0: 있도록 하되 소규모 강이나 우수 학생이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최대 4명에게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학점이 지나치게 부풀려져 성적 변별력과 학위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내부 위기감에서 비롯됐습니다. 학년도 기준 학부생이 받은 학점의 60% 이상이 A계열 학점이었는데 2012학년도 35%였던 것과 비교하면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최고 평점을 받은 졸업생에게 주는 상도 과거엔 한두 명 수준이었지만 지난 학년도에는 55명이 동점으로 공동 수상했습니다. 아만다 클레이버 학부 교육학장은 하버드는 학문적 문화를 강화할 것이며 다른 대학들도 유사한 문제를 마주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학내 설문조사에서는 학부생의 약 94%가 이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 정책은 2027학년도부터 본격 도입되며 시행 3년 후 정책 효과를 재평가할 예정입니다.
1: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2: 배달 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1: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 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0: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로어 센터 닥터 알렉스 김,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도국 연결하겠습니다.
1: 삼성전자 노사가 20일 임금 협상안에 잠정 합의하고 파업 계획을 보류하면서 주요 외신들이 긴급 속보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21일부터 예고됐던 18일간의 파업이 생산뿐 아니라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도 부담이 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데이터센터 서버부터 스마트폰과 전기차에 이르는 핵심 반도체를 공급하는 삼성전자의 생산 중단이 현실화했다면 전 세계 기술 공급망 전반에 파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합의가 여러 차례 결렬 위기를 겪은 끝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중재로 극적으로 도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한국 수출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입니다. 인공지능 붐으로 이미 공급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면 가격 상승을 부추길 위험이 있었습니다. 노사 갈등의 핵심은 수익성 높은 메모리 사업부와 적자를 내는 비메모리 사업부 간의 성과급 배분 문제였습니다. 외신들은 글로벌 인공지능 인프라 호황으로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가운데 노동자들의 분배 요구가 커지며 나타난 진통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 독립기념일을 맞아 쿠바 공산주의 정권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메시지를 통해 현 쿠바 정권이 건국 애국자들의 희생을 배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쿠바 정부가 정치적 자유를 유린하고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었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본토에서 145km 떨어진 곳에 적대적 외국군과 테러 조직을 품은 불량 국가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5분 분량의 영상 메시지를 통해 쿠바의 경제난이 미국 제재가 아니라 쿠바 지도부의 착취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쿠바 군산복합 국영기업 가해사가 수십억 달러를 착취했지만 국민을 위해서는 쓰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쿠바에 1억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의향이 있으며 이는 가톨릭교회나 신뢰할 수 있는 자선단체를 통해 쿠바 국민에게 직접 전달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법무부는 쿠바의 마쿠실세인 라울 카스트로 전 공산당 총서기에 대한 기소장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카스트로 전 총서기는 1996년 쿠바 망명단체 항공기 격추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과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워싱턴에서 만나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두 차관은 양국 간 투자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 차관은 한국 기업 근로자들의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해 랜도 부장관이 보여준 관심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구금된 사건 이후 양국이 워킹그룹을 통해 해결 방안을 논의해온 결과입니다. 랜도 부장관은 한국 기업의 투자가 미국 경제와 제조업 부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두 차관은 수준에 열릴 한미통상 안보 분야 킥오프 회의 성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박 차관은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차관과도 만나 한미동맹 현안과 중동 정세를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동맹을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20일 임금 협상안에 잠정 합의하고 파업 계획을 보류하면서 주요 외신들이 긴급 속보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21일부터 예고됐던 18일간의 파업이 생산뿐 아니라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도 부담이 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데이터센터 서버부터 스마트폰과 전기차에 이르는 핵심 반도체를 공급하는 삼성전자의 생산 중단이 현실화했다면 전 세계 기술 공급망 전반에 파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합의가 여러 차례 결렬 위기를 겪은 끝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중재로 극적으로 도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한국 수출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입니다. 인공지능 붐으로 이미 공급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면 가격 상승을 부추길 위험이 있었습니다. 노사 갈등의 핵심은 수익성 높은 메모리 사업부와 적자를 내는 비메모리 사업부 간의 성과급 배분 문제였습니다. 외신들은 글로벌 인공지능 인프라 호황으로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가운데 노동자들의 분배 요구가 커지며 나타난 진통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2: 평생 한 번은 꼭 가봐야 할 곳, 돌로미티와 알프스의 감동을 한 번에 만나보세요.
3: 몽블랑, 융프라우, 마테오른, 알프스 3대 미봉과 트레치메, 세체다, 라가즈오이, 칭크토리 돌로미티 4대 명봉까지.
2: 축구장 8,000개 크기의 알페디시우시, 대평원과 산타막 달레나 마을, 미주리나 호수와 브라이에스 호수까지.
3: 가슴을 파고드는 웅장한 풍경, 두세 시간 자유 트레킹의 특별한 경험, 미주 한국일보 인생여행 3탄, 그랜드 알프스 여행.
2: 2026년 6월 18일부터 30일까지 12박 13일 경비 $6,995 항공료는 별도입니다.
3: 문의는 323-229-2274 또는 213-304-3471 평생 기억에 남을 단 한 번의 여행 지금 함께하세요.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4: 안녕하세요. 지역 사회를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3: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4: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3: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5: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6: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7: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8: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3: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4: 안녕하세요. 지역사회를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3: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4: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3: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5: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9: LA 한국교육원 강당에서 지난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올해 기념식은 5.18 정신이 12.3 내란을 막아냈다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기존의 추모 중심 형식에서 벗어나 음악과 문화가 어우러진 민주의 축제로 꾸며졌습니다. 성악가와 청소년 합창단, 그리고 클래식 연주자들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아침이슬과 임을 위한 행진곡 등이 연주됐습니다. 5.18 은메달 1980개년 광주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다 희생된 시민들을 기리는 날입니다. 올해는 최근 한국의 정치 상황과 연결해 민주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됐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안혜옥 전 대한초등학교 태 권도협회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안 씨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여사는 법정에서 이른바 질의 의혹에 대해 말이 안 된다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이 유흥주점 근무 목격담이 모두 거짓이냐고 묻자 맞다고 답했고 질이라는 예명을 단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여사는 1995년 당시 숙명여대 대학원에서 교육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공부하던 학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 말미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다는 의혹 때문에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은 안 씨와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안 씨 등이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으면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6월 3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전국단위 선거인 만큼 내란 심판과 민생경제를 내세워 국정동력 확보에 나섭니다. 조승래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번 선거를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를 완성하는 골든타임으로 규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청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을 중심으로 서울에서 충청권을 거쳐 영남권으로 이어지는 경부축을 초반에 선점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지방선거까지 승리할 경우 입법 행정지방 권력을 모두 장악하게 된다며 정부 여당 견제론을 앞세웠습니다.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첫날 고향인 충청권으로 향해 대전과 충남 지역 유세에 나섭니다. 국민의힘은 개별 후보보다는 대여 공세 메시지를 일관성 있게 내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조국혁신당은 호남의 당력을 집중하고 개혁신당은 이준석 총괄선대위원장이 지역구인 동탄에서 출정식을 여는 것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 미셸 스틸이 오늘 워싱턴에서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스틸 후보자는 쿠팡 등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술 기업들이 한국이나 중국 기업과 비교해 차별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미 양국이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의 한국 측 대미 투자 계획에 대해 투자 재원과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스틸 후보자가 인준을 통과하면 1년 넘게 공석인 주한 미국 대사직에 공식 부임하게 됩니다. YTN 보도입니다.
10: 한국에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미일 3국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11: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 후보자는 상원 외교위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어로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말하며 모두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12: Today, I reminded of a Korean saying. 고생 끝에 낙이 온다. After hardship comes joy.
11: 이어 부모가 6.25 전쟁 당시 북한을 탈출했고 미국 참전 용사들의 희생 덕분에 자유로운 한국에서 가정을 꾸릴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는지 우리 모두 잘 안다며 그것이 미국과 일본, 한국 간의 강력한 동맹이 필요한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12: I continue that commitment by strengthening our alliance with the Republic of Korea for more than seven decades.
11: 통상 문제에선 거침없는 압박을 예고했습니다. 쿠팡 등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술 기업들이 한국이나 중국 기업과 비교해 차별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합의 내용이 담긴 공동 설명 자료를 거론하며 미국 기업이 차별받아선 안 되며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을 거란 점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2: American companies operating in Korea deserve the same market access that Korean companies enjoy in the United States.
11: 한미 양국이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의 한국 측 대미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투자 재원과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확인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또 농산물 무역 문제에서는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직접 논의하고 미국의 대한국 수출을 늘리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한국계 여성 최초 연방 하원의원 가운데 한 명인 스틸 후보자가 인준 절차를 통과하면 1년 넘게 공석인 주한 미국 대사직에 공식 부임하게 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13: 라디오서울1650.com 와 빠르네.
14: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13: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서울1650.com
14: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13: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15: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14: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16: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14: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17: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18: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19: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 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9: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구한 것이 재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과 LG유플러스 노조는 영업이익의 30%를 요구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 카온은 13%에서 15%를 성과급으로 배분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노조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요구를 내걸었습니다. 경영계는 이런 요구가 국내 대기업의 임금 체계를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정년보장과 호봉제로 고용을 안정시키는 대신 기본급 인상을 억제하고 성과급으로 보완해왔는데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고정하면 성과급이 사실상 고정급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려대 박지순 교수는 현재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은 영업이익을 고정적으로 나눠달라는 기업 실적 배당 요구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 인수합병 등에 배분해야 할 경영 자원인데 이를 의무적으로 분배하면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도 제기됩니다. 조들은 투자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 배당을 받지만 노조는 적자가 나도 임금을 반환하지 않기 때문에 주권 침해 논란도 불가피합니다. 경영계는 성과가 좋을 때 더 많은 이익 배분을 요구한다면 성과가 나쁠 때 임금 조정과 인력 재배치도 함께 논의해야 균형이 맞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 엔비디아가 12분기 연속 매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엔비디아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매출이 816억 달러로 전 분기보다 20% 늘었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85% 증가한 수치입니다. 매출의 대부분은 데이터 센터 부문에서 나왔는데 752억 달러로 전년 대비 92% 성장했습니다. PC와 게임 콘솔 자율주행차를 포함하는 에지 컴퓨팅 부문도 64억 달러를 기록하며 29% 늘었습니다. 엔비디아는 다음 분기 매출이 9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지만 중국 시장 데이터 센터 매출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젠슨 황 최고 경영자는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실적 발표 당일 정규장에서 1.3% 올랐지만 실적 공개 후 장후 거래에서 0.6% 하락했습니다. 19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322포인트 떨어진 49,363에 마감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 500지수는 49포인트 내린 7,353에 나스닥지수는 220포인트 하락한 25,870에 각 거래를 마쳤습니다. 3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가 장중 5.197%까지 치솟으며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 증시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금리도 4.687%까지 오르며 올해 1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12월까지 금리를 인상할 확률을 41.7%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 장기화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채권금리 급등의 배경입니다. 국제유가는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배럴당 110불 안팎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벤스 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진전을 언급했지만 시장 불안을 완전히 잠재우지는 못했습니다. 투자들은 20일 공개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에서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단서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지중해에서 나포한 가자지구 지원 선단 활동가들을 조롱하고 거칠게 다루는 영상이 어제 공개되면서 국제적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이 구금시설에서 손이 묶인 활동가들 앞에서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며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라고 외치는 장면이 담겼으며 장관이 직접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런 방식은 이스라엘의 가치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관련 부처에 즉각적인 조치를 명령하고 활동가들을 가능한 빨리 추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등 유럽 각국은 자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0: 유럽 국가들은 강력히 항의하는 등 외교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런던 조세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1: 이스라엘 남부 아스돗 항구의 구금시설에서 국제활동가 수십 명이 손이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이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며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다라고 외칩니다. 한 활동가가 제압당하는 모습을 보고는 이래야 마땅하다고 하는가 하면 테러리즘 지지자들은 오랫동안 수감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팔레스타인의 자유를 이라고 외치는 여성의 머리를 경비원들이 손바닥으로 끌어내리며 거칠게 끌고 가는 장면도 담겼습니다. 이 영상은 벤그비르 장관이 SNS에 직접 공개한 건데 논란이 커지자 네타냐후 총리는 성명을 통해 이례적으로 벤그비르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런 방식은 이스라엘의 가치 규범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외교적 파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부처에 즉각적인 조치를 명령하고 활동가들을 가능한 한 빨리 추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분노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등 유럽 각국은 항의의 표시로 자국주재 이스라엘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완전히 경악했다는 반응을 보였고 독일과 그리스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활동가들의 존엄성을 모욕하는 대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고 스페인 외무장관도 끔찍하고 수치스러우며 비인도적인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22: Il nostro atteggiamento con Israele è duro da una parte, leggete un canale che deve essere duro, che non deve perdonare quando una azione è illegale.
21: 구금된 활동가 400여 명 중에는 아일랜드 대통령의 자매도 포함돼 있어 적지 않은 외교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23: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4: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이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 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 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 안경.

0: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4: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5: 우리 엄마 마더스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6: 지금이 바로 기회.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5: 구베주얼 그룹 K블링블링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에리드 광장에서 명품 남양 진주와 아코야 진주 목걸이 초대형 보석쇼를 엽니다.
6: 두 줄, 세 줄 등 다양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사 나이트까지 무려 2천여 점 특별 전시.
5: 전 품목 최대 80% 파격 세일.
6: 구베주얼 그룹이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광장에서 5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라디오 서울과 함께 공개 방송을 합니다. 마지막 찬스를 만나보세요.
7: 집 3개 1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랫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너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리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8: 5시 이브닝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LA 경찰국이 웨스턴 에비뉴를 따라 감시 카메라 18대를 설치하고 오는 7월부터 가동에 들어갑니다. 올림픽 블루바드와 센타모니카 블루바드 사이 구간에 설치되는 이 카메라는 실시간 영상 모니터링과 차량 번호판 자동인식 기능까지 갖춘 첨단 시스템입니다. 경찰국은 이 카메라의 주 목적이 길거리 매춘과 인신매매 단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장 상인들과 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수십 년째 웨스턴에서 가게를 운영해온 상인들은 매춘과 인신매매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매일 겪는 진짜 문제는 깨진 유리창과 낙서, 그리고 가게 앞을 점거한 노숙자들입니다. 끊이지 않는 기물 파손과 약물에 취한 사람들의 난동, 그리고 난폭 운전과 교통사고가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경찰국은 카메라로 매춘을 사려는 손님과 차량 번호판을 촬영해 처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그 돈으로 경찰관을 더 뽑거나 순찰을 늘리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지적합니다.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는 외면한 채 엉뚱한 우선순위에 세금이 쓰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예비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비에르 베세라 전 연방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거전에서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베세라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보건복지부를 이끌며 전국적 인지도를 쌓았습니다. 반면 공화당 후보인 스티브 힐튼은 보수 표심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힐튼은 폭스뉴스 진행자 출신으로 이민 단속과 세금 감면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민주당 우세 지역이지만 최근 물가와 치안 문제로 유권자 불만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예비선거 상위 두 명이 본선에 진출하는 만큼 양당 모두 표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투표는 오는 3월 5일 실시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리얼리티 TV 스타 출신 스펜서 프렛의 로스앤젤레스 시장 출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요일 코네티컷으로 이동하던 중 기자들에게 프렛이 잘 됐으면 좋겠다며 개성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같은 리얼리티 TV 출신이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프렛은 트럼프 대통령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로스앤젤레스 지역 특성상 자신을 트럼프 강성 지지층으로 규정하는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렛은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로스앤젤레스에서 안전을 원하는 어머니들의 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그의 선거 광고는 산불로 전소된 자신의 집과 다운타운의 노숙자 및 마약 문제 현장을 보여주며 온라인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 지지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프렛이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캘리포니아의 우편 투표 제도에 대해 조작된 투표라고 주장하며 기존의 불신을 다시 드러냈습니다. 캐런 베스 로스앤젤레스 시장이 노숙자 문제 해결 공약을 둘러싸고 거센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베스 시장은 취임 당시 거리 노숙자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진전이 더디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최근 CNN 인터뷰에서 베스 시장은 관료주의적 장벽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발언은 오히려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비판자들은 시장이 LA시의회 의원을 9년간 지냈고 시 행정 시스템을 충분히 알고 있었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로스앤젤레스는 현재 4만 명이 넘는 노숙자가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베스 시장의 공약 이행 속도는 유권자들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노숙자 문제는 LA 시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현안 중 하나로 꼽힙니다.
4: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0: 오렌지 카운티 애나하임에서 가정불화가 살인사건으로 번졌습니다. 애나하임 경찰국은 오늘 새벽 4시쯤 91번 프리웨이 브루커스트 인근에서 남성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초기 신고는 총격사건이었지만 경찰 조사 결과 가정 내 다툼이 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용의자 남성을 체포했으며 피해자와의 관계를 조사 중입니다. 사건 발생 시각이 새벽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집안에서 시작된 다툼이 외부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애나하임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과 범행 동기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관련 신고는 최근 몇 년간 남부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확보를 위해 당시 주변을 지나던 운전자들의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남가주 전역에서 최근 며칠 사이 대형 산불이 동시다발로 발생하면서 여러 카운티의 소방인력이 총동원됐습니다. 산불로 주택과 구조물이 불에 타고 수만 명의 주민들이 대피명령을 받았습니다. LA 카운티 소방국은 팰리세이즈와 이튼 캐년을 중심으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오렌지 카운티와 샌버나디노 카운티에서도 추가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강풍이 계속되면서 불길이 빠르게 번지고 있어 진화 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상청은 앞으로 이틀간 산타아나 바람이 더 강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대피 명령이 내려진 지역 주민들은 당분간 집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당국은 추가 산불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 제50대 회장에 광문철 이사장이 선출됐습니다. 곽 이사장은 양학철 전 부이사장과의 경선에서 총 121표 가운데 77표를 얻었습니다. 양 전 부이사장은 43표를 얻는데 그쳐 34표 차이로 뒤졌습니다. 이번 선거는 LA 한인상공회의소 역사상 50번째 회장을 뽑는 자리였습니다. 곽 이사장은 투표 결과 발표 직후 회원들에게 화합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는 남가주 지역 한인기업인들의 대표단체로 1974년 설립됐습니다. 새 회장단은 내년 1월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곽 이사장은 회원사 확대와 차세대 기업인 육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1: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 미셸 스틸이 오늘 워싱턴에서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스틸 후보자는 쿠팡 등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술 기업들이 한국이나 중국 기업과 비교해 차별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미 양국이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의 한국 측 대미 투자 계획에 대해 투자 재원과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스틸 후보자가 인준을 통과하면 1년 넘게 공석인 주한 미국 대사직에 공식 부임하게 됩니다. YTN 보도입니다.
2: 한국에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미일 3국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3: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 후보자는 상원 외교위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어로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말하며 모두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4: Today, I reminded of a Korean saying, 고생 끝에 낙이 온다. After hardship comes joy.
3: 이어 부모가 6.25 전쟁 당시 북한을 탈출했고 미국 참전 용사들의 희생 덕분에 자유로운 한국에서 가정을 꾸릴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는지 우리 모두 잘 안다며 그것이 미국과 일본, 한국 간의 강력한 동맹이 필요한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4: I continue that commitment by strengthening our alliance with the Republic of Korea for more than seven decades.
3: 통상 문제에선 거침없는 압박을 예고했습니다. 쿠팡 등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술 기업들이 한국이나 중국 기업과 비교해 차별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합의 내용이 담긴 공동 설명 자료를 거론하며 미국 기업이 차별받아선 안 되며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을 거란 점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4: American companies operating in Korea deserve the same market access that Korean companies enjoy in the United States.
3: 한미 양국이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의 한국 측 대미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투자 재원과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확인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또 농산물 무역 문제에서는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직접 논의하고 미국의 대한국 수출을 늘리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한국계 여성 최초 연방 하원의원 가운데 한 명인 스틸 후보자가 인준 절차를 통과하면 1년 넘게 공석인 주한 미국 대사직에 공식 부임하게 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5: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 We will fight for you.
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 방금 청구서들 납부했는데 또 다 올랐어.
3: 갈수록 감당하기 힘들어지네. 요즘은 사업 운영하기가 점점 더 부담이야.
2: 우린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자꾸 뒤처지는 기분이 들어. 정말 답답해.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3: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변화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해. 나는 주지사 후보로 톰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톰스타이어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자리에서 물러나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서민을 상대로 이익을 챙기는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싸워왔어. 이제는 주거비와 공과금, 생활비 등 각종 물가를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어. 톰스타이어라면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
2: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인물이네.
3: 그래서 우리는 주지사 후보 톰스타이어에게 투표해야 해.
4: 베틸리 전 가조에게 감사관을 비롯해 존경하고 신뢰하는 지도자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는 스타이어 2026 주지사 선거 캠프에서 지불했습니다.
5: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6: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5: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6: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5: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6: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7: Paid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8: 어떤 무대는 축하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 무대는 모든 것을 시험합니다.
9: 모든 드라이브, 모든 어프로치, 그리고 단 하나의 퍼트까지 매 순간 압박은 쌓이고 끈기는 한계까지 밀려붙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가장 대담한 주인공을 기다립니다.
8: 2026년 6월 LI가 후원하는 US 우먼스 오픈 로스앤젤레스의 상징적인 리비에라 컨트리 클럽에서 역사적인 첫 개최 전율의 순간을 직접 경험하십시오.
9: 6월 2일부터 7일까지 지금 바로 uswomensopen.com에서 티켓을 예매하세요.
10: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1: 남가주전역에서 산불이 동시다발로 번지면서 수만 명이 대피하고 소방인력이 한계에 몰리고 있습니다. 시미밸리에서는 월요일 늦은 오전 시작된 샌디파이어가 최소 한 채의 주택을 태우며 1700에이커 가까이 확산됐고 수만 명의 주민이 여전히 대피 중입니다. 수요일 오전 기준 진화율은 15%에 그쳤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는 화요일 두 건의 산불이 동시에 발생해 거의 2000에이커를 태웠습니다. 베인파이어는 1375에이커를 태웠고 진화율 25%를 기록했지만 대피 명령과 경보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현재 가장 큰 산불은 벤투라와 산타바바라 카운티, 앞바다 산타로사 섬에서 타고 있습니다. 당국은 지난 금요일 섬에 표류한 선원이 구조신호로 쏜 조명탄이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이 남성은 해안경비대에 구조됐지만 불은 만 7,000에이커를 태우며 화요일 저녁 기준 26%만 진화됐습니다. 캘파이어는 3차원 지도로 화재 경계선과 대피구역, 그리고 공중진화자원 배치 현황을 실시간 공개하고 있습니다.
12: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검시국이 지난 2월 사망한 12살 여학생의 사인을 자연사로 결론 내렸습니다. 레세다 고등학교에 다니던 킴벌리 자발레타 추키파는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한 뒤 며칠 만에 숨졌고 이 사건은 시위와 경찰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검시국은 이번 주 공개한 기록에서 사인을 손에 동정맥 기형의 자발적 파열로 밝혔습니다. 수석검시관 오데이 우크포 박사는 동정맥 기형이 약하고 뒤엉킨 고압 혈관 덩어리로 자발적으로 파열되기 쉽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열로 인한 치명적 출혈은 수초에서 수분 내에 빠르게 진행되며 즉각적으로 생명을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킴벌리의 가족은 당시 다른 12살 여학생이 학교 복도에서 금속 물병을 킴벌리의 머리에 던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킴벌리는 병원 치료를 받고 귀가했다가 나중에 쓰러져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검시국의 이번 판단은 폭행 의혹으로 광범위한 관심을 받았던 사건의 중요한 전환점이 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가 저소득층 의료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케어 적용 대상을 크게 넓히고 있습니다. 이번 확대 정책의 핵심은 서류 미비 이민자 성인까지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주 보건국은 이번 조치로 수십만 명이 새롭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응급실에만 의존하던 사람들이 이제 정기검진과 예방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측에서는 주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과 일부 주민들의 반발 가능성을 지적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 정부는 연방정부 지원금과 기존 예산 재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이미 저소득층 아동과 청년에게 메디케를 제공해왔으며 이번 조치로 성인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의료 접근성 확대가 장기적으로 공공의료비 절감 효과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로스앤젤레스 소방국 소방차가 화재 현장으로 출동하던 중 썰랜드에서 다중차량 충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는 어제 저녁 6시 45분쯤 푸틸대로와 맥바인 에비뉴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소방차는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다른 차량들과 충돌한 뒤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소방관 한 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른 소방관 두 명도 경상을 입었습니다. 충돌한 민간 차량 운전자들도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소방국은 최근 몇 년간 긴급 출동 중 사고가 잇따르면서 운전 안전 교육을 강화해왔습니다. 하지만 화재 현장으로 빨리 가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교차로 통과 시 사고 위험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며 소방차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1: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LA와 가든 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로어 센터 닥터 알렉스 김,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탄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4: H마트와 함께하는 롱 위크엔드
5: 빅사이즈 머리 없는 흰새우 한국산 민물장어 필렛 생삼겹살 부채살 스테이크까지 메모리얼 데이 연휴에 바베큐 한상 제대로 준비해보세요.
4: 헬로움 감성 미니 가스렌지 바베큐 꼬치 사각 지퍼형 보온 보냉백까지 캠핑 필수 아이템도 완벽 준비
5: 에브리타임 홍삼원 홍삼 진고 데일리 스틱 등 정관장 인기 건강식품 최대 30% 세일 이번 연휴 맛있게 즐기고 건강까지 챙기세요.
4: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6: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7: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주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전직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역시 한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8: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9: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0: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1: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북경의술원에서는 불면증, 어지럼증, 이명, 두통, 중풍, 불임, 과민성 비염, 위장장애, 만성기침과 각종 통증을 특진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간에는 고혈압으로 오는 울체성 심장병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울체성 심장병은 선천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빈혈이 있으면 몸이 여기저기에서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려는 노력으로 심장이 빨리 뛰면서 서서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빈혈도 악성 빈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빈혈 중에서 주로는 혈액이 적혈구가 비대해졌거나 철분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철분은 우리 몸에서 자석 같은 역할을 담당하면서 피를 형성도 하고 피와 산소를 결합해서 운반도 해주는 우리 인체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무기질입니다. 이런 빈혈이 있어도 체내 산소 부족을 보상하려는 목적으로 심장이 빨리 뛰면서 무리하게 일을 하다 보면은 역시 점차 심장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 임상에서 보면 저혈압을 오래 가지고 계시던 여성분들의 경우 나이가 드시면서 여러 가지 심장병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빈혈 외에도 갑상선 항진증 환자분들을 보면은 맥박이 꾸준히 1분당 100번 이상 뛰는데 처음에는 심장질환으로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심장이 근육이 약해지고 수축력이 감소하면서 심장병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갑상선 질환은 남성보다 여자분들이 많이 앓고 있습니다. 간혹 임상에서 보면 어떤 여성분들은 이뻐지려고 살을 빼기 위하여 갑상선 호르몬 보충제가 섞인 다이어트 약들을 드시고 심장이 나빠지거나 다른 여러 가지 병들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다이어트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어떤 약을 드시기보다는 본인이 의지력으로 다이어트를 하셔야 여여 현상도 없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여성도 좋고 남성도 좋고 의사인 저희 기준으로는 건강하면 모두 미인입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10: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삼성전자 노사의 세 번째 사후 조정이 잠시 뒤인 오전 10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남은 쟁점은 딱 한 가지라고 알려져 있죠. 결국 반도체 사업의 초과 이익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이건 삼성전자 내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고민거리로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이익, 또 초과 세수, 이걸 어떻게 쓰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까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긴급 토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동 배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안종기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3: 두 분 가끔 전화로 이렇게 연결을 하다가 오늘 스튜디오에서 오시게 됐는데요. 항상 안 좋은 일로 주로 오시는 것 같습니다. 한 분은 세수 전문, 한 분은 노동 전문이신데 먼저 두 분의 지금 전반적인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지금 재정과 세수 측면에서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교수님?
4: 사실 이제 계획했던 우리가 보통 이제 예산이라는 걸 짜면서 1년 국가의 어떤 살림살이를 짜면서 이제 법인세, 특히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SK 하이닉스가 벌어들이는 이익에 대해서 이제 법인세로서 반영이 될 건데 네. 지금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 물론 이제 사안은 지금 좀 복잡하고 굉장히 중대하긴 합니다만 국가 재정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행복한 고민인 거죠. 불과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윤석열 정부 때는 가장 심했던 이제 87조 정도 그렇죠. 세수 결손이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수가 이게 남는 거 아닌가? 초과 세수가 지금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마냥 좋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든 게 바로 뭔가 하면 이미 들어오기로 했던 재정 수입에 맞춰가지고 재정 지출이라는 예산이라는 걸 짰는데 이걸 그러면 초과되는 초과 세수를 어떻게 앞으로 쓸 것인가라는 네. 문제 그리고 이게 단기간에 끝날 문제인가? 지금 우리 반도체 업황의 호황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세수가 많이 증가할 건데 그러면 이 용처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예. 그게 아마 이제 청와대 정책실장 김용무 실장이 이제 SNS에서 지금 화두를 던진 그것도 네. 지금 좀 이슈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3: 네, 배당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네.
4: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은 굉장히 국가재정 측면에서는 아주 중요한 네. 그런 숙제거리가 지금 던져. 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알겠습니다. 네. 국가적인 재정 그리고 이런 세수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노동 측면에서도 이게 많은 지금 고민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5: 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뭐 삼성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라든가 또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이제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의 우리가 예. 이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의 이 상황을 단순히 한 기관의 한 회사의 노사 분쟁의 문제로만 국한시켜 보는 것은 너무 단기적이고 너무 협소한 생각이다. 지금 앞에서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의 이 상황이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는 새로운 문제의식이나 어떤 고민의 과제들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심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노사관계의 분쟁 뭐 얘기를 들어보면 사측도 회사 측도 나름의 입장과 논리가 있고 또 그게 일리가 있고요. 네. 또 우리가 지금 여론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만 노조에서 주장하고 있고 예. 노조가 요구하는 바도 또 엄청나게 그 예상을 뛰어넘고 이렇게 창출된 이익이라는 부분에 대한 정당한 어떤 배분 문제에 네. 대한 요구는 노조가 합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양측의 의견이 누가 하나가 일방적으로 틀렸다 맞았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조정과 관리를 해나가느냐 슬기로운 해법을 어떻게 잘 찾아나가느냐라는 것이 이제 노사관계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주된 고민거리인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더 심대한 문제다라고 하는 거는 이 여기서 어떤 결론과 어떤 의사결정 그리고 어떤 선례가 만들어지느냐가 이후의 한국 사회의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미래의 어떤 이 한국 사회 갈등의 구조가 어떤 식으로 해결될 수 있느냐에 한 중요한 어떤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정부가 강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개입하는 이제 방안보다는 최대한 노사가 자율적인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협상을 통해 타협을 해내는 방식 그리고 그게 어느 한쪽의 이익을 자기 스스로에게 극대화하는 방향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 공동체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이런

0: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 쪽으로 수기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제 그런 과제가 우리한테 놓여져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 전반적으로는 예상치 못한 이익 그리고 예상치 못한 세수를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로 압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 들어오면은 긴급조정권 발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0: 일단은 긴급조정권이 말씀대로 이제 우리 노동법, 노동조합법에 이제 그 규정된 조항인데 이게 이제 국가 경제나 국민 생활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칠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정부가 강제적으로 조정하는 거잖아요.
1: 네.
0: 우리나라의 노사와 관계가 그동안 매우 분쟁적인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빈도로 이용됐을 것, 발동됐을 것 같지만 실제로 정부 수립 후에 네 번밖에 없었거든요.
1: 네.
0: 69년도에 한 번 그리고 93년도 예, 한 번, 두 번, 한 번. 그리고 최근이 2005년도입니다.
1: 네,
0: 20년도
1: 그때
0: 지났어요.
1: 두 번 있었죠.
0: 예, 예, 그때 한 해. 예.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때문에 그랬거든요. 긴급조정권의 발동이 물론 국가경제나 국민생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행사는 가능하지만 그게 때로는 헌법, 그보다 더 높은 어떤 법률 체계로 존재하는 헌법에서 명확하게 보장된 노동권의 어떤 쟁의권을 이게 너무나 좀 자의적으로 통제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쪽으로 이게 편의적으로 생각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는 이제 그걸 좀 경계해야 된다.
1: 아,
0: 그리고 최대한 노사가 자율적으로 타협하고 협상할 수 있는 역량들이 이후에 장기적으로 유리하지 이럴 때마다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것이 결국은 장기적으로 그렇게 좋은 효과를 내지 못하더라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1: 알겠습니다. 예. 노동 교수님께서는 긴급조정권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셨고 경영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예, 저 역시 이제 긴급조정권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법상으로도 굉장히 이제 제약된 조건으로 그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긴급조정권을 발동을 해서 만약에 이제 강제 중재로 이어지게 된다면 결국은 이제 회사라든지 아니면 노사에서 노사의 문제에 있어서도 어쨌든 누구든지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로 나와서 나쁜 선례로 남을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노사관계법에서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정신은 자율적인 노사 간의 어떤 협상의 여지가 있다면 거기에 따라라라는 것이 있는 거고 정부가 강제적으로 중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예외적으로 최소성의 그리고 원칙에 따라 가지고 강제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게다가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대화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화의 과정에서 서로가 어느 정도 하나씩 양보를 하다 보면 서로 윈윈이 할 수 있는 그게 나올 것이고 또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삼성전자의 노사 간의 문제로만 볼 수가 없는 거고 이게 결국은 모든 우리나라 기업들의 영향을 미치는 여파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마다 그러면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긴급조정권을 행사할 것인가라는 또 그런 반론이 또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정부가 조금 뭐 아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긴 합니다만 조금 조바심을 조금 참고 한번 지켜보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긴급조정권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익 배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조와 사측 지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여전 10시에 다시 이야기를 한다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에서 첨예하게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이거는 성과급을 배분하는 구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의 문제라는 겁니까?
0: 지금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제도화의 문제가 마지막까지 중요한 이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제도화의 문제는 조금씩 어느 정도 합의의 지점들을 좀 찾아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1: 많이 좁혔나 봐요.
0: 예. 근데 지금 그 적자사업부를 포함한 회사 전반의 이 초과 이익의 부분들이 어떻게 배분되는 것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냐 이제 이런 문제를 놓고 지금 이제 갈등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이제 노조 쪽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전 부문 그러니까 이 DS 쪽에서 나오는 이익들을 가지고 전 부문 회사 전 부분에 공통적으로 일단 이 분배되는 것들에 대한 비중을 좀 높이고 그리고 한 30% 정도를 이제 DS 사업부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노조 입장에서는 지금 같은 사업부라 하더라도 지금 저 반도체 말고 메모리라든가 파운드리 이런 쪽에서는 적자가 났기 때문에
1: 그렇죠.
0: 사실은 거기서 차지하고 있는 그 노조 조합원의 규모의 비중들이 꽤 크단 말이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라도 그 사람들의 어떤 몫이나 어떤 이해 관계들을 충분히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측면의 내 생각과 또 어떻게 보면은 특정 사업부에서 이익이 낮다라는 걸로만 해서 성과주의만 너무 매몰되지 않고 좀 더 균형적으로 배분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잡아보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노조 입장인 것 같고요.
1: 네.
0: 회사는 그거는 너무 성과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성과가 난 사업부, 성과가 난 쪽에 좀 더 이 초과 이익에 대한 이 배분이 좀 더 크게 돌아가는 네. 것이 더 합리적이다. 근데 여기서 지금 약간의 이제 이견들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7대 3과 4대 6으로 예, 좀 갈려 있는 예, 예. 그런 상태인데 제가 한 20년쯤 전에 삼성전자 출입을 했었거든요. 2009년도에 출입을 했었는데 그때 삼성전자가 반도체 불황 때문에 적자가 났었어요. 전반적으로. 그때 제가 돌아다니면은 이면지를 활용합시다. 잔발 남기지 맙시다. 이런 거 붙어있던 게 기억이 날 정도인데 자 그렇다면은 노조가 주장하는 것들. 지금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잘 번 데 많이 나눠줘라 라는 논리를 그대로 반박을 하자면은 이렇게 적자 나고 안 좋았을 때는 너네들도 같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연결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2: 사실 이제 성과급이라는 게 지금 이제 우리의 논점이 되고 있는 게 성과급인 거고 예. 그럼 성과급은 말 그대로 이제 성과가 난 거에 대한 이제 일정 부분을 우리가 이제 노동자들에게 나눠 돌려주는 이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만약에 나중에 이제 적자가 생기고 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뭐 이익을 이제 뭐 우리 좀 성과급으로 돌려달라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조금 삼성전자는 약간 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다 보면 SK 하이닉스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사실 이제 SK 하이닉스에서 먼저 영업이익의 이제 일정 퍼센트, 10%죠. 10%를 이제 성과급으로 가자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였고 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또 반도체 같은 업종의 옆에 네. 옆 동네죠. 옆
1: 동네 서로 인력도 뺏고 뺏기는 관계이기도
2: 맞습니다.
1: 하고요.
2: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삼성전자 직원들 보면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SK하이닉스 이직으로 지금 뭐 가는 거 관련해가지고 네. 예,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할 정도로 그런 또 이제 상황이 바뀐 거죠. 아무튼 굉장히 경쟁적인 그런 기업의 입장이 있는 건데 근데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굉장히 어떤 성과와 그다음에 그 성과의 공유가 직관적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메모리 사업 부분으로 거의 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다르게 사업 부문이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나면 그냥 그거를 그게 관여했던 인력들이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직관성이 그렇죠. 예. 과시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적자 사업 부분 또 흑자 사업 부분 또 이게 또 시기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엎치락 뒤치락 바뀌는 맞아요. 부분이죠. 예. 그러면 결국은 이제 예를 들어서 수년 전에 이익을 봤던 이제 MX 우리가 이제 네. 모바일 쪽 관련되는
1: 그때는 막 휴대폰 직원들은. 덕분에 살았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2: 맞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그때 돈 많이 벌어가지고 물론 이제 그쪽도 그때 당시에 흑자를 많이 냈을 때 성과급으로 가져갔겠죠. 근데 이제 그 상당 부분이 내부 유보를 통해서 삼성전자 내부에 남았을 거고 게다가 이제 그 돈이 MX 부분에만 투자되라는 법은 없고 결국 남은 돈은 칸막이가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적자 사업 부분이라든지 또는 전략적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쪽에 그 돈이 투입될 수가 있는 예.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만이 시드머니 종잣돈은 아니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예전에 잘 나갔던 소위 잘 나갔던 사업 부분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자영분으로 삼아가지고 지금 현재 DS의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냐라는 네. 측면에서 본다면 불과 우리가 지금 오로지 지금의 성과가 너네들만의 노력에 따른 것이냐 네. 우리 과거의 어떤 회사의 기업은 또 분명히 있는 거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네들이 어떻게 보면 성과 잔치를 과하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전체로 봤을 때는 어떤 서로의 어떤 이상충이라든지 서로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SK하이닉스와 다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문별 지금 또 경영 성과가 다른 거고 또 그게 시기별로 좀 달라지다 보니까 그런 갈등이라는 게 예. 지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뭐 DS 부분에서 또 흑자가 나고 있는 사업 부분에 우리가 모든 걸 다 취할 수 있다라고 아마 주장은 당연히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이제 분배 비율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2: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부분 앞으로 또 역전될 수도 있다. 앞으로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황금 비율로 나눌 수 있는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그 비율을 찾는 것이 굉장히 핵심이자 쟁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래서 막판까지 이렇게 진통이.
0: 한 가지만 첨언하면 예.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예. 지금 예전에 반도체 사업이 이른바 우리 생활원으로 죽을 썼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네. 핸드폰 사업이 모바일 사업부의 사업 성과가 엄청나게 나면서 그때 당시에는 제도화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도화가 지금 연봉의 50%를 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죠. 큰 이익의 성과가 났어도 다 50%를 넘지 못하는 선에서 이제 성과금은 나갔고 제가 알기로는 한 30조 정도가 평택 공장 짓는 데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도체 사업이 이 정도의 성과를 내는 기반 중에 되게 큰 적지 않은 비율을 이제 MX에서 나왔던 예. 이제 이 성과들이 기여를 한 거기 때문에 지금 MX 쪽에 DX 쪽의 이제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약간의 불만과 상대적 박탈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이해가 될 만한 부분들이 있죠.
1: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반도체 영업이익 가운데 54조 원인데 메모리가 53조 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MX 쪽 상황도 별로 안 좋고 나머지 파운드리나 시스템도 안 좋고 이게 결국에는 노노 갈등으로도 번지고 있어요. 노조끼리도 지금 굉장히 험악한 분위기인데 교수님 노동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0: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이제 그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참 쉽게 어느 하나의 해법으로 간단하게 해결될 수 없는 이제 문제인데 문제는 이제 기존까지 있어 왔던 이제 이 역사와 어떤 경험과 이런 것들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이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의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팩트들을 갖고 사실에 기반해서 합리적이고 깊은 논의들을 진정성 있는 논의들을 계속 네. 앞으로 좀 해 나가는 것. 저는 이제 그것만이 어떻게 보면 가장 원론적이긴 하지만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답이다. 저는 네. 이 삼성의 지금 경우가 너무나 중요하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하나의 회사의 단순한 노사 분쟁이 아니다라는 거죠. 네네. 여기서 어떤 의사결정이 나오고 이 의사결정이 단순히 노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엄청나게 개입을 하고 있잖아요. 정부가 이제 이 협의와 타협의 과정들을 이제 좀 지원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오냐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국민배당의 문제라든가 초과 이 세수의 문제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활용할 거냐 이런 것까지 이슈가 크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그 결론을 너무나 빠르고 조급하게 내기보다는 시간을 충분히 두고 네. 수기의 과정들을 거쳐서 가능하면 다수의 구성원들이 합리적인 어떤 논거와 근거로서 서로가 서로를 설득하고 설득당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친 그런 매우 좀 그 세련된 그렇죠 이게 좀 이게 이 좀 숙련된 예. 이런 결과들을 내오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거 저는 게 원론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어떤 접근의 태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내일 총파업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여유가 없을 것 같아요. 누구래도 그런데 지금 DX 부분 쪽에서는 여태 폰 팔아서 시총 1등 만들고 나니까 반도체에다 그 부분 퍼졌더니 반도체만 돈 잔치 아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이거에서 어떤 중간점을 찾기는 당장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또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지금까지는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이다. 그래서 천수답이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산업에서 성과급의 얼마를 제도화해서 인센티브로 나눠준다. 그러면은 나중에 업황 안 좋아져서 돈도 못 벌고 그러면은 이거 그때도 나눠주고 나면은 투자는 무슨 돈으로 하냐 이런 말도 나올 법하지 않습니까?
2: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 근데 이제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SK 하이닉스에서 이제 영업 이익 기준으로
1: 네, 하이닉스 잘못했네.
2: 예, 사실 이제 SK 하이닉스도 이제 이렇게 반도체가 이제 잘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은 못 했을 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요거 이제 이야기를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긴 한데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만 삼성전자가 그간에 이제 이 초과 이익을 공유하던 그 방식이 기준점 출발점이 EVA라고 해가지고 네. 경제적 부가가치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 경제적 부가가치는 사실 재무제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손익계산서에서 보면 영업이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영업이익에서 가공해서 나오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SK 하이닉스는 손익계산서상으로 누구나 볼 수 있는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다 전자공인 시스템을 그렇죠? 가면 볼 수 네. 있는데 그 영업이익의 이제 10%를 가져가는 건데 삼성전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영업이익에서 투자한 그러니까 투하한 자기 자본의 이제 자기 자본 비용이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소위 이제 뭐 이제 약간 조정의 수치가 들어가서 그걸 네. 뺀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그간의 OPI라고 해서 그 성과급을 분배를 했었었거든요. 근데 이걸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첫 번째 지금 보면 그 EVA라는 그 출발점에서 지금 이제 노사 간에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는 SK 하이닉스처럼 영업이익 기준으로 돌리자. 네. 그러면 어떻게 예, 예. 되는가 하면 전체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1: 네.
2: 전체 금액이
1: 그렇겠죠.
2: 늘어나게 되고. 예. 네. 근데 이제 뭔가 하면 이 영업이익에서 그러면 몇 퍼센트라고 가져 물론 이제 퍼센티지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왔다리 갔다리 하겠습니다만 네.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10에서 15 정도 그러니까 거의 SK 하이닉스 정도 수준의 금액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앞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 반도체와 같은 업종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 것이냐 사실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는 그래서 아까 제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EVA라는 그 출발점을 잡았던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네. 삼성전자는 다른 회사들 업종과 다르게 뭔가 하면 굉장히 자본 집약적입니다.
1: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2: 맞습니다. 엄청난 예. 많은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이 똑같이 쉽게 이야기를 하면 천억 원. A라는 기업이 천억 원, B라는 기업이 천억 원을 똑같이 실현했다 하더라도 A라는 기업에서는 엄청나게 자본을 투하해서 천억 원을 만들어낸 거랑 B 기업은 굉장히 소프트웨어 기업이기 때문에 투하한 자본이 적다 그러면 그 영업이익이 같다라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자본의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내가 그 투하한 자본을 딴 데 썼더라면 예를 들어서 은행에 H를 했더라면 얻을 수 있는 이자도 있겠죠. 그걸 네.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회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은 뭔가 하면 이 반도체 쪽은 굉장한 자본이 투하되다 보니까 아까 삼성전자가 처음에 OPI 계산 구조로 잡았던 경제적 부가가치라는 것을 잡았던 것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네. 지금 영업이익의 방식으로 바뀌어버리면 결국은 이런 자본 집약적인 반도체 업종에 있어서 내부 유보를 통해서 미래 투자로 이어져야 될 그런 어떤 자금이 결과적으로 좀 지나치게 좀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사실 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1: 네. 이 복잡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EVA는 지금까지 삼성이 OPI 그러니까 초과 이익을 배당하는 기준으로 삼았던 경제적 부가가치인데 문제는 이게 그렇게 투명하진 않다는 그 부분에 문제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저도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각 산업이 갖는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좀 탄력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이제 문제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 삼성에서의 노사관계에 있어서 이 부분을 둘러싼 어떤 이런 투명한 어떤 투명하다고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정도의 신뢰감 있는 이런 논의들이 오고 가지 못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영업이익만을 갖고 보면 어쨌든 그게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들이 있지만 심플하지 않습니까? 영업이익이 얼마라고 하면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고 누구나 그렇죠. 다 객관적으로 예. 측정이 가능한데 거기에 이제 이 투하자본을 어떻게 할 거냐 한 건 순전하게 다 경영진의 판단으로만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거거든요. 경영진의 정성적 판단, 질적인 판단으로만 그것들이 이루어져 왔고 그것들이 사실은 구성원들에게 투명하게 혹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정도의 수준으로 설명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사업부마다 이 성과급이 어떻게 배분되는 건지 그 액수가 합당한 거냐 예. 합리적인 어떤 배분이 이루어진 거냐라는 거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문제제기에 대한 어떤 답들 내지는 어떤 최소한의 성의 있는 답들이 지금까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조 입장에서는 이제 회사에 대한 신뢰의 문제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객관적으로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새롭게 설정하자라는 네. 주장을 이제 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1: 그러면 이익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준다 그러면은 자본을 투자한 주주들 입장에서는 또 이게 별로 이렇게 썩 좋게 들리진 않을 것 같은데 자 지금까지는 이익 배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발생한 세수는 어떻게 배분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2부에서도 김현동 배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안종기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두 분과 함께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부 마지막에 주주들은 어떻게 하냐 이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거 한번 좀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단체에서는 성과급 지급은 회사 이익 분배에 관한 사항이라서 주총 없이 성과급 합의하는 건 법률상 무효다, 법적 대응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화가 많이 나셨나 봐요. 이해는 됩니다. 예. 네. 자, 주주라고 하면 우리가 잔여 이익 청구권자라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그러니까 이득이 나오면은 주주들이 가져간다라는 게 경영학계의 어떤 교과서 같은 건데 사실 이 이익을 어떻게 나눠야 될지 굉장히 논란이 클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주주로 가야 됩니까? 노동자에게 이렇게 다 가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2: 사실 이제 이것도 역시 딱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보자면 이제 이익이라는 게 우리가 회계학상 인건비를 빼고 난 나머지 이제 최종적으로 남는 걸 이익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인건비 산정과 관련해 가지고는 결국은 이제 노사 간의 어쨌든 합의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이 되어지는 거고 그걸 고려하고 난 나머지 이익에 대한 이제 주주 이익 청구권, 잔여 이익 청구권이라는 게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이와 관련해 가지고 뭐 당연히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도 정당한 어떤 보상을 하지 마라라고 주장하는 건 저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고 이제 과도한 어떻게 보면 회사의 이제 영업 이익이든 이익이든 간에 그걸 이제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약간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거의 준주주 청구권에 준하는 말대로 준주주 청구권처럼 가져가는 것 좀 지나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입장 때문에 아마 이제 주주들도 이제 화가 난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제 개인적인 이제 사견으로 보자면 일단 앞서 이제 말씀드린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만 일단 그 EVA라는 경제적 부가가치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한 네. 50%는 내부 유보를 좀 하고 나머지 절반씩 그러니까 이제 25%씩이죠. 네. 그거는 이제 노동자와 그리고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식으로 분배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러니까 그 이유는 EVA를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
2: 예, EVA는 네. 아까 이제 앞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제 사측에서 그게 워낙 사실 그게 회계 여러 가지 이제 그 영역이 있는데 네. 내부 관리회계라고 해가지고 내부용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외부에 공시되지도 않고 예. 물론 이제 직원들에게 거기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또 그게 또 내부의 어떤 경영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출될 수 있다라는 그런 또 전망도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숨겼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떠나가지고 어쨌든 간에 성과급이라는 걸 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그건 내부적으로 공유해야 된다라고 저는 맞는 거고 일단 첫 번째 이제 EVA라는 것은 결국 투자자본이나 기회비용 빼고 난 정말 진짜 백이 이익이니까 거기서 출발을 해서 이제 그런 투명성 문제는 해결하고요. 그래서 출발을 해서 이제 내부 유보를 왜 50% 정도 잡았는가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삼성전자가 R&D가 지금 보니까 한 38조 원 정도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펙스라고 해서 자문적 지출인데 그게 한 53조. 그래서 합치면 한 90조 정도가 됩니다.
1: 그래서 카펙스는 그냥 투자 정도로 이해하면 되죠, 그거는.
2: 예, 자문적 예. 지출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공장을 짓는다든지 예, 뭐 설비 짓는 것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해서 제가 이제 단순 뭐 산술적인 뭐 계산이긴 합니다만 세부적인 거는 또 이제 삼성전자 내부에 있는 수치긴 합니다만 그래서 해보니까 한 50% 정도를 올해 또 왜냐면 R&D가 또 증가할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공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충당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왜 이제 절반씩 25%씩 노동자랑 주주에게 가냐? 사실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 우리 안쪽만 바라볼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사실 우수 인력들은 스카웃될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2: 사실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옆 동네 SK 하이닉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니면 이제 해외나 다른 기업들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게다가 지금 이 결과적으로 삼성전자가 실현하고 있는 이익의 상당 부분 노동자의 기여가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는 없는 그렇죠. 겁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말씀드렸던 주주의 목도 역시 이제 우리가 다운 사이클 됐을 때 예를 들어 이익이 줄어들거나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 리스크는 또 주주가 온전히 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네네. 결국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한 25 정도는 이렇게 배분하는 것이 조금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교수님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노동자의 몫은 이미 인건비로 반영이 돼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법원의 판례상으로도 이런 초과이익 성과금 같은 것들은 파업 명분으로 삼을 수 없다라는 식으로 보고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초과이익 10을 나눠 가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AI 슈퍼사이클 속의 초과이익 이거는 어떻게 나눠야 된다라고 교수님은 생각을 하세요? 일단 노조가 얘기하는 15% 성과급 이건 주주 배당의 4배 정도라고 합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0: 일단 지금 이제 앞에서 이제 그 교수님께서 전문적인 내용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새로운 배움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앞에서 말씀하셨던 이제 유보금이라는 거를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노사관계 측면에서 좀 미래 투자의 관점으로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치환을 해서 설명을 말씀을 이제 생각을 좀 했는데 저는 이제 미래 투자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내부의 근로자 그 조합의 이제 구성원들에 대한 배분 그리고 주주에 대한 배분 이렇게 봤을 때 저는 기본적으로 한 4, 4, 2 정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4 정도면 앞에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50% 정도와 뭐 엄청난 차이지만 실제로 어쨌든 예. 약간 조정 가능한 정도의 비율에 있는 거다.
1: 근데 아니, 뭐 거의 근접한 거니까.
0: 예, 교수님과 약간 예. 의견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주주의 목보다는 이제 근로자 쪽에 들어가는 몫에 대한 비중이 좀 더 높여져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 거기에 4를 했던 거는 단순히 삼성의 내부의 조합원들과 구성원들에만 고려하는 이제 비중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삼성의 단사 한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여기서 발생한 초과 이익의 문제가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에 접근할 것인가라는 걸로 우리의 시각을 좀 확대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김영범 정책실장이 던졌던 이제 화두들이 있는데 뭐 그것도 필요하다면 이제 같이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지금 근로자들한테 돌아가는 몫세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비중에는 단순히 삼성 내의 구성원 조합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초과 이익이 달성이 되는데 직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협력 관계와 이해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당사자들에 대한 어떤 그 고려와 배려들이 같이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여기는 네. 하청업체 관련된 협력업체 그렇죠, 그렇죠. 또 ESG 네. 경영과 관련돼서 우리가 좀 더 공공적인 부분들로서 지향해야 되는 가치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비중들이 지금 반영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왜 그것이 반영돼야 되냐면 그것이 반영되지 않고 삼성 내부의 기관의 이익을 혜택을 그 기관 내에서만 나누는 식으로 간다면 사회적으로도 이건 지지를 받을 수 없고 아, 그렇죠. 실제로 네. 한국의 기업과 한국의 그 시장과 한국 경제 운영의 어떤 방향이 지녀야 될 그러니까 더욱더 나은 생존, 더욱더 나은 경쟁력의 어떤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어떤 공공적인 가치에 대한 어떤 배려나 투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주주에 대한 배당이나 어떤 예. 비중보다는 근로자, 이 근로자는 삼성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거에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포괄한 어떤 그런 의미로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1: 사회 전반에 대한 걸로 그렇죠. 봐야겠네요. 예. 자, 지금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신 그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 배당금. 이거는 일단 논란이 굉장히 커지니까 이게 초과 이익을 뺏어서 어떻게 나누자 이 얘기가 아니라 초과 세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진화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초과 세수를 배당하자는 것 이거 자체로도 굉장히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 세수를 어떻게 나눠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은 초과 세수 이게 배당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원론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2: 사실 이게 이제 배당을 한다는 것은 일단 이게 뭐 이제 김용범 실장이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물론 이제 정부 내에서도 조율이 돼야 되겠죠.
1: 네.
2: 뭐 이제 뭐 재정경제부에서도 논의되고 대통령이 재가도 얻어야 되겠지만 사실 이거는 일단은 너무 러프한 조금 아직 거친 생각이다 네. 수준이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뭐 국민 배당금이든 뭐든 간에 그 용처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좀 짚어 넘어가야 될 게 바로 뭔가면 초과 세수를 거두더라도 그 초과 세수를 가지고 다 쓸 수는 없습니다.
1: 아 네.
2: 예, 이제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많이 들어왔어?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곳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라고 해가지고 먼저 써야 될 때를 딱 정해놓는 게 있습니다.
1: 아 예.
2: 그래서 그걸 다 쓰고 난 다음에 네, 네. 정말로 정부가 뭐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국민 배당금으로 네. 쓰려고 그러면 쓸 이제 그 돈이 남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어느 정도냐? 이제 법상에서는 최소한 써야 될 것에 대해서 이제 정하고 있는데 그걸 계산하고 나면 한 30% 정도가
1: 아 생각보다 예, 많지는 않네요.
2: 예, 그렇게 생각보다 예.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초과세수 자체가 늘어나면 뭐 금액 자체도 명목 금액 자체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만 30%인데요.
1: 네.
2: 이 30%도 이제 어떻게 또 써야 되는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뭔가면 여기에 대해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을 하거나
1: 네.
2: 아니면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무조건 국민 배당금이다라고 이렇게 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네. 추가 경정 예산 편성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네. 할 수 있겠지만 추가 경정 예산은 또 역시 국가재정법에 보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뭔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거나
1: 위급한 상황.
2: 위급한 상황. 네. 전쟁이 났거나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를 지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지금 국민 배당금으로 쓸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느냐. 아마 뭐 재정을 전문하시는 분들 누구나도 이거는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 그러니까 일단 1순위가 아까 말씀하신 국가재정법 1순위는 나라비부터 갚는 겁니까?
2: 1순위는 이제 교부금 정산이라고 해가지고 네. 우리 내국세 중에 이제 국세 중에서 일정 비율을 뭐 20% 정도를 지방에 무조건 내려보내도록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더 들어왔어? 그럼 또 그 퍼센트지의 일정 부분을 또 내려보내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가 바로 뭔가 하면 이제 공적 자금 상한입니다.
1: 아,
2: 공적 자금 또 상한이고 예, 예, 예. 이제 세 번째가 바로 뭔가 하면 이제 국채 상한입니다.
1: 아.
2: 근데 이제 그것도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먼저 쓰고 그 남은 금액에 예를 들어 국채 상한은 30% 이상.
1: 아, 네, 네.
2: 그렇게 되죠. 물론 이제 40% 상한에 또 되죠.
1: 네.
2: 근데 이제 뭐 대부분 정부 국가들은 다 국채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국가 재정 운영의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인 거고. 결국은 이제 김용부 실장이 던진 하도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구조상으로는 국민 배당금보다 할 수가 없어요.
1: 아,
2: 네, 할 수가 네. 없습니다. 할 수가 없고.
1: 그렇네요.
2: 지금 네. 법 체계에서는 지금 재정 운영상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고. 근데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뭐 입법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 단순히 법으로 그냥 법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담는 그릇이니까 우리의 법 제도 문화를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지 한번 토론해보자.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 뭐 정말 어떻게 보면 산업에 대해서 다시 재투자가 이루어질 것인지
1: 네네.
2: 아니면 AI로 인해서 소외된 계층에게 어느 정도 일부 수혜를 줄 것인지 아니면 청년층에 대한 어떤 뭐 자산 양극화라든지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 또 편성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국은 정리를 해야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법 제도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세수 활용에 대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굉장히 큰 그림을 김 시장이 던진 거죠. 네네.
1: 좀 무겁게 던지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올해 반도체 호황으로 초과 세수가 한 100조 원 정도가 예상이 된다고 해요.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아주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한 30조 정도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노동의 입장에서는 이 금액 어떻게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0: 일단 김용범 이제 전철 시장님이 되게 열정적이신 것 같아요. 되게 열정적이세요. 되게 열정적이시라서 조금 더 그 메시지가 조금 더 이렇게 좀 순화돼서 이렇게 나왔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
1: 맞아요. 국회에서 막 소리도 지르고 그러시더라고요.
0: 맞아요.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셨던 것이 이게 국민 배당이라고 하는 그 워딩이 주는 효과 때문에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 주주들한테 배당 돌아가는 것처럼 국민들한테 무조건 돈을 나눠준다는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그렇게 이해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반발이라든가 어떤 시장 논리를 너무 이렇게 폄훼하고 훼손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시대가 변하면서 그 시대에 요구되는 시대적 어떤 사명이나 시대의식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또 같이 가야 되고 동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200년 전만 하더라도 아동노동이 되게 일반화된 현상이었어요. 그렇죠. 예, 예. 당시 아동노동 금지하자 그랬으면 반대하는 분들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동노동을 금지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1: 그렇죠. 예.
0: 지금 그리고 최근 들어 ESG 경영 되게 중요한데 ESG 경영 같은 경우에 예전에 30, 40년 전에 시장경제 운용 논리로 보면 이해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역사회를 책임지고 원하청 관계를 책임지고 이거 책임져야 된다 원청이. 예, 예.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지만
1: 주주가 있는데 무슨 헛소리냐.
0: 예, 그렇죠. 시대가 변하면 예. 새로운 가치를 또 내면화시키고 이제 그거를 이제 같이 실현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왜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렇게 엄청나게 예상을 뛰어넘는 정도의 규모의 어떤 이익들이 사회적인 차원에서 창출됐을 때 이런 부분들을 단순히 어떤 한 기관 내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이 사회 전체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어떤 생존의 부분들로서 그리고는 단순히 사회 자체만이 아니라 그 기관 자체, 기업 자체도 더욱더 경쟁력이 있는 어떤 그런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뭔가 새로운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문제의식이 나온 겁니다.
1: 네네.
0: 그러니까 지금 변한 대전환의 산업 대전환의 시대에 모든 것들이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당연히 새로운 시대적인 가치나 문제의식들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김현무 실장이 좀 거칠고 너무 열정적이시긴 네. 하셨지만 문제의식 자체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만하다는 거죠. 이렇게 예상치도 못했던 방식으로 뭔가 새로운 환경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럼 우리 사회가 우리 공동체의 전체적인 공생과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우리는 여기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1: 또 세상도 바뀌고 있는
0: 그렇죠.
1: 상황에서.
0: 그런 부분에서 예. 새로운 문제의식과 새로운 화두이기 때문에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우리가 정말 그 성의껏 진지하게 우리 전체의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어떤 해법을 찾을 거냐라는 문제를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당장 내일 파업 하나 만약이기 때문에
1: 예.
0: 당장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빨리 해결을 해야죠. 합의 봐야 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장기적인 게 필요하다. 우리가 너무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장기적인 좀 긴 호흡을 갖고 수기의 과정을 거쳐서 상대방을 진정으로 노력을 통해서 설득하고 서로 합의하는 그런 과정의 경험들이 너무 일천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빠르게 해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저는 좋은 기회다. 삼성전자가 좋은 케이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긴 호흡으로 길게 보면서 수기의 과정들을 거쳐서 이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생존의 문제라는 그런 어떤 위기의식을 갖고 긴 호흡으로 접근하려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산업구조가 바뀌고 인구구조도 바뀌고 여러모로 벌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세수, 초과 세수가 들어와도 쓸 곳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너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국가재정법상 1순위로 가는 것도 있고 농특세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서 엉뚱한 대로 돈이 간다 이런 비판도 있어요. 이런 기회에 한번 재정 이것도 어디다 배정해야 되는지 이것도 정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2: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제 초과 세수 같은 경우에 1순위로 내려가는 게 이제 지방이 내려가는 겁니다.
1: 네.
2: 지방이 내려가는데 이제 지방 교부세랑 그다음에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이라고 해가지고 교육재정 교육청 예산으로 흘러가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는 정말 오래 전부터 계속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뭐 지금 이 지금 저 세금이 늘어나면 자동적으로 금액이 올라가는 거니까 물론 이제 물론 1인당 예를 들어서 교육비가 너무 적다 하면 그걸 이제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미 지금 OECD에 우리가 기준을 했을 때 1인당 교육비가 이미 평균을 이미 넘어선 지가 오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이제 재정 지출의 효율성 칸막이를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 더 구체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1순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라든지 네. 지방이 그냥 기계적으로 내려가는 거 이거 고쳐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거기서 먼저 한번 상당 부분이 빠지고 나니까 나중에 정말 써야 되는 것들이 얼마 남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네. 이런 재정 지출과 관련된 칸막이 문제를 어떻게 덜어내고 또는 이동시킬지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사실 해야 되는 건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야기만 계속되고 있고 비판만 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누가 고양이의 목을 달 것이 방울을 달 것인가라는 것처럼 네. 지금 이렇게 지금 오랫동안 끌고 가다 보니까 재정 저는 이제 재정이 이제 전공이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그럼 결국은 가만히 있다 갑자기 이렇게 법인세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것 같으니까
1: 계속 미루기만 했었으니까
2: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여기서 이제 김용무 실장 이제 이렇게 이제 SNS를 급하게 화두를 던지듯이 근데 사실 이건 이미 작업이 들어갔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1: 네네.
2: 근데 이제서야 이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초과 세수는 지금 당장 네. 올해 거는 쓸 수가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죠.
1: 알겠습니다. 끝으로 요거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많은 화두를 던져주셨는데 한국은행에서 긴급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삼성전자 총파업을 하면은 올해 국내 성장률이 최대 0.5% 포인트 추락할 수 있다. 이런 문제 보고서를 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노업을 못 갖고 더 조급하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끝으로 정부에 조언 좀 해주시겠어요? 이런 것들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
0: 뭐 일단은 국가 이 반도체 산업은 이미 정부도 그렇고 모든 국민들이 한국의 미래를 먹어 살릴 이제 이런 전략 산업이다라는 인식은 이제 공통된 인식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삼성의 뭐 노사가 이제 그런 어떤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 그리고 어떤 위기의식들을 다 같이 공유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얼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일단은 이제 극적인 어떤 타결과 예. 합의를 통해서 이제 좀 원활하게 문제가 해결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염려나 우려들이 좀 해소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앞에서 계속 이제 이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예. 어떤 가치들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혹여나 너무 규범적이고 도덕적인 것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매우 냉정하게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속 가능성, 우리 사회 전체의 공동체의 공존, 공생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거를 인간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되고요. 정부는 저는 한 가지 이제 세수 말씀하셨지만 이제 여러 가지 합리적이고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에 맞게 써야겠지만 저는 이른바 정책학이나 행동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너치의 개념을 우리가 살려서 네. 공동체의 가치 내지는 지속가능한 어떤 공생, 상생의 어떤 이러한 경영의 원리들을 현실 속에서 현장의 경영 속에서 실천하거나 그것들을 이제 정책으로 실현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세수 문제 어떤 이런 그리고 ESG 경영에 있어서 어떤 평가 문제라든가 그리고 저는 심지어 노란봉투법이라고 얘기하는 노조법 2, 3조 원하청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있어서의 어떤 배려 정도까지도 네. 파격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전체가 우리 사회 전체가 그리고 기업과 노동이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의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자연스럽게 고민하고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방식으로 정부가 좀 현명하고 합리적인 어떤 자극적 자극책들을 좀 만들어주자. 전 그런 제안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단순히 이익과 세수의 분배 문제에서 끝나는 문제는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10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동 배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안종기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4: 과 1시간 반 앞두고 극적으로 임금 협상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5: 삼성전자 노조는 내일부터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합니다. 먼저 김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삼성전자 사측과 노조가 환한 표정으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지난해 12월 첫 교섭에 나선 지 5달 만에 2026년 임금 협상에 극적으로 합의한 겁니다. 2차 사후조정까지 결렬되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섰고 총파업 불과 1시간 반 전에 협상은 타결됐습니다. 막판 최대 쟁점이었던 적자사업부 성과급 배분도 어렵게 접점을 찾았습니다.
7: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노사 자율 교섭으로 잠정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삼성전자 노사의 정부를 대신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6: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늘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예정됐던 총파업을 전면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합니다. 조합원 과반이 참여해 과반이 찬성해야 최종 합의안 자격을 갖춥니다.
8: 저희 내부 갈등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조정 역할을 맡아주신 정부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6: 협상 타결 뒤 삼성전자는 겸허한 자세로 건설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9: 회사는 이번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노사 상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 국가경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진행된 삼성전자 노사 협상은 이제 조합원 투표만을 남겨둔 채 봉합수순을 발표됐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4: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 없이 임금 협상에 잠정 합의한 것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경총은 반도체 경쟁 심화와 세계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 엄중한 경영 환경 속에서 파업을 막기 위해 노사가 한 발씩 물러나 대화로 접점을 찾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번 합의는 삼성전자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결과인 만큼 노동계가 이 사례를 일반화해 과도한 성과급 요구를 산업 전반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번 합의를 통해 사업 성과 10.5%를 재원으로 하는 반도체 특별 성과급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5: 올해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전망치인 300조 원을 달성한다면 메모리 사업부 직원 한 명이 받는 성과급은 최대 6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어서 김웅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삼성전자 노사는 이번 합의를 통해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반도체 특별 성과급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초과이익 성과급 제도와 합치면 사업 성과의 최대 12% 수준을 나눠받는 셈인데 별도 상한도 없습니다.
9: 이번에 잠정 합의를 통해서는 우리 보상 제도에 대한 특히 이 특별 보상 제도에 대한 제도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구체화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0: 최대 쟁점이었던 사업부별 배분 문제는 노사가 한 발씩 양보했습니다. 전체 성과급의 60%는 흑자를 낸 메모리 사업 부문에 나머지 40%는 반도체 전 부문에 공통 지급합니다. 적자를 낸 사업부의 성과급은 공통 지급률의 60%로 차등을 두는 대신 1년간 적용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8: 현행 삼성전자의 제도가 있긴 하지만 그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었고 회사 측에서 1년간 그 적자 사업부 배분 방식에 대해서 유예를 해주셨고 그에 대해서 저희도 합의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10: 삼성전자가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인 300조 원을 달성한다면 메모리 사업부 직원은 최대 6억 원을, 적자 사업부 직원도 1억 6천만 원을 성과급으로 받게 됩니다. 이번 특별 성과급 제도는 10년간 유지하되 첫 3년은 연간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 200조 원, 이후 7년은 100조 원을 달성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성과급 지급 형태 역시 현금이 아닌 일정 기간 매각 제한을 조건으로 하는 전액 자사주 배분 방식으로 정리됐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4: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지급 등에 대해 극적인 합의를 이룬 건 지난해 12월 양측이 교섭에 들어간 지 반년 만입니다.
5: 그동안의 협상 과정을 황보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1: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12월 임금교섭을 위한 첫 본교섭에 나섰습니다. 당시 노조 공동교섭단이 꾸려졌고 성과급 상한 폐지와 임금 인상 7% 등을 요구했습니다. 한 달 뒤인 지난 1월 첫 단일 과반 노조인 초기업 노조가 출범하며 협상은 본격화했지만 입장차는 여전했습니다. 지난 3월 쟁의권을 확보한 노조는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을 선언했고 대규모 결의대회도 열었습니다.
12: 총 파업 기간인 18일을 멈추면 18조에 가까운 공백이 생깁니다. 이것이 숫자로 보일 수 있는 우리의 가치입니다.
11: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중앙노동위원회가 직접 중재에 나섰지만 지난 11일부터 이틀 동안 열린 첫 사후조정은 또 결렬됐습니다. 협상 와중에 노노 갈등만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13: 회원장님, 저희 공문 지금 계속 무시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14: 이 삼성전자라는 것이 사실 저희가 DS 반도체만 성장한 게 아닙니다.
11: 지난 16일에는 출장 중인 이재용 회장이 급거 귀국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15: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 제 탓으로 돌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삼성인임을 자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봅시다.
11: 지난 18일부터 2차 사후조정을 통해 다시 노사가 머리를 맞댔지만 핵심 쟁점인 적자 사업부 보상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협상 결렬의 노조는 한때 파업 돌입까지 선언했지만 결국 노동부 장관이 직접 조정에 나서고 노사 양측이 한 발씩 물러서며 삼성전자 노사 협상은 이제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4: 파업 직전 극적으로 타결된 이번 협상에선 이례적으로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5: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나서서 압박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협상을 중재하는 등 벼랑 끝 전략을 펼쳤습니다. 이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16: 이달 중순 삼성전자 노사가 한 차례 사후조정에 실패한 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걸음은 한층 바빠졌습니다. 직접 유튜브 방송에 나와 대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더니
17: 대화로서 해결해야 합니다. 대화가 필요합니다.
16: 이견을 좁히지 못하던 노조 측과 사측을 잇따라 비공개로 만나며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도록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어진 2차 사후조정에선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이 이례적으로 단독 조정위원을 맡으며 중재에 나섰습니다.
17: 아직까지는 양 당사자가 타결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하겠습니다.
13: 의견이 좁혀지고 있나요?
17: 예, 일부는 좁혀지고 있습니다.
16: 하지만 결국 2차 조정도 실패로 끝났고 이번엔 고용노동부 장관이 등판했습니다.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노사를 설득해 다시 대화의 장에 복귀시켰고 교섭도 직접 중재한 겁니다.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은 파업을 예고한 노조에 경고를 보냈습니다. 단체 교섭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며 넘어서면 정부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18: 그러나 그 선을 넘을 때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게 정부의 큰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6: 국무총리의 긴급조정권 발동 예고도 압박 카드로 사용됐습니다. 노동계의 반발이 불보듯 뻔했지만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전방위적인 중재와 압박은 결국 극적 합의로 이어졌지만 개별 기업의 노사 갈등에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하는 것이 맞는지를 두곤 사회적 논쟁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4: 어제 노사 협상 결렬 직후 폭락했던 삼성전자 주가의 영향으로 코스피도 출렁였습니다.
5: 밤사이 극적인 노사 합의가 이뤄진 만큼 오늘 국내 증시에 훈풍이 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19: 삼성전자는 전거래일 종가보다 2,500원 오른 27만 8천 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주가는 하락과 상승을 거듭한 끝에 28만 2,500원까지 올랐지만 노사 협상이 결렬된 직후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장중 최고가에서 장중 최저가인 26만 3,500원까지 떨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겨우 10여 분. 전거래일 종가와 비교하면 4.36%, 장중 고점 대비로는 6% 넘는 폭락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후 하락장에서 큰 변동성을 보이며 오르내리다가 낙폭을 회복하고 0.18% 오른 27만 6천 원에 강보합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등락을 오가며 출렁이다가 제자리 걸음인 174만 5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20: 파업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에는 큰 영향이 없다라는 부분을 반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국채 금리 안정세 확보 여부가 향후 반도체 주가 움직임에 큰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9: 하락장 속에서 등락을 거듭하던 코스피도 장중 내내 덩달아 요동쳤습니다. 삼성전자 협상 결렬 소식 직후 코스피는 단숨에 200포인트 넘게 빠지며 7,050선으로 추락했고 이후 하락폭을 일부 반납하며 0.86% 내린 7,208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10거래일 연속 순매도에 나선 외국인이 하루 동안 3조 원 가까이 주식을 시장에 팔았지만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에 나서며 지수 하락을 방어했습니다. 코스닥은 장중 상승세로 전환하지 못하고 2.61% 떨어진 1056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1509원의 장을 연 원달러 환율은 한때 1504원대까지 내리기도 했지만 삼성전자 노사 협상 결렬 이후 외국인 순매도세가 거세지며 1506원대의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0: 오늘 새벽 0시부터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에 막이 올랐습니다.
1: 굳은 날씨 속에서도 후보들은 숨가쁘게 민생 현장을 찾았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2: 컨베이어 벨트에 끊임없이 택배 상자를 올려놓는 두 사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 첫날 첫 일정으로 우체국의 물류 허브 역할을 하는 서울 광진구 동서울 우편 집중국을 찾았습니다. 체험을 마친 정청래 대표는 내란을 척결한 희망찬 대한민국을 6월 3일에 꼭 배달하고 싶다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3: 서울의 미래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배달한다는 의미에서
2: 정원호 후보는 안전을 수차례 강조하며 오세훈 후보 공세 포인트인 BTX 삼성역 공사 철근 누락 사건을 또다시 상기시켰습니다.
4: 5층이 지금 벌써 금이 균열이 가 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어서
2: 속이 꽉 찬 배추를 나르고 용달차에 옮겨 싣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찾았습니다. 오 후보는 지난 2010년 선거 때도 첫 공식 일정이었던 이곳에서 서울의 경제를 일구는 이들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5: 묵묵하게 이렇게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분들 덕분에 서울의 경제가 돌아간다는 사실.
6: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7: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고베주얼 그룹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LED 광장에서 대형 보석쇼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를 슬로건으로 진행됩니다. 남양 진주와 아쿠아 진주 목걸이, 랩다이아, 무이사 나이트 반지 등 무려 2천여 점이 전시되며 전 품목 최대 80% 할인으로 실속 있는 쇼핑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목선을 커버하는 굵은 진주 목걸이와 얼굴을 밝히는 다양한 디자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더스데이 이후 가장 합리적인 보석 쇼핑 마지막 찬스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베주얼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광장에서 5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도 놓치지 마세요. 3100일쇼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 세일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에 드리며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799불 하나 사면 두 번째는 반값입니다. 사계절용 콤비 자켓, 티셔츠, 와이셔츠, 바지,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은 윌셔와 웨스트무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번입니다. 자동차 문제로 고민. 새 차를 샀는데 고장이 반복된다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소비자를 지켜온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이 있습니다. 20년 이상 경력,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합니다. 무료 상담, 한국어 서비스 제공. 지금 바로 213-400-0091, 213-400-0091 니타레몬 로펌으로 연락주세요.
8: 가장 싼 비행기 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6: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0: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 네,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갑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 해제합니다. 뉴스 왔다.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수요일 뉴스 특보입니다.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어제도 뵙고 오늘도 뵙고 네. 아주 좋습니다. 안 좋아요?
2: 좋습니다.
1: 왜 대답을 안 해요, 빨리?
2: 너무 좋습니다.
1: 감사합니다. 그럼 매일 나오세요.
2: 네.
1: 첫 번째 뉴스는 뭔가요?
2: 네, 첫 번째 뉴스는 삼성전자 운명의 날입니다.
1: 삼성전자 노사가 네. 결국 밤샘 협상에도 합의를 못했네요.
2: 네, 그렇습니다. 어제 기자들도 좀 밤잠 못 이뤘는데요. 네. 삼성전자 노사 협상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마라톤 협상이었는데 결승선 직전에 또 멈춰서게 됐습니다. 노사 어제 오전 10시부터 다시 중노위 조정 테이블에 좀 앉았는데요. 자정을 넘겨서까지 협상을 이어갔는데도 끝내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1: 네.
2: 중노위는 결국 오늘 새벽 0시 30분쯤에 회의를 멈췄고요. 오늘 오전 10시에 다시 협상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중노위 위원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쟁점은 여러 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에서 의견이 안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대신 다른 부분들은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있었다, 합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거의 다 왔는데 마지막 문턱 하나를 못 넘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 그 문턱이 뭐예요?
2: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네. 성과급 어떻게 나눌 거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노사 모두 성과급의 상한을 없애는 데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노조는 반도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고 그중에 70%는 전체 반도체 직원들이 같이 나누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2: 나머지 30%만 사업부 실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을 하자는 건데요.
1: 네.
2: 쉽게 설명을 드리면 반도체 결국 같이 일해서 번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좀 같이 나누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사측은 성과를 낸 곳이 좀 더 받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1: 그게
2: 건데
1: 성과금의 원칙 아닌가요?
2: 네, 그래서
1: 취지잖아요.
2: 네, 사업부별의 차등 폭을 좀 더 키워야 그게 성과주의 원칙에 맞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 네.
2: 비유를 좀 해드리면 노조는 그래도 우리가 한 배를 탔는데 같이 노저었으니까 좀 같이 맞자 이런 거에 좀 무게를 두고 있고요. 회사는 노를 좀 더 세게 저었던 직원한테 더 줘야 한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이게 큰 쟁점일까요? 하여튼 모르겠는데 오늘 오전 10시에 회의가 다시 열리게 되고요.
2: 네.
1: 결렬되면 총파업 가는 겁니까?
2: 사실상 마지막 고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 회의에서 중노위 조정안을 삼성전자 사측이 받아들이면 잠정 합의가 이루어지고요.
1: 네.
2: 그 이후에는 노조원 투표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사측이 조정안을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거나 아니면 받아들여도 노조 투표에서 부결이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노조가 이미 쟁의권 확보한 상태라서 21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1: 네.
2: 특히 이번에는 반도체 생산 차질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서 긴장감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이게 지금 한국 수출이랑 경제랑 맞물려 있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이 그렇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도 상황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데 만약 파업이 현실화하게 되면
1: 네.
2: 정부가 긴급 조정권을 꺼낼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2: 결국 이제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회사와 노조의 싸움을 넘어서 한국 경제가 숨죽여서 보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 네. 오늘 10시 협상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살펴볼 뉴스는 뭡니까?
2: 네. 두 번째 뉴스는 안동 다음은 일본 온천입니다.
1: 네. 한일 정상이 또 만났네요.
2: 네. 그렇습니다. 다카이지 총리가요. 지난해 10월에 취임을 했습니다.
1: 네.
2: 그런데 지금 두 정상이 만난 건 이번까지 합쳐서 벌써 네 번째인데요. 7개월 사이에 네 번을 본 건데 한일 관계가 예전처럼 좀 필요할 때만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좀 더 진전됐다. 이걸 보여주는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1월에는요. 다카이지 총리의 고향이죠. 일본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만남 좀 더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아, 그래요?
2: 네, 왜냐하면 다카이지 네. 총리가 다음에는 일본 온천 도시에서 셔틀 외교를 이어가

0: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1: 네.
0: 이렇게 말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내가 온천 가겠다고 하면 바로 추진되는 거냐, 이렇게 웃으면서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1: 두 정상이 100분 넘게 회담을 했다고 하는데요.
0: 네.
1: 어떤 얘기가 오고 갔습니까?
0: 핵심은 불안정한 세계 경제 속에서 함께 버티자, 우리, 이런
1: 오, 함께
0: 얘기였습니다.
1: 버티자.
0: 네, 특히 공급망이랑 에너지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가
1: 그렇죠.
0: 됐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결국에는 이제 중동 리스크입니다.
1: 맞아요.
0: 네, 한국이랑 일본 모두 원유 대부분을 지금 중동에서 들여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상황이 심각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둘다 기름길 막힐 수 있다, 이런 우려가 퍼진 거고요.
1: 네.
0: 그래서 두 나라는 LNG 협력을 좀더 키우고 원유 비축 상황이나 수급 정보도 서로 공유를 좀 하기로 했습니다. 필요하면 기름이나 LNG 서로 빌려주는 에너지 품앗이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다카이지 총리가 말한 스와프 거래, 이것도 결국에 급할 때 서로 에너지 돌려쓰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통화 스와프는 뭐전 세계적으로 있는데 이 에너지 스와프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분위기는 좋았던 것 같은데
0: 네.
1: 한일 간의 온도차가 드러난 부분도 있다. 이러한 보도가 있어요.
0: 네, 그렇습니다. 웃으면서 만찬도 했지만 안보 얘기가 들어서자마자 좀 입장차가
1: 오,
0: 보였습니다.
1: 그래요?
0: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재명 대통령은 싸울 필요 없는 평화의 한반도, 이걸 좀 강조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북한이나 북핵 문제는 직접 거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동북아 안정이 중요하다, 이런 쪽으로 에둘러서 표현을 했는데, 반면에 다카이지 총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콕 집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한국의 지지에도 감사하다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입장이 부딪힌 게 있었습니다.
1: 뭡니까?
0: 이건 중국 문제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한중일 3국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반면에 다카이지 총리는 중국 이야기 아예 꺼내진 않았습니다. 총리는 이제 중국 이야기 직접 하진 않았지만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강조했는데, 이 문구는 일본이랑 미국이 중국 견제를 이야기할 때 주로 쓰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아, 이 표현이 그런 거 의미가 있군요.
0: 네,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는요, 잠시 후에 호사카 유지 교수님을 모시고 자세한 분석도 들어볼게요. 세 번째 뉴스는 뭡니까?
0: 세 번째 뉴스는 다음 당대표는 누구입니다.
1: 아, 지방선거 끝나지도 않았는데 당대표 얘기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0: 벌써 근데 지방 그 여야 정치권의 시선은
1: 네.
0: 6월에서 두달 뒤죠. 이제 8월 전당대회로 향하고 있는데요.
1: 네. 네.
0: 특히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1: 네.
0: 최근 방송에서 머릿속에 나는 전당대회가 없다, 나는 6월 3일 오후 6시 개표 시작할 때만 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오로지 지방선거만 생각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1: 그렇게 얘기해야죠.
0: 그런데 사실 이 말을 좀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1: 아니, 왜 여당 당대표 얘기를 곧이곧대로 왜안 믿어요?
0: 정치권에서 왜냐면 이제 연임 도전 의사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반만 해도 사실 당안에서는 정청래 대표의 연임이 가시화되는 거 아니냐, 거의 굳어진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꽤 강했거든요.
1: 네.
0: 그런데 여기서 공개적으로 브레이크를 건 인물이 등장을 했습니다.
1: 누굽니까?
0: 누구냐면 바로 민주당에서 제명돼서 무소속으로 전북지사 선거에 나선 김관영 후보인데요.
1: 네.
0: 어떤 얘기를 했냐면, 불공정한 사심공천을 정청래가 했다, 그런 지도부 아래서 복당을 구걸할 생각이 없다, 정청래 대표의 연임 저지에 앞장서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이렇게 강력한 반대그룹이 있다라는 거네요.
0: 네.
1: 정 기자님 이 얘기 들으셨어요? 정청래
0: 어떤 얘기죠?
1: 대표가
0: 네.
1: 지금까지 당대표 특보, 지방선거 출마자들,
0: 네.
1: 뭐 기초의원, 뭐 기초단체장 포함해서 대략 한 1,000명 정도를 당대표 특보로 임명을 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0: 네,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좀 대비를 해서 경쟁자들도 하나둘씩 채비를 좀 하고 있는 것
1: 아,
0: 같아요.
1: 그래요?
0: 이게 어떤
1: 예.
0: 얘기냐면, 지금 정청래 대표의 경쟁자로 거론되고 있는 게 인천 연수갑 보궐선거에 나온 송영길 전 대표거든요.
1: 그래요?
0: 송영길 전 대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면, 지금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데, 후보들의 한 그게 25명에서 3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핏 보기에는 그냥 송 전 대표가 후원회장 요청을 받으니까 해준 걸로 보이는데 정치권에서는 이게 새 조직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이걸 발판 삼아서 당대표 도전에 나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 더 주목할 게 여의도 모처의 전당대회 캠프가 이미 꾸려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래요? 송영길 대표가?
0: 네. 그래서 제가 직접 송 전 대표한테 물어봤는데 일단 절대 아니다 이렇게 선긋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김민석 총리의 움직임도 사실 심상치 않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네. 최근에 전북 익산으로 주소를 옮겼거든요.
1: 맞아요.
0: 그러면서 함께 어머니의 요양병원도 익산으로 옮겼다는 소식이 여의도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 총리가 호남에서 바람을 만드는 거 아니냐 당권용 포석 아니냐 이런 해석이 좀 따라붙고 있고요.
1: 네.
0: 그리고 어제 주목할 만한 행보가 있었는데 총리 공관에 민주당 신임 원내지도부를 불러서 만찬을 했습니다. 단순한 만찬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 이제 여당 의원들이랑 접촉면을 좀 확 늘리고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지금부터 전당대회 모드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 혹시 뭐 정 기자님이나 기자분들을 만찬에 초청했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0: 제가 지금 국민의힘 출입이라서 못 들은 걸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좀 못 들어보긴
1: 네.
0: 했습니다.
1: 국민의힘 상황은 어떻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에서 지면 진짜
0: 네.
1: 대표직 사퇴하는 거예요?
0: 사실 이게 좀 굉장히 애매해요.
1: 애매해요?
0: 어떤 얘기냐면 선거에서 어디까지를 졌다, 이겼다, 혹은 뭐 선빵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좀 주관적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 원로 인사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이기는 기준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지금 갖고 있는 단체장을 뺏기면 진 거다. 그대로 지키면 비긴 거고 민주당 걸 가져와야 한다 이건데요. 그런데 지금 실제 지난 지방선거 결과를 좀 보면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이겼다고 볼 수도 있는 게 광역단체장 17곳 가운데 12곳을 가져갔거든요.
1: 그렇죠.
0: 그렇게 되면 지금 지방선거에서는 수성을 해야 한다. 디펜딩 챔피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때 이 성적표를 다시 재현하기가 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 내에서는 만약 기대 이하 성적이 나오면 장대표 책임론은 피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제가 들은 당내 분위기도 비슷했는데 선거시고 대표가 버티긴 좀 쉽지 않을 거다. 그 분위기랑 그 부담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장대표가 과연 이제 당대표 도전을 접을 거냐 이걸 이렇게 보기엔 좀 아직 섣부른데요. 왜냐하면 비대위가 꾸려지고 다음 전당대회가 있는데 그때 전당대회에 장 대표가 또 출마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런 얘기 많고요.
0: 네.
1: 장동혁 대표의 승리의 기준점은 2018년도인 것 같아요. 2022년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2018년도에 대구, 경북 이 두 군데만 이겼잖아요.
0: 네.
1: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0: 네, 맞습니다.
1: 거기보다 한 곳만 더 이기면 승리한 거다.
0: 네.
1: 내가 왜 당대표 그만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기자분들이 해주시더라고요.
0: 그렇죠. 그러면서도 제가 좀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1: 네.
0: 사실 장 대표가 내려오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는 뭐 꼭 필수가
1: 와야 된다는 얘기도 많아요.
0: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좌관들 사이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네. 당 대표를 탄핵하는 게 절차가 없다고 해요. 당원당규에.
1: 없어요.
0: 그래서 이제 당원당규를 보좌관들 직접 찾아봤는데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방선거 참패해서 장 대표가 내려 오지 않는다고 해도 강제로 끌어내릴 방법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전 들었습니다.
1: 맞아요. 강제적으로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두고 보시죠.
0: 네.
1: 오늘 마지막 뉴스는 뭔가요?
0: 마지막 뉴스는 탈북 번진다입니다.
1: 그러니까 스타벅스 땡크데이 네. 논란 때문에 불매운동까지 좀 번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시끄러워요.
0: 네. 지금 파장이 정말 계속 커지고 있는데
1: 그러네요.
0: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직접 사과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스타벅스 대표도 전격 교체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선 분노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1: 네.
0: 특히 광주 시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센데요. 스타벅스가요. 지점이 지금 광주에서 인구 대비 매장 수가 서울 다음으로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발이 거센 거고 그런데 5.18 기념일에 탱크데이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가 시민들에게는 상처를 건드린 거다.
1: 그러니까요.
0: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지금 SNS 상에서는 스타벅스 컵 제품 이런 것들 부수는 영상 올라오고 있고요. 이제 스타벅스 끊겠다는 이른바 탈북 인증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논란이 좀 더 커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처음이 아니에요?
0: 이게 어떤 얘기냐면 스타벅스가 지난달 16일 세월호 참사 이래도 미니 탱크데이 이벤트를 기획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게 단순 실수가 맞냐 이런 의심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탱크데이 논란이 있었던 스타벅스에 가겠다 라는 글을 올렸다가 결국에는 사과했네요.
0: 네, 그렇습니다. 논란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네. 국민의힘 충북도당 SNS에 새벽 시간에 내일 스벅 들렀다가 출근해야지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국민의힘 김선민 거제시장 후보가 샌드위치 먹어야지 이렇게 댓글을 남긴 거예요.
1: 네.
0: 문제는 시점이었습니다. 스타벅스가 지금 사과를 한 직후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는 건데 불매 움직임까지 번지는 상황에서 굳이 이런 글을 올린 게 조롱 아니냐 이런 반응까지 나오고 있고요. 결국 충북도당 글을 삭제했고 5.18의 아픔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 이러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김 후보 측도 후보 본인이 직접 댓글을 단 건 아니다 이렇게 해명에 나선 상황입니다.
1: 선거를 앞두고 생각하면서 글을 올리고 메시지를 쓰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네.
1: 정윤경 기자님,
0: 네.
1: 오늘도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네, 이상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셨습니다. 네, 어제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 경북 안동을 찾았습니다. 두 정상은 두 번의 회담과 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하며 양국의 신뢰 강화, 에너지 위기 대응 등을 논의했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호사카 유지 고려대 특임 교수 겸 세종대 독도연구 명예소장 연결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2: 아, 예,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교수님.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2: 네.
1: 네, 어제 다카이치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 경북 안동을 찾았어요.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직접 호텔 앞까지 총리를 맞이했고 어젯밤부터 기다렸다라고 말하는 등 현장 분위기가 매우 화기애애한 것 같던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2: 예, 일본 쪽에서도 이렇게 그 두 정상이 이게 1월에 만나가지고 또 4개월 만에 만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많이 다른 정상끼리는 없는 정도로 친밀하게 교류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 쪽의 환대 굉장히 그 환영을 잘 해줬다라는 것으로 상당히 평가가 좋습니다.
1: 네. 그 양국 정상 간의 첫 고향 셔틀 외교에 안동 주민분들도요. 분위기가 들썩들썩하면서 반가워하던데 나라현 주민들도 이 대통령이 지역에 찾았을 때 좀 신기해하기도 하고 좀 반가워하시는 분위기였나요?
2: 아, 예. 사실 그 나라라는 그 도지 자체가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시작된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1: 그렇죠.
2: 아, 예, 예. 그래서 그런데 그래도 현재는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원수가 많이 찾지는 않았는데요.
1: 네.
2: 지금은 아주 작은 도시니까 사실 그런데 그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 방문을 했고 또 역사적인 그 호류지 법륜사라든가 그런 데를 방문했기 때문에 이게 관광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이래 그 양국 정상 간이 지금 네 번째 만났잖아요.
2: 네.
1: 그 셔틀 외교가 좀 완전히 안착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2: 예, 과거에도 셔틀 외교는 그 열심히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1: 네.
2: 몇 번이나. 그래서 이대로 가면 굉장히 좋은 셔틀 외교를 만들 수 있다.
1: 네.
2: 그렇게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나 역시 과거에도 역사적인 문제라든가 영토 문제가 일어나서 특히 이명박 대통령 시절부터는 11년간 셔틀 외교가 끊겼을 때가 있었습니다.
1: 그렇죠.
2: 예예.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는 것이 양국에서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셔틀 외교인데도 국빈급 예우로 대우를 했어요. 일본 입장에서도 좀 만족스러운 수준이었을까요?
2: 아, 예. 그래서 일본 쪽의 뉴스를 어제 저도 몇 개 봤는데요.
1: 네, 여론이 어때요?
2: 아, 예, 예. 그 위장대라든가 네. 굉장히 화려하게 그리고 역사적인 아주 전통 그대로 일본에서 절대 볼 수가 없는 그 새로운 뭐라고 할까 한류를 저 한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1: 네.
2: 그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훌륭하다. 일본 쪽에서 외국에서 오신 그러한 손님들을 그렇게 맞이할 때가 많이 없다. 국빈으로 모셔도 일본에는 오히려 그러한 그 문화적인 어떤 면에서는 문화적인 그 위장된 모습이라든가 그런 게 일본에서 없기 때문에 상당히 그 훌륭하다. 그렇게 감동한 분들이 많습니다.
1: 네. 그렇다면 다카이치 총리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들도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좀 저런 환영하는 그런 모습에 마음의 문을 좀 열었다? 경계심이 좀 허물어졌다? 이렇게 평가해도 되나요?
2: 아, 예. 뭐 여러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1: 네.
2: 그래도 그 여론조사를 보면 그 한국에 대한 그 호감도는 60% 정도가 되어 있고요.
1: 네.
2: 그래서 상당히 많이 높아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2: 앞으로도 계속 그 지금 높아지고 있는 여론조사를 할 때마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특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경계심이 처음은 좀 있었거든요. 상당히 그 강경한 그 대일 외교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를 평가하는 그러한 일본인들은 지식층에서도 늘어나고 있고 어제 제가 요미우리는 보수의 대표인데요.
1: 네.
2: TV라든가 많이 봤습니다만은 상당히 호의적입니다.
1: 그런데 그 교수님께서는 평소에 일본은 철저히 계산된 전략대로 움직이는데 한국은 순진하게 일본 외교에 접근한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셨잖아요.
2: 네네.
1: 그래서 일본 외교는 철저한 계산을 갖고 있는데 그러한 점을 경고하시는 차원에서 이번 회담에서 일본이 갖고 있었던 계산, 숨겨진 계산은 뭘까요? 숨겨진 청구서가 있다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진짜 양국 간에 정상들끼리 친하게 지내자, 셔틀 외교하자, 서로 뭐 신뢰를 높이자 이런 차원으로 봐야 될까요?
2: 전략적으로 보면요,
1: 네.
2: 이거는 그 일본의 어느 정권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래도 한국을 끌어들이면서 이게 한미일 건조를 강조하여서 중국을 견제한다라는
1: 네.
2: 전략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1: 네.
2: 그래서 이번에 다카이치 총리의 그 공동 기자 발표를 봐도 한미일 건조 그 한미일 건조를 즉 강조하지만 중국을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 그러네요.
2: 예, 이재명 대통령 이번에도 한중일의 공통 이익을 지키자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1: 네.
2: 이 부분이 바로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한국을 모든 면에서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경제 안보도 그렇고 군사 부분에서도 그렇고 되도록 일본 쪽에 끌어들이자 이러한 모든 계산이 갈려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은 냉정하게 볼 때 반드시 필요한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1: 그러면 어제 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순진하게 대응하지 않고 우리도 좀 철저하게 대비하고 계산된 행동과 메시지를 했다라고 보세요?
2: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중일이라고 다시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침묵하고 또 일본 미국 사이에 끼어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를 잘 인식하고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그 이해가 됩니다.
1: 네.
2: 이게 경제 안보 부분도 그렇고 군사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일본은 사실 그 군사 물질 교환 협정 악사라는 것을 맺으려고 즉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하고요.
1: 네.
2: 그거 맺으면 지소미아하고 함께 바로 이 두 가지만으로 군사 동맹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 사실 그 문재인 정권 때부터 지소미아는 있었지만
1: 네.
2: 그러나 악사를 맺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1: 네.
2: 이번에도 저번에 그 2+2가 있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2: 예. 그때도 일본 쪽에서는 악사 이야기를 꺼냈는데 한국 쪽은 거부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이야기가 저번에 뭐 5월 7일의 이야기니까 또 같은 이야기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일본은 이것을 어떻게든 그 좀 파고 들어가서 한국하고 그 부분을 맺고 싶다 이게 있습니다.
1: 네. 그 어제 1시간 45분간의 회담이 진행됐잖아요.
2: 네네.
1: 네, 어떤 의제들이 주요하게 논의되었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2: 예. 그 역시 그 준동 사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그 곤돈 대응 그 에너지 문제 이게 가장 그 많이 이야기가 됐고요.
1: 네.
2: 그리고 동북아 안보 문제가 이야기 되었고 그리고 초세이 당광 DNA 곤돈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그 이야기가 있었고요.
1: 네.
2: 그리고 석유 비축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이 곤돈 협력을 하면서 특히 그 동남아 국가들을 좀 돕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 네.
2: 이것은 파워 아시아라는 다카이치가 이야기한 출범시킨 그러한 기관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나프타를 그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1: 네.
2: 대신 동남아를 많이 금전적으로도 돕자. 이게 한국도 함께하자.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1: 네. 그 외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과 안보나 조세이 탐광 유해 DNA 감정 계획 등 지속적으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가라고 밝혔는데 이 과거사 네. 문제와 관련해서 교수님께서 특별히 눈여겨보신 부분이 있나요?
2: 아무래도 이번에는 그 조세 탐광 문제는 나왔습니다만은 아직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할 수가 없는 그 위안부 문제 이게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나 마나 이러한 이야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이라든가 이것은 그 아무래도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2015년에 한일 위안부 합의를 그냥 지키자라는 그러한 의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2: 그러나 무릎밑에서는 이게 치열한 어떤 움직임이 있는 거 저는 그 일단 알고 있습니다.
1: 네.
2: 그럼 표면화가 되지 않다라는 거죠. 비밀 회담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 여러 문제 그리고 대만 문제도 거론이 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아 밝혀지지 않은 내용이 있다라고 보시는군요.
2: 네, 그래서 기자 회견이라고 해도 질문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1: 네, 그러네요.
2: 그렇지 않습니까?
1: 네,
2: 예.
1: 교수님은 평소에 진정한 양국 간의 개선은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배상에서 시작된다라고 주장을 해오셨잖아요.
2: 네네.
1: 그런데 이번에 뭐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안부 문제 언급도 안 하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다카이치 총리도 전향적인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네. 과거는 언급을 안 하고 미래만 외치는 그러한 정치적인 계산이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2: 예, 아무래도 그 다카이치가 지금 그 일본 내 그 지지층 보수층이잖아요.
1: 네.
2: 그리고 극우층입니다. 극우층이 다카이치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난리입니다.
1: 아, 그래요?
2: 그래서 예예. 특히 그 2월 22일에 다케시마의 날에 장관급으로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안 보냈다. 라는 곳을 시작해가지고 다카이치에 대해서 엄청나게 오히려 극우 쪽에서 야유를 보내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1: 네.
2: 이러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국내도 달래야 되고 또 한국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고 이러한 부분에서 도치우테는 그 과거사 문제라는 게 사실상 일본의 입장에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그 양국 간의 신뢰는 높아졌지만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진전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계속 여쭤보는데 다카이치 총리가 네. 총리 취임한 이후에 일본 예산위원회에 나가서 독도는 일본 땅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고요. 야스쿠니 네. 신사에 참배는 하지 않았지만 공물을 헌납하는 그런 행동을 계속 보이고 있었잖아요.
2: 네네.
1: 그런 것을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다카이치 총리나 일본 측에 좀 항의를 하고 하지 말라고 양국 간에 이렇게 신뢰가 높아졌다면 그렇게 직접적으로 요구할 필요성, 가능성 그런 것들은 없었을까요?
2: 그것은 그 아무래도 그 우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상끼리 하면 조금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1: 네.
2: 외교적으로는 있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천상이 아닌 그 장관 이하의 부분에서 항상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다. 독도 문제든 야스쿠니 신사 문제든 과거사 문제든 그것은 절대 말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1: 네.
2: 항상 제기를 하되 협력적인 부분을 그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러한 국제 존재이기 때문에
1: 네.
2: 뭐 투트랙이라고 항상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본격적으로 지금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그것을 잘 지키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1: 그런 문제제기
2: 안 하는 것 그것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아니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하는 다카이치 일본 총리랑
2: 네.
1: 나는 한국 김을 먹고 한국 화장품을 바르고 한국 드라마를 본다라는 다카이치 총리랑 어느 다카이치 총리가 진짜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갖고 있는 일본 총리냐 이거를 저희는 의문시 가질 수 있잖아요.
2: 아 예. 일본은 하나의 그 과제에 대해서는 그 과제만으로 위해서 움직이고.
1: 네.
2: 또 다른 과제가 있으면 그 다른 과제는 분리해서 움직이는 그런 식으로 하는 스타일이 꽤 많습니다.
1: 네.
2: 아, 그래서 이게 뭐 좋은 면에서는 상당히 이선적으로 움직인다라는 이야기이지만 그 우리 한국 쪽의 전소로서는 이해할 수 없죠.
1: 네.
2: 예, 예. 그런 부분을 앞으로
1: 네.
2: 그래서 어떻게 한국적인 입장에서는 이해를 해, 이해할 수는 없지만
1: 네.
2: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느냐
1: 네.
2: 그렇게 하면서 한국 쪽의 국익을 어떻게 확대해 나가느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외교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도록 하고요.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 방중 이후에 4일 만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베이징을 찾았어요. 중러
2: 네.
1: 정상은 오늘 회담을 진행한 뒤에 공동선언문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던데
2: 네네.
1: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선언문까지 나오지 않았잖아요.
2: 맞습니다.
1: 예, 시 주석이 트럼프를 대하는 태도와 푸틴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2: 아, 예. 지금은 중국은 아무래도 미국을 넘어서서 세계적인 지도국가가 되겠다. 이러한 그 생각이 아주 강하다. 그런 식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1: 네.
2: 근데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은 지금 세계적인 지도력을 상실했다. 그러한 어떤 면에서는 중국에 있어서는 기회다.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보입니다.
1: 네. 지난주 미중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의미가 사실은 이제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대등한 위치다, G2 국가임을 입증했다, 공고했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2: 네.
1: 우리와 일본은 그런 중국과 가장 가까운, 거리상 가까운 나라들이잖아요.
2: 네네.
1: 참 일본이 중국에 대하는 태도와 우리가 중국에 대하는 태도가 좀 다른데, 앞으로 한중일 관계에 있어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2: 아무래도 그 일본은 미국 일변도, 특히 일본의 우파라는 그런 다카이치는 그 우파의 계열이기 때문에,
1: 네.
2: 미국 일변도라는 기본 자세는 네. 차이가 없고요. 또 중국에 대해서는 대립하면서 그런 대립 속에서 일본의 존재감을 부각시킨다라는 그 극우파의 전략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은 말려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본 극우파는 아시아에서는 중국하고 한국 이상으로 일본이 넘버원이다라는 거 옛날부터 갖고 있어가지고요.
1: 네.
2: 그 자존심 때문에 전쟁도 일으켰고 또 지금도 그 국민들의 지지는 아시아의 맨주는 일본이다. 이런 것으로 하는 거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거기에 말려 들어가면 안 된다. 일본 쪽에 그런 면에서 극우 사상이라는 것을 한국 쪽에서 잘 알고 대응해 나가면 길은 얼마든지 있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1: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가 이 상태대로 계속 뭐 유지하고 대응하는 게 맞다. 그런 기조가 예. 맞다라고 좀 들리고요.
2: 맞습니다.
1: 마지막 예. 질문입니다. 다카이치 총리가요. 다음에는 일본에서 또 만나자 그러면서 온천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2: 네.
1: 교수님 일본 많이 가보셨고 일본에서 많이 사셨고 그렇잖아요.
2: 네네네. 네, 네. 예.
1: 좋은 곳 한 곳 추천만 해주세요.
2: 아, 예를 들면 그 한 곳이라고 하면요.
1: 네.
2: 군마현 도쿄에서 북쪽에 100km 정도 가면 군마현이라고 있고.
1: 군마현이요?
2: 군마
1: 예.
2: 예예 거기에 미나카미 온천이라고 있고 그 노촌 온천입니다.
1: 예.
2: 일본 최대의 그리고 800년대에 시작된 아주 오래된 노촌 온천이자 그리고 또 혼욕당이에요.
1: 알겠습니다, 교수님. 미나카미 온천.
2: 아니, 온천의 인기가 있어요.
1: 알겠습니다, 일본. 교수님 오늘 귀한 예. 말씀 감사합니다.
2: 예, 감사합니다.
1: 네. 네.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4: 두고 극적으로 임금 협상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5: 삼성전자 노조는 내일부터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합니다. 먼저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삼성전자 사측과 노조가 환한 표정으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지난해 12월 첫 교섭에 나선 지 5달 만에 2026년 임금 협상에 극적으로 합의한 겁니다. 2차 사후조정까지 결렬되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섰고 총파업 불과 1시간 반 전에 협상은 타결됐습니다. 막판 최대 쟁점이었던 적자사업부 성과급 배분도 어렵게 접점을 찾았습니다.
7: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노사 자율 교섭으로 잠정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삼성전자 노사의 전문을 대신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6: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늘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예정됐던 총파업을 전면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합니다. 조합원 과반이 참여해 과반이 찬성해야 최종 합의안 자격을 갖춥니다.
8: 저희 내부 갈등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조정 역할을 맡아주신 정부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6: 협상 타결 뒤 삼성전자는 겸허한 자세로 건설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9: 회사는 이번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노사 상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 국가 경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진행된 삼성전자 노사 협상은 이제 조합원 투표만을 남겨둔 채 봉합 수순을 밝게 됐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4: 삼성전자 노사는 이번 합의를 통해 사업 성과 10.5%를 재원으로 하는 반도체 특별 성과급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5: 올해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전망치인 300조 원을 달성한다면 메모리 사업부 직원 한 명이 받는 성과급은 최대 6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어서 김웅래 기자입니다.
6: 삼성전자 노사는 이번 합의를 통해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반도체 특별 성과급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초과이익 성과급 제도와 합치면 사업 성과의 최대 12% 수준을 나눠받는 셈인데 별도 상한도 없습니다.
9: 이번에 잠정 합의를 통해서는 우리 보상제도에 대한 특히 이 특별 보상제도에 대한 제도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구체화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6: 최대 쟁점이었던 사업부별 배분 문제는 노사가 한 발씩 양보했습니다. 전체 성과급의 60%는 흑자를 낸 메모리 사업 부문에 나머지 40%는 반도체 전 부문에 공통 지급합니다. 적자를 낸 사업부의 성과급은 공통 지급률의 60%로 차등을 두는 대신 1년간 적용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8: 현행 삼성전자의 제도가 있긴 하지만 그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었고 회사 측에서 1년간 그 적자 사업부 배분 방식에 대해서 유예를 해주셨고 그에 대해서 저희도 합의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6: 삼성전자가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인 300조 원을 달성한다면 메모리 사업부 직원은 최대 6억 원을, 적자 사업부 직원도 1억 6천만 원을 성과급으로 받게 됩니다. 이번 특별 성과급 제도는 10년간 유지하되 첫 3년은 연간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 200조 원, 이후 7년은 100조 원을 달성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성과급 지급 형태 역시 현금이 아닌 일정 기간 매각 제한을 조건으로 하는 전액 자사주 배분 방식으로 정리됐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4: 삼성전자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를 했지만 이번 협상 과정은 우리 사회에 여러 과제를 던졌습니다.
5: 거액의 성과급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과 정당한 쟁의 활동이란 시선이 교차하고 있고 기업의 초과이윤 배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선언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엇갈렸습니다. 수억 원대 성과급을 둘러싼 대기업 노사 갈등은 딴 나라 이야기라는 씁쓸한 목소리가 나왔지만
11: 조금 사회적으로도 보기에도 괴리감이 좀 많아 보이고요. 똑같은 직장인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10: 기업 이익을 적절히 나누기 위해 필요한 쟁의 활동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노동의 성과를 인정받으려는 집단 행동은 모두가 누려야 할 헌법상 권리라는 겁니다.
12: 대기업 다니는 분들에도 막 야근도 많이 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이제 들어서 그런 거 생각하면 잘 됐으니까 받는 게 이제 정당하지 않나.
10: 다만 삼성전자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파업 장기화로 인한 파국을 막아야 한다는 우려 섞인 시각은 공통적이었습니다.
13: 나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니까요. 생산에 차질이 없게 약간 그렇게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10: 직원 성과급뿐 아니라 주주 환원, 기업의 투자 확대사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관련 좌담회에서는 반도체 초과이윤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사이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모두의 요구를 극대화하는 건 불가능한 만큼 균형 잡힌 배분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4: 삼성전자 노사협상 타결과는 별개로 경찰의 삼성전자 노조 미가입자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5: 경찰은 삼성 사내 메신저 서버 관리 회사를 추가 압수수색했습니다. 조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4: 경찰의 이번 강제 수사 대상은 삼성전자 사내 메신저 서버를 관리하는 회사였습니다. 8시간가량 진행한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사내 메신저와 이메일 기록 등 통신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는 삼성전자 측이 사내 서버에 2만 번 넘게 접속해 정보를 조회했다며 고소한 직원 A씨의 통신기록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삼성전자는 두 차례에 걸쳐 이른바 노조 미가입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지난달 9일 누군가 임직원 개인정보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들의 명단을 만들었다며 고소장을 낸 데 이어 일주일 뒤 A씨도 고소한 겁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8일에도 삼성전자 기흥 사업장을 찾아 한 차례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내 서버에 수백 번 넘게 비정상적으로 접근한 IP 주소 4개를 특정하고 블랙리스트로 추정되는 명단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두 차례에 걸쳐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해 해당 IP 주소를 실제로 이용한 인물이 누군지, A씨도 이 IP 주소를 사용했는지 등을 규명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조만간 IP 주소와 연결된 컴퓨터 등 장치의 관리 책임자 4명을 불러 실제 사용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이 연달아 강제 수사에 나선 가운데 노조 미가입 블랙리스트 의혹의 실체가 확인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4: 네, 외신들도 이 삼성전자 노사의 합의를 긴급 속보로 전했습니다.
5: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시장 금리와 유가 하락 속에 동반 상승했는데요.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이승윤 특파원, 외신에서도 삼성전자 파업 보류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다고요?
15: 네, 그렇습니다. 먼저 로이터통신은 임금 6.2% 인상, 특별 성형 경영 성과급 신설과 관련 조건 등 삼성전자 노사 간에 합의된 내용을 속보로 타전했습니다. 또 삼성전자는 한국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라며 AI 붐으로 공급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 차질은 가격 상승을 부추길 위험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노사 갈등의 핵심 원인으로 수익성 높은 메모리 사업부와 적자를 내는 비메모리 사업부 간의 성과급 배분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파업이 삼성전자의 차세대 반도체 개발 가속화 노력에 부담이 될 수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데이터 센터 서버부터 스마트폰, 전기차에 이르는 핵심 반도체를 공급하는 삼성전자의 생산 중단 사태가 현실화했다면 전 세계 기술 공급망 전반에 파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IT 호황에서 얻은 이익의 더 큰 몫을 노동자들이 요구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끌어오르는 긴장 상태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AP통신도 삼성전자의 생산량 감소 우려가 다소 완화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 100조 원 손실을 우려한 한국 정부의 긴급 조정권 압박과 비메모리 부문 보상, 법원 가처분 결과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반면 AFP통신은 실제 파업이 일어났더라도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을 전했습니다.
4: 네, 뉴욕 증시 상황도 살펴보죠. 엔비디아 실적이 최대 관심사였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15: 네,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의 절대 강자 엔비디아가 발표한 1분기 매출은 1년 전보다 무려 85% 증가한 816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인 792억 달러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또 2분기 매출 전망치는 891억 8천만 달러에서 928억 2천만 달러로 전망치인 873억 6천만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이란 전쟁발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채권금리 상승으로 전날 하락했던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1% 이상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는 전 세계 기술주의 향방과 AI 투자 붐의 지속성을 증명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급등하고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더 달릴 수 있는지 파악하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의 강력한 실적은 루멘텀 같은 과학주나 브로드컴 같은 네트워킹 기업 등 관련 업종도 확실하게 견인하는 파급력이 크다는 평가입니다. 경제 전문가의 해당 분석을 들어보시죠.
16: I think there's more upside for Nvidia, but that should tell you something as an investor. Perhaps there's more potential growth opportunities sitting around Nvidia and other benefactors of that overall AI ecosystem.
15: 기대감을 선 반영해 엔비디아 주가는 두 달 연속 빠르게 오르며 시가총액 5조 달러 선을 다시 훌쩍 넘어서 지난주 기록한 최고치 기준으로는 시총이 5조 7천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4: 네, 이번엔 미국과 이란의 전쟁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더 강하게 공격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중간선거 때문에 서두르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타이완에 대한 무기 수출과 관련해서는 라이친더 총통과 통화할 것이라고 말해 중국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워싱턴으로 가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이란에 대한 공격을 보류한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압박을 다시 하고 있네요.
17: 네, 트럼프 대통령 오늘 미 해안경비대 사관학교 졸업식 축사에 나섰는데요. 오늘도 이란에 양자택일을 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지금 남은 유일한 질문은 미군이 가서 마무리를 할지 아니면 이란이 합의문에 서명할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을 더 강하게 타격할 수도 아닐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먼저 들어보시죠.
18: We hit them very hard. But we may have to hit them even harder, but maybe not. But we're not going to let Iran have a nuclear weapon and blow up the entire Middle East, Israel, the entire Middle East, and then come here for you. Not going to happen.
17: 또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며 이건 아주 단순한 문제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이란에 기회를 준 거라면서도 서두르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모두들 중간선거 때문에 이란 전쟁을 끝내는데 서두르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자신은 서두르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란에 대한 공격 보류 결정에 대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어떤 얘기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할 사람이라며 설득이 가능한 관계임을 강조했습니다.
4: 네, 이란은 미국의 새 종전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네요.
17: 네, 에스마일 바가의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미국으로부터 새로운 제안을 전달받아서 지금 현재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신 나크비 파키스탄 내무장관을 통해서 미국의 새 종전안을 전달받았다는 건데요. 바가의 대변인은 종전을 위해 미국 측이 먼저 이란의 해외 자산 동결을 해제하고 해상 봉쇄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란의 요구를 바탕으로 협상이 진행된다면 성공한 외교가 되겠지만 미국 측이 부당한 요구를 고집한다면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이 협상할 준비도 싸울 준비도 돼 있다고 말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19: اگر لازم باشه منافع نظام اختزا بکنه که در میدان دیپلماسی در میدان گفتگو در میدان مذاکره حاضر بشیم حاضر خواهیم شد با قوت به همون قوتی که نیروهای مسلح
4: 네,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완 총통과 곧 통화하겠다는 이야기도 했네요.
17: 네, 지난주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말해 파장이 컸는데요. 미국의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와 관련해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과 직접 통화할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와 이야기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도 들어보시겠습니다.
20: Well, I'll speak to him. I speak to everybody. We have that situation very well in hand. We'll work on that, the Taiwan problem.
17: 언제 통화를 할 건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미국 현직 대통령이 타이완 총통과 대화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발언도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통화가 이뤄질 경우 타이완 입장으로서는 중대한 외교적 진전이 되겠지만 타이완을 자국 영토로 여기는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차잉인원 타이완 총통과 통화했는데 당시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때문에 타이완 총통과 통화를 하겠다는 이번 발언도 시진핑 주석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시진핑 주석은 미중 정상회담 나흘 만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초청해서 이 중국과 러시아가 같이 미국 견제에 나섰다는 평가도 나왔죠. 트럼프 대통령은 중러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자신도 두 지도자와 잘 지낸다면서 좋은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 이스라엘은 대체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 걸까요? 이스라엘이 지중해에서 나포한 가자지구 구호선단 활동가들을 조롱하고 거칠게 다루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자국의 가치와는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유럽 국가들은 강력히 항의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21: 이스라엘 남부 아스돗 항구의 구급시설에서
0: 국제 활동가 수십 명이 손이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이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며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다라고 외칩니다. 한 활동가가 제압당하는 모습을 보고는 이래야 마땅하다고 하는가 하면 테러리즘 지지자들은 오랫동안 수감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팔레스타인의 자유를이라고 외치는 여성의 머리를 경비원들이 손바닥으로 끌어내리며 거칠게 끌고 가는 장면도 담겼습니다. 이 영상은 벤그비르 장관이 SNS에 직접 공개한 건데 논란이 커지자 네타냐후 총리는 성명을 통해 이례적으로 벤그비르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런 방식은 이스라엘의 가치 규범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외교적 파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부처에 즉각적인 조치를 명령하고 활동가들을 가능한 한 빨리 추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분노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등 유럽 각국은 항의의 표시로 자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완전히 경악했다는 반응을 보였고 독일과 그리스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활동가들의 존엄성을 모욕하는 대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고 스페인 외무장관도 끔찍하고 수치스러우며 비인도적인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21: Il nostro atteggiamento con Israele è duro da una parte, leggetevi un canale che deve essere duro, che non deve perdonare quando un'azione è illegale.
0: 구금된 활동가 400여 명 중에는 아일랜드 대통령의 자매도 포함돼 있어 적지 않은 외교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은 이스라엘 군의 구호 선박 나포 사태와 관련해서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며 너무 비인도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스라엘이 제3국 선박을 나포한 법적 근거가 뭔지 영해나 주권을 침해한 건지 물으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위성락 안보실장은 이스라엘이 가자 지역에 군사 작전을 하고 있고 출입 통제를 하는 연장선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이 불법 침략한 거 아니냐고 추가로 묻자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촉발됐고 이문순 안보실 2차장도 이스라엘은 교전 상태에서 해상 봉쇄 조치는 합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국제형사재판소에 전범으로 인정돼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것이 아니냐며 우리도 이에 대해서 판단해보자고 주문했고 위 실장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발부된 국제형사재판소 체포영장을 언급한 것에 대해 경솔하고 무모한 도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나무호 피격 때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라며 똑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인데 이렇게 달라도 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도 논평을 통해 초고난도 국제 분쟁을 선악구도로 접근한 것은 매우 경솔한 처신이라며 이 대통령의 논리라면 천안함을 폭침시킨 김정은부터 체포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0: 오늘 0시부터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요.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은 일제히 민생행보, 현장행보에 돌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오늘 서울 광진구 동서울 우편 집중국을 찾아 안전한 토대 위에서 시민들의 일상이 지켜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후보 일정에 동행한 정청래 대표는 서울시장 선거 판세 관련 질문에 승리하기에 넉넉하진 않지만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며 서울의 경제를 읽어가시는 분들과 함께 뛰면서 밝은 미래를 열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노사 타협을 촉구한다며 단식 농성을 한 양양자 경기도지사 후보를 찾아 중차대 한때에 추미애 후보는 역할도 없이 숨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국 16곳의 광역단체장 자리를 놓고 민주당은 내란 심판을, 국민의힘은 정권 폭주 견제를 호소하며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1: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4곳을 싹쓸이했던 더불어민주당. 이번에도 그때 같은 대승을 꿈꿉니다. 고공행진 대통령 지지율을 바탕으로 예산 지원 등 여당 프리미엄을 한껏 내세웠는데 16곳 중 15대 1까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보수의 심장 대구마저 엎치락뒤치락.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3분까지 광고 없이 풀로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의도에서 가장 뜨거운 인물과 이슈를 이 세 분과 함께 집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영입위원장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서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최고위원님 얼굴 낯색이 점점 더 좋아지세요. 네? 부산 갔다 오셨죠?
1: 예.
0: 분위기 괜찮아요?
1: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말요? 뭐 저는 이제 거의 이제 그 보일링 포인트라고 그러나요? 비등점이라고 그러잖아요. 물이 끓기 시작하는 거.
0: 네.
1: 그동안에 이제 점점 더워지기 시작하던 물이 어떤 그 포인트에 오르면 끓기 시작하잖아요. 네. 아니면 뭐 어떤 영도로 내려가면 얼기 시작하는 그런 양질 변화가 이제 시작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네. 이제 여론조사에서도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해서 네. 우리 서 변호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도 좀 있고.
0: 그건 제가 여쭤볼게요. 네, 인재영입위원회 서종욱 변호사 어서 오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서 변호사님.
2: 예.
0: 유튜브에서 미미강님이 서정욱 변호사님 조카 인터뷰해 주세요. 다른 방송에서 서정욱 변호사 조카가 한동훈 지지해 달라고 한 거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인터뷰 저랑 따로 하실래요?
2: 아, 뭐 따로 할 것까지는.
0: 그럼 한동훈 후보 지지 선언 했어요?
2: 아니요. 아직은 이제 그 뭐 저는 지켜봐야죠. 좀 더 지켜보고요.
0: 지켜본다고?
2: 저는 지금도 아직 박민식 후보 지지하고 있고요.
0: 예.
2: 실제 그 부산은 저번에 총선 때도 민주당이 한 8~9석 가져간다더니 국민의힘이 17석 했거든요.
0: 네.
2: 그다음에 대선 때도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 11%인가 이겼어요.
0: 네.
2: 그러니까 여론에 국민의힘이 좀 작게 잡혀요.
0: 네.
2: 부산이.
0: 네.
2: 그러니까 박민식 후보 20 예를 들게 논다. 네. 그러면 그게 플러스 10 정도는 해봐야 돼요.
0: 아니 그러면은 그 약속을 하기 전에 한동훈 대표 30% 지지를 넘게 나오면 내가 지지 선언한다. 그 약속을 할 때 그 지금 얘기한 전제 조건을 미리 얘기했었어야죠. 그때는 얘기 안 했잖아요.
2: 5월 27일 날 이제 그 최종 여론 놓잖아요.
0: 네.
2: 그때 가서 이게 결단을 내리면 됩니다.
0: 결단.
2: 5월 27일
0: 기대할게요. 예,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하은기 상금 부대변인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대구
3: 하은기입니다.
0: 다녀오셨죠.
3: 계속 왔다 갔다 하고
0: 대구
3: 있습니다.
0: 대구 분위기는 괜찮아요. 뭐 여론조사상 뭐 박빙이잖아요.
3: 여론조사상은 계속 그래도 조금씩 벌어지고 있고
0: 네.
3: 아직 공보물도 배송이 안 됐고 토론도 안 했고 유세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안 한 상태라서
0: 네.
3: 저는 지금 김부겸 후보 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0: 오, 네. 지난주랑 이번 주에 갔다 오신 거랑 네. 분위기는 어때요? 비슷해요?
3: 아니, 일단은 국민의힘에서 계속 탈당을 해서 넘어오잖아요.
0: 아.
3: 이게 다른 지역에서는 모르겠는데 대구에서는 흔치 않은 일이에요. 물론 대구에 국민의힘 당원들이 많으니까 그 뭐 별거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저께 보니까 최은석 의원은 또 그걸 가지고 조작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0: 네.
3: 그러니까 약간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도. 저희 입장에서는 뭐 국민의힘 당직자나 당원들은 어쨌든 거기서 버티고 있어야 다음 선거 때 또 뭘 하고 이럴 텐데 넘어온다는 것은 이제 그 어떤 선거의 분위기를 읽고 그런 거 아닌가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0: 아우, 패널분들께서 현장 분위기까지 전달해 네. 주셔가지고 너무 고맙고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대표 얘기부터 해볼게요. 한동훈 대표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향해서 민주당으로 월북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고 국민의힘 노익을 거둬달라 막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종혁 위원장님.
1: 네.
0: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최근의 행태 메시지 어떻게 보십니까?
1: 저는 그 정치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 저러실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0: 오.
1: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0: 네.
1: 그 국민의힘에서 당대표 두 번 하셨잖아요.
0: 네.
1: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름으로 경남지사 나가셨고
0: 맞습니다.
1: 경남지사 하셨고 그렇죠. 대구시장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많은 명예, 부, 권력 이런 거 다 보수 정치를 통해서 본인이 향유해 오셨던 겁니다. 그런데
0: 네.
1: 지금 자기가 대선 후보에서 탈락을 해서 안 나왔 못 됐다는 이유로 김문수 후보가 되셨죠. 그 이후에 탈당을 한 다음에 정치 그만두겠다고 본인이 선언을 하셨었잖아요. 그러더니 그다음엔 또 국민의힘만 탈당하겠다는 거였다라고 얘기하면서 줄창 민주당만 칭찬하고 계세요. 정원호 후보가 될 것이다. 하정우 후보가 당선될 거로 보인다. 그리고 김부겸 후보를 지지한다.
0: 그러니까요.
1: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분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당대표 두 번 하시고 그다음에 도지사 시장을 하면서 온갖 그런 권력을 국민의힘을 통해서 얻으셨던 분이신지 그 정치인으로서도 그렇지만 인간적으로도 저럴 수 있나라는
0: 네.
1: 생각이 들어요. 그냥 침묵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정치 그만두겠다라고 했으면 침묵하고 계시면 되는 거

0: 아닙니까?
1: 네.
0: 아마 이번 선거에서 그 홍준표 우리 전 대표님은 본인의 어떤 정치적, 인간적 그런 시험대에 그리고 그 판정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하은기 대변인님.
2: 네.
1: 인간적으로 좋아하게 됐어요?
2: 홍준표 시장이요?
1: 네.
2: 홍준표 시장 그냥 원래 그런 분 아닌가요?
1: 네.
2: 그 대구
1: 아니, 민주당 편 들어주니까 좋아하지 않냐고.
2: 민주당 편을 든다기보다는 그냥 홍준표 시장께 죄송하지만 심사가 꼬여 있는 거 아닌가요? 삐져 있는 거잖아요.
1: 아 그래도 김부겸 후보, 뭐 전재수,
2: 아 김부겸
1: 뭐
2: 후보와
1: 하정우 이렇게.
2: 네, 김부겸 후보와는 오랜 이제 개인적 관계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 하정우 후보 얘기하는 거는 뭐 하정우 후보가 좋아서라기보다는 한동훈 후보를 워낙 싫어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1: 아, 반대.
2: 아침에 일어나면 페이스북 쓰잖아요. 한동훈, 윤석열 이 두 분 영어를 하잖아요. 그게 오래된 거고. 다만 그런 부분은 있어요. 홍준표 시장 원래 저러시는 분인데
1: 네.
2: 국민의힘에서 저게 너무 일일이 반응하는 건 별로 안 좋아 보여요.
1: 안 좋아요?
2: 이게 개복치처럼 보이잖아요.
1: 개복치?
2: 그러니까 조금만 긁으면 바로 이렇게 되게 델리케이트하게 반응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별로 좋지는 않아 보이고, 어제 왜 송원석 원내대표가 광주 썰어서 안 간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거에 차라리 반응한 게 낫죠.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 보수에서. 근데 본인들이 어떤 공격을 받거나 본인들이 긁혔을 때 그걸 일일이 다 반응하는 건 사람이 되게 자라 보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김종인 최고위원님 무시하는 게 낫다고 그러는데
0: 아니 무시하잖아요 지금.
1: 아니 근데 막 네. 반응 보셨잖아요. 뭐 월북하면서 한동훈 대표가.
0: 아니 그거는요. 네. 제가 보기에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는 입장을 표명하는 게 낫습니다.
1: 아 무시하는 것보다요?
0: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1: 아니면은 그냥, 아유 그냥 홍준표 전 시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건강하세요. 뭐 이렇게.
2: 그러니까
1: 보이는 게 낫지 않았어요?
0: 글쎄 모르겠어요. 근데 저한테도 물으면 그러면 제가 그렇게 답을 해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1: 네.
0: 저는 뭐 어쨌든 저도 국민의힘 당원이고 보수 정치인으로서 그런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아 이건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2: 뉴스에 딱 잡힐 때 그렇게 이거는 김종혁 최고위원께서는 패널로 나가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1: 네.
2: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헤드라인에 한동훈 뭐 송원석 원내대표 발언 부적절해 이렇게 딱 박히는 게 사람들 보기에 훨씬 더 제대로 된 것처럼 보이지
1: 네.
2: 자기 공격하는 사람한테 월북 이런 표현 쓰면은 이 사람 되게 유리멘탈이구나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1: 서정훈 변호사님.
3: 저는 양비론인데요.
1: 네.
3: 홍준표가 이제 그 탄영병 맞고 민주당은 월북도 맞고 부역자도 맞고
1: 맞아요.
3: 그다음에 노역도 맞아요.
1: 맞아요.
3: 근데 그 홍준표는 자발적으로 탈영한 거고요.
1: 네.
3: 한동훈은 이제 그 징계 잘못해서 징계를 받아서 강제 전역 당한 거죠.
1: 네.
3: 둘 다 군에서 쫓겨난 건 맞아요.
1: 네.
3: 국민의힘에서
1: 네.
3: 자발적으로 나갔느냐, 아니면 이게 징계로 쫓겨났느냐. 뭐 저는 50보 100보다 양비론으로 봅니다.
0: 아 그게 어떻게 50보 100보예요?
1: 쫓겨났는데.
3: 쫓겨나거나 자발 탈영하나 군대에서 국민의힘에서 쫓겨나 나간 건 맞잖아요.
0: 아니
1: 홍준표 전 시장의 최근에 이제 말을 노욕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3: 네,
1: 어떠한 욕심이 있다고 보여지시는 거예요?
3: 바로 이게 뭐 총리급이겠지. 총리는 안 될 거야. 총리급 한 자리 뭐 자리 욕심이 자기 마지막에 그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다. 붉은 노을처럼. 그러면 이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데 자리가 없이 봉사 못하잖아요.
1: 네.
3: 아마 이게 총리는 안 될 거예요.
1: 네.
3: 그런 총리급 자리는 많아요.
1: 네.
3: 뭐 이런 자리 하나 노리겠죠.
1: 가능성이 있다 보세요?
3: 그런데 그 이재명 대통령이 왠지 안 줄 것 같은데요.
1: 안 줄 것 같아요?
3: 네.
1: 알겠습니다. 그 어제 채널A 단독 보도를 보면은 17일 저녁에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 14명이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여기 대략 한 10명 정도가 단일화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냈다. 뭐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김종인 최고위원님, 이러한 외부적인 압박이 계속되고 효과가 있을까요?
0: 그 외부적인 압박이라는 것은 사실상 뭐 한동훈 대표에게 물러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1: 네.
0: 왜냐하면 지금 이제 여론조사가 확연히 갈려지고 있어서 이미 10몇 프로씩 차이가 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이 원하는 건 그걸 거예요. 한동훈 후보로 단일화를 해서
1: 네.
0: 한동훈 후보가 부산시장 그리고 경남지사 지원 유세 한 번씩 해달라. 그러면 분위기가 확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러면 그런 희망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부산시장이나 혹은 경남지사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국민의힘의 그 배지를 다 국민의힘으로 나온 수많은 시의원, 구의원, 군의원 이런 분들이 다 원하는 거거든요. 야, 이거 한동훈, 야, 우리한테 표될 사람은 한동훈인데 말이야. 한동훈이 와서 지지 한번 해서 그 분위기가 확 뜨면 합리적 보수라든가 중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우리한테 올 수 있어서 경남이나 부산에서도 이길 수 있는데 이분들은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하고 계신 거고. 근데 우리 당 지도부는 제가 보기에 당 지도부는 당이 이기고 지는 문제보다는 본인들의 당권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모든 관심이 집중돼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선정태
3: 의원님. 제가 볼 때는 그 5월 27일까지 여론의 흐름을 면밀하게 보고
1: 네.
3: 예를 들어 이제 한동훈 후보가 자력으로 3명 중에 1등이다.
1: 네.
3: 그럼 단일화할 필요 없잖아요.
1: 네.
3: 또 이게 박민식하고 한동훈이 비슷하다. 그럼 이게 단일화 또 안 돼요.
1: 안 되죠.
3: 그럼 단일화가 되는 조건은 이제 하정우가 약간 앞서고 한동훈하고 2강인데 박민식 후보가 많이 뒤쳐져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문제되거든요.
1: 네.
3: 이런 경우에 이제 뭐 지도부에서는 차라리 하정우 당선시키고 한동훈 떨어뜨리자. 단일하지 말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런 경우는 고민해봐야 된다 봐요.
1: 그런 차원에서.
3: 그런 경우는 하정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단일화 저는 한동훈 살리 된다. 이렇게 좀 봅니다.
1: 그런 차원에서 오늘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여론조사가 있는데 하정우 39, 박민식 20, 한동훈 33, 1, 2위 오차범위의 접전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3: 이렇게 그러면... 되면 단일화 해야 되는데
1: 네.
3: 이게 이제 5월 27일 이렇게 되면
1: 네.
3: 단일화 죄부터 찬성하겠습니다.
1: 찬성해요?
3: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박민식 후보 3등으로 희망이 없다. 그런데
1: 네.
3: 하정우 한동훈보다 약간 앞서고 있다. 이럴 때는 이게 그 하정우를 잡아야죠.
1: 네.
3: 하정우가 이게 이재명 대통령 아바타입니다.
1: 네.
3: 저는 보수 입장으로서 그때는 한동훈 살리고 하정우를 잡아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지율이 5월 27일까지 갈지,
1: 네.
3: 박민식이 또 오를지,
1: 네.
3: 아니면 한동훈 1위 치고 나갈지
1: 네.
3: 아직은 모르잖아요.
1: 그럼 이 여론조사의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한동훈 후보가 30%대를 좀 안정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 같고 박민식 후보가 20% 초반에 묶여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3: 그렇죠.
1: 몇 번의 여론조사를 보면 이게 좀 고착화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3: 이렇게 되면 이 단일한 논의가 거세게 불타오를 거고.
1: 서정우 변호사님께서 박민식 후보에게 전화해서 단일화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3: 박민식 후보 아니고 장동혁 대표한테 이야기해야죠. 물론 둘 다 중요하겠지만
1: 네.
3: 이렇게 되면 그냥 장동혁 대표가 진짜 보수의 배신자가 될 수가 있어요.
1: 오.
3: 그렇잖아요. 그냥 한동훈 떨어뜨리기 위해서 박민식 끝까지 뛰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1: 네.
3: 저는 박민식 당선을 원하지만
1: 네.
3: 이렇게 되면 단일화 압박이 보수에서 엄청나게 불타오를 겁니다. 장동윤 대표도 못 버틸 거예요.
1: 하은기 대변인님, 그러면은 단일화가 마지막에 어쨌든 여론조사 아니면은 외부의 의원들의 압박 실현된다면 하정우 후보가 힘들지 않을까요?
2: 뭐 단일화를 하면 더 힘들어질 텐데
1: 네.
2: 구도 자체가 완전 유리한 국면에서 뭐 1대1이 되면
1: 네.
2: 구도의 벽이라는 게 사라지니까 그렇게 될 텐데
1: 네.
2: 이제 서정욱 변호사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제 그래도 보수 진영의 승리를 위해서는 민주당의 석을 줄여야 한다는 좀 정통적이고 정상적인 발언이고 국민의힘은 정상적인 정당이 사실 지금 아닙니다.
1: 오.
2: 무슨 얘기냐면
1: 아
2: 하정우
1: 알겠어요.께서
2: 당선되는 건 현상 유지인데
1: 아.
2: 한동훈 후보가 당선돼서 보수 진영에 들어오면 자기 기득권을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비정상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단일화 압력이라든가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도 단일화를 안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 거죠. 국민 여론 따라갔으면 국민의힘이 지금 저 지경일 수가 없죠.
1: 네. 김종혁 네.
0: 거기가요 그렇죠. 어떻게 돼 있냐면 저는 사실은 현장에 여러 번 가봤잖아요. 한 달 내내 매주 토요일 일요일 가봤는데 갈 때마다 분위기가 확확 달라지는 걸 느껴요. 저도 기자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리한 것만 보지는 않아요. 돌아다니면서 진짜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지구나 달라지고 있나 보고 있는데
1: 네.
0: 그 지역이요. 그 20대와 30대가 전체 인구 구성에서 20%예요. 유권자 구성에서. 그리고 40대와 50대 가 32%고 그리고 60대 이상이 48%가 50%에 육박해요. 그리고 투표율이 다른 지역보다 매우 높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높아요. 그래서 저는 대개 경우 이번에 투표율이 뭐 그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60% 이내잖아요. 50에서 60% 되지만 저는 여기가 70% 넘을 것이다.
1: 그 정도로 보세요?
0: 제가 보기엔 네. 70% 훌쩍 넘을 겁니다.
1: 네.
0: 투표율도 높고 그다음에 그 이른바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층들이 높은데 이 보수적인 층에서 이미 박민식과 한동훈 중에서 누구를 찍어야 될 것이냐의 판정이 끝났어요. 거기 보면 여론조사 모두가 다 처음에는 압도적으로 박민식을 찍어야 된다라고 했다가
1: 맞아요.
0: 지금 다 돌아서 버렸잖아요. 야 한동훈을 찍어야지 될 사람을 밀어야 된다라는 쪽으로 다 돌았기 때문에 이 추이 그러니까 아까 서정욱 변호사가 그 얘기하셨던 이렇게 나뉘는 추이는 더 점점 폭은 커질 것이고 그리고 선거에서 정말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결과가 빚어질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조직도 좀 붙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은 뭐 바람은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0: 조직은요. 저 죄송하지만 저 박민식 후보 쪽에 조직이 없어요.
1: 거기가요? 네, 왜요?
0: 거기 아니 왜냐면
1: 아니 거기 뭐 구의원, 시의원 출마자들 옆에 개소식 때 함께했잖아요.
0: 그러니까 개소식이 하는 거는 그건 어쩔 수 없이 가는 거고 사실 뭐 저희 쪽하고 다 얘기하거든요.
1: 그래요?
0: 도와도 주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다 선대위원장을 나경원, 안철수 이런 분들을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뒀는데 상임은 항상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거기 옵니까? 안 와요. 그리고 다 무슨 뭐 중앙당에 있는 분들은 막 사람이 없어서 중앙당에서 막 파견이 나왔다라는 소문이 들리고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분들 중에서 과거에 여성 위원장 했던 분들, 당협에 있는 그 운영위원장 했던 분들 다 한동훈 쪽에 와서 일하고 있는데 거기 무슨 조직이 있습니까?
1: 네.
0: 조직 없습니다.
2: 국민의힘이 정상 정당이 아닌 게 제일 관건이네요, 그것도.
0: 그러니까 이제 지도부가 문제가 있는 거지 당 전체가 문제인 건 아니죠. 네, 그거는 뭐 당이라는 것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항상 어느 정도 지지하는 분들을 계신 저 정당이고 역사를 가진 정당인데 당 지도부가 이상할 때는 있잖아요.
1: 사변호사님한테 이것만 여쭤볼게요. 한동훈 후보가 서동요 전략을 한다라는 그런 기사가 좀 나왔어요. 유튜브 뭐 보면은 아이들하고 함께하는 거. 최근에 뭐 16개 정도 영상 올렸는데 11개가 아이들과 함께하는 영상이라 하더라고요. 무소속 출마하면 쪽 안 팔려요. 막 이런 것도 막 그러니까. 올리고. 이런 전략 어떻게 생각하세요?
3: 그 전략은 이제 좋은 전략이고요. 원래 전재수 의원이 많이 쓰던 전략이에요. 전재수 의원은 그 지역구에 몸을 뼈를 묻잖아. 그런데 초등학생이 몇 년 지나면 바로 투표권 가집니다.
1: 네.
3: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생이 커가지고 투표권 가질 때도 이게 어릴 때 그 기억이 나거든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제 보는 효과 하나 있고
1: 네.
3: 또 이게 초등학생들이 집에 가서 엄마 아빠 이러면서 이게 뭐 오늘 한동안 찍었다 이렇게 자꾸 입을 이렇게 홍보가 엄청나게 돼요.
1: 그렇죠.
3: 거기다가 사진 자체가 좀 이게 친근한 또 아저씨 이미지도 있잖아요. 뭐 고추는 서동요 전략이든 뭐든 이게 그 어린이들하고 하는 거 이 전략은 좋은 전략이다.
1: 이렇게 우리 서정욱이 변한 것 같아요.
3: 아니 전략 자체가 좋죠.
1: 예전 같으면 이것도 막 뭐 비판했을 것 같은데.
0: 전략이 아니고 제가 가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식당에 저 뒤에서 식당 주인의 자제분이더라고요. 네. 걔가 한 초등학교 고학년이거나 중학교 1학년쯤 될 것 같은데 애들인데
1: 네.
0: 자기 친구들하고 막 모여서 네다섯 명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야 너 한동훈이 무소속으로 나오는 거 알아?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1: 그래요?
0: 그 초등학교 중학교 초년쯤 돼 보이는 애들이 출장 한동훈 얘기를 야 어디 가면 걔 그 한동훈하고 사진 찍을 수 있대 너 가봤어? 뭐 막 떠들고 있더라고요. 그걸
1: 자랑,
0: 보면서 제가 아 분위기가
1: 하세요.
0: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1: 방금 전에 말씀드린 여론조사는요. 조선일보가 매트릭스에 의뢰해서 5월 16일부터 17일 북각 거주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전화면접원 조사 방식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은기 대변인님. 네. 장동현 대표 5.18 기념식에 참석을 했는데 별도 통로로 참석을 하고 거기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데 이렇게 우리가 보통은 주먹쥐고 이렇게 흔들잖아요.
2: 네.
1: 그런 거 안 한 모습 또 여러 유가족분들에게 항의받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참석 자체와 거기 분위기 어떻게 좀 보십니까?
2: 뭐 그렇게 하더라도 참석하는 게 잘 맞다고 생각을 하고
1: 그렇죠.
2: 그 자체에 대해서 사실 조롱하거나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 네. 본인도 어쨌든 지지층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하는 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가서 행진곡도 부르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메시지예요. 메시지. 제1야당 대표쯤 되면 그런 행사나 그런 기념일에는 좀 정제된 메시지가 나가는 게 좋습니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발신하는. 근데 그냥 페이스북에 써놓은 거 보니까 그냥 그 죄송합니다. 장해찬이 쓴 거랑 별로 차이가 없게 써놨더라고요. 아니 철이 없잖아요 너무. 그러니까 5.18에 대한 의미, 5.18에 대한 어떤 본인의 생각, 그다음에 유족들에 대한 마음 뭐 이런 것들을 정제해서 해야 되는 거지. 역사적 관점에서. 그걸 가지고 무슨 일기직 깔기듯이 정쟁에 사용하고 이게 꼭 대통령 비판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 비판할 수 있죠. 비판하더라도 그거를 조금 정제해서 사람들이 설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았을 텐데 너무 철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1: 서 변호사님, 장동현 대표 철이 없대요.
3: 저는 뭐 손을 막 흔드는 거는 그거는 게 의문 아니에요. 노래는 재창이니까 이번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1: 네.
3: 옛날에 합창 재창 논란이 있었는데 그러고 그 참여를 했잖아요. 그럼 좀 따뜻하게 환대해 주는 게 제일 맞다. 5.18 정신이라는 게 뭐예요? 헌법 전문에도 들어가려면 국민을 통합시키고 하나로 만드는 이게 5.18 정신이에요. 굳이 그걸 뭐 내란범이다 이런 식으로 막 욕설하면서 고함을 치니까 장동인 대표 마지막에 그냥 뺏지 떼고 차 타고 오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1: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3: 물론 뭐 장동인 대표도 약간 흥분한 거는 저는 뭐 좋은 대응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래도 기념식에 온 분을 이렇게 하면 이게 과연 5.18에 도움이 되는가? 5.18이라는 건 통합정신이고 화합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헌법 전문이라는 거는 국민 전체를 동화적으로 통합시키는 게 헌법이에요. 따라서는 5.18 단체들도 좀 더 대성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한덕수 총리 갔는데 나도 호남 사람입니다 하는데도 모노게 했잖아요.
1: 네.
3: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 갔을 때도 그랬잖아요. 물론 이준석 김종인 때는 이게 좀 달랐지만 너무 이게 정치적인 그에 따라서 이게 환대나 또 이게 너무 이게 막는 게 모양은 안 좋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1: 김종인 최고위원님,
0: 네.
1: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 것이냐 5.18에 도움이 될 것이냐 이 양쪽 분이 의견이 달려요. 판단해 주세요.
0: 아니 그저 5.18은 어떤 특정 이미 어떤 특정 지역 광주만의 전유물도 아니고요. 진보 진영만의 그 앞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이미 와 김영삼 전 대통령 때 그 민주화 운동으로 명명을 하고 그다음에 기념공원도 김영삼 대통령 때 만든 거 아닙니까?
1: 맞습니다.
0: 그리고 보수 쪽에서도 진보 쪽에서도 모두가 다 이것은 우리의 아픈 상처고 그다음에 민주화 과정에 그 희생자들이라는 게 다 확인이 됐고 그분들에게 보상도 다 나가고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상가에 만약에 우리 아버지와 싸우던 사람이 상가에 왔다 그래서 당신 가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가 5.18에 대해서 혹은 그 송원석 대표가 5.18에 대해서 했다는 뭐 논란 있는 얘기들이 적절하다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1: 네.
0: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는 사람들을 오지 마라 나가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아니,
2: 그런데라고
0: 봅니다.
2: 뭐 말씀은 뭐 알겠지만
1: 네.
2: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5.18 유족들은 그러니까 광주에서는 장례식이 같은 날이 되게 많아요. 집집마다 같은 날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서
1: 네.
2: 그런 상황인데 국민의힘에서 12월 3일에 불법 비상계엄을 해가지고 막 그 헬기가 날아들고 하는 모습을 보면
1: 아.
2: 그분들이 어떻겠어요? 그럼 거기에 진짜. 대해서 제대로 사과 한마디라도 하고 뭐 사죄라도 하고 그래야지 이제 거기 갔을 때 사람들이 그래도 이해라도 해주지. 얼마 전에 공천 국면에서 충북의 김영환 지사 공천 자기 컷오프 나니까 뭐라 그랬냐면 전라도 출신들이 충북 공천까지 좌지우지한다. 아직도 전라도로 호남 혐오를 안 하면은 뭐 정치적 의견에 대해서 비판도 하나 못하는 그런 정당인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을 하는 행태나 이런 것들 좀 돌아본 다음에 광주에서 그렇게 반응하는 것들에 서운함을 표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씀을 네. 드리고 싶은 거죠.
0: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요. 네. 홀로코스트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유태인들에 대한 학살이 있었습니다.
1: 네.
0: 그거에 대해서 브란트 총리가 가서 뭐 폴란드에 가서 그 사죄하고 무릎 꿇고 했잖아요. 지금도 독일 내에는 극우 정당들이 있습니다. 히틀러를 좋아하고 히틀러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면 지금 독일의 언론이나 피해자들이 야, 그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니네 그 독일 전체가 다 나쁜 것이야 라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 5.18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YS가 이미 이것은 민주화운동이라고 규정을 했고 또 기념공원도 만들었고 보상도 그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데 그것만을 가지고 니네는 그 정당 예를 들면 그와 유사한 보수 정당이니까 니들은 계속 볼 때마다 우리한테 와서 죄책감을 느껴야 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저는 정당치 않다라고 생각해요.
2: 아니요. 그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이준석 체제 때나 김종인 대표 때나 그땐 다르죠. 그때 나가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너네들은 여기 올 자격도 없어라고 광주가 반응하지 않아요. 지금 모습을 어떻게 보이느냐,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가 저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0: 아니, 지금 지도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다른 측면에서도 그렇고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는 사람을 예를 들면 헌법 전문에 넣지 않았다라고 막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지금 개헌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당장 개헌하는 건 반대입니다.
1: 네.
0: 5.18이나 부마항쟁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에선 찬성이지만 그러나 지금 해야 될 수많은 어떤 진짜로 고쳐야 될 헌법 내용을 빼놓고 원포인트 개헌으로 그것만 넣겠다고 개헌을 해? 그건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에 반대했다고 해서 너는 5.18 그 헌법 전문에 넣는 거 반대했다. 거기에 반대한 것도 아니잖아요. 개헌을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두 개를 섞어서 비판하는 거는 그건 정당한 비판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1: 서정욱 변호사님, 송원석 의원의 어제 기자 티타임과 관련된 부적절한 말이 좀 보도가 되고 있어요. 기사 내용은 송원석 원내대표가 아유 난 광주에 더러워서 안 가 이랬다라는 것이 기사 내용이고 원내대표실에서는 아니다 서러워서 안 가는 거다 표현이 잘못됐다 법적 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논란 자체가 좀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3: 설마 이 더러워서 안 간다 이 말을 했겠습니까? 저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렇게 비합리적인 분 아니거든요. 어떻게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아마 말이 전달하는 과정에 특히 제 같은 경우가 좀 발음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1: 아니요. 정확하십니다.
3: 아니요. 제가 여기 그 AI로 자동 재생기 보니까 맞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자동 재생 보니까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착오가 있었을 거다. 착각. 우리 바이든 날리면처럼 설마 그렇게 말할 리가 없어요. 송원석 원내대표. 그런 분이 아니에요.
1: 송원석 의원이 예전에 좀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할 때 당직자를 좀 발로 차가지고 이렇게 좀 폭행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그러면
3: 그거하고 이 말, 이 말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고 아니, 그건 오늘 보니까 김용남 의원도 보좌관 참교 오늘 프레시안에 났던데요.
1: 네. 뭐 그런 소문은
3: 많았어요. 그거는 성격이 네. 욱하는 성격이고 네. 네. 설마 티타임하면서 이렇게 더러워서 이런 말을 안 쓸 겁니다.
1: 그러면 아니 하나만 서러워서 안 가라는 표현도 적절하냐 말이에요. 야당의 원내대표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역에 가서 그쪽의 유가족들이 막 뭐라고 하고 혼내시고 그런 거 다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꿀 건 바꾸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설명할 건 설명하고 그게 정치인이 할 일 아니에요?
3: 그러니까 아마 이제 뭐 계란도 맞고 밀가루도 맞고 막 네. 이러다 보니까 좀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닌가 싶은데 뭐 다 네. 적절한 발언은 아니죠.
1: 네. 네.
2: 한웅 변호사님께서 뭐 발음 전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AI 뭐 웃자고는 얘기지만 발음이 안 맞다기보다 내용이 안 맞을 때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하여튼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바이든 날리면처럼 해석을 좀 해보자면 더러워서와 서러워서의 중간쯤 되는 발언 서러워서라고 했는데 TH 발음이 들어가니까 이제 누군가 더다 저거는 누군가 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
1: 네.
2: 싶고요. 사실은 송원석 원내대표께서 좀 다혈질이에요.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당직자 걷어차기도 하고 뭐 정청래 대표 국회 본회의장에서 뭐 죽을 뻔했다 그러니까 송원석 원내대표가 아 진짜 그래 됐으면 좋겠네 아. 뭐 이렇게 얘기한 것도 되게 부적절하잖아요. 전부 다 욱해서 얘기하는 설화를 많이 입는 분인데 이거 비공식 티타임에서 서러워서 광주 가기 싫다 이거 말고도 공식적인 발언도 문제가 있어요. 정상적인 국민이면은 뭐 국민의힘 지지하겠다. 아니 본인 지지 안 하는 국민들은 다 비정상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공당의 원내대표로서 뭐 하기엔 부적절한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사과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지 또 바이든 날리면처럼 서러워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0: 근데 이게 서러 왜 뭐가 서럽죠? 하는데
1: 막 뭐라고 하니까 네 왜 안 나?
0: 왜 서러워요?
1: 이렇게 네?
2: 진짜 그래
0: 무슨 좋겠네. 서러워요?
1: 서러워 가면은 와 송원석 화이팅 잘 왔다 이러는데 거기 가면은 이제 사퇴질 받으니까
0: 아니 서럽다는 뭐 쿵지 파티에서 쿵지가 그 계모한테 그 할 때 그 서럽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정치인이 뭐가 서러워요?
1: 정치인은 가야죠.
0: 서러운 건 좀 이상하고 근데 네, 보면 이게 더럽다라고 얘기한 것도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네.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나 억울해라고 얘기할 때 아 진짜 더럽고 치사해 내가 못해 먹겠네. 뭐 내가 가서 맨날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래도 말이야. 맨날 우리한테 너 오지 말라고 그러고 말이야. 아이 더럽고 치사해. 진짜. 이런 식으로 애들 그 저 그냥 사석에서는 얘기하잖아요.
1: 네.
0: 아마 그런 취지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네. 그러나 정치인으로서는 해서는 절대 안 되는 네. 얘기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아이 그냥 말실수였다. 내가 좀 억울해서 그랬다.
1: 민주당 얘기
0: 얘기가 끝내야 될까?
1: 민주당 얘기 좀 해볼게요.
4: 네.
1: 팔도 순회 정청래 호남올인 김민석 8월 전당대회를 향한 움직임이 이미 시작됐다고 보여지는데 하은기 대변인님 네. 지방선거 앞두고 민주당의 주요한 정치인들 이러한 행동 옳습니까? 맞습니까?
2: 근데
1: 잘하는 겁니까?
2: 옳다 그러다 이전에 제가 너무 건조하게 말씀드린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전당대회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 전 잘 모르겠거든요.
1: 아니 지방선거에 먼저 도움 되는지를 판단해 주세요.
2: 그러니까요. 근데 지방선거나 영남 지역 이런 데 있잖아요. 네. 호남도 마찬가지고 정청래 대표님께 진짜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정청래 대표님 얼굴 보고 우리 지지층이 나가서 투표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지방선거는 높은 국정 지지율 하나, 네. 그리고 개별 후보들의 인물 경쟁력,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한 비토 정서, 이 세 박자로 움직이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청래 대표님 부산 가서 막 그 오빠 해봐라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더 안 좋아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어려운 지역에 가더라도 당에서 입법 뒷받침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조금 진중하게 하시고 로우키로 네. 가시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많은 분들이 전당대회 전초전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전당대회 때문에 이러시는 거면은 오히려 표를 깎아먹는 일이라 생각해서 아마 본인 나름의 선의로 그냥 팔도를 돌아다니는 거 아닌가라고
1: 김민석 총리 호남에 올인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 그거는 사실 잘 제가 모르는 일입니다. 호남
1: 김민석 편이세요? 네? 김민석 총리 편이세요?
2: 그렇진 않은데 뭐 누가 하시든 간에 당원들이 선택하면 그냥 뭐 그건 되는 거고 네. 그런 건데 김민석 총리께서 호남에 올인한다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 5.18 때문에 이렇게 무슨 메시지가 나오고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만 네. 그렇다고 그 정청래 대표처럼 이렇게 친문지상에 계속 오르내리시진 않잖아요. 네. 지방마다. 그래서 이거를 전당대회 물론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 포석으로 모든 업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3: 저는 익산에 이사를 갔잖아요. 그런데 뭐 어머님을 모시기 위해서 요양병원 어쩌고 하던데 과연 이게 익산에 가장 좋은 시설의 병원이 있습니까? 저는 익산에 집을 얻고 이사를 간 거는 게 그 호남 표를 거는 게 맞고요.
4: 전당대회
3: 그렇죠. 싱크테크 제가 보기에 송영길 대표하고 자리 체인지할 것 같아요. 송영길 대표는 이제 그 총리로, 김민석은 이제 당권으로. 왜 송영길 대표는 옛날에 당권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자리를 서로 맞바꿔 가지고 네. 연합해서 정청래하고 이게 붙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보기에 정청래 대표가 힘들 것 같아요. 연임이. 왜냐하면 이게 이번에 인심을 너무 잃었어요. 호남의 김관영 지사 무소속이 돌풍도 일으키고 또 이게 전라남도도 이게 공천이 너무 잘못돼가지고 지금 무소속이나 조국 따위 몇 석 선전할 거예요. 호남이 좀 어렵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거기다가 공천 때문에 서용주, 이성훈 변호사 우리 방송 많은 패널들도 이를 갈고 있더라고.
1: 돈 문제가 있었는데
3: 종로구에 있고 서용주가 방송 몇십 개 하거든요. 영향 큽니다. 정청량 이를 갈던데요.
4: 저는 뭘 일을 가라.
3: 농담인데 제 말은 이게 방송 패널들도 이번에 공천 탈락한 사람이 많아요. 이성훈 변호사는 또 이게 강북에서 바뀌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공천하면 적이 생깁니다.
1: 알겠습니다.
2: 일을 갈지는 않은데
1: 일단은 잠깐만요. 제가
3: 일을 가는 농담입니다.
1: 청취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려야 되는데 제가 거짓말한 게 됐는데 광고를 좀 한번 듣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방송사 사정상 뭔가 좀 차고가 있어가지고 방송 듣고 가야 될 것 같고 광고. 서종 변호사님, 저
3: 서용주 말은 농담으로 하겠습니다.
1: 네, 농담으로 해주시고요. 그 걸쭉한 목소리로 좋아요 좀 눌러달라고 한번 독려해 주세요.
3: 제가 유튜브 제 걸 2년 하면서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좋아요 눌러달라고.
2: 요청하는 거네요.
3: 한 번도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1: 그러니까 오늘 한번 해보시라고요.
3: 그렇죠. 장성철은 제 친구니까 한번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해 주십시오.
1: 어디에?
3: 장성철의 뉴스 명당.
1: 감사합니다. 선생님 변호사님. 오늘 인재영입위원회 여기까지 듣고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당. 오늘은 특별히 마지막 순서를 하나 더 준비해봤습니다. 기존 정치권 유일한 대안은 나야 나. 저 노래 잘하죠.
5: 잘하시네요.
1: 콩이냐 팥이냐 정치를 끝내고 오렌지를 심어달라. 개혁신당의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후보님.
5: 네, 안녕하십니까.
1: 헌칠하시네요. 이렇게.
5: 감사합니다.
1: 왜 출마하셨어요?
5: 저야 당선되려고 출마했는데요. 제3지대 정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제3의 선택지를 주는 거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혁신당이 지금까지 지켜온 가치나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시끄러운 소수가 아닌 조용한 다수들에게도 선택지를 부여해드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1: 유권자분들 만나시면 뭔 얘기 주로 많이 하세요?
5: 경제가 어렵고 이런 정치권의 이런 다툼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실증 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거대 양당에 약간 인질 잡혀 계신 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러면서 한번 잘해봐 이런 분들이 지금 점점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두 달 전부터 거리에서도 많이 인사드리고 그러는데 예전보다 확실히 내용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1: 힘들죠. 그래도 이렇게 막 이렇게 인지도가 막 높거나 얼굴이 많이 알려지진 그렇습니다. 않았잖아요.
5: 네, 맞아요.
1: 소수 정당이고 그래서 선거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좀 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5: 네, 맞습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뭐 어려운 걸 모르고 네. 도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예전에 라인펀드 피해자 대리를 해서
1: 네.
5: 그 금융 피해자 대리를 해서 대한민국 최초로 100% 승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1: 그래요?
5: 네, 그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김현장 상대로 제가 승소한 사건이 있는데
1: 네.
5: 그런 것처럼 저는 뭐 이미 어려운 걸 다 알고 남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 항상 도전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 요즘 선거운동은 주로 어떻게 하세요?
5: 선거운동은 보통 시장도 가고요. 네. 그다음에 대학생들도 만나고 그다음에 각종의 이제 지원 유세도 좀 같이 나가고요. 이러면서 최근에 현안들이나 공약들 관련된 것들을 정리해서 제 라이브 채널 이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네.
5: 김정철 TV 좀 네.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1: 많이 봐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서울에도 개혁신당 후보로
5: 네.
1: 뭐 기초의원, 기초단체장 출마하는 분들이
5: 네.
1: 정말 적잖아요.
5: 네.
1: 없다시피 하잖아요.
5: 네.
1: 그럼 조직적인 한계도 절실하게 좀 느끼실 것 같아요.
5: 그렇죠. 조직적인 한계나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저는
1: 네.
5: 시대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5: 이제는 조직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1: 네.
5: 그게 이번 지방선거가 될 것이다.
1: 네.
5: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국민의힘과 부동산 정책 연대하겠다라는
5: 네.
1: 주말에 같이 오세훈 후보랑 이준석 대표랑
5: 네.
1: 같이 활동하시는 거 지켜봤는데
5: 네.
1: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5: 그 이제 청년의 어려움이나 청년 주거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같이 현장에서 확인하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 문제를 지적하는 게 핵심 아젠다였습니다.
1: 네.
5: 그리고 사실 이제 저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전세 피해자, 사기 피해자들, 제가 워낙 금융 피해자 대리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마음을 좀 전달을 해야겠다. 오세훈 후보가 시장 시절에 그들에게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전달을 해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가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1: 그게 좀 묻힐 수 있지 않아요?
5: 네.
1: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는 거대 정당에 지금
5: 네.
1: 지지율 인지도가 높은 분이고
5: 네.
1: 지금 김정철 후보님은 소수 정당이잖아요.
5: 네.
1: 그러니까 거기에 묻힐 수가 있는
5: 네.
1: 그런 걱정 없으셨어요? 이거 완전히 우리가 쏠려 들어갈 수 있겠다. 아니면 혹시 결국에는 단일하려고 하는구나.
5: 그냥 그것 때문에 캠프 내에서도 네. 엄청 반대도 많았고 네. 이야기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는 현장에 나아가서 정책 연대라고 하는 게 뭐 우리 지금 조작 기소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특검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을 하고 이게 사법 내란이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1: 네.
5: 그 부분에 대해서 동조를 하듯이
1: 네.
5: 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공조는 가능하다라는
1: 네.
5: 입장으로서 거기에 나섰고요. 저는 사실 뭐 민주당 정원 후보가 만약에 같은 입장에 취하는 게 있다면 저는 네. 거기 갈 겁니다.
1: 근데 그 공약식 발표하는데
5: 네.
1: 김정철 후보님이 이렇게 개혁신당 뭐 네. 옷을 안 입으셨더라고요. 양복 입고 가셨던데 그게 좀 일부러 그러신 건가요?
5: 아닙니다. 그 캠프끼리 서로 논의를 했을 때는 네. 선거운동복 입지 말자. 왜냐하면 네. 그 전에 조작기소 특검 관련되어서 비판을 할 때 공소취소 특검 관련돼서 이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우리는 다 양복을 입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갔는데 아마 오세훈 후보님이 캠프에서 전달을 잘 못 받으신 것 같습니다.
1: 네. 그 별다른 문제 제기 안 하셨어요? 오세훈 후보님도 벗으세요.
5: 이미 입은 걸 어떡하겠어요. 이미 입으셨는데.
1: 알겠습니다. 나 김정철은 서울시장이 되면
5: 네.
1: 오세훈, 정원 후보다 이런 점이 있어서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한 두 가지만 공약 얘기해 주세요.
5: 일단 뭐 두 후보와 다르게 제가 사법 리스크가 없습니다. 일단 지금 두 후보들은 사법 리스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 왜곡죄 문제도 있고요.
1: 네.
5: 지금 마이크 잡은 문제도 있고
1: 네.
5: 그다음에 오세훈 후보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깨끗한 후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1: 네.
5: 너무 대한민국이 사법 리스크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국민들을 피로하게 했으니까요.
1: 그렇죠.
5: 저는 그런 분도 좀 바꾸고 싶고요. 두
1: 네.
5: 번째는 저는 실행력이 있습니다.
1: 네.
5: 그리고 정치의 족쇄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시민들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그거에 따라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1: 네.
5: 그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거대 양당 후보들의 좀 공약이나 아니면은
5: 네.
1: 그 후보들의 역량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해 주실 수 있어요? 오세훈 후보는, 정원 후보는 이렇다.
5: 저는 정원호 후보는 뭐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봤는데 네. 아, 과연 본인의 비전이 있는가라는 거에 대한 의심이 오. 많이 들었습니다.
1: 왜요? 집권여당 후보인데.
5: 아, 집권여당 후보지만은 왜 그런 분이 집권여당 후보가 됐을지에 대한 저는 하여튼 그냥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도 정말 저분이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들어서 사실 제가 형사법 1타 강사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폭행 사건 관련돼서도 네. 영상을 제가 찍어서 올렸습니다. 강의 영상을요.
1: 그럼 뭐 문제점이 있어요? 그 판결문에?
5: 그 판결문에 이제 제가 법원에서 떼봤을 때는 6페이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6페이지를 찾아봤는데 네. 다른 곳에서 공개한 곳에 국가기록원에서 공개한 그 후보 측에서 공개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거기 6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장량감경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량감경이 무슨 말이냐면 네. 쉽게 설명하면 합의를 하거나 진지한 반성을 하면 판결문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으므로 뭐 형을 감경한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네. 장량감경이 없는 거예요. 네. 그 얘기는 정원호 후보가 본인은 사과했다고 하지만 사과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결문이 이야기하고 아, 있는 거고요.
1: 피해자에게 네. 당시에.
5: 그리고 거기에 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본인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술 취해가지고 나 기억을 못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도 형사재판을 많이 하면서 피고인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야,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거에 대해 우리가 비난도 많고요. 그런데 정원호 후보는 그걸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 5.18이 기억날 수가 없잖아요. 내가
1: 그러네요.
5: 5.18 때문에 싸웠다라는 걸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1: 모순이네요.
5: 만약에.
1: 그러면.
5: 모순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제가 강의를 오랜만에 1타 강사로 복귀해서 김정철 TV에 올려놨으니까 많이들 봐주시기 바랍니다.
1: 저도 한번 봐야 되겠네요.
5: 네.
1: 오세훈 시장의 지금 감사의 정원 네. 이게 지금 민주당이나 정원호 후보 측에서 상당히 공격을 많이 하잖아요. 네. 예산 낭비다 뭐 흉물이다 이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저는 이제 정책의 일관성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네. 비록 이제 그 앞에 있는 시장이 실정을 했다 하더라도 후임 실장이 그거를 전면 부정하고 아예 없애버리고 뭐 부셔버린다 이런 거는
1: 철거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5: 네. 저는 그거는 타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거를 다시 새롭게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대표적으로 한강버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한강버스는 대중교통수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비판을 했고요. 근데 이거를 살릴 방법은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공항에서 검암역이라고 하는 역으로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1: 인천에요.
5: 그럼 그 앞에 딱 내리면요. 검암역 바로 앞 옆이 아라뱃길입니다.
1: 맞아요.
5: 네. 그래서 그 옆에서 바로 배를 탈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배를 타고 한강으로 서울로 쭉 들어오는 서울 시티 크루즈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 아, 그거 좋은 아이디어네요.
5: 그러면 예금 그 대중요 그 교통 요금이 아니기 때문에 네. 여기에는 충분히 이제 수익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비용을 비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요.
1: 그러네요.
5: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시의 어떤 예산을 낭비를 막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말씀하신 감사의 정원도 마찬가지로
1: 네.
5: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그 1호 공약으로 복지 사각지대 아웃.
5: 네.
1: 찾아가는 선별복지 약속하셨는데 네.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5: 가난을 증명하지 마세요. 예전에 그 혹시 그 개그맨께서 올린 그거 봤어요? 깔고 또 깔고라고 하는 네. 그 영상이 있어요. 유명한 영상이 있습니다. 네. 옛날에 네. 액티브 X를 깔고 또 깔고 다시 또 로그인하면 또 깔고 또 깔고 실제로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1: 네.
5: 이제 저는 가난을 증명하지 마세요라는 캐치프레이를 통해서 네. 더 이상 취약계층이나 장애인 또 어르신 이런 분들이 신청을 하는데 너무 많은 거.
1: 그렇죠.
5: 거기 이 정부에서 엿대 가지고 정부에다가 서류를 내고 동사무소 옆창구에서 떼서 그 옆창구에다가
1: 맞아요.
5: 내는
1: 맞아요.
5: 이런 일들은 저는 없게 만들겠다. 그리고 그분에게 필요한 혜택을 자동으로 집어넣어야지 왜 소득을 내가 가난을 꼭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우리 국민연금 내실 때에는 국민연금이나 보험, 건강보험 낼 때는 제 소득을 확인 제가 내진 낸 적이 없거든요.
1: 네.
5: 근데 알아서 다 파악을 해가지고 네. 이번에 초과 소득이 있으세요? 이러면서 올리잖아요.
1: 그러네요.
5: 그런데 반대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들의 불편함을 저는 해소하겠다. 네.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은 서울시는 바로 당장 몇 달 뒤부터 바뀔 겁니다.
1: 이런 국가 정책으로도 좀 이 아이디어를 채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어제 오늘 김정철 후보님 그 인터뷰한다고 해서 네. 유튜브 찾아보니까 노래를 잘 부르시는 그 영상을 좀 봤는데 아니 다른 어떤 인터뷰 가서 보니까 노래 부를 기회도 안 준다 막 이렇게 좀 항의하셨는데 오늘 노래 한 곡 하실래요?
5: 아 사실 이제 제가 네. 그 노래는 네. 이제 그 가난을 증명하지 마세요라는 그래서 제가 서울시의 손아 그 우산이 되드리겠다라는 네. 마음으로 김장훈 씨의 소나기를 부른 건데 네. 오늘은 저에게 자리를 내주지 않는 네. 두 거대 양당의 후보들에 대한 마음으로 짧게 한 소절만 하겠습니다.
1: 뉴스 명당에서는 네. 김정철 후보님께 네. 마이크와 자리를 내어드리겠습니다.
5: 알겠습니다.
1: 불러주십시오.
5: 비겁하다 욕할 거야 더러운 정치판을 헤매고 다녀도
1: 아싸 끝이에요?
5: 네 이렇게
1: 한 소절만 더 보내주시지. 이렇게 소수 정당으로서 이렇게 거대 양당과 양당 후보들과 경쟁을 하면서 이렇게 후보로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힘든 일이거든요. 네. 쉽지 않은 길을 가는 김정철 후보님과 개혁신당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또 응원할 거거든요. 네. 서울 시민들에게 내가 앞으로 남은 한 보름 동안 네. 어떻게 서울 시민들의 마음을 얻겠다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5: 제가 여기에 소수 정당으로 나왔다 이것이 후보의 자질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네. 이 점을 꼭 알아주시면 좋겠고 TV 토론의 기회가 별로 없어서 사실은 제가 다른 두 후보다 어떤 부분이 뛰어나고 실제로 서울 시민들에게 어떤 정책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도움을 드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기회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본 선거에 제가 들어가게 되면 저도 목소리를 많이 내고 곳곳의 유세 현장에서 뭐 이준석 대표, 천하람 의원, 뭐 이주영 의원과 함께 굉장히 많은 유세를 다닐 것입니다. 그때 아, 저 사람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봐야겠다. 다른 두 거대 정당의 공약은 이거는 거짓말 같은데 지금까지 못했던 걸 또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 한번 해주시고
1: 네.
5: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시면서 인터넷에 김정철 한번 검색하셔서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저 사람이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봐주셨으면
1: 알겠습니다.
5: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김정철 후보님 아침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인터뷰 훌륭하게 네. 끝내주셔서 더욱더 감사드리고
5: 감사합니다.
1: 남은 선거 기간 동안 건강 잘 챙기시면서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네.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5: 네, 알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이상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 김정철 후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6: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7: 첫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이번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8: 양측은 한 가지 쟁점에 대한 입장을 좁히지 못한 걸로 알려졌는데 총파업을 하루 앞둔 오늘 오전 10시부터 최종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9: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 조정 두 번째 회의는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14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자정이 지나도록 타결에 이르지 못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의를 정회하고 한 차례 더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노선은 지난 이틀 동안 성과급 재원 규모와 상한 폐지 여부, 그리고 이를 제도화할 것인지를 두고 격론을 벌였습니다.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선 상당 부분 의견을 좁혔지만 핵심 쟁점 한 가지를 두고는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측은 이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한 뒤 오늘 오전 10시 다시 협상 테이블에 나오기로 했습니다.
10: 한 가지 쟁점에 관해서 노사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나가 어쨌든 간에 정리가 안 돼서 다용도 측이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해서
9: 앞서 노사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던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의 막판 양측의 합의안을 제시했습니다. 사측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노동조합은 해당 안을 조합원 투표에 붙일 방침입니다. 투표는 하루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기간만큼 파업이 유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노위는 어제 회의에서 양측의 별도의 조정안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노사 자율합의 가능성도 남아있다며 오늘 오전에는 결론을 낼 수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노조는 협상 상황에 대해 말을 아꼈고
11: 저희 초기업 노동조합, 저희 노동조합은 사후조정회의에 임하기 위해서 여기 중노위에서 대기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9: 사측은 오늘까지 협상을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파업 예고일까지 단 하루가 남은 상황에서 노사가 막판 극적 타결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7: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을 시작한다면 노사 양측은 물론이고요. 관련 산업, 국가 경제 모두에 재앙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에서도 절박감이 담긴 메시지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네,
8: 한국은행은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올해 경제 성장률이 최대 0.5%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9: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예고일을 이틀 앞두고 절박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12: 간절한 마음으로 참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있는 심정인데요.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기를 온 국민이 바라는 결과가 나오기를 정말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9: 조심스러운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파업은 안 된다는 일관적인 주장을 펼치며 극적 타결을 호소했습니다.
12: 우리 모두가 발생하면은 무슨 악영향이 생길지를 아는 것조차 우리 사회가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떤 절박하고 아쉬운 마음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9: 앞서도 김 장관은 노조가 실제 파업에 들어갈 경우 긴급 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언급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개별 사업장 차원의 임금 협상 문제가 아니라 국가 핵심 산업 리스크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 분석 결과 삼성전자 노조가 18일 동안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올해 경제 성장률이 최대 0.5%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국내 기관들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 안팎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0.5%포인트 하락은 약 15조 원 규모의 GDP 부가가치 증발을 의미합니다. 이후 생산설비복구에 약 3주가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반도체 생산 차질 규모는 무려 30조 원에 달하고 직간접적으로 최대 100조 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글로벌 투자 은행들은 파업으로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이 최대 40조 원 넘게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AI 반도체 시장에서 고객사 신뢰도나 납기 일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후폭풍은 막대할 거란 경고도 나옵니다. AI 반도체 슈퍼사이클 속 SK하이닉스와 함께 수출과 증시를 이끄는 핵심 축 역할을 하는 삼성전자의 타격이 국내 경제 전반에 충격으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짙어지는 가운데 파업 시한이 다가오며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7: 네, 관련 내용 그리고 다양한 경제 이슈들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13: 안녕하십니까.
7: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을 이제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걱정도 계속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결론을 계속 내리지 못하고 오늘 다시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한 가지 쟁점에서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고 하는데 뭘 말하는 겁니까?
13: 예, 그 남은 한 가지 쟁점이라는 것은 예. 영업이익에서 이제 15%까지를 성과급 재원으로 확보를 한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이제 반도체 사업 부분 내에서 메모리 반도체 부분과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 간에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해서 양측이 합의를 못하고 있다라고 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 측에서는 70%를 두 사업 부분이 나눠서 배분을 하고 성과금으로 예. 나머지 30%만 이제 메모리 반도체보다 비메모리 반도체가 영업 실적이 안 좋으니까요. 이제 그 영업 실적에 따라서 두 사업 부분을 차등 배분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고 네. 사측에서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이 인센티브 노동자의 인센티브 차원에서 왜곡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안 해도 다른 직원들이 열심히 네네. 일을 하면 저도 성과상여금을 받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6대 4로 배분을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지금 양측이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7: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다시 합의를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영업이익의 15%를 고정으로 성과급으로 달라. 그럼 여기에서 두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회사의 주인은 주주인데 이게 배당으로 갈 돈들이 다 성과급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두 번째로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15%나 성과급으로 소비를 한다면 투자는 무슨 돈으로 하냐 이런 생각도 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13: 예, 저도 그런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원래 영업이익이라는 것이 매출에서 매출 원가와 그 급여 등 회사의 영업 활동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제한 다음에 남은 이익입니다. 여기서 네. 법인세랑 이자 비용 등 부가 비용을 뺀 나머지로 주주에게 배당을 하거나 뭐 투자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노조가 이번에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영업이 계산 전에 급여가 제한 다음에 사실 말 그대로 주주들한테 배당금으로 갈 부분 몫을 더 달라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주주들 입장에서는 주주는 사실 회사의 실적이 안 좋으면 주가가 하락하고 회사가 부도나면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는 등 이런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주주에게 갈 몫을 갖다가 노조가 가져간다라는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라고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 성과급을 배분하는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아니라 경제적 부가가치, 즉 자본, 주주에게 갈 적정한 비용을 제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상당히 좀 경제학 원칙에서 봤을 때는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7: 알겠습니다. 노조의 설명도 뭐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은 경제학이라든지 우리보다 앞서 있는 나라들의 상황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삼성전자 노조의 내부 갈등도 갈수록 격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DS 부문, 그러니까 반도체, 그리고 DX 부문, 아무래도 이건 완제품 만드는 곳, 이쪽 노조들 내부의 분위기도 갈등도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13: 예, 그렇습니다. 사실 DS 부분 입장에서는 이번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대부분 다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나왔고 그렇죠. 예. 나머지 DX 부분에서는 실적이 크게 좋지 않으니까 네. 굳이 자기네들의 성과를 나눠 갖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반면에 DX 부분에서는 과거에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을 때 DS 업계에서 부분에서 실적이 안 좋을 때 DX 쪽의 스마트폰 판매 이런 것들 실적이 좋았던 적도 있었거든요.
7: 있었죠. 예. 예.
13: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자기네들을 배지에게 수익 배분을 배제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DX 부분 소속 직원들이 임금 교섭 중단시켜달라고 가처분 신청까지 내는 예. 상황으로 치달아서 지금 노노 갈등도 극한으로 예.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7: 알겠습니다. 이게 워낙 여파가 큰 사안이다 보니까요. 노노 갈등까지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결국에 오늘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일 총파업으로 정말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을 계속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은 이것도 이 나름대로 부작용이 있을 것 같거든요. 우려되는 점은 없습니까?
13: 예, 일단 긴급 조정권이라는 것은 고용부 장관이 발동을 해가지고 노조가 30일간 파업 등 쟁행위를 할 수 없게 하고요. 그다음에 중앙노동위원회가 다시 노사 조정 절차를 개시하는데 그럼에도 노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중노위가 중재안을 내고 이거에 따라서 그냥 결론이 나아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긴급 조정권을 행사하게 되면 노조 측에서는 헌법상 보장된 노조의 권리를 갖다가 침해했다라고 반발할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 삼성전자 노조뿐만 아니라 뭐 한국노총, 민주노총 측에서도 이 정부가 긴급조정권 이번에 행사한 전례가 생기면 다른 기업의 쟁행에도 긴급조정권을 행사할 위험성이 있으니까 예. 이것에 대해서 강력 반발을 해서 파업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7: 파업 확산 가능성. 교수님께서는 아무래도 거시경제를 주로 보시는 학자시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 산업의 파업에 대해서 우려가 굉장히 크실 것 같아요. 이게 거시경제적으로는 우리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13: 예, 지금 올해 원래 중동 사태로 인해서 고유가가 한국 경제에 가장 큰 타격을 주게 돼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 우리 경제 실적이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여러 기관에서 2.5%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1분기에 예상치 못한 반도체 수출 호조가 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예. 이번에 파업으로 인해서 반도체 생산이 중단되고 수출이 급감을 하게 되면 당연히 한국은행에서 전망했다고 보도가 됐다시피 성장률 전망이 0.5%포인트 낮아지게 되고 그러면 예. 잠재 성장률 수준 혹은 그거보다도 못 미치는 성장률로 떨어지게 돼서 경기 침체의 가능성도 커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7: 알겠습니다. 굉장히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거시경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이번엔 주식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삼성전자 노사의 어떤 협상이 결과를 낸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삼성전자 주가에 호재가 될 수 있을까요?
13: 예, 협상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하듯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금으로 제공하는 것을 갖다가 제도화한다. 그리고 상한도 없이 하는 것을 제도화한다고 하면 주주의 입장에서는 주주에게 돌아갈 배당금이 낮아지는 것이고요. 주가라는 예. 것은 이론상 이제 미래 배당금의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이기 때문에 배당금 수준이 낮아지면 주가는 오히려 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사 간의 합의 내용이 시장에서 보기에 주주의 가치를 얼마나 침해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네. 향후 삼성전자 주가 흐름이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7: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협상이 잘 되든 결론을 내더라도 어떤 내용이 담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를 왜 여쭤봤냐면은 최근에 우리 코스피 상황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반도체 같은 종목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코스피가 8000선 잠깐 넘었다가 굉장히 큰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영원히 영원히 하지 못하도록 permanently barred 했습니다.
1: And this, the IRS permanently barred from is, but I should say, permanently barred from pursuing any claims against President Trump, his family, or businesses based on past tax returns. What I just laid out was an addendum to Trump's settlement with the agency. As we told you. Yeah.
0: 자, 트럼프 패밀리는 이제 앞으로 영원히 미국에서 세무조사를 면제받는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아니,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네, 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연방 법무부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 또 차남 에릭 트럼프, 그리고 그들이 운영하는 회사 트럼프 그룹 등에 대해서 모두 IRS, 즉 국세청이 세무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100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철회하는 조건의 일부로 합의가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대통령이 자신의 휘하에 있는 국세청이라는 정부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국세청은 대통령이 그 소송을 철회해주는 조건으로 대통령 패밀리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겠다라는 내용의 합의가 어제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0년 IRS 직원이 트럼프의 세금 자료를 언론에 유출한 그 사건에서 비롯됐습니다. 트럼프 측은 자신의 세금 자료 유출 사태를 알자마자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로 사실상 사건은 마무리됐다라는 분위기입니다. 논란 속에 사건은 마무리된 것입니다. 대통령이 자기가 국정을 운영하는 그 나라의 정부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전무후무한 얘기죠. 미국 아니라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타드 블랜치 연방 법무장관은 이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가 트럼프 일가와 트럼프 그룹에 대해서 모든 소송이나 세무조사 등을 영구적으로 면제하고 향후에도 추징이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데에 합의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완전히 면책권입니다. 황제도 이 정도 황제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국세청장을 지냈던 데니 워펠은 특정 개인이나 특정 기업에 대해서 향후 영원히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는 사례는 미국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며 아마 앞으로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라고 허탈해했습니다. 이 공화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존 툰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 합의에는 앞으로도 많은 의문이 제기될 것이다 라고 조심스럽지만 비판성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 질문을 퍼붓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형식적으로는 납세정보 유출 소송을 매듭짓기 위한 법적 절차의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이 정부 기구를 활용해서 본인과 가족의 그리고 본인과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의 세무 및 모든 법적 리스크를 영구히 해소했다라는 점에서 미국 사회에 거대한 파장을 낳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자료가 유출됐다라고 국가기관을 상대로 대통령을 하면서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서 국가기관을 소송을 제기하고 또 소송을 받은 국가기관은 현직 대통령 일가에 대해서 앞으로 영원히 대대손손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합의가 어제 있었습니다.
1: The IRS permanently barred from is but I should say permanently barred from pursuing any claims against President Trump. His family, or businesses based on past tax returns. What I just laid out was an addendum to Trump's settlement with the agency. As we told you yesterday, the Justice Department...

자, 이어서 샌디에고 이슬람 센터 총기 난사 사건의 비하인드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이틀 전 샌디에고에서 발생한 이슬람 센터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들, 그 10대 범인들은 온라인에서 백인 우월주의 사상을 키워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 당국은

0: 총격범인 17살의 케인 클라크와 18살의 케일럽 바스케스가 온라인에서 백인 우월주의적인 견해를 서로 오랫동안 공유하면서 소위 급진화된 것이라고 파악했습니다. FBI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용의자들은 온라인에서 만난 것으로 보이며 온라인 소통을 통해서 서로 샌디에고 지역에 거주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 같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이들이 나치의 지도자였던 이 아돌프 히틀러와 또 여러 연쇄 살인범을 찬양하는 75페이지 분량의 선언문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문서에는 무슬림을 향한 반감이 담긴 극단적인 표현을 비롯해서 유대인, 성소수자, 흑인, 그리고 여성 등을 향한 증오적인 발언이 많이 담겨 있었으며 또 인종전쟁을 일으켜서 백인 중심의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주장이 들어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들은 2019년 뉴질랜드 이슬람 사원을 공격해서 쉬운 한 명을 살해한 백인 우월주의자 브랜턴 테런트를 영웅이다라고 칭송하면서 스스로를 우리는 테런트의 아들들이다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이 사건을 저지른 후에 차량으로 들어가서 차량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장면이 당시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들의 거주지에서 최소 30장의 총기와 탄약, 석궁 등을 추가로 발견했으며 추가적인 공격 계획도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파악 중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총격 당시 용의자들이 침입했던 그 이슬람 센터 내부에는 무려 100명이 넘는 어린아이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행히도 다친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수사당국은 이와 관련해서 이슬람 센터의 경비원 아민 압둘라 등 사망자 3명이 총격범들의 진입을 막고 어린이들을 보호하다가 숨졌다. 그들은 100명이 넘는 어린이들을 지킨 진정한 영웅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1: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이란에 대한 공격 보류. 이게 뭐 길게 잡으면 다음 주 초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할 때 뭐 딱 부러지게 말한 게 아니라 나는 이란에 대한 공격 보류를 명령했다. 그게 빠르면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아니면 다음 주 초 진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확하긴 모르겠죠. 여하튼 길게 잡으면 다음 주 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하튼 그 공격 시 보류 마감 시한까지 협상에 진척이 없다면 미국은 그때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게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자, 전면전을 할까요? 라는 생각도 있는데 전문가들은 전면전 대신 미국은 이란의 경제적인 생명선과 호르무즈 해협의 목줄을 단숨에 죄는 소위 속전속결식 국지점령 가능성을 가장 유력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상전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빠르면 목요일, 금요일,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그대로 흉내라는 겁니다. 빠르면 목요일, 금요일,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 아니면 다음 주 초.
2: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 보류는 일시적 조치일 뿐이라며 이란을 다시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의회 피크닉 연설에선 이란의 핵 보유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전쟁을 가장 빨리 끝내겠다고 호언 장담했습니다.
3: We're going to end that war very quickly. They want to make a deal so badly they're tired of.
2: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최후 통첩 시한의 최대치는 다음 주 초. 협상에 진척이 없을 경우 미군이 단행할 다음 단계는 이란이 도저히 버틸 수 없는 급소를 찌르는 국지적 기습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유력한 타격 목표는 이란 전체 원유 수출의 90%를 처리하는 핵심 거점 하르그 섬입니다. 미 해군과 해병대의 압도적인 전력으로 하르그 섬과 호르무즈 해협 7개 핵심 도서를 전격 장악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란 본토를 침공하는 전면전을 피하는 대신 핵심 재정과 해양 통제권을 무력화해 이란의 전쟁 지속 능력을 단번에 차단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최근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적 지원에 선을 긋도록 사전 작업까지 마쳤습니다.
4: And look, anybody that buys that much oil has obviously got some kind of a relationship with them. But he said, "I would love to be a help."
2: 이란 지도부를 벼랑 끝으로 몰아 미국이 원하는 조건의 강제 협상 테이블로 끌어 앉히기 위한 포석입니다. 결국 압도적인 국지 점령으로 이란을 고립시키고 짧은 시일 안에 완전한 핵 포기를 받아내는 속전속결식 강제 딜이 임박했다는 관측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5: 삼성전자와 구글이 얼굴 위에 AI 경험을 본격화합니다. 스마트폰을 꺼내보지 않아도 음성 명령만으로 길 안내, 번역, 메시지 확인, 일정 등록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안경형 AI 기기를 처음 공개하며 차세대 웨어러블 시장 공략에 나선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구글은 어제 마운틴뷰 구글 본사에서 열린 구글 2026에서 안드로이드 XR 기반 AI 글라스 두 종을 선보였습니다. 양사가 지난해 12월 글로벌 아이웨어 브랜드인 젠틀몬스터, 워비 파커와 AI 글라스 협업을 공식화한 이후 실제 제품 디자인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규 AI 글라스는 올해 하반기 출시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양은 추후 공개됩니다. 한편 이번 AI 글라스는 갤럭시 AI 폰 등과 함께 쓰는 컴패니언 기기 성격이 강합니다. 스마트폰의 주요 AI 기능을 보조하면서 사용자가 기기를 꺼내지 않고도 실시간으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이 제품에는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피커, 카메라, 마이크를 내장해 사용자의 주변 상황을 인식하고 음성 기반 명령을 수행합니다. 복잡한 터치 조작 없이 말로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사용자는 스마트폰과 연동된 구글 AI 제미나이를 호출해 화면을 보지 않고도 목적지까지 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변 카페를 추천받거나 음료 주문을 진행하는 것 역시 음성으로 가능해집니다.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를 비롯한 일부 공화당 주정부들이 메디케이드 수혜자의 이민 정보를 연방 이민국과 공유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 대상 공공의료보험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지난 4월 말 메디케이드 신청자 가운데 합법 체류 여부가 불분명한 사례를 연방국토안보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주정부 직원들은 비시민권자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에게 체류 신분 증빙을 요구하고 적법한 서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연방당국에 특히 이민국에 통보하도록 하게 됐습니다. 비슷한 법안은 또 인디아나, 루이지아나, 몬태나, 와이오밍주 등에서도 이미 시행 중에 있으며 오클라호마와 테네시주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테네시주의 법안은 보건기관뿐만이 아니라 모든 주정부 기관이 불법 체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신고하도록 규정을 해서 논란이 더 큰 상태입니다. 시미밸리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급속히 확산되면서 주택가와 주요 시설을 위협해 수만 명의 주민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 산림화재보호국 캘파이어에 따르면 이번 산불은 어제 오전 11시쯤 시미밸리 지역 600 샌디 에비뉴 인근에서 발생했으며 샌디 산불로 명명됐습니다. 이 화재는 발생 직후 빠르게 번지면서 오후 2시 기준 약 720에이커까지 확산됐으며 주택과 건물 두 채가 소실되고 진화율은 아직까지 0%에 머물고 있습니다. 당국은 시미밸리 대부분 지역에 의무 대피 명령을 발령했으며 인근 다우전옥스 일부 지역에는 대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현재 약 3만 명이 강제 대피 대상에 포함됐으며 약 8,200명의 주민들은 추가로 대피 경보를 받았습니다. 시미밸리 언덕에 위치한 로널드 레이건 기념관도 예방 차원에서 어제 조기 폐쇄됐습니다. 다음 달 2일 실시되는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를 앞두고 주내 한인 등록 유권자 수가 꾸준히 증가해서 22만 명사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한인 유권자의 참여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확대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아직 우편투표 참여율은 한자릿수에 머물고 있습니다. 도시별로는 LAC 한인 등록 유권자가 4만 6,0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1,381명이 이미 투표를 해서 우편투표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바인은 한인 등록 유권자 9,259명 가운데 446명이 우편투표를 마쳤고 플러트는 8,821명 가운데 533명이 그리고 부에나팍은 4,915명 가운데 367명이 우편투표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토렌스는 4,551명 가운데 115명이 애나하임은 3,868명 가운데 293명이 글렌데일은 3,393명 가운데 70명 세리토스는 3,219명 가운데 103명이 우편투표를 마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제46회 백상배 미주오픈 골프대회가 이제 다음 달 4일 캘리포니아 컨트리클럽 CCC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참가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참가 신청 마감이 오는 금요일로 다가온 가운데 현재 참가자 수가 125명에 달하고 있으며 참가자들의 수준 또한 역대 최고 수준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부 소위 챔피언부 참가자 48명의 평균 핸디캡은 5.05로 집계됐습니다. 또 60세 이상이 출전하는 시니어부 40명의 평균 핸디캡은 5.12. 또한 여자부 참가자 37명 가운데 수상 자격이 주어지는 핸디캡 12 이하 선수들의 평균 핸디캡은 7.22로 나타났습니다. 일반부 평균 핸디캡은 지난해와 엇비슷합니다만은 시니어부와 여자부는 오히려 더 낮아져서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핸디캡이 제로인 스크래치 골퍼가 무려 9명이나 참가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일반부에서는 김동근, 김봉원, 정킴, 최치영, 루이스 김, 앤드류 추, 케빈 문, 제임스 백, 젠슨 백 등 9명이 스크래치 골퍼로 알려졌고 시니어부에서는 크리스 차, 빈센트 김 등 2명이 역시 핸디캡 제로인 스크래치 골퍼로 알려지는 등 PGA 대회를 방불케 하는 수준 높은 경쟁이 예상됩니다. 여자부의 최저 핸디캡은 에밀리 박시로 핸디캡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모리얼 데이 연휴를 맞아서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여행객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극심한 교통 체증이 예고됐습니다. AAA는 내일부터 25일까지 약 586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집에서 50마일 이상 떨어진 곳으로 여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메모리얼 데이 연휴 기록인 580만 명을 6만 명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의 교통 혼잡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AA는 가장 혼잡한 교통 체증 시간대로 내일 낮 12시부터 밤 9시까지 그리고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 사이를 꼽았습니다. 한편 LA 경찰국은 메모리얼 데이 연휴 기간 동안 LA 곳곳에서 DUI 체크포인트 및 DUI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제46회 백상배 미주 오픈 골프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3782-8600. 3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김스전기 화장품 코너. 50달러 이상 구입 시 상품권 증정.
4: 피부가 달라지는 순간 오희와 수려한 이자녹스 등 특별한 혜택의 프리미엄 스킨케어로 피부의 변화를 직접 느껴보세요.
3: 고농축 영양을 담은 안티에이징 기초 세트, 맑고 투명한 피부를 위한 브라이트닝 라인, 그리고 깊은 보습을 채워주는 리프팅 크림과 에센스까지.
4: 제품에 따라 더블 및 트리플 보너스 증정, 또한 50달러 이상 구매 시 김스전기 상품권까지 함께 드립니다.
3: 화장품 구입도 김스전기에서. 김스전기로 오세요.
5: 집 3개 입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랏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서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 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너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리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6: 우리 엄마 마더스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7: 지금이 바로 기회.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6: 고베주얼그룹 K블링블링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에리드 광장에서 명품 남양진주와 아쿠아 진주 목걸이 초대형 보석쇼를 엽니다.
7: 두 줄, 세 줄 등 다양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사나이트까지 무려 2천여 점 특별 전시.
6: 전 품목 최대 80% 파격 세일.
7: 고베주얼그룹이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광장에서 5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라디오 서울과 함께 공개 방송을 합니다. 마지막 찬스를 만나보세요.
8: 뉴스가 강한 라디오 서울. 송봉우, 유지승, 오수연.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아침 뉴스는 라디오 서울과 함께.
7: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9: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7: 유지승의 모닝 뉴스.
10: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7: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11: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7: 여러분의 새 하루를 열어드리는 빠르고 정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 전미주 한국일보 네트워크를 연결해 전해드리는 와이드 뉴스.
8: 매일 아침 6시 오수연 앵커가 진행하는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시사, 뉴스, 교양을 깊고 따뜻하게 전하는 뉴스와 함께 시니어를 위한 건강정보와 생활정보까지 뉴스 전문 앵커 오수연 앵커가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전해드립니다.
7: 유지승의 모닝 뉴스.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라디오 서울 뉴스룸과 한국일보 전 미주지사와 함께 제작, 방송하는 힘있는 뉴스, 파워뉴스를 에너지 넘치는 유지승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8: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LA 레전드 뉴스 앵커 송봉우가 진행하는 스토리 뉴스. 스토리가 있는 뉴스를 쉽게 스토리로 풀어드리는 뉴스. 깊이 있는 스토리 뉴스.
7: 라디오 서울은 미주 한국일보 뉴스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미주 한인사회의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진정한 뉴스 전문 라디오 채널입니다.
8: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을 켜세요.
7: AM 1650 라디오 서울 1650.com.
12: 타운 내 핫 플레이스 육가와 마리포사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13: 9불 99, 가성비 갑에 한식, 중식, 일식, 분식까지 골라먹는 재미가 가득한 K푸드 라운지.
14: 오늘 뭐 먹지? 고민 끝! 뜨거운 메뉴는 더 뜨겁게, 차가운 메뉴는 더욱 차갑게.
15: 가족 외식은 물론 친구 모임 및 여유롭고 편안하게 혼자만의 식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곳.
16: 쇼핑하다 출출할 때, 맛있는 한 끼가 필요할 때.
15: 맛있는 행복이 모이는 곳,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로 오세요. K푸드 라운지.
17: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 외계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8: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국 대사로 지명한 미셸 박스틸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또 한 사람의 아내이자 엄마 그리고 전 하원의원입니다. 라는 문구를 걸어놨습니다. 미셸 박스틸 전 의원은 비록 내 영어가 서툴지 몰라도 나의 목소리는 분명하고 입장은 확고하며 이민자 출신 정치인으로서의 신념도 당당하게 밝히는 사람입니다. 라고도 적어놓았습니다. 스틸 지명자는 이달 초 자신의 정치적인 기반인 캘리포니아를 떠나서 이제 워싱턴에서 오늘부터 시작될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측근들은 스틸 지명자는 한미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라며 대사로 부임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묵묵하게 수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콩고에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미국인이 치료를 위해서 독일로 일단 이송되고 있습니다. CDC는 고위험 접촉자로 분류된 다른 미국인 6명도 유럽으로 이송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CDC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 콩고와 우간다 그리고 남수단 등에 다녀온 외국인의 미국 입국 제한 명령을 내린 바 있고 연방정부는 콩고와 우간다에서 비자 관련 업무를 또 전면 중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시민권자에 대해서는 콩고나 우간다를 다녀왔다 하더라도 입국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감염병학회는 어제 성명을 내고 질병은 여권을 알아보지 못한다 라며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만 걸러내는 공중보건 정책은 바이러스가 국경을 넘는 것을 막아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촉발된 산불이 중미 국가인 온두라스에서 지금 최악의 상황을 낳고 있습니다. 온두라스에서는 올 들어 지금까지 무려 683건의 산불이 발생해서 4만 4천 헥타르 이상을 태웠습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무려 152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또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산불 피해 면적이 배 이상 늘어난 역대 최악의 산불입니다. 산불로 인한 산림 파괴가 온두라스 국민들의 생존을 직접 위협하는 재앙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숲이 대거 소실되면서 토양의 수분 흡수 능력이 상실돼 강줄기가 바짝 말라가고 있으며 이 때문에 심각한 가뭄과 식수 고갈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중소도시는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최근 미국 전역의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안전도를 분석한 조사 결과가 발표되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스마트 에셋이 미국 내 인구 6만 5천 명에서 25만 명 그 사이 소위 중소도시 300여 곳을 대상으로 안전도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항목에는 강력 범죄율, 재산 범죄율, 교통사고 사망률, 자연재해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조사 결과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중소도시 1위는 콜로라도주 브룸필드가 차지했습니다. 브룸필드는 주민 1,000명당 강력범죄 1.48건, 재산범죄 18.56건으로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은 범죄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 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자연재해 위험 등급에서 매우 낮음을 받으면서 치안과 자연재해 모두에서 완벽한 안전성을 입증했습니다. 이어서 2위는 펜실베니아주 스테이트 칼리지, 3위는 로드아일랜드주 워윅, 4위는 아이오와주 에임스, 5위는 유타주 로건 순이었습니다. 상위 10개 도시 가운데 절반이 아이오와와 인디애나, 위스콘신 등 중서부 내륙 지역에 집중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강력 범죄율이 낮더라도 홍수나 지진, 산불 등 자연재해 위험성이 높은 도시들은 종합순위에서 하위로 밀려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성 때문에 순위에서 매우 밀려난 그런 도시는 예를 들어서 워싱턴주 오번을 비롯해서 캘리포니아주 샌라몬 등이 있습니다. 한편 평가 항목 전반에서 높은 위험 수치를 기록하며 가장 안전하지 않은 도시로 지목된 곳은 아칸소주 리틀락이었습니다. 이어서 앨라바마주 버밍엄, 워싱턴주 타코마,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 등도 안전도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0: 건강에 관심이 많은 우리 모두입니다만, 실제로 뭐가 좋다더라 하면 바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젊은 사람들이죠. 요즘 깻잎 샐러드에 또 꽂혔다고 합니다. 평상시 먹고 있는 샐러드에 이제 깻잎을 자잘하게 썰어서 넣어 먹는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 독특한 향이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호가 된다면 정말 없으면 뭔가 빠진 그런 느낌이 들듯 합니다. 네, 깻잎은 사실 참 좋아요. 약의 원료로 쓰일 만큼 건강 효과가 뛰어납니다. 염증 억제에 좋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고요. 또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축적되는 것을 억제해주는 퀘리세틴 성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기 먹을 때 같이 먹으면 참 좋겠죠. 양파가 퀘리세틴이 많잖아요. 그래서 양파를 곁들이라고 하는데, 양파의 냄새가 좀 부담스럽다면, 네, 깻잎을 적극 활용해도 거의 같은 아니면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깻잎은 들깨의 잎인 거 아시죠? 들깨가루 좋다라는 얘기도 많이 듣잖아요. 자, 들깨는 43%의 기름과 18%의 단백질, 28%의 탄수화물이 들어 있습니다. 기름이 꽤 많죠? 안잘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들기름. 이 기름 중에서 그런데 좋은 지방이라고 알려져 있는 올레산, 리놀레산 등 불포화 지방산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기름이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열량은 조금 높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네, 어쨌든 그 독특한 향 때문에 들기름은 아직은 무리다 하시는 분들은 대신 깻잎을 좀 많이 먹어주면 되겠죠. 짙은 녹색이 싱싱합니다. 그리고 향이 강할수록 줄기가 촉촉할수록 싱싱하다고 하는데요. 또 잎의 잔털이 선명해서 표면이 까칠까칠하다면 역시 신선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잎채소들 장볼 때마다, 아유, 이거 심느라고 또 고생하겠네. 뭐 이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특히 농약 잔류도 걱정되고. 일단은 잎채소들은 좀 물에 어느 정도는 담가 뒀다가 세척하는 게 권장이 되고 있네요.
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 We will fight for you.
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3: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4: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5: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4: 센터 메디컬 그룹.
6: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7: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8: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9: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0: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11: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2: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12: 안녕하세요. 지역 사활을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2: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13: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13: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4: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15: 성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주름이 맛있는 소반식당.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회계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6: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로 향하던 국제구호선단에 대한 차단 작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 활동가 두 명이 탑승한 구호선도 나포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현재 시간으로 20일 오전 2시 50분쯤 한국인 김아현 씨와 한국계 미국인 조나단 빅토르 리, 한국 이름 이승준 씨가 탑승한 구호선이 가자지구 인근 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의해 나포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구호선은 이탈리아를 출발해서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하기 위해 가자지구로 향하던 중에 무장한 이스라엘군에 의해서 해상에서 나포되었습니다. 한편 가자지구는 지난 2023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발발 이후 식량은 물론이요 식수, 의약품, 연료 등의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극심한 위기가 이어지자 각국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군이 이들 구호 선박들을 잇따라 나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달 말에도 그리스 인근 해역에서 가자지구로 향하던 국제구호선단을 차단하고 활동가들을 아예 유럽으로 추방시켜버린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재집권 후 최저 수준에서 답보하는 모습입니다. 로이터통신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5%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9년 만에 이루어진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후에 실시된 것으로 그의 중국 방문 외교 성과가 지지율을 반등시키는 데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해 1월 취임 당시 47%를 기록한 이후에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이번 이란 전쟁 이후에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오히려 더 크게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테슬라가 미국 시장에서 모델 Y 가격을 2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했습니다. 모델 Y는 테슬라의 중형 또는 중소형 SUV입니다. 테슬라는 어제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델 Y의 프리미엄 올-윌 드라이브의 가격을 $49,990, 그리고 후륜 구동, 즉 RWD는 $45,990로 각각 $1,000씩 인상했습니다. 테슬라는 가격 인상 이유를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테슬라가 모델 Y의 가격을 올린 것은 2024년 이후 2년 만의 일입니다. 앞서 테슬라는 지난해 8월 판매 부진과 잇따른 리콜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트럭의 최고가 모델 가격을 $15,000 올린 바 있습니다. 한편 최근 들어서 고금리가 계속되고 원자재비와 물류비의 상승 등으로 인해서 전기차 업체의 비용 부담은 커지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번 테슬라의 가격 인상이 그동안 이어진 가격 인하 경쟁에서 탈피해 수익성을 올리기 위한 또 하나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란이 핵이 있으면 LA를 때릴 수도 있다라고 말한 트럼프 대통령 스토리입니다. 예정된 이란 공격을 보류했다라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다시 칠 수도 있다라면서 며칠 정도의 기간을 주는 것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취재진을 만나서 걸프국 정상들의 요청으로 이란 공격을 보류한 것이다 라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그들이 한 2, 3일 정도만 더 시간을 좀 줄 수 없겠느냐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이틀이나 사흘, 아마도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아니면 다음 주 초 등 일정한 기간을 말한 것뿐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어제로 예정됐던 이란 공격을 하루 전에 보류했지만 이란과의 협상에 진척이 없을 경우에 이르면 2, 3일 내로 공격을 재개할 수 있다라고 압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또 다음 주 초라는 시점도 함께 언급한 것으로 봤을 때 가급적 다음 주 초까지는 협상 상황을 지켜보겠다라는 의중을 내비친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란 전쟁은 정치적인 전쟁이 아니다. 모두가 이란 전쟁이 인기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LA를, 대도시를 아주 순식간에 없애버릴 수도 있는 핵무기와 관련된 것이라는 걸 알면 아주 인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핵무기 공격을 말하면서 왜 꼭 하필이면 LA를 예로 들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만은 LA는 서부 지역이면서도 소위 민주당 성향의 대도시이기 때문에 콕 집어서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어서 유서 같은 비밀 편지를 남긴 트럼프 대통령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재임 중에 사망할 경우에 대비해서 JD 벤스 부통령에게 보내는 비밀 편지를 작성한 뒤에 백악관 집무실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세바스찬 고르카 이 백악관의 부보좌관은 최근에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대통령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부통령 앞으로 쓰인 편지가 백악관 집무실 결단의 책상, 즉 트럼프 대통령 책상 그 서랍 안에 들어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헌법에 따라서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사망할 경우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직 승계서열 1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에 처음 도전했던 지난 2016년부터 수차례 암살 위협에 노출된 바 있죠. 특히 대선 캠페인이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2024년 7월 13일에는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펜실베니아주 버틀러 유세 때 총알이 귀 윗부분을 관통하는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달 25일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열렸던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장에서도 한 남성이 총과 칼을 들고 난입하려다가 저지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난 2020년 1월 미군의 공격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이라크에서 사망하자 이란이 트럼프에 대한 암살 계획을 마련했었던 것으로도 미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이란 정권이 자신에 대한 암살을 시도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자 나는 이미 매우 단호한 지침을 내려놓았다. 만일 나에 대한 어떤 암살 계획이 실행된다면 이란이라는 나라는 그 나라 전체가 날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17: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8: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9: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8: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20: 213-383-3838 213-383-3838
21: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22: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0: 킨더도 NCA,
20: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22: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20: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22: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20: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23: 만두? 수제 만두. 수제 만두가 땡긴다.
24: 그럴 땐 당연히 신우랑 올케랑으로 가야지.
25: 매일 손으로 빚는 수제 선만두. 김치, 소고기, 야채, 골라먹는 재미까지.
24: 한입 먹으면 육즙 팡팡, 행복 팡팡.
25: 올케 콩국수로 시원하게, 쟁반국수로 푸짐하게, 단호박 들깨 수제비로 고소하게.
24: 신우랑 올케랑 완전 맛집이네.
25: 올림픽과 크랜셔, 투고 오케이, 딜리버리 오케이. 323-935-2724, 323-935-2724.
23: 수제만두 생각나면 신우랑 올케랑.
26: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렌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27: 우와, 싸다. 정말 싸다.
26: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렌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27: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26: 진짜 감쪽 같네.
27: 역시 렌트웨이야.
26: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렌트웨이.
27: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 합니다.
28: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29: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28: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치료만 집중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15: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회계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6: 네, 한국 소식 한 가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한국은 본격적으로 선거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6.3 지방선거. 6월 3일, 다음 달 3일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여야는 이제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합니다. 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들어가냐 아니면 공식 선거운동 그 전이냐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후보들이 공식 선거운동 이전에는 다니면서 나를 뽑아주세요 뭐 이런 소리 함부로 해도 안 되고요. 또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되고 그러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나를 뽑아주세요 얼마든지 가능하고 마이크 사용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부터 이제 총력전이 펼쳐질 텐데요. YTN 취재기자 연결 상황으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30: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31: 네, 오늘 0시를 기점으로 6.3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됩니다. 당장 오늘 출근길부터 여야의 선거전을 직접 목격할 수 있을 텐데요. 각 당이 준비한 유세음악이 거리를 채우고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의 율동도 심심치 않게 마주칠 수 있게 됩니다. 지역 곳곳에서 후보자나 그 배우자 선거원으로부터 후보자 명함을 건네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전국의 각 지정 장소에는 선거 벽보가 부착되고 각 가정으로는 24일까지 선거 공보물이 발송됩니다. 후보자의 정견을 직접 들어볼 기회도 마련됩니다. 공개 장소 연설과 대담이 오전 7시부터 밤 11시까지 허용되기 때문인데요. 확성장치 사용은 밤 9시까지로 제한됩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만을 벼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선거전 준비에 한창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헌정질서를 위기에 빠뜨린 내란 세력을 심판하는 무대로 규정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위험한 이재명 정권과 불안한 민주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선거라며 심판론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32: 네, 최대 격전지 서울시장 후보들은 조금 전이죠. 0시에 첫 일정을 잡았다고요?
31: 네, 그렇습니다. 지금쯤 막 시작했을 텐데요. 공식 선거운동 첫날 첫 일정인 만큼 각오를 다지는 의미도 있을 겁니다. 민주당 정원 후보는 0시에 딱 맞춰 서울 광진구 동서울 우편 집중국으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서울을 배달한다는 구호로 격전지 탈환을 다짐하는 건데요. 정청래 대표도 동행에 힘을 실었습니다. 최근 서울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서 보수 결집 현상이 나타나는 등 만만치 않은 판세에 지도부까지 총력전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같은 시간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합니다. 서울의 경제를 깨우겠다는 의미를 담은 행보로 오 후보는 지난 2010년대도 첫 공식 일정으로 가락시장을 선택했던 만큼 초심을 찾는다는 의미도 있어 보입니다. 민주당과 달리 오 후보는 대표와 동행하지 않고요. 장동혁 대표는 삼성전자 노사 대타협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 중인 양양자 경기지사 후보를 첫 일정으로 찾을 예정입니다. 부산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 전재수 후보는 오늘 새벽 총선 선장과의 대화, 항만 노동자들과의 식사를 예고했고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0시에 자갈치 시장 앞 심야버스에 탑승하는 등 나란히 의미 있는 행보를 잡았습니다. 역시 접전지로 분류되는 대구의 민주당 김부겸,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도 오늘 나란히 출정식을 진행하는 등 빼곡한 일정을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권남기입니다.
16: 네, 이어서 트럼프를 저지하려는 연방의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이 연방 상원에서 8번의 시도 끝에 일단 어제 첫 문턱을 넘는 데에는 성공했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 이탈표가 몇 명 남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트럼프의 권한이 최종적으로 정지되려면 아직도 많은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연방 상원은 어제 의회의 대통령 전쟁 권한 정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예비 표결에 붙여서 찬성 50표, 반대 47표로 가결했습니다. 어제 이 표결은 결의안을 상원 본회의에 올릴지, 그래서 투표를 본회의에서 할지를 묻는 일종의 사전 절차였습니다. 어제 표결의 변수는 그런데 공화당의 이탈표였습니다. 어제 공화당 이탈표를 보면 루이지애나주의 빌 캐시디 상원의원을 비롯해 아래스카주의 리사 머코우스키, 메인주의 수전 콜린스, 켄터키주의 랜드 폴 등 4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당론에서 이탈하며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존 페터만 상원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민주당에서는 이탈표가 한 표 나온 것입니다. 어찌됐든 어제 예비표결의 통과는 사실상 작은 문턱을 하나 넘은 것만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다가 아닙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이 정지되려면 해당 결의안이 상원 본회의와 하원의 찬반 투표까지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즉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용할 리가 없겠죠. 그렇다면 다음 절차는 뭐가 있느냐? 다음 절차가 있습니다. 만일 대통령이 그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상하원 모두에서 이때는 과반이 아니라 3분의 2 찬성으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야만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을 저지시키는 데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여대야소 국면 속에서 공화당의 이탈표 몇 명으로 과반까지는 가능하겠지만 3분의 2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현실입니다.
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등 회사 삼호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1: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0: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1: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0: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1: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0: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27 5500.
2: 류마티스 관절염,
3: 어깨와 허리 통증,
2: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3: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2: 진통제 없이
3: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2: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 규목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 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3: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4: H마트와 함께하는 롱위크엔드,
5: 빅사이즈 머리 없는 흰새우, 한국산 민물장어 필렛, 생삼겹살, 부채살 스테이크까지 메모리얼 데이 연휴에 바베큐 한상 제대로 준비해보세요.
4: 헬로움 감성 미니 가스렌지, 바베큐 꼬치, 사각지퍼형 보온 보냉배까지 캠핑 필수 아이템도 완벽 준비.
5: 에브리타임, 홍삼원, 홍삼진고, 데일리스틱 등 정관장 인기 건강식품 최대 30% 세일. 이번 연휴 맛있게 즐기고 건강까지 챙기세요.
4: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6: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7: 언니, 우리 이번 주말에 골프 치러 가자.
8: 누구랑? 우리끼리?
7: 아니, 골프 프로미에서 너무 재밌는 이벤트가 있더라고. 바로 쉽게 가입해서 신청해.
9: 티칭 프로와 함께 배우고 재밌는 골프 이벤트도 즐기는 새로운 골프 플랫폼.
10: golfpromi.com.
11: 우사장님 주말에 뭐 해?
9: 골프.
11: 누구랑 해?
9: 프로랑.
11: 어떻게 해?
9: 골프 프로미에서.
7: 맞춤형 티칭 프로를 만나고 다양한 골프 이벤트도 함께 즐겨보세요.
9: golfpromi.com.
12: 안녕하세요. 리웨이 펀딩 대표 브라이언 주입니다. 오늘은 다른 수입 증명 없이 렌트 수입만 가지고 융자 받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DSCR, Debt Service Coverage Ratio 융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렌트 주는 집의 수입이 총 집 페이먼트의 70% 이상이면 융자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렌트 주는 집의 모든 페이먼트가 월 만불일 경우 렌트 수입이 월 7,000불 이상만 되신다면 아무 수입 증명 없이 융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집을 하나 가지고 계신데 연세가 드셔서 살고 계시던 큰 집을 렌트 주시고 다른 작은 집을 렌트하셔서 사실 경우 렌트 수입만으로 융자가 가능합니다. 렌트 주는 집에 에쿼티가 많으시면 활용하시기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4: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보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네, 70-80년대 한국의 롤러스케이트장에서는 매일 이 노래가 나왔었는데요. 경쾌한 이 음악. 그런데 사실은 이 원곡자가 개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노래였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게 다는 아닌 거죠. 자, 여튼 오늘도 써니데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굿모닝 차차차 탱자 한미옥입니다. 오늘 심플한 일이지만요. 아주 단순한 일이지만 그 단순한 일이 우리 삶의 질서를 잡아주고 조화롭게 만들어준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침에 이불 정리하고요. 커피 한 잔 내리고 설거지하고 화분에 물 주고 별거 아닌 것 같은 작은 일들이 사실은 우리 마음을 다시 제자리로 데려다주는

오늘 너무 완벽하게 하지 말고요. 그냥 내 자리에서 요거 하나 잘 정리하고 내 마음 잘 다독이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그렇게 우리 삶도 조금씩 빛나고 있는 거니까요. 기본 때문에 기본이 빠지면 간발의 자유로 정말 너무 아깝다. 아르헨티나의 탱고의 황제 카를로스 가르데레 그 유명한 탱고곡 보 우나 차베자 머리 하나 차이로 간발의 차이로 경주마처럼 그녀의 매혹적인 미소와 사랑 역시 간발의 차이로 놓쳤구나 이런 안타까움을 담고 있는 탱고곡으로 출발.

뽀우나 가베자 머리 하나 차이로 경마 용어라고 그래요. 머리 하나 차이로 간발의 차이로 야 나 돈 다 걸었는데 어? 도박꾼의 허탈한 심경을 담으면서 결국은 그녀도 아, 진짜 머리 하나 차이로 아깝게 놓쳐버린 그녀 비껴간 그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탱고가 예전에는 뒷골목 그냥 하류 문화였는데 바로 탱고의 황제라는 이 카를로스 가르데리 이 곡을 작곡하고 직접 불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고급 대중음악으로 탱고를 격상시켜놨죠. 그치만 한참 그 전성기 때 콜롬비아에서 비행기 추락 사고로 44살의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또 이렇게 젊은 나이 44세에 갔으니 영원한 그 아이콘으로 자리를 잡은 카를로스. 제가 카를로스가 그냥 칼로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세상에 캠핑을 갔는데 칼로 파리를 기가 막히게 잡아서 제가 칼로 파리 칼로 파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를로스 페리스라는 이름을 지어드렸는데 아무튼 이 곡은 여인의 향기에서 알파치노가 시각장애인인데 거기서 어떤 처음 보는 여성과 정말 감각적이면서 대담한 탱고를 추는 장면에 여러분 아 나도 한번 탱고를 좀 쳐볼까. 탱고는 모든 춤 가운데

0: 예, 물론 뭐 바차타 뭐 이런 멜랑게 이래서 굉장히 붙어 추는 춤도 있지만 탱고 역시 투투 탱고처럼 다 호흡을 맞아야 되죠. 특히 아르헨티나 탱고는 일반 또 탱고랑 달리 굉장히 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인이 추면 정말 서로를 소통할 수 있는 그게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모든 기본이 중요한 건데 요즘 기본으로 불 관리를 잘해야 될것 같습니다. 시미밸리에서 샌디 파이어 그리고 리버사이드 쪽에서도 베인 파이어가 갑자기 햇빛도 나고 이러면서 갑자기 남가주 곳곳에 대형 산불 비상이 걸렸고요. 산타로사 아일랜드 아십니까? 바로 채널 아일랜드 국립공원이죠. 저도 거기에 정말 귀한 기회가 있어서 캠핑도 해보고 참 아름다운 섬이 들어오고 있군요. 그 바로 채널 아일랜드 서쪽에 있는 섬이 산타로사 아일랜드인데 여기도 지금 불이 났어요. 그래서 만 에이커 이상의 국립공원이 소실될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요트를 타고 가다가 그만 그 바위에 충돌해서 이 산타로사 섬에 고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서 조명탄을 발사를 했는데 이게 그 건조한 그 숯불 더미에 옮겨붙으면서 산불로 번졌어요. 그리고 그 그을린 땅에 돌로 아주 크게 SOS 문자를 새겨서 결국 해안 경비대가 그를 발견해서 구조를 해냈습니다. 근데 이 불길이 강한 바람을 타고 섬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해서요. 이번 화재는 산타로사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여기에는 또그 국립공원이고 또 여러 그만 삼천 년전 인류의 유골이 발견된 그런 고고학적인 유적지이고 또 멸종 위기 야생 동물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아 이제 뜨거운 여름이 오면 이 불이 무서워요, 정말. 불 조심하면서 작은 불씨 하나로 조명탄으로도 이렇게 산타로사 아일랜드를 지금 태우고 있으니 아우 진짜 마음이 아프네요. 자, 불 조심, 자나깨나 불 조심하면서. 탱자이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도와주시는 분은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리는 천지인 육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네 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립니다.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2: 2026 라디오 서울특별기획 서른도 콘서트.
5: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 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역말 이국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에 활력소가 되어 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6: 우리 함께했던 그 시절 그때를 노래하는 우리들의 운도형 운도 오빠 그가 LA 우리 곁에 옵니다.
7: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170, 32369-2170입니다.
8: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은 간 곳이 없네.
4: Your Time to Play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캘리포니아 라로리의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자, 첫 번째 참가자.
8: 주문한 음료가 만들어지는 동안요.
4: 두 번째 참가자.
9: 네, 레스토랑에서 제 이름이 불리길 기다렸어요.
4: 세 번째 참가자.
10: 오후에 정원을 가꾸고 난 후에요.
4: 훌륭한 대답입니다. 스크래치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세 분 모두 정답입니다. 캘리포니아 라로리 스크래치스. 작은 재미, 큰 행복. 책임감 있게 플레이하세요. 구매 플레이 또는 상품 수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1: 방금 청구서들 납부했는데 또 다 올랐어.
12: 갈수록 감당하기 힘들어지네. 요즘은 사업 운영하기가 점점 더 부담이야.
11: 우린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자꾸 뒤처지는 기분이 들어. 정말 답답해.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12: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변화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해. 나는 주지사 후보로 톰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톰스타이어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자리에서 물러나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서민을 상대로 이익을 챙기는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싸워왔어. 이제는 주거비와 공과금, 생활비 등 각종 물가를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어. 톰스타이어라면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
11: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인물이네.
12: 그래서 우리는 주지사 후보 톰스타이어에게 투표해야 해.
7: 베틀이 전 가조에게 감사관을 비롯해 존경하고 신뢰하는 지도자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는 스타이어 2026 주지사 선거 캠프에서 지불했습니다.
13: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롭게 단장하고 여러분을 모십니다.
14: 최신 검안 기기와 망막 건강 검사까지 최고의 선생님들과 업그레이드된 최신 시설, 최상의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3: 모든 메디케어, HMO 보험과 각종 보험, 그리고 최신의 학생 시력 교정, 올도 케일 렌즈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 한인 사회와 성장한 지난 50년 꾸준히 성원해 주신 모든 교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 봉사하는 서독 안경 검안과가 되겠습니다. 서독 안경.
15: 해치한가 리조트 카지노가 다시 한번 하우스 증정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해치한가 리워즈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해치한가 리워즈 카드를 사용해 좋아하는 슬롯 머신이나 테이블 게임을 하면서 홈 스윗 윈 이벤트 응모권을 모으세요. 매주 토요일마다 추첨을 통해 한 명의 당첨자가 선정되어 5월 30일 결승 추첨에 진출하게 됩니다. 해치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당신의 완벽한 조합을 즐기세요.
0: 최근 한국 방문하시는 분 많으시죠? 가족을 방문하거나 또 병원 진료, 건강검진, 비즈니스 차, 또 은퇴 후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생활하고 싶다라는 계획도 있으신 분 계시고요. 한국 내에 내 공간 하나쯤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환율이 높을 때는 한국도 자주 가시지만 또 이 한국 부동산에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한국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지역 중 하나 과천의 해링턴 스퀘어 과천 오피스텔에 대한 얘기, 바로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부동산 투자 컨설팅을 하고 계신 K홈스 리얼티의 히카리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히카리 씨.
16: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 교민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네. 만한 한국 부동산 시장 그리고 네. 해링턴 스퀘어 과천 오피스텔에 대한 얘기를 쉽게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0: 네. 우리 히카리 씨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 분이십니다. 한국에서 공부하시고요. 그죠?
16: 네. 대학교까지 나왔습니다.
0: 어머, 한국말을 너무 잘하십니다.
16: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히카리 씨, 요즘 그 우리 교민분들이 한국 부동산에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16: 네. 최근에는 한국을 단순히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앞으로의 생활 거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0: 네.
16: 앞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1년에 몇 번씩 한국에 방문하시는 분들 그리고 네. 뭐 병원 진료나 네. 건강검진 받으시는 분들 많죠.
0: 네.
16: 그 은퇴 후에 또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날씨 좋을 때는 또 한국 가셨다가 네. 미국에 또 돌아오시는 분들 네. 자녀분이나 가족 때문에 또 자주 방문하시는 분들이 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0: 네. 네.
16: 요즘은 1년에 몇 번씩 한국을 가셔서 네. 레이저 치료 같은 걸 가볍게 또
0: 그게 아니고 대공사, 치아,
16: 그렇죠.
0: 임플란트 대공사 뭐
16: 맞아요. 네.
0: 커플 두 분이 견적을 뽑았는데 몇 천만 원 나오더라고요.
16: 그래서 며칠씩 네. 또 2, 3일이 아니라
0: 그러니까.
16: 몇 주를 계셔야 네. 되는 분들이 많은데요.
0: 네.
16: 그런 분들이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한국에 갈 때마다 호텔에 머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좀 부담이 되고 또 네. 가족 집에 있자니 또 그것도 불편할 수 있고 네. 나중에 또 한국에 내 공간 하나는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네. 사연하지 않을 때는 또 임대를 돌려서 좀 추가 수익을 얻었으면 네.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0: 그렇죠. 그래서 바로 오늘 소개해 주시는 해링턴 스퀘어 과천이 한국과 미국 동시 분양이라고 들었어요.
16: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번에 세미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0: 그렇습니까?
16: 6월 25일 목요일 오후 5시 LA예요.
0: 네.
16: 옥스퍼드 호텔에서 열립니다.
0: 아, 6월 25일 목요일 오후 5시 옥스퍼드 호텔에서 예약을 미리 좀 하시면 좋겠어요. 전화번호 드릴까요?
16: 네, 전화번호는 13-512-7018입니다.
0: 512-7018.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함께할 에이전트 분도 연락 주시면
16: 네. 꼭 연락 주세요.
0: 홍보도 전부 무료로 해주신다고.
16: 네, 맞습니다.
0: 들었어요. 자,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해링턴 스퀘어 과천 직접 설명을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메모를 좀 해주세요. 6월 25일 목요일 오후 5시 옥스퍼드 호텔입니다. 자리가 한정되어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 꼭 미리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213-512-7018 512-7018 K-Homes 리얼티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천 그러면 서울 랜드가 있는 곳이죠? 그리고
16: 네.
0: 부자들이 많이 사는 곳.
16: 미주 교민분들께 가장 네. 쉽게 과천을 설명드리면 한국의 올바인 같은 도시라고 말씀드릴 네. 수 있어요.
0: 네.
16: 캘리포니아 사람들에게는 너무 익숙한 곳인데
0: 네.
16: 어떤 이미지냐면 쾌적하고 또 안전하고 또 계획도시 느낌도 네. 있고 생활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걸로 다 네. 인식이 되어 있죠.
0: 교육 환경도 좋고.
16: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과천도 마찬가지입니다.
0: 네.
16: 도시가 되게 전도돼 있고 자연 환경이 좋고
0: 네.
16: 주거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네. 과천은 올바인과 한 가지 다른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0: 네.
16: 그게 바로 강남 옆에 있다는
0: 강남 겁니다. 생활권이라는 거네요.
16: 네, 네. 맞습니다. 과천은 쉽게 말하면 관남 접근성과 자연환경 그리고 미래 개발 가치를 동시에 갖춘 도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0: 네.
16: 관남으로 이동하시기 좋고 주변에 관악산과 청계산이 있어서 자연환경도 풍부합니다.
0: 아, 거기에 진짜 그러니까 공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16: 그러니까요. 네.
0: 그리고 거기에 뭐 지식정보타운이 있죠?
16: 네, 맞아요.
0: 네.
16: 그래서 단순히 주거도시가 아니라 일자리 네. 자산가치와 함께 성장하는
0: 네.
16: 이제 자촉형 도시라고 네. 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복잡한 서울 한복판보다 쾌적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강남까지 가는데도 시간이 얼마 안 걸리는
16: 그렇죠.
0: 네. 지리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강남 옆이지만 강남과 20분 거리밖에 안 되죠? 네. 살기 좋은 부촌. 강남 옆에 프리미엄 거주지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또 그 아주대학교 종합병원도 들어올 예정이라고요?
16: 네, 아주대학 네. 종합병원이 지금 500병상 이상의 규모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0: 네.
16: 그 병원도 이제 생활권에 들어오는 네. 게 해링턴 과천입니다.
0: 해링턴 스퀘어 과천.
16: 해링턴 스퀘어 과천입니다.
0: 한번 핵심으로 들어가 볼게요. 과천이 좋은 거는
16: 네.
0: 다들 아시겠고 왜 해링턴 스퀘어 과천이 주목받고 있나요?
16: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요. 여러 네. 가지가 있는데
0: 네.
16: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0: 아, 제가요? 네. 이게 일단은 한국과 미국의 동시 분양이 되는 프로젝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해외에 계신 분들이 한국 부동산을 보실 때 가장 걱정하는 것이 절차입니다. 계약은 어떻게 하는지, 송금은 어떻게 하는지,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한국에서 누가 도와주는지 이게 걱정이 많으신데 그렇죠? 네.
16: 어디?
0: 3부. 네. 왜 해링턴 스퀘어 과천인가? 네. 여기요.
16: 네. 해링턴 과천이 잠시만요.
0: 네. 우리 아무래도 히카리 씨가 헷갈리시나 봐. 진짜.
16: 아, 그러게요.
0: 히카리 씨. 헷갈리지 마시고
16: 해 드리고 싶은 네. 말씀이 너무 네. 많은데 준비를 네. 많이 하다 보니까
0: 막 너무 많아 가지고 네. 지금 머릿속에서 싹짝 끝내면서 그 해링턴 스퀘어 과천이 주목받는 이유. 그렇죠? 여기. 네. 네.
16: 어디요?
0: 거기요. 우리 히카리 씨가 좀 헷갈리셔서 원고를 한국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데 그렇죠? 3부 네. 3부. 3부요 아, 3부.
16: 네.
0: 네.
16: 그, 저희,
0: 네 그냥 그거 읽지 마시고 지금 오케이. 이 프로젝트 하시면서 그 네.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좋은 이유. 그거를 편안하게 풀어주세요. 여기요 여기. 여기요 여기서부터. 여기 3부. 네. 여기요. 네.
16: 네. 죄송합니다. 네. 보통 해외에 계시는 분들이 한국 부동산을 보실 때 가장 네. 걱정하시는 게 네. 그 행정 절차죠.
0: 네.
16: 계약은 어떻게 하는지, 송금을 어떻게 하는지, 세금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거 앞에 네. 말씀해 주신 것들을 질문을 많이 네. 받아요.
0: 네.
16: 그런데 해링턴 스퀘어 과천은
0: 네.
16: 한국과 미국 분양 동시에 진행되고
0: 네.
16: 저희 K홈즈 리얼티는 한국에 네. 자회사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상담을 시작해서 한국에서 진행되는 모든 절차를 원스톱으로 네.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0: 아 그렇죠. 미국에서 상담하고 또 한국 일은 또 다른 회사와 해야 되면 복잡하잖아요. 근데 K홈즈 리얼티에서는 모든 거를 다 상담부터 한국 현지 업무까지 연결해서 도와주시니까 너무 좋겠습니다. 바로 이 분양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교민분들이 다 어려워하는 그 수속까지 다 도와주신다는 거네요.
16: 네,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세무사 네. 그리고 법무사, 행정사 분들 네트워크도 갖춰 있고요.
0: 네.
16: 그 부분 다 원스톱으로 조언을 네. 드릴 수가 있습니다.
0: 아. 임대 관리까지 나중에는
16: 네 그렇죠? 임대 관리도 네. 같이 도와드리겠습니다.
0: 이렇게 한 회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드리는 시스템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오는 6월 25일 목요일 오후 5시 옥스포드 호텔에서 해링턴 스퀘어 과천 분양 설명회가 열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면서 또 이 프로젝트를 함께 하실 에이전트 분도 연락을 주시면 홍보도 전혀 전부 무료로 해주신다고 합니다. 문의 번호 213-512-7018 512-7018 K홈스 리얼티의 우리 히카리 씨와 함께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히카리 씨
16: 네.
0: 믿을 수 있는 프로젝트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16: 네네.
0: 해링턴 스퀘어 과천은 어떤 점에서 신뢰할 수 있을까요?
16: 네,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0: 네.
16: 해링턴 스퀘어 과천은 효성건설과 네. 대상산업
0: 효성건설,
16: 네.
0: 대상산업
16: 두 회사가 야. 함께하는 프로젝트로
0: 네.
16: 이제 효성건설이라고 하면
0: 네.
16: 선도의 랜드마크를 또 지은 회사고요. 아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 해링턴 브랜드를 갖고 있는 게 효성이고요.
0: 효성. 아 효성건설하면 뭐.
16: 그리고 네. 대산산업은
0: 네.
16: 이제 선도 랜드마크 4개 브록전더를 또 건설에 참여한 회사라고 보시면
0: 네.
16: 되겠습니다.
0: 아 효성건설과 송도의 랜드마크 대단한 그 거대한 트리플 스트릿을 건설한 게 바로 대상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 없는 개발 상품이 아니라 브랜드가 있는 그런 회사가 사업 주체가 되니까 이것은 믿을 수 있는 프로젝트다 이런 말씀이시죠?
16: 네, 네. 그래서 단순히 이름 없는 개발 상품이 아니라 브랜드와 네. 산업 주체를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네.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명에 오시면 프로젝트의 구조, 사업 주체, 브랜드, 입지, 향후 가치, 구입 절차까지 하나씩 다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번에 설명회에 6월 25일 목요일 설명회에 오셔가지고 직접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후 5시네요. 문의 예약번호 213512-7018, 213512-7018입니다. 자, 그렇다면 히카리 씨, 해링턴 스퀘어 과천의 장점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16: 네, 그러면 제가 다섯 가지에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0: 네. 네.
16: 첫 번째는 초역세권 입지입니다. 과천 전봇타운 역과 직접 연결될 예정인데요.
0: 네.
16: 그 말은 네. 이제 비 오는 날, 눈 네. 오는 날, 한국은 날씨 변화가 심하죠.
0: 네.
16: 추운 날, 더운 날, 우산 없이
0: 네.
16: 가볍게 입고 지하철을 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0: 아, 뭐 밖에 안 나가고 그냥 역이랑 지하철역이랑 그냥 연결이 돼 있는 대단한 그런 오피스텔이네요.
16: 네, 그것이 네. 이제 오너분들께도 매력적일 수 있는데 임대를 네. 생각하시는 분께는 매우 매력적인 뭐 요소가 됩니다.
0: 초역세권, 초역세권이네요. 비 안 맞고 바로 지하철 타는 게 어디입니까?
16: 네.
0: 네.
16: 두 번째는요. 네. 간남 화구의 접근성입니다.
0: 네.
16: 네, 간남 불펠이라는 말이 있듯이 한국은 네. 무조건 간남이 가까워야지
0: 네.
16: 좋다는 그 인식들이 있어요.
0: 네.
16: 과천은 바로 옆이니까 또 양재에 코스코가 있는데
0: 양재역에 코스코.
16: 네, 그래서 양재에 사는 사람들도 양재 코스코를 가고
0: 네.
16: 또 과천 사람도 양재 코스코를 이용할 정도로
0: 네.
16: 생활권이
0: 연결돼
16: 이제 연결이 돼 있다는 뜻입니다.
0: 아, 네. 정말 우리 교민들이 좋아할 만한 거를 갖고 있는데 그 안에는 또 그냥 우리가 오피스텔 하면 연상됐던 거랑 다르더라고요, 구조가.
16: 맞아요. 세 번째는 이제 네. 미국 교민들이 좋아하는 구조가 있다는 점입니다.
0: 네.
16: 방 세 개 그리고 화장실 두 개 타입은 미국 콘도에서도 되게 흔히 볼 수 있는 구조일 텐데요.
0: 네.
16: 또 그게 익숙하니까 편안하게 느끼실 수도 있죠.
0: 네.
16: 그 높은 층고와 탁 트인 개방형 구조가 이제 특징적인데요.
0: 네.
16: 고급 마감재를 또 사용을 해서 가구는 풀 옵션으로 드립니다.
0: 아, 가전제품까지 풀 옵션으로. 오,
16: 그리고
0: 야,
16: 네. 멀티 발코니가 설치되어서 또 날씨를 또 집에서도 즐기실 수 있는
0: 네.
16: 시설이 함께 옵니다.
0: 멀티 발코니 다 발코니가 붙어 있는데 방마다
16: 네.
0: 근데 거기에 또 바닥 난방까지도 있어요.
16: 맞습니다. 야. 겨울에 너무 춥잖아요.
0: 네.
16: 그래서 오피스텔에 있는데도 바닥 난방이 또 들어갑니다.
0: 와, 바닥 난방. 이 건강하고도 좋은 거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바닥이 난방이 돼 있고. 그리고요.
16: 네 번째는 하이엔드 편의 시설 서비스입니다.
0: 어떤 시설?
16: 건물 내
0: 네.
16: 피트니스 센터 그리고 스크린 골프장 같은 부대 시설은 물론이고
0: 네.
16: 호텔처럼 콘시어지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인데요.
0: 네.
16: 쉽게 말해서 비서 서비스 그리고 뭐 세차 서비스
0: 네.
16: 그리고 애완동물 케어.
0: 세차 서비스도 그 거기 안에 다.
16: 네.
0: 네.
16: 집안 청소 등 생활에 필요한 그런 서비스들도 건물 안에서 제공이 됩니다.
0: 야. 호텔 컨시어지 서비스처럼 비서 서비스, 뭐 세차 서비스, 펫 케어 서비스, 야 청소 서비스까지
16: 네,
0: 그
16: 맞습니다.
0: 안에서 다 운영을 해준다는 거죠.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16: 네 맞습니다.
0: 아,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사시기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6: 네 그렇죠.
0: 네, 또 그리고요.
16: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임대와 실거주를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상품이라는 점입니다.
0: 네.
16: 한국에는 관리비가 있어요.
0: 네.
16: 여기서 말하는 HOA 같은 건데요.
0: 네.
16: 30만 원, 미국 돈으로 약 200불 정도의
0: 네.
16: 관리비가 매달 있는데요.
0: 네.
16: 이제 실제로 사용하실 때는
0: 네.
16: 직접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운영 임대 운영을 돌릴 때도
0: 네.
16: 관리비 30만 원이 그렇게 큰 부담이 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0: 그래요.
16: 그리고 이제 네. 주변에는 IT 회사 분들이 다니실 그 확률이
0: 그
16: 높아서
0: 예, 예.
16: 소득이 높잖아요.
0: 거기 뭐 과천 정보 센터 그런
16: 네.
0: 타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IT 회사 다니는 고소득자들이 많아서 임대 운영도 아주 좋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16: 네, 미국에서 네. 살면서 한국에 자산을 또 두고 싶으신 분들은 네. 추가 수익을 위해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실 수 있겠습니다.
0: 네, 해링턴 스퀘어 과천. 뭐 말은 오피스텔이지만 이 개념은 하이엔드 아파트 느낌이네요. 안에 여러 가지 보니까.
16: 네, 많은 분들이 오피스텔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작은 원룸 같은 네. 그런 거를 상상하실 수 있는데 해링턴 스퀘어 과천은 그 개념이 아니라 이제 실현적인 구조인데도 네. 고급적인 고급스러운 그런? 서비스를 갖춘 하이엔드 오피스텔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뭐 콘도더라고요. 안에 뭐 그 제가 검색해서 영상 같은 거 봤거든요. 네. 안에 뭐 모든 그 빌트 인 퍼니처라고 그러죠? 그런 것도 너무 잘 돼 있고 또 바닥도 난방으로 돼 있고 발코니 다 있고 방 세 개, 화장실 둘, 뭐 아파트 그것도 하이엔드 아파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오피스텔인 건지.
16: 네, 이제 지금은 투자 환경이 많이 네. 변했어요.
0: 네.
16: 한국 아파트 구매를 고려하실 때는 실거주를 2년을 해야 된다는 규제도 있고
0: 네.
16: 이제 구입 조건이나 또 대출, 세금 등 복잡하게 이제 문제들이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요.
0: 네.
16: 반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유연합니다. 입지가 좋고 네. 구조도 좋고 관리 네. 서비스를 갖춘 오피스텔은 아파트 구입에서 어려웠던 분들 미국에 거주하시는 네. 이제 외국인이죠.
0: 네.
16: 외국인 분들이 쉽게 접근할 네. 수 있는 조건들을 많이 갖췄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오피스텔이 여러 법제 규제나 뭐 대출 세금 이런 것에서 훨씬 더 외국 교민에게는 편리하다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5월 29일도 분양 설명회가 LA 분양 홍보관에서 열리네요.
16: 네.
0: 네, 5월 29일 금요일 오후 5시 LA 분양 홍보관에서 열리니 옥스퍼드 호텔에서 하는 거는 6월
16: 25일 목요일 오후 5시입니다. 네.
0: 미리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LA 분양 홍보관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약 문의 전화번호 213-512-7018 213-512-7018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주거용 오피스텔이 여러 가지로 좀 유연해서 우리 미주 교민들에게는 훨씬 더 좋은 선택일 것 같은데 지금 또 환율도 좋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은퇴하면 가야지 하고 구입하시는 분도 많으시던데 나중에 은퇴할 때 하더라도 지금은 임대 관리를 맡기고 지금 환율이 네. 좋을 때 구입하시고 그러고 나중에 또 가실 수도 있으니까 한국에서 뭐 관리 이런 것도 다 해주시나요?
16: 네 맞습니다. 네. 미국의 프로퍼티 매니지 컴퍼니처럼 네. 세입자를 구하는 거 그리고 네. 월세 받는 거 시설 네. 관리까지도 가능합니다.
0: 네. 여기 미국의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컴퍼니처럼 한국에서 전문 관리, 그 임대 관리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요즘은 스마트 홈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미국에서도 스마트폰으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에너지 사용량 확인이라든가 보안 체크, 각종 관리 기능을 원격으로 할 수 있는 바로 해링턴 스퀘어 과천 강남 접근성도 좋고 지식 정보 타운이 바로 그 타운 지하철역과 바로 연결이 돼 있고 또 전문직 수요가 있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피트니스 센터, 스크린 골프, 뭐 커뮤니티 이런 프로그램, 호텔식 서비스가 있어서요. 이거 월세나도 임대료를 꽤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16: 네, 맞습니다.
0: 네. 네. 자, 궁금하신 분들은 더 자세한 내용 직접 설명회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해링턴 스퀘어 과천 분양 설명회 5월 29일 금요일 오후 5시 LA 분양 홍보관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 뭐 세무사님, 법무사님, 행정사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국 미국의 세금 문제, 또 행정 문제, 계약과 등기 절차까지 상담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히카리 씨?
16: 네.
0: 네. 정말 한국에 아는 사람이 없거나 서류를 잘 모르면 혼자 진행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16: 네.
0: 네.
16: 그래서 저희 설명회에 오셔서 원스톱 네. 서비스도 받으시고
0: 네.
16: 또 궁금하신 거
0: 네.
16: 모든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자, 마지막으로 미주 교민들께 이런 분들에게 딱 맞겠다라고 정리를 간단히 포인트를 집어서 해주신다면요.
16: 네. 이제 한국 아파트는요.
0: 네.
16: 어떤 거는 지금 인기 있는 84 타입 모델 그리고 발코니 포함되는 34평 그 아파트는
0: 네.
16: 어떨 때는 19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0: 19대 1?
16: 네. 굉장히 와. 치열하죠.
0: 네.
16: 그런 아파트를 이제 미국에서 찾는 것보다
0: 네.
16: 거금 마감을 하고 이제 호텔 같은 하이엔드 아파트 급의 이제 네. 오피스텔을 고려하시는 거
0: 네. 네,
16: 추천드립니다.
0: 한국은 이렇게 지하철 타고 다닐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차 없이. 네. 나이 들면 또 운전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16: 그렇죠.
0: 네. 그래서 여기민을 고려하시는 분도 좋고 미국을 또 한국을 오가면서 생활하고 싶은 분도 좋고 또 달러를 지금 환율을 좋잖아요. 이럴 때 한국 부동산 자산을 검토하고 싶은 분도 좋고
16: 네.
0: 그리고 임대 수요까지 생각하시는 분도 좋고 또
16: 네.
0: 네. 또 한국 부동산을 사고 싶지만 절차가 막막하셨던 분들도 너무 좋은 기회가
16: 네.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찬스입니다. 네.
0: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해링턴 스퀘어 가처는 단순히 한국에 집 하나 사는 개념이 아니라 한국 방문용 거점, 또 임대 수익형 자산, 장기적인 미래 가치까지 함께 볼 수 있는 선택지라고 볼 수 있겠네요.
16: 네, 특히 과천이라는 입지 그리고 해링턴이라는 브랜드
0: 네.
16: 효성건설과 대산산업이 함께하는 신뢰도
0: 네.
16: 한국과 미국의 동시분양이라는 접근성까지
0: 네.
16: 고려하시면 미주 교민분들께 충분히 소개해드릴 만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0: 네.
16: 유튜브에 해링턴 스퀘어 과천 검색해보시면 많은 영상을 또 추가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0: 네, 와.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왜 요즘 과천이 주목받는지 또 왜 해링턴 스퀘어 과천이 미주 고민분들께 관심을 받을 수 있는지가 이해가 됐습니다. 자, K-홈스 리얼티의 우리 히카리 씨 오늘 애쓰셨어요. 일본 분이신데 한국에서 공부하고 원래 어렸을 때부터 한국을 좋아하셨어요?
16: 아, 네네.
0: 네.
16: 살다 보니까 한국에도 오래 있고 했는데요.
0: 네.
16: 또 그거 덕분에 이제 한국 분양도 같이 하고 또
0: 네.
16: 한국은 저도 익숙한 동네고 과천은
0: 네.
16: 정말 관남 옆이라서 저도 잘 아는데
0: 네.
16: 오시면은 직접 또 지리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고 또
0: 네.
16: 어떤 이점이 있는지 또
0: 네.
16: 한국을 떠난 지 오래되신 분들은 미국에
0: 네.
16: 대해서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0: 네.
16: 아, 반대죠.
0: 예, 한국을 잘,
16: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0: 있죠.
16: 있잖아요.
0: 네.
16: 그런 부분들도
0: 미국도 잘 몰라요.
16: 아, 미국도 잘 모를 수 있죠.
0: 네. 네,
16: 그런
0: 네.
16: 부분들도
0: 네.
16: 되게 쉽게
0: 네.
16: 또 설명드릴 수 있으니까
0: 네, 연락 주세요.
16: 네,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직접 또 설명회에서 뵀으면
0: 네.
16: 좋겠습니다.
0: 네, 2135127018 2135127018 K-Homes Realty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6월 25일 목요일 옥스포드 호텔 5시
16: 네 맞습니다.
0: 그냥 설명회가 있고요.
16: 네.
0: LA 홍보관에서도 있죠?
16: 네. LA 홍보관에서도
0: 네.
16: 5월 마지막 주 금요일
0: 네. 아, 5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16: 네. 5시에
0: 네.
16: 설명회가 있겠습니다.
0: LA 분양 홍보관에서
16: 네.
0: 5월 29일 금요일 오후 5시 예약 문의 2135127018 2135127018입니다. 아, 과천 너무 좋겠다. 여기. 그죠? 지하철 타고 강남도 20분 얼마나 좋아. 그죠?
16: 그렇죠. 네. 코스코가 또 가까운 게 미국 분들은 필수 네. 마트잖아요.
0: 네.
16: 그런 것도 네.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0: 네. 자, K홈스 리얼티의 히카리 씨였습니다.
16: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0: 한일 톱텐쇼에서 아즈마 아키가 불렀어요. 인생의 회전목마.

0: 전 세계 애니메이션 음악 중 가장 아름다운 명곡으로 손꼽히는 곡이죠. 영화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메인 테마곡을 이렇게 인생의 회전목마라는 Merry-Go-Round of Life. 우리 인생도 진짜 회전목마처럼 돌고 도네요. 왈츠 리듬이 너무 편안하죠. 궁짝짝 궁짝짝. 한국의 한일 톱텐쇼에 나오는 그 분이 불렀습니다. 네, 아름다운 왈츠곡. 아즈마 아키가 부른 곡. 오늘 히카리 씨가 오셔서 한국에서 공부하고 이러면서 방송에 나와서 한국말로, 모국어가 아닌 말로 이렇게 한국말로 설명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도 당황하지 않고 잘 마무리해 주셨고요. 과천 정말 좋겠네요. 그쪽에 가면 공기도 그렇게 좋다고 그럽니다. 요즘 환율도 좋고 하니까 한국에 돈 있으면 진짜 이런 거 사놓으면 좋겠네 진짜. 해링턴 스퀘어 과천 오피스텔. 오피스텔의 개념이 요즘은 다른 것 같아요. 법적으로 좀 유연할 수 있게 오피스텔을 했지만 내용은 뭐 하이엔드 아파트이네요. 자, 213-512-7018 K-Homes Realty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도와주시는 분은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리는 천지인 6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비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비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1: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2: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1: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3: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4: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5: 아침에 맥도날드를 가져다주는 사람은 좋은 친구죠. 그 친구가 서세이지 맥머핀 위드 에그를 가져왔다고요? 그 친구가 바로 베프죠. 그런데 그 베프가 샌드위치에 아이스 캐러멜 마끼아로까지 공수해왔다고요? 그런 소울메이트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6: 맥도날드의 아침으로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지금 서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두 개가 단돈 6불이거든요. 맥카페 하나 곁들여 감동 포인트까지 추가하세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와 함께 적용 불가. 단품은 정상 가격임.
7: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8: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7: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8: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7: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8: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9: 우리 엄마 마더스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0: 지금이 바로 기회.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9: 구베주얼 그룹 K블링블링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에리드 광장에서 명품 남양 진주와 아코야 진주 목걸이 초대형 보석쇼를 엽니다.
10: 두 줄, 세 줄 등 다양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사 나이트까지 무려 2천여 점 특별 전시.
9: 전 품목 최대 80% 파격 세일.
10: 구베주얼 그룹이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광장에서 5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라디오 서울과 함께 공개 방송을 합니다. 마지막 찬스를 만나보세요.
11: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12: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13: 홈쇼핑 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4: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15: 와, 오늘 진짜 덥다. 뭐 좀 상큼한 거 없을까?
16: 그럴 줄 알고 내가 새로운 거 가져왔지. 짜잔.
15: 어? 이거 새로 아니야? 근데 색깔이 연두색이네?
16: 이게 바로 새로 바레아.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엄청 상큼해.
15: 고려가요 청산물고기 나오는 그 머루랑 다래?
16: 맞아. 제로슈거라 깔끔하고 도수도 12도라 딱 좋아.
15: 와, 진짜 새콤달콤한데? 끝맛이 진짜 가볍다.
16: 이름처럼 진짜 달달해야지.
15: 상큼함에 다래를 더하다. 제로슈거 소주의 새로운 매력. 새로 다래.
17: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8: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17: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8: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17: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수 코치. 714-742-48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0: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 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 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1: 당뇨를 원인적으로 해결하는
2: 세종송보감,
1: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2: 세종송보감,
1: 쌩쌩 돌아라 하하
2: 세종송보감이잖아.
3: 그렇습니다. 세종송보감은 천연 솔잎풀 원료로 서울 약사신협에서 연구하고 식약처가 인정한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세종송보감으로 우리의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4: 213-383-8899 383-8899 세종.
5: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6: 안녕하세요. 오미노시 직구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다 라는 말을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면역력이 튼튼해야 각종 질병에 대항할 수가 있다는 말인데요. 면역력 하면 바로 후코이단을 빼놓을 수가 없죠. 최근에 보면 후코이단의 인기가 매우 높아지며 시중에 검증되지 않은 후코이단 제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소비자 입장에서 제대로 만들어진 후코이단을 선택하는 대표적인 기준과 실패 없는 후코이단을 선택하는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후코이단은 해조류 중에서도 갈색을 띠는 갈조류에서 추출한 끈적끈적한 하나의 성분 이름일 뿐 모든 후코이단 제품이 동일한 효능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서 먼저 후코이단 캡슐 안 내용물 색을 확인하십시오. 자연계에 존재하는 후코이단은 갈조리에서 추출되기에 원재료 색상은 천연 갈색을 띄어야 합니다. 캡슐한 파우더의 색이 흰색이나 아이보리색 혹은 옅은 갈색을 띠는 경우라면 미량의 후코이단만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으며 후코이단의 분자 구조를 깨뜨려서 저분자 상태로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과다한 정제 과정을 거쳤다면 후코이단 고유의 효능을 모두 잃어버리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후코이단 내용물의 맛을 보십시오. 캡슐 형태라면 꼭 캡슐을 열어서 파우더의 맛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미역기나 다시마를 갈아서 짙은 갈색을 내거나 색소나 다른 첨가물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으니 꼭 캡슐 안을 열어 눈으로 확인하신 후 맛까지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특별히 후코이단은 제조 공정이 복잡하고 섬세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올바른 공정을 거치지 않은 후코이단은 천연 갈조리 맛이 나지 않고 화학약품 맛이 나기도 하며 미량의 후코이단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코이단의 색과 맛은 흉내낼 수 있다고 해도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제3의 공신력 있는 공인기관에서 후코이단의 원료부터 제조과정은 물론 최종 완제품의 품질과 효능까지 검증받은 JHFA 자파인증마크입니다. 반드시 JHFA 인증을 받은 제품을 고르셔야 금전적, 시간적, 그리고 가장 소중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7: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8: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7: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9: 원만한 영양 섭취를 하는데도 기력이 떨어진다면 그 중심에는 알부민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영양을 운반하는 기초 단백질로 부족하면 빠른 피로, 몸이 붓는 부종, 근육 저하, 재생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NHS 메가알부민, 순도 높은 알부민과 고밀도 녹용, 노스캐롤라이나, 삼증포 산삼을 주성분으로 뛰어난 흡수로 충분한 알부민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의 진심, 메가알부민, 직접 한번 경험해보세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 213-277-8866 213-277-8866 OTC 환영.
10: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용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11: 제 용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용자 비용도 없습니다.
10: 주택 용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용자, 비즈니스 용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11: 용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12: 99세까지 팔팔하게.
13: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4: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13: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4: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13: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14: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13: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4: 올림픽 골프니까.
13: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15: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16: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15: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16: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15: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17: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8: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9: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20: 3과 4. 세 가지 사자성어라는 뜻입니다. 아우, 이런 깊은 뜻이 있다니. 굿모닝 차차차 2부 출발합니다. 2부의 남자 훈이 씨 어서 오세요.
21: 안녕하세요.
20: 네, 훈이 씨.
21: 무조건 1등 아닌 네. 2등만 하는 훈이훈이 하루입니다.
20: 오, 거기 오늘 입으신 없어요. 셔츠가 빨리 네. 오목을 두고 싶게 만드는.
21: 아, 이걸 또 그게 생각하십니까?
20: 네, 어렸을 때 진짜 오목 많이
21: 좀
20: 뒀어요.
21: 주세요? 오목
20: 네, 네, 네.
21: 33 있어요, 없어요?
20: 33?
21: 어.
20: 없죠.
21: 33 없기 하시는 거예요?
20: 네.
21: 43은 있습니까?
20: 있죠.
21: 오케이. 네. 그러면 열린 오목 돼요?
20: 열린 오목?
21: 어.
20: 네.
21: 아, 그럼 되게 넓은 그래서? 마음으로 플레이하시네? 네. 오.
20: 어,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 보니까 뭔가...
21: 아, 기가 막히죠. 카메라는 볼록, 넥플레이는 네. 오목.
20: 아.
21: 저는 바둑은 못 떠요. 바둑은 둘 줄 모르는데 네. 오목은 좀 하죠.
20: 어, 바둑도 진짜 재밌대요.
21: 그게 빠지면 네. 어마어마하대요, 진짜. 아,
20: 계속 두뇌 회전을 위해서는 바둑도 어. 좋고 모처럼 오목도 한번 두 보시는 것도
21: 그쵸.
20: 점심 내기.
21: 뭐, 그것도 싫으면 뭐 알까기라도.
20: 알까기. 고무줄놀이. 이런 화창한 날씨 고무줄놀이.
21: 고무줄은 남자 가기 좀 그렇죠.
20: 아, 그 남자애들은 끈

0: 확실하거든요.
1: 네. 네.
0: 멘사 회원들.
1: 네.
0: 아, 우리 헷갈리님 제가 굉장히 반가워하는 얼굴인데.
1: 좀 헷갈리셔가지고 아까 네. 조금 그랬는데 아, 좋아요. 그래요?
0: 어, 너무 좋아요. 어,
1: 과천 해링턴 스퀘어.
0: 그거. 아, 우리 또 헷갈리님 잘하시지.
1: 네.
0: 자, 오늘 3-4 시간 여러분.
1: 네.
0: 하루에 세 가지 사자성어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네. 첫 번째 사자성어는요. 평소에 많이 쓰죠.
1: 네.
0: 과유불급.
1: 과유불급.
0: 네, 한자 풀이해 보면 지나칠 과자에 오히려 류 아닐 불 미칠 급 과유불급.
1: 오히려 원어, 지나치면
0: 부족한 거가 똑같다. 오히려 부족한 만도 못하다. 원어로 과유불급. 과유불급.
1: 따거.
0: 너때 좀 따거. 공자가 제자가 많습니다. 근데 그분이 성격이 완전 다른 두 명이 있었어요.
1: 네.
0: 한 명은 너무 적극적이야. 미옥씨같이 무슨 일이든 앞장서서 남보다 네. 빨리 생각보다는 행동이 먼저 법보다는 주먹이 먼저 다른 한 명은 너무 조심스러워.
1: 아, 뭐래도 망설이고
0: 뭐만 하면 그렇죠. 망설이고 고민만 하고
1: 뜸들이는 사람.
0: 그런 사람
1: 아니
0: 있잖아.
1: 골프 칠 때요. 아, 그냥 탕탕 치면 되지만
0: 가라스윙
1: 속 터져 그거, 너무 신중해.
0: 그것도 시간 재야 돼 그죠.
1: 그렇게 하면 오히려 밸런스가 깨져서 안 맞는데요.
0: 맞아요. 머릿속 너무 오래 두면 안 돼. 그냥 어느 날 한 제자가 공자에게 묻습니다. 스승님 저 둘 중에 누가 더 낫습니까?
1: 네.
0: 당연히 사람들은 적극적인 사람을 칭찬할 거라 생각을 하죠.
1: 네.
0: 근데 공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나친 건 부족한 것과 같다. 너무 앞서가도 안 돼. 너무 뒤쳐져도 안 돼. 그러니까 둘 다 마음에 안 든다는 거겠죠.
1: 적당히.
0: 어, 과유불급. 공자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1: 운동도 너무 하면
0: 안 하니만 못하죠.
1: 괜히 몸에 무리 가고 관절 나가고 망하는 거예요.
0: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어릴 때 너무 많이 해갖고 네, 다 살료됐잖아 지금. 네? 이게 다 살료된 거 아니에요. 네.
1: 또 너무 안 하면 또 네. 안 되고 뭐든지.
0: 뭐든지 적절하게. 그죠? 너무 지나치면 안 됩니다.
1: 네.
0: 자, 두 번째.
1: 네.
0: 일취월장.
1: 어, 야, 이거 많이 뭐 들어봤어. 우리 너 야 일취월장 했네.
0: 맨날 듣죠 뭐.
1: 네.
0: 야, 어? 날마 날일자 나아갈 취자 달월 성장할 장.
1: 날마다 나아가고 달마다 성장한다.
0: 그렇죠. 실력이 날마다 달마다 팍팍팍 오르는 겁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1: 네.
0: 그는 그렇게 머리가 뛰어나진 않았어요.
1: 네.
0: 글도 남들보다 느렸고요.
1: 네.
0: 무술을 배워도 못해.
1: 어어.
0: 이 멍충아.
1: 아,
0: 사람들이 비웃어요. 네. 이 멍충아.
1: 응.
0: 넌 안 돼.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느리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공부하고 매일매일 무술을 연습을 합니다.
1: 네.
0: 별로 차이가 없어 보였는데 이게 몇 달 몇 년이 지나니까 점점점 이 사람이 익숙해지는 거죠.
1: 갈기 시작하는 거죠.
0: 그렇죠. 책도 잘 읽고 못하던 기술도 드디어 하고
1: 네, 네.
0: 몇 년 뒤에는 그 자기를 비웃던 동료보다
1: 네.
0: 훨씬 뛰어난 실력을 갖게 돼서 야, 저 언제 저렇게 성장한 거야? 남들이 단짓할 때 혼자 열심히
1: 네.
0: 낮이든 밤이든 꾸준히
1: 네.
0: 한 사람이 결국엔 일취월장하더라. 이거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야, 너 언제 야 너 많이 컸다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만약에 제가 미옥 씨면 제가 만약 선배예요. 오빠야. 야 미옥아 너 그래서 뭐 방송하는데 너 많이 컸다. 그럼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1: 나는 날마다 크지.
0: 어, 고마워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보통 남자들은 그 정도 저한테 해주세요.
1: 훈아 너 많이 컸다.
0: 남 클 때 뭐 했어?
1: 아, 이런 거. 뭐 했어?
0: 난 너 놀 때 난 열심히 했어.
1: 야.
0: 어, 남 클 때 넌 뭐 했어?
1: 도와준 거 있어?
0: 어.
1: 난 클 때?
0: 밥 한 끼 사줬냐? 이렇게 나를
1: 네.
0: 비웃던 사람을 복수하기 위해서는
1: 네.
0: 일취월장.
1: 일취월장 꾸준히 열심히 하자.
0: 억울하면 잘나라는 표현이 있죠.
1: 네.
0: 내가 잘나고 뛰어나면 사람들이 날 어떻게 놀리지 못해. 그게 억울하면 일취월장 해야죠.
1: 네, 그렇죠? 일취월장.
0: 네. 마지막 세 번째. 이것도 많이 듣는 것 같은데 타산지석.
1: 남의 산에 돌이다?
0: 그렇죠.
1: 응, 타산지석.
0: 다른 산에 돌. 응, 타산지석. 따산지석. 따산지석.
1: 갑자기 짜장면이 먹고 싶다 해.
0: 저도 짬뽕 먹고 싶다 해. 옛날 장인들이요.
1: 네.
0: 옥 있잖아. 옥.
1: 네.
0: 옥을 갈아서 보석을 만드는데
1: 네.
0: 신기하게도요. 가장 좋은 옥이라고 해서 다 같은 옥으로 다듬지 않아요. 그러니까 산에서 오히려 가져온 거친 돌을 이용해서 옥을 갈아요. 그러니까 옥이면 되게 소중한 건데 이거를 네. 가를 때는 아주 거친 돌로 오히려 아주 거친 놈

0: 사람들이 옥을 더 이쁘게 빛나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야, 이게 꼭 훌륭한 사람한테만 배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좀 기발하거나 엉뚱하거나 거칠거나 이런 실패, 실수도 나에게는 큰 공부가 될수 있다. 누가 주변에 사업 망했다 그러면 물론 비꼬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1: 난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0: 쌤통이다 할 수도
1: 무리하게 확장하지 말아야지.
0: 그런 걸 배우잖아. 아, 난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1: 그런데 바로
0: 네, 타산지석. 이 남의 실패가 나의 어쩌면 최고의 교과서가 될수 있다. 좀 약올리는 소리긴 하다.
1: 아니 골프 칠 때도요. 먼저 이렇게 보여주시죠 길을. 그래서 아 저렇게
0: 아, 저러시면
1: 치지
0: 안 되는 거야.
1: 말아야지요.
0: 어?
1: 그런
0: 야,
1: 것처럼.
0: 저 귀가 생각보다 긴데?
1: 그게
0: 타산지석을 가지고.
1: 타산지석이로군요.
0: 보통 퍼팅할 때 많이 그러죠. 라이를 보고는 야,
1: 그쵸.
0: 그러네 이러고 많이 느끼실 거 아니야. 근데 또 그것도 잘 치는 분들이나 보고 깨닫지. 본인이 준비가 안 되면 남들이 아무리 보여줘도 몰라요.
1: 아, 타산지석.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이 나의 스승이 되는 게 아니라 남의 그 부족한 면 혹은
0: 그것조차 그렇죠. 그런
1: 실패한
0: 것을
1: 거라든가 이런 게 타산지석으로 삼아 이렇게 얘기할 때.
0: 그렇죠. 너 인마 너 그렇게 하지 말고 저 사람 하는 거 봤지?
1: 저러지 마. 저렇게 살지 마.
0: 저러면 안 되는 거야. 저 하루 훅 간다잉.
1: 저렇게 하면 안 된다.
0: 오는
1: 이거지.
0: 거 순서 있지만 가는 거 순서 없다. 다 이런 거 있잖아요.
1: 그 아이들한테 옆에서 저 봐봐 저 사람. 야, 너 진짜 공부 안 하고 운동 안 하면 저렇게 된다. 뭐 이런 거.
0: 아, 그건 진짜 부모가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1: 안 돼요.
0: 저는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어릴 때 저는 수영을 집안에서 못 하게 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1: 왜요?
0: 저희 형이 좀 웃긴 얘기인데 저희 아버님이 3대 족자셔요. 근데 저희가 아들 둘이야. 그러니까는 할머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근데 저희 형이 저희가 약간 불교 쪽에 샜는데 그 당시에 무슨 용왕의 자식이래요. 용왕의 자식이래. 그래서 용왕이 잃어버린 자식이 아무튼 그래서 용왕님이 일 데리고 갈 거래.
1: 아이고.
0: 그래서 형을 바닷가 물가에 못 가겠어요. 어릴 때 진짜로
1: 용궁에 갈까봐
0: 끌려갈까봐.
1: 스승에.
0: 그게 좋게 말한 거지만은 결국에 애가 어릴 때 익사할 수 있다는 그거잖아요.
1: 그쵸.
0: 그 저까지 못 가는 거예요. 형이 못 가니까. 그래서 수영 자체를 못 하겠어요 집에서.
1: 네네.
0: 물가를 못 갔어. 그래서 혼자 그냥 수영장 가고 친구랑 하면서 제가 혼자 익힌 거예요 수영을. 그래서 혼자 신나갖고 수영을 막 처먹처먹 하고 있는데 거의 끝에 오면 귀랑 다 들리잖아요. 이제 일어서려고 딱 하는데 옆에 아주머니가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고개를 딱 돌리니까 나밖에 없고 자기 아들을 수영을 가르치는데 그 주변에 수영한 사람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얼마나 폼이 안 좋았으면 저렇게 하면 안 되라는 순간 내가 딱 나랑 둘이 마주쳤어요. 정말 자존심 너무 상해갖고 이제 수영 안 해요 남들이랑. 다이빙만 하고
1: 보고 싶네요.
0: 뭘요? 수영이요? 또 못해요. 그러니까 떠서 막 둥둥뛰게 다니는데 못해요. 막 버터플라이 다두번 하면 쓰러지고 못해.
1: 제가 지금은
0: 잘하죠?
1: 하는데 옛날에는 못했어요. 제가
0: 수영이요?
1: 독학했잖아요, 수영은.
0: 저도 독학.
1: 지금은 이제 제가 딱 수영장에 가면 어우 선수 오셨다 이래요. 진짜 언니들이.
0: 무슨 선수요?
1: 수영 선수.
0: 진짜?
1: 근데 옛날에는 제가 개이언밖에 못했는데
0: 지금은요?
1: 지금은 다 하죠,
0: 자유형도
1: 내비용 거.
0: 하시고?
1: 그럼요, 자유형
0: 배영도
1: 기본이고
0: 하시고?
1: 배영도 하고
0: 버터플라이도
1: 해요.
0: 해요?
1: 독학을 했다는
0: 독학으로?
1: 거예요. 유
0: 와.
1: 선생님 모시고.
0: 유 선생님 누구예요?
1: 유튜브 선생님.
0: 아, 진짜로요?
1: 저는 좀 독학파예요.
0: 대단하다.
1: 평영도 하고.
0: 그 언젠가는 하실 때 옆에 누군가 그럴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안 돼.
1: 아니야. 아니 근데 옛날에 개회원밖에 못할 때인데 회사에서 단체로 팜스프링 어디를 갔어요. 제가 워낙 조금 운동을
0: 좋아하시니까.
1: 잘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탁 나가니까 다들 쳐다본 거야. 와.
0: 수영장, 수영장?
1: 드디어 수영을 얼마나.
0: 아, 그때는 개회원밖에 못할 때.
1: 근데 다 옷도 막 그렇게
0: 아,
1: 비키니까
0: 비키니.
1: 딱 나타나서 갑자기 개회원을 하니까 뒤집어졌어. 너무 웃기다고. 지금도 만나면 그 얘기해요. 그때 그 헤엄이 너무
0: 야, 근데 비키니 입고 헤엄은 좀 그렇다.
1: 왜요?
0: 아, 좀
1: 어떻게 그걸 해도 해야지.
0: 그냥 잠수만 하시지. 그냥 전 잠수만 해요.
1: 수영하고 싶어지네요.
0: 근데 잘하시니까 좋겠다.
1: 메모리얼 위켄드에 어디
0: 네.
1: 가세요?
0: 저는
1: 물놀이
0: 가긴
1: 좀
0: 가요. 가긴
1: 가는
0: 가는데 물놀이는 아니고요. 저 샌디에고 가요.
1: 샌디에고.
0: 우리 친구들 만나러. 우리 동물 친구들
1: 아,
0: 만나러.
1: 하마.
0: 거기 하마 있어요?
1: 없나요?
0: 있겠지?
1: 한번 찾아봐요.
0: 저는 하마보다는 코끼리 좋아하고 호랑이 좋아하고.
1: 저도 조금 그큰 애들
0: 고음
1: 근데
0: 미는 애들
1: 조금 평화로운 애들 막
0: 미어캣?
1: 아니 크지만 코끼리처럼
0: 아 평화로운 애들
1: 이렇게 육식동물이
0: 아,
1: 아니잖아요.
0: 그쵸 그쵸.
1: 그런 애들이 좋더라고요.
0: 기린 좋아하세요?
1: 기린도 좋아.
0: 기린도 가까이서 보니까 되게 멋있더라. 혀를 막 날려대는 거리는데 야 그 무섭대.
1: 아, 동물 본 지가 오래됐네요.
0: 코끼리 타보셨나요?
1: 코끼리 안 타봤어.
0: 그 태국 쪽 가시면 코끼리 타는 거 있잖아요. 진짜 무서워요.
1: 아 방글라데시에 어느 물소 농장이 있는데
0: 물소?
1: 요즘 관광객들이 미어 터진대요.
0: 왜요?
1: 물소 한 마리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똑같이 생겼어. 물소 머리 이렇게.
0: 아 이거 뭐야?
1: 아니 진짜 내가 사진 보여줄게요.
0: 아,
1: 똑같아.
0: 걔 보려고 하는 거예요?
1: 네. 그 아니, 얘가
0: 뭐 맛있다는 줄 알았어.
1: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이 얼굴 그 윤곽 생긴 게 트럼프 대통령하고 똑같아서
0: I'm gonna make America great again. 약간 이런 스타일이야?
1: 이렇게 올려놨더니 화제가 돼서
0: I'm from China.
1: 막 사람들이
0: 아 너무 웃기다. 물소가 어떻게
1: 아 진짜 똑같아. 그 동물도
0: 그 머리 노란색으로 하지.
1: 왜 개도 주인하고 네. 닮은 모습이잖아요. 아, 네, 네. 이 물소가 진짜 트럼프 대통령하고 똑같이
0: 너무 웃긴다.
1: 생겼어.
0: 아 그 정도면
1: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0: 그 아 그 헤어스타일인데 너무 웃기잖아. 그렇다고면은 그 어떻게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근데
0: 미국에서?
1: 또 다른 네. 농장에는 벤자민 네타냐후를 닮은 또 물소가 있어.
0: 말도 안 돼.
1: 아 진짜? 사진 내가 사진, 노래 보이세요. 들으면서 보여줄게요.
0: 아 진짜요?
1: 어 진짜.
0: 같은 나라에 방글라데시?
1: 네네네.
0: 되게 신기한 얘기들. 어. 야 보여주세요.
1: 우리 이번에 주에 가시면 네. 우리 훈이 씨 닮은
0: 응? 어, 저 닮은 애들 있어요. 뭐
1: 그래요?
0: 물개도 있고 어. 바다표범도 있었고
1: 아~
0: 얼마나 귀여운데.
1: 아~
0: 그냥 보여줄게.
1: 우리 동물들과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0: 그럼요.
1: 진심원이 몰라요.
0: 보약 같은 친구.
2: 눈을 뜨면

0: 보약 같은 친구
1: 없어요?
0: 만나면 몸이 좋아진다는 건가요?
1: 뭐야 이게 같은 또 친구. 만나면 몸이 좋아지는 건 뭐예요?
0: 아니 내 건강에 도움이 되는 보약 같은 친구
1: 있으세요? 그런 친구분? 만나면 막 기운 생기고 막
0: 있죠.
1: 있어요?
0: 위로가 되는 친구
1: 아 좋으시겠다 저는 진짜 많았는데요 이제 네. 없어요
0: 없어야죠.
1: 와이프 말고는 없어요.
0: 그렇죠.
1: 저는 와이프가 제일 친한 친구예요. 이제.
0: 오늘 듣고 계시겠네.
1: 듣고 있나?
0: 아, 아까 그 소 얘기했잖아요. 뉴욕의 어떤 마을에는 또 네. 황소가 한 마리 걔네가 몸무게가 1300파운드 막 이렇게 나가요.
1: 와.
0: 트레일러에서 떨어졌어. 그래서 배회를 하는데
1: 걔 또 왜 떨어져?
0: 그 틈 사이로 탈출을 한 거죠.
1: 와.
0: 그런데 얘가 가 있는 데가 뉴욕 모텔의 앞에서 고기 언저리에서 있는 거를 카우보이들이 잡아다가
1: 먹었대요?
0: 주인한테 줬 아니 주인한테 줬대요.
1: 아 너무 신기하다. 야 그렇게 큰 놈이 어떻게?
0: 아 다들 저는 탈출 하고 싶겠죠.
1: 저는
0: 맨날 갇혀 있어.
1: 중국 출장 갔을 때 큰 트럭 뒤에 이렇게 철조망을 네. 만드는 거예요. 가로 가 임시로. 돼지가 수백 마리가 그 안에 완전 낑겨 있는 거예요.
0: 불쌍해라.
1: 얼마나 불쌍해 우리 친한데. 근데 애들 너무 비춰보니까 진짜 막 층층이 쌓여 있는데 살아 있는 아이들이니까 막 깨끗거리잖아요. 이 차가 막 움직이니까 중간에 세우더니 운전자를 옆에 사람 내가 그 큰 작살로 그 창살 사이로 애를 막 때리는 거야.
0: 어머나
1: 야,
0: 너무해.
1: 나 그거 보고 진짜. 너무 마음 아파갖고 삼겹살 먹었잖아요. 빨리 먹어줘야지.
0: 아 근데 못 먹겠어. 진짜.
1: 아 근데 진짜 그거 보니까 불쌍하긴 하더라고요.
0: 그래요. 너무 잔인해.
1: 아. 보약 같은
0: 데 연휴에는 바베큐 대신에 두부를 부쳐 먹자.
1: 아 뭐야요. 그러면 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0: 네.
1: 베지테리언 분들을 저는 절대로 뭐라 하지 않습니다. 전 존중해요.
0: 네.
1: 취향을 존중하는데 식물도 사람을 알아보잖아요. 솔직히 그런 얘기 있잖아요.
0: 식물도 감정
1: 있죠.
0: 표현을 한다고
1: 걔도 아프다고 꺾으면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0: 그런데요.
1: 근데 그건 왜 먹어요? 어떻게 먹어요?
0: 아, 그래도 자르면 걔는 계속 나오니까.
1: 아 재생이 되니까.
0: 응. 이렇게 잘라
1: 대망처럼.
0: 먹잖아요. 그럼 옆으로 가지치기라면서 더
1: 맞아,
0: 더 많이 나오고
1: 풍성하게, 그치, 그치.
0: 더 연하게 나오고.
1: 아 그럼 그 생각이 있었구나.
0: 제가 요즘 오레가노를 하나 샀어요. 네. 베질은 이상하게 잘 안 되는데
1: 뭐요?
0: 오레가노를 사다가 화분 가리를 했더니 너무 잘 자라서. 이게 오레가노가 진짜 오래가.
1: 진짜 오레가노.
0: 그래서 이거를 뭐 그냥 뭐 배추 어제는 무쳐 먹을 때 그냥 오레가노 넣기도 하고 퓨전이죠.
1: 그 배추에다 오레가노를요?
0: 예.
1: 그럼 뭘 넣으셨어요? 드레싱은 뭘로요?
0: 드레싱은 고춧가루 뿌리고 올리브오일.
1: 고춧가루 올리브오일?
0: 어.
1: 야, 굉장히 퓨전틱하시다.
0: 네, 저는 이게 섞는 걸 좋아해요.
1: 재밌네요.
0: 예.
1: 그 좀 맛도 보고 싶네요.
0: 그리고 명란젓은 캐비어처럼 먹을 수 있어.
1: 어떻게요?
0: 삶은 계란 흰자 이렇게 잘라가지고
1: 반 잘라서
0: 그 위에다가 명란젓 올리고 아보카도 넣고 김에다 싸 먹는 거죠. 김치도 조금 올려도 되고.
1: 계란 삶은 걸 김에다 싸 드신다고요?
0: 계란을 삶아서 흰자. 원래 캐비어 먹을 때 흰자 위에다가 캐비어를 올려서
1: 근데
0: 먹거든요.
1: 김을 싸요?
0: 또 김으로 싸서. 예.
1: 아니 캐비어에서 김은 좀 아니. 아니 물론 캐비어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되게 특이한데.
0: 아 명란젓을 싸 먹은 거죠. 김에.
1: 되게 특이하게. 뭔가
0: 흰자
1: 되게 크리에이티브하시다. 좀 분자 요리하시겠네. 좀 이따가
0: 닥치는 대로
1: 있는 대로.
0: 이 점심 뭐 드실 건지.
1: 와.
0: 건강한 재료들만 모아서
1: 네?
0: 한번 창의적으로 드셔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맛의 신세계가 열립니다.
1: 좋다. 그건 한번 해보고 싶네요.
0: 예, 나는 그거 해보고 싶어요.
1: 뭐요?
0: 짬뽕하고 짜장이랑 섞으면 맛있다고 그랬잖아요.
1: 그거는 저 진짜 농담 1도 안 붙이고요.
0: 네.
1: 그 뭐야 짜파구리인가 되게 유행했었죠.
0: 원래 너구리에다가
1: 그 되게 무슨 예능에 나와가지고 저는 그 훨씬 전에
0: 네.
1: 대학 때
0: 네.
1: 친구들이랑 신라면이랑 짜파게티를 같이 끓여 먹었어요.
0: 아.
1: 원래 그 애들이 이게 뭐야 야 이렇게 먹으면서 어릴 때 두 봉은 먹잖아요 우리가.
0: 안 해봤어. 그거 해보고 싶네요.
1: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예능에 나와서 막 유명하길래 야 우린 대학 때 맨날 먹었는데
0: 유미했는데.
1: 그거 맛있는 거 우린 알죠. 원래 짜장하고 네. 짬뽕이랑 짜장이랑 매운 라면 섞으면 진짜 맛있어요. 스프 양을 조절을 잘해야 되긴 하는데 맛있어요.
0: 김치 파스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 김치 파스타 뭐예요?
0: 아 김치 넣고 파스타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1: 빨간 김치 넣고요.
0: 그럼요, 맛있죠.
1: 그래요?
0: 응.
1: 그거 그냥 잔치국수 아니에요? 비빌국수?
0: 저는 그릭
1: 비빌국수잖아요, 그는.
0: 그릭 요거트 위에 김치 국물 뿌려 먹는 게 좋아요.
1: 그
0: 아 진짜 맛있다니까. 식초 인샘 침은 얼마나 좋은 그.
1: 아우 그릭 요거트 플랜에다가 김치 국물을 넣는다고요?
0: 네, 맛있던데.
1: 아, 존중할게요. 야.
0: 식초와 레몬의 결합 같은 신김치야 돼.
1: 야.
0: 그리고 텁텁한 거 말고 조금 맑은 거? 상큼한 김치.
1: 아무리 정말. 상큼해도 걔가 요구르트랑 어울려요?
0: 응. 야. 아 먹고 싶다. 아 얼마나 맛있는데.
1: 한번 저거 차리세요 진짜로. 네. 이런 거 캐더링 하면은 네.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해서
0: 그러니까,
1: 호불호가 엄청 셀 것 같아.
0: 망하든가 흥하든가
1: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0: 네 이 시간은요
1: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을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0: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이추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0: 융자회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 하십니다.
2: 변호사를 인생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7: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6: 품격 있는 가정에 달 선물
7: 우메캔
8: 우메캔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 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6: 감사한다면
7: 사랑한다면
6: 역시 우메캔
7: 저도 우메캔을 받고 싶어요.
8: 888-941-3311 우메캔
9: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10: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9: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10: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9: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 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10: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9: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화로
11: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2: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13: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14: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15: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16: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13: 정말? 어떤 건데?
16: 융자나라 캐코 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 카드를 준대.
13: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16: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17: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18: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19: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20: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19: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20: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19: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0: 건강 정말 중요하죠. 보험도 중요합니다. 자, 이 시간 65세가 되신 분이나 이미 메디케어를 받고 계신 분 혹은 가족의 메디케어 보험 가입을 돕고 계신 분이라면 큰 도움이 될 그런 시간 마련했습니다.
1: 네. 오늘은요. 클레버케어 헬스 플랜의 우리 로이 초이 세일즈 매니저님 모시고 전화로 모시고 메디케어 정보와 함께 2026년 클레버케어가 준비한 중요한 혜택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21: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클리버 케어 회원분들께서 좋아하시는 혜택들이 많이 있죠.
1: 그렇죠. 그 중에 네. 식료품 수당. 이거 플렉스 혜택이 있는데 요거를 우리 매니저님 어떻게 하면 좀 알차게 쓸 수 있는지를 좀 도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 네네네. 지금 오늘 아마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내용이 워낙 많으니까 일단 전화번호 먼저 좀 적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1: 이제
5: 833 네. 524-9250 833-524-9250번으로 좀 메모를 해주시고
0: 네.
5: 궁금한 거 있거나 그러면 이번 인터뷰 시간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물론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애니타임 전화 주시면
0: 네.
5: 오늘 드리는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한국어 하시는 상담사가 준비하고 있고요.
0: 네.
5: 일단 이 식료품 수당은 2026년도에는 많이 보완되고 또 플렉스 이제 혜택 사용의 편리함을 위해서 폭을 굉장히 넓혀놨습니다.
1: 네.
5: 그래서 이제 2025년도부터 사용하셨던 그 H마트나 한남체인은 물론 2026년도에는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이 자주 가시는 갤러리아 마켓 또 아이랑 마켓
1: 오.
5: 그리고 시온마켓까지 예, 우리가 추가가 되어서
1: 야.
5: 우리 많은 한인 마켓에서 이 식료품 수당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미국 대형 마켓들 RD, 알버슨, 포폴레스, 라일스, 트레더조, 펀스, 월마트를 포함해서
1: 네.
5: 올해는 코스코하고 샘스클럽까지 새로운 파트너로 합류하면서 미주류 대형 마켓에서 이 식료품 수당을 사용할 수 있어서 아주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입니다.
0: 오, 네. 이렇게 네트워크 안에 더 많은 마켓이 포함된다는 게
1: 그럼요.
0: 우리 시니어분들 일상에 정말 큰 도움이 되잖아요.
1: 그럼요.
0: 그렇다면 시니어 회원분들께서 이 플러스 플렉스 혜택을 통해 실제로 받으시는 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5: 네네. 우리가 지금 네 가지 플랜이 있어서 플랜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분기당 최대 600불, 또 연간 최대 2,400불까지 OTC 플렉스 수당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1: 네.
5: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제 잔액 2월인데요.
0: 오.
5: 작년까지만 해도 분기 내에 사용하지 않으시면
0: 네.
5: OTC 수당은 없어졌기 때문에
0: 네.
5: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1: 네.
5: 근데 올해부터는 사용하지 않는 OTC 플렉스 수당은 다음 분기로 자동 이월됩니다.
1: 오.
5: 그렇기 때문에 처음 3분기 동안 사용하지 않은 수당이 마지막 분기까지 4분기로 연결되니까 그때까지 하지만 12월 31일까지는 다 쓰셔야 하고요.
1: 네.
5: 그거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필요한 때 꼭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야 역시 너무 좋습니다. 잔액이 네. 자동으로 2월까지 된다니까 너무너무
0: 매월 바쁘셨거든요. 이거
1: 그쵸.
0: 쓰느라
1: 이제 네. 분기가 넘어가서 자동으로 2월이 된다니까 너무 좋다. 역시
0: 네, 네.
1: 클레버 케어는 최고입니다. 매니저 근데 이제 더 쓸 수 있는 너무 좋은 혜택을 주셨는데 식료품 혜택 이외에 또 다른 플렉스 혜택은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5: 예, 말 그대로 우리가 플렉스 혜택이란 그 말은 이제 플렉서블하게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1: 예.
5: 그래서 이제 식료품 구매 외에도 자격이 되시는 시니어 회원님들께서는 이제 OTC, 당연히 비처방의약품 OTC, 뭐 비타민이나 감기약 같은 거 사용하실 수 있고
1: 네.
5: 평소에 꾸준히 챙겨 드시는 한방건강보조제도 800여 가지가 넘습니다. 이 시간에 뭐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1: 네.
5: 그런 그 한방건강보조제뿐만 아니라 또 운동을 좋아하시는 시니어 어르신들은 피트니스 센터로 하고 골프나 뭐 필라테스, 뭐 요가 같은 데에도 매달 그 월 회비부터 해서 골프 같은 경우에는 그린피 정도를 서포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많이 참고하시고 이제 안 되는 부분이 이제 뭐 프라이빗 레슨 뭐 이런 거라든지
1: 네.
5: 아니면 뭐 골프장 가셔서 이제 물론 퍼블릭 골프장만 되지만 이 카트를 타시려고 하시면 이 OTC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하시기 위해서 저희가 플렉서블하게 드리는 거라서 그 정도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 식료품에 플렉스 혜택을 사용하려면 자격 조건이 필요하다고 좀 전에 말씀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5: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금 질문이신데요.
0: 네.
5: 플렉스 수당으로는 이제 식료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만성 질환이 한 가지는 있으셔야 돼요. 또 영어로 얘기하면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SSBCI라고 해서 만성 질환이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
0: 네.
5: 한 가지가 자격이 되셔야 되고요. 그 자격이 되셔야지만 식료품 OTC 베네핏을 OTC 수당을 식료품으로도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기당 최대 600불, 연간 최대 2,400불까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만성질환 자격 여부가 궁금하신 분들은 네. 언제나 저희 우리 전화번호 아까 드린 거 있죠?
1: 네.
5: 833-524-9250으로 전화 주셔가지고 어떤 만성질환이 혜택이 되는지 물어보시면 정말 우리 어르신 한 분 한 분에게 가장 맞는 플랜을 저희가 성심껏 설명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7: 네.
1: 좋습니다. 여러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이제 본인 또는 가족분들께서 이 말씀하신 식료품 수당 자격 조건 또는 여러 가지 혜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833-524-9250번 833-524-9250번으로 전화 문의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매니저님 혹시 이 플렉스 혜택에 대해 좀 더 뭐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5: 네, 추가로 아주 네.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이제 여러 가지 플랜 중에 그 이제 치과나 안과 보청기 혜택을 다 쓰신 후에도
1: 네.
5: 추가로 뭐 치과나 안과 보청기에 대해서 뭘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면 이 OTC 플렉스 수당으로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1: 오.
5: 그래서 예를 들어 시력 혜택에서 이제 안경을 구매하셨는데 안경이 하나 더 필요하거나 뭐 어떤 일에 의해서 안경이 뭐 깨지거나 그러면 추가로 구입하실 때에
1: 네.
5: 이 OTC 플렉스당을 사용하지 않는 잔액에 한해서 이거를 이제 추가로 안경을 구매하실 수 있고 치과와 이제 보청기까지도 추가로 뭐 원하시면 필요하시면 다른 치료도 이거를 OTC 수당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혜택이 좋고요.
1: 오.
5: 물론 이제 그 분기별로 그 잔액을 잘 계산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아, 반가운 소식이네요.
1: 그러게요.
0: 시력 혜택을 예로 주셨는데 올해 회원님들께서 안경을 맞추시거나 시력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도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5: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저희 시력 및 거만 네트워크가 더욱 확장되어가지고
1: 네.
5: 그러니까 코스코에도 안과가 있죠.
1: 그렇죠.
5: 그 시력 네트워크도 있고 비전, 우리 VSP가 이제 우리가 비전 시력 그 베너핏 그 플랜 이름인데 샘스클럽에도 가능하고요. 당연히 코스코와 샘스클럽은 이제 멤버 카드가 있어야지만 이제 들어갈 수 있지만 이 시력 쪽, VSP 이 시력 안과 쪽은 그 커스터머 서비스 쪽으로 들어가시면 꼭 멤버십이 없어도 이 안과와 이 시력 쪽은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
1: 네.
5: 또 이제 그로서리 쪽은 반대로 멤버가 있으셔야 멤버 카드가 있으셔야 돼요. 당연히 멤버 카드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라서 이제 또 이제 월마트도 있고요. 월마트도 있는데 이 세 군데의 그 공통점은 이 영어로 뭐든지 이렇게 하셔야 한다는 게 좀 어려움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레버케어가 한국어 상담이 굉장히 편하고
1: 네.
5: 뭐 중국어, 베트남어 다 있지만 이제 영어로 이제 하시기 위해서는 코스코는 이제 그 샘스클럽과 같이 월마트까지 영어로 이제 사용하셔야 되는 게 좀 있고요. 그러니까 뭐 어포인먼이 안 되죠. 여긴 가서 그냥 first come first serve라서
1: 예.
5: 그냥 준비하셔가지고 라인에 서겨셔가지고 해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요 세 군데를 굉장히 또 잘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어르신들 사시는 지역에 맞춰서 가까운 데로 먼저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일단은 뭐 코스코, 샘스클럽 이게 다 네트워크가 된다니까 너무 편리한 네. 것 같고요. 진짜 우리 클로버케어 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시는 혜택만큼이나 중요한 게 사실은 의료진의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매니저님. 아무래도 클레버케어의 의료 네트워크의 장점은 이거다라고 뭔가 좀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5: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의료진 네트워크도
1: 네.
5: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그 우리 클레버케어 의료 그 네트워크는 뭐 시력 네트워크나 이쪽은 좀 영어권 쪽이 많이 있지만
1: 네.
5: 이제 동양의학과 아시아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시니어 어르신들께서 병원에 가셨을 때나 주치의를 만나실 때 한국어로 편안하게 소통하시면서 어떤 아시안적 그 문화적 배경과 건강 관리 방식까지 충분히 이해해서 만들 수 있는 의료진들을 다 준비했고요. 현재 클레버케어는 40곳 이상의 메디컬 그룹을 포함해서 당연히 이제 서울 메디컬 그룹하고 센터 IPA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만 명이 넘는 의료 제공자들 그리고 51곳 이상의 유명 병원 특히 2천 명이 넘는 이중 언어, 한국어, 영어 다 하시는 의료진들이 함께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한의사분들께서 700명에 달하는 한의사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방적으로 치료를 원하시면 진료 추천서 없이도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단지 항상 가시기 전에 이미 가신 곳은 괜찮지만은 새로운 한의사를 만나시려면 항상 전화 먼저 하셔서 클레버 케어 우리 그 의료 우리 추마 함께 한방 혜택 받을 수 있냐 그것만 꼭 확인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네.
5: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치과 혜택입니다. 이 치과 혜택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치과는 이름이 이제 리버티 덴털이라는 그룹하고 이제 파트너십을 통해 가지고
1: 네.
5: PPO 방식으로 이제 저희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 미국 전체에서 제일 큰 이제 리버티 덴털은 그룹이 굉장히 큰데요. 이쪽 캘리포니아 쪽만 해도 4,100명이 넘는 치과 의사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 네트워크 안에 이 PPO라 할지라도 네트워크 안에 치과를 가시면 이미 가격이 다 협정이 돼 있어요.
1: 네.
5: 그래서 뭐 이제 뭐 니고시에 산다 그러죠. 영어로 네고할 필요 없고 굉장히 좋지만 이제 아우르브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네트워크 밖에 있는 치과를 가시면 가격을 먼저 협정을 하셔야 돼요. 네고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1: 네.
5: 돈도 그 이제 뭐 먼저 돈을 먼저 내고 리임버스먼트 받는 그런 형식이라서 조금 돈을 내야 할 타이밍이 굉장히 좀 민감한데요. 어쨌든 인 네트워크이든 아우르브 네트워크이든 네트워크 밖에 있으신 분들은 특별히 돈을 미리 내실 때 그 편지가 옵니다. 뭐 어떤 치료 비용에 있어서 승인된 편지가 와요. 그러면 그 승인된 편지를 받고 나서 돈을 내시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클레버 케어는 서비스 지역이 현재는 다섯 개의 카운티밖에 안 됩니다. LA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샌디에고 카운티까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꼭 거주지에 따라서 이게 이제 헬스 플랜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현재 다니시는 의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한의사분이나 치과 의사분이나 우리 네트워크에 있는지 없는지 원하시면 전화로 833-524-9250 833-524-9250으로 연락 주셔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우리 시니어 청취자분들 중에 현재 다니고 계시는 병원이나 의사 선생님이 클레버 케어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1: 네.
0: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833-524-9250 833-524-9250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1: 맞습니다. 그 매니저님 앞서서 저희가 만성질환을 가지신 분들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우리 클레버케어에서는 그런 분들을 위한 세심한 관리에도 꽤나 많은 노력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5: 맞습니다. 이제 지금 만성질환이라고 하면 영어로 이제 CSNP,
1: 네.
5: C-SNAP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클레버 케어 안에는 이제 두 가지의 C-SNAP 플랜이 있습니다. 토털 플러스와 브리드 플러스. 이 토털 플러스 플랜은 자격 조건이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 만성 신부전 등 이런 만성 질환이 한 가지가 있으셔야 돼요. 있으셔야 되고 네. 2026년도에 새롭게 시작하는 브리드 플러스 플랜은 천식이나 만성기관지염,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같은 폐질환을 한 가지는 갖고 계셔야 합니다.
1: 네.
5: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 아주 좋은 혜택들인데요. 일단 이거는 이제 만성질환 플랜이기 때문에 이미 OTC 수당이 식료품상으로 이미 연결이 돼 있습니다.
1: 네.
5: 연결돼 있어서 분기당 최대 600불, 연간 최대 2,400불까지 다시 한번 분기당 최대 600불에서 연간 최대 2,400불까지 OTC 및 식료품상이 포함되어 있고요.
1: 네.
5: 그 외에도 이제 침술 치료나 주치 방문하실 때 침술 치료는 주치의 그 진료 추천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침술 치료는 연간 최대 2,000불까지 받으실 수 있고요.
1: 네.
5: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침술 치료 외에 그 외 부항이나 이제 뜸뜨는 것들은 이제 웰니스 요법이라고 하는데요.
1: 네.
5: 이 웰니스 요법도 1년에 24번까지 포함되어 있고 코페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침술만 가지고는 이제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치료, 침술을 제외한 모든 치료를 우리가 웰니스 요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 한의사분들께서 치료를 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안경류는 최대 350불까지 지원해 드리고요.
1: 네.
5: PPO 치과 혜택은 이제 상반기로 나눠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상반기 1200불, 하반기 1200불. 그래서 연간 최대 2,400불까지 이용할 수 있고요. 당연히 기본 예방진료로 포함해서 임플란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이나 약국 가시면 교통편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25마일이었던 것이 이제 30마일도 멀어 이게 넓혀지면서
1: 예.
5: 연간 48번까지 와. 교통편도 제공해 드립니다.
1: 진짜 이 말씀만 들어 좀 짧은 시간에 이렇게 설명을 막 해주시고 계신데 정말 시니어 분들께는 너무 도움이 많이 되는 혜택들인 것 같아요. 그 매니저님 아까 말씀하셨던 클레버케어 만성 질환 그 CSMP라는 그 가입 자격 한 번만 간단히 더 말씀해 주시면 이게 너무
5: 네네.
1: 중요한 거라
5: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네네. 만성질환 플랜 이 시스템 플랜의 그 자격 조건에 대해서는 일단
1: 네.
5: 메디케어 파트 A와 B
1: 네.
5: 파트 A는 병원보험이고 파트 B는 의료보험인데 이 두 가지를 갖고 계셔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의사로부터 만성질환을 진단이 있으셔야 돼요. 진단받은 네. 만성질환이 있어야 되는데 토털 플러스의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이나 만성 심부전 이렇게 심장 관련 이런 질환이 한 가지가 있으셔야 되고
1: 네.
5: 브리드 플러스는 천식이나 만성 기관지염, 폐기종 이런 폐 질환에 관련된 그 진단이 하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메디케어뿐만 아니라 메디칼까지 갖고 계시면
1: 네.
5: 그 20% 코페이 코인슈런스를 메디칼이 내주기 때문에 메디칼까지 있으시면 더욱 좋고요. 당연히 이제 서비스 지역은 LA, 오렌지 카운티, 샌버난디노, 샌디에고, 리버사이드 카운티에 거주하셔야 합니다.
1: 네. 자, 전화번호 833-524-9250번, 833-524-9250번으로 전화로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2026년 클레버케어의 치과 혜택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1: 네.
5: 네네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이 치과 수당 방식이 2026년도에는 이제 좀 6개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이제 액수도 수당금도 좀 넓어졌지만 커졌지만 그래서 이제 시스냅으로 관련된 이렇게 치과 혜택은 상반기에 1,200불 또 하반기에 1,200불 1년 최대 2,400불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더 필요하시면 이제 OTC 플렉스 수당으로 이제 토털 플러스나 브리드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연간 최대 2,400불까지 OTC 수당을 치과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치과뿐만 아니라 안과 보청기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치과 비용 토탈을 다 따지면 기본적으로 있는 그 수당금과 OTC까지 합치면 4,800불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1: 네네.
5: 당연히 물론 우리 그 치과 검진, 스케일링, 엑스레이 같은 기본 예방 질환 다 포함해서 신경 치료 크라운, 브릿지, 틀니까지 또 임플란트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1: 네.
5: 아주 필요하신 대로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전화 상담으로 해주셔도 괜찮고
1: 네.
5: 아니면 우리 전화가 좀 불편하시면 우리 코리아타운 플라자 안에 우리 클레버케어 커뮤니티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있고 또 로렌하이 쪽에 새로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로렌하이 쪽에도 있으니까 편하신 대로
0: 네.
5: 833-524-9250이나 아니면은 이제 워크인으로 해서 우리 커뮤니티 센터에 방문하시면 매일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대로 꼭 멤버뿐만 아니라 지나가시더라도 들리시면은 아주 유익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 언제라도 네. 언제라도 오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0: 네.
1: 좋습니다. 지금 저기 댓글에 우리 럭키비키님께서 클레버케어 회원 5월달 생일이신 분들은 생일 파티가 오늘 20일 날 오후 2시에서 4시 동안
5: 맞습니다.
1: 그거 커뮤니티 센터에서 잔치한다는 것도 안내를 해주시네요.
0: 오나
1: 여기가
5: 네네 맞습니다.
1: 코리아타운 2층에
5: 생일 쪽은 예. 우리가 미리미리 전화를 드려요.
1: 네.
5: 전화를 드려서 예약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자리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1: 그쵸.
5: 생일 케이크도 그렇고
0: 네.
5: 그래서 어쨌든 한 달에 한 번 생일뿐만 아니라 요가 또 타이치 근력 운동 정말 요 지점마다 커뮤니티 센터마다 약간 다른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0: 네.
5: 항상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이 커뮤니티 발전에 많은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0: 우리 커뮤니티에 없어서는 안 될 클레버케어
1: 그렇죠.
0: 전화번호 833-524-9250 833-524-9250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로이초이 세일즈 매니저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감사합니다. 와 너무 좋네요.

0: 레이디 가가와 브루노 마스의 Die with a Smile. 죽을 때 웃으면서 미소 짓고 네. 죽을 수 있다면 아우 성공된 삶 아닐까요?
1: 그렇죠. 이 노래 네. 너무 좋아요.
0: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 하십니다.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2: 엄마 덥고
3: 엄마 집밥이 최고지.
2: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3: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2: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3: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2: 밥 한 그릇 더요.
4: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2: 웨스턴 도마 칼국수
4: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2: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4: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5: Your time to play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캘리포니아 라로웨이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자, 첫 번째 참가자
6: 주문한 음료가 만들어지는 동안요.
5: 두 번째 참가자
7: 네, 레스토랑에서 제 이름이 불리길 기다리다요.
5: 세 번째 참가자
6: 오후 후에 정원을 가꾸고 난 후에요.
5: 훌륭한 대답입니다. 스크래치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세 분 모두 정답입니다. 캘리포니아 라르위 스크래치스 작은 재미 큰 행복 책임감 있게 플레이하세요. 구매 플레이 또는 상품 수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8: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 은퇴 구별 세일
9: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8: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9: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틴 오양복 799불 하나 사면 두 번째 반값 사계절용 콤비 자켓 와이셔츠 바지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
8: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인구형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10: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11: 아빠!
10: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12: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five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13: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4: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13: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4: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13: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14: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13: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4: 올림픽 골프니까.
13: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15: 모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랐다.
16: 아니, 갑자기 웬 청산별곡이야?
15: 청산까지 갈 필요 있나? 여기 다래가 있는데.
16: 어머나, 이게 그 화제의 새로 다래야? 디자인 진짜 예쁘다.
15: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맛도 엄청 화사해.
16: 우와, 진짜 소주 특유의 알코올 향이 거의 안 느껴지는데?
15: 제로슈거니까 깔끔하게 상큼한 딱 12도의 마법이지.
16: 이거 한 잔이면 여기가 바로 청산이네.
15: 지금껏 보지 못한 달콤함의 진수, 국산 다래와 제로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17: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8: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0: 후니씨 네. 상추를 샀는데요. 그 안에 개구리가 들어가 있어요.
1: 어떻게 그럴
0: 호주에서 있지? 있었던 일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상추 색깔이랑 이 개구리 색깔이 똑같아. 개구리가 야. 그 안에서 뭐 이러면서 어떻게 와. 버텼을까.
1: 상추를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상추 네, 먹고?
0: 네. 그리고 왜 통풍을 위해서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그걸로 어, 그렇죠. 숨을 쉬면서. 너, 근데 이 호주 사람이 놀라지도 않고 어머 개구리네.
1: 근데 호주니까 가능한 얘기다.
0: 이것 때문에 TV 뭐 인터뷰하고 난리 났어요. 그 영상을 올렸는데 이게 화제가 돼서
1: 그래서
0: 개구리가
1: 개구리를 드셨나요?
0: 개구리는 결국 개구리는 결국 광생을 하셨다는.
1: 개구리가 상추를 먹고 살았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
0: 그러니까 그거를 참 잘 버텨내서 결국 자연으로 돌아갔습니다.
1: 아. 존버인가요?
0: 우리도 버텨야 돼.
1: 일단 버티면 돼.
0: 네. 버텨야 돼. 오늘 하루 잘 버티고요. 네. 버티는 거로 끝나지 말고 이 귀중한 네. 하루 오늘 잘 사시기 바랍니다.
1: 그러면 네. 기분 좋은 일들 가득하시길 네. 바라면서 네. 저희는 이제 인사드려야겠죠?
0: 네. 지금까지 탱자미역이었고요.
1: 저희 훈훈이 하늘이었습니다.
0: 네. 내일 뵙겠습니다.

0: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0: 네.
1: 수영도?
0: 그럼요.
1: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0: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 2주 휴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2: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0: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1: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을 뜬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0: 1338-4000.
2: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3: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 선택하세요 품질을,
3: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2: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3: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2: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3: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4: 세븐디아스 타이어.
2: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3: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2: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3: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5: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6: H마트와 함께하는 롱 위크엔드.
7: 빅사이즈 머리 없는 흰새우, 한국산 민물장어 필렛, 생삼겹살, 부채살 스테이크까지. 메모리얼 데이 연휴에 바베큐 한상 제대로 준비해보세요.
6: 헬로움 감성 미니 가스렌지, 바베큐 꼬치, 사각 지퍼형 보온 보냉배까지. 캠핑 필수 아이템도 완벽 준비.
7: 에브리타임, 홍삼원, 홍삼 진고, 데일리스틱 등 정관장 인기 건강식품 최대 30% 세일. 이번 연휴 맛있게 즐기고 건강까지 챙기세요.
6: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8: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9: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0: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11: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지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슨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정치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저 역시 한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2: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3: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2: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3: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14: 일반적으로 융자 금액이나 신용 점수, 주택의 용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25%에서
15: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6: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17: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좀 무더운 날씨예요.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매일 떠오르는 태양처럼 혹은 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밤하늘의 북극성처럼 세상에는 변하지 않아서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을 가장 따뜻하게 채워주는 건 화려한 순간의 불꽃놀이가 아니라 소리 없이 곁을 지켜주는 한결같은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친 바람 속에서도 늘 같은 온도로 우리를 안아주는 그 마음에 감사하면서요. 해피투게더 예, 신나게 출발합니다.

0: 네, 마이클 런스트랑 노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Someday였어요. 해피님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유행도 바뀌고 계절도 바뀌고 사람들의 마음도 때로는 흔들려요. 하지만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단 하나의 힘이 있다면 그건 바로 한결같은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늘 같은 자리에서 예, 믿음을 드리고 싶은 해피투게더. 예, 오늘도 우리 해피님들 한결같은 사랑 보내주시는 우리 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전히 소피아님께서 제일 먼저 인사 주셨어요. 해피투게더 수요일에는 선배님께 빨간 장미를 드립니다. 네, 여전히 관심과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디오로도 1650 AM 1650을 통해서 들어주고 계시는 여러분들, 여러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들과 함께라서 힘이 나고요. 저희 라디오 서울은 항상 여러분들의 그런 응원에 힘입어서 우리 진행자분들은 더 열심히 방송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다정한 친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따뜻하게 봐주는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라는 피드백 주셨는데요. 저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뜻한 마음, 응원의 마음, 한결같은 사랑 감사드립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이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되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노화 센터 닥터 알렉스 킴에서 해피투게더 1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방금 청구서들 납부했는데 또 다 올랐어.
2: 갈수록 감당하기 힘들어지네. 요즘은 사업 운영하기가 점점 더 부담이야.
1: 우린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자꾸 뒤처지는 기분이 들어. 정말 답답해.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2: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변화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해. 나는 주지사 후보로 톰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톰스타이어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자리에서 물러나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서민을 상대로 이익을 챙기는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싸워왔어. 이제는 주거비와 공과금, 생활비 등 각종 물가를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어. 톰스타이어라면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
1: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인물이네.
2: 그래서 우리는 주지사 후보 톰스타이어에게 투표해야 해.

0: 데트리 전 가주에게 감사관을 비롯해 존경하고 신뢰하는 지도자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는 스타이어 2026 주지사 선거 캠프에서 지불했습니다.
1: 모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랐다.
2: 아니, 갑자기 웬 청산별국이야?
3: 청산까지 갈 필요 있나? 여기 다래가 있는데.
2: 어머나, 이게 그 화제의 새로 다래야? 디자인 진짜 예쁘다.
3: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맛도 엄청 화사해.
2: 우와, 진짜 소주 특유의 알코올 향이 거의 안 느껴지는데?
3: 제로슈거니까 깔끔하게 상큼한 딱 12도의 마법이지.
2: 이거 한 잔이면 여기가 바로 청산이네.
3: 지금껏 보지 못한 달콤함의 진수, 국산 다래와 제로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4: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5: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6: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 크랙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너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레이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7: 언니, 우리 이번 주말에 골프 치러 가자.
8: 누구랑? 우리끼리?
7: 아니, 골프 프롬에서 너무 재밌는 이벤트가 있더라고. 바로 쉽게 가입해서 신청해.
9: 티칭 프로와 함께 배우고 재밌는 골프 이벤트도 즐기는 새로운 골프 플랫폼.
10: golfpromi.com.
11: 우사장님 주말에 뭐 해?
9: 골프.
11: 누구랑 해?
9: 프로랑.
11: 어떻게 해?
9: 골프 프롬에서.
7: 맞춤형 티칭 프로를 만나고 다양한 골프 이벤트도 함께 즐겨보세요.
9: golfpromi.com.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노래 어떨까 싶네요. 이 유열 씨와 서영은이 불러주는 이 사랑의 찬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요, 아, 참 가슴이 따뜻해져요.

0: 유열 서영은이 불러주는 사랑의 찬가였습니다. 1980년에서 90년대 한국 발라드 전성기를 이끌었던 감성 보컬이자 따뜻하고 품격 있는 진행으로 오랜 시간 대중과 소통해온 가수 겸 방송인 유열. 목소리 너무 좋네요. 이 노래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끼게 돼요. 예, 그성이라고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1986년이죠. 제10회 MBC 대학가요제에서 웅장하고 감성적인 발라드곡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제가 며칠 전에 띄워드렸었는데 그 노래로 대상을 수상하면서 가요계 혜성처럼 등장했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찬가 들어봤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이 계세요. 헬스코리아의 에너자이죠. 예, 우리 김원정 쇼스트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잠시 후에 모시고요. 또 건강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우리 엄마 마더스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 지금이 바로 기회.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1: 구베주얼 그룹 K블링블링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에리드 광장에서 명품 남양진주와 아쿠아 진주 목걸이 초대형 보석쇼를 엽니다.
2: 두 줄, 세 줄 등 다양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사나이트까지 무려 2천여 점 특별 전시.
1: 전 품목 최대 80% 파격 세일.
2: 구베주얼 그룹이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광장에서 5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라디오 서울과 함께 공개 방송을 합니다. 마지막 찬스를 만나보세요.
3: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4: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5: 원만한 영양 섭취를 하는데도 기력이 떨어진다면 그 중심에는 알부민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영양을 운반하는 기초 단백질로 부족하면 빠른 피로, 몸이 붓는 부종, 근육 저하, 재생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NHS 메가알부민, 순도 높은 알부민과 고밀도 녹용, 노스캐롤라이나, 삼증포 산삼을 주성분으로 뛰어난 흡수로 충분한 알부민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의 진심, 메가알부민, 직접 한번 경험해보세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 213-277-8866 213-277-8866 OTC 환영.
6: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7: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6: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7: 제린 더 버그, 말본, 치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6: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7: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6: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7: 올림픽 골프니까.
6: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곳이죠. 헬스코리아의 애너자이죠. 김원정 쇼호스트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0: 아, 반갑습니다. 제가 뭔가를 두르고 있는데, 와, 저는 이렇게
1: 방송하시면서 처음이시라고
0: 처음이라고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와, 이 마사지를 받으면서 방송하는 건 정말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1: 느낌이 어떠신지.
0: 아니, 근데 진짜 어깨를 이렇게 주물러 주네요.
1: 그냥 꽉꽉 누르면서 네. 주물르는.
0: 오, 시원해. 아프지도 않아.
1: 손맛이 느껴지죠.
0: 그러게요. 저는 마사지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하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1: 너무 세면.
0: 안 하는 편인데 네. 얘는 정말 정말 예쁘게 부드럽게 주물러 주니까 손맛이 느껴집니다.
1: 근데 목이랑 이 어깨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주는 목 어깨 마사지기인데
0: 그렇구나.
1: 기존의 목 어깨 마사지기와는 조금 달라요. 더 손맛이 좀 느껴지지 않아요? 손으로 꽉꽉 주무르는 듯한.
0: 그러니까요. 이게 네. 신제품이라면서요.
1: 네. 그리고 이렇게 딱 몸에 밀착돼 있으니까
0: 그러니까
1: 뭔가 마사지기 위치도 네. 바뀌지 않으면서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이 뒤쪽이 많이 이렇게 맞아요. 굳잖아요. 딱딱하니.
0: 뭉쳐요. 뭉쳐.
1: 승모근. 네. 어깨 이 뒤쪽. 승모근 요 네. 부분을 제대로 풀어주는 네. 목 어깨 마사지기는 네. 지금 나온 이 H솔루션의 목 어깨 마사지기 따라올 수가 없다라고 사용해 보시면 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0: 저 화면에 괜찮게 나옵니까?
1: 아우 너무
0: 뭔가 하나 질문인 것 같은 느낌이
1: 표정까지 말고
0: 아 사실 제가 좀
1: 마사지하면서
0: 피곤했었는데 네. 이렇게 마사지 받으면서 방송하기는 처음입니다.
1: 따뜻하게 온열까지 들어오잖아요.
0: 아 온열도
1: 네네네
0: 그렇구나. 진짜 좋네요. 이 어깨가 사실 피곤하면 좀 잘 뭉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1: 맞아 맞아
0: 어깨도 뭉치지고 뭉치고 또 이게 목줄기 있잖아요. 네. 목줄기도 좀 살짝 조금 뭉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럴 때마다 좀 피곤할 때마다 좀 받아보면 너무 좋겠다.
1: 그러니까 그때 그때 목이랑 어깨 부분은 풀어주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안 그러면 이게 딱딱하게 굳어서 네. 뻣뻣해서 막 그 나중에는 막 이렇게 위로 막 이렇게 목 뒤 잡고 막 쓰러지신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운전 장시간 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컴퓨터 작업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그런데 요거는 그냥 생활 밀착형 마사지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 생활 밀착형 마사지기
1: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뭐 방송하실 수 있는 것처럼 네. 손이 자유로우니까
0: 일할 수도 있고.
1: 일할 수도 있고.
0: 컴퓨터 작업하시는 분들한테 특히 좋을 것 같네요.
1: 너무 좋대요. 그쵸. 너무 좋다고 막 또 특히 이렇게 거북목 되시는데 그거 그치. 예방까지.
0: 왜냐하면 이러고 마사지 받진 않잖아요. 네. 저절로 자세가 이렇게 펴지는 그런 효과까지 있나요?
1: 네.
0: 좋습니다. 시원해.
1: 저 요거 이제 따끈따끈한 신상품이에요. 네. 그래서 출시 가격으로 네. 가격도 너무 착하다 보니까 네. 가정의 달 지금 효도 선물로 네. 너무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50불 할인된 착한 가격.
0: 네.
1: 99불.
0: 99불?
1: 99불.
0: 가격 괜찮습니다.
1: 네.
0: 너무 좋은데요, 가격이. 자, 헬스코리아 하면 H솔루션 마사지 체어의 명가인데 네. 오늘은 요 아이템이 최고의 아이템으로 핫하지 않을까?
1: 제가 들고 와서
0: 직접 많은 사람들이 찾아
1: 해 보시라고 맞아요, 맞아요. 그럼 매장에 막 오셔 가지고 네. 요거 몇 개씩 사 가시면서 주변에 선물하신다고
0: 하십니다.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겠네요.
1: 너무 좋아요. 이제 집에는 하나 놓고 또 사무실에 하나 놓는다고 가져가시기도 하고
0: 진짜 얘 잘 주무르는데
1: 너무 시원해요. 이게 그 헤드가 4개가 밖으로 이렇게 돌출이 돼 있지만 그래서 더 밀착이 되면서 시원하게 풀어줍니다. 깊이 있게 들어오면서 뭐 네. 여기저기 굳어있는 저희가 이제 뒤쪽 승모근 얘기도 되네요. 했지만 네. 견갑골 요 부분까지도 뒤쪽 그냥 누르면서 문질러서 펴주잖아요.
0: 아니 얘를 뒤로 살짝 이렇게
1: 뒤로 하면 또 맞아 맞아
0: 그 맞춤형으로 그 밑에를 또 이렇게 주물러 주니까
1: 그 배에다가 놓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0: 뱃살 이 숨겨놓은 뱃살 어쩔 거야.
1: 생각을 못했는데
0: 뱃살도 빠지겠어요.
1: 그렇게 응용을 해가지고 네. 사용을 하시면서 네. 팁을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종아리에다가 이렇게 허벅지 같은데 놓고 했다고 딱딱하게 굳어 있는데 운동하고 나서 그 활용하기 나름이에요.
0: 허벅지는 꿀벅지가 돼야 되니까 빼고 네네. 싶지는 않고 이 뱃살은 좀 빼고 싶은데
1: 네네.
0: 배에다가 이렇게 대도 네. 그런 마사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뱃살이 네. 빠지는 효과.
1: 실제로 지방분해 하면 우리가 막 앉아서 이렇게 막 꼬집기도 하잖아요 손으로. 그러다 보면 이제 손목도 아프고 한데 그럴 필요 없이 요거 이제 뭐 목 어깨 관리뿐만 아니라 등 관리까지 다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배 관리 뭐 네. 허벅지 관리 오, 다 됩니다. 아. 근데 가격이 너무 착해요. 99불.
0: 99불이니까 100불이 안 되는 가격인데.
1: 네, 네.
0: 어, 괜찮은데요. 이거를 뭐 하나 들여놓으면
1: 네.
0: 평생 쓰는 거잖아요.
1: 그렇죠. 저만 사용하나요? 가족 모두가?
0: 어, 진짜 괜찮네요.
1: 가족 모두가.
0: 그리고 이게 온열 효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진짜 이렇게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니까 네네. 좋은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좀 더 깊이 있게 이렇게 녹여주면서 뭉친 근육들을 풀어주는 그런 효과가 어. 있습니다.
0: 잘 가지고 오셨네요. 어깨가 좀 뭉쳤었는데 고맙습니다.
1: 때,
0: 아니
1: 네.
0: 덕분에 네네. 방송하면서 마사지 받으면서
1: 근데 이게 소음도 네. 거의 없잖아요. 어, 좋아요. 전혀 없이
0: 소음도 전혀 없고 네. 그냥 일하면서 네. 이렇게 마사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최고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0: 네, 너무 시원하네요. 자 99불 99? 99불
1: 네.
0: 99?
1: 네.
0: 플러스 택스?
1: 그러니까 50불 할인된 네, 가격, 착한 가격 가정의 달에 놓치지 말고 가져가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0: 네, 가정의 달. 또 21일이 내일이잖아요. 또 부부의 날이에요, 내일이.
1: 어, 네네.
0: 네, 부부의 날이니까 뭐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도 네, 남편에게 선물을 해주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그럼 이제 내가 더 사용하고.
0: 그렇죠. 온 가족이. 자녀들까지.
1: 그리고 네. 지금 저희가 이제
0: 마사지 받을 수 있겠어요.
1: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의 달 행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헬스코리아 뭐 어느 매장을 가셔도 네. 그 어떤 상품을 어떤 제품을 구매하시든지 응모권을 드리는데
0: 네.
1: 이제 응모를 하시면 저희가 이제 31일까지 응모권을 받아서 아하. 다음 달 6월이죠.
0: 네.
1: 10일 추첨을 해서 네. 1등은 마사지 체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0: 네.
1: 저희가 이제 5등까지 있다고 했잖아요.
0: 네, 네, 네. 5등까지 선물이 다양하더라고요.
1: 맞아요. 그리고 네. 1등 마사지 체험은 한 분이시지만 한 네. 명이지만 뒤로 갈수록 뭐 5명, 10명 되는데 요 목 어깨 마사지기가 4등 경품입니다.
0: 경품이에요.
1: 네. 와. 4등은 또 10명이에요.
0: 네.
1: 그러니까
0: 와.
1: 뭐 여러분들이 또
0: 너무 좋습니다.
1: 그런,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요걸 구매하시면서 응모권을 네. 받으셨대요.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요게 또 되면 선물을 해야지 하면서 선물하실 분까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0: 사실 요 제품을 선물 받으면 진짜 기분 좋을 것 같아요.
1: 받을 때마다 그러니까. 생각이 나고
0: 그죠?
1: 감사하죠.
0: 아, 감사한 마음이
1: 그대로 전달이
0: 네, 전달이 되죠. 네. 자, 6월 10일 날 추첨이라고요. 네. 썼습니다. 지금 뭐 헬스코리아에서 제품을 구매하시면 응모권을 주시잖아요.
1: 네네.
0: 네, 그러면
1: 31일까지
0: 5월 말까지 며칠 안 남았어요.
1: 네.
0: 네, 이거 응모권으로 또 추첨을 해서 1등이 마사지 치어라고 하니까 굉장히 상품이 큰 입니다.
1: 그렇죠.
0: 네. 그리고 요 지금 제가 받고 있는 목 어깨 마사지기 요거 10분께 또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1: 네. 예.
0: 자, 항상 헬스코리아 하면은 기분 좋아요. 어? 멈췄어요? 아,
1: 끝나는 거죠.
0: 아, 이제 그만 받으라고 하네요. 예, 좋습니다. 자. 어깨 마사지기,
1: 목 어깨 마사지기,
0: 요거 99불 플러스 택스인데 여러분들 뭐 지금부터 5월 말까지 네. 뭐 헬스코리아에서 제품을 구입하시면 응모권 주시는데 그거 응모하시면 6월 10일에 추첨합니다. 거기에서 요것도 받아가실 수 있어요.
1: 네.
0: 10분께 드린다고 합니다. 이 네. 선물을.
1: 4등이 되시면.
0: 4등이 되시면 네. 10분께 드린다고 하니까요. 와, 좋아요.
1: 네.
0: 네, 많이들 여러분 응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 OTC 카드. 다 적용이 되고요.
0: OTC 카드 적용 네. 되고요.
1: 플렉스 카드 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그런 카드들은
0: 네.
1: 다 문의하시면 저희가 거기 사용하실 수 있게끔 해드리니까 네. 그것도 헬스코리아에서 사용을 하시면 좀 더 지혜롭게.
0: 그러네요. 네. 시니어 여러분들 많이 많이 응모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자, 뭐 헬스코리아 하면은 다양한 제품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건강을 위한 뭐 네. 건강식품부터 시작해서 네. 이런 마사지기
0: 네.
1: 거기다 요즘에 헬스코리아 하면 딱 떠올리시는 게 마사지 체험
0: 디바 마사지 체험
1: 명가 그렇죠. 그중에서도 최고 디바 디바를 많이 생각하시고 네. 가정의 달에 이제 마사지 체험 또 구매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선물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효도 선물로도 하고 뭐 자제분들에게 또 부모님들이 선물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0: 네.
1: 네. 그라비티가 좀 판매 대수에서는 가장 또 많은 사랑을 받는데
0: 네.
1: 그 만족도 면에서는 최고의 마사지 체어 디바가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0: 그렇죠. 디바 마사지 체어.
1: 네.
0: 네. 좋죠. 받아보시는 분들은 뭐 다 아실 것 같네요.
1: 최고다. 그렇죠? 따라올 자 없다.
0: 자, 헬스코리아 매장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네. 소개해 주세요.
1: 저희 이제 가서 체험을 다 해보실 수 있어요. 네네. 마사지 체어, 지금 또 받고 계시는 목 어깨 마사지기, 네. 뭐 누리아이 다 체험하실 수 있는데 매장은 그 올림픽과 웨스턴 선상에 있는 네. 갤러리아 몰. 1층 마켓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에 있고요.
0: 네.
1: 그리고 2층은 에스컬레이터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든 그로브를 가시면 가든 그로브는 길버 선상, 길버 플라자인데 거기 인바운드 떡집 바로 옆에 있어요.
0: 네.
1: 그리고 부에나팍은 비치길에 있는 한남체인, 그 한남체인 몰 주차장에서 한남체인 등지고 오른쪽 바라보시면 코코우도랑 그 강남 스테이션 고깃집 그 사이에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1: 부에나팍 요즘 또 많은 분들이 네. 가셔서 또 목 어깨 마사지기 주말에 많이들 찾아주셨는데 네. 거기도 이제 가시면 똑같이 응모권 행사 다 여러분들 참가하실 수 있으니까
0: 네.
1: 가까운 곳으로 가시면 돼요. 그냥 집 그쵸. 근처 가까운 곳으로 네. 가시면 네. 네. 모든 건 저희 다 직영이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0: 특히 또 이 디바 마사지 체어
1: 네.
0: 기능이 되게 많더라고요.
1: 그렇죠. 네. 이게 최고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 하지만 뭐 사용법이 어렵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일단 이제 12가지 자동 모드가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컨디션이 조금씩 다르고 원하는 마사지가 조금씩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선택하셔서 받으실 네.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디바가 여러분들께 이제 최고의 마사지를 선물할 수 있는 건 이제 해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의 몸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0: 그렇죠.
1: 사람마다 키도 네. 다르고 뭐 체격도 다르고 근데 그거에 맞춰서 스캔을 잘 하는 거예요. 각각의 사람의 몸을 잘 읽는 거죠.
0: 아.
1: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에 근육이 더 뭉쳐 있는지까지 다 파악을 해서 각자 그 몸에 맞는 마사지를 제공을 합니다.
0: 오,
1: 그러다
0: 알아서,
1: 보니까
0: 알아서
1: 맞춤형으로 제대로 맞춤형으로? 마사지가 제공이 되는 거죠.
0: 그러니까 자동 프로그램이네요.
1: 네네.
0: 그러니까 12가지 자동 프로그램으로 이 디바 마사지 체어가 마사지를 정말 섬세하게 해준다는 거.
1: 네.
0: 참 욕심납니다. 이 아이템. 모닝 모드도 있고 뭐 다양하더라고요.
1: 네, 예. 모닝 정말 아침에
0: 긴장
1: 이렇게 좀
0: 완화 모드
1: 깰 때, 네, 긴장 완화, 그러니까 좀 뭔가 릴렉스하게 풀어줄 때, 그리고 CEO 모드가 뭐 어떤 모드냐
0: CEO
1: 막 얘기하시는,
0: 저 그게 정말 특이했어요. 와, 정말 CEO 모드.
1: 저 몇 번 받아봤는데 막
0: 어때요?
1: 디테일한 얘기 드리기는 좀 예. 이제 그런데 그 CEO 뭔가 몸이 회복되는
0: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1: 그러니까 치유하는 시간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사지 네. 시간은.
0: 그러니까 스트레칭 효과도 있고.
1: 그렇죠. 요가 모드가 특히.
0: 요가 모드도
1: 네.
0: 있고. 아, 그렇군요. 자, CEO 모드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0: 저는요, 친구 집이나 어디 지인 집에 갔을 때 마사지 체어가 있잖아요. 꼭 받아봐요.
1: 네.
0: 아니 저도 모르게
1: 디바 받아보셨어요?
0: 앉게 되더라고요.
1: 디바 받아보셨어요?
0: 받아봤죠.
1: 비교를 좀 하셔야 되는데.
0: 아니. 근데 저절로 거기 가서 한번 앉아서 네. 마사지 좀 받아보고 싶다 그런 이제 충동이 일기 때문에 이제 거실에 딱 마사지가 있잖아요.
1: 네네.
0: 그러면 앉아가지고 이것저것 눌러봐요. 그리고 이제 마사지를 받아보는 거죠. 그러면 역시 다르더라고요.
1: 아,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집에 마사지 체어가 있고 없고의 삶은 네. 확실하게 다르다라는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있기 전과 후가 다르다는 얘기가 네. 그 이제. 어쩌다 친구 집에 가서 받거나 매장에 가서 어쩌다 체험하면 그때만 네. 좋다가 계속해서 관리를 해주는 게 저희가 중요하잖아요.
0: 아.
1: 꾸준한 관리 그리고 건강하고 네. 또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습관을 들이는 게 건강을 위한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0: 네.
1: 마사지를 이렇게 자주 받고 습관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 생각해보세요. 비용이며 시간 또 내서 가서 받으려고 하면 그걸 자주 받게 되는 거는 힘들죠.
0: 참 이
1: 마사지 체어가 있어야 가능하죠.
0: 네, 마사지 체어가 욕심나는 게
1: 네.

0: 아침을 깨워준다고 했잖아요. 모닝 모드도 있고. 그러니까 아침에 와 진짜 일어나기 싫고 힘든데 마사지 쉐어 딱 앉아 있으면 얘가 이제 우리의 몸을 깨워주잖아요. 네, 세포를 네. 깨워주니까 그런 것도 좋고 또 하루에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하루에 피곤을 싹 풀어주는 것 같은 네. 네, 그런 그 마사지 서비스를 받으면 너무 기분 좋겠다.
1: 너무
0: 그날 그날의 피로를 풀어주는 네. 마사지 체어 정말 욕심난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1: 두 가지 합니다만. 유형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만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주로 오후에 받으시는 저도 좀 오후에 받는 편인데
0: 아, 그렇군요.
1: 근데 아침에 와서 받으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꼭 두 번 받으시는 분이 있고 그렇게 나뉘더라고요.
0: 저는 아침 저녁으로 받아야죠.
1: 아침 저녁으로. 저는 아침에는 조금 이제 막 애도 학교 보내고 막 정신없고 하다 보니까
0: 그러시구나.
1: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저녁에 받고 자면 깊이 있게 숙면을 취하잖아요. 그 다음 날 아침에 몸이 무겁지가 않더라고요.
0: 근데 확실히 달라요?
1: 달라요. 확실하게 달라요.
0: 잠이 살아요?
1: 어쩌다가
0: 저 요즘에 잠을 못 자거든요.
1: 깜빡하고 안 네. 하는 날은 네. 중간에 깨서 새벽에 내려가서 받고 올라온 적도 있어요.
0: 어머나 그 정도로?
1: 네. 그럼 달라요. 마사지에서 잠드는 경우도 있고.
0: 그 정도로 이제 저녁에 이제 잠이 안 온다 싶을 네네. 때 오늘 너무 피곤하고 몸이 무거워. 이런 이제 기분을 느낄 때 이제 마사지 체어에 앉아 있으면 한번 풀어주고 나면 잠도 잘 오고 그런다라는 네. 말씀이세요. 불면증이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1: 맞아요.
0: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1: 네.
0: 네, 디바 마사지 체어 명품 마사지 체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뭐 다리도 이렇게 주문해 준다면서요?
1: 다리 최고예요. 다리는 그냥 그냥 저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네. 제 다리 길이까지 다 알아서 얘가 조절을 해서 발 바닥, 발등 그리고 종아리까지 두툼한 손으로 문지르고 주물르고 발 바닥은 정말 저희가 그 혈자리들이 있잖아요.
0: 그렇죠,
1: 막 어쨌든은
0: 그렇죠.
1: 팍팍 긁어줬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 그 혈자리들의 롤러들이 제대로 누르면서 네. 풀어줍니다.
0: 그래서 인공지능 시스템이라
1: 맞아요. 와, 순환이 진짜? 잘 되는 게 되게끔 하는 거죠. 밑으로 내려간 그 혈액이 치고 올라오는 게 펌프질을 해서 올라와야 된다고 하잖아요.
0: 네.
1: 그걸 도와주는 역할을 또 확실하게 합니다. 그래서
0: 그렇군요.
1: 받고 나면 혈색까지 좋아지고 그 디바는 무엇보다도 이제 사은품 아직까지 드리는 사은품이
0: 네. 소개해 주세요.
1: 원적외선 권식 반신욕기.
0: 아이템도 욕심나요.
1: 최고예요. 이것도 베스트셀러 헬스코리아 베스트셀러고 지금 1500불 상당인데
0: 네.
1: 이것도 같이 사은품으로 무료로 드리니까
0: 와.
1: 여기서 몸을 살짝 이완을 시키고 물이 필요 없이 그냥 가볍게 하는 거잖아요.
0: 그럼
1: 반신욕을 살짝 즐기고 면역력도 키우고 내 몸에 또 1도 높여주는 게 굉장히 건강에
0: 거?
1: 중요하잖아요.
0: 네.
1: 이 상태에서 바로 마사지 체어에서 마사지 받으면 그 마사지 효과는 또 3배에서 4배까지 올라가요. 그럼 정말 깊이 있는 숙면 취하시고
0: 네.
1: 그 치유의 시간, 그러니까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누리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풀 럭셔리 스파 코스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0: 김원정 씨는 어쩜 표현도 그렇게 잘하세요.
1: 근데 이게 제가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0: 예.
1: 실제로 그거를 받아봤고 그 프로그램으로 이제 헬스코리아에서 예.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만든 그런 거니까
0: 아니 정말 네. 디테일하게 설명을 잘해주시니까 진짜 이것도 필요한데 저것도 필요한데 이런 생각이
1: 네.
0: 듭니다. 이 디바 마사지 체어가 정말 사은품도 이렇게 너무 좋다는 거
1: 그렇죠.
0: 예, 건식 반신욕기
1: 네.
0: 예, 선물로 가져가실 수 있겠네요. 얼마예요?
1: 지금 이제 원전에서 네. 건식 반신욕기는 1500불이지만 네. 디바에 함께 그냥 무료로 드리는 네. 거고
0: 선물로 주시는 거고요.
1: 네. 디바는 네. 15,000불, 20,000불대에서나 만날 수 있는
0: 네.
1: 최고의 마사지 체어인데
0: 네.
1: 저희 자체 브랜드 H솔루션 헬스코리아 자회사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중간 유통 과정에서의 거품이 쫙 빠져서 말도 안 되는 가격. 이것도 출시 가격 유지하고 있는데 8,999불.
0: 네.
1: 8,999불에
0: 네.
1: 무이자 할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0: 진짜 이게 매력 있어요.
1: 네. 그래서 네. 한 달에 187불 플러스 택스에
0: 너무 좋습니다.
1: 원적외선 건식 반신욕기까지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최고예요. 이거는 네. 놓치면 정말 후회하시고
0: 그쵸.
1: 가정의 달까지 저희가 하는 행사니까
0: 네.
1: 요거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놓치신 다음에
0: 아니 6월 되면 가격이 오른다면서요.
1: 네, 네.
0: 지금 아니 4월 말일 날
1: 유예기간으로
0: 올해 오른다고 했는데 네. 가정의 달이라서 또 한 달을 유예시켜 주신 거잖아요.
1: 사실 홈페이지에는 다 올라 있어요.
0: 아,
1: 네, 오른 가격으로.
0: 네, 네, 네. 자, 전화번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헬스코리아 213-385-1005 213385 1500번으로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디바 마사지 체어 그냥 기존 가격으로 해드리고요. 거기에 플러스 정말 건강에 너무나도 좀 반신욕기가 선물로 따라간다는 거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좀 구입하시는 것도 너무너무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H솔루션 목 어깨 마사지기 99불이네요.
1: 99불 할인.
0: 99불 플러스
1: 택스. 네. 네.
0: 택스.
1: 저희 타주도 다 무료 배송해드리고 타주는 택스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 주변에 친척분들한테 전화해서 알려주시더라고요. 네. 선물해서 보내시는 경우도 있고.
0: 네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달 요거 행사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서 마무리할게요.
1: 네. 가정의 달 행사는 지금 헬스코리아 어느 매장을 가셔서 어떤 제품을 구매하시든지 가격에 상관없이 응모권 드립니다. 네. 요거 응모하시면 저희가 5월 31일까지 받아요. 그래서 네. 6월 10일 날 추첨을 통해서 1등 마사지 체어 그리고 2등, 3등, 4등, 5등까지 또 10명 이렇게 늘어나니까 네. 그것도 행운을 점쳐보시기 바랍니다.
0: 아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곳 헬스코리아의 에너자이저 김원정 쇼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헬스코리아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213-385-1005 213-385-1005번으로 지금 바로 예,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2: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3: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2: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3: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2: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3: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4: Paid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5: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6: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7: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8: 학창시절에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 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의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9: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Come, see, and feel, enjoy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10: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1: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10: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1: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0: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1: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은 태평양 시각으로 1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노화 센터 닥터 알렉스 킴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예, 샌디 송님 어서 오세요. 화면에 비치는 언정님과 선미님 자매인 듯합니다 하셨네요. 그런가요? 예, 고맙습니다. 기분 좋은데요, 저는. 예. 자, 이 노래 어떨까요? 샤를 트레네의 라메라는 노래입니다. 바다. 오늘 바다를 보면은 햇살에 정말 반짝반짝반짝 눈부신 바다일 것 같습니다. 룰롱.

안녕하세요. 서울 1650 간추린 소식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블라디미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미국 이란 전쟁의 전면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2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중동 걸프 지역 정세가 전쟁과 평화의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며 이 전면적인 전쟁 중단이 시급하고 또 전쟁의 불씨를 되살리는 것은 더욱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리얼리티 TV 스타 출신 스펜서 프렛의 이 로스앤젤레스 시장 출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수요일 코네티컷으로 이동하기 위해 이 조인트 베이스 앤드루스를 떠나던 중에 이 기자들로부터 이 프렛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이드 벤스 부통령이 백악관 브리핑 룸에서 이 민주당 이란 오마르 하원 의원에 대한 연방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벤스 부통령은 출산 휴가 중인 캐롤라인 리빗 대변인을 대신해서 백악관 사기 근절 태스크포스 책임자로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오마르 의원은 2009년 아메드 히르시와 법적으로 혼인한 상태에서 이 아메드 누르 사이드 엘미와 결혼했다는 의혹을 오랫동안 받아왔습니다. 남가주 전역에서 최근 며칠 사이 대형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여러 카운티의 소방 인력이 총동원되고 있습니다. 이 산불로 주택과 구조물이 불에 타고 수만 명의 주민들이 대피한 상태입니다.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곳은 시미밸리의 샌디파이어입니다. 이 지난 18일 오전에 발생한 이 산불은 최소 주택 한 채를 전소시켰으며 20일 새벽 현재 약 1,700에이커까지 번졌습니다. 진화율은 5%에 머물고 있습니다. 남가주 곳곳에서 베인 산불, 또 샌디 산불, 베로나 산불, 그리고 이 산타로사 섬 산불이 지속해서 타오름에 따라 대기질 관리 당국이 연기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 남부 해안 대기질 관리국은 산불이 발생한 로스앤젤레스 리버사이드, 또 샌버나디노, 벤츄라 카운티 인근 일부 지역의 대기질이 화요일 밤 들어 이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 등 이 민감한 계층에게 해로운 수준까지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LA 경찰국이 한인타운 웨스턴 에비뉴를 따라 감시 카메라 18대를 설치하고 이르면 오는 7월부터 가동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카메라의 주 목적이 길거리 매춘과 인신매매 단속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작 한인타운 상인들과 주민들은 현실을 모르는 탁상 행정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LAPD가 추진 중인 감시 카메라는 웨스턴 에비뉴, 올림픽 블루바드와 산타모니카 블루바드 사이 구간에 모두 18대가 설치됩니다. 실시간 영상 모니터링은 물론 차량 번호판 자동 인식 기능까지 갖춘 첨단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자, 위의 내용은요.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라디오 서울 1650.com으로 들어가시면 이 기사 내용 자세하게 읽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0: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1: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0: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1: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2: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3: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2: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3: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2: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3: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2: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아 크랜셔 제주 화로.

0: 찰떡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1: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0: 1338-4000.
2: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3: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2: 1338-5600. 1338-5600.
3: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2: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3: 융자나라 좋은 나라.
2: 융자라면 콜미.
3: 1338-5600. 1338-5600.
4: 융자 나왔어요.
5: 우와 빠르네.
6: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 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만 이국 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의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7: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Come, see, and feel, enjoy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명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은 변하는 것을 보았을 때 변하는 것이 아니며 상대가 떠날 때 함께 떠나는 것도 아니다.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 등대와 같아서 이 폭풍을 바라보면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네, 진정한 사랑의 불변성을 등대에 비유한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네, Can't Stop Loving You, 밴 헬런 노래 2부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열기가 막 뿜어져 나오는, 아, 느껴지는 그런 노래 첫 곡으로 들어봤습니다. 사랑은 모든 걸 견디는 것, 그래야 진정 사랑했다 할 수 있겠지요. 진정한 사랑을 한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모성애가 제일 가까운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우리가 하는 사랑은 참 다양합니다. 뭐 이성 간의 사랑도 있을 거고 예, 그죠. 모성애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도 있을 거고 친구 간의 사랑도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사랑한다는 거는 그만큼 마음이 따뜻한 거 아닐까 싶네요. 예, 참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 보면 아, 참 따뜻하죠. 예, 그 사람 옆에만 있어도 그 온도가 느껴져서 좀 따뜻함을 느낍니다. 저는 아직 멀었네요. 저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면, 돌이켜보면 예, 사랑을 잘 모르는 사람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고, 좀 사랑을 많이 나누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제 제 자신이 좀 한없이 부족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예, 따뜻한 사랑, 예, 정말 온도가 따뜻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괴테는 이렇게 말했네요. 인간은 사랑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발견한다.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시간이 흘러도 퇴색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한결같은 사랑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가장 위대한 기적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쵸. 예, 사랑이라는 거는 가장 단단한 버팀목이 돼주는 거, 뭐 그런 게 아닐까 싶네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랑, 예, 그런 사랑을 하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예, 디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공감해요. 예, 소피아님의 댓글 피드백에 대해서 공감 한 표 올려주셨습니다. 예, 공감해 주심에 감사를, 또 하트 올려주셨고요. 이런 분위기 좋네요. 자, 해피투게더 2부 도움 주십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0: 전문 니타 레몬 로펌에서 해피투게더 2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땐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2: 213-381-2424. 213-381-2424.
3: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믿을 수 있는 천혜앤케어의 국민보약 녹용홍삼.
4: 최고 중에 최고예요, 이게.
5: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몸에 느껴요.
3: 면역력엔 최고인 녹용홍삼. 이제는 드셔야 될 때입니다. 213-385-1005. 헬스코리아.
5: 누리아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3: 하루 15분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인 누리아이로 눈 건강을 지켜주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6: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7: We will fight for you.
6: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8: 만두, 수제만두, 수제만두가 땡긴다.
9: 그럴 땐 당연히 신우랑 올케랑으로 가야지.
10: 매일 손으로 빚는 수제 선만두, 김치, 소고기, 야채, 골라먹는 재미까지.
9: 한입 먹으면 육즙 팡팡, 행복 팡팡.
10: 올케 콩국수로 시원하게, 쟁반국수로 푸짐하게, 단호박 들깨 수제비로 고소하게.
9: 신우랑 올케랑 완전 맛집이네.
10: 올림픽과 크랜셔, 투고 오케이, 딜리버리 오케이. 323-935-2724. 323-935-2724.
9: 수제만두 생각나면 신우랑 올케랑.
11: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12: 안녕하세요. 지역 사회를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11: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13: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1: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13: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4: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15: 홈쇼핑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16: 홈쇼핑 아이디.

0: 스티븐의 생생 건강. 네, 해피투게더 스티븐의 생생 건강 코너의 날입니다. 자, 스티븐의 생생 건강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또 굉장히 오해도 많은 주제인 것 같아요. 자, 스티븐 대표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NHS의 네. 우리 스티븐 네. 조 대표님.
1: 네.
0: 제가 며칠 전에 NHS에 네. 방문을 했잖아요.
1: 네.
0: 너무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그냥 아늑하더라고요.
1: 네.
0: 그리고 정말 건강 제품들이 많아서 이것저것 좀 둘러보는 그런 재미가 있었습니다.
1: 네네.
0: 많은 분들이 가셔서 상담도 받아보시고 또 이제 건강에 좋은 제품들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필요한 것도 구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 네.
0: 자, 오늘은 뭐 주제가 당뇨와 단백질의
1: 네.
0: 관계?
1: 네. 예. 저희가 이제 그동안 네. 뭐 이렇게 성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는데 네. 또 그게 뭐 직접적인 이제 관계도 있겠지만 또 아닌 경우도 있고 한데
0: 네.
1: 당뇨는 네. 오늘 뭐 이렇게 시작하기 앞서서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누구한테나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거의 누구한테 필연적으로 아하. 올 수밖에 없을 수 있는 네. 질환이에요. 그리고 현대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먹는 음식이 다양하고 많은 상황에서 그 유혹을 다 뿌리칠 수 없기 때문에
0: 맞습니다.
1: 그 다음에 또 노화와 또 관련이 있어요.
0: 네.
1: 그래서 당뇨는 우리가 뿌리칠 수 없는데 우리가 이제 당뇨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느냐.
0: 네.
1: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부터 이런 그 어떤 질환과 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 혹시는 좀 오해하고 있는 거
0: 네.
1: 그런 걸 좀 풀어드리려고 하는데요.
0: 고맙습니다.
1: 네. 이번 시간은 당뇨하고 네. 단백질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0: 아, 보통 이 당뇨라고 하면
1: 네.
0: 혈당과 탄수화물 이야기로 그렇죠. 알고 있는데
1: 네.
0: 우리 대표님께서는 조금 약간 포커스가 좀 다르네요.
1: 네, 그렇죠.
0: 아, 단백질 이야기가 굉장히 단백질. 중요하고 단백질이
1: 그러니까
0: 중요하군요.
1: 당뇨하면 예. 뭐 이제 당을 줄여라.
0: 네,
1: 뭐 아니면은 뭐 밥을 줄여라.
0: 맞습니다.
1: 탄수화물이니까
0: 네.
1: 밀가루를 피하라고 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이제 주종이죠. 그리고
0: 네.
1: 또 당뇨가 있으신 분들 또 이제 당뇨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부담을 느끼고 그걸 또 굉장히 조심하시는 분들조차도
0: 네.
1: 이제 이 당뇨에 있어서 먹는 거에 탄수화물을 막는 이런 것들에만 이제 치중하고 있는데
0: 네.
1: 오늘 진짜 이 당뇨와 단백질 어떤 관계가 있을지 방송 끝까지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0: 네, 오늘도 퀴즈 나가죠.
1: 네, 오늘도 네. 또 퀴즈가 나가고 그거에 또 선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선물 또 제가 크게
0: 쏘더라고요.
1: 크게 준비했고요.
0: 네, 오늘 선물 아주 커요. 여러분들 귀 쫑긋 거 세우시고 우리 스티븐 조 대표님께서 해주시는 이 생생 건강 정보 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0: 자, 그럼 먼저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좀 드려보겠습니다.
1: 네.
0: 대표님이 보시는 당뇨의 진짜 의미는 무엇입니까?
1: 아,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 일단은 이제 네. 당뇨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제 당뇨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 몸은 이 유지하기 위해서
0: 네.
1: 혈당 즉 포도당이라는 것을 생산해내고 그것을 이제 온 그 혈액을 통해서 공급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생각을 하는 이 그리고 뭔가 기억을 하고 공부하고 하는 이 두뇌에서 더 우리가 움직일 때 활동할 때 운동할 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에너지가 필요한데 에너지의 근간은 혈당이에요. 포도당.
0: 아, 그렇군요.
1: 그런데 이제 이 당뇨는
0: 네.
1: 이런 그 포도당 혈당의 공급이 그 적절하게 필요할 때만큼 이제 공급이 되고 또 공급된 혈당이 포도당의 에너지로 전환되고 하는 이런 시스템의 구조가 망가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0: 아,
1: 그래서 단순하게 내 몸에 혈당이 높아서 난 당뇨야 이게 아니고 우선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건 나의 어떠한 그 내 몸의 어떤 시스템이
0: 네.
1: 밸런스가 깨졌다는 거예요.
0: 아.
1: 그걸 먼저 인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내가 단 거를 많이 먹고서 당뇨가 온 거야, 나 단 네. 거를 줄여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물론 원인이 될 수는 있어요. 단 거를 너무 많이 먹어서 네. 시스템이 망가지거나 균형이 깨질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내 몸에 영양을 주고 쓰고 하는 이 균형이 깨졌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0: 아, 그렇군요. 오, 오늘 새롭게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네. 몸 안에 그 밸런스가 깨졌을
1: 그렇죠.
0: 때.
1: 그렇죠. 밸런스가 깨진 거예요.
0: 아, 그래서 이 네. 질병이 생기는 거군요. 네. 아하. 그러면 그 과정에서 간이 또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1: 네.
0: 간과 당뇨는 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1: 예,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네. 왜 그러냐, 많은 분들이 아, 당뇨하면 대부분 인슐린이라는 걸 먼저 떠올리고요.
0: 네, 췌장에서 네,
1: 그리고 췌장이 조금 또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아, 인슐린과 췌장이 또 관계 있다는 걸 알고
0: 그쵸, 그쵸.
1: 계세요.
0: 그래서 압니다.
1: 아, 당뇨는 췌장하고 관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물론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0: 네.
1: 근본적으로는 간하고 더 밀접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그 포도당, 그러니까 혈당을 생산하는 그 혈당 제조기는 네. 간이에요.
0: 그렇습니까?
1: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먹은 음식이 소화가 돼서 소화된 물질들이 이제 다양한 형태로 특히 이제 아미노 형태로 많이 바뀌어서 간으로 다 전달이 돼요.
0: 네.
1: 그럼 간은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에너지의 근원인 포도당을 이제 만들어내죠. 그래서 혈액에 집어넣고 네. 이제 혈당을 만들어내는데 문제는 이 이제 이 혈당을 만들어내는 이 간 시스템이 우리 몸이 혈당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덜 만드는 거를 인지하는 게 뭐냐면 인슐린을 만나면 그 제작을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이는
0: 그렇군요.
1: 거죠.
0: 와.
1: 근데 그 인슐린이 와도 네네. 그 인슐린이 온지를 인지를 못하고 계속적으로 포도당을 만들어내므로 인해서 당뇨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0: 그런 거군요. 네. 저는 그 췌장하고 당뇨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1: 네네. 네. 근데 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0: 간이 중요하다는 거.
1: 그 네. 또한 췌장은 내가 노력을 한다. 뭐 어떤 약을 투여한다.
0: 네.
1: 뭐 근본적으로 그쪽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는데요.
0: 네.
1: 우리가 뭐 당뇨에 있어서 당뇨 약을 먹고 있는 거, 그 약도 간을 컨트롤하는 약이에요.
0: 아, 그렇군요.
1: 대체적으로 이제 인슐린을 맞는다. 뭐 당뇨가 심하셔가지고 인슐린을 맞는다 그러면 그 인슐린으로 췌장을 어떤 그 기능을 뭐 고치거나 완화시키는 게 아니고 간한테 그 인슐린을 통해서
0: 네.
1: 그 포도당 생성을 막아주는 혈당을 떨어뜨리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0: 네.
1: 중요한 건 간입니다.
0: 아, 그렇군요. 자, 새롭게 알았습니다. 어유, 이런 네네.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듣겠습니까? 저희 라디오 서울 스튜디오에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생생 건강 정보. 스티븐 조 대표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스티븐 조 대표님은 미국 공인 시니어 뉴트리셔니스트입니다.
1: 네, 맞습니다.
0: 그죠? 굉장히 경험도 네. 풍부하시고 박학다식하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생생한 건강 정보만 쏙쏙 뽑아서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네. 계세요. 자, 근데 말이에요. 네. 당화혈색소라는 건 뭐예요?
1: 당화혈색소.
0: 예, 예, 예.
1: 이제
0: 뭐 용어들이 있더라고요.
1: 지금 이제 저희가 미국에 네. 살다 보니까
0: 네, 네.
1: 사실 이제 한국에선 너무 너무 많이 알려진 단어예요.
0: 네.
1: 근데 미국에서 계시다 보니까 이제 매칭이 안 될 수 있는데요. 또 이 말을 하면 또 다 아세요. A1C라는 거.
0: 예.
1: A1C라고는 이제 보통 또 젊으신 분들은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 잘 생소할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하는 연령대에서는
0: 네.
1: A1C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당뇨에 관심이 있고 당뇨가 올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 A1C가 뭔지 다들 알고 계시는데 네. 요걸 한국말로 얘기하면 네. 당화혈색소.
0: 당화혈색소.
1: 네, 요걸 한 가지만 좀 쉽게 말씀드리면
0: 네.
1: 결과적으로 내가 혈액을 뽑아서 혈액 안에 뭔가 있는 거를 측정하는 게 혈액 검사잖아요. 근데 그 뽑은 혈액 안에 내 혈소판이 당과 결합된 상태를 말하는데 보통 내 몸에 있는 혈소판은 한번 만들어지면 3개월 정도 머물러 있어 혈액 안에.
0: 그렇군요.
1: 근데 그 중에 혈소판 중에 일부가 너무 포도당이 많아서
0: 네.
1: 그 당들이 내 혈소판하고 결합이 돼요. 그걸 당화라고 하는데 아. 그래서 결합되면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혈소판이 몇 개월이요? 3개월 머물잖아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합된 그 혈소판,
0: 네.
1: 당화된 혈소판이 혈액 안에 얼마나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평소 매일 걷던 혈당의 변화가
0: 네.
1: 어느 정도까지 변화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수치를 네. 이제 A1C라고 하는데 A1C. 5.5 미만이면 정상.
0: 아.
1: 근데 5.5에서 6.4 정도. 근데 보통 이제 6까지를 보통 요즘 얘기해요.
0: 네네네.
1: 그런데 원래는 이제 원칙적으로 6.4지만 한 6 정도만 놔도 오면 이제 보더라인이라고 하죠.
0: 아, 보더라인.
1: 네, 당뇨 이제 보더라인.
0: 네. 네.
1: 이제 주의 의사한테 이제 주의를 듣죠.
0: 네.
1: 근데 이제 6이 넘어가면 이제 원래는 6.4까지가 보드라인이지만 6이 넘으면 의사들은 보통 이제 그 당뇨약을 권하게 돼 있어요.
0: 당뇨약을 처방받죠.
1: 네, 처방받고 네. 그렇게 되게 돼 있는데 그런데 이제 같은 그 수치라도 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결과적으로 3개월 동안 내 혈소판이 당화된 거거든요. 근데 이 당화되는 과정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공교롭게도 네. 연말이 꼈어요.
0: 네.
1: 연말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연말엔 주로 우리가 파티가 많고
0: 그렇지.
1: 연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0: 네.
1: 매일같이 과식하고
0: 아.
1: 매일같이 과음을 한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혈당이 굉장히 올라가요.
0: 오호.
1: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나의 A1C가 높을 수 있어요.
0: 아.
1: 그런데 이 내가 A1C가 몇이다. 내가 나 5.7이다. 5.9다 이러면
0: 네.
1: 뭐 아직은 내가 뭐 보드라인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시점에 내가 최근 3개월 동안 식생활이 어땠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0: 아하.
1: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내가 지난 3개월 동안 뭐 파티도 많았고 많이
0: 네.
1: 먹었어. 그러면 뭐 maybe 내가 음식 조절이 되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지만 지난 3개월 동안 내가 음식을 특별하게 과식하거나 특별하게 많이 먹지 않았는데
0: 네.
1: 보도라인에 올라왔다? 그거는 다른 얘기예요.
0: 아하.
1: 그거는 이제 내가 이거는 내가 지금 당뇨에 입문하고 있구나라고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0: 그러니까 A1C는 최근 약 3개월 동안
1: 그렇죠.
0: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혈당이 어느 정도 높게 유지되었는지
1: 그렇죠. 네.
0: 그걸 보는 수치라고 말씀을
1: 그렇죠.
0: 해주셨잖아요.
1: 네.
0: 참 이런 내용도 아마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1: 뭐 알더라도 이제 뭐
0: 수치가 중요하다는
1: 네,
0: 거.
1: 편향적이거나 아니면 일부분만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 그렇게 딱 정리를 하시면
0: 네.
1: 또 머리에 싹 들어와서
0: 정말.
1: 무엇인지 알 수 있고.
0: 네, 이제 알게 됐어요. 당화혈색소 A1C 수치가 네. 중요하다는 거. 이것만
1: 네.
0: 아셔도 여러분들 예, 좀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데 폭식하지 말아야겠네요.
1: 그렇죠.
0: 탄수화물이 많은 거. 이런 제품들 좀 많은 사람들이 절제를 하더라고요. 이
1: 네.
0: 혈당 스파이크가 높은 그런 음식들은 좀 피해야 된다 해서 당뇨 보더라인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1: 그렇죠. 뭐
0: 네.
1: 사실 내가 이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0: 네.
1: 20대 성장기에 있거나 아직 노화기가 아닌 분들
0: 네.
1: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그분들도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일 우리한테 안 좋은 게 과식이에요.
0: 과식.
1: 그다음에 일정하지 않은 수면.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인데 이 세 가지가 제일 크지만 그중에 제일 큰 게 과식입니다. 그래서 과식은 순간적으로 나의 몸을 망가뜨리는 이제 현상을 만들어요. 하지만 우리 몸이 워낙에 회복 능력이 좋기 때문에 망가진 걸 회복하는 것이 그걸 내 몸이 못 느낄 뿐이지 매번 과식을 할 때마다
0: 네.
1: 몸은 잠깐이라도 망가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반복적인 과식이 있다.
0: 네.
1: 그러면은 첫 번째가 이제 위험이 오는 게 당뇨고요.
0: 네.
1: 두 번째가 콜레스테롤이에요.
0: 아하.
1: 그래서 약으로 치료가 되기도 어려운 콜레스테롤, 고콜레스테롤증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잦은 과식이 원인이 될 수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운동 부족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1: 네, 저도 물론
0: 콜레스테롤이 네. 보드라인이라.
1: 근데 콜레스테롤하고 운동하고는 거의 물론 뭐 관계가 전혀 없다고는 얘기 못 해요. 그렇지만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콜레스테롤은요. 살이 빠지고 그 외형이 그 마른 사람한테도 많이들 일어나고 네. 높고 콜레스테롤 증상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게 첫 번째가 잠이에요.
0: 그러니까
1: 수면이 불규칙하거나 네. 적절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거. 두 번째가 이제 스트레스. 스트레스에는 네. 좋은 일, 나쁜 일 다 포함해서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기분의 업앤다운이 심하거나 네. 뭐 이런 게 있거나 그러면 또 그 콜레스테롤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린 과식이에요.
0: 과식. 예. 야, 진짜
1: 그래서 과식은 당뇨에도 갈 수 있고요. 콜레스테롤도 올릴 수 있고
0: 그러네요.
1: 혈압에도 문제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과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0: 아, 그래서 소식해야 됩니다. 소식하라 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군요.
1: 적절한 너무 안 먹는 건 아니지만 적정 수준의 음식을 드시는 네.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0: 예. 근데 대부분 당뇨 관리라고 하면 음식 조절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또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1: 네.
0: 근데 여기서 우리 대표님께서는 단백질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시는데요.
1: 네.
0: 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1: 네. 진짜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0: 네.
1: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그냥 단순하게 내가 식사 조절, 그 음식을 줄이는 거죠. 드시는
0: 네.
1: 양을 줄이고 그 중에 이제 탄수화물은 완전 근절하면서
0: 네.
1: 소량의 이제 뭐 그 섬유질이라든지 단백질을 섭취하는 과정.
0: 네.
1: 이제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당뇨에 준하게 되면 섬유질 섭취에 굉장히 더 신경을 써요.
0: 맞습니다.
1: 네. 그래서 섬유 근데 사실상은 이제 당뇨가 있으신 분들 중에 섬유질 섭취가 너무 과도하게 되면 반드시 쫓아오는 게 위장장애예요. 그래서 위장 이제 소화 기능이 저하되거나 다진 설사를 한다든지 그런 어떠한 그 모든 기관의 이상 중에서 소화 쪽에 관련된 부분에 이상이 올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 당뇨에 있을 때는 이 당뇨가 이제 우리 몸의 조직들을 망가뜨리는데 그 중에 단백질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조직 그게 대표적으로 근육이거든요.
0: 그러네요.
1: 근육을 소실시켜요.
0: 아~
1: 그래서 당뇨가 이 포도당이 내 몸 안에 높아지고
0: 네.
1: 과포도당 그러니까 이제 결국 과혈당이죠. 그걸 또 다른 말로 당뇨.
0: 네.
1: 이 과혈당이 계속 유지되면 근육이 소실됩니다.
0: 그렇군요.
1: 근데 근육이 소실됨으로 인해서 나한테 오는 거는 무기력증.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모션한 거에서는 무기력증이 오고
0: 네, 네,
1: 또
0: 네.
1: 기분의 업앤다운이 심해져요.
0: 아, 그다음에 심하군요.
1: 네. 그다음에 이제 올 수 있는 이 근육의 소실로 인해서 오는 게 관절.
0: 관절?
1: 네, 관절과 모세혈관의 파손이에요.
0: 어이고.
1: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을 보충하지 않으면
0: 네.
1: 이 근육 손실에 있어서 그 어떠한 역할, 당뇨가 만들어내는 역할을 이제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0: 네.
1: 우리 혈당 안에는 혈소판, 아까 당이 혈소판하고 합쳐져서 당화된다고 하잖아요.
0: 네네네네.
1: 이 당화되는 현상이 혈소판에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 혈액안에 있는 단백질하고도 당화가 일어납니다.
0: 어머나.
1: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공급돼야 될 단백질들이
0: 네.
1: 변질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단백질이 전달이 안 되면
0: 네.
1: 그러면 이제 그 근육들이 그 계속 그 보강이 돼야 되는데 그 보강이 안 되면 이제 점점 소비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0: 네.
1: 소실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충분한 단백질 일단 단백질이 망가지고 당화되더라도
0: 네.
1: 얘가 계속적으로 단백질을 보충한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거 학계 논문으로도 나와 있는데 하루에 당뇨가 있는 사람 중에 120g 정도의 그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0: 아하.
1: 당뇨의 임프루브 그러니까
0: 네.
1: 당뇨가 진전하는 것을 개선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120g이 네. 사실 적진 않아요. 왜냐면
0: 고기로 치자면
1: 예, 뭐, 고기로 치자면
0: 예, 예, 120g 뭐 보통 대충 예.
1: 120g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소고기를 계산하면 소고기에 단백질이 30%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400g에 그 보통 1인분이 200g이죠. 근데 한 2인분 이 400g을 고기를 먹게 되면 그러면 약 그 400g 정도의 고기 2인분 고기를 섭취해야 120g 정도의 단백질을 얻는 거예요.
0: 참.
1: 그러니까 400g 정도를 섭취해야 되는데 와. 적은 양이 아니에요.
0: 그러네요.
1: 굉장히 보통 요즘 저도 한 200g 고기 먹는다고 200g 이상 못 먹거든요.
0: 그렇죠.
1: 네, 그 정도. 근데 네. 그렇게 근데 문제가 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식. 과식이 문제인데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과식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0: 그렇죠.
1: 그래서 그런 딜레마에서 좀 어느 정도 내가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는 것이 네. 바람직합니다.
0: 아, 단백질이 그렇게 중요하군요. 그럼 단백질이 당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라고 이렇게 준다고 볼 수 있겠네요.
1: 네. 어떻게 네. 말하면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단백질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네. 결과적으로 우리 몸의 어떤 에너지 시스템에 이제 이제 이게 서로 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0: 네, 네, 네.
1: 이 부조화가 일어나는 상황에 이제 하나씩 기능들이 이제 망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간이 착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충분한 혈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0: 네.
1: 그걸 그냥 무조건 그냥 혈당을 계속 뽑아내는 증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게 또 어떤 측면으로 이제 주장하고 있는 학자들은 내가 단백질을 적절하게 섭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결과가 왔다라고 주장하는 네. 또 학설도 있습니다.
0: 당뇨 관리에 이렇게까지 단백질이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1: 네.
0: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단백질 섭취 자체가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1: 네네.
0: 그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1: 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0: 네.
1: 내가 당뇨를 이제 관리하는 데 있어서
0: 네.
1: 탄수화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0: 네.
1: 단백질을 섭취하는 방법론을 찾으셔야 돼요. 근데 요즘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프로틴 쉐이크라고
0: 네.
1: 단백질만 가진 어떤 이제 분말 내지는
0: 네.
1: 주스 내지는 뭐 그런 것들이 여러 종류가 나오는데
0: 네.
1: 적절하게 이제 탄수화물이 덜 들어가 있고 나한테 소화에 큰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프로틴이라는 이 네. 단백질을 잘 공급할 수 있는 공급원들을 선별해서 찾는 것이 또 내
0: 네.
1: 당뇨를 개선할 수 있는 그리고 당뇨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게 하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럼 프로틴 쉐이크가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1: 그렇죠. 네.
0: 어머, 그렇구나. 그러니까 단백질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1: 네.
0: 그렇게라도 대안을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1: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시는 게 아, 근육이 안 생겨. 내가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봐. 이렇게 생각하실
0: 네,
1: 수 있거든요.
0: 생각해...
1: 한 가지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0: 예, 예.
1: 운동 근육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운동은 30%의 영향을 주고요. 나머지 70%는 단백질 영양 섭취. 그게 더 커요. 그래서 내가 적절한 영양 섭취를 안 하고 운동을
0: 네.
1: 하게 되면
0: 네.
1: 그거는 이제 소실이에요.
0: 아.
1: 그래서 오히려 몸이 더 약해지고
0: 아하.
1: 그래서 아마 뭐 만약에 이제 지금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 뭐 만약에 친척이나 가까운 지인 중에 운동하시는
0: 네.
1: 분들 뭐 전문적으로 선수로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특히 그분들이 이제 체중 조절을 위해서 잘 음식을 안 드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고 또 어떤 몸살이라든지 감기를 잘 걸려요.
0: 네.
1: 그 이유가 적절한 이 영양 공급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다고 근육이 뛰어나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제 그 근력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0: 아하.
1: 그래서 나의 근육을 충분히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영양 공급이
0: 네.
1: 반드시 필요합니다.
0: 아, 그렇군요. 정확한 정보가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1: 네.
0: 오늘 이 생생 건강 코너
1: 네.
0: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스티븐 조 대표님께서 정말 중요한 예, 정보를
1: 네,
0: 주고 계십니다.
1: 네, 네.
0: 아니 근데 이
1: 네.
0: 단백질도 중요하지만 호르몬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1: 네, 호르몬이 중요하죠. 네. 근데 우리가
0: 호르몬도 단백질인가요?
1: 아니죠, 아니에요.
0: 아니에요.
1: 아니죠. 자, 예.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예예. 이거는 뭐 여기 오늘 내용에는 없지만 이제 짤막하게 네. 우리가 먹는 영양분이 있고요. 예. 이제 영양분에는 네. 비타민과 단백질과 이제 미네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미네랄은 왜 미네랄을 구분하냐면 우리 몸 안에 있는 게 미네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네랄과 비타민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비타민은 우리 몸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보충해야 돼요. 그쵸. 근데 미네랄은 우리 몸에 있어요. 하지만 내가 먹는 거는 보충이에요.
0: 보충하라.
1: 네, 그래서 네. 먹는 거예요. 근데 중요하죠. 이걸 통칭해서 이제 영양분인데 여기에 빠져 있는 게 이제 탄수화물의 섬유질 그리고 당류라 그러죠. 아하. 그거와 또 이제 단백질이에요. 아하. 그래서 근데 방금 말씀하신 이제 호르몬은 이런 여러 가지 영양분을 내가 먹게 되면 내 몸의 기능들이 네. 이제 효소와 같은 또 호르몬을 분비를 해요. 그래서 뭐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 그것도 호르몬이에요. 그거는 이제 췌장이 분비하는 호르몬이죠. 네. 그래서 이런 호르몬들이 몸에서 분비가 되는 거예요.
0: 네. 근데 요즘에 이제 대표님께서 알부민을 네. 굉장히 강조하시잖아요.
1: 네네네.
0: 이 단백질 중에서도 알부민을 이렇게 중요하게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1: 네, 아주 큰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네. 단백질은 우리가 이제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데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되고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이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힘의 네. 근원으로 쓰이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근육도 만들어지지만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소비되는 그 에너지죠. 근데 네. 중요한 건 이 과정을 보면 내가 음식을 먹어서 먹은 음식이 소화기관을 통해서 아미노로 변하면 네. 그 바뀐 아미노들이 간으로 전달돼서 간에서 이제 영양분이 만들어지는데 네. 이 만들어진 영양분이 그냥 막연하게 우리 몸으로 그냥 임의로 전달되는 게 아니고요. 네네네. 이 영양분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필요해요. 근데 그 매개체가 이것도 또한 단백질이지만 네. 그 단백질 형태로 구성이 돼서 간이 만들어낸 각종 영양분들을 들어다 날라요. 근데 그 들어 날르는 그 매개체 그게 알부민이에요.
0: 그렇군요.
1: 근데 이것도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반드시 내가 섭취해서 그게 아미노 알부민으로 바뀌고 네. 그 바뀐 아미노가 간을 통해서 재탄생할 때 이제 알부민이 만들어지는데요. 네. 그 알부민 자체가 이제 우리 영양분 또 내가 먹은 뭐 당뇨약, 뭐 내가 먹은 혈압약, 내가 먹은 콜레스테롤 약조차도 네. 우리 몸으로 전달할 때 알부민이 있어야지 전달합니다.
0: 어머나 굉장히 중요하네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당뇨 상태에서는 이 알부민도 영향을 받겠네요.
1: 그게 이제 한 요번에 포인트인데요. 예. 아까 말씀드린 당화.
0: 당화.
1: 혈액안에 지금 잔류해서 네. 제일 많이 있는 단백질이 알부민이에요. 우리 몸 안의 혈액에 보통 이제 간이 하루에 5에서 많게는 15g의 알부민을 생산하는데요. 네. 그게 다 혈액 안에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한 번 생성된 알부민 네. 이 단백질은 20일 동안 혈액 안에서 남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 몸이 혈당이 높아져서 네. 이제 그 남는 잔여 네. 과잉 포도당이 형성이 될 때 이 당들이 단백질하고 결합됐는데 대체적으로 다 알부민하고 결합을 해요. 그래서 당화된 알부민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0: 어머나.
1: 그냥 혈액 안에 남아있고 쓸모가 없는 거예요. 제기는 네. 못하는 거예요.
0: 네네네.
1: 그러면 결과적으로 알부민이 본연에 하는 영양 공급이라든지 내 몸의 수분 컨트롤을 제대로 못하니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의 그 어떤 무기력증이라든지 이런 게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당화된 알부민은 소실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드려도 추가적으로 계속 알부민이 더 생성이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보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알부민이 내 몸에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간에서 더 알부민을 만들어낼 수 있게 추가적인 어떤 내 액션을 취하는 거 그게 또 하나의 지혜입니다.
0: 자,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당뇨를 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1: 네.
0: 고맙습니다. 네. 자, 유튜브 댓글창에 이런 말씀 적어주셨는데요.
1: 네.
0: 와, 정말 스티브 조 대표님은, 선생님은 역시 설명을 잘하십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어, 그럼요. 미국 공인 뉴트리셔니스트이십니다. 예, 스티브 조 대표님께서 오늘 생생 건강 이렇게 정보를 주고 계시는데요. 아, 정말 이 당뇨를 보는 관점 자체를 정말, 네, 아,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 오늘 퀴즈도 준비가 되어, 네, 있잖아요.
1: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0: 와, 시간이 언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벌써 41분이 지났어요.
1: 네. 네. 자,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퀴즈, 네, 내용은, 네, 일단 이제 정답을 아시는 분은, 네, 제가 많이는 못하고 세 분께. 저희 그 NHS에 이제 알부민 포뮬러가 있는데, 네, 한 병에 85불이에요. 그 세 분께 한 병씩 드리려고 그래요.
0: 이렇게 비싼 걸 주셔도 돼요.
1: 그러니까 뭐 일단 제가 다른, 오히려 제가 다른 거 이제 인터뷰 프로모션에서는 이렇게 안 하는데,
0: 그러니까요.
1: 저도 이제 이 건강 정보를 하는 거에 좀 애정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네,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0: 사실 모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 네,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아, 네, 네, 감사합니다.
0: 너무 유익한 정보라서요. 네.
1: 그래서 정답을 아시는 분은, 네, 1327778866, 네, 저희 매장 전화번호인데 문자가 수령이 가능해요. 그래서, 네, 여기로 정답을 보내주신 선착순 세 분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문제 나가겠습니다. 아, 오늘 방송을 잘 들으신 분은 충분히 맞추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0: 네.
1: 다음 중 오늘 방송 내용으로 가장 올바른 설명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방송에서 들은 내용에서, 네, 좀 다른 내용은 빼고 맞는 거 찾으시면 돼요.
0: 네.
1: 1번, 당뇨는 단순히 단 것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며 혈당만 낮추면 해결된다. 2번, 근육은 혈당과 관계없으며 단백질 섭취는 당뇨 관리에 큰 의미가 없다. 3번, 당뇨는 몸의 대사와 유지 시스템이 흔들리는 상태이며 단백질과 근육 유지도 중요하다.
0: 네.
1: 4번, 알부민을 먹으면 소화 과정 없이 바로 혈액 속에 알부민으로 사용된다.
0: 아, 답 알겠네요. 아마 방송 들으신 분들은 쉽게 맞추실 수 있습니다.
1: 네네네. 네,
0: 답을 213-277-8866 요 전화번호로 텍스트 문자로,
1: 네,
0: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네, 자, 선착순 세 분께, 와, 선물이 되게 좋아요. 85불 상당의 NHS 알부민 포뮬러 한 개를 선물로 증정해드립니다. 와, 대표님 정말 감사해요. 많은 정보 감사하다라는 댓글들 많이 올라와 있네요. 생생정보답게, 네, 생생한 정보를 주시네요 라는 엄지척도 올려주셨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아, 여러분들, 아, 정말 유익한 시간 되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깨우는 시간, 아, 생생건강, 미국 공인 시니어 뉴트리셔니스트 스티븐 조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1: 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213-277-8866으로 예, 문자로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3: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3: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2: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4: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3: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4: 선택하세요 품질을,
3: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4: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3: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4: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3: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5: 세븐디아스 타이어.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6: 우와 싸다 정말 싸다.
5: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6: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5: 진짜 감쪽 같네.
6: 역시 벤트웨이야.
5: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6: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합니다
7: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랙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박스 수어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레이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의 이재영 변호사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공동 제공으로 해피투게더 2부 도움 주셨습니다. 크리스님 오늘 처음 들어와 주신 것 같은데요. 아우 고맙습니다. 자주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날씨입니다. 현재 LA 지역은 낮 최고 기온 84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습도는 28%. 자외선 지수는 8로 매우 높은 단계 기록 중입니다. 현재 LA 카운티 일대는 인근 시미밸리에 이 샌디 산불 영향으로 인해 연기와 재가 유입되면서 대기질 경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현재 대기질 지수는 보통 수준 나타내고 있지만 이 노약자나 호흡기가 예민하신 분들은 야외 활동 자제하시고요.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LA 지역 해 뜨는 시각 저녁 7시 52분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저녁 7시 52분, 내일 해 뜨는 시각 오전 5시 45분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496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 중동발 긴장 완화 조짐 속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일부 회복되면서 1500원 선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국제금값은 달러 강세와 미 국채 금리 고공 행진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온스당 4,472달러 9센트 선에서 거래되면서 이 최근 한 달 반 사이에 가장 낮은 수준 기록 중입니다. 가스값은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앞두고 연일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국의 일반 가스 평균 가격은 이 갤런당 4달러 55센트로 올라서면서 올 들어 최고치에 육박했습니다. 이곳 캘리포니아 주와 LA 롱비치 지역의 평균 가격은 이 갤런당 6달러 20센트 기록하면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자, 뉴욕 증시는요. 국채 금리 급등세가 진정되고 국제 유가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뉴욕 증시는 일제히 강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자, 이 시각 현재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0.9%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에 다시 바짝 다가섰고요.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는 484포인트 약 1% 급등한 흐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역시 1.3%의 높은 상승률 기록하면서 이 시장의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네, 경제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 노래 신나게 좀 들어볼까요?

사이먼 앤 가펑클입니다. 미세스 로빈스. 자, 이 노래 들으면서요 해피투게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는 고니의 음악다방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 고선미였습니다. 행복한 날 되십시오. 사랑합니다.

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2: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1: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3: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4: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5: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4: 장례비는요?
5: 공업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4: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5: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6: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7: 건강에 관심이 많은 우리 모두입니다만 실제로 뭐가 좋다더라 하면 바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젊은 사람들이죠. 요즘 깻잎 샐러드에 또 꽂혔다고 합니다. 평상시 먹고 있는 샐러드에 이제 깻잎을 자잘하게 썰어서 넣어 먹는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 독특한 향이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호가 된다면 정말 없으면 뭔가 빠진 그런 느낌이 들 듯 합니다. 네, 깻잎은 사실 참 좋아요. 약의 원료로 쓰일 만큼 건강 효과가 뛰어납니다. 염증 억제에 좋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고요. 또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축적되는 것을 억제해주는 퀘리세틴 성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기 먹을 때 같이 먹으면 참 좋겠죠. 양파가 퀘리세틴이 많잖아요. 그래서 양파를 곁들이려고 하는데 양파의 냄새가 좀 부담스럽다면 네, 깻잎을 적극 활용해도 거의 같은 아니면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깻잎은 들깨의 잎인 거 아시죠? 들깨가루 좋다라는 얘기도 많이 듣잖아요. 자, 들깨는 43%의 기름과 18%의 단백질, 28%의 탄수화물이 들어있습니다. 기름이 꽤 많죠? 안 잘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들기름. 이 기름 중에서 그런데 좋은 지방이라고 알려져 있는 올레산, 리놀레산 등 불포화 지방산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기름이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열량은 조금 높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네, 어쨌든 그 독특한 향 때문에 들깨, 들기름은 아직은 무리다 하시는 분들은 대신 깻잎을 좀 많이 먹어주면 되겠죠. 짙은 녹색이 싱싱합니다. 그리고 향이 강할수록 줄기가 촉촉할수록 싱싱하다고 하는데요. 또 잎의 잔털이 선명해서 표면이 까칠까칠하다면 역시 신선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잎채소들 장 볼 때마다 아유 이거 심느라고 또 고생하겠네 뭐 이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특히 농약 잔류도 걱정되고 일단은 잎채소들은 좀 물에 어느 정도는 담가뒀다가 세척하는 게 권장이 되고 있네요.
6: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아주신 모든 친구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들. 아, 수요일입니다. 아, 날씨가 무척 덥죠? 어떻게 보면 말이죠, 일주일 중에 가장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는 오늘 수요일. 하지만요, 좀 다르게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주말이 바로 저기 보인다. 이번 주는 연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기분 좋은 타이밍이라는 게라고 좀 생각을 살짝 바꿔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지금 3시, 졸음이 좀 스멀스멀 오는 그런 이 시간, 여러분의 비타민 라디오는 내 친구, 채널 고정 활기찬 수요일 오후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얘기 여러분들 많이 드셨죠? 하지만 이 빈손으로 태어난 세상, 지금 여러분 가진 게 어마무시하게 많지 않습니까? 이만하면 괜찮은 인생 아닌가요? 자, 출발합니다.

0: 네, 아이고 참 오늘 시원하게 좀 출발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요일이 가장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날이기도 하지만 이제 주말이 코앞에 보이고 이번 주말은 그래도 연휴라서 물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바쁘시겠지만 또그 이외에 모처럼만의 여행 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흥분이 시작되는 그런 날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함께 5시까지 여러분의 지친 마음의 피로를 한껏 이곳 라디오는 내 친구에 오셔서 듬뿍듬뿍 쉬시면서 기대시면서 우리 추억으로 좀 돌아가는 그런 좋은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이고 통계님 굿모닝입니다. 권희영님 신청곡 주고 미미님 반갑습니다. 신청곡 주셨네요. 제가 목소리가 조금 맹맹거려요. 아마 코감기가 살짝 걸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요새 그 낮에는 이렇게 덥고 또 밤에는 쌀쌀하고 이러다 보니까 기온 적응에 힘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각별히 좀 많이들 조심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전하는 말씀 듣고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의 우리 신디 매니저님 모시고 또 이야기 보따리 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라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2: 아빠!
1: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3: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퍼스트5캘리포니아.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4: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5: 물론입니다. 보증 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4: 보증 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5: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6: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7: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8: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7: 선택하세요 품질을,
8: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7: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8: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7: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8: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9: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8: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 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0: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1: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2: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3: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2: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3: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2: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4: 지금 더 멀리 나아갈 당신의 순간입니다. 토요타 퍼펙트 타이밍 세일즈 이벤트에서 효율이 뛰어난 신형 토요타를 특별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달리는 모든 순간이 더욱 가치 있어집니다. 놀라운 연비와 다이나믹한 성능의 올 하이브리드 캠리 또는 인상적인 주행 거리와 스마트한 기술의 토요타 비즈로 순수 전기차의 경험을 누려보세요. 효율과 성능이 완벽하게 만납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H님 어서 오세요. 비비안님 즐거운 시간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네, 날이 뜨거우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전화로 인터뷰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의 우리 신디 최 매니저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1: This call may be recorded for quality assurance.
0: 아, 전화가 연결이 조금 덜 됐네요. 다시 한번 제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신디체 매니저님.
1: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0: 네, 저희 라디오 서울, 라디오는 내 친구입니다. 반갑습니다.
1: 네,
0: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0: 네, 건강한 하루를 위한 시간입니다. 요즘 주변에서요, 좀 몸이 예전 같지 않다. 뭐, 조금만 움직여도 너무 피곤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이 피로가 오래가고 또 몸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우리가 이간 건강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이간 건강, 또 활력 관리에 도움을 줄수 있는 이야기, 또 우리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특별 프로모션 소식까지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매니저님, 이제 보따리를 좀 풀어주시죠.
1: 네, 일단은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0: 네.
1: 요즘 오프닝 멘트에서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셨듯이
0: 네.
1: 환절기라 그런지 유난히 쉽게 지치고 기운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활력 관리 그리고 영양 보충에도 도움이 될수 있는 저희 우미노시즈 국고에 대한 이야기 좀 풀어보려고 하고요.
0: 네.
1: 감사하게도 저희가 이제 프로모션 소식이 있어서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고객분들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저희가 사실 특별 프로모션 기간이 5월 15일까지였는데
0: 네.
1: 한주더 연장해서 5월 24일까지 이렇게 특별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0: 그러셨군요. 자, 그렇다면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러면은 기다리는
1: 네.
0: 행사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1: 아, 그럴까요?
0: 네.
1: 일단은 우미노시즈 후코이단에서 특별히 개발한 에센셜 뉴트리션을 따로 구매하실 수 있는 프로모션 행사와 더불어 우미노시즈 후코이단을 구매하시는 고객분들은 후코이단 캡슐 3병 이상 구매를 하시면 바로 신제품이죠. 에센셜 뉴트리션 150알 무료 선물 드릴 거고요. 캡슐 7병 이상 구매하시면 에센셜 뉴트리션 300알 그리고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최고 330불 상당의 선물 그리고 최대 1260불의 할인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번 준비한 프로모션은 이 후코이단하고 에센셜 뉴트리션을 함께 드시잖아요.
0: 네.
1: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간 건강과 활력 관리에 시너지 도움이 될수 있어서 저희가 특별히 준비를 한 프로모션 행사입니다.
0: 그러시군요. 자, 저도 뭐 사실 전화로 연결을 하지만 지금 866-566-9191로 전화하시면 보통 벨이 두 번에서 세 번째는 연락이 바로바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1: 네, 맞습니다.
0: 예, 그래서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주제가 이제 간에 대한 건강인데요. 사실 간 같은 경우는 아파도 쉽게 이렇게 뭐 우리가 잘알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우리가 일명 뭐 침묵의 장기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그렇다면 이간 건강이 우리 몸 컨디션하고 나름대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까?
1: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간은요,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 같은 그러니까 화학 공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한 영양분을 이렇게 에너지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간 그러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해독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우리 몸속의 노폐물하고 독소를 정리해주는 아주 중요한 장기인데 그런데 요즘에 많이 피곤하고 막 그러면은 간 건강이 좀 의심된다는 분들이 많으신데 일단 간 기능이 떨어지면은 이몸속 대사가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피곤해지고요. 무기력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쉬었는데도 개운하지 않은 그런 느낌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0: 그러시구나. 자, 그럼 말씀하신 대로 이간 건강이 결국 몸 전체의 활력과 연결되는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사실 굉장히 바쁘게 살잖아요, 모든 분들이. 그러면 이 사실 식사도 어떤 때는 대강 뭐 먹는다는 것보다 한끼 때운다, 뭐 이런 느낌도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식사만으로도 사실 영양균형 맞추기가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사실.
1: 맞습니다.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아침은 거의 그냥 커피 한 잔으로 때우시는 경우가
0: 그렇죠.
1: 많고요. 그런데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나
0: 네.
1: 편찮은 분들 같은 경우는 식사량 자체가 줄어들잖아요.
0: 네네.
1: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몸에 근육도 빠지고 뼈도 약해지고 그렇기
0: 네.
1: 때문에 이럴 때는 단백질, 특히 이제 아미노산,
0: 네네.
1: 미네랄 같은 필수 영양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를 다 음식만으로 충분히 보충을 하려면 일단 잘 드셔야 되는데 잘못 드신단 말이에요.
0: 그렇죠. 네네네.
1: 그래서 흡수도 안 되고 또 이게 에너지로 활용까지 안 되기 때문에
0: 네네.
1: 이런데 필요한 영양 보충제가 필요한 거죠.
0: 아, 그렇구나. 자, 그래서 바로 이제 오늘 소개해 주실 제품이 그 에센셜 뉴트리션이라는 거. 그거
1: 네,
0: 어떤
1: 맞아요.
0: 제품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 일단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초 체력을 위한 올인원 영양 솔루션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0: 네네.
1: 일단은 에센셜 뉴트리션은요, 미네랄은 물론이고요,
0: 네.
1: 근육과 뼈 건강에 이제 굉장히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있고요.
0: 네.
1: 그리고 거기에 영양 흡수를 돕는 효소 성분까지
0: 네.
1: 한 번에 담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0: 네.
1: 특히 에센셜 뉴트리션을 드시는 분들은 이제 몸이 약해졌거나 아니면은 이제 좀 아프셨다가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개발된 제품이 있기 때문에
0: 네.
1: 이제 우리 몸에 균형 잡힌 영양 공급에 중점을 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0: 그러셨군요.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효소까지 들어있다는 게참 굉장히 스페셜한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네.
1: 요새는 효소를 따로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0: 네.
1: 에센셜 뉴트리션의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녹색 바나나에서 추출한 바나파인이라는 성분이거든요. 근데 이 효소는 세계적인 과일 기업이죠. 돌사하고 저희가 독점 계약을 맺어서 공급받는 그 덜 익은 바나나예요. 그러면 이덜 익은 바나나에서 추출한 바나파인이라는 효소는 바로 드시게 되면은 우리 몸의 영양 대사를 원활하게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먹은 음식, 영양이 몸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에센셜 뉴트리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간 건강과 신진 대사에 도움이 되는 아미노산, 이런 영양 성분들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에너지 레벨 관리에도 굉장히 좋은 반응을 저희가 얻고 있어요.
0: 그렇다면 그 필수 아미노산도 포함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1: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미네랄 섭취는 필수고요. 이 아미노산을 꼭 드셔야 하는 이유가 이 아미노산 같은 성분은 근육과 조직을 만드는 기본 재료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간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특히 간은요, 회복 능력이 있는 장기, 유일한 장기잖아요. 그런데 충분한 단백질과 아미노산 공급이 이 간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근력이 감소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네랄이 부족하고 나이가 들면은 뼈가 약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 무릎이나 하체 힘이 약해져서 넘어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0: 예, 그렇죠.
1: 근데 넘어지신 게 문제가 아니라 연세 드신 분들이 넘어지셔서 그래서 이제 기력이 떨어지셔서 입맛을 잃으시고 에너지가 없으시고 이런 걸 많이 느끼시는데 에센셜 뉴트리션을 드시고 몸이 한결 가볍고 움직임이 편해졌다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거든요.
0: 그렇구나. 그렇다면, 자, 그럼 비타민과 이 미네랄 구성도 굉장히 다양하다는 말씀이네요.
1: 그렇죠. 에센셜 뉴트리션 그 성분을 제가 보내드려서 보셨겠지만 일단은 효소 있죠. 아미노산 있죠. 미네랄 있죠. 거기에 비타민 A, B군, D, E 이렇게 균형 있게 들어있어서 면역력 지원은 물론 이제 드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느끼시는 건 에너지 레벨에 도움을 받으셨다는 분들이 많은데
0: 네네.
1: 일단은 에센셜 뉴트리션은 종합 비타민하고 완전히 다른 제품이에요.
0: 네.
1: 간 건강, 에너지 관리, 그리고 면역력 지원, 그리고 근육, 뼈 건강까지 함께 고려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0: 아, 그렇구나. 자, 그렇다면요. 이 아프신 분들뿐만이 아니고 평소에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건강 관리용으로도 굉장히 좋겠는데 그러면 네. 이거 어떻게 드시면 되나요? 드시는 방법이.
1: 일단은 에센셜 뉴트리션은
0: 네.
1: 9살 이상 어린아이부터
0: 네.
1: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드시면 좋고요. 드실 네. 수 있어요.
0: 네.
1: 일반적으로 이제 건강 관리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하루에 2알에서 5알 정도를
0: 와.
1: 이제 보통 컨디션에 맞춰서
0: 네.
1: 본인이 조절해서 드시면 되고요.
0: 네.
1: 근데 이제 평소에 쉽게 피곤하신 분들,
0: 와.
1: 체력이 떨어졌다고 느끼신 분들, 이런
0: 네.
1: 분들은 5알 정도로 시작을 하시면 좋고,
0: 네.
1: 이거를 꾸준히 하면 아마 아침 컨디션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0: 아, 그러시군요. 자, 이 우미노 시즈쿠 하면 역시 후코이단이 유명한데요. 이 지금
1: 그렇죠.
0: 말씀해 주신 에센셜 뉴트리션과 같이 함께 드시면 효과가 굉장히 뛰어날 수도 있겠네요.
1: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좋은 이유가
0: 네.
1: 이 에센셜 뉴트리션을 개발한 동기가 바로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을 드시고 계신 분들이 에센셜 뉴트리션과 함께 드셨을 때 시너지
0: 네.
1: 효과를 더 좋게 하기 때문에 개발이 된 거고요.
0: 네.
1: 일단은 후코이단은 딱 드셨을 때 나쁜 세포하고 싸우는 공격수라면
0: 네.
1: 이 에센셜 뉴트리션은 우리 몸의 기초 체력을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0: 네, 그렇죠. 와,
1: 그래서
0: 그렇군요.
1: 특히 이제 아프신 분들이요.
0: 네네.
1: 회복 과정에서 식사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 많잖아요.
0: 네네.
1: 그리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좀 어지럽다 이런 분들이 많으시는데 그게
0: 네.
1: 이제 영양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때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하고 에센셜 뉴트리션을 함께 드시면 굉장히 받으셨던 분들이 많으세요.
0: 아, 자, 이 우미노 시즈쿠가 벌써 25년이나 됐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1: 네, 맞습니다. 저희가 연구 기간까지 합치면 28년, 그러니까 세계에서 처음으로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을 제품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탄생시킨 오리지널 세계 최초 후코이단 업체인데요.
0: 네네.
1: 저희가 25년 동안 세계 50개국 분들이 저희 제품을 꾸준히 찾아주시고
0: 네.
1: 저희 고객층은 뭐 의사, 간호사, 약사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0: 네네.
1: 일단은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은 원료가 달라요.
0: 아, 그렇군요.
1: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의 원료는 바로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0: 네.
1: 방사능에 전혀 관계가 없는 청정 지역으로 유명한 오키나와에서 추출한 그 모주쿠라는 갈조류가 후코이단이
0: 네,
1: 가장
0: 네, 네.
1: 그래서 모주쿠에서 추출한 후코이단 그리고 미역귀는 세계에 굉장히 많은데 가장 효능이 뛰어난 게 전라도 완도산 미역귀예요.
0: 네.
1: 그래서 저희는 한 가지 후코이단이 아닌 두 가지 후코이단에
0: 네.
1: 거기에 버섯 제품들을 따로 드실 필요가 없게
0: 네.
1: 아가리, 버섯, 그것도 뿌리 균사체 그러니까 엄선된 원료만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
0: 네.
1: 25년 동안 앞으로도 저희가 품질과 안전성 승부를 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그 JHFA 인증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
1: 네.
0: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1: 일단은 후코이단 그러면 JHFA 인증 마크를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
0: 네.
1: 한국에 보면 KS 마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0: 네.
1: 그 KS 마크가 있으면 묻고 따지지도 않고 제품을 구매하시죠.
0: 와.
1: 그러면 후코이단은 네. 바로 JHFA 인증 마크인데
0: 네.
1: 이 자파 인증 마크는 건강식품협회에서 품질하고 안전성 이 두 가지를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부여하는 인증 마크인데요.
0: 근데
1: 이거를 회사에서 만든 게 아니라 공인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건데
0: 네네.
1: 일단 최고의단 원료부터 제조 공정까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받을 수 있는 인증 마크이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후코이단을 선택하실 때 대신 이거를 검사해줬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0: 네, 그렇군요.
1: 네, 안심하게 선택하실 수 있는 제품이고요.
0: 네.
1: 미국과 한국을 통틀어서
0: 네.
1: 후코이단 판매하는 제품 회사 가운데 이 인증 마크를 받은 회사는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 업체밖에 없어요.
0: 그렇군요.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한마디로 뭐라고 뭐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네. 프로모션 정리를 좀 부탁드려볼까요?
1: 네, 일단은 에센셜 뉴트리션을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밖에 따로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0: 네.
1: 이 에센셜 뉴트리션 프로모션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0: 네.
1: 일단 에센셜 뉴트리션 따로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만든 프로모션은
0: 네.
1: 150알이 한 팩에 들어있고요.
0: 네. 네.
1: 가격은 55불이고요.
0: 네.
1: 그리고 혹시 온 가족 건강을 위해서 좀 많이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0: 네.
1: 3팩 이상 구매하시면 저희가 가격이 45불씩 내려가고
0: 네.
1: 6팩 이상 구매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가격을 3팩당 40불씩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에센셜 뉴트리션을 선물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후코이단 구매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후코이단을 3병 이상 구매를 하시면
0: 네.
1: 에센셜 뉴트리션 150알 무료 선물 그리고 후코이단 7병을 또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0: 네네.
1: 에센셜 뉴트리션을 300알을 받으실 수 있는 프로모션 저희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0: 네네.
1: 그리고 한 가지 더 선물이 있는데
0: 네.
1: 에센셜 뉴트리션 한 팩이라도 구매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0: 네네.
1: 저희가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에서 특별히 마련한 손가락 마사지 링을 저희가 무료로 또 보내드릴 거고요. 거기에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을 모방한 제품도 많지만 유사 제품들로 많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오리지널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을 좀 체험해 보실 수 있게 저희가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 캡슐 샘플도 무료로 같이 이 사은 행사 때 다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0: 아 그렇군요. 자 제가 지난번 인터뷰 때 들었는데 만일에 전화하시면 뭐 무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적용이 되나요?
1: 그럼요.
0: 네.
1: 일단은 866-566 구원구원으로 전화를 주시면
0: 네.
1: 저희가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0: 네.
1: 전문 상담원이 건강 상담과 더불어 후코이단 택자 그리고 건강에 대한 정보도 전해드리지만
0: 네네.
1: 요즘에 이제 많은 후코이단이 나왔다 보니까 혹시 드시고 있는 제품과 오리지널 우미노시즈 후코이단이 어떻게 다른지 체험용 샘플 그리고 에센셜 뉴트리션도 좋은 가격에 다 프로모션 동안 보내드릴 거고
0: 네.
1: 구매를 하실 때 혹시 토렌스 오피스로 방문을 하시면
0: 네.
1: 저희가 또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에서만 보실 수 있는 후코이단 파우더도 드실 수 있게 또 대접하겠습니다.
0: 아이고 그렇군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전화번호 알려드리면 866-566-9191 866-566-9191로 연락하시면 지금 우리 신디 매니저님 말씀처럼 무료 체험 기회도 있고 각종 정보도 얻으실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사실 피로가 오래가고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게 어찌 보면 지금 같이 함께하고 계시는 애청자분들이 거의 모두가 포함되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1: 네.
0: 아무쪼록 우리 신디 매니저님 말씀대로 866-566-9191 전화 무조건 하셔서 또는 토렌스 쪽에 사무실로 방문하셔서 여러분들 체험도 하시고 정보도 얻으시고 건강이라는 거는 그날서부터 바로 오늘서부터 우리가 좀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1: 네. 맞습니다.
0: 자,
1: 일단은 네. 866-566-9191으로 전화 주십시오.
0: 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한 말씀 주시겠습니까?
1: 일단은 요즘에 상담을 하다 보면은
0: 네.
1: 아프신데 참으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0: 네, 네,
1: 그래서
0: 네.
1: 아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이러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0: 네, 네.
1: 혹시 좀 피곤하시고 좀 그러시다면 병원에 가셔서 정기적으로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0: 네. 아,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866-566-9191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자, 이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2: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3: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4: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5: 건강하세요.
3: 센터 메디컬 그룹.
6: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7: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8: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9: 1등 회사 삼호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10: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9: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10: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9: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10: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9: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27-5500.
11: 우리 엄마 마더스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2: 지금이 바로 기회.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11: 고베주얼 그룹 K블링블링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에리드 광장에서 명품 남양 진주와 아쿠아 진주 목걸이 초대형 보석쇼를 엽니다.
12: 두 줄, 세 줄 등 다양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사 나이트까지 무려 2천여 점 특별 전시.
11: 전 품목 최대 80% 파격 세일.
12: 고베주얼 그룹이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광장에서 5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라디오 서울과 함께 공개 방송을 합니다. 마지막 찬스를 만나보세요.
13: 일상도 여행도 파워풀하게 토요타의 전동화 라인업이라면 모두 가능합니다. 프리우스 또는 RAV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매일의 주행은 전기 모드로, 장거리 여행은 하이브리드 엔진으로 유연하게 주행할 수 있죠. 또는 세련되고 미래적인 전기차 BZ4X를 경험해보세요. 자주 멈출 필요 없이 더욱 자유로운 스마트 드라이빙. 당신이 가는 곳 그 어디든 길이 됩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14: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15: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14: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15: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14: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0: 네, 동기님 지금 통근 버스 출근하시는 중인가요? 신청곡 나갑니다. 이규석 기차와 소나무.

네, 아주 신명나는 노래 기차와 소나무 함께 하셨습니다. 디케이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비비안님 즐거운 시간이 왔어요. 예, 날이 뜨거우려고 하죠. 예, 코감기가 조금 들어서 목소리가 조금 맹맹거립니다. 여러분 양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노래들 신청해 주셨고, 예. 자, 우리 그 예. 죄송합니다. 감기가 들었어요. 피곤해서 그런 것보다 아마 에어컨병인 것 같아요. 네, 자 신청곡들 주셨고 한 곡 한 곡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우리 사는 게 뭔지 우리 저 이무송 씨, 노사연 씨 뭐 제 사촌인 거 잘 알고 계시고 미미님이 들어오셔서 이 노래를 신청해 주셨네요. 자 그렇죠. 사는 게 뭔지 잘 모르겠죠. 저도 어떠세요? 사는 게 뭔지 잘 아시겠습니까? 자 미미미니의 신청곡입니다.

네, 아이고 사는 게 뭔지 우리 비비안님 말씀처럼 어차피 한 평생 살 건데 뭐 즐겁게 재미나게 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TK님 오래 기다리셨죠? 옐로우 버드 좋은 노래 신청해 주셨네요. 함께 하시겠습니다.

0: 네, 아이고 시원합니다. TK님, 미미님, 감사는 제가 오히려 드려야 됩니다. 항상 이렇게 여러분의 좋은 청곡들이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를 풍성하게 꾸며준다는 사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자, 전하는 말씀 잠시 듣겠습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2: 안녕하세요. 지역 사활을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1: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3: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3: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4: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5: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6: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5: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6: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5: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6: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5: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화로. 제주화로로
7: 간다. 이북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8: 뉴서울 호텔 내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9: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10: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11: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12: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9: 정말? 어떤 건데?
12: 용자나라, 킬코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카드를 준대.
9: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12: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13: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14: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15: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6: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17: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18: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17: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18: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17: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18: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9: Paid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20: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랙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너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리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0: 만두? 수제만두. 수제만두가 땡긴다.
1: 그럴 땐 당연히 신우랑 올케랑으로 가야지.
2: 매일 손으로 빚는 수제 선만두. 김치, 소고기, 야채, 골라먹는 재미까지.
1: 한입 먹으면 육즙 팡팡, 행복 팡팡.
2: 올케 콩국수로 시원하게, 쟁반국수로 푸짐하게, 단호박 들깨 수제비로 고소하게.
1: 신우랑 올케랑 완전 맛집이네.
2: 올림픽과 크랜셔 투고 오케이 딜리버리 오케이. 323-935-2724 323-935-2724.
0: 수제만두 생각나면 신우랑 올케랑.
3: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4: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5: 너무너무 좋습니다.
6: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4: 부담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4: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방금 청구서들 납부했는데 또 다 올랐어.
9: 갈수록 감당하기 힘들어지네. 요즘은 사업 운영하기가 점점 더 부담이야.
8: 우린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자꾸 뒤처지는 기분이 들어. 정말 답답해.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9: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변화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해. 나는 주지사 후보로 톰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톰스타이어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자리에서 물러나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서민을 상대로 이익을 챙기는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싸워왔어. 이제는 주거비와 공과금, 생활비 등 각종 물가를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어. 톰스타이어라면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
8: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인물이네.
9: 그래서 우리는 주지사 후보 톰스타이어에게 투표해야 해.
10: 베틀리 전 가조회계 감사관을 비롯해 존경하고 신뢰하는 지도자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는 스타이어 2026 주지사 선거 캠프에서 지불했습니다.
11: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랏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너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레이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12: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3: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12: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3: 젤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12: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13: 온오프 여자
14: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5: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16: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7: 비비안님, 삼태기 메들리 시작합니다. 출발!

네, 아이고 강병철 그 삼태기 메들리 원래 97곡을 묶었습니다. 그래서 한 25분 정도 되는데 너무 길어서 그냥 5분 정도만 이렇게 아쉽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삼태기 이분들 참 천재입니다.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엮어주다니 우리 비비안님 덕분에 또 조금 지루할 수 있는 스트레스 지수가 조금 높은 수요일 아주 졸음을 깨우는 그런 분위기 있는 노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로라님 왜 이렇게 바쁜지요? 네, 아, 네, 밥 먹었고 오, 혹시 운전하고 계신가요? 운전 조심히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순철님 오래 기다리셨죠? 아, 이거 바람꽃입니다. 비와 외로움.

네, 순철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바람꽃 비와 외로움. 아, 비비안님 말씀처럼 살며시 찾아지는 외로움, 표현이 완전 시 같다고. 아, TK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한국에 계신 동창분들에게 저 나비의 꽃 많이 신청해 주시라고 얘기했다고. 첫사랑도 그렇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우리 비비안님 말씀처럼 500횟수가 넘었어요. 첫사랑 기억이 요즘 잠 못 주무실 듯. 그러면서 제 노래 그 나비의 꿈도 우리 비비안님은 어찌 그렇게 슬프다고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TK님이 이렇게 신청해 주셔서 좀 쑥스럽지만 함께 하겠습니다. 나비의 꿈 함께 하겠습니다.

네, 나비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로라님 오후 시간 잘 보내고 계시죠? 반갑다고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로라님 운전 중이신가요? 아, 또 이 노래 신청하셨네요. M.O. 김수희 로라님의 신청곡입니다.

네, 우리 로라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로사님 모처럼 편안하게 듣고 있다고 좋으시다고. 예, 아이고 세인트 아저씨 정말 멋진 노래죠. 즐거운 저녁 되세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우리 세인트 김상현 한국에 있는 제 친구가 아주 김수희 씨의 찐팬입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한 40년도 더 됐죠. 그 전에 우리 김수희 씨의 노래 중에서 가로등도 졸고 있는 피오는 골목길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이 노래를 우리 세인트 씨가 앞뒤로 다 녹음을 해서 흐느르느르질 정도로 듣던 그런 찐팬이었고 좋았죠. 멋진 노래라고 추억이 새롬새롬 나는 그런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즐거운 저녁 되세요.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혹이라도 지난번에 제가 강병선 원장님과 한번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 자다가 갑자기 종아리 쪽이 뒤틀리듯이 아마 쥐가 나서 깜짝 놀라는 분들 간혹 계실 것 같은데, 우리가 쥐가 났다고 표현을 하지만 종아리 근육이 갑자기 강하게 수축하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인데, 뭐 잘못하면 근육통까지 남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마그네슘 부족이나 피로를 원인이라고. 그나저나 세인트님, 따님들 LA 왔다는데 왜 나한테 연락을 안 하지요? 연락하면 얼굴 보고 밥이라도 한 끼 먹어야 될 텐데. 아, 내가 깜빡했네. 아저씨 어떻게 된 일이에요? 자, 운전을 많이 하거나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물론 혈액순환 문제도 중요하지만 종아리라는 게 운동 부족이나 오래 서 있는 생활, 또 하체 근육 긴장이 지속되면 내부 순환이 떨어지고 피로 물질이 쌓여서 이런 경련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리 쪽에 문제가 있는 그런 분들 계신 것 같은데, 한의학 치료도 좋고 혈액 순환 근육 회복을 돕는 그런 치료를 받으시는 좋을 것 같고, 주무시기 전에 스트레칭을 가볍게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좋은 정보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라디오 서울 1650.com을 통해서 우리 시니어 생활, 시니어 라이프를 통해서 얻으실 수가 있고, 국내외 뉴스들이 일목요연하게 업데이트되는 저희 라디오 서울 1650.com, 여러분의 많은 관심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샌디님, 유튜브가 자꾸 끊겨서 제대로 못 듣다가 잠이 들었다고, 그래도 즐거웠다고, 꿈결에라도 좀 들었으니 친구님들 멋진 주말 잘 지내시라고, 내일부터 일터로 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자, 이번에는 슬픔의 심노, 원래 김학래 씨가 불렀던 노래죠. 린 양이 불러준 버전이 있는데 우리 로사님이 또 신청해 주셨어요.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0: 네, 로사님의 신청곡 슬픔의 심로 함께 하셨습니다. 아, 티켓님은 집에서 쉬고 계신다고요? 네, 편히 쉬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 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트렌트관리 케이장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홈쇼핑 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밀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6: 쇼핑 아이들의

0: 타운 내 핫 플레이스 육가와 마리포사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1: 9불 99 가성비 갑에 한식 중식 일식 분식까지 골라먹는 재미가 가득한 K푸드 라운지
2: 오늘 뭐 먹지? 고민 끝! 뜨거운 메뉴는 더 뜨겁게 차가운 메뉴는 더욱 차갑게
3: 가족 외식은 물론 친구 모임 및 여유롭고 편안하게 혼자만의 식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곳
4: 쇼핑하다 출출할 때 맛있는 한 끼가 필요할 때
3: 맛있는 행복이 모이는 곳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로 오세요 K푸드 라운지
5: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6: Korean Air.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7: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6: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7: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6: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7: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8: 해바라기입니다. 갈 수 없는 나라.

네, 갈 수 없는 나라 해바라기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조금 차분해지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자, 또 신청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어디 있습니까? 당신은 어디 있나요? 양수경입니다.

네, 당신은 어디 있나요? 양수경이 함께 하셨습니다. 비비안님 말씀하신 것처럼 TK님은 집 뒷뜰 나무에 계시고 토란스에 계시고 또 우리 로사로라님은 집에 편히 계시고 우리 비비안님은 아직 사무실이시고 저는 방송국 윌셔에 있고 그런 것 같으네요. 우리 세인트님 말씀처럼 한국에는 어제 오늘 비가 많이 왔다고 하네요. 아마 통계님 계시는 대구 쪽에도 비가 많이 왔나 싶어서 이번에는 두 분의 한국 분들을 위해서 제가 노래 하나 같이 듣고 싶은데 우리 마음에도 비가 좀 주룩주룩 내린다는 가정하에 한국에 계시는 우리 세인트님 또 통계님 위해서 이 노래 같이 한번 조용히 차분하게 눈 감고 감상하시죠.

0: 네, 비비안님, 우리님들 함께하니 참 좋네요. 노래도 좋고 한국에 멋진 두 분도 계시고 세인트님 어디서든 이 노래는 모두 차분해지게 만드네요 라는 얘기였습니다. 아, 요즘은 커피도 못 마신다고 위가 불편하다고, 아이고 술도 안 되고, 아이고 아이고 음악이나 많이 들으시고, 아, 대신 뭐 따끈한 그 차 종류 레몬차 아니면 녹차 같은 거 드시면 어떨까 싶네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4: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5: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6: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5: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6: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5: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6: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5: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6: 올림픽 골프니까.
5: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7: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8: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7: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9: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0: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11: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길.
12: 그 땀과 열정으로 일군 비즈니스, 그리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라디오 서울이 세상에 전합니다.
13: 한인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우리들의 어른 올드타이머까지 살아온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라디오 서울 진행자들과 함께 풀어보세요.
12: 당신의 이야기가 라디오 서울 방송과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집니다.
13: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323-935-0606에 문의하세요. AM 1650 라디오 서울, 당신만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14: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5: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4: 네.
15: 수영도?
14: 그럼요.
15: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4: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5: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이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H님께서 내 친구 하이디 생일이에요. 해피 버스데이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이디님, 진심으로 생일 축하하면서 앞으로 오늘보다 훨씬 더 웃는 날이 많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축하곡 띄워드리고 우리 모든 함께 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친구 여러분들, 우리 H님의 친구 하이디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비비아님, 하이디님 스페셜한 날 되세요. 또 로라님 해피 버스데이, 로사님 축하 축하, 샌디송님 생일 축하드려요. 우리 아들도 생일이죠. 아이고 축하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생일 파티 주일날 했다고.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다들. 세인트님 해피 버스데이. 축하.

0: 아이고 비비안님도 어제 생일이었다고. 아이고 그러시네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K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지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전직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벽시한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3: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2: 품격 있는 가정에 대한 선물
3: 우메캔
4: 우메캔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 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2: 감사한다면
3: 사랑한다면
2: 역시 우메캔.
3: 저도 우메캔을 받고 싶어요.
4: 888-941-3311 우메캔.
5: 저압력 냄비로 폭풍 인기몰이를 했던 알텐바흐, 이번엔 프라이팬입니다.
6: 독일 110년 전통 기술력으로 완성된 알텐바흐 프라이팬과 웍 김스전기 있고
5: 포스코 스테인리스와 티타늄 코팅으로 더 강하고 더 오래 더 건강하게.
6: 20cm, 28cm 프라이팬부터 웍 프리미엄 세트까지 $30대부터 다양한 구성, 지금 김스전기에서 만나보세요.
5: 건강한 주방, 맛있는 음식, 행복한 하루. 김수정기가 함께합니다. 김수정기.
7: 우리 엄마 마더스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6: 지금이 바로 기회.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7: 고베주얼그룹 K블링블링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에리드 광장에서 명품 남양진주와 아쿠아진주 목걸이 초대형 보석쇼를 엽니다.
6: 두 줄, 세줄등 다양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사나이트까지 무려 2천여 점 특별 전시.
7: 전 품목 최대 80% 파격 세일.
6: 고베주얼그룹이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광장에서 5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라디오 서울과 함께 공개 방송을 합니다. 마지막 찬스를 만나보세요.
8: 류마티스 관절염,
9: 어깨와 허리 통증,
8: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9: 성민산삼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8: 진통제 없이
9: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8: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 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9: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10: 2026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서른도 콘서트.
11: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오랜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만 이국 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의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12: 우리 함께했던 그 시절 그때를 노래하는 우리들의 운도형 운도오빠, 그가 LA 우리 곁에 옵니다.
13: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170 32369-2170입니다
14: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은 간 것이 없네.
0: 네, 우리가 모두 쨍하고 해뜰 날 있을 것이고 지금이 해뜰 날 아니겠습니까? 아마 우리 채라는 아이디가 아마 하이디 씨가 아닌가 싶네요. 노래 감사하다 그러고 크리스틴 언니 I love you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하고 우리 비비안님, 아이고 아드님이 MD면서 교수님, 아이고 멋지십니다. 자, 오늘도 역시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 가지게 돼서 곤이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내일 뵐게요.

0: 지고 산뜻하게 맑은 날.
1: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2: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2: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사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3: 아주 특별함, 아주 즐거움. 213-277-8866 213-277-8866 OTC 환영.
4: 뉴스가 강한 라디오 서울. 송봉우, 유지승, 오수연.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아침 뉴스는 라디오 서울과 함께.
5: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6: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5: 유지승의 모닝 뉴스.
7: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5: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8: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5: 여러분의 새 하루를 열어드리는 빠르고 정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 전미주 한국일보 네트워크를 연결해 전해드리는 와이드 뉴스.
4: 매일 아침 6시 오수연 앵커가 진행하는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시사, 뉴스, 교양을 깊고 따뜻하게 전하는 뉴스와 함께 시니어를 위한 건강정보와 생활정보까지 뉴스 전문 앵커 오수연 앵커가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전해드립니다.
5: 유지승의 모닝 뉴스.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라디오 서울 뉴스룸과 한국일보 전 미주지사와 함께 제작, 방송하는 힘있는 뉴스, 파워뉴스를 에너지 넘치는 유지승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4: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LA 레전드 뉴스 앵커 송봉우가 진행하는 스토리 뉴스. 스토리가 있는 뉴스를 쉽게 스토리로 풀어드리는 뉴스. 깊이 있는 스토리 뉴스.
5: 라디오 서울은 미주 한국일보 뉴스 네트워크와
9: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0: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 은혜의 말씀을 통해 함께 하실 목사님은 주님의 사랑교회 서사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물질과 영성 실용단계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1: 그 다음에 열심히 해서 하나님 오실 때 다섯 문화 남긴 자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아예 한 성령을 받았어도 그거 갖고 주님의 뜻대로 일하지 않고 뜻대로 살지 않고 그냥 뭐예요? 수건에다 싸두고 성령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 예,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은 예, 하나님께 게으르고 악한 종으로 그걸 받는다는 것이죠.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여기 한 성령을 받았으면 이 성령의 우리 인생에서 이 성령을 받아서 그분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는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분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것이 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구분해서 날마다 나를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되는 그런 영적 예배를 사는 자와 그래서 열매 나를 남겨드리는 자와 그렇잖아요. 전혀 그렇게 살지 않은 자의 모습 그런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한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나로 인한 그 열매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열매들이 얼마만큼 맺어졌는가를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지고 많이 많이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도 열심히 전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열심히 하고 나를 열심히 버려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나를 내 몸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할 때 하나님 너 정말 잘했다 라고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열 문화를 남긴 자 다섯 문화를 남긴 자 그 다음에 두 문화를 남긴 자 하나도 남기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이 그렇게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한 문화를 가진 자가 한 문화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은 주님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그러면 이거를 차라리 수건에 싸두지 말고 어디다 갖다 놨으면 별리까지 찾는다 그랬죠? 은행에다가 저금해 놓으면 내가 와서 별리라도 본전하고 별리라도 찾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별리를 찾는다. 여러분이 은행에다가 저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정기 적금을 들든지 하면은 그 돈을 누가 사용합니까? 다른 사람이 갖고 가서 사용하죠.

자기가 직접 성령의 지도와 인도함을 못 받아도 다른 사람이 성령의 지도함과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자 하니 당신이 좀 참여해 주십시오. 좀 봉사를 좀 하십시오. 제물로 좀 봉사를 좀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만일에 이 사람이 수건에 싸주지 않고 그 사람들을 도와줬다, 참여를 했다 하면은 자기가 직접 액티브하진 않지만 패시브하게 남이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이런 뭐나 하나님은 그런 못 남겼지, 액티브하게 이래서 못 남겼지만 그래도 별리는 찾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이 하고자 하는 일에 성령께서 지시하셔서 하고자 하는 일에 열심히 참가하는 것도 패시브하게 수동적으로 이게 이제 별리를 찾게 하는 별리.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는데 돈 좀 내세요. 그러면 적은 돈이지만 보태드리고 할렐루야. 또 뭡니까? 근데 거절하거나 그렇잖아요. 도와주지 않고 이런 사람들 뭐야? 다 수근에 싸두는 거죠. 싸두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각 재능대로 주신 거에 대해서 달란트 심판도 하시지만 거기서는 뭐라고 우리가 좋은 청지기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맡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라. 그 다음에 문화는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받은 한 성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열매를 맺어 드리려고 그분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 삶에서 최단의 열매를 맺어 드리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절 한가 보죠.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예, 1절부터 2절. 173페이지 신약에 다 같이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여기 나와 있죠. 과실을 맺지 아니하면 한 성령을 줬는데 다 한 문화식을 받아 지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하나님 뭐 한다 그랬어요? 제해버리고 그 다음에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이를 더 깨끗게 하시느라. 여러분이 물과 불 속에 있는 이유가 더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은 물과 불에다가 넣고 지금 계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주어진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맺어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내 안에 성령의 뜻을 쫓아서 늘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마태복음 24장 한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지혜롭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예,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예, 44절에서 예, 51절까지. 예. 44절부터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을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여기서 여러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게 어디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밖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밖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0: 주인과 종의 관계인데, 충성되지 않고 게으르고 악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픔이 이를 가는 장소에 처해진다 그랬죠.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예, 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그랬습니다. 그집 사람들을 맡아서, 그집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면은, 너희에게 먹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그랬으니까, 그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가 있을 때, 주님이 오셨을 때 그렇게 하는 종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누면서 살아야 돼요. 나누면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눔과 성령과 나눔의 삶. 성령과 나눔의 삶.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어때요? 나누고 사는. 뭐, 제목에 다 드러나 있죠.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나누면서 삽니다. 그러면 의의 열매와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들이, 영혼의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0절 한가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우리 훈련을 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입니다. 8절부터 한번, 8절부터. 다 같이,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예. 여러분이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면 그 자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베풀게 됩니다. 그들의 신앙이 성장이 되고.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는 이유가 있으세요. 우리가 복음 믿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믿음의 가정들이 때에 따라 양식을 필요로 할 때, 굶주릴 때, 하나님의 손을 그들에게 경험케 시키고 하나님을 주게 되면, 할렐루야, 그들의 믿음이 반석 위에 굳게 굳게 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음의 가정에 특히 잘해라. 그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나눠줄 자가,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랬잖아요. 그집 사람들을 맡아서. 자,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나눔의 생활을 해야 되는 그에 대한 경고가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디냐면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1절. 누가복음 3장. 여러분, 그 프린트물에 제가 다 놔놨어요.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몇 절이라고 했습니까? 7절에서 11절. 예. 3장 7절에서 11절. 다 같이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오리라.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랬더니 뭐라 하는지 보 11절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둡을 입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서 그게 합당한 열매를 맺는 행위가 뭐냐면, 열매를 맺는 행위가 뭐냐면 결국은 뭡니까? 11절 말씀.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없는 자에게 그렇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좋은 청지기, 지혜롭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를 보니까 때를 따라서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예. 근데 그 보니까 악한 종은 어떻게 해요? 주님 오시는 걸 그 때를 몰라서 어떻게 해요? 술 친구들과 마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와서 도움을 구하는 자들을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런 자에게는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인이 이르러서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요리에 처하게 해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악한 종은 그러니까 지혜롭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어떻게 한다?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예 사람들을 맡아서 뭐 한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 때는 뭡니까? 필요한 때죠. 필요한 때.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나눠주고 지혜롭고 충성된 종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롭고 충성된 종. 그 다음에 악한 종은요. 악한 종이 하는 건 뭐냐면 동무들을 때린다는 필요한 때에 동무가 와서 좀 도와달라. 나에게 좀 나눠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했는데 그 동무들을 그 필요한 때에 찾아오잖아요. 정말 근데 그 동무들을 때린다는 거야. 때린다. 뭐 때리는 게 뭐냐면 진짜 매를 들고 때리는 게 아니라 말로 야 너 곧다이 짓을 그렇게 했으니 너 그렇게 했으니 너 그렇게 굶는 게 마땅해. 오히려 정말 필요로 해서 도움을 구하러 온 자에게 오히려 너는 그렇게 당하는 것이 마땅해 라고 말로 때리는 거죠. 말로. 그러면서 자기는 어떻게 하냐. 술 친구들로 더불어 마신다. 이 술이라고 해요. 성경에 나오는 술은요. 꼭 술이라기보다는 술람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솔로몬의 사랑을 받고 나서는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그런 말이죠. 이 포도주 술이거든요. 술은 뭐냐면 세상과 세상의 것들이에요.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쫓아서 살고 있으면서 그거로 인하여 취하고 먹고 마시고 오늘도 먹고 잔뜩 취하고 먹고 마시자 자기 술 친구들 불러가지고 그런 자가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자들이 누구냐? 육신대로 사는 육신대로 하나님 뜻이 아니라 지가 하고 싶은데 육신대로 사는 자들이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로 취하고 먹고 마시고 그런 악한 종 나눠줄 줄 모르고 그러니까 이 악한 종들을 보면요, 그렇죠. 육신대로 사는 자들. 근데 이 자들을 보면요, 대개는 나눠줄 줄을 모르니까 이 때린다는 게 뭔지 아세요? 때리는 거 시비를 가리는 시비. 옳고 그름.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이고 관용이고 도와주고 나눔의 삶이고 자비와 양선인데 네가 지금 그렇게 없는 게 네 마땅하다 이거야. 시비를 가립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고 그런 자들이 때리는 자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와서 도움을 구할 때 때리는 자가 아니라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나에게 옷 두 벌이 있으면 한 벌을 나눠주고 나에게 먹을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먹을 것을 또 나눠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때를 잘 구분하라는 거죠. 때. 여러분 때는요. 때는 여기 나오는 때를 보면 때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죠? 이 때는 그집사람들이와서필요한때그렇잖아요필요한때필요조시는분이있네요필요로하는때필요로하는때죠그러니까그사람을잘봐서양식이없다그럼양식을줘야죠양식을근데어떤사람은기저귀기저귀가쳐져서막애가울고있잖아요싸가지고애는똥싸놓고도울잖아요그러면똥싸놓고울때는어떻게해야돼요그기저귀를갈아줘야돼갈아깨끗한걸로씻기고그런때필요한것을줄수있는때근데이양식은또먹는것도있지만그렇죠먹는것도있지만어떤거요하나님의말씀에굶주릴때예하나님의말씀으로그들을또먹일수있는기적이갈아줄때가언제입니까똥싸놓고울때일을저질러놓고옵니다싸워놓고두사람이막싸웠어막그냥막구역식구끼리싸우고서로안보려고둘다안나오네구역예배이럴때어떻게해야되겠습니까찾아가서화평케하고화목케하고그들의마음에평화를주고이런것들이기저귀를갈아주고그런행동들이죠그래서우리는때를잘구분해서우리는그들을잘섬겨야된다는것입니다그다음두번째때는뭐냐주인이올때주인이올때를알면하나님은근데이때를숨겨놓으셨죠그죠이때주인이언제오는지모르잖아요이때를숨겨놓은것이참감사한데왜냐하면알면5년후에온다5년후에매달며칠딱온다그러면한4년간은내가막아무렇게나살고1년동안은그때가서내가열심히살까이렇게생각하는사람또많아요없는것같죠여러분의마음속에도그런게조금씩생길걸요그때를숨겨놓으셨어요그러니까내일올지도모른다이거예요내일그러면나는오늘하루를잘살아야돼아멘숨겨놓으신이유가있어요오늘하루를잘살아야됩니다우리한군데한번찾아보겠습니다데살로니가전서5장한번가봅니다데살로니가전서5장예1절부터6절까지예아8절까지한번읽어봅니다1절부터8절까지다같이시작형제들아때와시기에관하여는너희에게쓸것이없으면주의날이밤에도적같이이를줄을너희자신이자세히알미라저희가평안하다안전하다할그때잉태된여자에게해산고통이른것같이멸망이홀련히저희에게이르리니결단코피하지못하리라형제들아너희는어둠에있지아니하며그날이도적같이너희에게임하지못하리니너희는다빛의아들이요낮의아들이라우리가밤이나어둠에속하지아니하나니그러므로우리는다른이들과같이자지말고오직깨어근신할지라자는자들은밤에자고취하는자들은밤에취하되우리는낮에속하였으니근신하여믿음과사랑의흉배를붙이고구원의소망의투구를쓰자할렐루야낮에속한자들은8절보니까흉배를붙이고있는데한쪽가슴에는믿음한쪽에는사랑그흉배를붙이고머리에는구원의소망의투구를쓰고주님이오시는그날에나는구원받는들려올림을받는그런소망을가지고살자이얘기입니다근데자여기에서참우리가하나볼것은뭐냐면4절말씀이죠형제들아너희는어두움에있지아니하며그날이도적같이너희에게임하지못하리니너희는다빛의아들이요낮의아들이라우리가밤이나어둠에속하지아니하나니그러므로우리는다른이들과같이자지말고잔다는건뭐예요하나님이언제오시는지전혀관심없고세상에서먹고놀고취하고그런자들이자는자들이죠근데우리는그러지말고오직깨어근신할지라왜냐하나님은언제오실지모른다는것입니다근데도적같이이러는것은누구에게도적같이이러냐면요자는사람들근데사절말씀은어두움에있지않고낮에다니는사람들에게는징조가보이잖아요징조너희는천기는구분하되어떻게이시대의징조는구분하지못하냐때와시기는말할수없지만우리가언제오신다는말을할수있지만징조를보고우리는때가정말가까웠다는말을할수가있다는것입니다무화과나무에잎이연하여지면여름이가까운줄로알아라할렐루야징조를구분하라는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낮의 아들에 속한 자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거야. 딱 깨어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네. 깨어서 그 집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눠주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처녀 비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앞으로 가봅니다. 이거 마치고 점심을 먹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여러분 좋은 청지기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처음에 달란트, 예. 그 다음에 머나, 그 다음에 뭘 봤습니까 우리가?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그 다음에는요 열처녀 비유로 보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기 있을 때는 남의 걸 비유하지 말고 나에게 맡긴 영혼들을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머나는요 한 성령을 받아서 최선으로 노력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내 삶에서 이루어드리도록 노력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지금 지혜롭고 충성된 종의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두 벌 있는 자는 한 벌을 나눠주고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도 때에 따라 양식을 믿는 가정에게 더욱더 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 열처녀 비유에서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이죠. 자, 25장 다 같이 1절부터 13절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므로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 여러분 이 열처녀는 분명히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리니. 근데 그 중에 미련한 처녀는 등은 가지고 있고 기름을 따로 준비 안 하고 간 거예요. 등만 가져간 게. 일단 불이 켜진 등. 기름이 닿으면 꺼지잖아요. 시간이 이제 신랑이 늦게 오니까 등이 불에 꺼져가고 있었어요. 근데 지혜롭고 지혜로운 그 다섯 처녀는 뭐예요? 기름을 따로 담아갔죠. 그죠? 그래서 주님 오시는 바로 오는 그날에 그 신랑이 오는 바로 그날에 기름이 충분해서 계속해서 불을 밝혀 들고 있을 수 있었던 그런 다섯 처녀를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 기름과 등인 등불 불을 밝힘 이 두 가지가 나오죠. 기름을 충분히 준비함과 기름을 준비하는 것과 불을 밝히는 것 이 두 가지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 준비는 그렇죠 성령 충만입니다. 내적인 충만 늘 내 안에서 끊이지 않게끔 주님의 임재하심과 내가 늘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내적 충만 그 다음에 외적인 충만 은사로 충만한 거 충만 이 두 가지 충만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
1: 지금까지 주님의 사랑교회 서사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교회는 216 이스트 31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574-9400 213 지역 574-9400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제저스 힐링 교회 여 켈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현재의 헌신을 압도하는 미래의 영광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다 말씀하셨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그냥 팩트로 말씀하시는 것보다 첫 번째 깊이가 있습니다. 단순해요. 그러나 그 깊이가 훨씬 팩트로 그냥 얘기하고 묘사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단순하기 때문에 못 배운 사람도 이 비유는 다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비유에 등장하는 그 소재가 예수님은 그냥 자연에서 가져오셨거든요. 당시에 농경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농경사회 가운데에서 장사를 얘기를 해요. 그 이전의 비유에서는 밭의 비유를 하고 밭 가는 농부의 비유를 하고 일용직의 비유를 하고 새를 얘기하시고 물고기를 얘기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에 동원되는 그 소재들이 어린아이라도 다 이해할 수가 있도록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또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자체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잡한 지식보다도 훨씬 더 심오한 것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비유로 말씀하셨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는 이 하나님 나라의 절대 가치라고 하는 핵심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극히 좋은 진주, 극상품의 이 진주도 이러한 주제를 같이 공유는 합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봤던 밭에 감추인 비유와 그리고 오늘 극히 값진 진주의 이 비유를 보면은 언뜻 보면은 비슷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은 거기에서 굉장히 섬세한 점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비유에서 이 농부는 그 보화를 그냥 우연히 발견했어요. 자기의 일상적인 일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을 하고서 감춰두고서 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았다. 오늘 여기에서도 보면은 극히 극상품의 진주를 발견하고서 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이걸 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밭에 감추인 비유와 이 극상품 진주의 이 비유는 또 어떤 측면에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밭에 감추인 비유는 우연히 발견됐다고 하면은 오늘의 이 비유는 우연히 발견된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 장사꾼은 비즈니스맨이죠. 이 사람은 이 진주를 항상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진주는 우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진주는 그 자체로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의 이 장사꾼은 이거를 찾아서 온 사방 팔방을 돌아다닐까요? 그는 더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하여서입니다. 그는 장사꾼이기 때문에 더 좋은 진주를 얻으면 얻을수록 그에게 많은 기쁨, 다시 얘기하면 장사꾼의 제일 목적은 무엇입니까? 돈을,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예요. 더 좋은 진주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기의 재화를 거기에 쏟아 넣어야만 된다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왜 자기의 돈을, 더 많은 돈을 거기에다가 집어넣습니까? 그것은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예요. 장사꾼이 왜 이윤을 남깁니까? 그게 그 사람의 사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목적이 더 많은 이윤을 남겨서 더 큰 부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비즈니스맨의 제일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발품, 날품 파는 것을 그는 절대로 그걸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나띵에서 지금의 좋은 장사꾼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 즉 밭에 감추인 부활을 찾았으니까, 발견했으니까 됐다 하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서 신앙이 정지됩니다. 찾았어, 천국 입성할 수 있는 자격과 권리를 얻었어, 그래서 얻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됐지, 그리고 더 이상 구하지를 않아요. 여기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 대하여서 더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이 진주 장사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상품 진주예요. 극상품 진주. 예. 이 사람은 전문가입니다. 그냥 어디 가다가 우연히 뭐 진주를 발견하는 그런 것을 그런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봉사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도 봉사를 하는 사람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서 머무는 거예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돌이켜보면은 저도 그랬습니다. 일곱, 여덟 살 때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10대가 됐습니다. 아주 시골에서 교회 한번 가려면은 그 어린아이의 그 발걸음으로 10리를 갔다가 10리를 와야 되는, 야산을 지나고 논 밭길을 지나는 그런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도시로 이사를 왔어요. 10대를 거기에서 보냅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지 교회에서 들려주는 그 말씀도 좋지만은 더 무엇인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어리니까 저 자신의 그 사고를 분석할 수는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목사님은 다른데 뭐 부흥회 이런 것을 굉장히 싫어한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은사 종류주의, 기적 종류주의, 그 잘못된 신학을 맹신하고 있었던, 그게 성경이라고 믿고 있었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모르게 당시에 이 80년대에 70년대 후반 80년대에 얼마나 많은 부흥회가 한국에 있었습니까? 그 부흥회를 그렇게 찾아다닌 거예요. 거기에서 뭔가 내 영혼이 갈구하는, 목말라하는 무엇인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기대감 속에서 다녔어요. 나중에 철이 들어서 생각을 하니까 왜 그때 그렇게 다녔나, 누가 다니라고 한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는 오히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 부흥에 다니는 것을 막았습니다.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가서 잘못된 이 악한 영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함부로 가지 말고 뭔가 검증된 음식으로 말하자면 검증된 식당에 가서 꼭 자기 집에서 밥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었지만은 왜 그렇게 다녔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20대가 돼서 대학교를 들어가고 이제 나중에 서울에 직장 때문에 올라가게 됐을 때는 지방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에서 서울의 당시에 최고로 잘 나가는, 건물도 최고로 화려한 그러한 대형 교회에 갔습니다. 와, 여기에 가면은 뭔가 그 더 좋은 진리의 말씀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많은 사람들과 그 다음에 좋은 시스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저를 흥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고 보니까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저 전라북도 정읍 저 시골에서 장로님이 안경 돋보기 이만한 거 쓰고 그냥 글씨를 읽으면서 이 설교하는 그 설교나 지방에서 조그마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원고를 보고 읽는 설교나 큰 교회에서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그 목사님이 하는 설교나 보면은 조금 더 화려하게 그럴싸하게 포장은 되어 있지만 그러나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교만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제 실력으로는 알 수가 없는데 제가 제 수준을 알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수준 아시죠? 예, 아닌 것 같이 그렇게 계셔도 여러분 수준은 여러분 스스로가 아시는 겁니다. 제가 제 수준을 알아요. 저는 뭐 그렇게 그런 것들을 분석할 만한 그런 아주 고도의 이 분석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알았을까? 지나놓고 보니까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때에 내 영혼은 아는 겁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의 기름 부으심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한다고 하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이런 부분은 없다, 저런 부분은 없다, 지금 세상에는 없다, 2000년 전에만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가르침 속에서는 영혼의 만족이 없었던 겁니다. 그것을 듣고서 이것이 아닌데, 그렇다고 목사님에게 뭐 안티 반응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교회에서 배운 바가 아니고, 그래서 뭔가 더 좋은 것이 있지 않을까, 더 나은 진리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의 그 깊이를 찾아서 갈구했던 것입니다. 같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였던 우리의 이 동무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저 하나 빼놓고 남자 녀석들 가운데는 전부 다 세상으로 갔어요. 그리고 지금도 한 명도 교회를 다니는 녀석이 없습니다. 그 수십 명 중에서 제가 다 전도한 친구들인데, 그런데 저는 그들이 뭐 그렇게 하든 말든 그 당시에는 속도 좀 상했지만 그러나 저의 이 포커스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보아는 분명히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를 발견한 것이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흙 속에 감추인 보아는 그것을 발견한 사람만 그것의 가치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묻어두면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가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살 때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저 사람이 왜 저러냐? 제정신이냐? 아니 저 밭이 무슨 투자 가치가 있다고,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저 밭을 저렇게 시세보다 높게 주고 사느냐? 당연히 보아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비난하죠.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보여지는 이 비유에서 보여지는 것은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진주는 그렇지 않죠. 진주는 그 진주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보석입니다. 그러나 진주라고 해서 다 같은 진주입니까? 만일에 진주가 다 같은 진주이다라고 하면은 이런 장사꾼이 나올 리도 없겠죠. 진주 장사꾼 가운데서 더 나은 이윤을 남기는 사람도 없겠죠. 모든 진주가 같으니까. 그러나 진주도 겉모양으로는 진주이지만은 그러나 그 퀄리티가 천차만별인 것입니다. 진리, 성경 말씀은 똑같은 성경 말씀이에요. 뭐 더 나은 진리가 있고 덜 된 진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라고 할 때에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분의 입으로 내신 말씀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서 더 나은 진리가 있고 덜 된 진리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진리는 진리인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리가 담고 있는 그 자체를 퀄리티로 이해하는 데에는 각 사람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냥 피상적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즉 천국에 들어가는 데에만 필요한 만큼의 진리를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진주가 가지고 있는 그 값어치를 아는 전문가는요, 진주를 보면은 아 이거는 관심도 없어. 왜? 이걸로는 장사해봤자 이건 푼돈밖에 남기지 않거든요. 내가 이 푼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내 돈을 들어가면서 내 인생을 바쳐가면서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느니 이런 것은 나는 관심도 없어. 더 나은 진주가 없을까? 이 진주 장사는 예, 진주가 나온다고 하는 곳이면은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그는 어디든지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진주 장사에게 이 진주는요, 이거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안목이 하루아침에 우리에게 생길 리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진주 장사와 같이 바로 여러분도 진리의 탐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의 탐구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안주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냥 안주해요. 아, 이 정도면 됐지. 왜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맞아요. 그러나 과연 천국의 가치가 천국의 입장권을 받는 것으로 그냥 끝납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하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진주장사는 뜨내기 손님이 아닙니다. 그는 값진 것을 보면은 한눈에 알아보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은 아 진주, 저 진주나 이 진주나 비전문가는 그걸 모르겠지. 아 진주는 진주이지. 그러나 더 좋은 극상품 진주를 찾아다니는 이 전문가의 눈에는요 어떻습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예배만 참석하지 말고 그냥 성경만 읽는 것에 그치지 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다 정체되어 있어요. 아 나는 성경 읽었으니까 됐어, 나는 교회에 예배 드리니까 됐어, 다 여기에서 그냥 다 멈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절대로 좋은 진주를 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밭에 감추인 이 부활을 얻은 것에 만족하여서 어떻습니까? 대부분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안주합니다. 그냥 그때부터는 종교생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멈추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멈추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더 깊은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우리가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영적인 이 찾음을 찾아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다고 하는 사실을 그 후에야 저는 알게 되어서 지금은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중학생 때에 내일 중간고사가 있고 기말고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저녁에 어느 학교 운동장에서 어느 목사님이 부흥 집회한다면은 저는 시험 상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갔습니다. 우리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당연히 방해할 것이니까 예, 그냥 거짓말하고 그냥 거기 가는 거예요. 예, 공부하러 간다고 해놓고. 왜냐하면은 저에게 있어서는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는데 그 말씀에 나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뭔가 목마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천국, 아니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지으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을 전도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더 이상 그 말씀을 어떻습니까? 묵상 자체를 하지를 않아요. 왜? 할 필요성이 없는 겁니다. 아니 뭐 진주는 진주지, 진주에서 무슨 더 나은 진주가 있고 더 좋은 것이 있고 그리고 극상품이 있고 이런 것이 어디가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온 우주를 이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말이 너희에게 불같지 아니하냐,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라고 했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사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이 말씀 속에 분명히 뭔가가 있다, 내가 알고 있는 피상적인 그 슈퍼피셜한 이러한 천국에 이르는 진리, 그 도, 그것보다 훨씬 더한 것이 있다 라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과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정도입니까?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나로 하여금 주의 법의 신비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 말씀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냥 예배하고 그냥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그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그것이 전부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만일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주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 갚아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장사꾼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더 좋은 진주를 찾으면은 더 많은 이윤을 남기고 더 많은 그것이 자기의 삶에 풍요와 그리고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에 더 좋은 진주를 찾아서 진주가 좋은 진주가 나오는 곳이라고 하면은 진주의 생산지라고 하면은 어디든지 그는 자기의 수고를 마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귀중한 생명과 같은 그 재화를 지니고서 그곳을 찾아 다녔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이 변하지 않는, 본질이 그냥 빠진 채 그냥 포장지만 그럴싸하게 꾸미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사람들은 다 거기를 와취하고 그곳에 몰려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은요, 좋은 건물, 좋은 시스템, 뭐 이런 것에 사람들은 다 몰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몰리는 사람들은 다는 아니지만 그러나 수준이 다 그 수준이 그 수준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장사꾼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 아니 그런 곳에 눈을 둘 리가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도 다 알아보는 거기에 무슨 값어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과 다른 그 눈, 안목을 가지고 이 좋은 진주를 찾아서 다닌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진주를 발견을 한 거예요. 발견을 한 이후에 그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이것이다. 내가 찾고자 했던 것들이 이것이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서 지금껏 모아놨던 내 모든 재화를 이거하고 맞바꾸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니 그것만 자기의 지금 있는 수중에 있는 그것만 가지고도 남은 삶을 사는 데 아무 문제가 없을 터인데 그냥 편안하게 수구적으로 인생을 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좀 더 좋은 것을 유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거기다가 투자할까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자를 하고 나면은 투자한 것 대비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횡재거리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겨우 그냥 몇 푼 남기고자 자기 전 재산을 털어갖고 그 극상품 진주를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는 그것을 파는 것을 결코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전부를 다 바친 거예요. 이러한 안목을 키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하늘의 상급을 발견할 줄 아는, 이것을 캐치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결국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균형 잡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그리고 그것을 분별할 줄 알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사람. 예, 어디를 쳐야만이, 또 어디를 가야만이, 내가 무엇을 해야만이, 바로 이러한 이 진주 장사가 구하는 듯한 이러한 극상품을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를 자기가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알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은혜와 상급과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도 영적 성장의 그 역동성을 절대로 무시하지 마시고, 그리고 멈추지 않는 진리의 탐구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우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영광과 그 상급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 지금까지 지저스 힐링교회 여켈빈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균형 잡힌 교회 지저스 힐링교회는 장로교 협동교단이며 애나하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 30분과 11시에 드려지며, 치유 집회는 매주 화요일 LA, 목요일 애나하임 두 곳에서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신적인 문제, 중독, 그리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지금 믿음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치유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지저스 힐링 교회를 검색하셔서 치유의 간증과 사례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714-749-8476, 213-436-6217, 213-436-621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이 시간 은혜의 말씀을 통해 함께 하신 목사님은 LA 소망 선교교회 김영호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4: 오늘 15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오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데리고 왔냐 하면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거나 좀 만져주길 바랬다는 거예요. 부모들의 마음이 다 그렇죠. 뭐 대단한 사람이 오면 뭐 좀 안수기도도 받고 싶고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도 좀 안수기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부모에게 데려오는데 15절에 아주 특별한 단어가 있어요. 15절에 누구를 데리고 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다 나와 있는데 다 다른 복음서에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오늘 본문도 16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지 말, 금하지 말라 이런 걸 보면 어린 아이들이 왔는데 15절에는 특별히 누가는 어린 아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만 특별히 이 단어를 쓰셨다는 거예요. 왜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누가는 15절에 일부러 어린 아기라고 얘기했을까요? 네, 어린 아기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 아기들의 어떤 특징? 여기 아기라고 하는 그럼 젖 먹는 유아들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가 지금 이 단어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사람에 가느냐? 어린 아기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기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아기는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아기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무기력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찬양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손을 든다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갑니까? 하나님 외에는 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아니고서는 그게 아기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아기는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100%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기는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아기는? 네. 엄마 품에 있을 때, 엄마 젖 먹을 때. 아기가 뭐 돈 100만 원을 준다고 뭐 100불을 준다고 좋아하겠습니까? 엄마 품에서 엄마 젖을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천국은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자들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자들. 오늘 누가는 다른 얘기하기 전에 일부러 아기라는 단어를 써서 그걸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 가려면 아기 같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보면 쭉 이 내용을 보면 이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이 힘드시니까. 당시 예수님 주위에는 수만 명이 모였다고 성경에 되어 있고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다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시고 설교하기도 바쁜데 이 아기들까지 자꾸 데리고 심지어 아기들까지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막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셨냐? 우리 마가복음 10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모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냐. 예수께서 보시고 뭐 하셨다고요? 노하셨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 분개하셨다는 거예요. 격분하셨다는 거예요. 화가 세상 말로 머리끝까지 오르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고 꾸짖는 경우가 많은데 노하시는 경우는 이 경우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도와드리려고 아이들을 막은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막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노하시는 거예요. 화가 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잘못하면 그게 예수님이 화를 내게 하는 경우예요.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나는 주의를 한다고 했는데 나는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할 때, 내 마음대로 할 때, 내 고집대로 할 때.

했는데 책망받는 사람이에요. 내가 한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녀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 열심히 하는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죠. 회사에서도 요즘 그런다 그러더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 해야 된다? 잘해야지. 회사에 도움이 돼야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열심, 내 고집,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지도자, 목회자들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책망받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는가? 오늘 이어서도 말씀을 보면 우리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아멘. 예수님이 화가 나셔서 하신 말씀이 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왜냐하면 어떤 자들이 천국 갈 수 있느냐?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어떻게 받아들이라? 어린아이의 특성은 순수하고 순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간다 하면 그걸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의심을 자꾸 해요. 아, 믿는다고만 갑니까? 저도 복음을 전하면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어떻게 믿는다고 천국 갑니까? 뭘 해야죠. 믿는다면 이렇게도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나 그게 의심한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이걸 믿어야 돼요. 순수하게 믿어야 돼요. 어린아이에 대한 특징이 뭡니까? 순수와 의심이 없어. 그대로 믿어.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위에서 뛰어내려 그래도 뛰어내린대잖아요. 약인데도 먹어. 먹어 맛있어. 그럼 아이들도 마시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순수해요. 저도 굉장히 순수했어요. 어릴 때 저도 순진했어요. 얼마나 순진했냐 하면 제가 1982년도 아마 대한민국에 프로야구 창단 원년이에요. 그 애가. 그때 프로야구 각 구단이 어린이 회원을 모집했어요. 어린이 회원. 그래서 그때 당시 5,000원을 내면 그 구단에 티셔츠도 주고 뭐 야구용품도 주고 그래서 만원어치를 줬어요. 그래서 전 남자애들이 다 프로야구에 어린이 구단에 가입하려고. 그때 저는 서울에 살았으니까 MBC 청룡이 있었어요. MBC 청룡. 저는 당연히 MBC 청룡을 이제 가입을 하려고 나를 잡아서 딱 간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신세계 백화점 가서 그때 줄 섰는데 얼마나 줄이 긴지요. 백화점을 빙빙 도는 거예요. 아, 근데 들려오는 소식은 이게 선착순이라는 거예요. 선착순 얼마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막 조마조마한 거예요. 아이들은 막 부모님 손잡고 왔는데 저는 부모님이 바쁘셔서 저 혼자 5,000원을 들고 간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순서가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사람이 많아. 막 마음이 너무 두려운데 그때 정말 천수와 같은 아저씨가 한 분이 오시더라고요. 이제 저를 딱 보시더니 부모랑 같이 안 왔냐는 거다. 부모랑 같이 혼자 왔다 그러니까 야, 좀 있으면 이거 끊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너까지 안 온다 그러는 거예요. 아저씨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너 그 5,000원 아저씨한테 주면 아저씨가 앞에 가서 그걸 가입해서 오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아저씨 눈을 봤는데 눈이 선해 보였어요. 5,000원을 드렸어요. 이런 아저씨가 있나? 이렇게 좋은 아저씨가 있나?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저씨가 안 오는 거예요. 내 순서가 왔는데도 아저씨가 안 와. 해가 져가는데도 안 와. 집에 가서 이 말씀을 드렸다가 아버지가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고 다음날 저를 데리고 아버지가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문제는 다음날 갔더니 다 끝났대요. 서울인데 MBC 청룡을 못 들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서울을 못 들었으니까 경기도라도 들어야겠다. 그래서 오비비어스를 찾아갔더니 거기도 끝났대요. 다 조사해보니까 어디만 남았냐? 삼성 라이언즈만 남았대요. 대구죠? 거기가 대구. 거기만 들었어요, 제가. 그 동네 애들이 다 MBC 청룡 입고 다닐 때 저는 삼성 라이언즈 입고 다녔어요. 뭔 얘기입니까? 애들은 바보 같다는 거, 순수하다는 거, 순진하다는 거. 천국은 바보 같아야 될 수가 있어요. 순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그대로 믿기만 하면

0: 할수 있는데 많은 사람이 그대로 믿지를 않아요. 그 예가 오늘 나오는 부자 청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어떤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관리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르콘이라고 하는데 아르콘의 뜻은 통치자 군주라는 뜻이에요, 원래. 최고의 높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관리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뭐 제가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기를 아마도 당시 최고 의결기관 산헤드린 공의회.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것은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들이 중심으로 71명으로 이루어진 최고 의결기관이에요. 입법, 행정, 사법을 다 장악하는 어마무시한 통치기관이에요. 뭐 지금 미국으로 말하면 뭐 적어도 상원의원 같은 그 이상의 권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 관리 하나가 예수님을 찾아왔고, 마태는 이 사람이 청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년이면 당시에 20대, 30대 초반의 젊은 남성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젊은 사람이 당시 최고의 의결기관의 관리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이죠.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더구나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는 큰 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큰 부자라고 하면 보통 부자가 재벌 중에 보통 재벌이 아니에요. 젊은데 관리에 부자에 또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켜왔던 아주 대단한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 아주 이런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관리가 뭐 직분이 높고 출세하고 돈이 있고 이런 사람이 영생에 관심 있을까요, 보통?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죠? 전대에 보면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높은 사람들은 다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오늘 이 사람은 영생에도 관심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부릅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그 선생님이란 말은 랍비란 얘기입니다. 랍비,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 그 가운데 선하다는 얘기는 최고로 훌륭하다 이런 뜻이. 훌륭한 위대한 랍비시여. 이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건 사실 선한 선생님 이거는 위대한 랍비여 이런 얘기는 최고의 칭찬이에요. 한 개인에게 할수 있는. 그런데 19절 우리 읽어볼까요? 19절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막 기뻐하신 게 아니에요. 야, 얘가 뭐 사람을 좀 알아보네 이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뭔가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고 네가 선하다 악하다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왜이 청년,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선하다고 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20절에 보면 이 청년의 기준은 뭐냐? 20절에 예수님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의 질문에 21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 이 청년의 선함의 기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율법에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율법을 잘 가르치니까 선한 선생이고 나는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나도 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하다, 영생은 얻을 만하다는 것을 확인 좀 시켜달라는 거예요. 말해달라는 거예요.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오늘 그 기준을 가지고 이 청년이 나와서 영생을 구합니다. 근데 영생을 구할 때 예수님 아주 귀중한 말씀을 하셨어요. 22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오늘 이 청년이 내가 선한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선생님이요. 난 어려서부터 율법도 다 지키고 나는 지금 젊은 나이지만 높은 관직,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는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축복을 받은 사람, 큰 부자입니다. 내가 뭘 더해야 그러면 천국에 갈수 있습니까? 라고 할때 오늘 예수님의 대답은 더하는 게 아니라 넌 빼야 된다는 거예요. 뭘 뺍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의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뭐가 있다? 하늘에서 너의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실 때에 하늘의 보화 얘기를 하신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열두 제자도 그냥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청년을 얘는 예수님이 너가 나를 따르면 이 땅의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면 하늘의 보화를 주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10장 21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청년을 인정하셨어요. 정말 사랑할 만한 훌륭한 청년이에요. 근데 너가 지금 영생을 구하는데 진짜 영생에 관심이 있으면 하늘의 보화에 대해서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게 그렇게 소원이라면 천국에 가서 너를 하늘의 보화를 내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의 보화를 버리고 하늘의 보화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 진짜 내가 영생을 바라면 하늘의 보화를 택하겠죠. 근데 이 청년이 말로는 영생을 바라고 하늘을 얘기하는데 하늘의 보화를 얻는 법을 가르쳐주니까 그걸 포기했다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렇게 영생을 간구하고 그렇게 천국에 가고 싶은데 왜 천국의 보화는 관심이 없느냐.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 청년과 똑같습니다. 다 나는 천국 간다고 얘기하고 다 영생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천국의 보화에는 관심이 그 말은 무슨 말이니까 말만 뿐이지 마음이 거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너의 마음은 어디 있느냐? 네가 가진 재물에 있다는 거예요. 네가 가진 재물에 너의 모든 마음이 다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의 한 가지 부족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다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훌륭하게 다 잘하고 있어요. 근데 각자에게 아직도 부족한 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나를 포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네가 다 숨겨져 있어요. 네 모든 게 거기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아직도 부족한 그 한 가지가 다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100가지를 잘못해서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한 가지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100가지 죄를 져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사람은요 한 가지 죄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사단은 그걸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하나님 나 이것도 했는데요 저것도 했는데요. 그것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린 부족한 걸 찾아야 돼. 내 모든 게 나의 모든 욕심이 내 모든 게 숨겨져 있는 그 한 가지를 찾아서 그걸 꺾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올 때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그러고 갈 때 그럴 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과거에 이런 일을 했는데요 내 직분이 이만큼 올라갔는데요 나 이만큼 복받은 사람인데요 나 이만한 업적 남긴 사람인데요 나 이만한 성령 체험했는데요 나 이만한 기적을 베풀었는데요. 여러분 그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네가 숨겨져 있는 네 모든 것이 숨겨져 있는 그것을 포기하고 나오라는 거. 근데 이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다 같이 시작. 큰 부자의 힘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얼마나 감사한지. 큰 부자는 뭐예요? 근심이에요. 우리 가운데 큰 부자가 없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냥? 내가 볼 땐 큰 부자 없어 우리 가운데. 이것도 감사합니다 진짜. 왜냐하면 큰 부자이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오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나가주시다. 네, 오늘 천국의 특성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신앙생활은 밭을 가는 것과 똑같아요.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신앙생활은 쉽지 않아요. 근데 밭을 갈다 보면 꾸준히 갈다 보면 열심히 갈다 보면 깊이 갈다 보면 무엇을 발견해요? 보화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너무 기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예수 만난 사람들이고 이게 천국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이 부활을 발견할 때까지 여러분 밭을 갈아야 됩니다. 누가 찾아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갈고 애쓰고 깨고 뒤집어서 이 부활을 발견할 때 그 부활을 발견하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처럼 천국이 이뤘다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밭을 갈지 않아서 이 부활을 찾기도 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다. 와, 충격이죠.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렵게 생각합니까? 못 들어가죠. 아니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를 들어가요? 부자는 그만큼 천국 가기가 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돈 많은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많은 사람, 천국의 입구에서 내세울 게 많은 사람, 아까 이 부자 청년처럼 가진 게 많은 사람. 나 돈 많으니까, 직분 높으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니까, 해놓은 게 많으니까, 나 당연히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26절에 보면 듣는 사람들이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 저런 사람이 못 간다면 우리 같은 사람 어떻게 갑니까? 부자가 못 가는데 가난한 사람은 갑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르시되 27절에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노력을 해도 사람은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그릇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그 에덴 동산 입구를 막으셨다고 돼 있어요. 그 말은 인간은 다시 스스로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인간은 어떠한 노력으로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십자가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음기만 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너가 받을 만해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기에 세리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편 강도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니까 저와 여러분도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해놓은 것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오늘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물어봅니다. 지금 우리 다 버리고 쫓아갔어요. 뭐 사실 버린 것도 많지도 않죠. 그죠? 뭐 그물과 배 정도 버렸는데 이게 다 버렸는데 우리는 뭔 상급이 있습니까? 이럴 때 오늘 29절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 일 하시니라. 오늘 다 버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이 땅에서 몇 배를 받아요? 여러 배를 받는다.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모르겠어요? 다 받았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가족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택한 자는 여러 배를 받는데 어떤 가족을 얻습니까? 믿음의 가족들을 얻잖아요. 교회를 얻잖아요. 우리가 다 형제자매잖아요. 육신의 피로 난 형제자매가 아니라 우린 주님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형제자매잖아요. 여러 배가 아니라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이 땅에 교회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족의 축복을 받고 이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십니다. 영생도 없고 하늘에 부하도 없게 된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 가기 원하십니다. 과연 누가 천국 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린 아기와 같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나의 행위가 아닌 뭐 직분, 내가 율법 잘 지켰어요, 과거에 이랬어요, 뭐 어떤 능력이 나타났어요, 체험했어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어린 아이 같이 두 손 들고 나의 무기력함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순수하게 순진하게 십자가 믿고 나아갈 때, 그리고 그것을 막는 내 안에 있는 그 한 가지, 내가 순수하게 모든 걸 포기하고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그것을 막는 아직 그 한 가지가 우리 안에 있다면 오늘 그걸 꺾어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천국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늘 보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LA 소망선교교회 김영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LA 소망선교교회는 3511 웨스트 올림픽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323-233-9191, 323지역 233-91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UBM 철치 이명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전해주실 말씀의 제목은 아하레이, 모트, 캐도심, 죽은 뒤에 거룩하라란 제목입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아래 무트는 뭐였어요? 죽은 후에죠? 우리 한번 볼게요. 죽은 뒤에, 죽은 후에 캐도심 거룩하다. 거룩하라. 우리 레위기 16장 1절과 그 다음에 19장 1절부터 시작이 돼요.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주 여호와 앞에서 앞에 헌물을 드리다가 죽은 뒤에 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네, 레위기 19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나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16장은요 지금 여기에서 본 것처럼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다. 어디에서 나오죠? 쉐미니 여덟 번째 새로운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새로운 시작인데 갑자기 죽어버려.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여덟 번째 날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첫 번째 직무를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불이 내려왔잖아. 영광의 불이 하나님으로부터 9장 24절에 내려왔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마지막 절에. 그 다음에 10장 1절에 가가지고 이게 각 자 자기 향로에다가 그 이상한 불, 다른 불을 들고 분향하다가 칵 갔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네,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6장에서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헌물을 드리다가 죽었다 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미 10장에서 가슴 아픈 사건이 있어서 지나갔는데 여기서 또 들춰내는 거예요. 또 들춰내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자, 16장은요 이제 이 죽은 뒤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시냐 하면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속죄 헌물로 숫송아지를 가지고 와라, 뭐 순양을 가져와라. 그런데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아론 너 자신을 위해서 너의 속죄 헌물은 숫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쭉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들을 위해서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백성들의 죄를 전가시켜야 하잖아요.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헌물로. 그런데 순양이나 숫소가 아니라 염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속죄일이 나옵니다. 자, 그 옆에 이제 구원의 근거 뭐 어떻게 됐다고요? 대속죄일에 염소 두 마리를 여호와를 위해서 잡아서, 네, 죄를 전가하고 잡아서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린단 말이죠. 일곱 번을 뿌려요. 지성소는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 오니 한 분, 한 사람. 그리고 언제나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나요? 아니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요. 그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무엇을 합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금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고 그냥 법궤만 있나요?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시은좌라고 그러죠. 은혜의 보좌. 그게 시은좌예요. 뭐예요 그거는? 은혜로 덮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들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것을 덮지 않으면 우리는 속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시은좌라고 하는 것, 속죄서라고 하는 것, 그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뒤에 구원의 근거예요. 이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에게 있어요. 자, 17장에는 피에 대해서 이야기 나와요. 먹지 마라. 피에 대해서. 이거는 피는 무엇에 뭐다? 생명이다. 피는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의 근원이고 원천인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게 쫙 써 있어요. 그 다음에 18장에 가면은 성적 타락, 근친상간에 막 그 막 아주 읽기 진짜 불편한, 아주 그냥 정말 읽기 불편한 게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또 뭐가 있느냐? 수간이라고 하나요? 동물과. 그리고 또 몰래게게. 자기 아들을 갖다 바친. 그런 사건이 18장에 나와요. 그리고 19장에 가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 제가 여기에도 적었는데요. 4번에 그 거룩의 완성은 케도심의 완성은 무엇이다? 이웃사랑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가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구약 말씀에 케도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그죠? 거기서 결론 끝났잖아. 케도심에. 근데 20장이 또 나와요. 20장이 또 나오면서 아주 읽기 불편한 18장과 똑같은 게 또 나와요. 거기에. 몰래게게. 근데 이제 18장에서는 막 근친상가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20장에서는 뭐부터 나오냐면 몰래부터 나와요. 몰래게게 너의 자녀를 주지 마라 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제 16장에서 20장까지 다 끝났죠. 요거를 여기서 끝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가서 네, 가보도록 할게요. 아론의 두 아들이 주 여호와 허물을 드리다가 죽은 뒤에 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2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말하여 그가 아무 때나 성소 안으로 휘장 안쪽의 궤 위에 있는 긍휼의 자리 앞에 들어오지 말게 하라. 그리하여야 그가 죽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구름과 중에서 긍휼의 자리 위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니라. 아멘. 여기 우리는 긍휼의 자리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뭐예요? 속죄소, 시은좌예요. 네. 거기에 왜 오지 말래요? 아무 때나 오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외에는 나타나지 마라, 오지 마라. 그리고 나타나면 너는 죽는다. 아, 그 얘기예요. 여기에 노란색으로 해놨는데요. 내가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그곳 시은좌, 그 속죄소 위에 나타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자가 살까요? 안 살까요? 죽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신다니까요. 죽는 거 원치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내 방법대로 나가면 어떻게 된다? 나답과 아비우가 자기 방법대로 나간 거거든요. 아, 열심히 있었다니까요. 향로에다가 불을 들고 나갔다니까요. 근데 누구 방법이에요? 자기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만나고 싶다. 너희들을 만나고 싶다. 그런데 내 방법대로 와라. 그러면서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방법대로 나가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 만났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요, 그게 정말 내 방법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지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때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건지 그거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내 방법대로 나가가지고 받았어. 그럼 잘못 받은 거예요. 그건 어디로 가요?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내 육신 살아있는데? 아니요. 나의 영이 죽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냥 정말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맞습니까 하고 계속 쫓아가. 내 확신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확신을 주세요. 그렇게 나아가면은요, 내 영이 죽어요 안 죽어요? 내 영이 안 죽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영은 얼마나 주의 영으로 풍성해지는지 몰라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시작. 또 그 두 마리 염소를 취하여 회중의 성막 문에서 주 앞에 그것들을 보일지니라. 또 아론은 그 두 마리 염소를 두고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주를 위하여 다른 제비는 속죄 염소를 위하여 할 것이며. 이게 뭐예요?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아사셀의 염소를 우리 여기 성경에서는 속죄 염소로 이렇게 표현을 해두었습니다. 아까 죽은 뒤에 얘기해볼게요. 죽었어요. 왜 죽었다고 그랬어요? 자기 향로 들고 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 것으로 나아가면 죽어버린다니까요. 지성소까지 갈 수가 없어요. 육신, 아까 우리가 육신 나는 살아있는데? 육신이 아니라? 뭐가 죽는다고요? 영이 죽는다고요.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 자아가 죽었어. 그건 어때요? 우리 한번 이렇게 바꿔서 생각,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그 다음에 대속죄일 두 마리의 염소를 어떻게 드려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이야기들을 합니까?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나를 죽여야 된다. 내가 원하는 것, 내 방법, 내 자아,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죽어야 된다고요. 그게 죽어야 어디로 간다고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고요. 지금 대제사장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대제사장인데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 제사장이라고요. 우리 제사장이라고요. 지금 지성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었어요? 휘장이 쫙. 그래서 그 지성소는 어디에 와 있어요? 예수와 함께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런데요, 내가 내 자아가 죽지 않고 벌벌벌벌 살아있다면 지성소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지성소가 있으면 뭘 해? 내가 나대로 사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데, 내 계획대로 사는데, 내 노력으로 사는데, 노력하지 말라는 말 아닌 거 아시죠? 해야 돼요. 인간적인, 세상적인,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그 모든 노력들, 그건 어떻게 된다? 죽어야 된다. 버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냥 팍 죽여버려야 된다. 있죠? 우리가 내가 죽은 후에 지성소의 삶을 살 수 있다. 아멘. 죽은 후에라고 하는 이 단어를요, 아레이모트를 나답과 아비호가 죽은 후 자신의 방법으로 나아갔던 그것이, 그 모습이 죽은 후 내가 나의 모습으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어떤 성취감으로, 나의 만족함으로 나아갔던 그 모든 것들, 그거를 죽은 아레이모트, 죽은 후에 어디요? 아까 16장 2절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삶을 살 수 있다. 이번 토라포션에는 아레이모트에서는 그것만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염소 이야기 한번 했죠. 지금 17절에서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볼게요. 이 한 마리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자, 단 한 번. 자, 여호와를 위해서 지금 매 해마다 이 대속죄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단 한 번에 끝내셨습니다. 히브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누구세요? 예수야. 오늘 그렇게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왜요? 우리를 단 한 번에, 단 한 번의 그 사건, 십자가에 보혈 흘려주신 그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구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한 마리는 뭐예요? 아사셀이에요. 아사셀. 아사셀에게 또 모든 죄를 전가하죠. 그죠? 우리 두 마리 염소에는 중요한 단어, 지금 금방 제가 사용한 단어, 뭐요? 전가해. 전가해요. 백성들의 죄를 대제사장이 안고 안수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사셀의 염소에게 또 안수를 해요. 그리고 얘를 어떻게 해요? 광야에, 올 수도 없는 광야에 갖다 버립니다. 내보내버려요. 자, 읽어볼게요. 시편.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분께서 우리의 범법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 짊어지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진 바깥으로 나가셨습니다. 그게 아사셀이에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이건 뭐냐면요, 죄를 안고 나갔어요. 내 죄를 가지고 나갔어요. 돌아올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는요, 예수야로 인해서 구별되어졌어요. 그것이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어요? 아, 그럴 수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염소 두 마리를 가지고 이렇게 신약에서 있을 그 일들을 구약에서 가시적으로,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이걸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멈춤이라고 하는 것, 그 박사가, 뇌과학자가, 머리, 우리 뇌 구조가요, 누가 그러셨죠? 우리 홍보사님이 그러셨나? 잠잘 때 막 이렇게 있던 것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공간이 이렇게 저기가 만들어진다고. 우리 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이 우리 영적 생활도 같다라고 제가 느껴진 거예요. 근데 느껴진 게 아니라 이것이 실제인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시죠? 여러분들 성경 읽으시죠? 읽을 때 막 열심히, 내가 몇 시간 앉아서 읽었는데 생각이 안 나. 근데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읽으니까 그나마 알아지는 거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기억되어지는 거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기억되어지는 거 아십니까? 또 뭐가 기억되어지는지 아세요? 쓰는 거예요. 쓰고 그것을 쓴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내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 마찬가지.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한 시간이고 뭐 30분이고 괜찮아. 기도하고 나면요, 내가 뭘 기도했는지,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려야 돼요. 들어야 돼요. 기도 왜 하는데요? 내 속 시원해지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내 스트레스 풀라고 기도하십니까? 소리 빡빡 질러가면서? 아니잖아요. 그게 멈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멈춤은요, 게을러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는 시간이 멈춤의 시간이에요. 대속죄일에 여호와를 위하여 염소 한 마리를 드렸어요. 그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또 광야로 그 염소를 보냈어요. 그리고 뒤돌아서 곧바로 해산! 이러는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기다려요. 걔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냈는데 얘가 와버리면 어떡해. 분명히 안 올 거 알아. 왜냐하면 못 오게 다리를 하나 분질러가지고 보내버리거든. 그리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랍비들이 전승에 의하면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서 가라 이게 아니라 이렇게 절벽 같은 데다가 떨어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리 하나 분질러졌는데 절벽에서 떨어졌어. 얘가 올 수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못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얘가 오는지 안 오는지. 영적으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실지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멈춤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막 무엇인가를 해놓고 막 조급해. 사진 보내놓고 얘 빨리 왜 빨리 안 가는 거야? 다시 눌러봐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꼬여요. 더 늦어지는 거 아십니까? 더 늦어져요. 제가 어저께 저녁 때 그랬다니까요. 어저께 밤에 제가 어저께 좀 LA를 갔다 오느라고 늦게 집에 10시 반에 도착을 해서 이제 교회 이거 하느라고 자막을 좀 올리려고 팀 뷰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딱 넣는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지는 거야. 아예 컴퓨터를 꺼버렸어요. 끄고 끄고 다시 시작했어요. 되더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알았어요? 그러면 기다려야죠. 내가 조급해하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시 한 게 아까운데 나 죽었다니까. 아래 못했다니까. 맨날 그래요. 자아는 없어질 뿐만 아니라 소멸될지어다 막 이러고 한다니까요. 근데 안 돼. 그건 역시 나의 조급함. 주님 앞에, 주님, 나의 이 조급함까지도 멈춤, 중단, 스탑 시켜주십시오. 아래의 모트 가운데는 이게 너무 중요해요. 또 있어요. 내가 주인 된 거 있죠. 그것까지도 멈추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뭐죠? 아사셀의 염소를 어디다가 저기 했어요? 절벽에 광야에다가 이렇게 보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다음 우리 저기가 뭐죠? 책이? 민수기가 뭐예요? 광야잖아요. 밤에도 바로. 우리 지금 이 시간이 광야다. 아멘. 누가 그러셨어요? 아멘. 아, 광야 맞다니까요. 광야에 왜 보냈는데요? 네, 멈춤의 시간이에요. 광야에 핸드폰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핸드폰 갖고 있어요. 안 심심하다니까요. 못 심심해요. 막 없으면 경기 일으켜요. 불안해요. 불안한 게 경기 일으키는 거예요. 광야요, 멈춤의 시간이에요.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아레모트 죽었다. 죽은 후에 이 세상의 모든 것 궁금해하는 것조차도 죽어야 된다. 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마리 아까 얘기했죠. 우리 지난주에도 두 마리 얘기했죠. 뭐였죠? 새 두 마리 얘기했죠. 한 마리는 흐르는 물에 질그릇에서 잡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날려보내는 새가 있었죠. 그 새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냥 날려보냈어요? 네. 발에 피 찍는 거. 그거 지난주에 얘기 안 했던 것 같아요. 백항목 얘기하고 우슬초 얘기하고 주홍색 실 얘기했는데 피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피를 찍어서 보내라는 거예요. 죽었어요, 한 마리는. 그죠? 한 마리는 자유함이에요. 예수아가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로 죽었어요. 비둘기 한 마리 죽었어요. 이 비둘기 한 마리가 자유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요? 보혈이요. 예수아의 보혈이 찍혀져야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하십니까? 우리 발에 우리의 영혼에 예수야의 피가 적셔져야 우리가 진짜 진리 가운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비둘기 두 마리, 염소 두 마리, 이거는요 예수야, 예수야잖아요. 그러니까 죽음과 예수야의 보혈, 자유함, 죄로부터, 아사셀의 염소요, 죄로부터의 자유함이에요. 19장 2절 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나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내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아멘. 키도심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RA 모트에서 기억하라고 하는 거 있었어요. 자, 이번에는 키도심으로 왔어요. 자, 우리 지난주에 타찌리아가와 메조라가 같이 간다 그랬죠. 왜 같이 간다고 이야기했어요? 타찌리아에서는 모의 진단, 죄의 진단이라고 그랬죠. 그죠? 어떤 게 나병이다 라고 하는 진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진단으로 끝나면 안 되고 메조라 가운데에서 어떻게 할까? 새 두 마리 정결하게 하는 것, 회복하게 하는 것. 그래서 동전의 양면과 같이 죄의 진단이 있다면 있었고 그 다음에 회복까지 가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레모트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거룩해져야지 되는 거예요. 아레모트는요 지금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수직적이죠. 그죠? 수직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수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죽은 걸로, 너의 자아가 죽은 걸로 끝났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죽었으면 어떻게 생활 가운데에, 너의 삶 가운데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거룩인데 거룩하게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그 전에 뭐라고요? 부모를 두려워하고 공경하라는 얘기죠. 하나님 사랑이고요 부모 사랑이에요. 부모 사랑인 즉 하나님 사랑이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에요. 지금 누가 얘기하셨어요?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자, 그 다음 우리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자, 이웃 사랑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를 볼게요. 이웃에 대해서 공평하게. 자, 9절, 10절은 뭐라 그래요? 가난한 자, 나그네들을 위해서 땅의 소출을 다 걷어들이지 마라. 남겨두어서 그들이 먹고 굶지 않게 하라. 그 얘기. 자, 그 다음에 13절 보면 뭐라 그래요? 네, 강탈하지 말라. 고용한 자의 싹을 빨리빨리 줘라. 그거 없으면 그날 굶는다니까요. 공정하게 주라는 거예요. 자, 15절은요. 이거 있죠. 이렇게 재판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막 높은 사람은 뭐 그냥 적당히 봐주고 그냥 가난한 사람 뭐 부빌 곳 없고 뭐 뒤에 백 없는 사람은 그냥 압제하는 그런 재판 하지 마라. 그것이 이웃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이웃 사랑 이퀄 거룩이라는 거예요.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별했다. 20장 볼게요. 1절에서부터 읽을게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자든지 이스라엘 안에 머무는 타국인에게 속한 자든지 자기 씨 중에서 하나라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그를 죽이되 그 땅의 백성이 그를 돌로 칠 것이요 또 그와 그를 따라 음행의 길로 가며 몰렉과 행음하는 모든 자를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라. 아멘. 아멘. 몰렉이 뭐예요? 예, 네, 이방신이죠. 이방신의 바알이라고도 하거든요. 이방신의 지금 뭐예요? 자식, 자기 씨 중에서 하나라도 몰렉에게, 내가 자녀가 많아, 그 중에 하나 그냥. 이 씨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이 씨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밖에 안 없으니까 안 돼. 난 많으니까 하나 정도는 드려도 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럴 수 없죠. 왜요?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자녀는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내 자녀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을 사단에게, 이방신에게 그걸 갖다 준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창조,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여기에서 3절에서 보니까 뭐 죽이라 어쩌라 뭐 3절에서 보니까 모세기 저 노란 거 볼게요. 이는 그가 자기 씨 중에서 몰렉에게 주어서 뭐 했다? 성소를 더럽혔다. 내 거룩한 이름, 성호죠.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했다. 더럽혔다. 내 아이를 줬는데 왜 그것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다라고 표현할까요? 성소가 뭐예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소라니까요. 성전, 성소. 그런데 나만 성전이고 성소입니까? 여러분들 다예요, 그죠? 여러분들 자녀들 다예요. 여러분들 손주 있죠? 손주들 다예요. 그가 하나님의 성소라니까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니까요. 근데 그를 지금 누구한테 줬다고요? 몰래기게 줬다라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욕되게 했다. 내 거 아니야, 당신 가져? 근데 그게 사단이야. 이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지금? 누가 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생명이에요. 어떤 생명 없는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그냥 드렸던 그 어떤 가정에 그 집만 망하는 게 아니고요. 백성 가운데 끊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보고도 못 본 척 한 주변에 있는 백성들. 우리예요, 우리. 공동체예요, 공동체.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가 병이 든다니까요.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4절부터. 그가 자기 씨 중에서 몰래 기게 줄 때에 그 땅의 백성이 어떤 식으로든 그 사람을 눈 감아주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봤어. 몰래 기게 주는 걸 알았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몰래껏 행음하는 모든 자를 그들 백성 가운데서 행음했대요. 모른 척 했는데 그거를 행음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드린 게 아니라 내가 저기 몰래기게 준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봤다고요. 어떻게든 알았다고요. 내가 안 봤어도 누가 봤어. 저 사람이요. 이렇게 해서요. 몰래기게요. 자기 자식 줬어요. 라고 나한테 얘기했어. 내가 보진 않았지만 내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돌로 치래요. 돌로. 돌로 쳐서 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돌로 쳐서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런 거 많아요. 현대사회에 올수록 내일 아니니까 아우 뭐 이렇게 오지랖이야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아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넘어가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에 저촉이 되어진다. 그건 분명하게 이야기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어떻게 얘기해? 아니요. 말해야 해요. 그건 죄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 사람 안에 죄를 짓게 하는 그 악한 영. 걔를 끄집어내야죠. 그 일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난 나까지 병들까 봐. 내 영이 약하면 병들 수 있어요. 내가 면역력이 약하면 옆에 감기 든 사람이 있으면 면역력이 좋은 사람은 감기 안 걸리는데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감기가 걸려요. 그죠? 나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주님 하고 아까 얘기했죠. 그렇게 기도와 말씀과 이렇게 나에게 나의 그 영이 충만하게 주의 영으로 채워지면 어떠한 누구를 만나든 뭐를 만나든 이겨낼 수 있어요. 오늘 이 20장과 18장에 정말 이 근친상간부터 정말 읽기 너무 힘들어요. 이 몰렉, 수간, 이런 간음, 이런 모든 것들이 생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 세상의 죄 중에 가장 큰 죄를 음행으로 보고 계세요. 그게 영을 죽일 뿐만 아니라 육신을 죽이기 때문이에요. 직접적인 생명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 죄를 제일 먼저 이야기하시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안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생명 외에 나의 자녀들과 나의 손주들, 육신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품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책임지고 있습니다. 지금 품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계속 영적인 자녀들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붙여주실 거예요. 아래 못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우리가 알았다면 캐도심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는 그 영역까지 우리가 나아갈 것입니다.
1: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야만이 주인이신 교회,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있는 교회 UBM 철치 이명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 성경통독 오전 11시, 목요예배는 오후 7시, 오렌지카운티 통일광장기도 이스라엘과 열방 기도가 있으며 토요일 오전 10시 샤밧 예배 있습니다. 151 이스트 커먼웰스 에비뉴 플러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714-336-8995 714지역 336-8995번으로 연락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2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컬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동상이몽을 꾸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진행의 오수연입니다. 조금은 긴 기사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들으시면서 이 두 사람의 각자의 꿈은 무엇일까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전 종식을 위한 합의를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특히 통화 후에 몹시 격앙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괜찮아 그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것이야 라고 말했다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네, 월스트리트저널은 좀 더 자세하게 이 관련 소식 전합니다. 두 정상이 지난 19일 이란과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합의를 놓고 아주 신경질적인 통화를 했다라는 보도를 어제 내놨습니다. 특히 네타냐후 총리는 종전 합의를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오래전부터 이란이 핵 프로그램 해체, 영내 국가들에 대한 공격 중단 등 어떤 합의도 지키지 않을 거라는 회의론을 이스라엘은 계속 고수해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루 전인 18일 통화에서도 이런 주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거듭 전달했다고 관계자가 월스트리트저널에 전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걱정하지 마라.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합의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협상에서 더 유연한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추가 공습에 직면할 거라고 덧붙인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기자들과 인터뷰에서도 네타냐후 총리에게 단단히 말해뒀으니 걱정할 것 없다는 뉘앙스로 대답을 했습니다. 이란 문제와 잠재적 공습 보류와 관련해서 네타냐후 총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한 기자가 묻자 네타냐후 그는 괜찮다. 뭐라고 그 사람이 얘기했던 괜찮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는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네, 네타냐후 총리를 두고 아주 좋은 사람이다. 그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것이다 라고 거듭 말하는 트럼프 대통령. 그러면서 네타냐후를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까지 지켜 세웠습니다. 한편 이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가까워졌느냐 이런 식으로 한 기자가 질문을 던졌더니 경계선상에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종전 합의를 서두른다라는 세간의 평가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아 중간선거 때문에 서두르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라면서 나는 서두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다만 이상적으로는 많은 사람이 죽는 것보다 적은 사람이 죽는 걸 보고 싶다라고 덧붙이기까지 했는데요. 글쎄 이건 번역을 이렇게 한 것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적은 사람이 죽는 걸 보고 싶다. 말의 뉘앙스가 그렇죠? 어쨌든 백악관과 이스라엘 총리실은 양국 정상 간의 언쟁에 대한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논평 요청에는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미국 당국자는 이 두 정상이 사실 서로에게 자주 직설적으로 말하는 사이다라고 언론에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번 통화는 두 동맹국이 전쟁 종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트럼프는 국내에서 인기가 없고 경제적 비용이 큰 분쟁을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휴전 전에 중단했던 폭격 작전을 재개해서 자국의 실존적인 위협으로 보이는 이란 정권을 더 심각하게 약화시키길 바라고 있다. 라고 말이죠. 악시오스의 상황을 전환한 소식통도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후 몹시 흥분한 상태였다고 전했는데요. 묘사에 사용한 영어 표현은 머리에 불이 나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만큼 강한 위기감이 엿보일 때 쓰이는 관용구를 쓰면서까지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리고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표현했습니다. 네, 이 소식통은 워싱턴 주재 이스라엘 대사가 미국 의원들에게 네타냐후 총리가 해당 통화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알렸다라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대사관 대변인은 이런 설명을 부인하면서 대사는 사적인 대화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일단 미국과 이란 간 최종 협상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소식이 많은 관계자들 입에서 나오곤 있습니다. 사실 이번 주부터 파키스탄 등 중재자들 간에는 이란에 대한 추가 공습을 막기 위한 고위급 외교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죠.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유대 국가안보연구소의 연구원은 미국이 농축 우라늄을 모두 반출하고 우라늄 농축 시설을 해체하는 합의를 이란으로부터 이뤄낸다면 아마 이스라엘 관점에서도 좋은 합의라고 생각하고 용납을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알맹이를 뺀 그 외의 합의들이 이루어진다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나쁜 합의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이행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란 전쟁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점점 무게중심이 쿠

0: 개혁이 연기된 상태입니다. 미군은 앞서 미 행정부가 쿠바 혁명 주역이자 마코 실력자인 라울 카스트로 전 대통령을 기소한 날 카리브해 항모 배치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1996년이었죠. 마이애미 기반 쿠바 망명단체인 구출의 형제들이 운용하던 항공기 두 대를 쿠바군이 격추해서 당시 탑승했던 4명이 사망한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라울 카스트로 전 쿠바 대통령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쿠바 앞바다에 항모 전단을 전진 배치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 군사 개입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보도가 나온 직후에 이뤄졌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가 지난 18일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공급망 차단과 경제 제재 등의 압박만으로는 쿠바의 체제 변화를 끌어내기 쉽지 않다고 판단해서 결국 군사 개입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후 공산국가인 이웃나라 쿠바를 실패한 국가로 규정하고 각종 제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 에너지 공급망까지 차단하면서 강하게 압박해 오고 있는데요. 지난 1월 전격적인 군사작전을 통해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해서 법정에 강제로 세운 바 있는데 이 당시에도 카리브해에 항모전단을 배치한 바 있는 미 해군입니다. 이번에 쿠바 앞바다에 미 해군은 항모전단을 배치했고요. 현재 95세인 라울 카스트로 전 대통령이 미국 법정에 서는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자외선 차단제의 80% 정도가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효과도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비영리 환경단체인 EWG가 어제 발표한 자외선 차단제 가이드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2,784개 제품 가운데 안전성과 효과가 인정된 것 20% 정도인 550개에 불과했습니다. 네, 이 단체가 효과와 안전성을 인정해 추천한 550개 제품 가운데 약 500개는 주로 미네랄 성분으로 제조된 것들입니다. 미네랄 기반으로 제조된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의 진피층에 흡수되지 않아서 피부 자극이나 독성을 거의 유발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FDA가 자외선 차단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 미네랄, 산화 아연, 이산화 타이타늄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외에 여러 화학물질로 제조된 자외선 차단제 EWG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거의 80%에 달하는 자외선 차단제가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요. 네, 앞서 FDA는 지난 2019년 자외선 차단제 흔히 사용되는 6개의 화학물질, 이 물질들은 단 하루만 사용해도 아주 위험한 수준으로 인체 혈액에 흡수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자외선 차단제에 자주 사용되는 호모살레이트, 옥시벤존 이 경우에는 차단제를 바른 뒤 혈액에서 2주 이상 안전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바 있습니다. 이 화학물질들은 특히 생식이나 면역계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이미 여러 나라에서 규제받고 있는 화학물질입니다. 이에 따라서 FDA는 지난 2019년에 자외선 차단제 제조업체들에게 이 호모살레이트와 옥시벤존 등 12개의 화학물질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기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화장품 제조업체들이 아직까지 확인 중이라고만 하고 판매 중단 등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여전히 판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호모살레이트, 옥시벤존, 그 외 많은 화학물질이 계속 쓰이고 있다는 얘기죠. 네, 지금 쓰고 계시는 거 한번 좀 뒷면 살펴보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앞으로 새로 사실 경우에도 미네랄 성분 위주로 제조됐는지 확인하시고 특히 호모살레이트, 옥시벤존 그 외에 듣도 보도 못한 말들이 많이 적혀있을수록 뭔가가 많이 들어있다라는 건 썩 좋은 건 아니라고 합니다. 네, 주한미 대사 후보로 지명된 미셸 박스틸 후보의 인사청문회 어제 워싱턴에서 시작될 예정이라고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국의 쿠팡 얘기를 간접적으로 꺼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와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2: 안녕하세요. 지역 사안을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1: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3: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게.

0: 있습니다.
1: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0: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2: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3: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4: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3: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티러만 직진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5: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6: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5: 선택하세요 품질을,
6: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5: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6: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5: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6: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5: 타이어.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6: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5: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6: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7: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8: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주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정치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역시 한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9: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6: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10: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급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 백화점 서독안경.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LA 최고의 바비큐 코리아탄 플라자 3층 산 바비큐. 그리고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입니다. 네, 어제 워싱턴에서 있었던 미셸 박스틸 주한미 대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 자리에서 후보자는 연방 하원의원으로 재직한 두 임기 동안 세위위원회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면서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일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미국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누리는 것과 동일한 시장 접근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 이 부분을 특히 강조했는데요. 자, 미국 기업으로 한국에서 사업하는 기업. 네, 쿠팡이겠죠. 쿠팡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쿠팡의 로비가 미셸 스틸 후보자에게까지 손을 뻗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미셸 스틸이 주한미 대사가 된다면 쿠팡의 입지는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더 넓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LA 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소속 후보에 대해 비공식적이지만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제 기자들과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LA 시장에 출마한 스펜서 프렛 후보가 열렬한 마가 인물이라고 들었다. 잘 되길 바란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네, 공식적인 지지 선언은 아니죠. 하지만 다음 달 2일 LA 시장 예비선거를 앞두고 프렛 후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처음 언급한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프렛은 리얼리티 TV 쇼 프로그램 더 힐스에 출연해서 인지도로 모은 인물입니다. 공화당원이지만 스스로를 마가라고 소개한 적은 없습니다. 한편 이번 LA 시장 선거는 현직인 캐런 베스 시장을 비롯해서 서부의 맘다니 이렇게 불리고 있는 니티아 라만 시의원, IT 기업 코너스톤의 온디맨드의 전 CEO인 애덤 밀러, 그리고 목사 출신 레이 황 등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일단 당적과 관계없이 모든 후보가 출마해서 다음 달 2일 예비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11월 3일 상위 2명에 대한 결선 투표가 진행됩니다. 네, LA 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전해드리자면 사실 현직 프리미엄이라는 건 대단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베스 LA 시장이 그렇게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직면한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특히 거리 노숙자 문제와 관련해서 시장 취임 당시 임기 내에 거리 노숙자를 사실상 없애겠다라고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관료주의적 장벽이 있었다라는 말로 해명했는데요. 인터뷰 진행자가 당시 100% 해결을 약속했었지만 실제 감소율은 17.6%에 그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왜 다시 시장의 약속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직접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스 시장은 적어도 이번에는 처음으로 노숙자 수가 감소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관료주의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이후에 온라인과 정치권에서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애초에 노숙 문제를 완전히 없애겠다고 한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었다. 또 관료주의를 몰랐다는 것은 결국 행정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비판 여론은 실수를 통해 배웠으니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는 식의 정치 메시지로 들린다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약 30%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경쟁 후보들의 공세도 한층 더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1: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프랑스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이 방문 자체가 뉴스가 아니라 프랑스 대통령과 불화설이 있는 가운데 프랑스를 방문한다라는 게 뉴스입니다. 악시오스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15일 프랑스 에비앙 레뱅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뉴스라고 볼 수 없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최근 유럽 동맹국들과의 갈등 때문에 참석 여부가 불확실했었다라는 예측도 제기됐어서 이 자체가 뉴스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 과정에서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주요 동맹국들이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라면서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는 이란 문제뿐만이 아니라 나토의 방위비 증액 문제에서부터 관세 문제에 이르기까지 각종 현안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등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G7 정상회의를 마친 후 베르사유 궁에서 만찬을 준비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을 환대한다라는 방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직후 베이징에서 만난 중국과 러시아의 정상들은 내용과 형식 모든 면에서 밀착 관계를 과시하면서 미국 보란 듯이 세계 질서 구축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이 19일과 20일 1박 2일로 확정 발표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막 끝낸 바로 다음 날인 16일이었습니다. 결국 미중 회담에 이어진 러중 회담이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미중 회담은 이란 전쟁 등 글로벌 정치 경제 불안정을 가라앉힐 세기의 담판이 될 것이다 라는 세 간의 기대와는 달리 양국 무역 갈등 휴전을 연장하는 정도의 소위 스몰 딜만을 도출하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러중 회담에서는 세계 다국화와 새로운 국제관계에 대한 공동 성명 등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패권 체제를 겨냥한 공동전선을 펴고 단단히 밀착하는 구도를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0: 오늘도 그 누구보다 이른 아침을 맞고 계신 여러분, 스트레칭 잊지 않으셨죠? 아직 안 하셨다면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자, 먼저 팔 위로 쭉 뻗어서 기지개 한번 하시고요. 목 운동부터 두 손은 서로 엇갈리게 가슴 언저리에 올려놓고 목 아래로 살짝 숙였다가 뒤로 천천히 젖힙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한 5초만 정지해 볼게요. 허리 운동해 볼게요. 허리에 손 얹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먼저 돌려 볼까요? 왼쪽으로 두드릴게요. 천천히 가능하면 큰 원을 그려 주세요. 이번엔 발 뒤꿈치 살짝 들어 볼게요. 들 수 있는 데까지만. 그리고 잠깐 계세요. 옆구리. 하나, 둘, 내리고 다시 발 뒤꿈치 올려주세요. 앞에 지지하게 있으면 손으로 잡고 이 동작 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쭉 올려주세요. 발 뒤꿈치 쭉. 허벅지나 종아리에 힘이 실리는 느낌이 들면 잘하시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기원합니다. 여섯, 일곱, 여덟.

0: 집 세계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4월 14일에 전 세계 최초 공개되는 아리스토크랙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서머신을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레이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 후원사가 아닙니다.
1: 무더운 여름 잠 못 이루는 밤 이불 하나로 이제 끝.
2: 김수정기 풍기인견 이불, 시어서커 이불, 쿨패드까지 여름 친구 전품목 최대 30% 오프. 풍기인견 이불 싱글 사이즈 41불부터 시어서커 이불 싱글 34불 99, 퀸 48불 99. 최고급 한국산 시원한 시어서커 패드 31불 99부터
3: 통기성 좋은 풍기인견 100%, 땀 차지 않는 시어서커 원단, 몸에 닿는 순간 시원한 쿨링 패드까지
2: 가볍고 시원하게 에어컨 없이도 쾌적한 여름, 예쁜 여름 이불 하나로 침실 분위기도 시원하게.
1: 올여름 이불 구매 바로 지금이 찬스. 김수정기 여름 이불 스페셜 세일 최대 30% 할인 놓치지 마세요.
4: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5: 원만한 영양 섭취를 하는데도 기력이 떨어진다면 그 중심에는 알부민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영양을 운반하는 기초 단백질로 부족하면 빠른 피로, 몸이 붓는 부종, 근육 저하, 재생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NHS 메가알부민, 순도 높은 알부민과 고밀도 녹용, 노스캐롤라이나, 3증포 산삼을 주성분으로 뛰어난 흡수로 충분한 알부민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의 진심, 메가알부민. 직접 한번 경험해보세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 213-277-8866 213-277-8866 OTC 환영.
6: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7: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6: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7: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8: 99세까지 팔팔하게.
9: 모닝리포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5월 18일 한국에서 스타벅스 코리아가 벌였던 이벤트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점점 더 확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날 탱크데이라는 이벤트 이름을 책상에 탁 이런 문구를 쓰면서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는데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바로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해임하면서 고개 숙여 사죄하는 모습까지도 보였습니다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네요. 일단 스타벅스의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카드를 많이 사잖아요. 그래서 그 충전해 놓은 카드를 환불받겠다는 고객이 많아지는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60%의 환불 규정이 있다는데요. 충전해 놓은 카드의 잔액을 돌려받고 싶다, 앱도 탈퇴하고 싶다고 해도 충전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나머지를 환불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약관이 지금 2차 분노를 키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 환불 조건을 채우려고 원치 않는 소비를 하는 일도 더러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9,000원이 남았는데 이걸 환불받기 어려워서 1,500원짜리 바나나 6개를 샀다는 씁쓸한 인증글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도 그렇지만 스타벅스 내에 빵도 있고 이렇게 바나나 같은 과일도 있습니다. 자, 이번 논란은 그래서 불공정 약관을 둘러싼 법적 다툼으로도 번질 전망입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는 60%를 쓰지 않으면 환불 자체가 불가하다는 기업의 논리는 법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해당 조항에 대해서 환불 소송을 하겠다라는 예고를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5.18 민주화운동 단체들이요, 이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서 모기업인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경영 일선 후퇴까지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5.18 기념재단 등 4개 단체는 결의문을 통해서요, 정영진 회장의 경영 일선 후퇴와 이번 사태에 대한 정확한 경위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네, 최근 불거진 탱크, 책상에 탁, 이런 이벤트 홍보 표현에 대해서 단순한 유행어나 마케팅 문구가 아닌 한국 현대사의 국가폭력과 민주주의 탄압의 상처를 떠올리게 하는 아주 무거운 상징이라며 비판한 것입니다. 특히 5월 단체는 광주 시민에게 탱크라는 단어 자체는 1980년 5월 시민을 향해 진입했던 계엄군의 장갑차, 폭력의 기억이고 또 책상의 탁, 이건 박종철 열사 고문 치사 사건 당시 권력이 진실을 왜곡하며 발표했던 말이라며 스타벅스가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는 결코 지워지지 않을 트라우마를 계속 자극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정용진 회장의 그동안의 행적과 언행에 비춰볼 때 이번 사안을 단순한 실수나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대표에게 떠넘기면서 해임으로 끝날 게 아니라 회장의 즉각적인 경영일선 후퇴를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곳에 살면서도 한국의 주식 가지고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가운데 삼성전자도 많이 가지고 계실 거고, 그리고 뉴욕 증권시장에도 아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을 담은 ETF가 이미 출시가 됐죠. 네, 뭐 삼성 주주로서, 삼성 주주가 아니더라도 한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늘 품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번에 삼성전자 과연 파업이 진행될 것인가, 그러면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라는데 라면서 걱정하셨을 거예요. 한 시간을 남겨두고 최종 합의가 되면서 결국 파업은 일단은 유보가 됐는데요. 물론 이 잠정 합의안을 가지고요, 노조는 한국 시각으로 22일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 이 잠정 합의안에는 반도체 부문 사업 성과의 10.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한다라는 보상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6억 원 수준의 성과급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 적자가 유력한 비메모리 부문 역시 최소 1억 6천만 원의 성과급을 받을 전망입니다. 네, 이 성과급은 특별 경영 성과급이고요. 기존의 초과 이익 성과급 제도는 유지하면서 이 반도체 부문 특별 경영 성과급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사업 성과의 10.5%로 정하고 지급 상한은 두지 않았습니다. 네, 이 특별 경영 성과급은 전액 자사주로 지급될 예정인데요.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해야 되고 나머지는 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네, 그리고 초과 이익 성과급과 특별 경영 성과급이 더해진 새로운 성과급 제도가 앞으로 10년 동안 운영된다는데, 그래서 여기에 조건이 붙습니다. 반도체 부문의 경우에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의 영업이익이 200조 원일 경우, 또 그 다음엔 2029년부터 2035년까지 연간 100조 원의 영업이익이 달성될 경우, 네, 앞서 얘기했던 10.5% 또 주식으로 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잠정 합의안이 발표되고 나자 일부 주주들이 법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소액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 성과급 잠정 합의안은 상법상 강행 규정 위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주총회 결의 없는 자본 분배 합의는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주주운동본부는 영업이익 단계에서 성과급을 배분하는 것이 문제라며 법인세 등의 세금을 먼저 공제한 뒤에 배당 가능 이익 범위에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서 이익을 배분하도록 한 상법 질서에 어긋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삼성전자 주주 모집 및 소송 인단 결집 절차에 들어가겠다라고 밝히면서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한국의 5월 21일은 사실 부부의 날입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둘이 하나가 된다. 5월에 둘이 하나, 5월 21일. 네, 이런 의미를 담아서요. 지난 1995년 경상남도 창원에 권재도 목사 부부가 처음으로 제창했는데요. 이후에 부부의 화합과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자는 취지의 시민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2001년 4월 부부의 날 위원회가 국회에 국가기념일 제청 청원을 제출한 뒤 2007년 5월 2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마침내 법정 기념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 어린이날이 있었고요.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에 이어서 이 5월 가정의 달을 갈무리하는 다섯 번째 기념일, 부부의 날입니다. 사실 핵가족 시대에 가정의 가장 작고도 본질적인 단위인 부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의미 있는 부부의 날에 특히 중년층에게는 은퇴 이후에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생활습관이라든가 대화 방식 점검이 필요한 그런 순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얼마 전에 전해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 지난해 이혼 건수가 29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는데 60세 이상 황혼 이혼은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는 소식이요. 네, 전체 이혼이 줄어드는 추세 속에서도 노년층의 이혼만큼 오히려 늘고 있는 요즘인데요. 기대 수명이 증가하고 오래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은퇴 후에 함께 해야 할 시간이 그만큼 길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성의 경제력이 예전에 비해서 향상이 됐고 또 이혼에 대한 인식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맞물린 결과로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이 는다고 해서 관계가 자동으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서로의 다름을 새삼 확인하고 삐걱될 여지가 커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함께한 부부가 관계 위기를 극복하고 건강한 황혼기를 맞기 위해서는 이런 사항을 점검해 볼 것을 전문가들은 권장합니다. 자, 첫째, 부부라도 각자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직장이라는 완충지대가 사라진 은퇴 후에는 사소한 마찰이 더 잦아지기 쉽겠죠. 이를 막으려면 뭐 생활비 관리 방식은 물론 외출 빈도, 개인 공간 확보 같은 일상의 규칙을 부부가 함께 새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는 구체적으로 말하고 기왕이면 곱게 하자. 네, 이 정도면 말 안 해도 당연히 알겠지 하고 넘기는 순간이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 큰 갈등의 불씨가 되더라고요. 특히 수십 년을 함께한 부부일수록 말을 아끼는 경향이 있죠. 눈빛만 봐도 알잖아.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지 라고 하면서 상대가 알아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는 영영 모릅니다 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더라도 구체적으로 말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셋째, 남은 생은 함께, 그래서 집안일도 함께. 네, 가사와 돌봄을 서로 나누는 것도 빠질 수 없는 과제겠죠. 은퇴 후에도 가사 부담이 한쪽에 쏠릴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꼭 참고 누적해 왔었는데 그 피로와 불만이 관계를 갉아먹게 됩니다. 자, 역할 분담을 새롭게 짜고 서로의 노력을 인정해주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넷째, 과거 상처는 끄집어내면 안 됩니다. 오래된 부부일수록 과거의 상처나 갈등을 반복해 끄집어내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네, 오래됐기 때문에 쌓여온 상처나 갈등이 또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는 대화를 막는 가장 큰 장벽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 일을 무기처럼 꺼내서 쓰신다면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이 뛰어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전문가와의 상담도 두려워하지 말자. 네, 부부끼리 이 같은 노력들을 했는데도 갈등이 쉬 풀리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부부 상담이나 노년기 특화 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면 제3자의 시선에서 관계를 점검해 볼 수 있고 또 새로운 소통 방식도 익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calco.com입니다.
11: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12: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13: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12: 장례비는요?
13: 공원묘지랑 다른 장에서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에서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12: 그래서 다들 한국장에서 한국장에서 하는군요.
13: 한국장에서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14: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5: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4: 몸속의 열과 맹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5: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14: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5: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16: 언니, 우리 이번 주말에 골프 치러 가자.
17: 누구랑? 우리끼리?
16: 아니, 골프 프로미에서 너무 재밌는 이벤트가 있더라고. 바로 쉽게 가입해서 신청해.
18: 티칭 프로와 함께 배우고 재밌는 골프 이벤트도 즐기는 새로운 골프 플랫폼.
19: golfpromi.com
20: 우사장님, 주말에 뭐 해?
18: 골프.
20: 누구랑 해?
18: 프로랑.
20: 어떻게 해?
18: 골프 프로미에서.
16: 맞춤형 티칭 프로를 만나고 다양한 골프 이벤트도 함께 즐겨보세요.
18: golfpromi.com
9: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함께하는 이 시간은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입니다. 영국의 한 라디오 방송사가 찰스 3세 국왕의 서거 소식을 잘못 송출하는 사고를 내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방송사 라디오 캐롤라인은 어제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가 초래한 모든 혼란과 고통에 대해 사과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방송사는 전날 오후 동부 에섹스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컴퓨터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면서 찰스 3세 국왕이 서거했다는 내용의 비상방송을 송출했습니다. 영국 방송사들은 국왕 서거와 같은 국가적 비상상황에 대비한 방송 프로그램을 사전에 준비해두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찰스 3세는 카밀라 왕비와 함께 북아일랜드 공식 행사에 참석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라디오 캐롤라인은 1964년 BBC의 방송 독점 체제에 반발하며 설립된 방송사입니다. 과거 영국 해안 인근 선박에서 불법 해적 방송 형태로 운영되며 이름을 알렸고 1967년 해적 방송 금지법 제정 이후에도 방송을 이어갔습니다. 이후에 1990년 선박 방송은 종료했으며 현재는 정식 방송 허가를 받아 운영 중입니다. 한편 방송국 측은 직원이 문제를 인지한 뒤 정규 프로그램을 복구했고 방송을 통해 공식 사과를 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특사인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는 미국이 그린란드에 다시 발자국을 남겨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랜드리 특사는 그린란드에서 열린 경제 포럼에 참석한다면서 그린란드 수도 누크를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행사를 주최하는 비즈니스 그린란드로부터 초청받지 못한 채 일방적인 방문을 해서 현지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랜드리 특사는 작년 12월에 임명됐지만 그린란드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3월 그린란드에서 열린 개썰매 경주의 여행사 초청으로 참석하려다가 그린란드 개썰매 협회가 반발하며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한편 랜드리 특사는 이번 그린란드 방문 중 그린란드 총리와 외무장관 등과 만나 그린란드를 병합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또 그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그린란드인들이 의존해서 독립으로 올라설 많은 기회가 존재한다면서 그린란드인들을 상대로 덴마크로부터의 독립을 부추기는 행보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안보를 이유로 그린란드를 차지하겠다고 위협하다가 지난 1월 무력은 쓰지 않겠다며 한 발 물러선 상태입니다.
17: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쿠바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불량 국가를 용납하지 않겠다라며 쿠바 정권을 정조준했습니다. 쿠바계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쿠바 정권을 강하게 비판하는 영상 메시지를 냈습니다. 쿠바 정권을 압박하는 한편 흔들리는 미국 내 쿠바계의 표심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발표한 대통령 메시지에서 나의 결의는 확고하다. 미국은 본토에서 불과 90마일 떨어져 적대적인 이 외국군과 정보기관을 앞품고 있는 불량 국가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루비오 장관도 5분 분량의 영상 메시지를 통해 쿠바 국민들이 하루 22시간 전기가 없는 상태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미국의 석유 봉쇄 때문이 아니라 그 진짜 이유는 현 지도부가 수십억 달러를 착취했지만 그 어떤 것도 국민을 돕는 데 쓰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역설했습니다. 한편 이 쿠바의 공식적인 독립기념일은 10월 10일입니다. 하지만 5월 20일은 쿠바의 제1공화국 출범일이라고 해서 독립기념일보다도 어찌보면 더 의미 있는 날로 치고 있습니다. 1902년 5월 20일 쿠바는 스페인과 미국의 통치에서 완전히 벗어나 공식적으로 쿠바 공화국이 출범한 날입니다. 이 망명 중인 쿠바인들이나 과거 역사적 의미의 독립기념일을 챙길 때 이 쿠바 사람들은 10월 10일보다 오히려 5월 20일을 더 의미 있게 꼽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최근 들어서 급속히 밀착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러시아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 정책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어제 브리핑에서 중러 인적 교류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 중국은 러시아에 대한 무비자 정책을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여권을 소지한 러시아 사람들은 상업활동, 관광, 친지 방문, 교류 등의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할 경우 30일 이내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30일 이내 체류 기간 동안 비자 없이 중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앞서 중국은 러시아인 대상 무비자 조치를 올해 9월 14일까지만 시행하기로 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이를 내년 말까지 연장한 것입니다. 급속히 속도를 내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밀착. 그들의 밀착은 결국 미국에 대한 견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9: 5월 21일 오늘은 25세 무명 비행사 찰스 린드버그가 인류 최초로 대서양 무착륙 단독 횡단 비행에 성공한 날입니다. 네, 5월 20일 오전 7시 52분 뉴욕 루스벨트 비행장을 이륙해서 약 33시간 30분 동안 비, 진눈깨비, 졸음, 갈증 뭐 이런 것들을 다 견뎌낸 끝에 21일 밤 10시 22분에 프랑스 파리 루브르제 비행장에 착륙을 합니다. 샌드위치 5조각과 물 1리터만으로 무려 5815km를 가로지른 무모하고도 영웅적인 비행이었는데요. 바로 항공의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젖힌 사건으로 기록이 됩니다. 이때가 1928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정확히 이로부터 5년 만에 미국의 여류 비행사 아멜리아 이어하트가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역시 대서양 단독 횡단 비행에 성공을 합니다. 정말 5월 21일에 착륙을 하면서 묘한 운명의 호응을 이뤄냈습니다. 네, 이렇게 열어젖혀진 항공의 시대에 호텔 같은 항공기가 있습니다.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곳곳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백화점 서독안경.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커먼과 LA 최고의 바비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비큐 그리고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에서 도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또 도와주고 계셔서 모닝 리포트 매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오수연이었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2: 강병선 TV 생활 침뜸 따라하기. 이 시간 진행해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뜸병원의 강병선 원장입니다.
0: 여러분, 오늘은요, 침뜸 의사가 본 건강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건강하다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한의사들은요, 사람 환자가 왔을 때 숨은 잘 쉬세요, 아니면 밥을 잘 드세요, 그리고 대변은 잘 보시나요, 그리고 마지막 마음이 편안하신지요 라고 이 세 가지를 꼭 묻습니다. 그것은 바로 숨, 첫째는 호흡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들숨과 날숨이 조화를 잘 이루는지, 두 번째 밥은 잘 드시는지, 음식은 먹은 만큼 또 잘 배설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마음이 긴장한 만큼 이완되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왜? 현대사회는요, 긴장 없이 살기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도한 경쟁이며 지나친 욕심, 또한 심한 스트레스 등이 이어지면서 병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한의사들 잘 드시고 잘 배설하고 숨도 잘 쉰다, 그러면 다음에는 마음의 위안법을 가르쳐드려야 됩니다. 마음의 위안법, 운동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영도 좋고, 그 다음에 걷는 것도 좋고, 참 좋습니다. 그럼 마음의 위안법은 무엇인가? 바로 매사 감사입니다.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면 심신은요, 스스로 건강해진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이 수준 높은 명상이나 수준 높은 참선 모두 바로 이 마음의 위안법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작은 우주입니다. 긴장한 채 나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기운이 막혀서 소우주인 내가 대우주인 에너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괄약근, 하루에 세 번 정자세를 하고 괄약근을 풀었다 조였다 풀었다 조였다, 자기 나이수의 3분의 1을 나눠서 아침에 3분의 1, 내가 60이면 20번, 또 점심에 3분의 1 20번, 그리고 마지막 주무시기 전에 20번을 괄약근을 조였다 풀었다 하시면서 나를 내려놓으면 바로 내 단전을 통해서 대우주의 배터리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것 충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몸이 나를 말해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통증입니다. 어떻게? 이 아픈 것은 우리 몸의 신호입니다. 통즉불통, 기혈이 통하지 않으면 아프고 아프지 않으면 기혈이 통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여러분, 결국 통증이 왔다, 내 몸 어딘가 막혔다라고 몸이 나한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통증을 자꾸 무시한다, 그럼 우리 몸은요, 냉정하게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마비가 오기 전에 통증 치료를 하는 것이 바로 침뜸의 묘약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사람의 몸은 어떻게 살아야 건강할까? 바로 5시 새벽 7시까지 내 생명의 기운이 대장으로 가니 배변을 하고, 또 7시 9시에는 경맥의 순환이 위로 가니 잘 드시는 시간이 아침 자라면 되고, 그리고 점심까지는 어쨌든 빨리 드시고 저녁 식사는 반드시 7시 이전에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가뜸 시술 반드시 중요합니다.
2: 지금까지 유튜브 강병선TV 생활침뜸 따라하기 강병선침뜸병원 강병선 원장이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213-385-7979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침뜸병원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21: 우리 엄마 마더스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 지금이 바로 기회,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21: 고베주얼그룹 K블링블링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에리드 광장에서 명품 남양진주와 아쿠아 진주 목걸이 초대형 보석쇼를 엽니다.
2: 두 줄, 세 줄 등 다양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사나이트까지 무려 2천여 점 특별 전시.
21: 전 품목 최대 80% 파격 세일.
2: 고베주얼그룹이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광장에서 5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라디오 서울과 함께 공개 방송을 합니다. 마지막 찬스를 만나보세요. 방금 청구서들 납부했는데 또 다 올랐어.
22: 갈수록 감당하기 힘들어지네. 요즘은 사업 운영하기가 점점 더 부담이야.
23: 우린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자꾸 뒤처지는 기분이 들어. 정말 답답해.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22: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변화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해. 나는 주지사 후보로 톰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톰스타이어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자리에서 물러나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서민을 상대로 이익을 챙기는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싸워왔어. 이제는 주거비와 공과금, 생활비 등 각종 물가를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어. 톰스타이어라면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
2: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인물이네.
22: 그래서 우리는 주지사 후보 톰스타이어에게 투표해야 해.
2: 베틀리 전 가조에게 감사관을 비롯해
1: 존경하고 신뢰하는 지도자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는 스타이어 2026 주지사 선거 캠프에서 지불했습니다.
3: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4: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3: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4: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3: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5: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 은퇴 구별 세일.
24: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5: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24: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틴 우양복 799불 하나 사면 두 번째 반값. 사계절용 콤비 자켓, 와이셔츠, 바지,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
5: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25: 뉴스가 강한 라디오 서울, 송봉우, 유지승, 오수연.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아침 뉴스는 라디오 서울과 함께.
26: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27: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26: 유지승의 모닝 뉴스.
28: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6: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29: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26: 여러분의 새 하루를 열어드리는 빠르고 정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 전미주 한국일보 네트워크를 연결해 전해드리는 와이드 뉴스.
25: 매일 아침 6시 오수연 앵커가 진행하는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시사, 뉴스, 교양을 깊고 따뜻하게 전하는 뉴스와 함께 시니어를 위한 건강정보와 생활정보까지 뉴스 전문 앵커 오수연 앵커가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전해드립니다.
26: 유지승의 모닝 뉴스.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라디오 서울 뉴스룸과 한국일보 전 미주지사와 함께 제작, 방송하는 힘있는 뉴스, 파워뉴스를 에너지 넘치는 유지승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25: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LA 레전드 뉴스 앵커 송봉우가 진행하는 스토리 뉴스. 스토리가 있는 뉴스를 쉽게 스토리로 풀어드리는 뉴스. 깊이 있는 스토리 뉴스.
26: 라디오 서울은 미주 한국일보 뉴스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미주 한인사회의 가장...
30: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3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3: 뇌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28: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5월 21일 목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란 먼저 다녀오겠습니다. 종전협상이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가운데 이란은 미국 측 의견을 전달받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장밋빛 전망이 흘러나오는 사이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이 오늘 이란 테헤란을 방문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중동 현지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YTN입니다.
34: 이란이 미국 측에 새로운 제안을 전달받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국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미국 측 관점을 전달받았으며 현재 이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파키스탄 내무장관이 테헤란에 온 이유도 언급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양국 사이에 메시지 교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측의 새로운 제안은 이란이 지난 17일 밤 파키스탄을 통해 검토안을 보낸 지 3일 만입니다. 두 국가 사이에 합의한 최종 확정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이란 ISNA 통신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유력 방송 매체 알라라비아를 인용 보도했습니다. 또 다음 협상은 5월 말 하지 순례 이후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이 오늘 이란을 방문해 최종 합의안이 완성된다고 발표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아신 문이르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이 테헤란과 워싱턴 사이의 중재를 위해 오늘 테헤란을 방문한다고 이란 반관영 ISNA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이 최종 단계라고 말하며 기대감을 드러내는 가운데 폐쇄시키한 이란 대통령은 이란은 전쟁을 피하기 위해 모든 길을 모색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모든 경로는 여전히 열려있다고 올렸습니다. 반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싸워야 할 필요가 있다면 싸울 것이고 협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협상하겠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분리주의 테러 집단 조직원 2명이 국가 안보를 교란할 목적으로 집단을 조직하고 암살 시도한 혐의로 처형됐다고 반관영 통신사 타스님이 전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리를 명분으로 페르시아만 해협청을 설립했습니다. 이 기구가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통제 해역을 공개했습니다. 동쪽과 서쪽에 이란과 아랍에미리트 사이를 잇는 선을 긋고 통제 해역의 경계로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통제 해역을 통과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려는 선박은 반드시 사전 조율을 거치고 공식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지정 항로를 설정하고 특정 서비스 제공을 대가로 통행료를 걷는 새로운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항행의 자유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유엔을 비롯해 국제사회에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28: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 전쟁 종식 해법을 놓고 격론에 가까운 통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을 위한 외교적 합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과 달리 네타냐후 총리는 추가적인 군사작전으로 이란 정권에 실질적인 타격을 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파열음이 빚어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악시오스는 소식통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가 이런 합의를 추진하는 방안을 상당 시간 논의했고 네타냐후 총리가 해당 통화 이후 몹시 격앙된 상태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통화 내용을 보고받은 미국 측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재국들이 미국과 이란이 모두 서명할 의향서를 준비 중이라고 네타냐후 총리에게 설명했습니다. 이 문서는 종전을 공식 선언하고 이란의 핵 프로그램 및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를 논의할 30일간의 협상을 시작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을 재개해 이란 핵심 인프라에 추가 타격을 가해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간 이란이 핵 프로그램 제한 및 영내 국가 공격 중단 약속을 담은 어떤 합의도 실제로 준수하지 않을 것이란 회의론을 펴왔는데 네타냐후 총리가 이런 우려를 재차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역시 두 정상 간 언쟁에 대해서 트럼프와 네타냐후는 원래 직설적이지만 이번 통화는 전쟁 종식을 바라보는 두 동맹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린 점을 보여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인기 없고 경제적 부담이 큰 전쟁을 끝내려 하지만 이스라엘은 폭격을 재개해 이란 정권에 더 광범위한 피해를 주길 원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과 함께 대이란 전쟁을 적극 주도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으면서 발언권이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것은 뭐든 할 사람이라고 언급하면서 네타냐후 총리와 이견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란이 휴전기간 드론 생산을 일부 재개했고 예상보다 빠르게 군사력과 방산업 재건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과정에서 파괴된 미사일 기지, 발사대, 핵심 무기체계 생산 능력을 빠른 속도로 복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란의 이 같은 군사력 복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군사작전을 재개할 경우 이란이 중동 지역에 여전히 중대한 위협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이란이 약화한 미사일 생산 능력을 더 많은 드론 발사로 보완해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을 향해 드론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CNN은 예상했습니다. 무기 구성품마다 생산 재개에 걸리는 시간은 다르지만 정보당국은 이란이 빠르면 6개월 안에 드론 능력을 완전히 복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 당국자는

0: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연방 상원 결의안이 8번째 시도 만에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연방 상원에서 이루어진 결의안 상정을 위한 표결에서 딱 3표 차로 가결된 것입니다. 3명은 불참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의회 전쟁 선포나 별도 승인 없이 미군이 이란과 교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회 승인 없이 진행되는 군사작전은 60일로 제한되지만 대통령이 군사적 필요성을 서면으로 의회에 통보할 경우 최대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현행법을 언급한 것입니다.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이 농작물 생산에도 큰 타격을 주어서 전 세계가 앞으로 1년 이내에 식량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세계 식량 가격의 일시적인 혼란이 아니라 체계적인 충격을 초래할 것이라며 각국 정부가 신속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심각한 세계 식량 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농업인들과 정부기관이 비료 사용, 수입, 자금 조달, 작물 선별 등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식량 가격 급등 시기가 정해질 것이라고 유엔 농업기구는 밝혔습니다. 식량 가격 급등 시기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로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막시모 토레로 수석 경제학자는 잠재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국의 충격 흡수 능력을 높이고 이런 사태에 대한 복원력을 높이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전쟁의 여파는 실물 시장에서 이미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식품 가격 지수가 3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협상이 최종 단계라면서도 이란을 더 강하게 공격할 수 있다라고 또 압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과 직접 대화하겠다고 말했는데 이 중미 정상회담을 기분 좋게 끝내고 왔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바로 이어지자 이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1: 이란 공격을 유보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이 최종 단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2: Very, right on the borderline, believe me. We have to get the right answers. It would have to be a complete 100% good answers. And if we do, we save a lot of time, energy and lives, most importantly.
1: 합의를 위해 며칠 더 기다릴 수 있고 중간 선거 때문에 종전을 서두르지 않는다면서도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면 더 강하게 타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 We hit them very hard, but we may have to hit them even harder, but maybe not. But we're not going to let Iran have a nuclear weapon and blow up the entire Middle East, Israel, the entire Middle East, and then come here for you.
1: 미중 정상회담 직후 나흘 만에 열린 중러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뒤끝을 보였습니다.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과 직접 대화로 무기 판매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2: Well, I'll speak to him. I speak to everybody. We have that situation very well in hand. We'll work on that, the Taiwan problem.
1: 언제 통화를 하게 될지, 타이완의 계획대로 무기를 판매할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파장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타이완으로서는 중대한 외교적 진전이 되겠지만 지난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미국 대통령이 타이완 총통과 대화를 한 적이 없는 데다 타이완을 자국 영토로 여기는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완 총통과의 직접 대화를 언급한 건 미국을 견제한 중러 정상회담에 대한 맞불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통화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중국 측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0: 중국이 친미 독립 성향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집권 2주년 연설에 대해서 독립 시도라며 비난한 가운데 라이 총통은 대만의 명칭이 뭐든 이미 주권 독립 국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대만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라이 총통과 통화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민진당의 주석인 라이 총통은 대만인이 30년 전 최초의 직선제를 통해 선출한 총통과 부총통의 역사적인 취임일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대만의 명칭을 중화민국 대만 그 뭐라고 부르든 이미 하나의 주권 독립국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중국으로부터의 도전 수위가 점점 커짐에 따라 본인의 책임도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닷새 사이 트럼프 푸틴 대통령과 만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다음 주에 방북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러 공동성명에서는 미국 일방주의를 비난하고 대북 제재를 반대한다며 북한을 두둔한 바 있습니다. YTN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다녀간 지 닷새 만에 두 손을 맞잡은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 장장 18,000자에 달하는 공동성명엔 미국의 침략 정책을 비난하는 내용이 적잖이 담겼습니다. 진영 대결과 식민주의 역류가 거세지면서 정글의 법칙으로 퇴보할 위험에 직면했다는 겁니다. 변란으로 뒤엉킨 국제사회 동요를 가라앉힐 해법으론 다극화된 세계 질서를 제시했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고립, 제재, 무력으로 북한을 위협하는 데 반대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영내 긴장 고조와 군비 경쟁을 중단하라면서도 북한 비핵화 관련 언급은 빠져 있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사이 미국 러시아 정상과 만난 시 주석. 숨 돌릴 새 없이 다음 주 방북설까지 들립니다. 작년 9월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의 승전 80주년 열병식에 깜짝 참석한 것에 대한 답방 성격입니다. 최선희 외무상과 왕이 외교부장이 서로 왕래하며 사전 조율한 만큼 분위기는 무르익은 상태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시진핑 주석 방북에 대한 확인 질문에 지금은 제공할 정보가 없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1: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2: 1250만 불! 1250만 불!
3: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주 7일 24시간
4: 323-782-8600 323-782-8600
2: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2016 H마트 아이헐트 칠드런 아트 컨테스트.
6: 가장 좋아하는 H마트에서의 순간을 그 힘으로 표현해보세요.
5: 참가 대상은 프리케이부터 5학년까지.
6: 대상 수상자에게는 H마트 상품권 $1,000. 그 외에도 푸짐한 상품권과 트로피도 준비했습니다.
5: 가까운 H마트 고객 서비스 데스크에서 스마트 카드를 제시하고 도화지를 수령한 후 완성된 작품을 4월 26일까지 제출하세요.
6: 자세한 내용은 매장 내 포스터의 QR코드를 스캔해 확인하세요.
7: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8: 아침에 맥도날드를 가져다 주는 사람은 좋은 친구죠. 그 친구가 서세이지 맥머핀 위드 에그를 가져왔다고요? 그 친구가 바로 베프죠. 그런데 그 베프가 샌드위치에 아이스 캐러멜 마끼아로까지 공수해 왔다고요? 그런 소울메이트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9: 맥도날드의 아침으로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지금 서세이지 맥머핀 위드 에그 두 개가 단돈 6불이거든요. 맥카페 하나 곁들여 감동 포인트까지 추가하세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와 함께 적용 불가. 단품은 정상 가격임.
10: 안녕하세요.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에이전 애니문입니다. 모든 보험을 한 곳에서 다양한 네트워크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메디케어를 새로 받으실 분, 메디케어 메디카를 동시에 가지신 분, 타주에서 이사 오신 분, 직장 보험을 가지신 셨던 분 등 모든 메디케어 보험은 애니문을 찾아주세요. 메디케어 하면 애니문. 213-503-1669 213-503-1669.
11: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2: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11: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2: 제린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 상품 2파.
11: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12: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11: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2: 올림픽 골프니까.
11: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13: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4: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남가주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주민들 건강 굉장히 위협받고 있는데요. 산불 먼저 일단 현재 진화율 어떻게 되는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산타로사 채널 아일랜드의 산타로사 아일랜드에서 발생한 산불은 현재 44% 진화율 보이고 있으며 17,554에이커가 전소된 상태입니다. 희귀생물들 지금 모두 다 타고 있다라는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가주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시미밸리에서 발생한 샌디파이어, 샌디산불은 2,115에이커를 전소시켰고 30% 진화율 보이고 있습니다. 리버사이드에서 발생한 베인산불은 39% 진화율 보이면서 1,456에이커 전소시킨 상태입니다. 샌디에고 카운티에서 발생한 투실산불은 820에이커를 전소시키면서 73% 진화율 보이고 있습니다. 리버사이드에서 발생한 베로나 산불은 600에이커가 전소된 가운데 38% 진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LA 인근 LA 카운티에서 발생했던 보로 산불은 30에이커를 태우고 95% 현재 진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완전 진화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산타바바라에서 발생한 푸틸 산불은 904에이커를 전소시켰고 50% 진화율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방관들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네. 그러면서 요새 고속도로 프리웨이 달리다 보면 깜짝 놀라게 혼을 울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옆에 소방차 지나가고 있는데 응원의 혼이죠. 네. 여러분들도 뭐 조금 쑥스럽지만 소방차 지나가면 응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남가주 전역에서 동시다발성 산불이 발생하면서 주민들 건강에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LA 보건당국은 어젯밤 10시까지 남가주 전역에 대기질, 오늘 밤 10시까지입니다. 오늘 밤 10시까지 남가주 전역에 대기질 주의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현재 샌디 산불과 베인, 베로나, 산타로사 섬 등에서 대형 산불이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유해 연기가 벤추라와 LA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리버사이드와 샌버나디노 카운티 등 넓은 지역을 뒤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불 연기에는 미세 입자와 가스 등이 섞여 있어서 눈이 따갑거나 콧물, 기침, 두통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기관지염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 심장이나 호흡기 질환이 있는 기저질환자는 호흡곤란이나 가슴 통증 같은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건당국은 연기 영향권에 있는 학교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에 실외 체육 활동, 스포츠 경기, 제한하거나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민들은 산불 연기를 보거나 냄새를 맡으면 즉각 실내로 대피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장시간 외출할 때에는 마스크 반드시 착용할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집 안에서는 벽난로나 촛불, 진공청소기 사용을 자제하고 물걸레로 먼지를 닦아내는 게 좋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만약 심한 기침이나 호흡곤란, 가슴 통증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각 병원을 찾고 위급 상황에는 911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안전도 중요합니다. 밤 시간을 포함해 반려동물을 야외에 방치하지 말고 반드시 집 안, 차고 안 이렇게 대피시킬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등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면 즉각 동물병원으로 이송할 것도 당부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별 실시간 대기질 정보와 예보는 남가주 해안 대기질 관리국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등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얼 데이 연휴 이제 뭐 본격적인 여행길은 오늘 오후부터 시작될 것이다 라고 자동차협회가 발표한 바 있죠. 타주에서도 상당히 많이 LA로 옵니다. 그러면서 타주에서 LA 가면 가장 먼저 가보고 싶은 곳 산타모니카 해변이죠. 말리부 해변 뭐 빼놓을 수 없습니다. 손에 꼽죠. 한국에서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캘리포니아 최악의 오염된 해변 가운데 한 군데가 산타모니카 피어로 선정이 됐습니다. 최근 몇 년째 계속 산타모니카 해변이 가장 더러운 해변으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왜 이거 수정이 안 될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산타모니카 시는 지금 몇 년에 걸쳐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나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워낙에 하수 처리가 산타모니카로 집중돼 있다 보니 정화 작업이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라고 분석 자료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특히 해당 지역 산타모니카 피어 인근 해변은 5년 연속 불명예 명단에 오르면서 수질 오염 문제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연례 해변 수질 평가 리포트에 따르면 산타모니카 피어 북쪽 피코 블루보드에서 남쪽 윌셔 블루버드 사이 해변 구역은 캘리포니아 전체 서부 해안의 최악의 오염 해변 10곳 중 두 번째로 나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힐더베이 최악의 해변 명단에는 산타모니카 피어 외에도 샌디에고 카운티 티화나강 하구, 멕시코 티화나의 플라야 블랑카, 샌 마테오 해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 남가주에서는 팔로스 버디스의 블러프 코브 해변, 카피스트라노 카운티 해변, 다나 포인트, 헌팅턴 비치, 헌팅턴 하버, 라구나 비치, 선셋 비치가 우수 수질 해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 산타모니카 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운전해서 이런 깨끗한 해변 찾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힐더베이는 남가주 연안 수질 연구 프로젝트와 협력해 미생물 DNA 분석을 통해 오염원 추적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세균이 인간, 조류, 반려견 등 어떤 경로에서 유입되는지 규명한다는 계획입니다. 자, 이제 월드컵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열기 뜨겁게 느껴지시나요? FIFA 월드컵 개막이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인타운을 비롯한 LA 전역 축구 열기로 달아오르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싶은데 그 정도로 뜨겁진 않아요. 희한하죠. 월드컵 공식 개최 도시가 북중미 세 개의 국가로 나눠져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월드컵 티켓 가격은 역사상 가장 비쌉니다. LA는 경기장과 팬페스티벌, 공식 팬존 운영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LA 한인사회도 대규모 합동 응원전 추진 중에 있습니다. LA는 16개 개최 도시 가운데 핵심 도시 중 하나로 6월 12일부터 7월 10일까지 총 8경기를 LA에서 개최합니다. 소파이 스테디움에서는 6월 12일 미국과 파라과이 개막전, 6월 25일 미국과 튀르키예전, 이렇게 이 외에 조별 경기 5경기, 그리고 32강 2경기, 8강전 1경기 등 모두 8경기가 열립니다. 이 외에 경기장 바깥에도요, 축제 분위기 확대됩니다. FIFA 팬페스티벌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메모리얼 콜로세움에서 개최되고, 대형 스크린 경기 중계, 라이브 공연, 문화 프로그램, 글로벌 푸드, 팬 체험 이벤트 등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LA 월드컵 2026 개최위원회는 오리지널 파머스 마켓, 유니언 스테이션, 베니스 비치, 버뱅크 다운타운, 포모나 페어플렉스 등 LA 전역 10곳에서 공식 팬존을 순차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곳에서는 뭐 축제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티켓 가격은 뭐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죠. 뭐 $1,000, 가장 저렴한 거 $302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장 저렴한 가격 $302짜리 경기장 티켓, 경기를 치르는 국가는요, 이란과 뉴질랜드입니다. 쌀 수밖에 없죠. LA 한인사회도 월드컵 열기에 맞춰서 공동 응원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팀 조별리그 일정에 맞춘 합동 응원전 지금 예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원하시는 곳에 가서 응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은행 고객들의 시민권 및 이민 신분 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불법 체류자 금융 접근을 제한하는 정책을 본격화하고 나섭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금융범죄 차단과 함께 불법 체류자의 금융시스템 접근 제한을 겨냥한 이민단속 강화 기조 연장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금융시스템의 무결성 회복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을 서명하면서 연방재무부와 연방기관들의 금융거래 검증 절차가 확대됩니다. 신원확인, 사기탐지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은행권의 고객 확인 과정에서도 신원 검증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이민자 사회에서는 은행 이용 과정에서 시민권 및 체류 신분 관련 추가 서류 제출 요구가 확대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시행 지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고객 신원 확인 절차와 자금 출처 검증이 전반적으로 강화될 가능성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이번 정책이 서류 미비 이민자들을 제도권 금융시스템 밖으로 밀어낼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은행 계좌 이용이 어려워질 경우 현금 거래 의존도가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음성 경제 확대 및 범죄 취약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는 불법적인 국경 간의 금융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 위험을 용납치 않을 것이라며 입국 불가 또는 추방 대상 외국인들에게 크레딧이나 금융 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미국 금융 시스템에 위험이 발생하는 것도 허용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부정지급, 자금 세탁, 금융 사기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LA시장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소속 후보에 대해서 비공식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앤드류스 합종기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스펜서 프렛 LA시장 후보에 대해서 그가 열렬한 마가 인물이다 잘 되길 바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공식 지지 선언은 아니지만 6월 2일 LA시장 예비선거를 앞두고 공개적으로 프렛 후보에 대해서 처음 언급한 것입니다. 이 스펜서 프렛은 리얼리티 TV쇼 프로그램 더 힐스에 출연해 인지도를 모은 인물로 공화당원이지만 스스로를 마가라고 소개하지는 않았었습니다. 프렛 후보의 선거 캠프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아직 의견을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LA통합교육부가 학생들의 수업 중 디지털 기기 사용을 대폭 제한하는 정책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사실상 모든 화면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교육 현장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LA통합교육부 교육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해당 초안을 처음 검토했으며 유치원부터 1학년까지는 특별한 교육 목적이나 평가를 제외하고는 컴퓨터 모든 디지털 화면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조치는 오는 가을 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2, 3학년 학생들은 하루 20분, 4, 5학년 학생들은 하루 30분 화면 사용 시간이 제한됩니다. 중학교는 하루 120분 수준의 권장 사용 시간이 설정되며 고등학교는 180분으로 조정됩니다. 아유,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어떻게 말이나 듣겠어요? 이거 학교 내에서 스크린 사용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급 학령은 수업 운영 특성상 권고 기준 형태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메모리얼 데이를 시점으로 본격적인 여름 여행 시즌이 시작되는 가운데 항공편 취소나 호텔 예약 오류 등 여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현금 환불 대신 바우처나 크레딧으로 보상하는 관행이 확산하면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현금 유출을 줄이기 위해서 도입된 이 바우처 중심 보상 방식이 이제는 항공, 여행업계 전반의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이를 실제로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사용 기한이 짧거나 최소 결제 금액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아 결국 바우처가 소멸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행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기업은 현금을 돌려주지 않아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소비자는 다시 해당 업체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게 목적이지만 많은 경우 소비자가 온전한 보상을 100%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구조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첫 주한 미국 대사로 지명된 미셸 스틸 후보자 어제 상원 청문회에 나섰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는데 미국 기업이라고 하면서 언급한 미국 기업 쿠팡입니다. 깜짝 놀라시는 분들 많으시죠? 쿠팡, 예. 미국 기업입니다. 그리고 한미일 3국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도 철저히 점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1: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 후보자는 상원 외교위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어로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말하며 모두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2: Today, I reminded of a Korean saying. 고생 끝에 낙이 온다. After hardship comes joy.
1: 이어 부모가 6.25 전쟁 당시 북한을 탈출했고 미국 참전 용사들의 희생 덕분에 자유로운 한국에서 가정을 꾸릴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는지 우리 모두 잘 안다며 그것이 미국과 일본, 한국 간의 강력한 동맹이 필요한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2: I continue that commitment by strengthening our alliance with the Republic of Korea for more than seven decades.
1: 통상 문제에선 거침없는 압박을 예고했습니다. 쿠팡 등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술 기업들이 한국이나 중국 기업과 비교해 차별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합의 내용이 담긴 공동 설명 자료를 거론하며 미국 기업이 차별받아선 안 되며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을 거란 점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 American companies operating in Korea deserve the same market access that Korean companies enjoy in the United States.
1: 한미 양국이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의 한국 측 대미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투자 재원과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확인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또 농산물 무역 문제에서는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직접 논의하고 미국의 대한국 수출을 늘리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한국계 여성 최초 연방 하원 의원 가운데 한 명인 스틸 후보자가 인준 절차를 통과하면 1년 넘게 공석인 주한 미국 대사직에 공식 부임하게 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뒤 한국 소식으로 이어집니다.
3: 미주 한인 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에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4: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5: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4: 센터 메디컬 그룹.
6: 와, 오늘 진짜 덥다. 뭐 좀 상큼한 거 없을까?
7: 그럴 줄 알고 내가 새로운 거 가져왔지. 짜잔.
6: 어? 이거 새로 아니야? 근데 색깔이 연두색이네?
7: 이게 바로 새로 바레아.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엄청 상큼해.
6: 고려가요 청산멸곡에 나오는 그 머루랑 다래?
7: 맞아. 제로슈거라 깔끔하고 도수도 12도라 딱 좋아.
6: 와, 진짜 새콤달콤한데? 끝맛이 진짜 가볍다.
7: 이름처럼 진짜 달달해야지.
6: 상큼함에 다래를 더하다. 제로슈거 소주의 새로운 매력. 새로 다래.
8: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9: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0: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9: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0: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9: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1: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2: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1: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2: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11: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3: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11: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3: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11: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0: 모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삼성전자 관련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주요 외신들이 삼성전자 노사의 잠정 합의 소식 어제 뭐 긴급하게 주요 뉴스로 타전했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의 글로벌 공급망 크게 우려됐었다라는 반증이기도 하죠.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전세계적 파국을 막았다며 이번 합의를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전략적인 결단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외신들은 삼성전자 노사 합의를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먼저 전해드리고 한국 정치권 뉴스를 이어가겠습니다. YTN입니다.
1: 로이터통신은 삼성전자 노사 합의로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망 위기를 극적으로 모면했다고 전했습니다. 인공지능 붐으로 이미 반도체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파업으로 인한 최악의 생산 차질 우려를 잠재웠다는 겁니다. 워싱턴포스트도 삼성의 파업이 현실화됐다면 반도체 가격 폭등을 부추기고 각국의 AI 인프라 투자를 지연시켰을 거라며 글로벌 충격을 면하게 됐다고 짚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삼성전자가 데이터 센터 서버부터 스마트폰, 전기차에 이르는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이라며 시장이 직면했던 치명적 타격을 비껴갔다고 진단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성과급 보상 합의가 삼성의 인재 유출을 막는 분수령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핵심 인력 이탈로 HBM 개발에서 뒤처졌던 지난 2019년의 실책을 반복하지 않으면서 AI 특수를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워싱턴포스트도 이번 합의는 비메모리 부문 인재들까지 장기간 회사에 묶어두려는 전략적 포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성과급을 회사 주식으로 주는 조항에 대해 개인 주주들이 크게 환호했다고 전했습니다. 직원들이 자사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품 경쟁력에 공을 들이면서 주가에 긍정적 자극이 될 거란 기대 때문입니다. 다만 로이터는 당장의 파업 비용보다 인건비 고정 지출이 높아지는 데 따른 리스크를 우려한다는 투자자들의 시선도 전했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0: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 첫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대표적인 경합지 한강벨트와 중원을 돌면서 내란 심판을 외쳤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흔들리는 전북을 찾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모습입니다. YTN입니다.
2: 새벽 0시부터 심기 일전 공식 선거운동 신호탄을 쏜 민주당 지도부는 그야말로 분초를 쪼개 광폭 행보에 나섰습니다. 서울 민심의 바로미터라는 한강벨트, 광진구와 동작구를 연달아 찾은 정청래 대표는 성남으로 향했습니다.
3: 경기 도정을 잘 이끌 승리 확률이 매우 높은 경기도지사 후보는 누구입니까?
2: 남쪽 또 남쪽으로 이동해 충남지사, 대전시장 후보를 차례로 만나 거듭 내란 심판을 외쳤습니다. 윤어겐 공천을 일삼은 국민의힘에는 단 한 표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4: 광주에서 계엄령을 선포했던 전두환이나 12월 3일 불법 계엄령을 발표했던 윤석열이나 우리 국민들이 떨쳐 일어나서 다 물리쳤습니다.
2: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를 거들었습니다. 제명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관영 후보의 세모리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 거듭 견제구를 던지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5: 도청과 청와대 국회에서 경험과 실력을 두루 쌓아온 민주당 이원택 후보만이 정부와 원팀으로 공약을 현실화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2: 고공행진하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를 등에 업은 민주당은 지방선거 대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격전지인 수도권과 충청권 승리는 필수고 험지 영남권에서의 선전, 텃밭 전북 사수까지 남은 13일 과제는 만만치 않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0: 자, 이번엔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제1야당 투톱은 각각 중원과 부산을 찾아 무당층 잡기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마진이 부족했다면서도 대통령의 셀프 죄 지우기와 부동산 지옥, 세금 폭탄만은 막아야 하지 않겠냐며 심판론을 호소했습니다. YTN입니다.
6: 13일간의 열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고향이자 민심의 바로미터 충청에서 서막을 올렸습니다. 당 색깔 빨간 잠바 차림으로 대전과 공주, 아산 골목골목을 종횡무진 누비고 넙죽 큰 절도 올리며 효심을 두드렸습니다. 공주 유세 중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마주치자 환성을 유도하며 신경전에 나선 장 대표는
7: 아니 누가 일로 지나가라 했어? 우리 연설하고 있는데 굳이 일로 지나가가지고.
6: 트럭이 마이크를 잡고는 한층 더 거칠게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을 향한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7: 기본적으로 전과 4범쯤은 돼야 선거 출마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만하고 뻔뻔한 민주당, 이번에 제대로 여러분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6: 투톱의 다른 축 송원서 원내대표는 대국민 기자회견으로 신호탄을 쐈습니다. 국민의힘이 부족한 점도 많고 실망도 드렸지만 민주당이 승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 번만 더 생각해달라며 심판론을 호소했습니다.
8: 대통령 범죄 없애기 특검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것만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6: 이후 승부처 부산시장 선거와 3파전이 벌어지고 있는 북구가 보궐선거 유세 현장을 찾아 전폭 지원에 나섰습니다. 보수 결집 움직임 속에 당내 투톱은 무당층 스윙보터가 많은 곳에서 막판 대역전을 위한 표심 공략에 한층 속도를 낼 거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9: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0: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1: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0: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2: 213-383-3838 213-383-3838
13: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14: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13: 품격 있는 가정에 대한 선물
14: 우메캔
15: 우메캔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 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13: 감사한다면
14: 사랑한다면
13: 역시 우메캔
14: 저도 우메캔을 받고 응? 싶어요.
15: 888-941-3311 우메캔
16: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17: Korean Air.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랫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서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 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너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리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18: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로이 탄생합니다.
19: 메디케어 HMO 손님들의 불편함을 깨끗이 해소해 보다 친절하게 정성껏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18: 앤텀 블루크로스, 스캔, 센트럴 헬스, 블루쉴드, 웰케어, 헬스넷, 클레벌케어 등 모든 종류의 메디케어 보험.
19: 학생들을 위한 최신 시력 교정, 올도 K렌즈까지 안경백화점 서도강경 검안과에서 지난 50년처럼 변함없는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18: 눈이 편안한 블루블랙 렌즈도 서도강경 검안과.
20: 우리 엄마 마더스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1: 지금이 바로 기회.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20: 구베주얼 그룹 K블링블링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에리드 광장에서 명품 남양진주와 아코야 진주 목걸이 초대형 보석쇼를 엽니다.
21: 두 줄, 세 줄 등 다양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사 나이트까지 무려 2천여 점 특별 전시.
20: 전 품목 최대 80% 파격 세일.
21: 구베주얼 그룹이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광장에서 5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라디오 서울과 함께 공개 방송을 합니다. 마지막 찬스를 만나보세요.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방법원이 백악관에 대통령 기록물법 준수를 명령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존 베이츠 판사는 백악관과 관련 기구에 대통령 재임 기간 자료를 보존하도록 한 대통령 기록물법을 준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백악관과 국가안보회의 정보효율서비스, 대통령 자문관 등이 해당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명령은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베이츠 판사는 또 완전한 사본이 공식 업무 계정을 통해 전달되지 않는 한 비공식 전자메시지 계정을 이용해 대통령 관력 기록을 생성하거나 공유하지 않도록 하라라고도 지시했습니다. 지금 에볼라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또다시 공포에 지금 몰아넣고 있는데요.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근무하다가 에볼라 바이러스에 노출됐던 미국인 의료 선교사가 백악관의 송환 거부 탓에 미국으로 오지 못하고 결국 독일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선교 단체 서지는 이 단체가 파견한 외과 전문의 의료 선교사 피터 스태퍼드가 베를린의 샤리테 대학병원에서 에볼라 치료를 받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태퍼드는 콩고 민주공화국 니안쿤테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에볼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레베카 스태퍼드와 패트릭 라로셸은 정해진 격리와 감시 절차를 따르고 있으며 무증상 상태인 것으로 일단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백악관 내부 내용을 아는 취재원의 발언을 인용해 피터 스태퍼드가 미국으로 송환되지 않고 독일 병원으로 간 것은 백악관이 그의 송환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에볼라 의심 환자를 미국으로 입국시키는 데 대한 대중의 시선에 백악관 내부에서 우려가 컸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쿠바 혁명의 주역이자 국가 최고 원로 라울 카스트로 전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 정권 교체를 노골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나온 조치여서 베네수엘라 사태에 이어서 중남미 정세가 다시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입니다.
1: 형과 함께 쿠바 혁명을 이끈 주역이자 막후 최고 실력자인 라울 카스트로. 미국 정부가 90대 중반의 전 쿠바 대통령을 과거 미국과 연루된 사건에 책임을 묻겠다며 기소했습니다. 지난 1996년 쿠바인의 망명을 돕던 미국 내 단체의 항공기를 쿠바군이 격추했을 당시 국방장관이었다는 겁니다.
2: Mr. Castro and the others are charged with additional crimes as well, including destruction of aircraft and four individual counts of murder.
1: 이번 기소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다음은 쿠바라며 정권을 바꾸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러나 쿠바 국민에게는 1억 달러, 약 1,500억 원을 지원하겠다며 손짓을 보냈습니다. 미국의 고강도 제재 이후 최악의 경제난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 책임은 국가 이익을 독점한 쿠바 권력자들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쿠바 독립기념일에 카스트로에 대한 기소를 발표했습니다. 우방국인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 간 데 이어 미국이 이번엔 자국을 겨냥하자 쿠바 국민 사이의 반미 감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쿠바를 연일 지목한 것은 이란 전쟁 이후 악화한 여론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최우선 과제인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 속에 쿠바 정권 교체를 위해 추가 행동에 나서기는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이었습니다. 이 가자지구 재건을 위해서 설립한 평화위원회, 애초 약속받은 기금마저 걷지 못하면서 심각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금을 전용할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비판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억나시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공습했고 여기에 평화를 주겠다라면서 평화위원회를 설립을 했는데 네. 존속 자체가 지금 어려워 보입니다. YTN입니다.
3: 유엔을 노골적으로 비난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가자 평화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하고 전 세계에 참여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주요 동맹국은 대부분 불참했고 러시아와 일부 중동 국가 등 19개 나라만 서명식에 참석했습니다.
4: Everybody wants to be a part of it and we'll work with many others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3: 그런데 처음에 약속받은 돈마저 확보하지 못하면서 출범 4개월 만에 위기에 빠졌습니다. 평화위원회는 최근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회원국들이 약속했던 170억 달러와 실제 납부액 사이에 격차가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극히 일부만 거쳤다고 전했습니다. 처음에 구상했던 700억 달러 모금은 아예 엄두도 낼 수 없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였습니다. 애초 목표 자체가 분명하지 않았던 데다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왜곡된 운영 구조를 두고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종신의장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절대적 권한을 주거나 영구 회원국이 되는 조건으로 10억 달러를 요구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선 기금 전용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5: He took $1.5 billion out of the State Department budget, which was in there basically for disaster relief, and he is the chairman for life of the Board of Peace. And there's no rules. It wasn't set up by Congress. It's not regulated.
3: 가자 지구에선 미국의 무기 아래 이스라엘의 초토화 군사 작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6: As Israeli forces continue to unlawfully demolish buildings across Gaza, homes still laden with thousands of unretrieved Palestinian bodies.
3: 팔레스타인 측은 지난해 10월 휴전 후에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82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0: 5월 21일 목요일에 전해드리고 있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닝뉴스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든든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하워드 킴,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공동 제공입니다.

0: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오늘은 판막성 심장병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심장은 4개의 공간이 있고 따라서 판막도 4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장이 펌프할 때 혈액이 거꾸로 가지 않게 판막이 닫혀야 하고 피를 내보내거나 받아들일 때는 판막이 열려야 합니다. 즉 심장 판막은 2개씩 같이 열리고 2개씩 같이 닫혀야 합니다. 건강한 심장을 청진기로 들으면 소리가 한 번은 크게 한 번은 작게 두 개의 소리가 강, 약으로 일정하게 납니다. 그런데 판막 환자의 심장을 청진기로 들어보면 강, 약으로 나는 두 개의 소리 외에 쿵, 짝, 짝 이렇게 세 번째 소리가 들리거나 또는 영어로는 멀멀 그러니까 쏘아 하면서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와 같은 잡음이 들린다면 심장 판막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심장 판막증의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천적인 문제도 있고 여성분들은 자가면역 질환, 즉 자신이 자기를 공격하는 류마티스성 질환으로 심장 판막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을 보면은 관절 부위를 싸고 있는 활막이 먼저 공격을 받아 관절이 나빠지는데 문제는 심장 판막도 관절의 활막처럼 같은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심장도 함께 공격을 받으면서 손상을 받게 됩니다. 만약 류마티스성 질환으로 인한 심장 판막의 문제가 의심되면 최대한 류마티스 질환의 진행을 지연시켜야 합니다. 양방에서 심장 판막 수술은 돼지의 심장 판막이나 인공 판막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특히 이렇게 자기 것이 아닌 다른 이물질을 사람이 심장에 사용했을 경우 혈전 혹은 다른 불순물들이 그 주위에 쉽게 끼게 됩니다. 그러다 심장이 갑자기 너무 강하게 뛰거나 떨리듯이 부정맥이 올 때 그 불순물 덩어리들이 쉽게 떨어져 나가면서 뇌 혈관에 막혀 뇌졸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장 판막 수술 후에는 이런 2차적인 문제를 방지하는 데 치료의 초점을 두고 한방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0: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2: 어떤 무대는 축하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 무대는 모든 것을 시험합니다.
3: 모든 드라이브, 모든 어프로치, 그리고 단 하나의 퍼트까지 매 순간 압박은 쌓이고 끈기는 한계까지 밀려붙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가장 대담한 주인공을 기다립니다.
2: 2026년 6월 LI가 후원하는 US 우먼스 오픈 로스앤젤레스의 상징적인 리비에라 컨트리클럽에서 역사적인 첫 개최 전율의 순간을 직접 경험하십시오.
3: 6월 2일부터 7일까지 지금 바로 uswomensopen.com에서 티켓을 예매하세요.
4: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5: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믿을 수 있는 천호행 케어의 국민 모약 녹용 홍삼.
6: 최고 중에 최고예요 이게.
7: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몸에 느껴요.
5: 면역력인 최고인 녹용 홍삼. 이제는 드셔야 될 때입니다.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누리아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5: 하루 15분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인 누리아이로 눈 건강을 지켜주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아유, 클레버 케어의 배려가 참 고맙네요. 나처럼 천식이 있어도 이제 만성 질환을 위한 특수 필요 플랜에 가입할 수 있으니 말이에요.
10: 맞아. 혜택도 알차더구만. 분기마다 최대 600불 플렉스 수당으로 한방 건강 보조제나 OTC를 사고 남으면 다음 분기로 2월도 되고 임플란트까지 되는 치과 수당 초과 금액에도 쓸 수 있다네. 지금 전화해 봅시다.
11: 오늘 833-388-1895로 전화하세요. 클레버케어 헬스플랜 잉크는 메디케어 계약을 수반하는 HMO, HMO 시즈니 플랜입니다. 가입은 계약 갱신에 달려있습니다.
12: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3: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12: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3: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홍상품 2파.
12: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13: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12: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3: 올림픽 골프니까.
12: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5월 21일 목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란 먼저 가보겠습니다. 종전협상이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가운데 이란은 미국 측 의견을 전달받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장밋빛 전망이 흘러나오는 사이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이 오늘 테헤란을 방문한다는 소식입니다. YTN이 먼저 이란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중동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4: 이란이 미국 측에 새로운 제안을 전달받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국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미국 측 관점을 전달받았으며 현재 이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파키스탄 내무장관이 테헤란에 온 이유도 언급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양국 사이에 메시지 교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측의 새로운 제안은 이란이 지난 17일 밤 파키스탄을 통해 검토안을 보낸 지 3일 만입니다. 두 국가 사이에 합의한 최종 확정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이란 ISNA 통신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유력 방송 매체 알라라비아를 인용 보도했습니다. 또 다음 협상은 5월 말 하지 순례 이후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이 오늘 이란을 방문해 최종 합의안이 완성된다고 발표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아신 문의를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이 테헤란과 워싱턴 사이의 중재를 위해 오늘 테헤란을 방문한다고 이란 반관영 ISNA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이 최종 단계라고 말하며 기대감을 드러내는 가운데 폐쇄시켜한 이란 대통령은 이란은 전쟁을 피하기 위해 모든 길을 모색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모든 경로는 여전히 열려있다고 올렸습니다. 반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싸워야 할 필요가 있다면 싸울 것이고 협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협상하겠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분리주의 테러 집단 조직원 2명이 국가 안보를 교란할 목적으로 집단을 조직하고 암살 시도한 혐의로 처형됐다고 반관영 통신사 타스님이 전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리를 명분으로 페르시아만 해협청을 설립했습니다. 이 기구가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통제 해역을 공개했습니다. 동쪽과 서쪽에 이란과 아랍에미리트 사이를 잇는 선을 긋고 통제 해역의 경계로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통제 해역을 통과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려는 선박은 반드시 사전 조율을 거치고 공식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지정 항로를 설정하고 특정 서비스 제공을 대가로 통행료를 걷는 새로운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항행의 자유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유엔을 비롯해 국제사회에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 전쟁 종식 해법을 놓고 격론에 가까운 통화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을 위한 외교적 합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과 달리 네타냐후 총리는 추가적인 군사작전으로 이란 정권에 실질적인 타격을 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국 간의 파열음이 빚어지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과 합의를 추진하는 방안을 상당 시간 논의했고 네타냐후 총리가 해당 통화 이후 몹시 격앙된 상태였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과 함께 대이란 전쟁을 적극 주도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으면서 이스라엘의 발언권이 약화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이란군은 휴전 기간 드론 생산을 일부 재개했고 예상보다 빠르게 군사력과 방산업 재건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CNN은 미 정보당국을 인용했는데 이 정보당국의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과정에서 파괴된 미사일 기지, 발사대, 핵심 무기체계 생산 능력을 빠른 속도로 복구했다는 것입니다. 이란의 이 같은 군사력 보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군사작전을 재개할 경우 이란이 중동 지역에 여전히 중대한 위협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이 약화한 미사일 생산 능력을 더 많은 드론 발사로 보완해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을 향해 드론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CNN은 예상했습니다. 무기 구성품마다 생산 재개에 걸리는 시간은 다르지만 정보당국은 이란이 빠르면 6개월 안에 드론 능력을 완전 복구할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한 당국자는 이란은 미국의 정보 공동체가 예상했던 복구 일정을 모두 앞당겨놨다라고 CNN에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란의 이 같은 빠른 군사력 제거는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받는 지원, 미국과 이스라엘이 기대한 만큼 이란이 큰 피해를 보지 않은 점, 이런 여러 요인이 맞물린 결과라고 한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또 한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전쟁 기간 미사일 제조용 부품을 이란에 계속 제공해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이란의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연방 상원 결의안이 여덟 번째 시도 만에 본 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랜드폴, 수정 콜런스, 리사 머코스키, 빌 캐시디 의원 등 공화당 상원 의원 4명이 찬성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낙선 운동을 벌인 끝에 공화당 경선에서 탈락하며 재선의 꿈이 무너진 캐시디 의원의 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결의안은 의회 전쟁 선포나 별도 승인 없이 미군이 이란과 교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이 농작물 생산에도 타격을 주어 전 세계가 1년 내에 식량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폴리티코가 UN 농업기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UN 식량농업기구 FAO입니다. 이 UN 식량농업기구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세계 식량 가격의 일시적인 혼란이 아니라 체계적인 충격을 초래할 것이라며 각국 정부가 신속히 조치하지 않으면 심각한 세계 식량 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농업인들과 정부기관이 비료 사용, 수입, 자금 전달, 작물 선별 등에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식량 가격 급등 시기가 정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식량

0: 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만의 라이칭더 총통과 직접 대화하겠다라고 말했는데 중러 정상회담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1: 이란 공격을 유보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이 최종 단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2: Very, right on the borderline, believe me. We have to get the right answers. It would have to be a complete 100% good answers. And if we do, we save a lot of time, energy and lives, most importantly.
1: 합의를 위해 며칠 더 기다릴 수 있고 중간 선거 때문에 종전을 서두르지 않는다면서도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면 더 강하게 타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 We hit them very hard, but we may have to hit them even harder, but maybe not. But we're not going to let Iran have a nuclear weapon and blow up the entire Middle East, Israel, the entire Middle East, and then come here for you.
1: 미중 정상회담 직후 나흘 만에 열린 중러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뒤끝을 보였습니다.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과 직접 대화로 무기 판매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2: Well, I'll speak to him. I speak to everybody. We have that situation very well in hand. We'll work on that, the Taiwan problem.
1: 언제 통화를 하게 될지, 타이완의 계획대로 무기를 판매할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파장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타이완으로서는 중대한 외교적 진전이 되겠지만 지난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미국 대통령이 타이완 총통과 대화를 한 적이 없는 데다 타이완을 자국 영토로 여기는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완 총통과의 직접 대화를 언급한 건 미국을 견제한 중러 정상회담에 대한 맞불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통화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중국 측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3: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4: We will fight for you.
3: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5: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6: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5: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6: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5: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6: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7: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8: 입학 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9: 눈은 밝게,
10: 얼굴은 아름답게.
11: 불란서안경 거만과.
10: 불란서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9: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10: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9: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거만과.
10: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9: 올림픽과 캥슬리 213-487-1001-487-1001번.
12: 1등 회사 삼호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13: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12: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13: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12: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13: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12: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27-5500.
14: 홈쇼핑 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 멸치 6불 99, 직화 짜장면 4불 99, 서산 어리굴젓 9불 99, 새우 6접 9불 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 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 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5: 홈쇼핑 아이들.

0: 모닝 뉴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산불 지금 남가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 때문에 주민들 건강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일단 산불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고 있는지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채널 아일랜드 산타로자 아일랜드에서 발생한 산불은 44%의 진화율을 보이는 가운데 17,554에이커가 전소됐습니다. 엄청난 크기입니다. 미 전국 국립공원 최대 산불로 지금 기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가주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시미밸리에서 발생한 샌디 산불은 2,115에이커를 전소시킨 가운데 30% 진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버사이드에서 발생한 베인 산불은 1,456에이커를 전소시킨 가운데 39% 진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리버사이드에서 발생한 베로나 산불은 600에이커를 전소시킨 가운데 38% 진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타바바라에서 발생한 푸틸 산불은 904에이커를 전소시켰고 50% 진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샌디에고 카운티의 투실 산불은 820에이커를 전소시켰고 73% 진화율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LA 카운티에서 발생한 버로 산불은 30에이커의 면적을 전소시킨 가운데 95% 진화율 보이고 있어서 거의 완전 진화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소방국에서 대응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응원 그리고 격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남가주에서 이렇게 동시다발성 산불이 발생하면서 건강에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오늘 밤 10시까지 남가주 전역에 대기질주의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현재 전해드린 대로 샌디, 베인, 베로나, 산타로사 뭐 이런 대형 산불이 이어지고 있어서 이로 인해 유해 연기가 LA 카운티, 벤츄라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카운티 등 넓은 지역을 뒤덮고 있는 중입니다. 심하면 이 산불 연기 기관지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 심장이나 호흡기 질환이 있는 기저 환자들은 호흡곤란이나 가슴 통증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 학교 체육 활동 모두 제한하거나 중단할 것을 보건국은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주민들이 산불 연기를 보거나 냄새를 맡으면 즉시 실내로 대피하고 부득이하게 외출을 할 경우 마스크 반드시 착용할 것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집 안에서는 벽난로나 촛불, 진공 청소기 사용을 자제하고 물걸레로 먼지를 닦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또 만약 심한 기침이나 호흡곤란, 가슴 통증 증상이 있으면 즉각 병원을 찾고 위급 상황에는 911에 신고할 것이 당부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도 각별히 잘 돌봐줄 것을 카운티 보건당국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메모리얼 데이 연휴 시작됐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이제 본격적인 여행 인파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LA에서도 많이 타주로 가고 뭐 다른 도시로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도 LA로 많이 옵니다. 다른 도시에서 LA로 오면 가장 먼저 가고 싶은 곳 여러 군데 손을 꼽을 수 있는데 산타모니카 빠지지 않죠. 산타모니카 뭐 말리부 막 엄청납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명한 산타모니카 한번 가봐야지. 뭘로 유명한 걸까요? 산타모니카 피어 인근 해변이 최악의 오염 해변으로 꼽혔습니다. 비영리 환경보호단체 힐더베이는 5년 연속 산타모니카 피어 인근 해변이 캘리포니아 최악의 오염 해변으로 꼽혔다며 수질 오염 문제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힐더베이의 연례 해변 수질 평가 리포트에 따르면 산타모니카 피어 북쪽 피코 블루버드부터 남쪽 윌셔 블루버드 사이 해변 구역은 캘리포니아 최악의 오염 해변으로 손꼽혔습니다. 이 지역으로 이렇게 수영 가시거나 아니면 해변에서 놀려고 계획하셨던 분들 차로 조금만 이동하시면 좋은 데 많잖아요. 예를 들면요, 남가주에서 깨끗한 해변으로 손꼽힌 곳이 팔로스 버디스의 블러프 코브 해변, 카피스트라노 카운티 해변, 데나 포인트, 헌팅턴 시티 비치, 헌팅턴 하버, 라구나 비치 등등이 우수 수질 해변으로 선정됐습니다. 예, 야 가까운 해변 가자라고 하셔도 조금만 시간 더 들여서 깨끗한 해변 찾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산타모니카 피어 인근 세균 수치는 2020년 이후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은행 고객들의 시민권 및 이민 신분 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불법 체류자 금융 접근을 제한하는 정책을 본격화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금융범죄 차단과 함께 불법 체류자 금융시스템 접근 제한을 겨냥한 이민단속 강화 기조의 연장선입니다. 이번 명령은 연방재무부와 연방기관들의 금융거래 검증 절차를 확대하고 신원 확인 및 사기 탐지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 지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고객 신원 확인 절차, 자금 출처 검증이 전반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부정 지급, 자금 세탁, 금융 사기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행정명령은 은행에 대한 가이드라인 성격이 강해서 당초 업계가 우려했던 수준보다는 다소 완화됐다 뭐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LA 시장 선거에 출마한 스펜서 프렛 후보가 뭐 괜찮은 인물이다 공식 지지는 아니지만 비공식 지지를 밝혔습니다. 스펜서 프렛 LA 시장 후보에 관련해서 그가 열렬한 마가 인물이로 들었다 잘 되길 바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공식적인 지지 선언은 아니지만 6월 2일 LA 시장 선거를 앞두고 공개적으로 프렛 후보에 대해서 처음 언급한 것입니다. 스펜서 프렛은 TV 쇼 프로그램 더 힐즈에 출연해 인지도를 모은 인물로 공화당원이지만 스스로를 마가라고 소개한 적은 없습니다. 프렛 후보의 선거 캠프는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는 의견을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LA 통합교육부가 학생들의 수업 중 디지털 기기 사용을 대폭 제한하는 정책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사실상 모든 화면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교육 현장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환영하는 학부모들도 있고 반대하는 학부모들도 있는데 대부분 환영하는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LA통합교육부 교육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해당 초안을 처음 검토했고 유치원부터 1학년까지는 특별 교육 목적이나 평가를 제외하고는 디지털 화면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조치는 오는 가을 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데 초등학교 1학년까지는 디지털 화면 사용 금지, 2, 3학년 하루 20분, 4, 5학년 하루 30분,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시간이 조정이 되는데요. 중고등학생 애들은 사실 제한한다고 말 잘 안 듣잖아요.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하기도 한데 학교 내에서 수업 중에 화면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다. 이런 방침이기 때문에 네. 상급 학령은 수업 운영 특성상 권고 기준 형태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첫 주한 미국 대사로 지명된 미셸 스틸 후보자는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는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어제 청문회에서 밝혔습니다. 또 한미일 3국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도 철저히 점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1: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 후보자는 상원 외교위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어로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말하며 모두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2: Today I reminded of a Korean saying, 고생 끝에 낙이 온다. After hardship comes joy.
1: 이어 부모가 6.25 전쟁 당시 북한을 탈출했고 미국 참전 용사들의 희생 덕분에 자유로운 한국에서 가정을 꾸릴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는지 우리 모두 잘 안다며 그것이 미국과 일본, 한국 간의 강력한 동맹이 필요한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2: I continue that commitment by strengthening our alliance with the Republic of Korea for more than seven decades.
1: 통상 문제에선 거침없는 압박을 예고했습니다. 쿠팡 등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술 기업들이 한국이나 중국 기업과 비교해 차별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합의 내용이 담긴 공동 설명 자료를 거론하며 미국 기업이 차별받아선 안 되며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을 거란 점이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 American companies operating in Korea deserve the same market access that Korean companies enjoy in the United States.
1: 한미 양국이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의 한국 측 대미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투자 재원과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확인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또 농산물 무역 문제에서는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직접 논의하고 미국의 대한국 수출을 늘리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한국계 여성 최초 연방 하원의원 가운데 한 명인 스틸 후보자가 인준 절차를 통과하며 1년 넘게 공석인 주한 미국 대사직에 공식 부임하게 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0: 한인타운 일대를 포함하는 LA 경찰국 올림픽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올해 중상자가 나온 교통사고가 전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행자와 자전거 관련된 사고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뺑소니 사고, 음주 및 약물 운전 관련 사고도 늘면서 한인타운 지역 교통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LAPD가 최근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올림픽 관할 지역에서 올 5월 9일까지 중상 교통사고는 3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1건보다 48%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보행자 관련 중상사고도 올해 1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건과 비슷했습니다. 자전거 관련 경우는 증가폭이 컸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림픽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중범죄 뺑소니, 즉 인명피해가 발생한 뺑소니 사례도 많아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림픽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올해 11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6건보다 뺑소니 사고가 19% 증가했습니다. 올림픽 관할 지역에서는 DUI 관련 사고도 증가했다라고 발표했는데 이렇게 보니까요. LA 지역에서 올림픽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모든 교통사고가 전부 다 증가한 상태입니다. 이 밖에 사건 사고 소식,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합니다.
3: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두 자녀를 데리고 도주했던 한인 도망자가 2년 만에 멕시코에서 붙잡혔습니다. 실종됐던 어린 두 자녀도 무사히 구조돼 외할머니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세크라멘토 경찰국은 지난 17일 멕시코 바하 캘리포니아주에서 살인 및 불법 도피 혐의를 받는 40살 카메론 리를 체포해 미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지난 2024년 7월 경찰이 세크라멘토의 한 주택에서 리의 전 여자친구인 28살 안젤리카 브라보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며 시작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숨진 브라보의 5살과 4살 된 두 자녀, 그리고 유력한 용의자인 아이들의 친부 카메론 리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습니다. 범행 직후 리는 자신의 SUV 차량을 몰고 멕시코로 국경을 넘어 도주했고, 차량은 멕시코 엔세나다 지역에서 버려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후 발표된 부검 보고서에 따르면 숨진 브라보의 몸에서 다발성 찰과상과 타박상이 발견됐으며 약물 성분도 검출돼 타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3월 1일 살인 혐의로 정식 기소하고 추적을 이어왔습니다. 결국 위의 행방에 대한 시민의 결정적인 제보를 받은 연방수사당국은 멕시코, 정부 및 현지 경찰과 공조해 도주 2년 만에 그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국으로 압송된 리는 현재 샌디에이고 중앙교도소에 수감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발견된 두 자녀는 다행히 건강한 상태로 캘리포니아로 돌아와 가족과 재회했습니다. 세크라멘토 경찰국장은 이번 검거가 유족들의 깊은 슬픔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사건은 한인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바 있습니다. 어젯밤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인근에서 공사 도중 가스관과 주수도관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해 극심한 교통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임페리얼 하이웨이 부근의 세플베다 블러바드 북쪽 방향 차선과 96번가의 양방향 차선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경찰 차량들이 긴급 배치되어 우회 도로를 안내하는 등 교통 정리에 나섰지만 공항 주변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파손된 가스관과 수도관의 복구 작업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항을 이용해야 하는 여행객들은 평소보다 서둘러 출발하고 반드시 실시간 교통 상황을 미리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호손의 한 교차로에서 과속 차량으로 인한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해 어머니가 숨지고 10대 딸이 중태에 빠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난 17일 오전 11시 50분쯤 호손의 임페리얼 하이웨이와 인그루드 에비뉴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하던 픽업트럭이 차량 여러 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목격자들은 사고 당시 픽업트럭이 시속 100마일이 넘는 속도로 브레이크를 밟거나 피하려는 시도도 없이 그대로 돌진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에 정면으로 부딪힌 차량에 타고 있던 42살 여성 에이프릴 클레멘츠가 병원으로 이송된 직후 숨졌고 함께 타고 있던 17살 딸 제이따는 여러 차례 큰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위독한 상태입니다. 유족과 지역사회는 과속운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한편 이번 비극이 과속운전의 위험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올해 초 리시다 고등학교 캠퍼스에서 발생한 집단 괴롭힘 의혹 사건으로 숨진 12살 김벌리 자발레타의 부검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당초 유족들은 학교 폭력으로 인한 사망을 주장했으나 보건당국의 공식 결론은 자연사로 나왔습니다. 검시소는 숨진 김벌리의 사인을 손외 동정맥 기형의 자발적 파열로 진단하고 사망 종류를 자연사로 결론 내렸습니다. 중학생이던 김벌리는 지난 2월 학내 싸움 도중 금속 물병으로 머리를 맞은 뒤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교육청이 집단 괴롭힘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경찰 역시 지난달 유력한 용의자로 한 청소년을 살인 혐의로 체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검시소의 발표로 상황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물병 가격이 직접적인 사인이 아니라는 검시소의 결론이 형사재판은 물론 교육청을 상대로 한 유족들의 민사소송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유족 측 변호인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사건 전까지 김벌리는 어떠한 증상도 없는 건강하고 활기찬 아이였다며 검시소의 결론은 아이에게 일어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김벌리와 가족을 위한 책임 추궁을 끝까지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로스앤젤레스 검찰은 이번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체포된 청소년에 대한 기소 여부와 혐의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글렌데일의 한 의사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보톡스 사기 행각을 벌이다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연방검찰은 현지 시간 어제 4,500만 달러 상당의 의료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45살 의사 비올레타 마일리안에게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메디케어, 즉 노인의료보험제도는 만성편두통 환자에게 보톡스 치료비를 지원하는데 미 법무부 분석 결과 마일리안은 미국 내 어떤 의사보다 많은 2,400만 달러의 환급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나 덜미를 잡혔습니다. 조사 결과 그녀는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시술을 받지 않았거나 대상이 아닌 사람들에게 보톡스를 처방한 것처럼 속였고 심지어 본인이 하와이나 멕시코 등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거나 병원 문을 닫은 날에도 수십억 원 상당의 시술을 했다며 허위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연방교도소에 수감 중인 수수자를 치료했다고 청구하거나 수사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진료 기록을 위조해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가로챈 돈은 그녀의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증거에 따르면 마일리아는 사기 청구금으로 고급 해외여행을 다니는가 하면 수천만 원 상당의 17세기 골동품 활과 명화 등을 구입했습니다. 연방당국은 마일리안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730만 달러 규모의 주식 계좌와 현금, 그리고 테슬라 사이버트럭을 비롯한 고급 차량과 700만 달러가 넘는 주택 네 채를 모두 몰수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국민의 혈세를 가로채 개인의 배를 불린 파렴치한 범죄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사기 및 사법방해 등 다수의 혐의가 인정된 마일리안은 오는 9월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수십 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셰리프 요원이 근무 중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직위 해제됐습니다. 셰리프국은 다이아몬드 바 지역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에 현직 셰리프 요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접수한 뒤 해당 부보안관을 중절도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셰리프 요원은 체포 당일 법원 출석 명령을 받고 일단 석방됐으며 현재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입니다. 셰리프국은 내부 형사 고발 조사가 모두 마무리될 때까지 해당 직원의 복직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셰리프국은 성명을 통해 범죄 혐의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법을 위반하거나 대중의 신뢰를 저버린 직원은 직위나 배지에 상관없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정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제공이었습니다. 보도국입니다.
0: 56년 전통의 LA 한인 상공회의소를 이끌 차기 50대 회장에 광문철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제현 49대 한인상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곽 후보는 어제 LA 옥스퍼드 팔레스 호텔에서 열린 그저께 아니었나요? 네. 5월 정기이사회에서 진행된 회장 경선 투표에서 77표를 얻어 43표를 얻은 양학봉 후보에 승리했습니다. 한방건강식품기업인 GC내추럴 대표인 광문철 당선자는 7월 1일부터 1년 임기로 한인상공회수를 이끌게 됐습니다. 광문철 차기 회장은 한인사회를 위해 더 낮은 자세로 많이 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LA 한국교육원이 입양인 출신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라고 소식 전해왔습니다. 행사에 총 25명의 한인 입양인들이 참가해 K-POP 댄스 배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 문화를 보다 친숙하게 접하는 기회를 가졌다라고 소식 전해왔습니다. 미주 한국어 교육 장학재단이 차세대 한인 인재 육성을 위한 2026 장학생 모집을 실시합니다. 한국어 교육을 장려하고 우수한 교사와 학생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장학 프로그램은 미주 한인 차세대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는 의미 있는 교육 지원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해 5회째를 만든 이번 장학생 선발은 지난 5년간 총 8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면서 한인사회 미래 인재 양성에 힘써왔다라고 소식 전했습니다. 이 우수 교사와 장학생 올해는 함께 선발을 하는데요. 접수기간은 오는 5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심사 결과는 7월 31일 개별 통제된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자 한국일보 참고하시면 됩니다. 미주 한국어 교육 장학재단입니다. 올리브영, 뭐 여성분들 많이 아시죠? CJ 올리브영, 미국의 첫 오프라인 매장 29일날 문을 여는데요. 파사데나에다 문을 엽니다. 한국에서 27년간 뷰티 전문 리테일로 축적해온 큐레이터 역량을 미국 현직에 이식해 K-뷰티, K-웰니스 브랜드 글로벌 성장을 위한 전진 기지로 키우겠다는 게 CJ 올리브영의 목표입니다. 이번 진출은 한국 브랜드가 개별적으로 현지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에 입점하는 수준을 넘어서 미국의 뷰티, 패션 트렌드의 중심지에 K-뷰티의 글로벌 쇼케이스가 조성된다는 점에서
4: 뭐 국제 영화제에서 꾸준히 호평을 받아온 일본 영화는 이번에 경쟁 부분에만 세 편을 진출시켰습니다. 공식 선정된 작품들까지 합하면 5편에 이릅니다. 두 나라 영화 스타일은 확연히 다릅니다. 한국 영화는 강렬한 비주얼과 독창적인 세계관을 앞세운 장르물로 세계 관객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5: 불길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어떤 그 사건을 다루다가 그 사건의 원인이 뭔지를 좀 고민해보고 싶었고 그 고민을 인간 안에서 찾다가 우주로 그 생각이 확장되고 그 퍼스펙티브가 이동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4: 반면 일본 영화들은 큰 사건이나 강한 볼거리보다 인물의 감정과 관계의 변화를 차분하게 따라가는 작품들입니다. 감독 고유의 시선과 섬세한 정서를 앞세운 영화들이 많습니다. 깐 영화제는 인간의 내면과 시대상을 세밀하게 포착한 작품에 높은 평가를 내려온 만큼 나홍진 감독의 호프처럼 장르적 독특함과 강렬한 비주얼을 앞세운 작품이 어떤 성적표를 받을지 관심입니다. 최근 깐 영화제에선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이란과 인도 등 아시아 영화의 존재감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시선과 정서로 세계 관객들을 사로잡은 아시아 영화들은 이제 깐 영화의 주요 흐름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프랑스 깐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6: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이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 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 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 안경.

0: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1: 1250만불, 1250만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5: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6: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7: 건강하세요.
5: 센터 메디컬 그룹.
8: 아침에 맥다널즈를 가져다 주는 사람은 좋은 친구죠. 그 친구가 서세이지 맥머핀 위드 에그를 가져왔다고요? 그 친구가 바로 베프죠. 그런데 그 베프가 샌드위치에 아이스 캐러멜 마끼아로까지 공수해왔다고요? 그런 소울메이트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9: 맥도날드의 아침으로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지금 서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두 개가 단돈 6불이거든요. 맥카페 하나 곁들여 감동 포인트까지 추가하세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와 함께 적용 불가. 단품은 정상 가격임.
10: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렌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11: 우와, 싸다, 정말 싸다.
10: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렌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1: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10: 진짜 감쪽 같네.
11: 역시 렌트웨이야.
10: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렌트웨이.
11: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합니다.
12: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13: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후리아탄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12: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13: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12: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9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12,000 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전망치를 밑도는 수치입니다. 이란 전쟁 장기화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미국의 고용시장은 안정적이다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투스 충격으로 불리는 인공지능발 사이버 보안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첨단 AI 출시에 앞서서 정부가 미리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곧 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AI 사이버 보안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명령은 AI 모델의 출시에 앞서서 정부와 사전에 소통하는 자발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개발업체들이 신규 AI 모델 공개 90일 전에 정부에 해당 모델을 제공하고 은행 등 핵심 인프라 업체에도 사전 접근권을 부여한다는 형식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행정명령은 기존의 사이버 보안 정보 공유 프로그램에 AI 기업들을 포함하도록 개편하는 한편 최첨단 모델에 대한 정부의 의무적인 승인 조치까지는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인도 방문을 앞두고 인도 주재 미국 대사가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인도에 에너지 수출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르지오 고르 주인도 미국 대사는 인도가 미국산 에너지 구매에 매우 호의적이라며 우리는 매우 만족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에 수출을 확대하고자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도는 지난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연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러시아뿐 아니라 베네수엘라와 이란 등으로 원유 공급처를 다각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엔비디아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어제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기술주 전반의 상승세를 이끌면서 엔비디아 어제 열풍을 이끌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한 엔비디아 자체 주가는 정착 주춤하고 있습니다. 높은 실적 하지만 주가는 주춤. 엔비디아의 주가의 역설 YTN이 보도합니다.
1: 엔비디아의 지난 1분기 매출은 81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 급증했습니다. 시장 전망치 792억 달러를 가볍게 넘어섰습니다. 이 강력한 실적은 인공지능 투자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지표가 되면서 전 세계 반도체 제조사들의 주가를 일제히 끌어올렸습니다.
2: And so we've now arrived at the era of useful AI. The impact of AI is in the potential is incredible. But the actual use is minimal. Now it's a taking.
1: 그러나 정작 엔비디아의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오히려 하락하는 등 차분했습니다. 글로벌 기술주를 선도하면서도 자체 주가는 주춤한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가 선반영입니다. 호실적 전망이 수개월 전부터 주가에 녹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재가 현실이 되면 이익을 챙기려는 매물이 쏟아지기 마련인데 엔비디아 역시 발표와 동시에 매수세가 주춤해졌습니다. 둘째는 시장 기대치와의 불균형입니다. 다음 분기 매출 전망치로 910억 달러를 제시해 시장 평균은 넘었지만 월가 극단론자들이 기대한 960억 달러에는 못 미쳤습니다. 과열된 기대치를 다 채우기엔 역부족이었던 셈입니다.
3: So they're checking all the boxes to me, but they don't impress anybody anymore. Yeah, they beat earnings expectations. Yeah, they beat revenue expectations. They got it higher again. What's next?
1: 그동안 유입됐던 파생 상품과 투기성 자금이 실적 발표 당일 일제히 빠져나간 것도 주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엔비디아는 AI 산업의 건재함을 증명하며 후발 주자들을 끌어올렸습니다. 다만 몸집이 커질 대로 커진 스스로에겐 단기 숨 고르기 압력이 되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4: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5: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4: 네.
5: 수영도?
4: 그럼요.
5: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4: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5: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0: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1: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을 띠며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0: 1338-4000.
2: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오래간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 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에 활력소가 되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0: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Come, see, and feel, enjoy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3: 타운 내 핫, 핫, 핫 플레이스. 육가와 마리포사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4: 9불 99, 가성비 갑에 한식, 중식, 일식, 분식까지. 골라먹는 재미가 가득한 K푸드 라운지.
5: 오늘 뭐 먹지? 고민 끝! 뜨거운 메뉴는 더 뜨겁게, 차가운 메뉴는 더욱 차갑게.
6: 가족 외식은 물론 친구 모임 및 여유롭고 편안하게 혼자만의 식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곳.
7: 쇼핑하다 출출할 때, 맛있는 한 끼가 필요할 때.
8: 맛있는 행복이 모이는 곳,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로 오세요. K푸드 라운지,

0: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어제 LA 다저스가 샌디에고 파드레스를 4-0으로 꺾었는데요. 이렇게 만화를 그리잖아요. 그러면 베스트셀러가 될 수 없습니다. 뭐 뻔한 만화를 그리고 있어. 이렇게 욕만 먹을 뿐입니다. 어제 오타니 선수가 선발로 나왔었습니다. 5이닝 동안 무실점. 5이닝 동안 3안타 무실점. 타석에선 1번 타자로 나와서 초구 홈런. 그리고 팀의 4-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스스로 돕는 자 오타니가 스스로 도왔습니다. 어제 다저스가 4-0으로 이겼으니까 오타니의 홈런은 결승 홈런이 됐습니다. 지난해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4차전에 이어서 공식 경기에서 통산 두 번째로 투수로서 선두타자 홈런을 기록한 선수가 됐습니다. 어제 원맨쇼를 펼친 오타니 선수 덕분에 다저스는 2연승을 기록했고요. 샌디에고에게 잠깐 뺏겼던 내셔널리그 선두 자리도 다시 되찾아왔습니다. 한편 김혜성 선수는 어제 4타수 1안타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김혜성 선수의 타율은 2할 6푼 9리까지 올랐다 그래야 되나요? 내렸다 그래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샌디에고는 어제 패배로 서부지 지금까지 진행해 유지승이었습니다. 아직 대기질 오늘 밤 10시까지 주의보 발령된 상태거든요. 외출하실 때 마스크 착용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찾아보면 어딘가 쓰던 마스크 있을 겁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전문회사 융자나라,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1: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고베주얼 그룹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LED 광장에서 대형 보석쇼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 데이를 노려라를 슬로건으로 진행됩니다. 남양 진주와 아코야 진주 목걸이, 랩다이아, 무이사 나이트 반지 등 무려 2천여 점이 전시되며 전 품목 최대 80% 할인으로 실속 있는 쇼핑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목선을 커버하는 굵은 진주 목걸이와 얼굴을 밝히는 다양한 디자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더스 데이 이후 가장 합리적인 보석 쇼핑 마지막 찬스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베주얼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광장에서 5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라디오 서울 공개 방송도 놓치지 마세요. 3101쇼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 세일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에 드리며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

0: 이 마크 발렌티노 양복 799불 하나 사면 두 번째는 반값입니다. 사계절용 콤비 자켓, 티셔츠, 와이셔츠, 바지,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은 윌셔와 웨스트무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번입니다. 통증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음한의원의 고기현 원장님은 중국 북경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북경동진문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중의사입니다. 나음한의원은 침, 부항, 추나, 괄사, 골타요법 및 근육관절교정을 통해 구조적 이상을 제거하여 만성통증은 물론 내과 및 신경계 질환을 치료합니다. 주요 진료 과목으로는 만성통증, 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오십견, 비염, 알러지, 갱년기 증후군, 생리통, 불안초조, 불면증, 담적병 등이 있으며 효과적인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험을 환영하는 나음 한의원은 6281 비치 블러버드 부의 나팍이며 문의는 65735 4000번 65735 4000번입니다.
1: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2: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3: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4: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5: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4: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6: 213-383-3838 213-383-3838.
7: H마트와 함께하는 롱 위크엔드.
8: 빅사이즈 머리 없는 흰새우, 한국산 민물장어 필렛, 생삼겹살, 부채살 스테이크까지. 메모리얼 데이 연휴에 바베큐 한상 제대로 준비해보세요.
7: 헬로움 감성 미니 가스렌지, 바베큐 꼬치, 사각 지퍼형 보온 보냉배까지. 캠핑 필수 아이템도 완벽 준비.
8: 에브리타임, 홍삼원, 홍삼 진고, 데일리스틱 등 정관장 인기 건강식품. 최대 30% 세일. 이번 연휴 맛있게 즐기고 건강까지 챙기세요.
7: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9: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0: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11: 엄마 집밥이 최고지.
10: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11: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10: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11: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10: 밥 한 그릇 더요.
12: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10: 웨스턴 도마 칼국수.
12: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10: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12: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13: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14: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13: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14: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13: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14: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5: Paid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16: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0: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6: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네, 이란 전쟁이 지지부진하자 급기야 티격태격 싸우는 트럼프와 네타냐후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과의 새로운 합의 추진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의견 차이를 보이며 언성을 높이는 등 거친 통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통화 직후 네타냐후 총리는 측근들에게 격노하는 등이 극도로 격앙된 상태였던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엑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가 지난 19일 이란과의 합의 추진 방안을 전화로 논의했지만 네타냐후 총리가 크게 격앙된 상태였다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통화 내용을 브리핑받은 미국 쪽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중재국들이 양쪽의 서명을 받아내기 위한 의향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네타냐후가 그 의향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라고 물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의향서에는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하고 이란 핵 프로그램 및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을 논의하기 위한 30일간의 협상 기간을 갖는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자 네타냐후 총리는 도대체 누구 마음대로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한다는 것입니까? 라면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도 기분이 나빠진 듯 카타르와 파키스탄이 주도가 돼서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이집트 등 다른 연관국들의 의견을 모두 반영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라면서 소리질렀습니다. 그러자 네타냐후 총리는 더 격앙된 목소리로 우리 이스라엘과 합의 없이는 전쟁 종식은 불가피합니다라고 소리쳤다라고 이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마친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 하지 못한 격한 말을 측근들에게 토해내면서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측은 조만간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워싱턴을 직접 방문하기를 원합니다라면서 일정 조정에 대해서 백악관에 문의해온 것으로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오는 11월 선거를 위해서라도 서둘러서 전쟁을 끝내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자신이 재판에 회부되지 않기를 위해서도 전쟁을 이어가야만 하는 네타냐후 총리. 결국 이제 두 사람의 밀월 관계도 각자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그 유효기간이 다 돼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주한미 대사로 지명된 미셸 박 스틸이 뜬금없이 쿠팡을 감싸는 이유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미셸 박 스틸 주한미 대사 후보자는 어제 70년 넘게 이어져 온 미국과 한국의 동맹을 강화함으로써 나의 헌신을 계속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미셸 스틸 후보자는 어제 상원 외교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이 연방 하원 의원으로 재직했던 두 임기 동안 세입위원회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면서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일했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주한미군 2만 8,500명을 주축으로 하고 미국의 핵 확장 억지력으로 강화된 우리의 공동 방위 태세는 여전하다라는 말도 함께 했습니다. 미셸 박 스틸 후보자는 지난해 한미 정상 간 통상 그리고 안보 합의 내용이 담긴 공동 팩트시트를 언급하면서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한 협정을 환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은 미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처럼 똑같이 동일한 시장 접근권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뜬금없이 이런 말을 왜 했을까요? 그건 분명히 미국 기업으로 한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쿠팡, 요즘 크게 논란이 일고 있는 이 쿠팡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쿠팡의 로비가 미셸 스틸한테까지도 손을 뻗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미셸 스틸이 주한미 대사가 되면 쿠팡의 기세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갈 전망입니다.

이어서 믿을 수 없는 자외선 차단제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자외선 차단제의 약 80%가량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또 효과도 별로 없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비영리 환경단체인 EWG가 어제 발표한 자외선 차단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2,784개 제품 가운데 안전성과 효과가 인정된 것은 20%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 단체가 효과와 안전성을 인정해서 추천한 20%, 약 550개 정도의 제품 가운데 497개는 주로 미네랄 성분으로 제조됐다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미네랄 기반으로 제조된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의 진피층에 흡수되지 않아서 피부 자극이나 독성을 거의 유발하지 않습니다. FDA가 자외선 차단제에 사용하도록 승인한 이 미네랄은 산화 아연과 이산화 타이타늄 등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EWG는 이 화학 물질로 제조된 자외선 차단제는 추천할 수 없는 제품들이 대부분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화학 물질 기반 제품은 피부로 들어간 차단제가 자외선을 흡수해서 열로 방출하는 화학 반응으로 작용하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일단 화학 물질이 피부 안으로 깊숙이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FDA는 지난 2019년 자외선 차단제에 흔히 사용되는 6개 화학 물질은 단 하루만 사용해도 위험한 수준으로 인해서 인체 혈액에 흡수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자외선 차단제에 사용되는 호모살레이트와 옥시벤존의 경우에는 차단제를 바른 뒤 혈액에서 2주 이상 안전 기준치 이상으로 계속 검출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호모살레이트와 옥시벤존은 생식기능 저하, 면역계, 교란 등에 악영향을 준다라는 이유로 여러 나라에서 규제받는 화학물질입니다. 미국에서는 아직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FDA는 지난 2019년 자외선 차단제 제조업체들에게 호모살레이트와 옥시벤존 등 12개 화학물질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화장품 제조업체들은 아직까지 그저 확인 중입니다 라고만 답변하고 있고 판매 중단 등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여전히 판매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 불안하면 선블락 로션, 선스크린 로션,

0: 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데 마치 이를 조롱하듯이 스타벅스 코리아는 5월 18일을 탱크데이라고 명명하면서 이벤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5.18 민주화 운동을 조롱했다라는 논란이 불거진 스타벅스 그 탱크데이 이벤트의 파장이 지금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고 급기야 시민단체는 스타벅스 코리아를 운영하고 있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자, 취재기자 현장 연결로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이 불매 운동이 잇따르고 있다고요?
2: 네, SNS에는 스타벅스 불매를 인증하는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게시글에는 스타벅스 카드나 텀블러를 자르는 사진과 함께 스타벅스는 끝났다, 집에 있는 스타벅스 제품 다 없앴다는 등 강한 어조의 비판이 적혔습니다. 시민단체 역시 스타벅스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국가폭력 피해 범국민 연대는 오늘 스타벅스 광화문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 왜곡 마케팅 전략 진행 과정에 대한 상세한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또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스타벅스 코리아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희생자들을 조롱했다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사퇴를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1: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스타벅스 이벤트로 경찰에 고발도 당했죠.
2: 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어제 정용진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6주년 당일 탱크 텀블러 시리즈를 판매한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가 민주화운동과 유족을 모욕했던 겁니다. 서민위는 이벤트 자체가 민주화운동 당시 탱크 투입을 연상시키고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는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떠오르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강남경찰서는 명예훼손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벤트 기획자나 최종 승인권자가 문구를 정하는 과정에 5.18 관계자들을 비하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영국의 한 라디오 방송사가 찰스 3세 국왕의 서거 소식을 잘못 송출하는 사고를 내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방송사 라디오 캐롤라인은 어제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가 초래한 모든 혼란과 고통에 대해 사과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방송사는 전날 오후 동부 에섹스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컴퓨터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면서 찰스 3세 국왕이 서거했다는 내용의 비상방송을 송출했습니다. 영국 방송사들은 국왕 서거와 같은 국가적 비상 상황에 대비한 방송 프로그램을 사전에 준비해 두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찰스 3세는 카밀라 왕비와 함께 북아일랜드 공식 행사에 참석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라디오 캐롤라인은 1964년 BBC의 방송 독점 체제에 반발하며 설립된 방송사입니다. 과거 영국 해안 인근 선박에서 불법 해적 방송 형태로 운영되며 이름을 알렸고 1967년 해적 방송 금지법 제정 이후에도 방송을 이어갔습니다. 이후에 1990년 선박 방송은 종료했으며 현재는 정식 방송 허가를 받아 운영 중입니다. 한편 방송국 측은 직원이 문제를 인지한 뒤 정규 프로그램을 복구했고 방송을 통해 공식 사과를 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발병한 분디부조 에볼라가 확산하는 가운데 이 백신은 개발까지 3개월에서 9개월가량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WHO 전문가들은 현재 특화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분디부조 에볼라에 대한 백신이 개발되기까지 이 같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상시험을 우선하여 진행할 후보 백신을 추천하는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열고 백신 후보 물질에 대한 자료들을 평가했으며 이 가운데 두 종류의 잠재적 백신 사용 가능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에볼라 바이러스 가운데 백신이 개발된 것은 대표적인 유형인 자이르 에볼라뿐입니다. 전염병 대비 혁신 연합의 리처드 대표도 분디부조 에볼라 백신에 대해서 즉시 개발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라면서도 백신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단계로 가기까지는 앞으로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현재 민주콩고에서는 600건 이상 분디부조 에볼라 감염 의심 사례가 보고됐으며 이 가운데

139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콩고 지역 일대에서 선교 활동을 벌이던 미국인 6명이 에볼라 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했으며, 이 가운데 한 명이 감염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must read,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은행 고객들의 시민권 및 이민 신분 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불법 체류자의 금융 접근을 제한하는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금융범죄 차단과 함께 불법 체류자의 금융 시스템 접근 제한을 겨냥한 이민단속 강화 기조의 연장선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위해서 미국 금융 시스템의 무결성 회복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명령은 연방재무부와 연방기관들의 금융거래 검증 절차를 확대하고 신원 확인 및 사기 탐지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은행권의 고객 확인 과정에서도 신원 검증, 신분 검증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민자 사회에서는 은행 이용 과정에서 시민권 및 체류 신분 관련 추가 서류 제출 요구가 확대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시행 지침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고객 신원 확인 절차와 자금 출처 검증 등이 전반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일대를 포함하는 올림픽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올해 중상자가 나온 교통사고가 전년보다 크게 늘어났습니다. 또한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소위 뺑소니 사고와 음주 및 약물 운전 관련 사고도 늘어나면서 지역 교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LAPD가 최근에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올림픽 관할 지역의 전체 중상 교통사고는 3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1건보다도 48%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4년 같은 기간 17건과 비교하면 무려 82% 증가한 겁니다. 사망자가 난 교통사고는 올해 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건과 같았습니다. 2024년 같은 기간 4건과 비교하면 50% 많은 수치입니다. LAPD는 주요 위험 교차로로 한인타운 내 유가와 버먼트 에비뉴를 제시했습니다. 전체 교통사고 위험 교차로 항목에서 유가와 버먼트 에비뉴 교차 지점은 위험한 좌회전이 주요 원인으로 표시됐고 지난 5개월간 총 8건의 대형 사고가 이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산타모니카 피어 인근 해변이 또다시 캘리포니아 최악의 오염 해변 중에 하나로 선정됐습니다. 특히 해당 지역은 5년 연속 불명예 명단에 오르면서 수질 오염 문제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산타모니카 피어 인근 세균 수치는 안전 기준에 최대 20배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힐더베이의 연례 해변 수질 평가에 따르면 산타모니카 피어 북쪽 피코 블루버드에서 남쪽 윌셔 블루버드 사이 해변 구역은 캘리포니아 최악의 오염 해변 10곳 중 두 번째로 나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남가주 지역의 우수 수질 해변으로는 팔로스 버디스의 블러프 코브 해변, 카피스트라노 카운티 해변, 데나 포인트 하버, 헌팅턴 시티 비치, 헌팅턴 하버, 라구나 비치, 그리고 선셋 비치 등이 선정됐습니다. 이 LA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이 되는 아시아는 전체의 5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가주부동산협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서 중간가격 $875,500 단독주택을 구입하려면 20%를 다운하고 30년 고정 모기지를 6.71% 이자에 받는다라는 가정 아래 매달 지불해야 하는 모기지와 이자, 재산세 등 주택 경비는 월 $5,530에 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같은 페이먼트를 감당하려면 연소득이 최소 $220,200는 돼야 합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 내 아시안 가구의 29%만이 이 같은 소득 수준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전체를 본 것인데 LA 카운티만 따로 놓고 보면 더욱 심해집니다. LA 카운티의 경우 중간가 $918,860 주택을 구입하려면 연소득이 $232,400가 돼야 이 페이먼트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소득 기준을 갖춘 LA 카운티의 아시안 세대는 전체의 19%에 불과합니다. 고가의 비만 치료제를 월 $50에 이용할 수 있는 메디케어 시범 프로그램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대상 약물에는 위고비와 제파운드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약물은 체중 감량 효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보험이 없으면 월 150에서 최고 $700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월 $50에 이용하려면 메디케어 파트 D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자격은 체질량 지수 BMI 27 이상이면서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 전 단계에 있는 경우 또는 BMI가 35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월드컵 개막이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LA 한인타운을 비롯한 LA 전역이 축구 열기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월드컵 공식 개최 도시인 LA는 경기장과 팬 페스티벌, 또 공식 팬존 운영 준비에 들어간 가운데 LA 한인사회도 한국 대표팀 조별리그 일정에 맞춘 대규모 합동 응원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은 사상 최초의 48개국 참가 대회이자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이 3개국 공동 개최로 열립니다. LA는 16개 개최 도시 가운데 핵심 도시 중의 하나로 6월 12일부터 7월 10일까지 총 8경기를 개최합니다. 잉글루드에 위치한 소파이 스테디움에서는 6월 12일 미국 대 파라과이 개막전과 6월 25일 미국 대 튀르키예전 등 조별리그 5경기가 열리고 32강전 2경기, 8강전 1경기 등 모두 8경기가 LA에서 열립니다. 한편 월드컵 한인사회 공동응원준비위원회는 6월 11일 한국과 체코와의 1차전 그리고 6월 24일 한국과 남아공과의 3차전 응원전을 한인타운 내 윌셔 잔디광장에서 개최하고 또 6월 18일 한국과 멕시코가 맞붙는 2차전은 올림픽길 노르만디 코너 인근에서 거리를 막아놓고 거리 응원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행사장에는 대형 스크린과 이벤트 부스 그리고 푸드트럭 등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 차기 회장에 광문철 현 이사장이 당선됐습니다. 한방건강식품기업인 GC 내추럴 대표인 광문철 당선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1년 임기로 LA 한인상공회의소를 이끌게 됩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0: 네, 우리가 한국만 가면 꼭 들르는 올리브영. 그 올리브영이 이제 한국 가서 들리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제 올리브영이 드디어 LA에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1: 1250만불, 1250만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원만한 영양 섭취를 하는데도 기력이 떨어진다면 그 중심에는 알부민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영양을 운반하는 기초 단백질로 부족하면 빠른 피로, 몸이 붓는 부종, 근육 저하, 재생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NHS 메가알부민, 순도 높은 알부민과 고밀도 녹용, 노스캐롤라이나, 삼증포 산삼을 주성분으로 뛰어난 흡수로 충분한 알부민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의 진심, 메가알부민, 직접 한번 경험해보세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 213-277-8866 213-277-8866 OTC 환영.
5: 우리 엄마 마더스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6: 지금이 바로 기회,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5: 고베주얼그룹 K블링블링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에리드 광장에서 명품 남양진주와 아코야 진주 목걸이 초대형 보석쇼를 엽니다.
6: 두 줄, 세 줄 등 다양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사 나이트까지 무려 2천여 점 특별 전시.
5: 전 품목 최대 80% 파격 세일.
6: 고베주얼그룹이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광장에서 5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라디오 서울과 함께 공개 방송을 합니다. 마지막 찬스를 만나보세요.
7: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8: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7: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8: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7: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8: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 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9: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10: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9: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10: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9: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10: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1: Paid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12: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0: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 올리브영 스토리는 잠시 후에 좀 전해드리겠고요. 먼저 미국이 쿠바의 라울 카스트로 전 쿠바 대통령을 재판에 회부한다, 기소한다라고 어제 밝혔는데요. 물론 라울 카스트로의 신병이 확보된 건 아닙니다. 일단 재판에 서류를 그렇게 접수했다라는 것이죠. 참고로 라울 카스트로는 올해 95살입니다. 여하튼 전 쿠바 대통령 라울 카스트로를 기소했다라고 밝힌 어제 미군의 항공모함 전단이 쿠바 앞바다인 카리브해에 진입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이제 미국과 쿠바 간의 긴장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차례는 쿠바인가요?
13: 미군 남부사령부는 니미츠 항공모함과 구축함, 보급선으로 이루어진 항모 강습단이 카리브해에 배치됐다고 현지 시간 20일 SNSX에 밝혔습니다. 이어 이 강습단이 대비 태세와 견줄 수 없는 작전 범위, 전략적 우위의 전형이라며 니미츠함은 타이완 해협에서 아라비아만의 일기까지 전 세계에서 전투 역량을 입증하며 지역 안정보장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쿠바 앞바다 미군 항모전단 전진 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 군사 개입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직후 이뤄졌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공급망 차단과 경제 제재 등의 압박만으로는 쿠바의 체제 변화가 쉽지 않다고 판단해 군사 개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미군 지휘부가 요인 체포 압송 작전을 넘어서는 다양한 군사적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후 공산국가인 이웃나라 쿠바를 실패한 국가로 규정한 채 각종 제재를 부과하고 에너지 공급망까지 차단하면서 강하게 압박해왔습니다. 특히 중남미에서 베네수엘라에 이어 쿠바를 다음 목표로 삼겠다고 공언하고 이란 전쟁이 끝나면 쿠바가 다음 군사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해왔습니다. 미국은 앞서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할 때에도 카리브해에 항모전단을 배치했습니다.
0: 이어서 한국만 가면 꼭 들리는 올리브 영이 드디어 LA에 상륙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CJ 올리브 영은 오는 29일 미국 내 첫 오프라인 매장을 LA 인근 패사데나에 설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패사데나의 올리브 영 매장을 통해서 남가주 지역의 K-뷰티와 K-웰리스를 확산시키겠다라는 게 CJ 올리브 영의 목표입니다. 특히 이번 진출은 국내 브랜드가 개별적으로 현지의 온 오프라인 유통 채널에 입점하는 수준을 넘어서 미국 내 뷰티와 패션 트렌드의 중심 지역에 K-뷰티 글로벌 쇼케이스를 만든다라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올리브영 패사다나 점은 약 9,000 스퀘어 피트 규모의 단독 단층 매장입니다. 바로 옆에는 애플 스토어가 있고 도보로 1, 2분 거리에 룰루레몬, 알로, 티파니 앤 컴퍼니 등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 매장이 위치한 소위 핵심 상권입니다. 오프라인 매장 오픈과 함께 미국 전용 온라인 몰도 개장합니다. 기존 글로벌 몰에 비해서 배송 기간을 대폭 줄이고 무료 배송 기준도 낮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올리브영은 지난 3월 LA 인근 블루밍턴에 대형 물류센터까지 구축했습니다. 이 물류센터에서 온라인 몰 배송을 올리브영이 직접 처리할 방침입니다. 올리브영은 올 상반기 중에 LA에 한 개 매장을 추가로 오픈하는 등 1년 안에 미국 내 5개 매장을 열 계획입니다. 초기에는 LA와 캘리포니아주 등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후에는 중남부와 뉴욕을 포함한 동부권의 핵심 상권을 공략한다라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학생들이 공부를 너무 잘해서 고민인 하버드대학교 스토리 전합니다. 명문 하버드 대학이 고질적인 학점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웬만하면 대부분 A학점을 받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결국 학부 과정에서 이 A학점 비율을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하버드대 교수진은 최근 투표에서 학부 강의에 A학점 비율을 제한하는 안건을 표결에 붙여서 찬성 458표, 반대 201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새 정책의 핵심은 20% 플러스 4 방식입니다. 20% 플러스 4라는 방식입니다. 각 강좌에서 일반 A학점을 수강생의 20%까지만 줄 수 있도록 하되 소규모 강의나 우수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그런 상황은 예외적으로 거기 플러스 4명, 최대 4명까지 추가로 A학점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시멈 A학점은 20%까지만 주되 추가로 플러스 4, 추가로 4명까지 더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학점이 지나치게 부풀려져서 성적의 변별력도 떨어지고 학위 신뢰도가 떨어진다라는 내부 위기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버드대학에 따르면 지난 2024-25학년도 기준 학부생이 받은 학점의 무려 60% 이상이 A학점이었습니다. 2012-13학년도 그 비율이 35%였던 것에 비하면 두 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다시 말해 하버드대학에 다니면 60% 안에만 들면 거의 웬만하면 다 A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최고 GPA를 받은 졸업생에게 주는 상, 소피아 프로인트 상도 과거에는 졸업할 때 한두 명 정도 받는 수준이었습니다만은 지난 학년도에는 무려 55명,
14: 55명이 동점자가 돼서 공동수상했습니다. 떼거지로 55명이 공동수상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최근 AI 확산으로 더 심해졌다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생성형 AI 활용이 활발한 수업을 맡은 교수들의 수업에서는 약 30% 더 많은 A 학점이 나왔다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에 학생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내 설문조사에서 학부생의 약 94%가 20%+4 이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버드대 학생회 간부인 한인학생 이현수 씨는 최근 뉴욕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절대 성적을 근거로 A학점을 주는 것이 아니라 20% 안에 들어가면 A학점을 준다라면 서로 상대방 학생이 동료 학생이 20%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이기적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은 일단 2027학년도부터 본격 도입됩니다. 그리고 시행 3년 후에 정책 효과를 재평가할 예정입니다. 한편 하버드대학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예일대학도 이 같은 제도 20%+4 이 같은 제도의 도입을 우리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0: 물건을 찾거나 집안 일을 할 때 나지막이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사람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실 이해 못했던 혼잣말 어르신들이 주로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새 본인도 자신도 모르게 내뱉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당혹감을 느끼시나요? 그럴 필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 괜찮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요, 나이가 들면서 혼잣말이 늘어나는 현상은 심리적이고 인지적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노화로 인해서 아무래도 기억의 기능이 쇠퇴하게 되면 뇌는 정보를 시각적, 청각적으로 동시에 확인하려는 본능이 생긴다고 합니다. 즉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며 귀로 다시 들음으로써 정보를 더 확실하게 각인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혼잣말은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과제 수행 능력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로도 진행됐는데요. 참가자들에게 무작위로 배열한 사진들을 보여주고 특정 사물을 찾도록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참가자들은 찾고 있는 물건의 이름을 소리 내서 말했을 때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빨리 물건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뭐 열쇠 잃어버렸을 때 열쇠 어디지? 열쇠 이렇게 중얼거리면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찾는 동안 소리내 말하는 것은 물건의 시각적 이미지를 머릿속에 계속 활성화시키기 때문인 건데 말 되죠? 같은 맥락에서 운동선수들이 할 수 있어, 아자아자, 이까지 거 해낼 수 있어 라고 외치는 게 괜한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얘기 한 뒤에 분명히 뭔가 해냅니다. 네, 그리고요, 혼잣말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정신건강 전문가는 스스로에게 말을 걸면서 상황을 차분히 정리함으로써 우리 신경계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은퇴나 자녀의 독립 등으로 타인과의 대화 기회가 줄어드는 그런 시기에 접어들었을 때 본능적으로 인간은 적막을 깨고 소통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이럴 때 혼잣말은 스스로에게 건네는 일종의 사회적 위안이 될 수도 있겠죠.
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 We will fight for you.
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3: 민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4: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5: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4: 센터 메디컬 그룹.
6: 오르고 또 오르는 고물가 시대. 오늘은 또 뭘 먹나 고민되시죠?
7: 이제 걱정 그만.
8: 직장인 점심 빠르고 든든하게, 주부님들 저녁 고민도 간편하게,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가 한방에 해결해드립니다.
9: 맛보장, 저렴한 가격 보장.
10: 다양한 메뉴를 부담없는 가격으로 즐기는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11: 혼자여서 편하고 함께라면 더 좋은 행복한 식사.
8: 점심 해결, 저녁 고민 해결,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로 오세요.
12: 투고도 대환영입니다.
13: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14: 언니, 우리 이번 주말에 골프 치러 가자.
15: 누구랑? 우리끼리?
14: 아니, 골프 프로미에서 너무 재밌는 이벤트가 있더라고. 바로 쉽게 가입해서 신청해.
16: 티칭 프로와 함께 배우고 재밌는 골프 이벤트도 즐기는 새로운 골프 플랫폼.
17: golfpromi.com.
18: 우사장님 주말에 뭐 해?
16: 골프.
18: 누구랑 해?
16: 프로랑.
18: 어떻게 해?
16: 골프 프로미에서.
14: 맞춤형 티칭 프로를 만나고 다양한 골프 이벤트도 함께 즐겨보세요.
16: golfpromi.com.
19: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톡.

0: 성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주름이 맛있는 소반식당.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 외계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 CJ그룹 식품 계열사들이 텍사스주에서 오늘부터 열리는 PGA투어 더 CJ컵 바이런 넬슨 대회 현장에서 K푸드 알리기에 나섭니다.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베이커리 브랜드 뚜레쥬로는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더 CJ컵 내 그룹 통합 체험관 하우스 오브 CJ에서 브랜드 홍보 부스를 특별 운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뚜레쥬로는 매일매일의 축하, Celebration in Everyday라는 슬로건을 콘셉트로 해서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제품 체험 공간에서는 K-베이커리 대표 메뉴인 단팥빵을 비롯해 진한 우유 크림빵, 클라우드 도넛 등을 선보입니다. CJ푸드빌의 K푸드 브랜드 두루미도 함께 소개합니다. 또한 7번 홀에는 한강공원을 연상시키는 계단식 데크 공간을 마련해서 관람객들이 음식을 즐기면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하우스 오브 CJ 부스 내에서는 비비고 만두를 형상화한 이 포토존과 함께 비비고 누들 신제품 시식 행사도 진행합니다. 로버트 에이브라임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현재 안정된 상태가 한반도 상태다라면서 주한미군 병력 감축 조짐도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현 상황을 평가했습니다. 에이브라임스 전 사령관은 자신이 주한미군사령관으로 부임한 직후 열렸던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거론하면서 현재 한반도는 2019년 1월 이후로 가장 안정된 상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에이브람스 전 사령관은 그 이후로 김정은이 하노이 북미회담의 결렬을 계기로 해서 공세적인 태도를 바꿔 남북관계를 소위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면서 수세적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에서 다수의 위원들은 물가 상승률이 지금처럼 높은 수준을 계속 웃돌게 된다면 금리를 인하가 아니라 인상해야 할지도 모른다라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다수의 연준 이사들은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인 2%를 계속해서 웃도는 상황이 이어지면 일정 수준의 통화정책 긴축이 필요하다라며 금리 인하가 아니라 오히려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왜 인하하지 않느냐라고 압박하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하는 강수를 뒀습니다만은 정작 본인이 결정한 이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가 어렵게 돼버린 상황입니다. 현 상황을 인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은 차기 연준 의장이 취임을 하면 금리 인하를 기대하십니까? 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라며 갑자기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LA시장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소속 후보에 대해서 비공식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LA시장에 출마한 스펜서 프렛 후보가 열렬한 마가 인물이라고 들었다. 잘 되길 바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공식적인 지지 선언은 아닙니다만은 다음 달 2일 LA시장 선거 예비선거를 앞두고 공개적으로 이 프렛 후보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스펜서 프렛은 리얼리티 TV쇼 프로그램 더 힐스에 출연해서 인지도를 모은 인물로 공화당원이지만 스스로를 마가라고 소개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편 이번 LA시장 선거는 현직인 캐런 베스 시장을 비롯해 서부의 맘단이다라고 불리우고 있는 리티아 라만 시의원, 그리고 IT 기업 코너스톤 온디맨드의 전 CEO 애덤 밀러, 그리고 목사 출신 레이 황 등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일단 당적과 관계없이 모든 후보가 출마해서 다음 달 2일 예비선거를 치르고 11월 3일 상위 2명에 대한 결선 투표를 진행합니다.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Your time to play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캘리포니아 라로리의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자, 첫 번째 참가자.
7: 주문한 음료가 만들어지는 동안요.
6: 두 번째 참가자.
8: 네, 레스토랑에서 제 이름이 불리길 기다리다요.
6: 세 번째 참가자.
7: 오후에 정원을 가꾸고 난 후에요.
6: 훌륭한 대답입니다.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세 분 모두 정답입니다. 캘리포니아 라로리 스쿼체스. 작은 재미, 큰 행복. 책임감 있게 플레이하세요. 구매 플레이 또는 상품 수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9: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 은퇴 구별 세일.
10: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9: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0: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799불 하나 사면 두 번째 반값. 사계절용 콤비 자켓, 와이셔츠, 바지.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
9: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인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0: 혼잡을 피해 미리 투표하세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어느 투표소든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투표소를 찾으시려면 plan.lavo.gov를 방문하세요. 망설이지 말고 투표하세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선거관리국이 제공합니다.
11: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2: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11: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2: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11: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12: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11: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2: 올림픽 골프니까.
11: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13: 당뇨를 원인적으로 해결하는
11: 세종송보감.
13: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11: 세종송보감.
13: 쌩쌩 돌아라 하하.
11: 세종송보감이잖아.
14: 그렇습니다. 세종송보감은 천연 솔잎풀 원료로 서울 약사신협에서 연구하고 식약처가 인정한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세종송보감으로 우리의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15: 213-383-8899

0: 성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주름이 맛있는 소반식당.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 네, 이어서 이제 다음 타자는 쿠바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미국 정부가 쿠바 혁명 주역이자 막구 실력자인 라울 카스트로 전 대통령을 결국 기소했습니다. 일단 서류상으로 재판에 회부한 것입니다. 사실상 쿠바를 지배하는 실질적인 수장을 미국의 사법당국이 직접 겨냥하면서 올 1월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 사태로 얼어붙었던 중남미 정세가 다시 한번 격랑에 휩싸일 전망입니다. 연방법무부는 지난 1996년 미국 내 쿠바 망명단체가 운영하던 항공기 두 대를 쿠바군이 격추해서 탑승자 4명이 사망한 그 사건과 관련해 라울 카스트로 전 쿠바 대통령을 기소한다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사건 당시 라울은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연방법무부는 라울에 대한 형량이 최대 사형 또는 종신형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울 카스트로는 그런데 올해 95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타드 블랜치 연방 법무부 장관은 그가 미국 법정에 설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기자들에게 카스트로가 자발적으로 오든 아니면 다른 방식을 통해서 오게 되든 미국 법정에 나타날 것으로 나는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법무부 수장이 법정 최대형까지 언급하면서 초강수를 두고 있습니다만은 100세가 멀지 않은 라울 카스트로가 미국 감옥에 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반적으로 법조계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같이 강한 발언으로 칼을 빼든 이유는 명백한 전술적인 압박 카드다라는 분석입니다. 라울 카스트로가 쿠바 정권을 실질적으로 지탱하는 막후 실력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95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번 기소는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의 정권 교체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미국은 쿠바에 연료를 공급하는 국가들을 상대로 고강도 제재를 가해서 사실상 쿠바를 전면 봉쇄 중입니다. 이에 따라 쿠바 전역에서는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하고 수십 년 만에 최악의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력난으로 인해서 쿠바 대부분의 지역은 교통이 멈춰 있고 청소차도 다니지 못해서 길거리는 쓰레기 투성입니다. 또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지만 에어컨은 물론 냉장고조차 가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쿠바 전역에서 허다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프랑스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이 방문 자체가 뉴스가 아니라 프랑스 대통령과 불화설이 있는 가운데 프랑스를 방문한다라는 게 뉴스입니다. 악시오스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15일 프랑스 에비앙 레뱅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뉴스라고 볼 수 없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최근 유럽 동맹국들과의 갈등 때문에 참석 여부가 불확실했었다라는 예측도 제기됐어서 이 자체가 뉴스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 과정에서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주요 동맹국들이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라면서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는 이란 문제뿐만이 아니라 나토의 방위비 증액 문제에서부터 관세 문제에 이르기까지 각종 현안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등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G7 정상회의를 마친 후 베르사유 궁에서 만찬을 준비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을 환대한다라는 방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직후 베이징에서 만난 중국과 러시아의 정상들은 내용과 형식 모든 면에서 밀착 관계를 과시하면서 미국 보란 듯이 세계 질서 구축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이 19일과 20일 1박 2일로 확정 발표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막 끝낸 바로 다음 날인 16일이었습니다. 결국 미중 회담에 이어진 러중 회담이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미중 회담은 이란 전쟁 등 글로벌 정치 경제 불안정을 가라앉힐 세기의 담판이 될 것이다 라는 세간의 기대와는 달리 양국 무역 갈등 휴전을 연장하는 정도의 소위 스몰 딜만을 도출하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러중 회담에서는 세계 다국화와 새로운 국제관계에 대한 공동 성명 등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패권 체제를 겨냥한 공동전선을 펴고 단단히 밀착하는 구도를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원들이 어마어마한 성과급을 요구하면서 파업 일보 직전까지 갔었는데요. 정부의 개입으로 일단 파업은 모면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계속 발생한다라는 전제하에 앞으로 10년간 근로자 1인당 최대 6억 원의 성과급을 매년 지급한다는 데에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요. 미국 언론 등 외신이 이번 삼성의 파업 위기 사태를 연일 탑뉴스로 보도했다라는 것인데요. 보도하는 시각도 조금씩은 다릅니다. 어떤 언론은 전 세계적인 반도체 위기를 모면했다라고 글로벌적인 시각으로 보도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언론은 이번 사태로 삼성의 인재 유출을 막겨줬다라는 뭐 그런 분석도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YTN이 종합했습니다.
2: 로이터통신은 삼성전자 노사 합의로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망 위기를 극적으로 모면했다고 전했습니다. 인공지능 붐으로 이미 반도체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파업으로 인한 최악의 생산 차질 우려를 잠재웠다는 겁니다. 워싱턴포스트도 삼성의 파업이 현실화됐다면 반도체 가격 폭등을 부추기고 각국의 AI 인프라 투자를 지연시켰을 거라며 글로벌 충격을 면하게 됐다고 짚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삼성전자가 데이터 센터 서버부터 스마트폰, 전기차에 이르는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이라며 시장이 직면했던 치명적 타격을 비껴갔다고 진단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성과급 보상 합의가 삼성의 인재 유출을 막는 분수령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핵심 인력 이탈로 HBM 개발에서 뒤처졌던 지난 2019년의 실책을 반복하지 않으면서 AI 특수를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워싱턴포스트도 이번 합의는 비메모리 부문 인재들까지 장기간 회사에 묶어두려는 전략적 포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성과급을 회사 주식으로 주는 조항에 대해 개인 주주들이 크게 환호했다고 전했습니다. 직원들이 자사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품 경쟁력에 공을 들이면서 주가에 긍정적 자극이 될 거란 기대 때문입니다. 다만 로이터는 당장의 파업 비용보다 인건비 고정 지출이 높아지는 데 따른 리스크를 우려한다는 투자자들의 시선도 전했습니다. YTN
3: 홈쇼핑월드 신터블이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 99, 직화짜장면 4불 99, 서산 어리굴젓 9불 99, 새우 6접 9불 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 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4: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5: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6: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7: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8: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7: 품격 있는 가정에 대한 선물
8: 우메캔.
9: 우메캔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 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7: 감사한다면
8: 사랑한다면
7: 역시 우메캔.
8: 저도 우메캔을 받고 응? 싶어요.
9: 888-941-3311 우메캔.
4: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10: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5: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0: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1: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을 띈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0: 23388-4009

네, 올리비아 뉴튼 존이 출연한 영화에 나오는 이 노래 제나두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제목은 뭐였을까요? 네, 제나두였습니다. 같은 이름인데 노래 제목으로만 기억하는 이유는 그 영화는 망했기 때문입니다. 망한 영화의 주제곡을 살린 건 70, 80년대 한국의 라디오였습니다. 당시 한국인들은 망한 영화였어도 그 안에 삽입된 이런 보석 같은 음악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도 보석 같은 하루 발견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봉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굿모닝 여러분, 오늘도 차차차. 살다 보면요, 참 문제 없는 날보다 문제 있는 날이 더 많은 것 같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나 싶을 때도 있고, 괜히 피하고 싶고 덮어두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읽은 글에 이런 말이 오늘 있더군요. 문제를 피하면 나중에 더 크게 돌아오지만, 문제를 오랜 친구가 찾아온 것처럼 오 하이 문제 야 왔냐 이렇게 받아들이면 우리는 결국 절대 무기력해지지 않는다고요. 신기한 말 아닙니까? 같은 문제도 누군가에게는 벽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뭐 물론 쉽진 않죠. 아우 비를 날라오고 응? 몸은 그냥 쑤시고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속상하고 아우 문제야 반갑다 이러긴 어렵습니다. 그래도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면요, 오늘의 고민 하나가 내일의 힘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의 눈물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도망가기보다 그래 문제 한번 와봐 어? 내가 해본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결국 우리를 앞으로 데려가는 거니까요. 시간이 다 해결해 준다 그러죠? 지금 너무 큰 문제일 것 같아도 지나고 보면 뭐였더라? 아무것도 아니요? 이런 때가 올 겁니다. 그나저나 하, 불이 빨리 꺼졌으면 좋겠습니다. 캘리포니아에는 왜 레인이 잘 안 올까요? 로드 스튜어트, Have you ever seen the rain?

오늘도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네요. 아,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는데 점점 익어가고 있는 이 계절입니다. 스펠링, 영어 스펠링 요즘은 자동으로 이렇게 완성해주죠. 그래서 스펠링이 헷갈릴 때 자동 완성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가끔은 아, 이 스펠링이 이게 뭐더라 하고 헷갈릴 때가 있어요. 미국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단어 탑10이 정해졌네요. 그리고 주별로 가장 검색하는 빈도가 높은 단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거 뭐지? 스펠링 어떻게 되더라 하고 찾았던 단어가 또 뽑혔습니다. 플로리다에서는 스쿨, 학교, 이 단어가 가장 많이 검색됐고요. 또 콜로라도는 칼라, C-O-L-O-R이죠. 이제 이게 가끔 헷갈리나 봐요. 조지아에서는 치와와, 루이지애나에서는 레스토랑, 길죠. 또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스파게리가 가장 많이 검색이 됐고요. 미네소타주에서는 우크렐레, 이것도 스펠링이 좀 어렵죠? 오레곤에서는 다이아몬드, 텍사스에서는 리사이클, 재활용, 요 단어가 가장 많이 검색이 됐다고 하는군요. 이 안타깝게도 캘리포니아는 뭔지는 안 나왔지만, 근데 미 전역에서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구글 검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미국인들이 철자를 몰라서 가장 많이 검색한 단어 순위 1위가 뭘까요? 1위, 대망의 1위. 부지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거 발음이 좀 잘해야지. 뭐 이게 부가 아니고 막 그러면 그 골프에서도 보기라고 그러죠? 보기. 이 스펠링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도 좀 헷갈려요. B-O-G-E-Y죠. 옛날 영국의 한 그 골프 클럽에서 총무로 일했던 사람이 이 각 홀의 기준 타수를 정하자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부기맨 아이들을 뭐 잡아먹고 이런다는 그 전설의 그 부기맨에 빗대어서 귀신같이 잘 치는 걸 또 부기맨이라고 했대요. 보기. 근데 가장 철자를 몰라서 검색을 많이 하는 단어 부지입니다. 부지. 들어보셨어요? 저도 이런 단어가 있었나. 상류층인 척하는 속물적인 걸 바로 부지. 이상하네. 이게 아무튼 비 뭘까요? 스펠링이 뭔지 오늘의 문제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스펠링이 과연 어떻게 될까 아시는 분은요, 라디오 서울 카톡 아이디 RS1650 혹은 라디오 서울 1650.com

이 단어도 헷갈렸고요. 3위가 through, 뭐뭐 통해서죠. through, T-H-R-O-U-G-H. 4위가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 비즈니스. 이것도 좀 헷갈리나요? 나 비지한다라는. 옛날에 영어 공부할 때 나름대로 외우는 방식들이 있었을 거예요. 5위는 바로 tomorrow, 내일. tomorrow 이 단어도 가장 철자를 몰라서 헤맸던 단어라고 합니다. 6위가 because, 왜냐하면 because. 7위 definitely, 명확히. 어머, 절대로 틀림없어 할 때 definitely. 그리고 8위가 beautiful, beautiful도 철자를 그렇게 헷갈렸나 봐요. 9위 niece입니다. niece, 여자 조카를 말하죠. nephew가 아닌 여자 조카, niece. 이 스펠링도 우리는 그래도요, 스펠링을 참 많이 공부를 하고 회화는 떨어지지만 어렸을 때부터 진짜 영어를 엄청 열심히 쓰고 그랬잖아요. 물론 안 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10위는 separate입니다. separate, 분리하는 거, 별거하는 거, separate. 이 단어도 굉장히 몰라서 헤맸던 거라고 그러는군요. 대망의 1위, 부지, 부지, 부지? 네. 과연 스펠링이 어떻게 될까? 이참에 공부해봐요. 오늘은 5월 21일 목요일입니다. 한 주의 꼭대기를 넘어서 이제 주말이 다가오는 주말 분위기로 살짝 들어가면서 마음에 좀 여유가 생기는 날이죠.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6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0: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4: 저압력 냄비로 폭풍 인기몰이를 했던 알텐바흐, 이번엔 프라이팬입니다.
5: 독일 110년 전통기술력으로 완성된 알텐바흐 프라이팬과 웍 김수전기 있고
4: 포스코 스테인리스와 티타늄 코팅으로 더 강하고 더 오래 더 건강하게
5: 20cm, 28cm 프라이팬부터 웍 프리미엄 세트까지 $30대부터 다양한 구성 지금 김수전기에서 만나보세요.
4: 건강한 주방, 맛있는 음식, 행복한 하루 김수정기가 함께합니다. 김수정기.
6: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길.
7: 그 땀과 열정으로 일군 비즈니스, 그리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라디오 서울이 세상에 전합니다.
5: 한인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우리들의 어른 올드타이머까지 살아온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라디오 서울 진행자들과 함께 풀어보세요.
7: 당신의 이야기가 라디오 서울 방송과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집니다.
5: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323-935-0606에 문의하세요. AM 1650 라디오 서울, 당신만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8: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9: 우와, 싸다! 정말 싸다!
8: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9: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8: 진짜 감쪽 같네?
9: 역시 벤트웨이야!
8: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9: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0: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1: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후리아탄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0: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1: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0: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2: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3: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4: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우의 스토리 뉴스도 최고.
5: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2: 정말? 어떤 건데?
5: 용자나라, 킬코 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카드를 준대.
2: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6: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7: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8: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0: 오늘은 어떤 메뉴일까? 네, 바쁘게 열심히 고구마 순을 삶다가 어이구 하고 깜짝 놀라서 오셨다고 합니다. 우리 LA 한식의 자존심, 바로 소반식당의 박영희 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니, 요즘 고구마 순이 나왔어요?
1: 아니, 이제 네. 해 거는 아니고 네. 해 거는 가을에 한 10월쯤에 한 1, 2주만 나오고 안 나오고 네. 말른 거. 그거는 정말 요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몇 번을 삶고 버리고 또 삶고 우리고 네. 여러 번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네. 우리가 먹을 수가 있어요.
0: 그래서 그렇게
1: 네, 계속 삶아가지고 네. 우려가지고 네. 오늘 무쳐서
0: 마른 나물이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제철이 아니어도 네. 물에 불리기만 하면 좀 일손이 많이 가지만
1: 네.
0: 고구마 순을 불려가지고 네. 어떻게 무치면 맛있을까?
1: 그렇죠. 저는 이제 간장 넣고 마늘 네. 넣고 네. 뭐 이제 액젓 있으면 조금 넣고 네. 기름, 참기름, 식용유 좀 넣고
0: 네.
1: 설탕은 제가 음식에 별로 단 거를 안 좋아하니까 안 넣는데
0: 네.
1: 근데 아주 조금은 넣어야 돼요.
0: 네.
1: 그래야지 그 씁쓸한 맛을 잡아주고
0: 네.
1: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조미료는 거의 안 쓰는데
0: 네.
1: 이제 소고기 다시다는 조금 넣어요. 그러면은 좀 그 네. 조금 더 맛이 나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0: 네.
1: 그렇게 해서 은은하게 볼까요?
0: 네. 네. 그렇게 다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니 저랑 이렇게 음식하는 스타일이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저도 단 거는 싫어해서 네. 설탕을 안 쓰는데
1: 네.
0: 요즘 식당 가면 왜 이렇게 단지?
1: 아.
0: 어느 집에 갔는데 그 네. 세상에 간장게장이 너무 달아서
1: 아.
0: 못 먹었어요. 그 네. 정도로. 근데 외국 친구들 입맛에 맞추느라고 그런다고 또 그러시지만 너무 달더라고요.
1: 근데 꼭 이 미국 사람들이 단 거를 좋아하는 건 아닐 텐데.
0: 아니죠. 네. 아닌데 좀 아무튼 건강하게 네. 그러면서 맛있게 만드는 네. 그런 비법을 갈고 있는
1: 네.
0: 그리고 LA 타임스가 인정한 반찬의 미학이라고 네. LA 타임스의 조나단 골드가 이 소반의 반찬을 보고 지문처럼 고유하다 이런 네. 표현을 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네. 진짜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분은 정말 네. 초인인가 할 정도로 너무나 맛도 잘 알고
0: 네.
1: 진짜 일 많이 하면은 저 우리 남편은 장갑 네. 끼고 나는데 저는 맨손으로 하거든요.
0: 네.
1: 그 하나하나 그 촉감이 너무 좋고 만져보면 이제 딱딱한 네. 거 부드러운 거를 다 할 수가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너무 부드러운 것도 버리고 너무 딱딱한 것도 버리고 항상 손으로 만지면서요. 그러니까 정말 하다 보면 지문이 진짜
0: 네.
1: 그냥 거의 달아질 정도예요.
0: 네.
1: 네.
0: 그러니까 이 음식 만들 때도 재료와 네. 어떤 소통이 필요한 거군요.
1: 그럼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마켓도 제가 거의 가잖아요. 그러니까
0: 네.
1: 이제 딜리버리 하는 것도 많지만
0: 네.
1: 야채는 거의 제가 마켓 가는 게 정말 취미예요. 저는.
0: 어머나 그걸 네. 정말 취미로 즐거운 네. 마음으로.
1: 그럼요. 야. 여기 가서 보고 저기 가서 보고 이제 몇 군데를 네. 도는데
0: 네.
1: 그게 되게 이제 어느 집은 싸면서 싱싱한 거, 어느 집은 뭐 싸면서 싱싱하지 네. 않는 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마켓마다 그게 있으니까 제가 다니면서 사고 하면서
0: 네.
1: 이제 또 와서 반찬하고 또 우리 일하는 분이 있을 때는 일하는 분이 하고 내가 쉬는 날은
0: 네.
1: 내가 있는 날은 내가 해요. 그러면서 색깔도 이뻐야 되고
0: 그쵸.
1: 맛도 있어야 되고
0: 매일매일 예술을 네. 하시는군요.
1: 예술이. 네, 그래서
0: 밥상 예술.
1: 제가 이제 그림도 해보고 서예도 했고 옷도 했고
0: 네.
1: 정말 여러 가지를 했는데
0: 네.
1: 진짜 음식은 종합예술이에요.
0: 종합예술이네요.
1: 네,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0: 아, 누님 네. 예술 좀 합시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예술을 할 수 있을까. 무슨 요즘 어떤 반찬 어떤 재료가 어느 마켓에서 가장 좋은가요? 이거 정보는 뭐 우리
1: 예.
0: 박영희 사장님께 예, 되게, 예. 전화하면 바로 나오겠습니다.
1: 맞아요.
0: 방송이라 대놓고는 말하지만
1: 예.
0: 못하지만 예. 요즘은 어떤 재료들이 제철인가요? 요즘 해먹을 수 있는 것들.
1: 예, 요즘은 샐러리 저희 집에서 되게 손님들이 좋아하는 게 샐러리. 샐러리를 사서 이제 먹기 좋은 크기로
0: 네.
1: 썰은 다음에
0: 네.
1: 이제 씻어가지고 살짝 소금 넣고 데쳐요.
0: 네.
1: 그거를 이제 마늘 넣고 식용유 조금 넣고
0: 네.
1: 이제 액젓 저는 액젓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0: 네. 액젓
1: 맛을 낼 수 있는
0: 네.
1: 게 그거고 이제 그거 넣고 들깨를 네. 그 가루 파는 거를 사다가 하면 맛이 없어요. 금상... 뭐가 미끌미끌하고 이상하게 그,
0: 그래요.
1: 뭐가
0: 텁텁해.
1: 섞었는지 맛이 없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큰 50파운드 포대로 사요. 왜냐면 조그만 거 사면 조그만 게 30불이니까 굉장히 비싸게 네, 느껴져서 네. 안 쓰게 돼요. 그래서 내가 그냥 아. 큰 걸 사자 그래가지고 네. 사서 이제 그걸 여러 번 씻어요. 이렇게 씻으면 위에가 들깨는 동동 뜨고 네. 밑에 돌 같은 거는 깔아앉아요. 그럼 그걸 여러 번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네. 돌이 없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믹서에다 이제 물을 넣고 한 반반 정도 넣으면 된 것 같아요. 네. 넣어서 갈아요.
0: 네.
1: 그런 다음에 그거를 이제 그 후라이팬에다 넣고 네. 들깨 넣고 그다음에 뭐 양념 이것저것 네. 마늘하고 이렇게 기름하고 식용 아니 식용 조금 넣고요.
0: 네.
1: 그다음에 그 액젓 넣고
0: 네.
1: 좀 바글바글 끓여요. 은은하게. 네. 그러다가 샐러린 데쳐놨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그거를 넣고 네. 이제 막 저으면 이제 네. 들깨가 거기에 다 묻잖아요.
0: 네.
1: 그럼 그때 끄집어내요. 근데 이제 원래는 들깨를 처음에는 들깨를 넣고 샐러리도 다 같이 넣고 볶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들깨가 익을 때까지 볶다 보면 너무
0: 많이 볶아져.
1: 그 볶아져요. 그래서 요즘은 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니까 좀 아삭한 게 먹고 네. 싶잖아요.
0: 네.
1: 그럴 때는 제가 그 들깨를 먼저 끓이다가 네. 샐러리를 넣고
0: 네.
1: 오늘은 왠지 나 피곤해서 좀 씹기가 싫어 난 말랑한 옛날 음식이 먹고 싶어 그러면은 네. 그냥 같이 넣고 또 볶아요. 볶고. 그러면은 네. 또 좀 말랑해지면서 옛날 뭐 그런 맛도 그러니까 나고
0: 늘 항상 똑같은 게 아니고
1: 기분에 따라
0: 그날
1: 저는,
0: 예술이군요.
1: 저는 좀 그런 아, 편이에요. 날씨에 야. 따라서도
0: 그 지겹지가 않은 거야. 그때 네. 다르고. 오 정말
1: 네.
0: 수많은 반찬 중에서 네. 대표님이 가장 정성을 들이는 나만의 필살기 반찬이 있다면 뭐예요?
1: 연근조림.
0: 아, 그거 네. 어렵던데 잘 안 조려져요. 네.
1: 연근조림은 네. 저는 이제 저희 집에는 그 효소를 많이 담아놨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그 비트
0: 네.
1: 비트는 이제 제가 항상 담아놓고 있는데 그게 뭐 두세 달 해가지고 색이 이쁘게 안 나와요. 한 1년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넘어야지
0: 네.
1: 색이 되게 이쁘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담아놓고
0: 네.
1: 이제 연근을 씻은 다음에 네. 물이 딱 연근만큼
0: 자작자작.
1: 물을 자작하게 넣어요.
0: 네.
1: 그다음에 그 효소 담은 거를 한 두 국자 정도 그 양에 따라 다르지만
0: 네.
1: 내가 이제 하는 항상 하는 양이 있으니까
0: 네.
1: 넣고 끓여요. 소금
0: 네.
1: 조금 넣고
0: 네.
1: 그러면 그게 아주 그 비트색으로 너무 이쁘게 나와요.
0: 네.
1: 뭐 그때 이제 한번 씻은 다음에 그때 이제 그 생강청을 제가 담아 놓은 게 있어요.
0: 네.
1: 그러면 생강청 넣고 그다음에 그 올리고당 있잖아요. 그것도 조금 네. 넣어요. 그다음에 식용유 조금 넣고 액젓 넣고 마늘 넣고
0: 네.
1: 그걸 바글바글바글 끓여요. 그러면은
0: 네.
1: 저는 이제 색깔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간장을 넣어버리면 색이
0: 네.
1: 좀 진한 색이 나오고
0: 네.
1: 안 이뻐요. 그래서 먼저 그걸로 코팅을
0: 한
1: 먼저 한 다음에
0: 네.
1: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끓으면 그때 간장을 넣어서
0: 네.
1: 간장도 이제 고루 그 거기에 이제
0: 네.
1: 들어갈 수 있게 색깔이 좀 잘못하면 네. 어떤 데는 뭐 이색 저색
0: 그쵸.
1: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은은하게 하기 위해서
0: 네.
1: 그냥 되게 졸여요. 그러면은
0: 네.
1: 좀 연한 그 브라운색 같이
0: 네.
1: 돼요. 그러니까 비트색은 없어져요.
0: 네.
1: 그게 넣으면
0: 아.
1: 그렇게 해서 하니까 거의 궁중 요리
0: 비슷하게
1: 에,
0: 눈으로도
1: 에.
0: 이런 색깔이 다 천연 자연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에.
0: 근데 그 소반식당에 가면 그 청이 촥 네. 있잖아요.
1: 네.
0: 어떻게 담는 거예요?
1: 그냥
0: 네.
1: 내가 제철에 아무거나 과일이든 야채든
0: 네.
1: 담고 싶으면은 이제
0: 네.
1: 깨끗이 씻어서 말린 다음에 이번에는 또 매실이 나와서 매실을 담았는데
0: 네.
1: 씻어서 물기를 뺀 다음에
0: 네.
1: 저는 그냥 항아리에다가 뭐 매실을 집어넣어요.
0: 네.
1: 한 70% 정도
0: 네.
1: 집어넣고 그 위에다 설탕을 부어요. 그러면
0: 네.
1: 설탕이 속으로 스르륵 들어가요. 어떤
0: 네.
1: 분은 그걸 녹인다고 그러시더라고 설탕을.
0: 아, 네.
1: 하루 정도 밖에다 놔두면 그게 은은하게 녹는다네요. 저는 그걸 몰랐거든요.
0: 네.
1: 그럼 그때 이제 막 섞은다고 그래요. 근데 섞으면 어떨 때 조금 막 으깨지기도 하면서 좀 조금 텁텁해지는 것 같아요.
0: 네.
1: 탁해진 것
0: 네.
1: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대로 그냥 놔요.
0: 네.
1: 그러면은 이제 한 며칠 되면 거기서 이제 저기가 나오 즙이 약간, 나오면서 네. 이제 설탕이 다 내려가서 위가 떠요.
0: 네.
1: 그럼 거기다 또 조금 더 설탕을 넣어요.
0: 네.
1: 그리고 소금은 조금 한 스푼 정도 네. 같이 넣으면 네. 되게 그러니까 어떤 분은 막 설탕이 몸에 안 좋니 막 이러는데
0: 네.
1: 안 좋은 것보다도 좋은 게 더 제 생각에는 많은 것 같아요.
0: 아, 이 발효가 되니까.
1: 발효가 되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네. 설탕 많이 안 넣고 싶으면
0: 네.
1: 1:1로 넣는데 저는 1:1보다 설탕을 더 많이 넣어요. 네. 왜냐면은 그 습기가 많이 나오는 과일이나 야채가 있어요.
0: 네.
1: 그거는 1:1로 하면은 곰팡이 표별.
0: 아, 네. 그렇죠.
1: 근데 설탕이 네. 좀 많이 들어가면
0: 네.
1: 녹을 만큼만 녹고 자기가 딱 스탑해요. 더 안 녹아요. 그럼 네. 남아서 좀 아깝긴 하지만
0: 네.
1: 근데 설탕이 적어버리면 곰팡이 피고 실패해도
0: 네.
1: 돼요.
0: 네.
1: 그리고 아. 위가 그 설탕이 항상 덮여 있어야지. 그러니까 네. 누를 수 있는 걸로 누르든지
0: 네.
1: 아니면 설탕으로 덮든지 해서
0: 네.
1: 그걸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곰팡이도 안 피고 성공이에요. 네. 네.
0: 그렇게 해놓으면 네.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레몬청.
1: 레몬은 저는 설탕도 넣지만은 네. 식초를 또 넣어요.
0: 아.
1: 그래가지고 네. 식초만 넣어도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설탕도 좀 넣는 게 좋은 게
0: 네.
1: 그러면 이제 새콤한 거 무칠 때 오이 무침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리고 목
0: 네.
1: 마를 때
0: 네.
1: 그거 한 잔 탁 타 먹으면
0: 네.
1: 저는 이렇게 뚱뚱하지만
0: 네.
1: 그게 뭐 막 그 단 거 막 가리고 그러진 않아요. 그냥 먹고
0: 네.
1: 맛있게 먹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0: 네.
1: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0: 아니에요. 딱 좋으신데요. 네.
1: 저는 딱 맛있는 거를 되게 바래요. 그래서 음식에
0: 네.
1: 설탕 안 넣고 뭐 뉴슈간가
0: 네.
1: 뭐 이런 거 넣잖아요.
0: 네.
1: 저는 그 맛을 제로슈가. 너무 안 좋아해요.
0: 아.
1: 예. 그래서 어떤 네. 음식이든지 그거는 저희는 한 번도 예. 조금 넣더라도 설탕이 되게 네. 맛있는 맛이 나와요.
0: 아. 소바는 집밥보다 더 집밥 같은 식당으로 통하는데요.
1: 네.
0: 매일 아침 수많은 반찬을 준비하시면서 지키는 대표님만의 철칙이 있나요?
1: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정말 집에서 한 것보다 더 정성 들여서
0: 네, 마음으로
1: 깨끗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0: 네.
1: 그러니까 제가 할 때는 정말 물값이 많이 나옵니다.
0: 아.
1: 몇 번을 씻기 때문에 네.
0: 오,
1: 그러니까 좀
0: 네.
1: 미안하긴 하지만
0: 네.
1: 저기 되게 깨끗이
0: 네.
1: 하려고 노력하고 이쁘게
0: 네.
1: 하려고 노력하고
0: 네.
1: 맛있게 하려고 노력을 한.
0: 네, 아니 우리 소반식당이 네. 더욱이 뜬 게 바로 봉준호 감독님.
1: 네.
0: 그 기생충으로
1: 네.
0: 오스카를 거머쥐고 가장 먼저 달려가서 네. 식사하신 곳이 소반이다.
1: 네.
0: 이래가지고 셀럽들이 정말 네. 사랑하는 LA 최애식당이잖아요.
1: 네, 네.
0: 네.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맛있게 먹고.
1: 그러니까 거의 네. 뭐 날마다 거의 유명한 분들이
0: 아,
1: 많이 오시는데
0: 예, 예.
1: 최근에는
0: 네.
1: 데니엘 데이킴
0: 네.
1: 그분이 이제 한국 분인데 미국 그 영화 그런 데서 되게
0: 네.
1: 유명하신 분인가 봐요.
0: 네.
1: 근데 엄마 그분이 양념게장 좀 해주라 그랬어.
0: 네.
1: 그래서 이제 만들어서 놔뒀는데
0: 네.
1: 이제 그분이 와서 식사를 하시라고 무슨 되게 유명한 셰프하고 같이 몇 분이 오셨더라고. 그래갖고
0: 네.
1: 나는 TV를 잘 안 보니까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얼굴은 여기서 본 것 같아. 그래서
0: 네, 네.
1: 내가 가서 인사 좀 하라 그랬으니 가서 인사하면서 유명한 영화 배우예요?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0: 네,
1: 그랬더니
0: 네.
1: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만 자기를 몰라줘서 섭섭해서 그랬는지
0: 네.
1: 왜 그랬는지도 모르고 나를 이렇게 쳐다보지만
0: 네.
1: 아니요 그냥 배우예요. 그래. 그래서
0: 네,
1: 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갔는데 그 다음 날인가
0: 네.
1: 그 이터라는 그 LA 타임스 같이 음식만
0: 네.
1: 하는 그 프로가 있어요.
0: 예. 예. 예.
1: 거기서 진짜 소반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근데
0: 네.
1: 그 회사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된 무슨 프로그램이었나 봐요.
0: 네.
1: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손님들이 오시는지. 그래서 이런
0: 네.
1: 그렇게 나는 그렇게 좀 유명한 사람인지도 몰랐고
0: 네.
1: 좀 미안하다. 내가 좀 알았으면 좀 잘해줬을 텐데.
0: 네.
1: 그러면서 그러고 거의 정말 자주 유명한 분들이 많이 오셔요.
0: 네.
1: 되게 손님들도 너무나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고 요즘 특히 더 예.
0: 네. 그렇게 유명한 분들이 찾는 네. 소반식당 요즘 한류의 붐도 있지만
1: 네.
0: 가는 데만 가는 것 같아요. 몰리는 데만 몰려서
1: 네.
0: 소반식당을 다른 또 식당 하시는 분이 좀 부러워도 하실 것 같은데요.
1: 아. 근데 워낙 적잖아요. 그러니까 와봐야
0: 네.
1: 얼마나 식당이 6개 바가 한 10명 앉는 거 다 들어와야 40명인데
0: 네.
1: 부러워할 필요는 없는데
0: 그러니까 화려함보다 이 식당에 에. 가면 뭔가 집밥 먹고 위로가 에. 되는 그런 맛이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타지 생활을 하는 분들께 네. 또 집에 가봐요. 내가 혼자 뭘 나 뭐 혼자 먹겠다고 뭘 요리를 해 이렇게 네. 혼자 사시는 분들께도 네. 대표님의 음식이 어떤 의미가 될 것 같아요. 네.
1: 그러니까 물론 여기 있는 분들도 다 와서 드시고 뭐 감사합니다 맛있습니다 뭐 할머니가 해주는 맛이에요 엄마가 해주는 맛이에요 유학 온 사람들도 많으니까 네. 이제 그런 거의 그렇게 말씀하시고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가시거든요. 네. 근데 정말로 그 다른 주에서 온 사람들은 네. 정말 뭐 감동해요. 어떤 사람은 네. 막 눈물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먹던 음식이 정말 그립거든요. 네. 근데 저는 찾았어요 그거를. 우리 시골에 이사 갔는데 네. 거기에 아는 분이 그렇게 우리 같은 고향 사람인데 정말로 전라도 음식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내가 우리 언니 외에는 내가 언니 안 하는데 네. 그분한테는 내가 언니 막 그러고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네. 옆에서 어떤 분이 너무 언니 하니까 너무 부럽다 그래서 나이가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러면 내가 큰 언니 작은 언니로 불러드릴게요. 네. 내가 그랬어요. 너무 좋다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0: 이야. 그 맛을 어렸을 때 잃어버렸던 그 맛을 찾아주는 언니니까 네, 얼마나 네. 반가우시겠어요.
1: 정말 그 네. 그리움은 정말로 예.
0: 또 그 그리움을 소반식당에서 찾는 분들이 계실 텐데 예. 우리 소반식당은 예. 네. 간장게장 갈비찜 예. 은대구조림 네. 이게 정말 시그니처잖아요. 네. 네. 새로운 메뉴도 나왔어요.
1: 저는 새로운 메뉴는 저희는 거의 못 만들어요. 식당이 네. 너무 적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남편이 하는 말은 한 식당에서 메뉴 하나만 유명한 게 있어도 성공한 건데 네. 우리는 몇 가지인데 더 이상 뭘 만드냐. 그리고 부엌이 너무 적기 때문에 하나 요리를 하나 하려면 네. 그 장소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리고 네. 다른 게 잘 하고 있으니까 굳이 네. 새로운 거. 근데 네. 우리 딸은 자꾸 하라고 그래요. 엄마 왜 새로운 걸 안 해. 뭐 젊은 사람들은 막 새로운 게 나왔다 그럼 먹으러 다니고 막 그러는데 네. 그리고 자꾸 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0: 아우, 네. 근데 매일 그렇게 직접 만드시고 이러는데 힘들진 않으세요? 정말 즐거워서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1: 그리고 즐거우면 힘들지가 네. 않고 네. 또 제가 보기보다 좀 약한 편이에요. 네. 일할 때는 모르는데 집에 가면 힘들고 그러는데 네. 일하다가도 저는 피곤하면 저도 어제도 가서 한 시간 쉬고 왔어요. 네. 바로 집이 우리 딸 집이 옆에 네. 있으니까 쉬고 오는데 조금 쉬고 나면 또 금방 괜찮아요. 네. 근데 전번 주 마더스 데이는 정말 여기 근육 여기가 뭐 볼록 나오면서 진짜 손이 아프고 우리 남편도 많이 아프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네. 또 돌아가면서 아플 때는 좀 쉬고 네. 그러면서 그리고 너무 재밌게 하니까 네. 그게 덜 피곤한 것 같아요.
0: 나야. 네. 근데 이 간장게장이요. 네. 네. 미국인들에게도 밥도둑으로 유명해요. 네. 원래 날 것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이거 네. 익숙한 게 아닌 거를 어떻게 그 외국인 손님까지 사로잡은 비결이 있나요?
1: 그러니까 그 재료가 한 24가지가 들어가요. 한약재도 한 서너 가지. 과일, 네. 뭐 야채,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 맛이 되게 오묘한 맛이 나와요. 되게. 그리고 네. 국물만 떠먹어도 제가 보약 같다고 그래요. 아침에도 진짜 한 두 숟가락 그 국물에다만 네. 말아먹고 왔거든요.
0: 말고 거기다가 근데, 계란 하나 후라이에서 탁 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겠네요.
1: 근데 그 국물이 정말 너무 맛있고 네. 그 먹어도 그 정말 보약 같은 그런 맛이 나요. 그러면서 네. 할라피뇨 그 매운 고추가 들어가서 톡 쏘는 맛이 있으면서 네. 뭐 레몬도 들어가고 별게 다 들어가니까 정말 그 맛이 되게 오묘해요. 그래서 그 외국 사람들은 정말로 좋아서 먹는 사람은 내 생각에 한 30% 네. 내 생각에 네. 그리고 보통은 그냥 너무 유명하니까 먹어보는 뭐 정도인 것 같고 네. 대신 중국 사람들은 뭐 너무 많이 먹고 네. 한국 사람들도 많이 드시고 근데 중국 손님들이 저희는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네. 중국 손님들은 정말로 좋아하세요.
0: 네. 야. 네. 먹고 싶네요. 야, 정말 좋은 재료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발로 뛰시면서 네. 식재료 선정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는 걸로 유명하십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아니 주위에서는 좀 편하게 네. 또 식당 잘 되니까 뭐 좀 큰 규모로 네. 뭐 소반 투 뭐 이렇게 사업 확장이라든가 네. 그렇게 구상은 안 해보셨어요? 좀 편하게
1: 그거는 정말 처음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그런 유혹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내가 뭐 되게 보람 있고 행복한 거를 저는 원해요. 근데 더 커지면 내 체력이 안 따라갈 것 같고 또 그렇게 뭐 욕심이 없고 지금도 계속 크게 하자 2호 좀 하자 막 정말 많은 데서 오는데 저는 내가 우리 남편한테 절대 여보 그냥 우리 행복하자 그러고 계속 그대로 그냥 그 조그만 거 하고 있어요.
0: 아, LA 한인타운에서 식당을 운영을 하셨는데 이민 1세시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는 한식 전도사신데 언제 몇 년에 시작하시면서 식당을 하시게 됐어요?
1: 그러니까 지금 12년, 그러니까 14년 네,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12년에 조금 넘었어요.
0: 가장 보람찼던 순간, 또 반대로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듣고 싶습니다.
1: 제일 보람되고 막 정말 짜릿하고 좋았던 건 정말 봉준호 감독님 그 파티할 때 새벽 5시까지 정말 모든 사람이 거의 다 목이 셌어요. 몇 시간을 그냥 우리 소리 지르고 막 축하하고 했으니까 정말 그때가 제일 재밌었고 평상시에도 항상 보람되고 재밌고요. 포기하고 싶을 때는 다른 거는 없고 가족들이 내가 맨날 말하는데 남편하고 저하고 딸하고 서로 좋은 거 하자고 그 되게 대립을 많이 했어요. 정말 그 엄청 심했어요. 막 손님들이 있을 때도 막 뭐 듣든 말든 서로 막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거의 절충이 돼가지고 서로 포기할 건 하고 그래도 지금도 뒤에서는 막 토닥토닥 서로 합니다만 손님들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0: 그게 제대로 이제 찾아가기 위해서 과정이니까
1: 우리 딸은 딸의 입장에서 이렇게 해야지 손님이 좋은 거다. 나는 또 내가 추구하는 게잖아요. 나는 이게 좋다. 우리 남편은 남편대로. 그러니까 서로 잘하겠다고 막 그 싸우는 게. 싸운다기보다는 이제 서로 그 이제 의논하는 건데 그게 이제 급하니까 바쁘니까 싸운 걸로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좀 힘들었지.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0: 누가 이제 거의 디렉터십니까? 이제 세 명 중에 그래도
1: 서로 양보하는 거예요. 서로 눈치껏 서로 다 개성이 강하니까 서로 이제 피해가면서
0: 좋습니다. 요즘 K푸드 열풍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진짜 이 인건비도 올랐고 재료비도 올랐고 그래서 요식업이 굉장히 힘들다고들 하십니다. 그래도 성공한 한식 경영자로서 이런 게 남다르실 것 같아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
1: 성공했다고 사람들은 그러는데. 이제 행복한 걸로는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너무 보람되고 성공하니까.
0: 좋아하는 일?
1: 저는 뭐 부자가 되고 빌딩을 가지고 있고 그래야지 성공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요즘 성공했다고 그래서 뭐가 성공했나 하는데 너무 행복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 같고 그러니까 저도 요즘은 성공하셨어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해요. 옛날에는 아니에요 그랬거든요. 근데 행복하면 그게 성공한 거잖아요.
0: 그럼요.
1: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0: 그런 게 반찬으로 음식으로 느껴지니까.
1: 그리고 저희는 워낙 적으니까 대신에 우리가 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딸이 엄마 요즘 힘드니까 이제 가격은 올리지 말고 가격 지금 몇 년 안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물가가 오른다 좀 올리자 그랬더니 딸이 올리지 말고 우리 남편도 못 올리게 하고 이제 저도 월급 반 깎고 엄마 아빠도 와서 일해라 해갖고 우리가 그냥 거의 일해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그래도 많이 나가긴 나가지만 그래도 덜 나가잖아요. 우리가 많이 하니까
0: 가족이 똘똘 묻혀서
1: 하니까 그냥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0: 자, 우리 소반을 찾는 손님들에게 우리 박영희 대표님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1: 그러니까 저는 모든 손님이 손님으로 본 적이 없고 한국에서 오셨으면 고향 사람 뭐 어디 다른 주에서 오셨으면 그 아릿한 친척 막 이런 기분이 항상 들어요. 너무 사람들이 나한테 너무 정이 많다 그러는데 한 분 한 분 또 애들이 오면 왜 또 그렇게 귀여워요. 그러니까 그런 가족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손님들도 네. 그렇게 뭐 거의 다 대해주시지만 네. 그렇게 남기를 저는 바래요.
0: 아 좋습니다. 네. 자 앞으로 소반이 우리 LA 한인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는 공간이 되기를 꿈꾸십니까?
1: 저는 그냥 누구라도 한국 한식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 가르쳐 줄 네. 의향도 있고
0: 네.
1: 또 알 그러니까 어느 방송이든 오면 저는 다 해줘요. 왜냐하면은 네. 한식을 취재하고 싶다는데 얼마나 좋은 거예요.
0: 네, 네.
1: 그렇게 저기 하고
0: 네.
1: 이제 저희 집이 시골인데 통나무 집에 좀 집이 큰 편이에요. 그러니까
0: 어디요? 네, 어디 시골이에요?
1: 저기 피논힐이라고 그 마운틴 하이 그 스키장
0: 네.
1: 그 뒷산 네. 그리고 핀란하고 중간 산에 있어요.
0: 어머.
1: 근데 그게 너무 이쁜 거예요.
0: 거기 네. 집이 있으세요?
1: 네.
0: 거기에서 네. 출퇴근하시는 거 설마 아니시죠?
1: 아니 와서 며칠 있다가 거기 가서 며칠 있고.
0: 아.
1: 근데 이제 내가
0: 거기 매실 농장도 있고.
1: 네, 매실 농장도 많고 대추도 네. 우리 집에도 네. 대추도
0: 거기
1: 있고.
0: 한인분들 그래요. 많이 계시더라고요.
1: 많이 계셔요. 너무 재밌어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저는 거기서 이제 외국 사람이든 한국 이세든 네. 요리 배우고 싶고 한국말로 이렇게 하는 그런. 조금 그런 네. 것도 하고 싶고
0: 네.
1: 전통 결혼 네. 그것도 하고 싶어서 준비하고 있어요.
0: 예. 전통 결혼식을
1: 해주고 싶어요. 음식도 해주고
0: 예, 예. 너무 좋은데요.
1: 예.
0: 그 히트 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막 너무 네. 너무 하고 싶어해서 요즘 준비하고 있어요.
0: 어디 장소는 어디서 하실
1: 저희
0: 거예요?
1: 저희 집에서.
0: 거기 시골 집에서.
1: 예, 예.
0: 오, 그 대박인데요.
1: 통나무 네. 집에 예. 또 아는 분이 자개장을 주셨어요. 약간 자개장 해놓고. 또 병풍도 막 아는 분들이 주셨어요.
0: 네, 네.
1: 세 개나. 그래가지고 네. 그거 해놓고 그러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0: 네.
1: 손님들이 와서 자꾸 좀 자기들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0: 네.
1: 지금은 가게 하느라고 신경을 못 썼는데
0: 네.
1: 너무 보람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0: 네.
1: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0: 전통 혼례.
1: 네.
0: 네. 결혼뿐만 전통, 아니라 또 뭐.
1: 뭐 칠순, 팔순 이런 것도
0: 예,
1: 괜찮고.
0: 팔순도 좋고.
1: 예, 예. 그리고 이제
0: 네.
1: 젊은 사람들 한국 음식 배우고 싶다 그러면은
0: 네.
1: 저희가 부엌을 되게 크게 만들었어요.
0: 네.
1: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가르치고
0: 아, 네.
1: 한국말로 가르치고 한국말 할 수 있게 그런
0: 요리도,
1: 요리도 하고.
0: 하고
1: 그런 거 하고 싶어요.
0: 너무 멋진 꿈입니다.
1: 네네.
0: 듣기만 해도 너무 좋은데요.
1: 네. 네
0: 대박 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1: 감사합니다.
0: 네. 자 건강하고 맛있는 한식. 또 힐링이 되는 곳 소반입니다. 올림픽과 놀턴에 위치해 있죠. 매주 화요일은 쉽니다.
1: 네.
0: 전화번호 323-936-9106 323-936-9106입니다. 네, 얼른 또 가셔서 이제 점심 장사 또 하셔야죠.
1: 이제 좀 쉬고 네. 저녁에 네. 저는 오후 4시부터 일합니다.
0: 아,
1: 좀
0: 그러십니까?
1: 음식 하고 나면 막 열 몇
0: 그렇죠.
1: 가지 아침에 하고 나면
0: 네.
1: 좀 힘이 딸려요. 좀 쉬었다가 또 네. 오후에 하고.
0: 네, 소반 식당. 네. 아, 사랑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0: 정종숙의 달고지 들으십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6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넷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에취 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제공으로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1: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2: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3: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2: 보증 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3: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4: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5: 뉴스가 강한 라디오 서울 송봉우, 유지승, 오수연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아침 뉴스는 라디오 서울과 함께
6: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7: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6: 유지승의 모닝뉴스
8: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6: 송봉우의 스토리뉴스
9: 송봉우의 스토리뉴스
6: 여러분의 새 하루를 열어드리는 빠르고 정확한 뉴스 라디오 서울뉴스 전미주 한국일보 네트워크를 연결해 전해드리는 와이드뉴스
5: 매일 아침 6시 오수연 앵커가 진행하는 오수연의 모닝리포트 시사, 뉴스, 교양을 깊고 따뜻하게 전하는 뉴스와 함께 시니어를 위한 건강정보와 생활정보까지 뉴스 전문 앵커 오수연 앵커가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전해드립니다.
6: 유지승의 모닝뉴스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라디오 서울 뉴스룸과 한국일보 전 미주지사와 함께 제작, 방송하는 힘있는 뉴스 파워뉴스를 에너지 넘치는 유지승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5: 송봉우의 스토리뉴스 LA 레전드 뉴스 앵커 송봉우가 진행하는 스토리 뉴스 스토리가 있는 뉴스를 쉽게 스토리로 풀어드리는 뉴스 깊이 있는 스토리 뉴스
6: 라디오 서울은 미주 한국일보 뉴스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미주 한인사회의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진정한 뉴스 전문 라디오 채널입니다.
5: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을 켜세요.
6: AM 1650 라디오 서울 1650.com
1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1: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지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정치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저 역시 한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2: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3: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14: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5: 방금 청구서들 납부했는데 또 다 올랐어.
16: 갈수록 감당하기 힘들어지네. 요즘은 사업 운영하기가 점점 더 부담이야.
15: 우린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자꾸 뒤처지는 기분이 들어. 정말 답답해.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16: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변화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해. 나는 주지사 후보로 톰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톰스타이어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자리에서 물러나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서민을 상대로 이익을 챙기는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싸워왔어. 이제는 주거비와 공과금, 생활비 등 각종 물가를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어. 톰스타이어라면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
15: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인물이네.
16: 그래서 우리는 주지사 후보 톰스타이어에게 투표해야 해.
17: 베틀이 전 가조에게 감사관을 비롯해 존경하고 신뢰하는 지도자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는 스타이어 2026 주지사 선거 캠프에서 지불했습니다.
18: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 망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19: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18: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20: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21: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20: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21: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20: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21: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20: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21: 올림픽 골프니까.
20: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22: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23: 안녕하세요.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위장이 편해야 인생이 편안하다라는 책 제목도 있듯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속이 불편하면 그림의 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위장 건강에 매우 유익한 천연식품인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에 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주위를 보면 한두 가지 위장질환에 노출이 안 된 분이 없을 정도로 한국인들의 가장 흔한 게 바로 위소화기 질환인데요. 그럼 한국인들이 위소화기 질환을 포함해 위암 환자가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그 이유를 전문가들은 특유의 식습관과 헬리코박터균과의 연관성이 깊다고 지적합니다. 맵고 짠 김치나 장류 같은 소금에 절인 저장 방식의 식품들은 잘 알려져 있듯이 위세포의 변형을 촉발해서 각종 위장질환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한국인의 50% 이상이 헬리코박터균의 보균자로 조사되고 있는데 대부분은 아무 증상 없이 살아가지만 경우에 따라 헬리코박터균은 각종 위장질환을 촉발시키고 위암까지 일으킬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은 해조류의 미끈미끈한 점액질 부분에서 추출한 천연 성분으로 이 끈적거리는 점액질 성분이 위 점막과 결합하여 궤양 부위의 보호막을 형성함으로써 쓰림과 통증 등 궤양으로 손상된 부분을 보호해주며 신속한 치유를 돕는데요. 위궤양을 비롯해 위의 세포가 얇아지는 위축성 위염이나 위세포가 장세포로 변하는 장상피 화생 등 이런 위 질환을 방치하게 되면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악화되기 쉬운데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을 드시면 근본적으로 위장에 도움을 주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을 복용 후 위가 편하고 소화가 잘 된다는 후기를 많이 전해주고 계십니다. 전 세계 유일한 후코이단 연구소인 NPO 후코이단은 제대로 된 후코이단 효능을 기대한다면 반드시 검증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의 원재료는 세계적인 청정 해역으로 알려진 오키나와산 모즈쿠 후코이단과 완도산 미역기 후코이단, 그리고 베타글루칸이 풍부한 아가리쿠스 뿌리 균사체가 포함된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후코이단이며 후코이단으로는 최초로 10여 차례 이상 세계 면역학회 AAI에서 효능까지 입증받은 근거가 확실한 제품이기에 NPO 후코이단에서도 실제 연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866-566-9원9원으로 연락 주시면 위와 대장, 소화기계 건강에 특별히 좋은 오리지널 후코이단을 체험하고 비교해 보실 수 있는 무료 샘플과 관련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22: 특별한 분들을 위한 가장 특별한 후코이단 오리지널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였습니다. 문의 전화는 866-566-9원9원 866-566-9원9원입니다.
0: 1등 회사 사모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1: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0: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1: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0: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1: 사모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0: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사모 관광 213-427-5500 427-5500.
2: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3: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2: 네.
3: 수영도?
2: 그럼요.
3: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2: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3: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24: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25: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4: 선택하세요 품질을,
25: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24: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25: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24: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25: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26: 타이어. Your time to play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캘리포니아 라로웨이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자, 첫 번째 참가자.
27: 주문한 음료가 만들어지는 동안요.
26: 두 번째 참가자.
28: 네, 레스토랑에서 제 이름이 불리길 기다렸어요.
26: 세 번째 참가자.
27: 오후에 정원을 가꾸고 난 후에요.
26: 훌륭한 대답입니다.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세 분 모두 정답입니다. 캘리포니아 라로웨이 스쿼체스. 작은 재미, 큰 행복. 재미감 있게 플레이하세요. 구매 플레이 또는 상품 수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9: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30: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31: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30: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31: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32: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3: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5: 여러분의 활기찬 아침을 열어드리는 굿모닝 차차차 2부 시작합니다. 2부의 남자 우리 훈이훈이 한훈 씨. 오늘 갑자기 목줄을 하고 나오셔서.
6: 아, 가끔 해요 목줄. 길 잃을 것 같을 네. 때 이 네임택 같은 거.
5: 거기다가 누가 끈 붙여가지고 끌고 가기가 쉬울 것 같아요.
6: 여러분들의 팻.
5: 아, 팔에도 그렇고
6: 오늘 패션이. 네.
5: 아, 네.
6: 약간 저쪽 카리비안 느낌.
5: 어우, 좋아요.
6: 날이 덥더라고요.
5: 네.
6: 불은 나고 있고.
5: 아, 그래.
6: 그래서
5: 아, 너무 좋아.
6: 아, 불 좀 안 났으면 좋겠어, 진짜.
5: 네, 어쩔 수 없어. 이게 이제 자연이
6: 또 어떻게 보면 한 번에 또 리사이클링 하는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
5: 지금 대피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너무 심해요, 얼마나 너무 힘들겠어요.
6: 이게 매년 이게 왜 이러는지 몰라요.
5: 그러니까 봄 집값 또 봄 값은 또 올라가고 봄도 안 들어주려고 그런다 그러는데
6: 많이 그러니까요. 그러겠죠.
5: 제가 방송에서 가끔 드리는 말씀이 이제는 네. 좀 단촐하게 딱 들면 이사 갈 수 있는
6: 아 짐을요?
5: 네.
6: 그게 뭐예요?
5: 심플하게 그게. 살아야 된다 이거죠. 정말 중요한 것
6: 만약에 이런 일 절대 없어야 되고 없겠지만 딱 집에 갑자기 뭔가 하나만 들고 가야 돼.
5: 네.
6: 뭐 들고 가시겠어요?
5: 딱
6: 하나만.
5: 점돌이.
6: 아 점돌이 빼고.
5: 점돌이 빼고?
6: 빼고 물건. 네. 뭐 예를 들면 뭐 네.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뭐 네. 여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금고가 될 수도 있고.
5: 그거죠.
6: 뭐요? 금고?
5: 네.
6: 네. 아 금고 있으세요? 금고
5: 아니 그래도 얘기하면 안 되는데
6: 아니요
5: 비상금 그 사진 찍어서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혹시 나한테 무슨 일 있으면 여기를 봐라 이런
6: 아 진짜요?
5: 나 어떡해 안 돼 이런 얘기하는 그거랑 이제 뭐 별거 없지만 조금 뭐 귀금속 여성분들
6: 아니, 하나만 고르시라니까
5: 하나 골라야 돼?
6: 지금 밤에도 두 개 못 고르시잖아
5: 아니 저는 여차하면 튀는 가방은 만들어놨어요 들고 튀는
6: 아 그 생필품 딱 담겨있는 거?
5: 네 그런 거죠
6: 좋습니다
5: 네, 백팩에 네. 비상용 이렇게 넣어놓고 거기 심지어는 여권까지 넣어놨는데
6: 여권
5: 지난번에
6: 넣어주시지.
5: 여권이 네. 어딨더라고 찾는데 거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너무 헷갈려 또 그러면 또
6: 거기에 네. 현찰은 넣지 마시래요
5: 왜요?
6: 어차피 뭐 큰 문제가 생기거나 재앙이 났을 때는 네. 어차피 현찰은 종이 조각일 뿐이야. 차라리 금문보석 같은 거는
5: 금문보석
6: 물물 교환 네. 가능한데 네. 현찰은 의미 없으니까요.
5: 네.
6: 현찰 뭐 크레딧 카드 아 카드는 maybe 하나. 근데 저도 애들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네, 네. 근데 쌓을 수가 이게 너무 많아 가져가고 싶은 게.
5: 그치요.
6: 못 느꼈더라고.
5: 물도 넣어놓고 좀 이랬는데.
6: 아, 포기했어요 저는. 그냥 포기했어.
5: 아, 몰라 대충 사라 이러면서 나중에는.
6: 그러면 그냥 그런 거
5: 그래요.
6: 그런 거지 뭐. 아유. 근데 저도 그 생각 가끔 하거든요. 저 상상력이 예, 있어서 예, 예. 막 그런 아포칼립스가 나면 어떡하나.
5: 비상 키트는 해놔요. 왜냐면 또 지진이 언젠가 온다고 들잖아요.
6: 그 미역 쪽시라도 예. 불안하시면 네. 아까 말씀한 그 가족분한테 전달했던 그 사진 위치 예, 예. 저한테 공유 좀 해주세요. 혹시 모르잖아요.
5: 유언장도 바꾸려고 그래요. 최근에.
6: 뭐 그런 걸 예. 만들어줬어 벌써?
5: 네, 예, 다녔죠. 리빙 크로스트 해놨어요.
6: 되게 예. 계획적이시구나.
5: 네, 예. 아 해놔야 되겠더라. 왜냐면 저는 아무도 없잖아요. 여기 아무도 없어.
6: 이 꼬꾸가 무슨 상관이에요?
5: 그래도 엉뚱하게 저기 되면 안 되잖아요.
6: 뭘
5: 또 이렇게 그리고
6: 야 대단하다. 되게 계획성 있으시구나.
5: 그럼요.
6: 아니 또 이렇게 사회로 환원할 게 많으신가 봐요.
5: 아 한훈이 넣어줄까 거기에?
6: 재단 만드시는 거 아니야 재단?
5: 우리 점돌이를
6: 차차차 재단 만드는 거 아니야?
5: 돌봐주시는 분에게 네. 얼마 이렇게 넣은 게 있어요.
6: 제가 또 어느 순간
5: 점돌이를
6: 점돌이를 사랑합니다.
5: 근데 어제요. 너 네. 너무 좋은 일 있었어요.
6: 뭐야 또 축하드립니다.
5: 왜냐면 우리 네. 점돌이가 이제 수컷인데 네. 혼자서 이렇게
6: 외로워요?
5: 그러는 것 같아요.
6: 밤마다 야옹 이래요?
5: 아니 그러진 않은데 측은에게니 네. 나도 외롭지만 지도 외롭고 지금 3년 딱
6: 아직 딱 조금 전에 오케이 근데요?
5: 근데 아직도 아니, 이런 일
6: 짝을 못 만났어.
5: 아니 이렇게 수술 다 했는데도 네. 얼마 전에도 또 이렇게 내가 자는데 쓰다듬어 줬더니 고추가 또 그냥
6: 그러니까 자연적 형상이 나왔다는 거죠.
5: 깜짝도 놀래서 야 얘가 아직도 이런 혈기가 있는데 그래도 누가 여친이라도 여친이 멀리 있거든요. 근데 어제 집에 딱 들어갔는데
6: 아 여친이 있어요, 걔가?
5: 저쪽 필란에.
6: 야
5: 좀 요즘 좀 안 좋아 뭐가 그래가지고 못 보고 있는데.
6: 네.
5: 근데 엘리베이터에서 딱 만난 남자가
6: 네.
5: 이렇게 하다가 그 집도 고양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젯밤에 서로 고향이 왔다 갔다
6: 진짜? 네.
5: 서로 냄새만 맡아주겠어요. 지금 만나게 해주면 안 돼.
6: 갑자기 만나면 안 되니까. 응. 네.
5: 근데 이 여자는 연상이에요. 6년 된 여자 고양인데
6: 야 누나를 만났구나.
5: 근데 너무 애가 시크해.
6: 누가요?
5: 뭐 이렇게 이러고 있더니 내가 한 번
6: 암컷이?
5: 응, 한 번 이렇게 이렇게 냄새 맡고 막 이러길래 어머 나를 좋아하나 보다 하고 3번 싹 쓰다듬으려고 그랬더니 그냥 발로 냥냥 펀치로 팍 날리는 거야. 되게 파이스티한.
6: 아 예민하네.
5: 네. 그래서 우리 점돌이가 연상의 누나로 모시기에는 좀 센 여자.
6: 너무 파이팅이 남치나?
5: 센 여자.
6: 아, 너 누나가 좋아요.
5: 누나가 좋아요?
6: 누나가 좋아요.
5: 네. 요즘 그러더라고. 어떤 남자분이 네. 자기는 집에서 살림만 했으면 좋겠대.
6: 왜요?
5: 응?
6: 아. 그 바깥 일은 네. 여자분 해주시고
5: 네. 그러라면
6: 살림 남도 많아 요새
5: 살림하는 걸 그렇게 좋아한대요.
6: 근데 그것도 능력이 돼야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살림이. 저한테 살림하는 못하지. 그럼 잘할 할 줄 아는 분이 하는 건 괜찮지. 네.
5: 그러니까 꼭 뭐 남자는 밖에서 벌고 여자가 집에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요즘은 서로가 잘하는 거 하고
6: 맞아요.
5: 서로가 좀 도와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시대인 것 같아.
6: 그게 말이 이제 좋아져 살림남이지. 저희 때는 셔터맨이라고 그래. 셔터맨 아시죠? 셔터맨.
5: 알죠.
6: 남들 맨날 남들 어릴 때 술 먹으면 다들 꿈이 우리 꿈은 셔터맨 막 이랬잖아요.
5: 아. 요즘 셔터를 내리면서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 계실 거예요.
6: 왜요?
5: 아니 비즈니스가 좀 안 되시는 분들은
6: 그렇죠. 그런 건 좀 힘들지.
5: 아니 BTS가 스탠포드에서 공연하면서 어느 그 화덕 피자집에 가서 피자를 먹었는데 거기 진짜 사람이 지금 미어 터진대요.
6: BTS 이분들이 저는 과거에 좀 인연이 있지만 인연이 있어요. 저는
5: 있었어요?
6: 있어요.
5: 있는데
6: 아니 그건 너무 길게 나중에 얘기해요. 근데 그분이 여기 한인타운에서 식당 오셨을 때 난리 났었거든요.
5: 네.
6: 지금처럼 어려울 때 좀 이런 데 와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5: 아, 불러 빨리.
6: 우리 한인 식당 그렇죠. 좀 가서 좀 했으면 좋겠어.
5: 몇 군데만 돌아도.
6: 그러니까 한 서너 군데만 딱 돌아주면 좋을 텐데.
5: 네.
6: 전화 뭐 할까요?
5: 네, 전화해줘요.
6: 그럼 저한테 뭐라 할 줄 아세요?
5: 바라, 바라. 바라 좀 발라줘 와서.
6: 누가? 너 버러 형이야.
5: 응? BTS의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6: Butter?
5: 네, 우리 버러 좀 쫙 바르면서.
6: 바다.
5: 네. 버러.

0: BTS의
1: Butter.
0: Butter 드셨어요. 여행 가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가스 넣고 뭐 이러고 가스가 이대로 가다가는 8불까지 갈 것이다라고.
1: 진짜요?
0: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1: 저 예전에 기억나는 게 그 어느 경제 그 뭐라고 그러지? 그
0: 전문가?
1: 어, 애널리스트 같은 분들이 나오셨고 미국 TV에서 갤런당 5불 나오는 순간 미국은 대공황에 빠질 것이며 엄청난 전국적으로 그 폭동이 일어나서 뭐 엄청난 임팩트 막 날리고 막 피튀기며 침튀면서 설전을 벌이시는 거예요.
0: 네, 네.
1: 그 당시만 해도 5불이 어떻게 돼 그랬거든요.
0: 네.
1: 지금 7불이잖아요.
0: 그러니까
1: 저희 때 99전에 막 이랬는데. 그죠?
0: 그러니까요.
1: 옛날 갤런 99전에 저 1불 내고 계속 넣는 적 있어요. 고등학교 때 돈이
0: 1불,
1: 없어갖고.
0: 그렇죠. 그때 99센트.
1: 네, 99센트 갤런당.
0: 네, 갤런의 81년, 1불 9전 뭐 이랬어요.
1: 저는 그때 주말에 놀러 왔다가 그러니까 언더 18이니까 크레딧 카드가 못 만들잖아요. 없었어요. 카드가 없고 있는 캐시로만 아르바이트 한 번 돈으로 주말에 놀러 온 거예요. 토렌스를 아는 형들 친구 집에 와서 주말을 아주 활기차게 재밌게 놀고 이제 일요일 날 집에 라구나를 가야 되는데 차에 가스가 없는 거예요. 불이 들어와 있는 거야. 어린 마음에 어쨌든 가는데 정말 지갑에 1불짜리 딱 하나 있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1불 내고 1갤런하고 조금 더 넣었어요. 쭉쭉 짜서
0: 네.
1: 1불이면 1갤런 넣었으니까.
0: 그러면 뭐
1: 그리고 갔어요 집으로.
0: 20마일은 가지.
1: 그러니까 토렌스에서 라구나를 갔어요. 물론 중간에 두려워서 에어컨도 못 켜고 덜덜덜면서 갔지만 그래도 갔단 말이에요. 제가 그 얘기하면 사람들이 말도 야 어떻게 1불짜리 개수를 넣냐. 지금은 1불 넣으면 끝이잖아요.
0: 그렇겠네요.
1: 거의 뭐 나락 이거 끝나는 건데 그때
0: 오늘 한번 가서 해볼까? 일부러 지어요. 그러면 어떻게 쳐다볼라나? 그거 어떻게 될까?
1: 아니 뭐 누구한테 말해? 아 가서 돈 주고?
0: 네, 돈 주고
1: $1 넘버 원 get out 소금 뿌릴걸?
0: 아니 get out. 아, 그 반응이 궁금해서.
1: 그렇죠. 아 그리고 약간 유튜브 각인데 이거?
0: 네. 요즘 또 그런 거 있잖아요.
1: 뭐요?
0: 그 테스트하는 거
1: 뭐 테스트.
0: 그에 보면 가스비가 없는데 돈 좀 이렇게 구걸을 하니까 5불 주고 막 이래요.
1: 진짜요? 착하다.
0: 어떤 사람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실은 이게 다 우리 테스트인데 나 부자야. 내 너 돈 줄게 하고 1000불을 다시 되갚아줘.
1: 왜 내 주변에 그런 게 없는 거야? 저도 참 사나이 일 많이 하고 살았는데.
0: 아, 그래서 저는 주위 조금 많이 이렇게 줘요.
1: 주세요.
0: 저기 옴니스 분들이시면 그게 다 저축하는 거로 생각하고 좀 잔돈.
1: 아 근데 진짜로 주변에 베푸고 사면요 언젠가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0: 그게 진짜 그렇더라고요.
1: 진짜로 그런 해야 돼. 저보다 어려운 분들에서 도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건 방송에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그런 마음은 가져야죠. 진짜 못할지언정 그런 마음 갖고 살아야죠.
0: 그러다 보면
1: 다 복이 돌고 돌아오는 거니까. 그 저도 예전에 뭐 되게 유명하신 분이 있거든요. 한국 할머니인데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던 분인 것 같아요.
0: 네.
1: 얼반에서 본 적이 있는데 애남에서 본 적이 있고 터스틴에서 본 적이 있고 그다음에 가든그룹에서 본 적이 있고 플러튼에서 본 적이 있어요.
0: 뭐 팔고 다니시나요?
1: 아니요.
0: 그냥 그걸 하세요?
1: 이러고 있다가 한국 사람 같으면 이렇게 오셔갖고 플라자 같은 주차장에 오셔갖고 한국 사람이요. 네. 아유 내가 지금 길로 딸이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전화하게 1분만 달라고.
0: 네.
1: 항상 1분만 달라고 오셨어요. 근데 정말 제가 몇 군데서나 뵀거든요. 그 똑같은 분을. 근데 뵐 때마다 드리긴 했는데 한 다섯 번째 뵈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잖아.
0: 네.
1: 그래서 어디 가시냐 모셔다 드리겠다. 극구 사양하시더라고요.
0: 아.
1: 그냥 1분만 주면 된다.
0: 그거 있었어. 페퍼다인 유니버시티.
1: 페퍼다인 유니버시티 왜요?
0: 그분도 남자분이 자기가 페퍼다인 유니버시티 다니는데
1: 젊은 분이요?
0: 네. 돌아갈 지갑을 잃어버렸다. 이래서 그거를 하는데 식당에서 그 다음에도 또 페퍼다인 유니버시티를 내가 뒤에 딱 쳐다보니까 이게 상습범인 거지.
1: 미국 분이에요?
0: 아니 한국 분이요.
1: 한국 분이? 야 근데 왜 하필 또 비싼 페퍼다인이에요?
0: 그러니까 나는 페퍼다인 유니버시티만 나오면 그분이 생각이 나서 지금도 페퍼다인 하고 계신
1: 분이네. 아니 그 비싼 사립을 하고서 사칭하고 다니죠. 차라리 동네 커뮤니티 컬리지라고 하지 차라리.
0: 글쎄.
1: 너무 웃긴다.
0: 그거
1: 얼마 달라고 그래요?
0: 그래서 얼마
1: 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처음에
0: 아니고 뭐
1: 처음엔 주셨어요?
0: 몇십 불 아니죠. 페퍼다인 딱 뜯는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옆에서 누가 뭐 이랬는데 그 다음에도 또 저쪽에서
1: 너무 웃긴다, 또
0: 식당에서
1: 그분. 또 야, 그 창조 경제다.
0: 저 페퍼다인 야 상습범이로구나.
1: 저는 진짜로 실제로 공경에 취하신 분을 본 적이 베가스 살 때.
0: 네.

0: 어마어마하게 덥잖아요. 120도 이런단 말이에요. 지열이 막 끌어올라요. 네. 그 제가 아파트 1층에서 그때 살고 발코니에서 그 당시에 흡연자였으니까 담배 하나 피려고 아침에 일어났고 딱 반바지 입고 담배를 보는데 누가 그 게이트 앞에 웅크리고 남자가 앉아 있는 거야. 그 찌는 여름에 그래서 저 봐고 너 괜찮 맨발이야 또 애가. 사실 멀쩡 얼굴 잘생긴 외국인데 네, 네. 멀쩡 애가 맨발로 꾹쭈그리 앉아 있는 거야 햇볕에서. 네, 네. 또 뭐냐 그랬더니 저보 야 나 물 좀 줘 그러는 거예요. 일단 들어와. 그래갖고 집에서 에어컨 틀어 주면서 물 줬어요. 네. 너 들어서 앉아. 앉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뉴욕에서 네. 금융권에 일하는 친구인데 네. 친구들 세 명이서 회사 사람들 세 명이서 베가스에 놀러 온 거야. 그리고는 술 먹다가 스트립클럽을 간 거예요. 그리고 근데 거기 스트립 하시는 그 여성분하고 네. 눈이 맞은 거야. 근데 여자분이 자기 집에 한 잔 더 하자고 끌고 왔대요. 그게 우리 아파트인 거야. 그래서 자기는 이제 신나서 네. 둘이서 술 먹자 해서 집에 왔는데 집에 저희가 새 아파트였거든요. 아무것도 없고 침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텅 빈 아파트더래요. 그러면서 자기 씻고 나올 테니까 너 잠깐만 방에서 담 피고 있어. 그래서 맥주랑 갖다 주더래요. 자기는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집에 아무것도 없고 여자애가 옷걸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집에
1: 무섭다.
0: 갑자기 누가 들어와서 자기를 해코지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정신이 바짝 들더래요. 그래갖고 나오려는데 여자가 나오는 소리가 들리더래. 자기는 자기 말을 자기 벗고 있었대요. 네. 그래서 그래서 지갑이고 전화하고 찾을 시간 없이 그냥 튀어나온 거야. 소리가 들리니까
1: 뭔가 수상하다.
0: 그 뛰어나갔고는 도망쳐갖고는 막 헤매다가 네. 게이트 앞에서 웅크리고 해는 뜨고
1: 어머나,
0: 아 가진 건 없고 반바지 입고 그리고 있던 저를 만난 거예요. 새벽 같이 6시 7시 그래서 얘기를 듣고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1: 그럼 어떻게 해? 어떻게 했어요?
0: 그래서 너 어디 있냐? 호텔이 예를 들어서 뭐 ABC 유명한 호텔. 너 가면은 친구도 있어. 있대. 근데 전화기랑 지갑이랑 없잖아요. 그래? 그럼 내가 호텔을 데려다 주면은 거기서 네가 알아서 할 수 있어.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택시를 불러줬어요. 택시를 불러서
1: 옷은 어떻게 벗고 있었어요?
0: 그 옷은 제가 셔츠 하나 주고 바지는 반바지 있으니까 셔츠 하나 주고 신발 없으니까 제가 슬리퍼 하나 주고 셔츠 하나 주고 택시 값을 내줬어요. 너 가라. 그랬더니 이 친구 거의 눈물을 글썽이면서 자기가 호텔 가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갖고 돈을 받아서 너한테 페이를 해주겠다. 너 연락처를 달라. 그래서 제가 됐고 이름을 달면서 나는 너가 이것만 기억해줘. 진짜 그랬어요. 내 이름은 넌 몰라도 되니까 나는 한국 사람인 것만 기억해줘. 그래서 네가 앞으로 살면서 코리안을 만나면 너한테 친절을 베풀었다는 것만 기억하고 앞으로 너 코리안을 잘해줘. 그냥 그게 진짜 멋있게 멋있죠.
1: 외교관 외교관 돼야 돼.
0: 저는 이분이 정말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누구지도 모르지만. 근데 이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네. 얼마나 생명을 느꼈으면 애가 튀어나오냐고. 근데 나 같아도 무섭겠지. 그 뭔가 부셔대면서 누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니까.
1: 그래도 저기 훈이 씨가 등치가 좋으니까 같이 가줘서 가서 지갑이랑
0: 그 친구 어딘지 몰라요. 몇 톤지 어딘지 몰라요.
1: 몰라.
0: 그 친구 뛰어나와서 막 숲에서 숨어있다가 나한테 얘는 모르죠. 그리고 제가 어떻게 가고 누가 뭐 할 줄 알고 저도 무섭죠.
1: 무섭다.
0: 저도 무섭죠. 네. 그 누구 이상한 사람 잡아서 그 사람 납치할 수 있는 거잖아요.
1: 희한하네. 그렇지. 되게... 요즘 그런 게 많대요. 인신매매, 납치.
0: 이게 30년, 장기. 20년 전, 20년 전. 근데 가능하죠.
1: 그렇죠.
0: 애가 또 멋져 잘생겼더라고. 네. 그러니까 걔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장기도 아마 튼튼했을 거예요.
1: 코리안 코리안 보면 또 그
0: 너 코리안 보면은 정말 나이스하게 해줘라.
1: 코리안 보면 이렇게 합장 기도하면서 감사의
0: 표시를 할 것 같아요. 그냥 너 평생 너는 네. 코리안을 감사하고 그냥 좋게 생각해줘라고 딱 했죠. 아 이거 이 정도 상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1: 근데
0: 진짜?
1: 그거보다 사실은 코리안이긴 하지만 저는 그런 걸? 도움을 받았을 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0: 뭐라고요?
1: 너가 누군가를 내가 널 도와줬듯이 네가 도와주면 돼. paid forward라고 그래서
0: 그렇죠. 선의를 베풀어 넘기는 거.
1: 다음 사람에게 네가 하면 그게 맞아. 나한테 갚는 거야라는 말이
0: 그게
1: 저는
0: 그게 더 멋있는 건가?
1: 아, 그렇게 할 걸. 크로스 컨트리 미국 생활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쪽 사우스 다코타에서
0: 야, 멀리도 가셨다. 네,
1: 타이어가 플랫 됐을 때 그때 그 트럭 드라이버님이 저한테
0: 도와주면서
1: 해주신 말씀이에요.
0: 위험했네. 사우스 다코타는 진짜 out of nowhere. 와우. 제가 좀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부족했네요. 그렇게 얘기할 거 그냥 선행은 베푸는 거 이렇게 끝나는 건데 또 잘났다고 한국 사람 만나면 아유 내가 부족했네. 제가 부족했네요.
1: 아 잘했어요. 아,
0: 부엉신님 행오버 스토리라고 진짜 행오버 스토리예요 이거. 그분한테는 행오버 스토리지. 네. 네. 하여튼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1: 네. 지금 이래서 한국 사람들이 잘 되는구나 있구나라고 그 친구가 아마
0: 그분들은 아마
1: 같아요.
0: K-POP 들으면서 울 거예요.
1: 굿모닝 차차차차 2부와 함께 하십니다.
0: 네,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류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하십니다.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모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랐다.
7: 아니, 갑자기 웬 청산별국이야?
8: 청산까지 갈 필요 있나? 여기 다래가 있는데.
7: 어머나, 이게 그 화제의 새로 다래야? 디자인 진짜 예쁘다.
8: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맛도 엄청 화사해.
7: 우와, 진짜 소주 특유의 알코올 향이 거의 안 느껴지는데?
8: 제로슈거니까 깔끔하게 상큼한 딱 12도의 마법이지.
7: 이거 한 잔이면 여기가 바로 청산이네.
8: 지금껏 보지 못한 달콤함의 진수, 국산 다래와 제로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9: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0: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11: 부당 찜뜸의 명가 김영석 찜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찜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12: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11: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13: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용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14: 재용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용자 비용도 없습니다.
13: 주택 용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용자, 비즈니스 용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14: 용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15: 99세까지 팔팔하게

0: 홈쇼핑 월드 5월 가정의 달 여러분, 감사의 세일.
1: 정말 세일 중에 세일은 홈쇼핑 월드 세일이죠.
0: 왔구나.
1: 드디어
0: 왔어. 오늘 뭐 멸치갈치 다 왔어요.
1: 아, 오늘 네. 너무 또 기대가 됩니다.
0: 네, 리킴 대표님 그리고 김민경 실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0: 오늘도 구수한 먹거리 너무 기대돼요.
2: 네, 저희 뭐 오늘 먹거리뿐만이 아니라 네. 네. 기절 초풍 세일도 또 준비하고 있는데 네. 네. 5월 가정의 달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1: 그렇죠.
2: 네. 그래도 1년 내내 여러분 네. 5월처럼 네. 풍족한 여러분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저희가 원가 및 원가 이하 대박 사일 첫 번째가 네. 한국산 아스파라긴산 차예요.
0: 아스파라거스 차.
2: 예, 아스파라거스. 이 아스파라거스의 주 원료가 아스파라긴산인데 네. 아. 여러분 우리가 콩나물이 숙취에 좋다 하잖아요.
1: 그럼요.
0: 네, 네.
2: 콩나물에 네. 1000배의 숙취 효과가 있는 게 아스파라긴이에요.
1: 오.
2: 이 아스파라거스는 그만큼 우리 몸에 좋은데 네. 여기에는 당뇨에 좋은 사포닌과 또 루틴이 들어가 있고 네. 여성분들 그 변비 있는 분들이 꾸준히 드시면 네. 너무 좋아요.
0: 제가 지금 마시고 있는 게 여주차.
1: 여주차.
0: 네, 여주차. 월드에 산 건데 네, 너무 네. 좋아.
2: 여주차.
0: 구수해.
2: 여주차는 주로 네. 이제 당뇨 있는 분들이 많이 드시고
1: 네.
2: 아스파라거스 차 뭐 여성들이 드시기가 제일 좋은데 네. 오늘 한 병 9불 9구를 네. 4불 9구에 1 플러스 1으로 드려요. 두 병을 4불 9구에 다 드리고 우리
1: 와.
2: 훈이 씨가 너무 좋아하는 네. 한국에서 대박난 뿜떡볶이.
1: 네.
2: 이 뿜떡볶이의 뿜이 뭔지 아세요?
0: 몰라요.
2: 이 뿜은요 한국말로 네. 네. 빼어난 맛을 표현할 때 뿜이라고 그래요.
1: 그런 표현이 있구나.
2: 그렇죠. 그리고 또 멋있다 뽐내다 할 때 뿜자가 있는데 이건 네. 뿜입니다. 이 떡볶이도 떡이 맛있어야 떡볶이의 진정한 맛이 나는데요.
0: 네.
2: 이건 그대로 그냥 전자레인지에 돌려서만 드셔도 됩니다.
1: 네.
2: 오늘 4불9구를 2불 9구에 1 플러스 1으로 드릴 거고요.
0: 네.
2: 지금 저희가 이제 눈물의 클리어런스라는 한 가지가 있어요.
0: 네.
2: 유효기간이 네. 2027년 내년 12월 25일이면 1년 반 남았거든요.
1: 1년 반이나 남았는데
2: 크리스마스까지 네. 내년 크리스마스까지인데 6년근 금산 홍삼 리얼진 홍삼청이라고요.
0: 네.
2: 이게 뭐냐면 500g이라는 대용량이에요.
1: 예.
0: 네.
2: 근데 이 회사가 잘 만들었어요. 굉장히 진하고 잘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액기스를 수저로 떠서 입에 넣거나
1: 네.
2: 물에 타서 드신 다음에 그 수저를 또 액기스에 담그면
1: 안 되죠.
2: 이게 침전물도 생기고 떠서 먹기 때문에 뭔가 좀 이렇게 부유물도 생길 수가
1: 그렇죠.
2: 있어요.
1: 네.
2: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네. 500g 통을
0: 네.
2: 근데 애기 젖병처럼 만들었어요.
0: 아, 그냥 짜서 먹게.
2: 짜서 드실 수 있게끔 굉장히 진합니다.
0: 네.
2: 근데 이거 선물용으로 팔기는 조금 그래요.
0: 네.
1: 짜서 먹는 거라서요?
2: 짜서 먹어서 근데 굉장히 편리합니다. 물에 조금 먹을 만큼 타서
1: 네네네.
2: 그냥 저어서만 드셔도 되고
0: 네.
2: 근데 이게 그 튜브식으로 와서 꼭 홍삼청인데
0: 네.
2: 값어치가 없는 포장으로 왔어요.
0: 네.
2: 그러니까 저희 원가가 거의 20 9불 30불이에요. 근데
0: 네.
2: 통관까지 하면 약 33불이 먹힙니다.
0: 네.
2: 그래서 저희가 59불 99에 더블 마진으로 판매하다가
0: 네.
2: 오늘 16불 99에 원가 이하로 드릴 건데요.
1: 우와.
2: 저희는 이게 원가 이하지만
1: 네.
2: 금산군에서 지원을 받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0: 네.
2: 아예
0: 네.
2: 여러분께 다 드리는 금액인데
1: 네.
2: 1인 3박스 한정으로
0: 네.
2: 3병 한정으로 가져가실 와. 수 있으니까요.
0: 네.
2: 오늘 여러분도 보시면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할 겁니다.
0: 네.
2: 왜 포장이 이렇게 만들었지 할 거예요.
0: 우린 포장 신경 안 써요.
2: 그래도 내용물은 굉장히 진하고요.
0: 네.
2: 우리 또 김미경 씨가 이제 한국 은빛 멸치 저희 그 손님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0: 네.
2: 너무 멸치의 질이 좋다. 근데 왜 이렇게 니는 싸게 파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멸치에
0: 네.
2: 대해서 우리 김미경 실장님이 쭉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3: 주세요.
4: 네. 제가 오매불만 기다리던 멸치가 들어왔거든요.
3: 네.
4: 다지 멸치, 볶음 멸치, 지리 멸치 세 개가 들어왔는데
3: 네.
4: 제가 그거 네. 다 구매를 해서 제가 음식을 한번 해봤어요.
3: 네.
4: 다시 멸치로는 잔치국수 한번 해봤는데
3: 네.
4: 와 조미료가 따로 필요 없고
3: 네.
4: 감칠맛이 올라와가지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옛날에 네. 그 시장에서 먹던 잔치국수 맛 있잖아요.
3: 네,
4: 그게 나가지고 너무 맛있고
3: 네.
4: 볶음 멸치는 아 꽈리고추 넣고 좀 볶아보고
3: 네.
4: 나중에는 좀 귀찮아가지고는 저희 더덕고추장 그냥 찍어 먹었거든요. 찍어 먹었는데 비린내 하나도 안 나요.
1: 볶음 멸치 그냥 찍어도 좋아요?
4: 찍어도 먹었어요.
2: 네. 맥주 안주로도 좋아요.
1: 맥주
2: 안주로 좋아요. 네.
4: 그리고 지리 멸치 같은 경우에는
3: 네.
4: 설탕 아니면 저기 약간 단 거 넣어가지고
3: 네.
4: 살살살 볶아가지고 그냥 네. 주먹밥해서 먹고 했는데 너무 편하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3: 네.
4: 와 이거 진짜 은필벌집 맞다. 막 갓 잡아서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진짜.
2: 근데 한국에서도 네. 이 회사가
3: 네.
2: 전국 백화점 판매 1위 제품이에요. 그래서 은빛 멸치라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정말 최상급의 멸치인지를 여러분이 아실 네.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예전에는 1kg짜리 뭐 이렇게 판매했잖아요.
1: 네네.
2: 근데 항상 손님들이 너무 양이 많다고 하세요.
1: 그럴 수 있죠.
2: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는 가격이
3: 네.
2: 다시 멸치를 6불9구에 이게 228g이면요
3: 네.
2: 그걸 1kg로 곱해도 너무 싼 가격이에요.
3: 네.
2: 6불9구에 드리고 볶음멸치 7불9구 지리멸치는 9불9구에 다 드릴 거고요.
3: 네.
2: 도라지가루가 있어요. 도라지가루는 어르신들의 기침, 가래, 해소, 천식에 가장 좋아요.
3: 네.
1: 그렇죠.
2: 한미옥 씨도
3: 네.
2: 친구 중에서 담배 많이 피시는 분 있으면
3: 예.
2: 선물하면 좋아요.
4: 도라지.
2: 도라지.
4: 꿀 갖고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먹으면 그렇게 좋다잖아요.
2: 그렇죠. 그치? 근데 꿀 필요 없어요. 이거는 100% 지리산에서 난
1: 네.
2: 도라지를 가지고
3: 네.
2: 그대로 동결건조해서 갈아놓은 분말이에요.
3: 네.
2: 이거 만나시면 아주 기침가래 해소천식 완전 해결되는데 저희가
3: 네.
2: 29불9구로 16불9구에 드리고요.
3: 네.
2: 저희 경남 거창군에 미숫가루하고 조청이 들어왔거든요.
1: 네.
2: 그것도 우리 김미경 실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네.
4: 아, 현미로 만든 거창군에서 온 조청인데 저희가 얼마 전에 저희 사무실에서 저희 사무실 직원 언니가 현미 떡을 가래떡을 구워가지고 했는데
3: 네.
4: 저희가 저희 사무실에 조청
2: 조청을
4: 있잖아요.
2: 찍어서 먹었어요. 전
4: 찍어서
2: 직원이.
4: 먹었어요.
3: 네.
2: 옛날에 할머니가 조청 만들어서
3: 예.
2: 주거든요.
3: 예.
2: 그 맛이 나고요. 물론 꿀하고는 비교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조청은 조청대로의 풍미가 있고
3: 그쵸.
2: 그리고 예전의 추억이 있고
3: 네.
2: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나게끔 하는 게 조청이고
1: 네.
2: 또 특히나 미숫가루 한번 얘기해 주시면 미숫가루가 요 퍼센트를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다섯 가지 네. 퍼센트입니다.
4: 몸에 좋은 현미가 20%.
3: 네.
4: 통보리 20%.
3: 검정쌀이
4: 20%. 어머, 진운의 콩이 20%. 흰콩까지 들어갔어요. 20%.
3: 네.
2: 다섯
3: 네.
2: 가지의 원료가 똑같이 20%씩 들어갔는데
3: 네.
2: 여기 사장님이 거의 80이 되셨어요.
1: 네.
2: 근데
1: 네.
2: 회사가 GMP 시설 다 돼 있고 햇썸 마크 다 받았어요.
3: 네.
2: 그만큼 위생적으로 만드는데 이분이 맨날 전화만 하면 우리 미숫가루하고 조청 잘 나가냐. 그래서 이번 주 그래서 이분 전화를 하도 많이 하셔서 세일 들어간 거예요.
3: 네.
2: 그러고 본인은 네. 항상 끝에는 얘기해요.
3: 네.
2: 2021년에 6시 내 고향 자기 출연했다고 꼭
1: 아.
2: 네. 얘기해달래요. 이 미숫가루 가지고
3: 네.
2: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야, 하시네요.
4: 자부심이
2: 네.
4: 가득한 미숫가루.
2: 네. 그리고 홈쇼핑 월드에 오시면 지금 뭐 블루베리 캔디 젤리, 생강 캔디 젤리, 그리고 또 팥으로 만든 영양깽, 석류젤 이런 게 많아요.
1: 네네.
2: 근데 6불9구를 다 4불9구에 드릴 거고 지금 그 피지와 트러블을 집중 공략해주는 앰뿔이 굉장히 많이 나가요. 이 코리아나 화장품인데
3: 네.
2: 프로폴리스 추출물과 특허 성분인 키토산을 함유해서 정말 빠르게 흡수시켜줘서
1: 네.
2: 피지와 트러블을 완벽하게 저격해주는 없애주는
3: 네.
2: 앰뿔인데
3: 네.
2: 오늘 29불9구를 6불9구에 다 드릴 거고요.
3: 네.
2: 그리고 또 시카 클리어링 비비크림이 있어요.
1: 네.
2: 이 비비크림도 가격이 29불9구를 9불9구에 판매하고 그 유명한 독도 화장품들 네네. 라운드랩 제품 중에서 자작나무 수분 토너와 진정 토너가 또 있어요. 이게 정말 차오르는 수분이 필요할 때 지친 피부를 충전하는 수분 라인과 그리고 또 민감성 피부, 칙칙한 피부를 밝고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진정 토너까지 300ml짜리인데 오늘 라운드랩 제품 39불99로 12불99 해드리는데 여러분이 네. 아마존에 거의 반값이고요. 네. TJ맥스 가면은 라운드랩과 독도 화장품 라인이 다 있어요.
0: 네.
2: TJ맥스하고 가격 비교하시면 아마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0: 네.
2: 저희가 독도 화장품 또 자작나무 수분 패드 80패드도 12불99에 현재 드리고 있고요. 제주도에서 또 온갖 생선들이 다 입화가 됐는데
0: 네.
2: 아, 이 순살고등어하고 은빛갈치는요 네.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데 네. 이 불포화지방산인 고등어를 구이도 해서 먹고 묵은지 저는 묵은지 김치를 넣고 아. 조림을 해요.
0: 아.
2: 애들이 잘 먹고요.
0: 네.
2: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이제 그 김치찌개도 잘하는데
0: 네.
2: 이 고등어 묵은지찌개도 잘 만들어요.
1: 와, 네. 쉽지 않은데.
2: 정말 맛이 안 나면 최후에 그냥 라면 숲 하나 더 넣으면 네. 끝내줘요. 누가 아냐고요. 뭐를 넣는지 몰라요.
0: 네.
2: 그래도 맛있는 게 순살 고등어. 사실은 라면 숲은 농담이고요.
0: 네.
2: 여기에다가 묵은지만 넣어도 너무 맛있고요.
0: 네.
2: 그냥 구워 드셔도 정말 맛있는
0: 저 구워 먹었잖아요. 네. 지난번에 사서 너무 맛있어요.
2: 제주도 순살고등어 오늘 6불99를 3불99 해드리고요.
0: 네.
2: 갈치 우리 김미경 실장님은 갈치를 어떻게 해서 드세요?
4: 저는 물을 약간 슬라이스 얇게 사서 그냥 알에 깔고 혹시나 탈까봐 네. 네. 네. 그다음에 약간 자작하게 끓이다가 그 위에다가 순살 웬 다 같이 아예 가시가 없잖아요. 그냥 딱 놓고 네, 거기다 네. 양념 살살 해가지고
1: 네.
4: 그냥 간단하게 해 먹거든요. 그다음에 네, 파놓고 아니면 뭐 조금 매콤한 거 먹고 싶을 때는 네. 청양고추 넣어서 그러면 너무 맛있는데 사실은 이건 손님이 가르쳐준 레시피예요.
2: 네, 이 제주도 갈치는요 네. 주낙으로 잡아요. 그물로 못 잡습니다. 주낙으로 제주도 그 갈치를 콩으로? 잡아서
0: 네.
2: 그거를 전부 다 그 몸체 손상이 없는데 이게 머리 떼고 꼬리 떼고
0: 네.
2: 내장 다 제거하고
0: 네.
2: 가시 다 발라내고 그렇게 해서 와요. 근데 세 마리가 고등어 한 마리 3불99도 싸다 했는데
0: 네.
2: 오늘 은빛 순살같이 세 마리를 4불99에 다 들 거예요.
1: 와 이건 진짜
2: 제주갈치 4불99는 네. 한 마리 4불99도 싸다고 할 텐데
1: 그럼요.
2: 네. 세 마리를 4불99에 다 드릴 네. 거고요. 완도에서 온 전복은 완도다라는 게 있어요. 전복은 완도다요.
1: 그럼요.
2: 제목이.
0: 네.
1: 아,
2: 근데 여기 완도 전복 완도다. 틈실한 전복이 5마리가 들어갔어요. 거기
1: 예?
2: 가격 잘못됐어요. 14불99에 5마리 드릴 거예요.
0: 네.
2: 19불99 아닙니다. 14불99에 5마리를 드리면
1: 네?
2: 전복 한 마리가 3불꼴입니다.
1: 와. 너무 좋다.
2: 정말 튼실합니다.
0: 네.
2: 이것도 여러분 만나시고요.
1: 네.
2: 전복은 특히나 뭐 이렇게 전복 버터구이에서 드셔도 되고
0: 네.
2: 얇게 잘라서 전복죽을 직접 만드셔도 좋고
0: 네.
2: 제일 좋은 것은 이게 자숙전복이라
0: 네.
2: 그냥 끓이지 말고 그냥 자르세요.
1: 네.
0: 네.
2: 그런 다음에 홈쇼핑월드에 간장게장 있잖아요.
0: 네.
2: 꽃게 간장게장에 꽃게는 다 건져내면 국물이 남잖아요.
0: 네.
2: 거기에다가 이 다섯 개의
1: 전복을.
2: 전복을 얇게 썰어서 넣으면 한 통 꽉 차요.
0: 오.
2: 그거 3일만 지나도
1: 네.
2: 최고의 전복장이 탄생이 됩니다.
1: 와 이건 대박 팁이다.
2: 네. 네. 그렇게 해서 드시면 좋습니다.
0: 아, 간장게장이랑 같이 꼭
2: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가 롱위크엔드잖아요.
1: 그렇죠.
2: 예, 어디 못 놀러
1: 연휴들,
2: 가시는 분들
1: 예.
2: 꼭 못 놀러 가시는 분들은 좀 심통이 나가지고 놀러 간 사람들 가다가 차들 꽝창 막혀라. 비행기
1: 올라라.
2: 타고 멀리 가는 사람 비행기 딜레이 되라 막
1: 맞아요.
2: 이런 마음을 갖는데
1: 네.
2: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네. 집에서 정말 스트레스 풀리는 뭐 떡볶이나 맛있는 거
0: 네.
2: 장어 구워 드시고
1: 아~
2: 알몽게 드시고 하면 최고입니다.
0: 네, 네.
2: 이 장어는 세 마리가 들어가 있는데
0: 네.
2: 이 장어가 그 머리 떼고 해서 이렇게 내장 제거 다 돼 있으니까 그대로 한 시간 전에만 여기 저희가 그 양념이 들어가 있어요.
3: 네.
2: 그거를 이렇게 좀 그 발라 놓으시고 네. 숙성시킨 다음에 후라이팬에 아주 약한 불로 구우세요. 그럼 이게 후라이팬 30cm에도 이 장어가 삐져나와요. 네. 커서.
4: 예.
2: 그만큼 좋은데 장어 3마리를 이번 주에 14불 99해드리고 알몸게도 1.1파운드를 14불 99해드리면 두 개 합쳐야 30불이에요.
3: 그렇죠.
2: 내 식구가 네. 배터지게 드실 수 있어요.
4: 야, 진짜 여기가 천국이로구나 이러면서.
2: 그럼요, 천국이구나. 아. 우리 그 저기 뭐야 고생하는 남편을 위해서 꼬리는 네. 남편을 딱 먹이고
4: 네.
2: 그 아내가 먹으라고 아내들을 잘 안 먹어요. 네. 왜 그런지 남편을 다 먹이고요.
3: 네.
2: 거기에 아데노신 성분이 굉장히 네. 많이 들은 게 꼬리에 다 들어 있어요.
4: 아.
2: 힘의 원천이잖아요. 남편 기살리는데
4: 네.
2: 장어가 최고니까요. 이번 네. 주말
3: 네.
2: 오늘 내일 구매하셔가지고 주말에 그럼요. 드셔도 되고 또 아, 주중에 오늘 네. 구매하시면 저녁에 드셔도 돼요.
3: 그럼요.
4: 네.
2: 그래서 또 뭐 이게 세 마리만 사지 말고
3: 네.
2: 여섯 마리 사도
4: 네.
2: 14불 구고 두 번 주면 30불이거든요.
4: 네.
2: 그렇게 구매하셔도 좋으니까 만나시고요.
4: 네. 네.
2: 홈쇼핑 올드의 자랑거리 어리굴젓 서산 출신인 우리 김미경 실장님이 어리굴젓 한번 얘기해 주세요.
4: 제가 시집을 잘 가가지고 서울에 네. 살다가 서산까지 갔거든요.
5: 네.
4: 근데 제가 처음에 어리굴젓을 먹는데 그때는 어리굴젓을 맛을 몰라가지고
5: 네.
4: 이게 그런가 했는데 먹을수록 너무 맛있는 거예요.
5: 네.
4: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여기 한국에서 LA 온 지 1년이 됐는데 어리굴젓을 먹을 일이 없잖아요.
3: 네. 그렇죠.
4: 그러다가 그저께 어리굴젓을 먹었는데 이거 바로 서산이다.
2: 서해바다 어리굴젓이라고 그래서 네. 탱글탱글하고
4: 네.
2: 밥에 얹어서 넣어서 맛있고 입맛 네. 없으신 어르신들은 물 말아서 물 말아서 이거 하나씩 얹어 먹으시면 밥도 득이고
4: 네.
2: 저는 이거를 그 수육에
4: 네.
2: 수육에 하나씩 싸 먹어요.
3: 아, 너 럭셔리다, 럭셔리.
2: 너무너무 맛있어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4: 네.
2: 우리 동네 또 소문난 왕족발이라고 플러튼 아리랑 마켓 모래 하나 있는데
3: 네. 네.
2: 우리는 거기서 투구를 잘해가지고
4: 네.
2: 어리굴젓 싸서 먹어요. 기가 막힌 어리굴젓입니다. 오늘 근데 가격이 어마어마한 게
4: 네.
2: 19불 99에 한 병 어리굴젓이 백명란젓 다음으로 가장 비싼 게 어리굴젓입니다.
4: 네, 네. 네.
2: 오늘 한 병 19불 99를 네. 9불 99에 9불 99에 다 드리니까 이거 만나시고요. 백명란젓도 19불 99에 우리 짜장면은 네. 훈이 씨가 얘기하는 게 최고예요.
4: 아,
3: 근데 저는 사실 지난번에 제 넛두기 다 써가지고
2: 네.
3: 오늘 내일 사러 가야 되거든요.
4: 네.
3: 이 직화 짜장면이나 사천 짜장면 두 가지 맛이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사천 짜장면 좀 매운 맛이고 직화 짜장면은 그냥 이 동네 그냥 유명한 내노라는 짜장면집,
2: 뭐, 네,
3: 뭐 북경,
2: 예, 예.
3: 뭐 기타 등등 그런 데서 드시는 짜장면에 비해도 전혀 굴리는 게 없다. 그리고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는 저한테 조금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직화 짜장면과 직화 볶음 짬뽕 있어요. 국물 있는 짬뽕이 아닙니다. 볶음 짬뽕이에요.
2: 오징어,
3: 해물이
2: 홍합이 진짜 많이 들어가 있는.
3: 그 두 개를 각자 전자레인지에 5분 30초간 돌린 다음에
4: 네.
3: 싹 비벼서 먹어요. 기가 막힙니다.
2: 이게 면이 스타 방식이라 굉장히 쫄깃하고요. 감자, 호박, 오징어, 홍합, 옥수수, 완두콩까지.
3: 그냥 이 자체로 메뉴가 되는데요. 저희 와이프가 네. 사오라고 그래요, 저한테.
4: 아, 그만큼 맛있구나.
2: 네. 오늘 6불 99를 4불 99에 짜장면 네. 한 것을 4불 99에 드리고요.
4: 네.
2: 강원도에서 온 더덕 고추장, 더덕 된장 1kg짜리를 9불 99에 다 드릴 거고요.
4: 네.
2: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활장어 3마리가 14불 99 이거 수협에서 왔습니다.
3: 이거 사야 됩니다.
2: 알몬게 네. 14불 99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간장게장이 16불 99고요.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스로 만든 수수 식혜가 있어요.
3: 수수 식혜.
2: 예, 일반 네. 식혜들은 굉장히 너무너무 달아요.
3: 네.
2: 수수 식혜는 덜 달아요.
4: 수수한 게.
2: 왜 그러냐면 이게 수수를 네. 우리가 먹는 사탕 수수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3: 네.
2: 이게 생강과 대추를 감미한 진정한 식혜인데 오늘 식혜 500ml짜리 4불 99를 2불 99에 다 드릴 거고요.
4: 네.
2: 꿀먹은 미니 호박 약과가 있어요.
3: 아이고 맛있겠다 약과.
2: 500g 대용량인데 9불 99에 드리고
3: 네.
2: 그리고 또 호두과자보다 더 맛있는 호박빵.
3: 호박빵.
2: 정말 막 어제 우리 전 직원들 다 오후에 간식을 호박빵을 먹었어요. 늙은 호박을 이렇게 펼쳐 이렇게 한 것처럼 모양이 네. 호박 모양으로 돼 있는데 네. 정말 맛있어요. 12개 세트 16불99를요. 네. 오늘 6불99에 호박빵을 다 드릴 거니까 이거 만나시고요. 네. 경복궁 갈비탕 9불99. 거기다가 새우젓 중에 육젓이 있어요. 6월에 잡은 새우젓이 가장 토실토실합니다. 네. 이 육젓을 8개월 동안 톡을 해서 발효를 시켜서 이제 작년 6월에 잡은 게 이제 도착한 거예요. 오늘 한 병 9불99에 드리고요. 낙지젓도 9불99. 그리고 밥도둑 가리비젓, 꼴뚜기젓, 오징어젓, 갈치 쌈장젓까지도 9불99에 드리는 게 홈쇼핑 월드고요. 네. 홈쇼핑 월드의 자랑거리인 광동제약의 무병장수 경호고 오늘 네.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사은품 세일입니다. 한 1개월분 하나만 구매하셔도요. 50불짜리 정준호의 모닝 화이팅과 네. 79불짜리 9번을 찍어 말린 구중구포 흑삼 골드를 선물로 드릴 거고요. 네. 지금 난리 난 게 바로 미국산 알부민입니다. 네. 한국으로 수출하는데요. 예. 이게 4개월분입니다. 80불에 드리면서 79불짜리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가정의 달 선물로 와, 지금 드리고 있어요.
3: 진짜 배보다 네. 배꼽이 크네요.
2: 옛날은 3병을 구매해야 이걸 드렸는데 네. 지금은 한 병만 구매하셔도 와. 이거를 다 드리는 세일 여러분 만나시고 오늘 예? 떡볶이가 2불99에 1+1 그리고 아까 포장이 너무 촌스러워서 유효기간은 내년 12월 25일인데 69불짜리 리얼진 금산 홍삼 500g을 네. 16불99에 다 드릴 네, 거고요. 네. 멸치 사러 오세요. 다시멸치 6불99, 볶음멸치 7불99, 지리멸치 9불99고요. 네. 오곡 미숫가루 5불99, 현미로 네. 만든 초청도 5불99, 독도 화장품들 네. TJ맥스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파는 곳이 홈쇼핑 월드니까요. 네. 독도 화장품까지도 네. 홈쇼핑 월드에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4: 되겠습니다.
3: 아니 오늘 너무나 많은 이 세일을 알려주셨는데 저희 댓글에 네. 산삼배양근 품절이라고 굉장히 아쉬워하시는 분이 계세요.
2: 아니요. 산삼배양근 네. LA가 품절되어 있었는데 네. 창고에서 네. 40박스니까 4, 5, 20, 200개 갖다 놨어요. 산삼배양근 네. 오시면 지금 네. 79불에 세일하는 것을 세 박스에 99불 99에 세일하고 네. 있어요.
3: 들으셨죠?
2: 네. 네. 그거 구매하시면 됩니다.
4: 맛있는 수산물 잔뜩 사다가 메모리얼데이 연휴
3: 이번 연휴 때,
4: 때
3: 정말 완전 파티네. 파티. 바닷가 파티.
4: 네. 아주 그냥 알뜰하게 실속 있는 파티가 될 것 같아요.
3: 너무 좋습니다.
4: 네. 바로 홈쇼핑 월드입니다.
3: 부에나팍 매장 비치와 멜번이 만나는 곳 9 뱅크호 자리에 있고요. 매장 번호 714-522-2494 714-522-2494번이고요.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9 아시마켓 제2주차장 주차장 자리에 번호는 213-380-3330번 213-380-333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4: 네. 홈쇼핑 월드의 리김 대표님 그리고 김미경 실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네. 오늘 감사합니다.

0: 2026 라디오 서울특별기획 서른도 콘서트.
1: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 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 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에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2: 우리 함께했던 그 시절 그때를 노래하는 우리들의 운도 형 운도 오빠, 그가 LA 우리 곁에 옵니다.
3: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4: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은 간 것이 없네.
5: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랫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너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레이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6: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롭게 단장하고 여러분을 모십니다.
7: 최신 검안기기와 망막 건강검사까지 최고의 선생님들과 업그레이드된 최신 시설, 최상의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 모든 메디케어, HMO 보험과 각종 보험, 그리고 최신의 학생 시력교정, 올도케일 렌즈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 한인사회와 성장한 지난 50년, 꾸준히 성원해주신 모든 교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 봉사하는 서독안경검안과가 되겠습니다. 서독안경.
8: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9: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8: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9: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10: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11: 안녕하세요. 지역 사회를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10: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11: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0: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11: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2: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0: 아, 굿모닝 차차차 2부 이 시간은요.
1: 네.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0: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에취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0: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하십니다. 네. 훈이 씨,
1: 네.
0: 우리 손을 주먹을 꽉 쥐면요.
1: 네.
0: 어? 오늘도 진짜 실수하면 안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1: 싸우자는 거지 뭐.
0: 꽉 쥐면요.
1: 네.
0: 너무 안 된대요.
1: 왜요?
0: 이걸 좀 이렇게 손을 좀 힘을 빼야
1: 네.
0: 비어져 있는 이 손에 하늘에서 네. 복을 준다나.
1: 아, 쥐고 있으면은
0: 예.
1: 내려오는 걸 못 받는구나.
0: 어, 금강경에서 나온 얘기예요.
1: 아하, 반야 바라반일.
0: 아, 그죠.
1: 어.
0: 그래서 조금.
1: 손을 피래요.
0: 응. 그래야지 진짜 이 손에 좀 따스한 햇살도 들어오고 빗방울도 보이고 어, 너무 움켜쥐지 말고 좀 릴렉스해야
1: 그러네.
0: 일이 잘 풀리고 그런다는 거겠죠.
1: 좋으신 말씀입니다.
0: 네.
1: 너무 그냥 뭐라도 놓칠까 행여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텐션 스트레스
0: 그게...
1: 꽉 주고 있지 말고
0: 어,
1: 좀 이렇게 놓고
0: 릴렉스.
1: 어. 릴렉스.
0: 잠시라도요 음악 들으면서
1: 네.
0: 좀 릴렉스하고 머리를 좀 비워보고 마음도 비워보는 시간 필요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1: 네.
0: 오늘 끝곡은 송창식의 나의 기타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1: 좋아요.
0: 네.
1: 아, 송창식 나 이거인데
0: 네?
1: 간나타가 맛봤어 그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내일 또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0: 네, 탱자미역이었습니다.
1: 훈이훈이 한윤이었습니다.
2: 옛날 옛날 내가 살던 작은 동

0: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1: 엄마 집밥이 최고지.
0: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1: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0: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1: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2: 밥 한 그릇 더요.
3: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2: 웨스턴 도마 칼국수.
3: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2: 우리 엄마 최고. 투고디죠?
3: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4: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5: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4: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6: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4: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아침에 맥도날드를 가져다 주는 사람은 좋은 친구죠. 그 친구가 서세이지 맥머핀 위드 에그를 가져왔다고요? 그 친구가 바로 베프죠. 그런데 그 베프가 샌드위치에 아이스 캐러멜 마끼아로까지 공수해왔다고요? 그런 소울메이트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8: 맥도날드의 아침으로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지금 서세이지 맥머핀 위드 에그 두 개가 단돈 6불이거든요. 맥카페 하나 곁들여 감동 포인트까지 추가하세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와 함께 적용 불가. 단품은 정상 가격임.
9: 우리 엄마 마더스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0: 지금이 바로 기회.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9: 구베주얼그룹 K블링블링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에리드 광장에서 명품 남양진주와 아쿠아 진주 목걸이 초대형 보석쇼를 엽니다.
10: 두 줄, 세 줄 등 다양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사나이트까지 무려 2천여 점 특별 전시.
9: 전 품목 최대 80% 파격 세일.
10: 구베주얼그룹이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광장에서 5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라디오 서울과 함께 공개 방송을 합니다. 마지막 찬스를 만나보세요.
11: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12: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11: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12: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11: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12: LA 323-734-5656 노루아 562-868-0788.
13: 에이치마트와 함께하는 롱 위크엔드.
14: 빅사이즈 머리 없는 흰새우, 한국산 민물장어 필렛, 생삼겹살, 부채살 스테이크까지. 메모리얼 데이 연휴에 바베큐 한상 제대로 준비해보세요.
13: 헬로홈 감성 미니 가스렌지, 바베큐 꼬치, 사각지퍼형 보온 보냉배까지. 캠핑 필수 아이템도 완벽 준비.
14: 에브리타임, 홍삼원, 홍삼진고, 데일리스틱 등 정관장 인기 건강식품 최대 30% 세일. 이번 연휴 맛있게 즐기고 건강까지 챙기세요.
13: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5: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6: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7: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18: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9: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18: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9: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18: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숙 코치. 714-742-48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20: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21: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20: 213-388-5600. 213-388-5600.
21: 전화만 하면 융자승인 2차용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20: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21: 융자나라 좋은 나라.
20: 융자라면 콜미.
21: 213-388-5600. 213-388-5600.
22: 융자 나왔어요.
23: 우와 빠르네.
24: 해치한가 리조트 카지노가 다시 한번 하우스 증정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해치한가 리워즈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해치한가 리워즈 카드를 사용해 좋아하는 슬롯 머신이나 테이블 게임을 하면서 홈 스윗 윈 이벤트 응모권을 모으세요. 매주 토요일마다 추첨을 통해 한 명의 당첨자가
25: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6: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7: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28: 라디오 서울 12시 정오 뉴스.
29: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은행 고객의 시민권과 이민 신분 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지난 19일 서명된 두 명령은 미국 금융 시스템의 무결성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재무부와 연방기관들의 신원 확인과 사기 탐지 시스템 강화를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불법적인 국경 간 금융활동으로 인한 국가안보 위험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추방대상 외국인들에게 금융서비스가 제공되는 것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자금세탁과 금융사기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이 정책이 서류 미비 이민자들을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어내 현금 거래 의존도를 높이고 범죄 취약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은행들은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기본으로 고객 신원을 확인하고 있으며 필요시 여권 등 합법 체류 서류로 추가 검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아직 정부로부터 구체적인 지침을 받지 않았으며 지침이 내려오더라도 실제 적용까지는 최소 두세 달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강제 규정보다는 가이드라인 성격이 강해 업계 우려보다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LA 경찰국 올림픽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올해 중상 교통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림픽 경찰서는 한인타운 일대를 포함하는 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찰국이 최근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중상교통사고는 3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증가했습니다. 보행자 관련 중상사고는 11건으로 지난해와 같았지만 자전거 관련 중상사고는 1건에서 6건으로 6배 늘었습니다. 사고 후 현장을 떠나는 뺑소니 사고도 111건으로 지난해보다 16% 증가했습니다. 음주 및 약물 운전 관련 사고는 4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 급증했습니다. 경찰국은 유가와 버먼트 에비뉴 교차로를 가장 위험한 지점으로 지목했습니다. 이 교차로에서는 위험한 좌회전으로 인한 사고가 8건 발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미셸 박스틸 전 연방하원 의원이 주한 미국 대사 인사청문회에서 70년 넘게 이어진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스틸 후보자는 워싱턴 연방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한미동맹이 동북아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주한미군 28,500명과 미국의 확장 핵 억지력으로 강화된 공동방위태세가 여전히 철통같다고 말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부모가 6.25 전쟁 중 북한을 탈출했고 3만 6천 명 이상의 미국인이 목숨을 바친 덕분에 자유로운 한국에서 가정을 꾸릴 수 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미국을 희망과 자유의 등대로 여겨 자신을 미국에서 공부하도록 권했다며 에이 아버지의 말이 옳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모두 박스틸 후보자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팀 케인 의원은 남북관계가 어렵지만 박 후보자가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며 인준을 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스틸 후보자는 상원 전체 회의에서 인준안이 통과되면 주한 미국 대사로 부임하게 됩니다. 미 해군 역사상 최고위급 부패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된 뇌물 스캔들에서 한인 사업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18일 테크기업 넥스트점프의 공동 최고 경영자 찰리 김 씨와 매건 메신저에 대해 뇌물 공여 및 공모 혐의 전부에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두 사람은 미 해군 서열 2위였던 로버트 버크 전 제독에게 퇴역 후 고액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가로 군 계약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검찰은 김 대표 측이 버크 전 제독에게 연봉 50만 달러와 수 100만 달러 상당의 스톡 옵션을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버크 전 제독은 2018년 넥스트 점프에 수 100만 달러 규모의 인력 교육 계약을 제공했지만 프로그램은 부정적 평가 끝에 1년 만에 종료됐습니다. 배심원단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뇌물 거래 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버크 전 제독은 별도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현재 징역 6년형을 복역 중이며 2029년 11월 출소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현역 최고위 지휘관이 민간기업 취업을 대가로 군계약에 개입했다는 점에서 미국군 내부 윤리와 방산계약 투명성 논란으로 확대됐습니다.
0: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1: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0: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 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0: 이 방송은 교통안전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2: 안녕하세요. 지역 사회를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1: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3: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3: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4: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반기를 든 공화당 현역 의원을 또 한 번 경선에서 떨어뜨렸습니다. 켄터키주 연방 하원의원 토머스 메시가 19일 치러진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한 에드 갤레인에게 패배했습니다. 개표 99% 시점에서 메시 의원은 45%를 얻는 데 그쳤고 갤레인은 55%를 얻어 승리했습니다. 메시 의원은 공화당 내 소장파로 분류되며 이란 전쟁 등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대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최악의 하원의원이자 게으름뱅이라고 비난하며 퇴출을 종용해왔습니다. 이번 경선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내 영향력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루이지애나주 연방 상원의원 후보 경선에 이어 자신의 당내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현역 의원들이 경선에서 연이어 탈락하면서 당의 권력 구도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하버드대학교가 학부 과정에서 A학점 비율을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합니다. 교수진은 최근 투표에서 찬성 458표, 반대 201표로 이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새 정책은 각 강좌에서 일반 A학점을 수강생의 20%까지만 줄 수 있도록 하되 소규모 강의나 우수 학생이 몰리는 경우 최대 4명에게 추가로 부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학점이 지나치게 부풀려져 성적 변별력과 학위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내부 위기감에서 나왔습니다. 학년도 기준 학부생이 받은 학점의 60% 이상이 A계열 학점이었는데 2012학년도 35%였던 것과 비교하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최고 평점을 받은 졸업생에게 주는 상도 과거엔 1명에서 2명 수준이었지만 지난 학년도에는 55명이 동점으로 공동 수상했습니다. 아만다 클레이버 학부 교육학장은 하버드는 학문적 문화를 강화할 것이며 다른 대학들도 유사한 문제를 마주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학내 설문조사에서는 학부생의 94%가 이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가주 대표 관광지인 센타모니카 피어 인근 해변이 5년 연속 캘리포니아 최악의 오염 해변 명단에 올랐습니다. 비영리 환경단체 힐더베이가 발표한 연례수질평가 보고서에서 피어 북쪽 피코 블러버드에서 남쪽 윌셔 블러버드 사이 구역이 주 전체 10대 오염 해변 중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지역 세균 수치는 2020년 이후 급격히 상승해 최근 월 평균 수치가 안전 기준의 최대 2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구조적 또는 환경적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힐더베이는 남가주 연안 수질 연구 프로젝트

0: 북중미 월드컵 개막이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LA 전역이 축구 열기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사상 최초로 48개국이 참가하며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이 공동 개최합니다. LA는 16개 개최 도시 가운데 핵심 도시로 6월 12일부터 7월 10일까지 총 8경기를 치릅니다. 잉그루드 소파이 스테디엄에서는 6월 12일 미국 대 파라과이 개막전을 시작으로 조별리그 5경기와 32강, 2경기, 8강전 1경기가 열립니다. LA시는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LA 메모리얼 콜로시엄에서 공식 피파 팬 페스티벌을 개최하며 대형 스크린 중계와 라이브 공연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오리지널 파머스 마켓, 유니언 스테이션, 베니스 비치 등 LA 전역 10곳에서는 공식 팬존이 순차 운영됩니다. 티켓 가격은 경기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 6월 15일 이란대 뉴질랜드전은 약 300이 불부터 판매되는 반면 미국 개막전은 일부 좌석이 $1,000 이상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39일 동안 도시 전체가 월드컵 축제 공간으로 변모하면서 LA는 역대 최대 규모 월드컵의 중심 무대가 됩니다.
1: 평생 한 번은 꼭 가봐야 할 곳, 돌로미티와 알프스의 감동을 한 번에 만나보세요.
2: 몽블랑, 융프라우, 마테오른, 알프스 3대 미봉과 트레치메, 세체다, 라가주오이, 칭쾨토리 돌로미티 4대 명봉까지.
1: 축구장 8,000개 크기의 알페드 시우시, 대평원과 산타막 달레나 마을, 미주리나 호수와 브라이에스 호수까지.
2: 가슴을 파고드는 웅장한 풍경, 두세 시간 자유 트레킹의 특별한 경험, 미주 한국일보 인생여행 3탄, 그랜드 알프스 여행.
1: 2026년 6월 18일부터 30일까지 12박 13일, 경비 $6,995, 항공료는 별도입니다.
2: 문의는 323-229-2274 또는 213-304-3471. 평생 기억에 남을 단 한 번의 여행, 지금 함께하세요.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4: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5: 안녕하세요. 지역 사활을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4: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5: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4: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5: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6: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7: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8: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7: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8: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7: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8: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9: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10: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9: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

0: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1: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0: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2: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3: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2: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3: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2: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3: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4: Pay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5: 중국과 러시아가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미국을 겨냥한 밀착을 과시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회담을 갖고 세계 다극화와 새로운 국제관계 재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떠난 지 닷새 만에 열린 이번 회담에서 시 주석은 일방적 패권주의가 횡행하고 있다며 에둘러 미국을 비판했습니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미국의 차세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골든돔 구상이 국제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고,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아시아태평양 지역관여 확대에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무역과 통신기술 과학 등 20개 분야 협정에 서명했으며, 특히 러시아 야말반도에서 몽골을 거쳐 중국으로 가는 가스관 시베리아의 힘 2호 건설에 전반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러시아 측이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유럽의 탈러시아 가스 선언 이후 중국을 새로운 수요처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사주간지 타임은 시 주석이 이르면 다음 주 북한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최근 중국 경호팀과 의전팀이 평양을 다녀간 점을 근거로 시 주석 방북 가능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쿠바 혁명 주역이자 마쿠 실력자인 라울 카스트로 전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올해 95세인 카스트로는 1996년 미국 마이애미 기반 쿠바 망명단체 항공기 격추 사건과 관련해 기소됐습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그의 지시로 항공기 두 대가 격추돼 탑승자 4명이 사망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미국 정부가 외국의 정상급 지도자를 기소한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카스트로는 형 피델 카스트로 그리고 체 게바라와 함께 1959년 쿠바 혁명을 성공시킨 뒤 약 반세기 동안 국방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노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대통령을 역임한 그는 퇴임 후에도 정계와 재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쿠바가 다음 차례라며 군사적 조치 가능성까지 시사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쿠바에 연료를 공급하는 국가들을 상대로 고강도 제재를 가해 사실상 쿠바를 전면 봉쇄 중입니다. 쿠바 전역에서는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하고 수십 년 만에 최악의 경제 위기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6: LA 통합교육부가 학생들의 수업 중 디지털 기기 사용을 대폭 줄이는 정책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강력한 제한입니다. 유치원부터 1학년까지는 특별한 교육 목적이나 평가를 제외하고 컴퓨터를 비롯한 모든 디지털 화면 사용이 금지됩니다. 2학년과 3학년은 하루 20분 4학년과 5학년은 30분으로 화면 사용 시간이 제한됩니다. 중학생은 하루 60분에서 120분, 고등학생은 90분에서 180분 수준으로 권장 기준이 설정됐습니다. 이번 정책은 오는 가을 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어린 학생일수록 화면 노출을 최소화해 집중력과 학습 효과를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디지털 기기가 교실 안에서 필수 도구로 자리 잡은 지 10년 만에 방향을 크게 바꾸는 시도입니다.
5: 오렌지 카운티 플러튼시 다운타운 플라자에서 매주 목요일 저녁 야외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는 9월 3일까지 오후 4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운영되는 이 나인 마켓에는 농장 직속 농산물과 수공예품 그리고 다양한 먹거리가 준비됩니다. 플러튼시의 비영리 단체들이 현장에 나와 지역 주민들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매주 저녁 6시 30분부터는 다운타운 플라자 분수대 앞 야외 무대에서 라이브 공연이 펼쳐집니다. 락부터 컨트리까지 장르를 넘나드는 밴드들이 이 시간 동안 무대에 오릅니다. 어린이들은 분수대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행사 장소는 하버 블러버드와 포모나 에비뉴 사이 윌셔 에비뉴 125번지입니다.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다양한 액티비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0: 미주 한인사회 대표방송 라디오 서울이 직접 기획한 콘서트, 데뷔 40여 년의 국민가수와 교포들의 특별한 만남, 미주 한인사회 대표 한국어 방송 라디오 서울 AM 1652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콘서트를 기획했습니다. 이번 무대의 주인공은 대한민국 트로트 음악의 살아있는 전설 서른도시입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캘리포니아주 팜스프링스 판타지 스프링스 리조트 이벤트홀에서 그 감동의 막이 오릅니다. 서른도시는 1983년 데뷔 이후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국 대중음악의 정상을 지켜온 국민 가수입니다. 특히 미국 땅에서 고국을 그리워하며 살아오신 교포 여러분께 서른도시의 노래는 음악을 넘어 고향의 냄새와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레전드 트로트 가수입니다. 30대부터 70대까지 세대를 초월해 모두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는 이름이 바로 서른도시입니다. 서른도시는 자신의 전체 히트곡 중 절반 이상을 직접 작사 작곡한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합니다. 30년이 넘는 활동 기간 동안 민요 트로트, 댄스 트로트, 현대 트로트를 넘나들며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해왔으며 현재도 한국의 주요 방송 프로그램에 활발히 출연하며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완성도 높은 라이브 가창력과 넘치는 무대 에너지로 매 공연마다 관객들의 기립박수를 이끌어내는 그의 무대를 이번에 미주교포 여러분 앞에서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콘서트는 약 90분간 진행되며 서른도시의 대표 히트곡들을 중심으로 풍성한 무대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가까운 친지들과 함께는 물론이고 동창회, 친목회, 골프 모임, 그리고 개모임까지 단체 관람하여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추천합니다. 티켓 예매 및 공연 관련 자세한 문의는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radioseoul1590.com 혹은 3239-217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이 부담되거나 거리가 다소 멀다고 느끼는 분들을 위해 관광버스 플러스 콘서트 티켓 패키지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으니 문의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 AM 1652 교포 여러분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이 특별한 무대, 소중한 분들과 함께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5: 라디오 서울 뉴스 온디맨드 특별 협찬은 MPSN 리버티뱅크 카드 세계 1위 결제 시스템 회사 월드페이의 유일한 한인 파트너 MPSN 리버티뱅크 카드가 함께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온디맨드는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www.radioseoul1650.com에서 서비스 중입니다. 전미부동산 중개인협회가 발표한 4월 잠정주택 판매지수가 전월보다 1.4% 증가했습니다.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3.2% 늘어난 수치입니다. 주택시장이 금리나 기대감 속에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역별로는 북동부가 6.6%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중서부가 3.0%, 서부가 0.4% 각 올랐습니다. 반면 남부는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잠정주택 판매지수는 계약이 체결됐지만 아직 거래가 완료되지 않은 주택을 집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거래 동향을 예측하는 선행지표로 활용됩니다. 전문가들은 모기지 금리가 7% 아래로 내려오면서 관망하던 구매자들이 시장에 다시 나오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다만 여전히 높은 주택가격과 재고 부족이 시장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아시안 가구가 5집 중 한 집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부동산협회가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발표한 인종별 주택구입 능력지수에 따르면 LA 카운티에서 중간가 92만 달러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아시안 가구는 전체의 19%에 그쳤습니다. 이 주택을 구입하려면 연소득이 23만 달러는 돼야 월 5,800달러 페이먼트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중간가 142만 달러 주택을 구입하려면 연소득 36만 달러가 필요한데 이 기준을 충족하는 아시안 가구는 18%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샌버나디노 카운티와 리버사이드 카운티는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 아시안 가구 구입 능력지수가 각 40%와 33%를 기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전체로 보면 아시안 가구의 29%가 중간가 88만 달러 단독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있어 백인 23%보다 높았습니다. 히스패닉과 흑인 가구는 각 11%에 머물렀습니다. 높은 주택가격과 금리 그리고 매물 부족이 겹치면서 내 집 마련의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고가의 비만치료제를 월 50불에 이용할 수 있는 메디케어 시범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연방 메디케어 버러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는 오는 7월부터 메디케어 GLP-1 브릿지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로그램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말까지 한시 운영됩니다. 메디케어가 그동안 체중감량 목적 치료제 비용을 사실상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대상 약물에는 위고비 주사와 경구형, 그리고 제바운드 일부 제형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약물은 체중감량 효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보험이 없으면 월 150불에서 700불 수준의 비용이 듭니다. 새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인 파트 D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체질량 지수 27 이상이면서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 전 단계 등이 있거나 체질량 지수가 35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이용자는 의사의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 약국에서 월 50불 정액 본인 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국제유가 2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협상 낙관론에 급락했습니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다시 배럴당 100불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29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전날보다 5.66% 급락한 배럴당 98불 26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글로벌 기준유인 브렌트유 선물도 5.63% 하락한 105불 2센트에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컨설팅 업체 우드 맥켄지는 최악의 경우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연말까지 이어지면 국제유가 배럴당 200불에 근접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미국과 이란이 조기에 평화 합의에 도달해 6월 중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될 경우 브렌트유 현물 가격은 2026년 말 배럴당 80불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통과하는 핵심 수송로입니다.
0: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1: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0: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1: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0: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7: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이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안경.
8: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9: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8: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9: 제린더 버그, 말본, 치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8: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9: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8: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9: 올림픽 골프니까.
8: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10: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11: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12: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13: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10: 정말? 어떤 건데?
13: 융자나라, 캐코 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카드를 준대.
10: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13: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14: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15: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16: 언제 어디서나 함께 라디오 서울.
5: 12시 정오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은행 계좌 개설 과정에서 고객의 시민권과 이민 신분을 확인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명령은 금융기관들이 고객의 체류 신분을 실사하고 위반 시 제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부는 추방 대상자들이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은행들은 앞으로 신규 계좌 개설 시 신분 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이 조치는 불법 체류자들의 금융 접근을 제한해 자발적 출국을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금융업계는 실사 비용 증가와 고객 이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와 합법 체류자들도 신분 확인 과정에서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이 금융 분야로까지 확대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글렌데일의 한 의사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보톡스 메디케어 사기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비올레타 메일리안 씨는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보톡스 시술을 실시하고 메디케어에 허위 청구를 반복했습니다. 사기 규모는 4,5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검찰은 메일리안 씨가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시술을 정당한 치료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연방의료보험 재정에서 돈을 빼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돈은 고급 주택과 명품 구매 등 호화생활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메디케어 사기는 연방정부가 매년 수백억 달러의 손실을 입는 주요 범죄 유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일 의사에 의한 보톡스 관련 사기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기록됐습니다. 메일리안 씨는 최대 수십 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양형은 추후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뉴욕 맨해튼 번화가에서 50대 여성이 맨홀에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성은 차에서 내리던 중 뚜껑이 열린 맨홀로 떨어졌고 뜨거운 증기에 치명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고 직전 대형 트럭이 지나가면서 맨홀 뚜껑이 열린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지점은 명품 매장이 밀집한 쇼핑가로 평소 유동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맨홀 아래에는 고온의 증기 배관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뉴욕시는 오래된 지하 인프라로 인해 맨홀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맨홀 폭발과 증기 분출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사고 원인과 맨홀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5월 18일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이 어제도 계속됐습니다. 국가폭력 피해자 단체들이 서울 광화문 스타벅스 앞에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으며 시민들 사이에서는 불매운동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서울강남경찰서와 광주남부경찰서에 각 접수된 정용진 회장과 손정현 스타벅스 코리아 전 대표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병합해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수사의 핵심 쟁점은 이벤트 기획과 승인 과정에서 5월 18일 민주화운동 관련 인물을 비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16: 5.18 민주화운동 모욕 논란이 불거진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매운동까지 확산하는 가운데 경찰은 정용진 회장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17: 국가폭력 피해자 단체들이 서울 광화문에 있는 스타벅스 앞에 모였습니다. 단체는 스타벅스가 탱크데이 이벤트로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희생자들을 조롱했다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18: 국가의 거대한 폭력의 상징으로 다가왔던 탱크를 하필이면 5.18에 띄운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의도적인...
17: SNS에서는 불매운동에 불이 붙었습니다. 카드를 자르거나 텀블러를 부수는 사진과 함께 스타벅스는 끝장났다거나 집에 있는 제품을 다 없앴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19: 딱 그 날짜에 맞춰서 그런 홍보물을 올렸다는 게 너무 괘씸했어요. 저는 오늘 스타벅스 앱이랑 지우고 뭐 환불도 했어요. 원래는 좀 가까워서 자주 이용했는데
20: 역사 속에서 좀 가슴 아픈 일인데 그렇게 그런 논란으로 돼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한 번 더 고민하게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17: 탱크데이, 책상의 탁 등의 문구를 사용한 점이 모욕에 해당한다는 고발장 접수도 잇따랐습니다.
2: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용진 회장에 대한 경찰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17: 경찰은 서울 강남경찰서와 광주 남부경찰서에 접수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스타벅스 코리아 전 대표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에서 병합해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벤트 기획과 승인 과정에서 5.18 관련 인물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배민영입니다.
21: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5: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22: 캘리포니아 주지사 예비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비에르 베세라 전 연방보건복지부 장관이 선거전에서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베세라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보건복지부를 이끌며 전국적 인지도를 쌓았고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경쟁자들을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후보인 스티브 힐튼은 보수 표심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힐튼은 폭스뉴스 진행자 출신으로 캘리포니아 공화당 지층 사이에서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지만 민주당 우세 지역에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주이지만 최근 물가 상승과 범죄 증가로 유권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선거 결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비선거 상위 2명이 본선에 진출하는 캘리포니아 선거 제도상 두 민주당 후보가 맞붙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투표는 오는 3월 5일 실시됩니다.
5: LA 카운티 검찰과 경찰이 남미 절도 조직과 연계된 연쇄주택 침입 사건 용의자 7명을 체포했습니다. 네이선 홍맨 LA 카운티 검사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들이 고급 주택가를 집중적으로 노렸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들은 남미 출신 조직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국은 이들이 수십 건의 주택 침입 절도에 관여했으며 피해액이 수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체포가 최근 몇 달간 LA 카운티 전역에서 급증한 주택 침입 사건을 수사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홍맨 검사장은 국제범죄 조직과의 연계고리를 끊기 위해 연방 당국과도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용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조직의 전모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주민들에게 의심스러운 차량이나 인물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2: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시스템 산하 명문 캠퍼스들의 유학생 등록금이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입법조사국이 UCLA와 버클리 그리고 샌디에이고 캠퍼스에 차등 등록금 제도를 도입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UC 시스템은 9개 캠퍼스 모두 동일한 등록금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법조사국은 명문 캠퍼스일수록 교육 수요가 높고 졸업 후 소득도 높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유학생과 타주학생들은 이미 캘리포니아 주민보다 3배 가까운 등록금을 내고 있습니다. 만약 권고안이 받아들여지면 명문 캠퍼스 유학생들의 학비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UC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주의회의 예산 논의 과정에서 이 제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 공립대학 등록금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상승해왔습니다.
5: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가 어제 무기급에 가까운 고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는 지시를 내렸다고 영국 로이터통신이 이란 고위 소식통 2명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이번 지시는 이란 지도부의 합의를 반영한 것으로 우라늄을 해외로 내보내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미국은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의 반출 문제를 핵 협상의 핵심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란은 지난 17일 파키스탄을 통해 검토안을 보낸 지 사흘 만에 미국 측의 새 제안에 응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우라늄 반출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6: 네, 중동 상황 알아봅니다. 종전 협상이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가운데 이란 최고 지도자가 무기급에 가까운 우라늄은 이란에 보관해야 한다고 명령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장밋빛 전망이 무르익던 종전 협상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 현지 연결합니다. 양희력 특파원.
3: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나와 있습니다.
16: 네, 이 종전 협상이 그렇다면 여전히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3: 맞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가 무기급에 가까운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는 지시를 내렸다고 영국 로이터가 보도했습니다. 이란 고위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전한 소식입니다. 최고 지도자의 이번 지시는 이란 지도부의 합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이란 고위 관료들은 우라늄을 해외로 내보내버리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향후 공격에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안에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현재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의 인도 문제를 종전협상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고 지도자의 이번 지시는 협상의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6: 미국 측이 종전협상과 관련한 새로운 제안을 전달해 이란이 검토 중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3: 이란이 미국이 보낸 메시지에 응답하고 있다고 이란 국영통신사 ISNA가 보도했습니다. 이란이 미국 측에 새로운 제안을 전달받아 검토에 들어간 지 하루 만입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국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측 관점을 전달받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파키스탄 내무장관이 테헤란에 온 이유도 언급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양국 사이에 메시지 교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측의 새로운 제안은 이란이 지난 17일 밤 파키스탄을 통해 검토안을 보낸 지 3일 만입니다.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도 양국 이견을 최소화하고 공식 합의 발표를 이루기 위해 테헤란 방문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농축 우라늄 반출 문제에 이란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만큼 협상 결과는 미지수입니다.
16: 네, 우리 국적 선박이 어제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는데요. 해협을 봉쇄 중인 이란이 통항 관리를 이유로 통제 해역을 설정했다고요.
3: 이란 정부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리를 명분으로 페르시아만 해협청을 설립했습니다. 이 기구가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통제 해역을 공개했습니다. 동쪽과 서쪽에 이란과 아랍에미리트 사이를 잇는 선을 긋고 통제 해역의 경계로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통제 해역을 통과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려는 선박은 반드시 사전 조율을 거치고 공식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지정 항로를 설정하고 특정 서비스 제공을 대가로 통행료를 걷는 새로운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항행의 자유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유엔을 비롯해 국제사회의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1: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2: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3: 우와 싸다, 정말 싸다.
2: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3: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2: 진짜 감쪽 같네.
3: 역시 벤트웨이야.
2: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3: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4: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5: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4: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5: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4: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5: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6: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7: 텍사스에서 테슬라 사이버트럭 운전자가 차량의 물속 주행 기능을 시험하려다 호수에 빠뜨리고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지난 19일 밤 8시쯤 텍사스 그레이프바인 호수 인근 보트 선착장에서 구조대가 침수된 사이버트럭을 인양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 지미 잭 맥데니얼은 사이버트럭의 웨이드 모드를 시험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차량을 물속으로 몰고 들어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웨이드 모드는 얕은 강이나 개울을 건널 수 있도록 차량 높이를 조정하는 기능이지만 차량은 곧 작동을 멈췄고 내부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운전자와 동승자는 차량을 버리고 탈출했으며 소방서 수상구조팀의 도움으로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테슬라 사용설명서는 웨이드 모드가 최대 32인치 수심까지만 가능하며 호수바닥처럼 부드러운 지면에서는 차량이 가라앉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맥데니얼은 폐쇄된 수역에 차량을 운행한 혐의와 선박 등록증 미소지 등 수상 안전 규정 위반 혐의로 구금됐습니다. 경찰은 차량의 물속 주행 기능이 있더라도 실제로 호수에 진입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안전상으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이란과의 핵 협상이 최종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를 위해 며칠 더 기다릴 수 있다면서도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면 이란을 더 강하게 타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과 직접 대화해 무기 판매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미국 대통령이 타이완 총통과 직접 대화한 전례가 없어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YTN 보도입니다.
8: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이 최종 단계라면서도 이란을 더 강하게 공격할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또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과 직접 대화하겠다고 말했는데 중러 정상회담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9: 이란 공격을 유보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이 최종 단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10: Right on the borderline, believe me. We have to get the right answers. It would have to be a complete 100% good answers. And if we do, we save a lot of time, energy, and lives, most importantly.
9: 합의를 위해 며칠 더 기다릴 수 있고 중간 선거 때문에 종전을 서두르지 않는다면서도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면 더 강하게 타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0: We hit them very hard, but we may have to hit them even harder, but maybe not. But we're not going to let Iran have a nuclear weapon and blow up the entire Middle East, Israel, the entire Middle East, and then come here for you.
9: 미중 정상회담 직후 나흘 만에 열린 중러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뒤끝을 보였습니다.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과 직접 대화로 무기 판매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10: Well, I'll speak to him. I speak to everybody. We have that situation very well in hand. We'll work on that, the Taiwan problem.
9: 언제 통화를 하게 될지 타이완에 계획대로 무기를 판매할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파장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타이완으로서는 중대한 외교적 진전이 되겠지만 지난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미국 대통령이 타이완 총통과 대화를 한 적이 없는 데다 타이완을 자국 영토로 여기는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완 총통과의 직접 대화를 언급한 건 미국을 견제한 중러 정상회담에 대한 맞불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통화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중국 측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6: 라디오 서울 12시 정오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가장 신속하고 공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가 최고입니다.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11: 라디오 서울 12시 정오 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메디컬 그룹. 하늘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9구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변호사. 하워드빈 변호사. 라디오 서울 뉴스 온디맨드 특별 협찬은 MPSN 리버티 뱅크카드 세계 1위 결제 시스템 회사 월드페이의 유일한 한인 파트너 MPSN 리버티 뱅크카드가 함께합니다. 융자회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즈 융자. 물 한 방울 섞지 않은 100% 착즙 빨간 양파즙 도라지 배즙 양배추즙을 14불 90포의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12: H마트와 함께하는 롱 위크엔드.
13: 빅사이즈 머리 없는 흰새우, 한국산 민물장어 필렛, 생삼겹살, 부채살 스테이크까지. 메모리얼 데이 연휴에 바베큐 한상 제대로 준비해보세요.
12: 헬로움 감성 미니 가스렌지, 바베큐 꼬치, 사각지퍼형 보온 보냉배까지. 캠핑 필수 아이템도 완벽 준비.
13: 에브리타임, 홍삼원, 홍삼진고, 데일리스틱 등 정관장 인기 건강식품. 최대 30% 세일. 이번 연휴 맛있게 즐기고 건강까지 챙기세요.
12: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4: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5: 와, 오늘 진짜 덥다. 뭐 좀 상큼한 거 없을까?
16: 그럴 줄 알고 내가 새로운 거 가져왔지. 짜잔.
15: 어? 이거 새로 아냐? 근데 색깔이 연두색이네?
16: 이게 바로 새로 바레야.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엄청 상큼해.
15: 고려가요 청산멸곡에 나오는 그 머루랑 다래?
16: 맞아. 제로슈거라 깔끔하고 부스도 12도라 딱 좋아.
15: 와, 진짜 새콤달콤한데? 끝맛이 진짜 가볍다.
16: 이름처럼 진짜 달달해야지.
15: 상큼함에 다래를 더하다. 제로슈거 소주의 새로운 매력. 새로 다래.
17: 우리 엄마 마더스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8: 지금이 바로 기회.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17: 구베주얼 그룹 K블링블링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에리드 광장에서 명품 남양 진주와 아쿠아 진주 목걸이 초대형 보석쇼를 엽니다.
18: 두 줄, 세 줄 등 다양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사 나이트까지 무려 2천여 점 특별 전시.
17: 전 품목 최대 80% 파격 세일.
18: 구베주얼 그룹이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광장에서 5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라디오 서울과 함께 공개 방송을 합니다. 마지막 찬스를 만나보세요.
19: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20: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 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21: 눈은 밝게,
22: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 안경 검안과
0: 블란서 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21: 앞으로도 블란서 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0: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21: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블란서 안경 검안과.
0: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블란서 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21: 올림픽과 캔슬리 213-487-1001 487-1001번.
22: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23: 1250만불, 1250만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한국인 직원이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24: 고베조얼 그룹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LED 광장에서 대형 보석쇼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를 슬로건으로 진행됩니다. 남양 진주와 아코야 진주 목걸이, 랩다이아, 무이사 나이트 반지 등 무려 2천여 점이 전시되며 전 품목 최대 80% 할인으로 실속 있는 쇼핑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목선을 커버하는 굵은 진주 목걸이와 얼굴을 밝히는 다양한 디자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더스데이 이후 가장 합리적인 보석 쇼핑 마지막 찬스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베주얼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광장에서 5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도 놓치지 마세요. 3101쇼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 세일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에 드리며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799불 하나 사면 두 번째는 반값입니다. 사계절용 콤비 자켓, 티셔츠, 와이셔츠, 바지,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은 윌셔와 웨스트무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번입니다. 통증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음 한의원의 고기현 원장님은 중국 북경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북경동진문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중의사입니다. 나우만 의원은 침, 부항, 추나, 괄사, 골타요법 및 근육관절 교정을 통해 구조적 이상을 제거하여 만성통증은 물론 내과 및 신경계 질환을 치료합니다. 주요 진료 과목으로는 만성통증,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오십견, 비염, 알러지, 갱년기 증후군, 생리통, 불안초조, 불면증, 담적병 등이 있으며 효과적인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험을 환영하는 나음 한의원은 6281 비치 블러버드 부의 나팍이며 문의는 65735 4000번 65735 4000번입니다. 자동차 문제로 고민, 새 차를 샀는데 고장이 반복된다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소비자를 지켜온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이 있습니다. 20년 이상 경력,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합니다. 무료 상담, 한국어 서비스 제공. 지금 바로 213-400-0091, 213-400-0091, 니타레몬 로펌으로 연락주세요.
25: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태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22: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씨앗은 아주 작지만요. 자신만의 DNA를 품고 있습니다. 이 땅의 생명체는 전부 다 자신의 일을 해내는 위대한 작품들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씨앗과도 같다는 거죠. 내 안에 이미 숨겨진 무궁한 잠재력이 햇살과 바람과 비를 맞으면서 매일 조금씩 자라나 멋진 인격체로 익어갑니다.

0: 크리스토퍼 청하의 음악이었습니다. When I Got Old, yeah, When I Get Old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예, 씨앗은 아주 작지만 자신만의 DNA를 품고 있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우리 인격도 우리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 인간은 위대한 작품이잖아요.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위대한 작품들입니다. 모두가 다 어쩜 그렇게 다른지요. 예. 이미 내 안에 숨겨진 무궁한 잠재력이 햇살과 바람, 비, 네, 이 비를 맞으면서 매일 조금씩 자라나 멋진 인격체로 만들어진다는 거 어떤가요? 공감하십니까? 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희노애락, 예, 희노애락의 인생이잖아요. 예, 마냥 좋을 수만도 없고 마냥 햇살이 반짝반짝 그렇게 빛이 나는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햇살과 바람과 비가 공존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네, 오늘도요 여러분들 몸도 마음도 좀 샤이니 밝았으면 좋겠어요. 예, 기분 좋은 해피투게더 예, 이 노래로 시작을 했습니다. 행복한 오후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요. 자, 해피투게더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으로 오늘도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유튜브 라디오 서울 실시간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또 radioseoul1650.com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맨 윗부분에 메인 화면에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 시청할 수 있는 클릭할 수 있는 바가 떠 있습니다. 그거 클릭하셔서 저와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댓글창에 시청곡 주셔도 감사하겠고요. 서로 일상을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이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노화 센터 닥터 알렉스 김 공동 제공입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타운 내 핫 플레이스 육가와 마리포사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2: 9불 99 가성비 갑에 한식 중식 일식 분식까지 골라먹는 재미가 가득한 K푸드 라운지
3: 오늘 뭐 먹지? 고민 끝! 뜨거운 메뉴는 더 뜨겁게 차가운 메뉴는 더욱 차갑게
4: 가족 외식은 물론 친구 모임 및 여유롭고 편안하게 혼자만의 식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곳
5: 쇼핑하다 출출할 때 맛있는 한 끼가 필요할 때
6: 맛있는 행복이 모이는 곳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로 오세요 K푸드 라운지

0: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1: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을 띠며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0: 1338-4000.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2: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랙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 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너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리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지금 조금 나른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1: 이제
0: 날씨가 좀
1: 괜찮네.
0: 많이 덥죠?
1: 너무 힘들었잖아. 우리 그
0: 해피투게더 1부 오늘 이 시간은요. 제가 꾸며보는 코너로 준비를

네, 윤종신이 불러준 노래 존니라는 노래였습니다. 윤종신 씨가 노래를 부를 때는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으면요, 그 가사가 귀에 쏙쏙 들어와요. 발음이 아주 정확한 것 같습니다. 노래 부를 때 발음 정확하게 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유난히 저는 윤종신 씨가 노래를 부를 때 이렇게 노래를 듣다 보면은 와, 진짜 발음 정확하다. 정확하게 이 부르는 창법. 이 너무나도 이게 귀에 쏙쏙 들어오니까 더 노래가 좋게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예.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좋아

아는 뮤지션이라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셰익스피어의 전 작품을 검색을 해보면요, 사랑이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걸 어떻게 알겠어? 그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네요. 저도 몰랐으니까요. 아니,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다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 근데요, 그 셰익스피어의 전 작품을 그거를 연구를 했는지 아무튼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찾아냈는데 사랑이라는 말이 2271번 나온다고 합니다. 뭐 정확하겠죠? 정확할까요? 뭐 아무튼 그런 말이 있어요. 셰익스피어의 전 작품을 검색해 보면 사랑이라는 말이 2271번 나온다고요. 자, 사랑할 때 영국이나 미국 사람들은 뭐 I love you 뭐 이건 워낙에 뭐 좋은 단어라서 그런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아마 아프리카 뭐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뭐 세계 각국에서 이 말만큼은 I love you라는 요 말만큼은 다 알지 않을까 싶네요. 영어를 못해도. 예, 프랑스 사람들은 Je t'aime라고 한다죠. 예, Je t'aime, 예,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뜻. 그리고 독일 사람들은 이힐베티히 뭐 요거 정도도 다 알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뭐 다들 아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의 언어이지만,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와이니 맞습니까? 모두 이런 말들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국말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라는 이 말, 너무나도 좋은 말이에요. 그죠? 가끔 가다가요, 아, 사랑합니다. 한국말이 조금 쑥스럽다거나 그러면, I love you. 힐리베티히, 워아이니, 주데모. 다른 나라 언어로도 표현해 보는 거 재밌지 않나 싶습니다.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였습니다. 행할님 반갑습니다. 디님도 인사해 주셨네요. 밖에 날씨가 사우나 같은 더위네요. 굉장히 덥다고 적으셨어요. 아, 그쵸. 오늘 83도더라고요. 예, 나 최고 기온이 83도인데 예, 굉장히 덥습니다. 디님도 오 인사해 주셨어요. 행할님은 서른도 컨설트에 적어주신 것 같아요. 운도 오빠 오는군요. 삼바 삼바 삼바. 예, 여러분들 예, 서른도 컨설트 마음껏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타임라인 스케치 역사 속 오늘입니다. 자, 5월 21일 오늘 역사 속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인류의 도전 정신이 빛을 발했던 순간부터 우리 민족의 아픔과 연대의 기억까지 오늘날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시간을 만들어낸 자, 5월 21일의 예, 역사 속 오늘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가장 눈여겨볼 세계사적인 사건이요. 바로 인류가 푸른 하늘을 향해 던졌던 위대한 도전과 이 성공의 기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1927년으로 가볼까요? 미국의 25살 청년 비행사 찰스 린드버그가 자신의 단발 비행기 세인트 루이스 정신호를 타고 뉴욕을 출발해서 33시간 30분 동안 외로운 사투를 벌인 끝에 이 프랑스 파리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당시 그 누구도 혼자서 쉬지 않고 이 거대한 대서양을 건널 수 있을 거라 믿지 않았지만 이 린드버그는 이 불가능해 보였던 장벽을 깨뜨리면서 전 세계 항공 역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자, 1932년 오늘은요. 그 아멜리아 에어하트 이 여성 최초로 이 대서양 단독 비행에 성공한 날이기도 합니다. 린드버그가 대기록을 세운 지 정확히 5년 뒤네요. 1932년 오늘 이번에는 미국의 이 여성 비행사입니다. 아멜리아 에어하트가 홀로 대서양을 날아 건너는데 성공합니다. 와, 멋지지 않습니까? 편견과 한계를 뛰어넘은 그녀의 당찬 이 비행은 전 세계 여성들에게 뜨거운 용기와 감동을 주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역사 속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계엄군 철수와 광주 공동체의 시작이 되었지요. 예, 그리고 1980년 5월 21일 오늘은 그 시위대의 거센 저항에 직면한 계엄군이 전라남도 청에서 퇴각해 외곽으로 철수했습니다. 이후 일주일 동안 광주는 군경이 없는 고립된 상황에 처했지만 시민들이 스스로 치안을 유지하고 주먹밥을 나누면서 부상자들을 위해 헌혈하는 그런 줄을 서기도 했습니다. 가장 어두웠던 순간에 피어난 이 광주 해방 그리고 광주 공동체의 기적적인 연대 역사가 시작된 날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날이에요, 오늘. 자, 월드컵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904년 국제축구연맹이 창립된 날이에요.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1904년 오늘이에요. 프랑스 파리의 프랑스 이 벨기에, 덴마크, 네덜란드 등 유럽 7개국의 축구협회 대표들이 모여서 이 FIFA를 정식으로 창립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축구 팬들을 잠 못 들게 만드는 이 지구촌 최대 축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월드컵의 이 거대한 뿌리가 바로 100여 년 전 오늘, 네, 오늘입니다. 바로 100년 전 오늘이에요. 정말 뜻깊은 날이죠. 자, 올해 개최되는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네, 6월 11일부터 시작됩니다.

0: 부족함을.
1: 저도 방송 준비하면서 1904년 5월 20일에 국제축구연맹이 창립됐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은 사상 최초로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이 3개국이 공동 개최하고요. 참가국이 48개국으로 확대돼서 약 한 달 동안 총 104경기가 치러집니다.

0: 네, 우리 하나 되어 들어봤습니다. 자, 대한민국 대표팀 조별 리그 경기 일정이 1차전이 6월 11일 목요일이네요. 그리고 2차전 경기가 6월 18일 목요일이고요. LA 예, 이곳에서 정말 들썩들썩 함성이 아주 엄청날 것 같죠. 여러분도 다 응원하실 거죠. 예. 모두 예, 힘을 보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대한민국 응원 많이 하자고요. 해피투게더 1부 도움 주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노화 센터 닥터 알렉스 김 공동 제공입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믿을 수 있는 천호앤케어의 국민보약 녹용홍삼,
2: 최고 중에 최고예요. 이게
3: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몸에 느껴요.
1: 면역력인 최고인 녹용홍삼, 이제는 드셔야 될 때입니다. 213-385-1005 헬스코리아
3: 누리아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1: 하루 15분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인 누리아이로 눈 건강을 지켜주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4: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5: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4: 선택하세요 품질을.
5: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4: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5: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4: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5: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0: 언니, 우리 이번 주말에 골프 치러 가자.
1: 누구랑? 우리끼리?
0: 아니, 골프 프로미에서 너무 재밌는 이벤트가 있더라고. 바로 쉽게 가입해서 신청해.
2: 티칭 프로와 함께 배우고 재밌는 골프 이벤트를 즐기는 새로운 골프 플랫폼.
3: golfpromi.com.
4: 우사장님 주말에 뭐 해?
2: 골프.
4: 누구랑 해?
2: 프로랑.
4: 어떻게 해?
2: 골프 프로미에서.
0: 맞춤형 티칭 프로를 만나고 다양한 골프 이벤트도 함께 즐겨보세요.
2: golfpromi.com.

0: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은 태평양 시각으로 1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1: 그래서 한국의 젊은 감독이 주목받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0: 자, 진민성 감독이 제79회 칸 국제영화제 라시네프, 그러니까 학생영화 부문에서 2등 상을 품에 안았네요. 뭐 그 기사 내용을 지금 듣고 계시는데요.
1: 사일런트 보이시스는 뉴욕으로 이민 온
0: 칸 영화제 집행위원회는 21일 프랑스 칸의 부뉴엘 극장에서 열린 라시네프 시상식에서 진 감독의 이 사일런트 보이시스를 2등 수상작으로 호명했습니다. 이 사일런트 보이시스는 한국에서 뉴욕으로 이민 온 그 4인 가족의 하루하루를 각자의 시선에서 녹여낸 17분짜리 단편 영화라고 합니다. 부모와 두 딸이 각자의 이 사정 속에 수월하지 않은 하루를 보내면서도 서로에게 상처를 숨기며 이 조용한 하루를 마무리하는 모습이 섬세하게 묘사된 작품이라고 하네요. 무엇보다도 함께 작업한 배우들 또 크루들과 이 상을 함께하고 싶다라면서 뉴욕으로 돌아가 이번에 칸에 못 간 스태프과 함께 축하하고 싶다. 이렇게 감독은 소감을 밝혔네요. 예, 라시네프 심사위원인 배우 박지민이 시상자로 나서서 축하를 전했습니다. 예, 박지민은 우리는 늘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과 분리될 수 없다고 믿어왔다면서 이 사일런트 보이시스의 수상은 그 점을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사례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진 감독은 성균관 대학교를 졸업하고 콜롬비아대에서 영화 제작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이 라시네프는 전 세계 학생 영화를 상영하는 깐 영화제의 경쟁 부문입니다. 지난해에는 뭐 이 허가영 감독이죠. 허가영 감독 작품 찬여름으로 1등상을 받았습니다.

네, 이승철의 노래 인연이라는 노래인데요. 오,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봤네요. 아, 참 이승철 노래를 듣고 있으면 다 좋은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승철 노래는 우리 8090 시대에 참 많이 들었었던 노래인 것 같습니다. D님께서 신청곡 주셨네요.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숨쉬는 것에 감사하다라는 댓글도 올려주셨네요. 자, 우리가 공기를 사서 마셔야 한다면 그 값이 얼마나 할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옛날에는 우리가 물을 사 마실 거라는 거 상상도 못 했잖아요. 근데 앞으로 미래에는 공기를 사서 마신다?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호흡하는 데 필요한 하루치 공기가 만 달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사야 할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공기가 없이는 산소가 없이는 살수 없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공기의 소중함, 오, 세상 깨닫게 되네요. 대기권의 공기는 산소 20%, 질소 80%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비율이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비율, 산소 20%, 질소 80%, 이 비율이 깨지면 생물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만일 질소의 비율이 높아지고 산소의 비율이 낮아지게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아니 됩니다. 예. 모든 생명체가 파괴되고요. 그리고 인간의 삶에 소중한 불을 지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산소의 비율이 높아지고 질소의 비율이 낮아지면 또 어떻게 될까요? 삽시간에 지구는 불바다가 된대요. 그 산소와 질소의 비율이 어떻게 안정되게 유지될까요? 이것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그 산소와 질소의 비율이, 와, 유지가 되는 비결. 예, 동물들이 호흡하면서 매일 산소를 마시고 탄산가스를 배출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그 산소의 비율이 20%로 정확하게 유지되는 걸까?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동물들이 호흡할 때 식물은 광합성을 합니다. 동물과 식물. 예, 얘네들이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네요. 동물들이 끊임없이 산소를 소모할 때 식물들은 광합성을 통해 끊임없이 산소를 방출합니다. 요게 이유가 있었네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비율이 정확하게 20대 80으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만물이 유지되고, 예, 만물이 존재하고 유지될 수 있는 공기와 또이 공기에 대한 자연 법칙이 정말 창조주의 자연섭리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아, 참, 이 지구는 위대한 것 같아요. 위대한 창조의 섭리입니다.

0: 네, 나훈아의 공이었습니다. 정말 멋진 노래죠. 인생은 풀잎에 맺힌 아침 이슬과 같이 금방 사라지는 거. 삭직시공, 공즉시색. 적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2: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2: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사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3: 한국인은 밥심, 김쓰전기, 프리미엄 웰빙가전 쿠첸밥솥 최대 100불 할인 특별 이벤트.
4: 찰지게 갓 지어진 밥한 그릇이 곧 보약입니다. 김쓰전기에서 명품 밥솥 쿠첸 즉석 할인 또는 김쓰 상품권으로 받으세요.
3: 쿠첸 명품 절정, 미작 최고급 전기 압력밥솥 구매 시 100불 즉석 할인 또는 김쓰전기 상품권. 쿠첸 클래식 고급 전기 압력밥솥 구매 시 70불 즉석 할인 또는 김쓰전기 상품권.
4: 가족의 건강, 엄마의 미소, 김쓰전기가 드리는 쿠첸 스페셜 이벤트. 김쓰전기로 오세요.
5: 1등 회사 사무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6: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5: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6: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5: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6: 사모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5: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사모 관광 213-427-5500, 427-5500.
7: 원만한 영양 섭취를 하는데도 기력이 떨어진다면 그 중심에는 알부민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영양을 운반하는 기초 단백질로 부족하면 빠른 피로, 몸이 붓는 부종, 근육 저하, 재생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NHS 메가알부민, 순도 높은 알부민과 고밀도 녹용, 노스캐롤라이나, 삼증포 산삼을 주성분으로 뛰어난 흡수로 충분한 알부민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의 진심, 메가 알부민. 직접 한번 경험해보세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 213-277-8866 213-277-8866 OTC 환영.
0: 해피 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1부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네요. 간추린 소식 좀 전해드릴까 했는데요. 아, 날씨부터 좀 전해드릴까요? 아,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2부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2부 시간에 할 게 많은데요. 예, 육군 모병관에서 또 좋은 정보 주실 텐데요. 2부 시간에는 예, 여러분들과 함께 게스트 모시고 예, 좋은 정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해 주신 노래가 있어요.

네, 이 곡은 30년 전에 듣던 곡인데 한 번 더 듣고 싶네요 하시면서 청해 주셨어요. 까메오의 워더. 간만에 추억을 떠올립니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노래 들으면서요 1부 살짝 마무리합니다. 아, 저는 2부에서 기다릴게요.

0: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0: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0: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2: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3: Korean Air. 집 3개 1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랫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너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You wi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리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4: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주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정치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역시 한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 우리의 인생은요, 좋아하는 뷔페가 아니다. 네, 좋아하는 뷔페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네요. 좋은 것을 먹기 위해 좋아하지 않는 디저트가 따라오는 것도 감수해야 하는 세트 메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공감하시나요? 오, 굉장히 멋진 표현인 것 같죠. 한비아의 그건 사랑이었네 중에서의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음식도 이렇게 골고루 먹어야 건강하듯이 우리 인생도 편식하면 안 된다는 거겠지요. 희노애락 이 모든 감정을 살면서 모두 겪어야 골고루 느낄 줄 알아야 건강한 삶이 된다는 거겠지요. 완전 공감이 갑니다.

0: 네, 앤 머레이로 시작했습니다. You Need Me였어요. 아, 이 노래 정말 제가 학교 다닐 때 80년대 굉장히 좋아했던 노래입니다. 여전히 좋네요. 아, 추억이 되살아나면서 그때 친구들도 생각나고 학창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자,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좋은 곡이에요. 가사도 지겨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아, 행할님 감사해요. 예. 뜨거운 날씨 우리의 마음도 청춘처럼 뜨겁게 오늘 날씨하고 막장 떠봐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예. 행할님 건강 관리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건강 잘 챙기세요. 감사합니다. 노래가 다방 커피처럼 달달한 게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예. 해피투게더 2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에서 해피투게더 2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2: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1: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쿠만의 자파 인증.
2: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1: 지금 상담해 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2: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3: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4: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3: 품격 있는 가정에 대한 선물
4: 우메캔.
5: 우메캔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 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3: 감사한다면,
4: 사랑한다면
3: 역시 우메캔.
4: 저도 우메캔을 받고 응? 싶어요.
5: 888-941-3311 우메캔.

0: 홈쇼핑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1: 홈쇼핑월드.

0: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스튜디오에요. 아주 멋진 분이 자리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자, 내 자녀가 혹은 내가 미국 사회에서 멋지게 자립하고 안정적인 커리어를 쌓아갈 방법은 없을까요? 자,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품게 되는 고민일 텐데요. 오늘은 150가지가 넘는 전문 분야에서 경력을 쌓고 또 학비와 다양한 복지 혜택까지 챙길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미 육군 모병관 한 분을 예,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는데요. 우리가 미처 몰랐던 미군 입대의 모든 정보와 생생한 혜택들 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 육군 모병관이십니다. 서전 림 자리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너무 멋있으세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와, 막 에너지가 막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1: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0: 이 조용한 네. 스튜디오에.
1: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네, 네 감사합니다.
0: 정말 감사합니다. 네. 좋은 정보 주시려고 오셨잖아요.
1: 네, 네 맞습니다. 네.
0: 네, 미 육군 모병관 여기 일식길이 있죠?
1: 예, 거기도 있고 예. 이제

0: 지금 하여가 지금 하여가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에듀케이션은 이제 하이스쿨 디플로마
1: 아.
0: 또는 플러스 뭐 하이스쿨 플러스
1: 네.
0: 이제 4 years 디그리까지 있으면은 이제 계급 가장 높은 계급으로 이제 다시 입대를 할 수 있고
1: 네.
0: 이제 그리고 이제 아 영주권 이상 이제 영주권자 이상 아니면 아 시민권자
1: 네.
0: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퀄리피케이션이.
1: 아, 그렇군요.
0: 네.
1: 어떻습니까? 많이 어플라이 하는 편인가요?
0: 예, 지금 또 이제 하이스쿨 시니어 이제 그라듀에이션 시즌이라서
1: 네.
0: 이제 지금은 하이스쿨 시니어들도 많이 지금 어플라이 하고 있고.
1: 아, 그렇군요.
0: 이제, 예, 그 이외에 어허. 이제 대학생도 이제 많이 졸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1: 네네네.
0: 이제는 예, 지금 그렇게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아하, 네. 그렇군요. 영주권자나 뭐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입대가 불가능하겠네요.
0: 네, 현재로서는 그게 좀 살짝 많이 지금 그게 그 서류들이 지금 네. 많이 팬딩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1: 네.
0: 아마 뭐 다들 알고 계신 그 매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완전히
1: 클로즈 됐죠.
0: 네, 완전히 클로즈 돼가지고
1: 네.
0: 지금 위에 모병 사령부에서도
1: 네.
0: 이제 그거는 더 이상 안 할 것 같습니다.
1: 아, 네. 그래서
0: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까지는 영주권자하고 이제 시민권자들만
1: 네, 시민권자.
0: 네, 이렇게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저 하이스쿨이나 이런 대학생들이 미 육군에 관심을 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0: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1: 네.
0: 이제 하이스쿨 시니어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자기가 이제 아무래도 하이스쿨을 나오게 됨으로써
1: 네.
0: 이제 자기 커리어를 이제 조금씩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1: 네.
0: 이제 보통은 이제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대학을 가는 게 거의 일반적인 코스인데
1: 네.
0: 이제 보통 대학을 가는 친구들도 이제 그렇고 이제 그냥 일반 취업을 하는 친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군대를 조인한 경우가 많이
1: 네.
0: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대학을 갈 때 가더라도 이제 그 파타임이라고 이제 리저브라는 그런 컴포넌트가 있기 때문에
1: 네.
0: 거기 또한 이제 조인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알미에서 이제 그 대학교 등록금을
1: 네.
0: 이렇게 많이 서포트 해주고 있고
1: 아 그런 혜택들이 있군요.
0: 네 맞습니다. 오. 그리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잡 같은 거를 이제 알미에서 많이 제공을 하고 아포링을
1: 네.
0: 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0: 150가지 이상의 잡이 있기 때문에
1: 네.
0: 이제 그런 거 관련돼서 이제 자기 커리어를 찾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직종 이제 뭐 메디컬도 될 수도 있고
1: 네.
0: 뭐 IT가 될 수도 있고
1: 네.
0: 아니면 뭐 서플라이 체인 뭐 이런 것들도 다 많이 이제 알미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잡들 포지션이니까
1: 네.
0: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풀타임 잡을 잡는 친구들 아니면은 이제 그 리저브 이제 학교 가는 친구분들
1: 네.
0: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1: 그렇군요. 미
0: 네.
1: 육군 입대 시에 이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방금도 소개를 해주셨지만은요.
0: 네.
1: 글쎄요, 이 교육 혜택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그런 학생들이 또 많을 것 같아요. 이 교육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1: 네.
0: 이제 그 포스 911 GIB라고 해서 이제 그것은
1: 학비 지원,
0: 네, 학비 지원. 이제 거의 100% 액티브 듀리로 같은 경우에는
1: 100%.
0: 현역으로 갈 경우에는 거의 100% 다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1: 100% 되는군요.
0: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좋은 거는
1: 네.
0: 이제 근무하면서 이제 그 투이션 어시스트라는 것이 있는데
1: 네.
0: 이제는 근무 중에 이제 학교로 갈 수 있는
1: 와.
0: 네, 그런 포지션이 돼 있고
1: 네.
0: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이제는 어느 정도 퍼스트 컨트랙을 끝나고 난 다음에
1: 네.
0: 이제 자기가 완전히 이제 공부를 하게 된다면은 이제 그거에 관련된 뭐 책값이라든지 이제 공부하면서 있어야 되는 집값도 다 이제 무료로 다 제공을 해 주고 있고
1: 무료예요, 그게 다.
0: 네. 그러니까 무료 그렇죠. 이제
1: 와.
0: 그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는
1: 네.
0: 이제 그 어디 있어야 되잖아요.
1: 네.
0: 있어야 되니까 그거에 관련된 렌트비도 하우스 렌트비도 다 제공을 하고 있고
1: 네. 너무 좋은데요.
0: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 보면은
1: 예.
0: 너무 부럽습니다.
1: 예. 그러니까요.
0: 예, 자기
1: 예.
0: 군대 3년, 4년 하고 나와서 이제 공부를 집중하기 위해서
1: 네.
0: 이제 하면은 이제 군대에서 책값, 집값, 뭐 대학교 등록금 이렇게 다
1: 네.
0: 서포트를 해주니까 이제 그런 게 참 좋죠.
1: 뭐 학비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는 거네요.
0: 그렇죠.
1: 사는데
0: 네.
1: 전혀 뭐 지장이 없겠고.
0: 지장이 전혀
1: 내 돈은 전혀 안 들어가는 거네요.
0: 그렇죠.
1: 네,
0: 맞습니다.
1: 아니 그걸
0: 네.
1: 100% 다 지원해 준다고요?
0: 네. 네, 그것뿐만 아니라
1: 와,
0: 이제
1: 엄청난
0: 그런
1: 혜택입니다.
0: 그 메디컬 베네핏도 이제 거의 100%
1: 메디컬.
0: 네, 다 커버가 되니까.
1: 커버가 다 되고요.
0: 네, 자기 본인뿐만 아니라 이제.

0: 그런 가족이 있다면은 가족까지 이제 다 같이
1: 가족까지
0: 트라이케어라는 그런 프로그램 하에 이제 다 이렇게 커버가 되고 있고.
1: 아니 원래 이런 혜택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0: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고 계속 있었던 베네핏입니다.
1: 그렇구나. 네. 저는 왜 이제 알았죠?
0: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자주 와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좀 자주 오셔서 네. 소개를 좀 해주세요.
0: 네, 계속 이제 잊어버리신 네. 분들한테 또 리마인드 해드리고
1: 그러니까.
0: 네, 이렇게
1: 이렇게까지 혜택이 다양한지 모르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0: 네.
1: 뭐 그냥 위험한 것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네. 트라이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좀 알고 보면은 엄청난 혜택도 많고
0: 네.
1: 그다지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다면서요?
0: 이제 특별히 네. 이제 전투평가만 이렇게 좀 선택하지 않으면
1: 예.
0: 이제 가장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뭐냐면은
1: 네.
0: 이제 모든 자녀들이 이제 군대를 가면은 이제 프론트라인에 갈 것이다, 전쟁터에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1: 그니까요.
0: 아, 그거는 정말 틀린 정보이고요. 이제
1: 그렇구나.
0: 병과에 따라서 이제 알미에서 이제 훈련을 시켜주기 때문에
1: 네.
0: 이제 자기가 전투병과가 아니면은 전투병과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대표적으로 뭐 포병,
1: 네.
0: 뭐 보병,
1: 네.
0: 뭐 기갑병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1: 네.
0: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자기가 픽하지 않으면
1: 네.
0: 이제 그 뒤에서 이제 지원해주는 업무를 받게 되면은 만약에 파병을 가더라도
1: 네.
0: 이제 그 앞에까지는 가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최대한 이제 그런 사무실 잡이나 아니면 웨어하우스 뭐 이렇게 그런 메케닉 뭐 이런 것들로 해서
1: 네.
0: 이제 전투병과를 이제 좀 말고 네. 이제 자기가 원하는 직종으로 골라서 가면은 이제 파병을 가더라도
1: 그렇군요.
0: 이제 앞에 서지 않는다.
1: 아, 파병을 네. 가지 않더라도 전쟁 속에서 네. 그냥 그렇게
0: 그렇죠.
1: 네.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다.
0: 위험한 상황은 그렇게 닥치지 않을 것입니다. 네.
1: 아, 그렇군요. 그걸 걱정해서 부모님들은 네. 절대 절사 반대하거든요.
0: 그러니까 갈 수는 있는데
1: 예.
0: 이제 그렇다 해서 이제 최전선에 나서진 않는다.
1: 아 최전선에서 네. 그냥 총 들고 이러는 줄 알고.
0: 예, 그러진 않습니다. 예,
1: 그런
0: 예.
1: 고정관념이. 예,
0: 그래서 왜냐하면은 알미에서도
1: 네.
0: 그 친구들은 이제 그런 전투병과가 아니기 때문에
1: 네.
0: 거기에 배치 전혀 배치하지 않습니다. 네.
1: 전투병과가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초이스할 수 있는 거네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중에서.
1: 아
0: 예.
1: 그렇군요.
0: 네.
1: 조금 많이 알게 됐네요. 조금이 네. 아니라 많이 알게 됐습니다.
0: 아, 그리고 또 하나
1: 이것만 분명하게 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0: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그 그 네. 학비 지원
1: 네.
0: 이제 그 본인이 그 학비를 안 쓰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그것을 이제 자기 가족들한테 이렇게 트랜스퍼도 할 수 있어요.
1: 어머나.
0: 네.
1: 아니
0: 그 투이션을
1: 학교를 다니겠다고 했는데 학교를 안 가요?
0: 이제 본인이 여러 가지 이제 좀 더
1: 그렇죠.
0: 이제 군인 생활에 이렇게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그럴 경우도 가끔 있으니까.
1: 아, 그럴 이제 경우는
0: 이제 자기 아들이나 이제 예. 자기 와이프한테도 이렇게 그 튜션을 이제 너가 학교 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1: 아,
0: 그런 거를 이렇게 좀 물려줄 수 있어요.
1: 그렇구나.
0: 네.
1: 그러니까 42살까지는 갈 수 있다는 거죠.
0: 그렇죠, 맞습니다. 네.
1: 그것도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0: 그렇죠. 예.
1: 잡도 없는데, 그죠?
0: 예.
1: 아,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0: 예, 그래서 예, 정확히 잘 짚으셔주. 예. 주셨고요.
1: 예.
0: 그 지금 현재 그런 걸로 이렇게 문의를 되게 많이 받고 있어 부모님들한테
1: 네.
0: 아들이 있는데
1: 네.
0: 이제 아 뭐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뭐 이렇게 마음이 뭐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이제 가끔 이렇게 손잡고 오셔서 이렇게 같이 상담해 드리고 이제 이런 직종이 있고 이런 베네핏들이 있으니까 한번 네. 해보는 것도 괜찮다.
1: 네.
0: 이렇게 많이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 그렇게 이제 부모하고 이제 자녀가 아들이면 아들, 딸이면 딸 이렇게 같이 올 거 아니에요?
0: 맞습니다. 네.
1: 같이 와서 상담을 하면 그 학생들의 그 상담 반응은 어떻습니까?
0: 아 처음에 반응은 예. 좀 되게 뭐랄까 이렇게 좀 뜨뜨미지근하긴 한데
1: 예.
0: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이렇게 좀 조언인 아닌 조언 아니면 이렇게 좀 상담을 해드릴 때
1: 예.
0: 이렇게 뭐라고 제가 얘기를 주로 해주냐면 이제 지금 당장은 뭐 결정을 안 해도 되지만
1: 네.
0: 뭐 해야 될 시기가 언젠가는 올 것이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지금 이 사무실에서 이제 나갈 때
1: 네.
0: 이제 자기가 뭔가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제 몇 년을 뒤돌아봤을 때
1: 네.
0: 내가 뭘 하고 있나 이런 거를 한번 뒤돌아 봤을 때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영감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많이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1: 네. 이명길 모병관님은 굉장히 상담을 잘해 주실 것 같아요. 지금 인터뷰에서 해 주신 말씀들이 너무 쉽게 이렇게 딱딱 핵심을 짚어서 말씀해 주시니까 네, 네. 제가 들어도 금방 이해가 가거든요. 아,
0: 감사합니다.
1: 예. 아니 그러면 임영길 모병관님은 몇 년 되셨어요?
0: 저는 이미 뭐 한 10년 넘게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1: 아, 그러시군요. 네.
0: 그래도 이제 저는 처음부터 이 리저브 파트타임에 조인을 했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그 이제 풀타임 칼리지를 가는 친구들한테 네. 이제 제가 좀 더 그런 USRM의 리저브 생활이 어떤지를 네. 제가 이렇게 좀 더 많이 이제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기술직이나 IT 분야. 네. 뭐 요즘에는 이런 게 막 뜨잖아요. IT 분야.
0: 맞습니다. 네.
1: 그런 의료 분야 같은 전문 직종 기회도 어떻습니까? 많은가요?
0: 이제 그런 메디컬 쪽으로도 많이 네. 지금 선호하고 있긴 한데 네. 요즘 좀 메디컬 그런 잡 어베이빌리티가 알미에서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아. 이게 좀 많이 좀 온앤오프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네. 이제 한두 개씩 나오긴 하는데 네. 예. 이제 그렇게 좀 이렇게 메디컬 쪽으로 원한다면 저희가 이제 또 헤드코러에서 네. 이제 또 전화해서 이제 이렇게 또 하면은 또 이렇게 또 열릴 수가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1: 그리고 네. 무엇보다도 기술직은 참 좋을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아 만약에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메케닉이라든지
1: 테크니션
0: 이제 그런 테크니션 네. 아니면은 뭐 이제 그런 거 관련해서 네. 알미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그 잡주행위를 받은 다음에 네. 이제 다시 듀리스테이션 자재 배치를 받게 되면은 네. 그에 관련된 서티피케이션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것 또한 이제 밖에 나와서 뭐 3, 4년 근무 후에 아~ 그런 자격증이라고 하죠. 이제 뭐 예, 그런 자격증을 예, 예. 이렇게 좀 많이 자기가 이제 사용할 수 있고 유용할 수 있게 이렇게 아하. 그렇게
1: 그런
0: 있습니다.
1: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지원하면 좋을 것 같고 또 그쵸. 거기서 이제 공부해가지고 자격증을 따서
0: 맞습니다.
1: 또 사회에 네. 나가서 또 네. 이렇게 잡을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면서요.
0: 네 맞습니다. 이미 이제 군대에서도 또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이제 기존에 뭐 예를 들어 그런 트럭 드라이빙을 하려 그러면 커머셜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필요하잖아요.
1: 네네네. 네, 네.
0: 이제 그런 친구들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가장 이제 같이 조인할 때 줄 수 있는 가장 높은 계급으로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하이어를 하게 됐습니다. 예.
1: 와 그렇습니까? 네,
0: 기존에 있는
1: 인기군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대우를 해주고 이제 입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1: 아 그렇군요. 그 부트캠프라고 하나요? 베이직 트레이닝 뭐 이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0: 부트캠프는 이제 네. 9위크 한 5데이즈 정도로 이렇게 좀 네. 구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3주 3주 3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네. 이제 처음에 3주 정도는 이렇게 좀 뭐랄까
1: 힘들어요.
0: 이게 좀 레드 페이지라고 해가지고 예. 이게 좀 그 거기 있는 그 드릴 인스트럭터들 그러니까 그 교관님들
1: 예.
0: 교관님들 이렇게 좀 혼을 빼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 예, 완전히 집중하고 예. 이렇게 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를 집중하고 잘 따라야 아하. 이제 그래도 이제 3주 안에 잘 이렇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또 세컨 그러니까 옐로우 페이지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 페이지에는 그래도 이렇게 좀 더 그때보다는 이렇게 좀 살짝 늦춰주면서 아. 이렇게 좀 이렇게 조절하는 이제 그런 시기
1: 트레이닝을 직접 받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0: 네 맞습니다.
1: 어때요?
0: 네.
1: 감당 뭐 누구나 다 좀 패스할 수 있는
0: 저 입장에서는 이제 네. 한국 군대를 이미 갔다 온 상태에서 또 한 번 또 입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 이제 뭐랄까.
1: 어때요?
0: 저한테는 네. 뭐 할 만했다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1: 한국 군대하고 네. 비교했을 때,
0: 네, 비교했을 때, 네. 저 그래도 좀 수월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1: 아, 네,
0: 아무래도 제가 좀 이렇게 늦은 나이에 좀 입대를 했다 보니까 이렇게 아, 좀 어린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네. 이제 그 부분이 좀 저한테는 가장 좀 애로사항이 아하. 있지 않았나.
1: 아.
0: 그래서 훈련 관련 그런 과정 같은 경우에는
1: 네. 네,
0: 전혀 뭐 그렇게 전혀 네, 누구나도 예. 예, 다 패스할 수 있는.
1: 하, 예. 그렇구나. 아주 굉장히 희망적이네요.
0: 아, 군복회 거기도
1: 사장님, 예, 예, 모병관님 말씀
0: 예,
1: 들어보니
0: 거기도 이제 더 전부 예. 사람 사는 데고 이제 거기는 이제 트레이닝을 시켜준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정병 육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1: 아니 사실은 부모 입장에서는요, 네. 내 귀한 자식이잖아요. 내 네. 귀한 자녀가 너무 힘들면 어떡하나. 뭐 그런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0: 네네.
1: 그리고 전쟁터에 가가지고 파병돼 가지고
0: 네, 맞습니다.
1: 막,
0: 네.
1: 위험한 상황에 놓이면 어쩌나.
0: 네.
1: 이게 가장 큰 고민이지 않을까 싶어요.
0: 그게 예. 이제 삶을 살면서 네. 이제 지나가고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돌아보면
1: 네.
0: 제가 그걸 생활로 이렇게 얘기를 해볼 때 아, 정말 잘 했구나 그런 생각을 아. 들 수 있을 게 네. 이렇게 아마 될 겁니다. 그게 아마 나중에 아하.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1: 네. 네.
0: 이제 그게 길게 봤을 때 이게 좀 더 많이 그게 이렇게 좀 와닿아서 이제 좀 많이 그런 게 기억에 남는 내가 그때 네. 그랬었지 막 이렇게 이제 잘했었지 그런 생각이 네. 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예.
1: 그러면 제가 또 이 질문 상황에 없는 질문을 좀 드려도
0: 네네 될까요? 하셔도 돼요. 네네.
1: 예. 이 베이직 트레이닝 네. 3개월 코스가 지나면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아 이제 그 3개월 코스가 지나게 예. 되면 예.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입대 프로세스를 다 할 때 네. 이제 그때 이제 자기가 원하는 잡을 골 이제 자기가 원하는 잡을 이제 사인을 하게 돼요.
1: 예,
0: 그러면 거기에 그 북캠프는 당연히 들어가 있고 예. 그 다음 이제 그 스케줄이 이제 자기 그 잡 트레이닝 하러 알미에서 그쪽으로 그 트레이닝 센터로 보내줘요.
1: 아.
0: 그러면 이제 그 북캠프 뭐 한 이 끝난 다음에는 바로 이제 그 AIT 그 어드밴스 인디비주얼 트레이닝이라고 이제 잡 트레이닝을 받게 되는데
1: 바로 들어가는군요.
0: 바로 들어갑니다. 한 2, 3일 쉬고
1: 와.
0: 이제 다른 트레이닝 사이트로 이제 이동을 해서 네. 거기서 이제 교육을 받게 되죠.
1: 아 그렇군요.
0: 네.
1: 군대라고 해서 막 총 쏘고 막 이런 훈련만 있는 건 아니네요.
0: 이제 그런 잡도 있고 네. 이제 그런 서포팅을 그런 친구들을 서포팅 해주는 네. 그런 잡들이 거의 한 90%라고 보시면 돼요.
1: 아 그렇군요.
0: 네.
1: 자. 이거는 뭐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 답이 됐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0: 네,
1: 게.
0: 그래서 이제 네. 딱 서머리로 얘기하면 네. 그 10%의 그 전투병과 그 인원들을 위해서 네. 나머지 90% 인원들이 이제 서포팅을 해서 그 뒤에서 백오피스에서 이렇게 해준다고 그냥 간단히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 그렇군요. 전 네. 미 육군 공부 이 복무가 그 장기적인 커리어와 이 사회생활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예, 어떤 도움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릴게요.
0: 우선 일단 이제 그런 20년 복무를 하게 되면 네. 그거에 관련된 펜션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사회에서 일하게 되면 그런 거 없잖아요.
1: 네.
0: 20년 근무하면은
1: 그런 거 없잖아요.
0: 멋들리 뭐 그런 거 안 주잖아요.
1: 아,
0: 이제
1: 안
0: 연금이라고 하죠. 네. 이제 페더럴 서비스 20년을 하게 되면은 이제 네. 우선 일단 거기부터 차이가 나고 그럼 이제 만약에 17살에 조인을 하게 되면 36살에 리타이어 하게 되는데 그러면 36살 아직 젊잖아요.
1: 와.
0: 그럼 이제 그때 뭐 달달이 국가에서
1: 돈이
0: 이제
1: 나오고
0: 연금
1: 나오고.
0: 나오고 그리고 그때 우선 그때부터는 이제 그런 자기가 37살 아직 젊으니까 뭐 다른 파타임을 해도 되고 뭐 풀타임을 해도 되고 이렇게 돈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되고 그렇죠.
1: 네.
0: 이제 그런 것도 하나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every year 그리고 이제 연방 군인들은 또한 연방 정부 그 공무원들은 every year 3% 이상씩 셀러리가 매일 매년 이렇게 1월 1일부터 이제 올라가요.
1: 아, 그렇구나. 예.
0: 그러니까 제가 네. 봤던 그 민간 기업 중에 every year
1: 올라가
0: 월급이 올라가는 회사는 보지 못한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0: 예.
1: 그러니까 점점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0: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1: 예.
0: 그리고 이제
1: 혜택도
0: 뭐
1: 많고
0: 한 달에 2.5일씩 계속 PTO 휴가 주어지죠.
1: 휴가도 주고.
0: 네. 그래서 이제 총 1년을 통틀어 볼 때 한 네. 달은 그냥 쉰다고 보시면 돼요. 돈 받고.
1: 너무 좋다.
0: 네. 그리고 또
1: 제가 갈 수는 없을까요?
0: 지금 나이가 어떻게 해? 아직 젊어 보이시는데요?
1: 오버.
0: 네.
1: 아니. 제가 정답은 제가 가고 싶어. 어떡하면 네. 좋아. 진짜 이 베르비시 너무 좋네요.
0: 네. 그리고 이제 거기 휴가 한 달 있지. 그리고 이제 거기에 관련된 그런 뭐 내셔널 할로데이 있잖아요. 국가
1: 네.
0: 공휴일.
1: 네.
0: 그러면 이제 목요일 금요일부터 쉰단 말이에요. 근데 4th of July도 있고 이제 다음 주 이제 메모리얼 데이잖아요.
1: 네.
0: 이제 저희 이제 금요일부터 쉬어요. 월요일 이제 화요일 날에 수요일 날 좀 출근하고
1: 실질적인 이야기 말씀들을 해주시니까
0: 네 맞습니다. 네.
1: 아주 귀에 팍팍 꽂히네요.
0: 네 그래서 네. 이제 그 토를 틀면
1: 네.
0: 1년이 12달이잖아요.
1: 네.
0: 그럼 한 두 달은 논다고 보시면 돼요.
1: 좋네요. 네. 정말.
0: 이제 그럼 베네핏들이 이제 네. 그 민간 그러니까 그 민간 회사들하고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이제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죠.
1: 너무나도 많이 차이 나고.
0: 네.
1: 너무나도 베네핏이 좋고
0: 네.
1: 아 진짜 제가 좀 젊다면 네. 가고 싶네요. 여성들도 많이 지원하는 편이에요?
0: 아 여성들도 그렇습니까? 또한 이제 남성에 비해 이게 좀 많이 적긴 한데 그래도 같이 이렇게 지원을 했으면 좋은 게
1: 네.
0: 전혀 그런 차별이 없어요.
1: 그러니까 네. 남자 여자 전부 다 이제 훈련 똑같이 받고 베이직 트레이닝 똑같이 받고
0: 맞습니다. 네네.
1: 그것만 이제 좀 패스하면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네. 그 부분에서 이렇게 좀 예. 힘들지 몰라도 이제 또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뭐 그런 것이 이렇게 컨트롤서를 좀 많이 있기 때문에
1: 예.
0: 제사 뭐 그런 차별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돼요.
1: 그렇군요. 네. 근데 꽤 여성분들 관심이 많아요.
0: 아 그래요?
1: 예, 그런 것 같아요.
0: 좋습니다. 네.
1: 아하. 자, 미 육군 복무가 이런 장기적인 커리어와 사회생활에도 참 너무나도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주시니까 네. 너무너무 이해가 예, 쉽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최근 한인 청년들의 지원 추세는 어때요?
0: 요즘 한인 청년 세대들 네. 또한 이제 이렇게 나이로 이렇게 좀 이렇게 구분을 해주면 이제 일단은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1: 없어요.
0: 네, 지금 보통은 지금 하이스쿨 시니어들 아니면 네. 이제 대학 칼리지 학생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1: 네, 왜냐하면 지금 막 전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 걱정 때문에 다들 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그러니까요. 근데 오늘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딱히 뭐 그렇게까지 고민할 필요는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0: 네 맞아요.
1: 실질적으로 네. 그런 거 맞죠?
0: 네 맞습니다. 아, 네네.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현재 뭐 이란이랑도 이렇게 좀 뭔가 그런 뭐 그런 그 뭐 트러블이 좀 있긴 한데
1: 네.
0: 이제 뭐 저희 뭐 뭐 트럼프님께서도 이렇게 뭐 전쟁을 뭐 안 한다 그러니까 뭐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뭔가 계속 휴전을 하려고 이제 뭐 이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특별히 아직 뭐 알미에서 이제 뭐 거기까지 뭐 파병을 네. 가거나 그런 오더는 전혀 없으니까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네. 한 번쯤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아까 여성 지원자들을 위한 기회와 뭐 혜택 뭐 똑같다 이렇게
0: 똑같습니다.
1: 말씀을
0: 네.
1: 하셨습니다. 네. 자 현역과 예비군 그리고 주방위군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0: 우선 진짜 일단 주방위군과 네. 그 연방군인의 큰 차이점은 우선 일단 그 연방군인들은 이 페더럴 네. 연방 쪽에 이렇게 좀 소속이 된 군인들이고
1: 네.
0: 이제 그 주방위군들은 이 캘리포니아 그 미국에 50개 주가 있잖아요.
1: 네네네네.
0: 이제 그 주에 이제 속한 군인들.
1: 아.
0: 네, 그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1: 아, 네. 그렇군요.
0: 네.
1: 그러면 입대 전에 이제 체력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0: 네.
1: 내가 체력이 과연 될까? 이런 퀘스천이 생기기도 할 텐데. 네. 그 입대 전에 체력이라든가 또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0: 네.
1: 예,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그런 영어가 나는 좀 부족해서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을 네.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따로 있습니까?
0: 이제 우선 일단 이제 그런 걱정들도 많이 하시는데
1: 네.
0: 우선 일단 체력은 이제 우선 입대 후에 이제 훈련소 입대하면은
1: 네.
0: 이제 그때부터 기르셔도 되고 왜냐면은 우선 일단 입대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거를 전혀 이제 게을치 않고 우선 일단 그 루틴 체크업 병원에 가면 체킹하는 거 있잖아요.
1: 네네.
0: 키는 얼마고 뭐 몸무게는 얼마고 뭐 눈은 잘 보이고 뭐 이런 것들만 이제 우선 확인을 하고
1: 네.
0: 이제 그게 아미에서 세워놓은 그 스탠다드에 맞으면은 입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1: 네.
0: 이제 뭐 피지컬리 이렇게 뭐 이렇게 핏이 안 된다 할지라도
1: 네.
0: 이제 아미에서 이제 그런 좋은 프로그램 이제 뭐 이렇게 좀 자기가 몸이 이렇게 좀 커졌다 싶은 분들한테는 저희가 또 이제 그쪽에 가서 이렇게 좀 운동을 많이 해서 이렇게 좀 체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1: 네. 아, 좋네요. 영어 실력이 네. 부족한 건 어떻게?
0: 아, 영어 할까요?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저도 이제 이민자로서 이제 1세대로 왔기 때문에
1: 네.
0: 이제 영어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것 또한 이제 하루아침에 뭐 영어를 공부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1: 네.
0: 이렇게 러닝이 되는 게 아니기
1: 네.
0: 때문에
1: 네.
0: 이제 꾸준히 계속 이제 더 이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입대를 하면은
1: 네.
0: 이제 자기도 모르게 언젠가 이제 자연스럽게 영어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나 무엇보다도 이제 영어에 대한 그런 불안한 감은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1: 자신감.
0: 예. 네.
1: 맞는 것 같습니다.
0: 예. 네, 뭐 누가 뭐라고 해도 뭐 저도 아직도 액센트도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누가
1: 네.
0: 뭐라고 해든 그냥 얘기를 하면 돼요. 예. 네. 아 뭐 너무 이렇게 막 그런 거에 막 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1: 맞습니다.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0: 네, 기죽으면
1: 아니,
0: 안 돼요.
1: 아니 거기 네. 군인들이 전부 다 미국 군인이라고 네. 한국말 압니까? 모르잖아요.
0: 몰라요.
1: 한국어
0: 몰라.
1: 모르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이중 언어를
0: 맞습니다.
1: 하잖아요.
0: 네.
1: 프라우드 느껴야 네. 돼.
0: 그래서
1: 자신감을 가지고 해야
0: 뭐
1: 됩니다.
0: 영어 부족 또는 네. 뭐 체력이 좀 안 된다 생각하는 분들은 너무 그런 거 걱정하지
1: 아,
0: 마시고
1: 네.
0: 우선 일단 도전해 보시는 게
1: 아하.
0: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1: 아, 고맙습니다.
0: 네.
1: 제가 젊다면 군대 가고 싶어요.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 모병관님께서 너무나도
0: 네.
1: 설명을 잘해주고 계십니다.
0: 감사합니다. 네.
1: 자, 미 육군에서 리더십과 자기 개발 측면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뭘까요?
0: 가장 큰 장점은 네. 우선 일단 자기가 3년 정도 근무를 하게 나오게 되면은 그 안에서 배운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같이 쌓이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
1: 자신감.
0: 뭐 아, 나는 미군에 있었다는 막 그런 프라우드가 계속 있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왜냐면은 이제 군대에서는 이제 시간이 되고 이제 뭐가 되고 이제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1: 네.
0: 이제 그런 자기가 어느 정도 계급이 차게 되고 그러면은 자기 밑에
1: 네.
0: 이제 그런 관리해야 되는 그런 리더십을 또 발휘해야 되는
1: 네.
0: 이제 그런 기회도 계속 주어지기 때문에
1: 네.
0: 이제 그런 사회 나가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쌓여 있기 때문에 이제 그리 몸에 배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게 있는 거죠.
1: 네. 아, 그렇군요. 여기 유튜브 댓글창에 이런 말씀 적어 주셨네요. 키가 193인데 너무 커도 안 됩니까?
0: 가능합니다. 193.
1: 193 괜찮다고 합니다.
0: 네, 괜찮습니다.
1: 네, 도전해 보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저더러 고정하래요. 네. 군대 가고 싶다고 했더니 자, 마지막으로 이제 네. 우리 한인 청년들 그리고 부모님들께
0: 네.
1: 예, 마무리 말씀 해주시면
0: 네, 우선 일단
1: 마치겠습니다.
0: 마무리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네. 부모님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제가 현재 많은 전화를 받고 있긴 한데
1: 네.
0: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가장 큰 것들이 아, 자기가 뭘 하고 싶다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분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좀 더 이번 기회로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좀 그 자녀분들이 이렇게 좀 향후
1: 네.
0: 이렇게 그런 계획을 할 수 있는 이제 그게 굳이 군대를 입대하지 않더라도 이제 지금의 계기로 자기가 2년 뭐 짧게는 2년 뭐 길게는 5년 이렇게 돌아봤을 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좀 커리어를
1: 네.
0: 이렇게 굳이 입대가 아니더라도
1: 네.
0: 이제 자기가 뭘 할 수 있게 좀 발 디딤판을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면
1: 네.
0: 이제 이렇게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1: 그렇군요. 아우, 마무리 말씀까지 아주 멋지게 잘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 미 육군 모병관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군 복무가 이런 단순한 의무를 다하는 것을 넘어서
0: 네.
1: 미국 주류 사회로 당당히 나가는 이 최고의 기회이자 발판이 될 수 있겠다.
0: 네.
1: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0: 네.
1: 자, 오늘 정말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해요.
0: 네, 감사합니다.
1: 아, 예, 예, 예. 자, 지금까지 미 육군 모병관 이명길 모병관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시오.
0: 감사합니다.
1: 자주 나오세요.
0: 아, 제가 뭐 언제든지 네. 불러주시면은
1: 아, 네, 예, 예.
0: 또 뭐 언제든지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 We will fight for you.
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 방금 청구서들 납부했는데 또 다 올랐어.
3: 갈수록 감당하기 힘들어지네. 요즘은 사업 운영하기가 점점 더 부담이야.
2: 우린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자꾸 뒤처지는 기분이 들어. 정말 답답해.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3: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변화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해. 나는 주지사 후보로 톰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톰스타이어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자리에서 물러나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서민을 상대로 이익을 챙기는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싸워왔어. 이제는 주거비와 공과금, 생활비 등 각종 물가를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어. 톰스타이어라면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
2: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인물이네.
3: 그래서 우리는 주지사 후보 톰스타이어에게 투표해야 해.
4: 베틀이 전 가주에게 감사관을 비롯해 존경하고 신뢰하는 지도자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는 스타이어 2026 주지사 선거 캠프에서 지불했습니다.
5: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6: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 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에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7: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Come, see, and feel, enjoy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8: 울엄마 마더스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9: 지금이 바로 기회.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8: 구베주얼그룹 K블링블링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에리드 광장에서 명품 남양진주와 아코야 진주 목걸이 초대형 보석쇼를 엽니다.
9: 두 줄, 세 줄 등 다양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사나이트까지 무려 2천여 점 특별 전시.
8: 전 품목 최대 80% 파격 세일.
9: 구베주얼그룹이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광장에서 5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라디오 서울과 함께 공개 방송을 합니다. 마지막 찬스를 만나보세요.
10: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1: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12: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길.
10: 그 땀과 열정으로 일군 비즈니스, 그리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라디오
13: 강남 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1650 간추린 소식입니다. 로스앤젤레스시가 인력 부족을 이유로 1억 달러가 넘는 공공인프라 사업을 사실상 장기간 연기하면서 도시 행정 능력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LA시는 지난 2022년과 2023년 캘리포니아 주정부로부터 보일 하이츠, 또 스키드로우, 웰밍턴 등 소외 지역의 보행 환경 개선과 자전거 인프라 확충, 횡단보도 개선 사업을 위해 총 1억 달러가 넘는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시 관계자들은 최근 해당 사업을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유는 인력 부족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인근에서 공사 중 가스관이 파손되면서 주요 도로가 통제돼 극심한 교통 혼잡이 이어졌습니다. 사고는 어젯밤 오후 9시 직후 웨스트 체스터 지역 사우스 세플베다 블루버드 9600블럭 월드웨이 북쪽 구간에서 발생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공사 과정에서 직경 6인치 천연 가스관이 파손됐습니다. 이 사고로 임페리얼 하이웨이 인근 세플베다 블루버드 북쪽 방향 차선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그리고 이 로스앤젤레스 파이어 디파트먼트는 가스 누출로 인해 96가 동서 방향 도로도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은행 고객들의 시민권 그리고 이민 신분 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이 불법 체류자의 금융 접근을 제한하는 정책을 본격화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금융범죄 차단과 함께 불법 체류자의 금융 시스템 접근 제한을 겨냥한 이민 단속 강화 기조의 연장선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LA 인근 글렌데일의 한 의사가 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로 평가되는 보톡스 메디케어 사기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연방검찰에 따르면 비올레타 메일리아는 불필요한 보톡스 시술 수천 건에 대해 이 메디케어의 허위 청구를 한 혐의로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규모는 약 4,5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과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 발발 이후 세계 주요 기업들이 떠안은 비용 부담만 최소 25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위의 내용은 이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읽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라디오서울1650.com으로 들어가서 이 뉴스 탑10 실시간 업데이트 내용들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나 위너가 불러준 이힐레베 디히 들어봤습니다. 5월 21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83도까지 오르면서 정말 더운 날씨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이 저녁이 되면서 59도선까지 떨어져 선선하겠습니다. 얇은 코도 챙기시는 게 좋겠네요. 금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조금 끼면서 기온이 76도선으로 내려가 한층 더 쾌적해질 전망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대기관리국에 따르면 현재 시미밸리 지역의 샌디 산불을 비롯해서 리버사이드와 산타로사 섬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 영향으로 연기주의보가 오늘 밤 10시까지 연장된 상태입니다. LA 전역의 대기질 지수, 이 민감한 사람에게 해로운 수준 이상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호흡기가 약하신 분이나 시니어 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가급적 장시간에 이 야외 활동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요. 창문을 닫아서 실내 공기 관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 7시 52분,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아침 5시 47분 되겠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한낮에는 조금 덥게도 느껴지고 산불 연기로 인해서 공기가 탁하니까요. 여러분들 건강관리에 좀 더 각별히 신경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원한 물도 좀 자주 드시면서 활기찬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해피투게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간단한 경제 스케치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되질 않네요. 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저 고섬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1: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2: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1: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2: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1: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2: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3: Paid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4: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 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 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의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5: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Come, see, and feel, enjoy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6: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7: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8: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7: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8: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7: 제린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 상품 2파.
8: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7: 온오프 여자 풀 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8: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7: 올림픽 골프니까.
8: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9: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0: 물건을 찾거나 집안 일을 할 때 나지막이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사람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실 이해 못했던 혼잣말 어르신들이 주로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새 본인도 자신도 모르게 내뱉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당혹감을 느끼시나요? 그럴 필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 괜찮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요, 나이가 들면서 혼잣말이 늘어나는 현상은 심리적이고 인지적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노화로 인해서 아무래도 기억의 기능이 쇠퇴하게 되면 뇌는 정보를 시각적, 청각적으로 동시에 확인하려는 본능이 생긴다고 합니다. 즉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며 귀로 다시 들음으로써 정보를 더 확실하게 각인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혼잣말은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과제 수행 능력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로도 진행됐는데요. 참가자들에게 무작위로 배열한 사진들을 보여주고 특정 사물을 찾도록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참가자들은 찾고 있는 물건의 이름을 소리 내서 말했을 때,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빨리 물건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뭐 열쇠 잃어버렸을 때, 열쇠 어디지? 열쇠, 열쇠, 열쇠 이렇게 중얼거리면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찾는 동안 소리내 말하는 것은 물건의 시각적 이미지를 머릿속에 계속 활성화시키기 때문인 건데 말 되죠? 같은 맥락에서 운동선수들이 할 수 있어, 아자 아자, 이까짓 거 해낼 수 있어 라고 외치는 게 괜한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얘기 한 뒤에 분명히 뭔가 해냅니다. 네, 그리고요, 혼잣말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정신건강 전문가는 스스로에게 말을 걸면서 상황을 차분히 정리함으로써 우리 신경계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은퇴나 자녀의 독립 등으로 타인과의 대화 기회가 줄어드는 그런 시기에 접어들었을 때 본능적으로 인간은 적막을 깨고 소통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이럴 때 혼잣말은 스스로에게 건네는 일종의 사회적 위안이 될 수도 있겠죠.
9: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아주신 모든 친구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고 환영합니다. 어느덧 목요일이 와 벌써 반 이상이 지나가고 있네요. 활기찬 목요일 어떻습니까? 표현 괜찮지 않습니까? 자, 기분이 아주 좋은 그런 에너지로 여러분의 라디오는 내 친구 한번 시작해볼까 합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까지 어떻게들 보내셨습니까? 자, 조금만 더 힘을 내시면 이제 반나절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만 보내시면 내일은 불타는 금요일, 이번에 연휴가 있는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와 함께 좀 힘찬 그런 오후 마무리 하는 거 어떠시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할 때 마음으로 느낄 때보다 입 밖으로 내뱉었을 때 어떤 실타래가 좀 풀린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고 내뱉는 것이 우리 마음을 좀 푸는 그런 느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목요일 오후 라디오는 내 친구, 제가 가진 남은 사랑을 여러분께 모두 드리면서 출발합니다. 자, 갑니다.

0: 네, 여러분 제가 남은 사랑 다 드렸는데 듬뿍들 받으셨습니까? 자, 이런 게 있죠. 이제 주말 초앞이 되면 아, 물론 뭐 여행을 계획하신 분도 계시고 놀러 가시는 분도 계신데 반면에 아이고들 좋겠다. 나는 지금 다 돈이 밀려 죽겠는데 이렇게 속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남들 놀러 갈 때 놀러 못 가고 또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주말 특수효과를 누려야 되니까 주말이 더 바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하고 좀 다른 시계 방향으로 사는 것 같아서 제가 기운 좀 나시라고 제 남은 사랑이라도 얼마 안 되지만 좀 듬뿍듬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철님 오늘 변함없이 출근하셨습니다. 개근상 타셨네요. 통계님 굿모닝. 아, 예. 이 고니형님이란 단어가 전 왜 이렇게 듣기가 좋죠? 우리 통계님은 제가 만일에 한국 가면 꼭 대구에 찾아갈 거고 우리 통계님이 미국 LA에 오시면 꼭 제 방송에 출연해서 제가 인터뷰 꼭 시켜드릴 겁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함께 5시까지 말씀드린 대로 제가 남은 사랑 듬뿍 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잠시나마 음악 몇 잔 들으면서 추억으로 다녀오는 그런 귀한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주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이제 알보민 이렇게 보여드리고 비타민C 얘기도 했는데 오늘은 그 NHS 내추럴 헬스의 우리 스티븐 대표님과 함께 그 남은 뒷이야기 또 나누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매일 두 알씩 알보민을 아직도 먹고 있습니다. 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하루하루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다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2: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 네.
2: 수영도?
1: 그럼요.
2: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2: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3: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4: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3: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4: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5: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6: 1등 회사 사무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7: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6: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7: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6: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7: 사모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6: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사모 관광 213-427-5500, 427-5500.
8: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9: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 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10: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11: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10: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11: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10: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0: 생긴 것이 덥긴 한데
1: 네.
0: 막 바람이 뜨겁진 않고
1: 그렇죠.
0: 그늘엔 시원해요.
1: 네, 뭐 아, 그게 이거. 원래 또 LA의 또 네, 맛이니까
0: 그런 것 같아요.
1: 네. 아, 날씨는 좋습니다.
0: 자, 네. 이제 사실 뭐 이 오늘 지나고 내일 지나면 이제 연휴가
1: 그렇죠.
0: 됐는데 제가 네. 얘기했지만 연휴 때 사실 놀러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1: 네.
0: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은 속상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다 좋은데 몸이 편히 않아서 못 가시는 분들도 더러 많이 계시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날씨가 좋은데도 이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참 불편해하시는 분들
1: 네.
0: 그 굉장히 속상한 얘기인데
1: 그렇죠. 예. 정말 힘든 일이고
0: 예.
1: 참 그게 이제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
0: 그렇죠.
1: 또 이게 뭐 몇 날 며칠 뭐 몇 개월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 정말 그 이제 심적인 부담
0: 아.
1: 또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오는 게 뭐냐면 심리적인 이제 저하가 오는데
0: 아, 그렇죠.
1: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우울증이죠.
0: 그렇죠.
1: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심각하게 질 수 있기 때문에
0: 자, 이거는 뭐 원고에 없는 개인적인 이제 네. 질문인데
1: 네.
0: 아, 박사님은 이제 몸의 어떤 기능에 대해서 공부를 저희보다는 많이 하셨잖아요.
1: 네네.
0: 아,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어떤 습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면역 안 떨어지고 좀 덜 아프게 할 수 있는 뭐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혹시 있으면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 뭐 제가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요즘 인터넷에 찾아보면
0: 네네.
1: 너무 많잖아요.
0: 네네.
1: 근데 한 가지 아실 필요가 있는 부분.
0: 네네.
1: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 의학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많은 분들 손님들이 오시면 상담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은 현대 의학에 순응해서 가시는 분이 있고
0: 네네네.
1: 어떤 분은 이제 현대 의학에 있어서 적대적인
0: 그렇죠.
1: 위치에서 오로지 내추럴만
0: 네네.
1: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나의 스테러스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해요.
0: 네네네.
1: 그래서 그 나의 스테레스를 안다는 게 뭔가 그럼 내 기분으로
0: 그렇죠.
1: 아니면 내 생각으로 나의 스테레스를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0: 아, 주로 우리 그렇게 해요. 솔직히. 네.
1: 네, 사실 내 기분이 좋다. 그러면, 내가 건강한가 봐. 이러시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정기적인 검사 그거의 기본이 혈액검사예요.
0: 아, 혈액검사.
1: 네, 혈액검사를 함으로 인해서 근데 혈액검사를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한 3개월 단위로 해서 놓고 비교를 하는 상태에서 내가 포기할 것을 포기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가 병원에 어느 정도 의존을 할 필요가 있구나 라는 걸 포기해서
0: 네.
1: 어느 정도 순응을 해야 되고 내가 영양제를 뭘 먹어야겠구나 하는 이 포기하는 단계가 필요해요. 그렇게 되면
0: 네네.
1: 뭘 기대할 수 있냐면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기분 좋게 좀 더 오래 살 수 있어요.
0: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1: 네.
0: 사실은.
1: 네.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계속 이제 내가 세상 이 정말 이 사회 속에서
0: 네.
1: 같이 섞여서 살고 있으면서도 나만은 속세를 떠나 뭐 이렇게 사는 것 마냥 어떤 현대 의학에 막 너무 의존하는 거 싫어하고
0: 네.
1: 적대식하고 뭐 영양제라든지 이런 거는 백해 무익하다 생각하시는데
0: 네.
1: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오픈마인드를 한 다음에 현재 나의 스테러스를 정확히 파악해서 왜냐하면 노력해서 안 되는 단계가 와요.
0: 네. 그렇군요.
1: 네, 노력해서 안 되는 단계가 옵니다.
0: 알겠습니다.
1: 네.
0: 자, 오늘은 또 어떤 보따리를 풀어주실지.
1: 네. 오늘은 이제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알부민에 대해서.
0: 알부민, 예, 예.
1: 네, 특별히 이제 저희가 이번에 이제 가정의 달 맞아가지고
0: 네.
1: 이제 알부민 또 판매 시작하면서 알부민 프로모션도 있고
0: 네, 예.
1: 또 뭐 기존에 이제 메가구연산 천삼 농축의 프로모션도 있지만
0: 네, 네, 네.
1: 또 가정의 달 맞아가지고 저희 이제 매장에서 판매하는 한삼인 제품들. 거의
0: 예.
1: 다 40%.
0: 예, 예.
1: 그 다음에 지난주에 또 고니 씨 소개해 주셔가지고
0: 비타민 C.
1: 또 아주 폭발적인
0: 예, 예.
1: 인기.
0: 아유 감사합니다.
1: 네, 진짜 또 워낙에 가격이 착해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한 포가 3,000ml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그냥 단일로 복용할 수 있는 비타민 C 중에는 최고예요. 그것도 이제 전혀 설탕이나 달게. 그러니까 비타민 C가 너무 시다 보니까 이제 뭐 인공 이제 수입 그러니까 인공 당화 그런
0: 네네,
1: 걸 이제 투여해서
0: 네네.
1: 섞어서 이렇게 이제 좀 신맛을 줄인 것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0: 네.
1: 근데 이 회사 제품은 그냥 순수하게 그냥 비타민 C만이에요. 그래서 그게 3,000짜리인데 그게 한 박스에

0: 90호니까 석 달치예요.
1: 오.
0: 근데 지금 원래는 49불이니까 한 50불 정도 했는데 지금 36불이에요.
1: 아, 착하네 진짜.
0: 네, 그래서 정말 그날 이제 그 이렇게 저희 인터뷰 중에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정말 많은 분 찾아오셔서.
1: 아니 근데 그거는 제 기억으로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비타민 C는 늘 곁에 있었던 것 같아요.
0: 네.
1: 이렇게 빨아먹는
0: 그렇죠.
1: 거로.
0: 네.
1: 근데 사실 그 양이 굉장히 소량이었겠죠.
0: 소량이죠. 네.
1: 그래서 제 그 아는 지인도 3000은 처음 먹어봤대요.
0: 네.
1: 보통 뭐 1000ml 이하 그런데. 근데 그만큼 사실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우리 기초 체력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사실 세 달에 36불이면 한 달에 10불 남짓거리거든요.
0: 그렇죠.
1: 1년에 150불 안 되는데 그 정도는 나를 위해 써도 얼마나 좋아요.
0: 그렇죠. 그리고 비타민C는 투자 네.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비타민과 미네랄.
1: 네.
0: 이제 제가 가끔 방송에서 얘기해요.
1: 네.
0: 어떤 분들은 아 비타민 먹지 말고 미네랄을 먹어야 돼. 이렇게 늘 얘기하고 미네랄이 더 좋은 걸로 알고 계시는데요.
1: 네네.
0: 이게 용어적인 문제고요.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 미네랄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둘 다 영양제인데
1: 네.
0: 비타민은 우리 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음식을 통해서
1: 네.
0: 섭취할 수 있는 걸 비타민으로 구분 짓고 미네랄은 우리 몸에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오메가,
1: 예.
0: 뭐 칼슘 이거 다 미네랄이에요. 뭐 마그네슘 다 미네랄이에요. 근데 그거는 우리 몸에 있어요. 그런데 보충이 필요한 거 그걸 미네랄이라고 나누는 거거든요.
1: 예.
0: 근데 기본적으로 비타민 우리 몸에 없는 것 중에
1: 예.
0: 100% 수용성 작용을 하고 수용성이라는 거는 물에 잘 섞여서 흡수가 잘 되고 배출도 잘 되는 걸 얘기하는데 비타민C가 그렇게 돼 있고요.
1: 네.
0: 또 하나 모든 대사작용 그다음에 재생작용 세포의 활동 근육의 발달 심지어는 뼈의 발육 모든 거에 반드시 필요한 비타민이 비타민C예요.
1: 아.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우리 몸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고함량을 드심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어드밴티지가 상당합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네.
1: 자,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 알부민 소개하면서 저 어렸을 때는 알부민 이제 주사 맞는 거로
0: 네.
1: 굉장히 귀한 약으로 이제 알고
0: 그렇죠.
1: 있었어요.
0: 네, 네.
1: 그랬었는데 그 왜 그런가 하니 사실은 제가 이건 지난 얘기인데 작년에 얼마 전에 우리 조항조 씨가 와서 한국일보에서 저희 네. 라디오 서울에서 콘서트를 했는데
0: 네, 네.
1: 그날 잠을 못 주무셨다고 새벽에 간호원이 오셔서 알부민 주사를 맞았어요.
0: 네.
1: 자기 영양 좀 섭취하고 컨디션 회복한다고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사실은.
0: 이제 근데 사실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먹어서 간이 만들어내는 알부민하고 그다음에 이제 혈액으로 주사액으로 투여하는 알부민은
1: 네.
0: 다른 형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그거를 또 다른 시각에서는 같다고 얘기하지만
1: 네네.
0: 제 설명을 드리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바로 아시게 될 거예요.
1: 예, 예, 예.
0: 우리가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 알부민 수치라는 게 나와요. 그거는 이제 보통 이제 3.5 그라그
1: 예, 예.
0: 그 그램에서 이제 3.5에서 5 사이에 그 게이지 안에 들어 있으면 정상인데 이 수치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 몸의 그 기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에너지를 제대로 못 하니까 그 스트레스를 더 받고
1: 네.
0: 또 이런 어떤 피로감을 더 느끼게 되는데요.
1: 네.
0: 결과적으로 그 알부민은 내 알부민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혈액에서 뽑아낸 그러니까 혈액 검사하면 알부민이 그 안에 있으니까 검출이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 검출되는 다른 사람 피에서 뽑은 그 알부민을 내 몸에다 투여하는 거예요.
1: 와.
0: 근데 그 알부민은 대체적으로 우리 몸의 어떤 이 순환과
1: 네.
0: 그다음에 수분 컨트롤
1: 네.
0: 그 정도의가 이제 할 수 있는 알부민이 대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이 음식을 통해서 알부민을 간이 생성해내면 최초 1회만 간에서 떨어져 나왔을 때만 영양분을 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우리 몸에 필요한 데다가 전달하고 나면 알부민이 그걸 이제 극성이 이제 전문용어로 극성이라고 했는데 그 극성을 잃어요. 그러면 이제 영양분을 던져주고 나면
1: 예, 예.
0: 그 빈통이 우리 혈액 안에서 약 20일 동안 남아 있는데 네. 얘가 그냥 가만히 있냐 이건 아니고요. 아. 우리 혈액의 유동을 돕고요. 그다음에 수분을 흡수해서 몸 이 피부층에 이제 들러붙어 있는 수분들을 빨아들여서 혈액의 유동성을 만들어내고 밸런스를 조절하고 산소 공급에 도움을 줘요.
1: 아.
0: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이 우리 몸에 이 움직이는 걸 보면 너무너무 신기하고 그러니까 그 알부민이 이제 그 알부민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먹어서 만든 알부민은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죠. 간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일단 영양분 실어가지고 예, 예. 날르는 일 하고 그리고 또 남아서 수분 컨트롤하는 일까지 다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간에서 생성된 알부민이 롱텀 케어에 필요한 거고 숄텀에 이제 다른 사람 혈청에서 뽑은 알부민을 투여하는 게 이제 그 알부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1: 그러니
0: 네.
1: 지난번에 저한테 주신 그 이렇게 캡슐로 된 거.
0: 네네네네.
1: 물론 뭐 병에 들어가 있다고 그랬는데
0: 네.
1: 하루에 그때 얘기 들으니까 아침 먹고 두 알 먹으면 하루 네. 양이 된다고 그랬는데
0: 네.
1: 그 두 알로 지금 말씀하신 게 기능들이 다 형성이 되니까
0: 네.
1: 얼마나 좋은 거예요 지금.
0: 그렇죠. 이 내 몸에 충분한 알부민 유지가 된다면 첫 번째 근육이 잘 안 빠져요. 이미 빠졌던 근육도 다시 돌아옵니다.
1: 야,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0: 굉장히
1: 게
0: 중요해요.
1: 특히 여성분들 있잖아요.
0: 네.
1: 나이가 이제 한 살 한 살 들어서 중년이 넘어가면
0: 네.
1: 이 팔 밑에 이런 근육
0: 네네네.
1: 빠진다고.
0: 네네네네.
1: 그래갖고 이 긴 소매 입고 그러신 분들도 계세요.
0: 마치 제일 많이 크게 영향 있는 데가 허벅지고요. 그 다음에 배 근육이에요. 배 근육은 이제 빠지게 되면. 사실 이제 배 근육이 빠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좀만 먹어도 배가 불룩해져요.
1: 오히려 배가 불룩해진다고요?
0: 왜? 왜냐하면 배에 근육이 없으니까 내가 음식을 먹은 거를 텐션으로 막아주질 못하니까 그냥 불룩해지는 거예요.
1: 예, 예, 예.
0: 그런데 이제 배에 어느 정도 근육이 만들어지는
1: 예,
0: 건데
1: 예, 예.
0: 이 배 근육과 허벅지 근육이 제일 빨리 소실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 내가 운동을 안 해서 그래 이렇게
1: 네,
0: 생각하시는데요.
1: 예, 예.
0: 성장기에는 maybe make sense 해요. 하지만 노화기에 접어들면 운동만이 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체 근육이 생성하는 비율을 봤을 때 운동은 30이고요. 나머지 70이 먹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단백질을 섭취하냐 그게 더 중요해요.
1: 예, 예.
0: 그래서 내가 꾸준하게 적정 수준의 단백질을 복용, 그러니까 섭취한다면 오히려 운동을 안 해도 근육의 소실을 막을 수가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숨 쉬는 거, 우리가 뭐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뭐 어디 이제 방문을 내가 이제 움직이잖아요.
1: 예, 예,
0: 활동하고
1: 예.
0: 팔 움직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거 모두가 우리 몸에서 운동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도 내가 적절한 단백질을 섭취하면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습니다.
1: 그렇구나.
0: 네.
1: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 알부민 포뮬러는 좀 어떤 방향을 이렇게 타겟을 해서 만들어준 제품인지.
0: 네. 이제 우리가 섭취하는 단백질이라는 게 이제 그냥 우리는 그동안 이제 단백질로만 알고 있는데
1: 그렇죠.
0: 단백질에도 이제 한 10가지 정도로 세분화되는데요. 대부분의 단백질들은 우리가 뼈를 생성하는 에너지 이제 원료로 사용된다든지 근육 생성의 원료로 사용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대사에 필요한 영양분으로 쓰이지만 에너지로 사용되고 그런데 알부민도 같은 단백질인데요. 얘만 내가 소화되는 과정에서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내가 먹는 단백질 중에 알부민이 항상 들어있어요. 거기서 그 알부민이 아미노 알부민으로 소화가 돼서 그 내 간을 통해서 알부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알부민은 영양을 공급하는 시스템이니까 그래서 이 알부민이 공급하는 이 공급 시스템이 많으면 내가 먹는 어떠한 영양분을 제대로 다 공급해낼 수 있다는 이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저희 이제 NHS의 알부민 포뮬라는 그 간이 알부민을 작용으로 우리가 보통 기운이 없고 막 이러면은 녹용 그 보약 보약의 대표적인 건 녹용이죠. 녹용을 먹거든요. 이 녹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순도 높은 알부민이 같이 쫓아가면서 최대한의 알부민 생성을 만들어내는 어떤 유도 장치 역할을 하는 거예요.
1: 아, 그렇군요.
0: 네네.
1: 제 주변에 보면 그 생각보다 이 좀 그 당뇨에 걸리신 분들이 꽤 많아요.
0: 네네네.

0: 이 당뇨에도 효력이 있나요? 영향이 있나요? 네.
1: 이제 알부민의 충분한 알부민 섭취가 당뇨를 개선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0: 아, 예, 예.
1: 그렇지만 이미 이제 학계에 알려져 있고
0: 네네.
1: 또 연구 결과로 나온 것 중에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당뇨로 인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각종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대요. 근데 이 당뇨라는 거는 당뇨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고 당뇨로 인해서 일어나는 각종 합병증이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 합병증만 예방할 수 있다고 하면 당뇨가 나한테 그렇게 치명적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뇨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음식을 먹어서 그 음식이 이제 필요량만큼 포도당, 혈당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 혈당 만들어내는 이 어떤 양이 밸런스가 깨져가지고 더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걸 더 만들어내는 형태를 당뇨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0: 그렇죠.
1: 그 초과된 혈당들을 적절한 방법으로 소진할 수 있거나 뭐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어떤 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 그거에 이제 방법론 중에 하나가 충분한 단백질 섭취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부민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 우리 몸 안에서 이제 알부민이 돌아다니잖아요. 혈액 안에서 얘가 수분 컨트롤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도 단백질이에요. 근데 혈당이라고 하는 포도당은 당인데 이 당은 그 특히 단백질하고 결합을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햄버거를 보면 햄버거가 탄수화물과 그 탄수화물과 가운데는 고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탄수화물과 고기를 먹게 되면 단고 맛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입맛으로도 느낄 것처럼 그 이제 그 당이 이제 단백질하고 결합을 잘 하는데 우리 혈액 안에 있는 그 알부민이 단백질이잖아요. 포도당이 들어오면 둘이 결합을 잘 돼요. 그러면 당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 예를 들어서 100만큼의 알부민이 필요한데 뭐 당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뭐 40에서 50은 쓸모없는 그 알부민이 돌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알부민을 적정 수준을 계속 섭취하게 되면 그런 쓸모없는 알부민들을 제쳐 두더라도 충분한 알부민이 공급이 되니까 그 당뇨로 인한 나의 어떤 문제, 특히 알부민이 자꾸 망가지면 쉽게 피로를 느껴요. 잠이 그리고 그 식곤증 심해지고 그리고 이제 몸이 잘 부어요.
0: 부어요.
1: 근데 특히 이제 하루에도 막 12번씩 감정 변화가 있는 거 그런 경우 이제 대체적으로 만약에 당뇨라고 하면 혈당 변화하고 아주 민감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알부민 섭취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0: 자, 이번에 뭐 가정의 달 5월 한 달 스페셜 행사가 있다고 그러던데.
1: 그 가정의 달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알부민 세 병을 구입하시면 저희가 원래는 한 병에 85불인데 세 병에는 195불에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가구연산 천삼 농축액은 이미 너무 잘 알려졌지만 메가구연산 45불이지만 세 병 구입하시면 110불. 천삼 농축액은 두 병 사시면 저희가 한 병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삼인 제품들 전품목 다 40% 디스카운트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비타민 C
0: 역시
1: 비타민 C도 40%. 근데 정말 뭐 좋은 가격에 또 이번 기회에 정말 장만하셔가지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0: 아, 그렇구나.
1: 네.
0: 자, 여러분 알다시피 매장은 코리아타운 플라자입니다. 코타풀 3층 334호이고요. OTC 카드도 물론 환영하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213-277-8866 277-8866 다시 한번 스페셜 행사 말씀드리면 메가구연산 3병에 110불 천삼 농축액 2병 구입 시 천삼 농축액 1병 더 증정하고 알부민 85불인데 3병 구입 시 195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타민C도 40%니까 36불이니까 여러분 3병 사시면 100불인데 그러면 뭐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내 몸을 위해서 드시는 거고 어떻게 보면 뭐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또 우리 자녀들 공부하는데 비타민C는 굉장히 필수적인 요건이라서 전 가족이 좀 다 먹으면 좀 더 밥맛도 좋고 피로도 덜 느끼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매장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고 지역번호 213-277-8866입니다. 자, 이제 뭐 마무리될 시간인데 한 말씀 주신다면?
1: 네네. 특별히 이제 뭐 가정의 달 맞아서 저희가 준비하는 이 프로모션이 네네. 또 이렇게 이제 이 프로모션 또 지나면 1년을 기다리셔야 되니까.
0: 네네, 그렇죠.
1: 그래서 예. 이참에 이제 오셔서 좀 이 필요하신 것도 챙기시고, 특별히 이제 알부민.
0: 네네.
1: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네. 누구나 복용하면 네. 그만큼의 소득이 생길 수 있고 또 나를 미연에 예방하면서 좀 롱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0: 자, 우리 크리스님께서 NHS 네. 물건은 신뢰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1: 네, 감사합니다.
0: 아주 좋은 평을 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무쪼록 대표님 연휴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네, 화이팅입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2: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3: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4: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3: 센터 메디컬 그룹.
5: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랫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서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 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리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6: 홈쇼핑 월드 신터블이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 99, 직화 짜장면 4불 99, 서산 어리굴젓 9불 99, 새우 6접 9불 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 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 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7: 홈쇼핑 월드 들어가세요.
8: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9: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8: 213-388-5600. 213-388-5600.
9: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8: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9: 융자나라 좋은 나라.
8: 융자라면 콜미.
9: 213-388-5600. 213-388-5600.
10: 융자 나왔어요.
11: 우와, 빠르네.
12: 오르고 또 오르는 고물가 시대. 오늘은 또 뭘 먹나 고민되시죠?
13: 이제 걱정 그만.
14: 직장인 점심 빠르고 든든하게, 주부님들 저녁 고민도 간편하게.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가 한 방에 해결해드립니다.
15: 맛보장, 저렴한 가격 보장.
16: 다양한 메뉴를 부담없는 가격으로 즐기는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17: 혼자여서 편하고 함께라면 더 좋은 행복한 식사.
18: 점심 해결, 저녁 고민 해결.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로 오세요.
19: 투고도 대환영입니다.
20: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네, 우리 함께 친구해요. 야, 좋다. 자, 비비안님 즐겁고 반가운 시간 출석 신고합니다. 우리 권 교수님 안녕하세요. 손녀딸 픽업하시고 산후안 카스트리트 리아노 인앤아웃에서 편히 시청하고 계신다고. 인앤아웃 하다 보니까 그 프렌치 프라이에다가 그 프렌치 프라이에 그 애니멀 프라이라는 걸 시키면 소스를 그 다우즌 아일랜드 소스를 얹어주죠. 개인적으로 저는 그걸 되게 좋아하는데 인앤아웃 가끔 생각납니다. 자, 즐거운 시간 가지시고. 아이고 아저씨 세인트님, 유익한 방송 즐거운 노래까지 라디오는 내 친구가 엄청 좋은 방송이라고 고마워요. 네, 행복한 저녁 되시라고. 그곳은 이제 금요일날 오전이겠네요. 자, 우리 통계님 지금 출근 통근버스 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신청하신 종로에서 JS 함께합니다.

0: 네, 아이고 재즈의 종로에서 오늘날 시하고 딱 어울리는 노래고 우리 세인트님하고 통계님은 우리 잘 모르시겠지만 이곳 미국 LA에서는 월요일이 이제 노동절이라서 연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주 황금 연휴 많은 분들이 날씨도 좋고 그래서 많은 그 여행을 떠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유진님 신청곡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비비안님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이 시간. 세인트님께서 함께 하시니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요.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2: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1: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2: 제린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1: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2: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1: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2: 올림픽 골프니까.
1: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3: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4: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3: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4: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3: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4: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5: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6: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7: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길.
8: 그 땀과 열정으로 일군 비즈니스 그리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라디오 서울이 세상에 전합니다.
9: 한인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우리들의 어른 올드타이머까지 살아온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라디오 서울 진행자들과 함께 풀어보세요.
8: 당신의 이야기가 라디오 서울 방송과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집니다.
9: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323-935-0606에 문의하세요. AM 1650 라디오 서울. 당신만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10: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1: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0: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1: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0: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2: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3: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14: 코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우리 친구 해요.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통계님 절에 가신다고요? 부처님 오신 날 아, 그러시군요. 아, 예, 4월 초파일이죠. 한국에 저는 서울 살았으니까 조계사 쪽에 가면 아주 굉장히 큰 행사들을 치르곤 했었죠. 밥도 맛있게 얻어먹고 그랬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참 종교의 유무와 관계없이 어떤 종교를 가지시던 자기가 가서 정성스럽게 남을 위해서 불공을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글쎄요. 우리 순철님 젊음이 좋네요. 노래가 싱싱하네요 라고 말씀하셨네요. 자 이제 연휴를 앞두고 있는 오늘 목요일인데 이거 오늘 지나고 나면 내일이 날씨와 함께 불타는 금요일인데 여러분 내일은 제가 스튜디오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지 못하고 여러분 안내 방송 들으셨겠지만 코리아타운 플라자의 특별 상설 할인 매장 고베펄 그룹과 함께하는 생방송 공개 방송이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탱자 차차차 한미옥 씨와 함께 제가 둘이서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이 시간을 빌어서 그 이벤트 행사를 치룰 예정입니다. 혹시 내일 뭐 바쁘시지 않으면 코리아타운 플라자에 들으시면 제가 한미옥 씨와 같이 방송하는 모습도 보고 좀 구경도 하시고 그런 즐거움도 만끽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뭐 여러분들 어떻게 점심들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제가 1시부터 방송을 할 때는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점심을 좀 챙겨 드렸는데 이제는 뭐 4시가 다가오니까 점심 얘기하긴 좀 쑥스럽고 혹이라도 점심을 거르신 분들이 계시면 좀 이른 저녁 드시는데 이런 날에는 아무래도 국수 종류 많이 먹지 않나요? 저는 항상 그 콩국수 예 코타풀 맞습니다. 코리아타운 플라자 1층에 그 LED 있는 그 앞에서 우리 저 한미옥 씨와 저와 3시부터 5시까지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무대를 잠시 옮겨서 거기서 이벤트 생방송을 진행을 하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내일은 아마 화면으로는 못 뵐 것 같고 목소리로 여러분들과 함께 코리아타운 플라자에서 행사를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1부 마지막 곡은 제 기억으로 처음인데 우리 권 교수님이 신청곡 주셨네요. 아, 근데 멋진 곡이에요. 해바라기에 이젠 사랑할 수 있어요. 보내드리면서 2부에 뵙겠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지구 주상원의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전직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저 역시 한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2: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 선택하세요 품질을,
2: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2: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2: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3: 타이어. 김스 전기 화장품 코너. 50달러 이상 구입 시 상품권 증정.
4: 피부가 달라지는 순간 오희와 수려한 이자녹스 등 특별한 혜택의 프리미엄 스킨케어로 피부의 변화를 직접 느껴보세요.
3: 고농축 영양을 담은 안티에이징 기초 세트, 맑고 투명한 피부를 위한 브라이트닝 라인, 그리고 깊은 보습을 채워주는 리프팅 크림과 에센스까지.
4: 제품에 따라 더블 및 트리플 보너스 증정, 또한 50달러 이상 구매 시 김수전기 상품권까지 함께 드립니다.
3: 화장품 구입도 김수전기에서. 김수전기로 오세요.
5: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6: 진짜? 라디오 서울 159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7: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의 스토리 뉴스도 최고.
8: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59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5: 정말? 어떤 건데?
8: 용자나라, 캘코 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카드를 준대.
5: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9: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10: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11: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1: 2026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서른도 콘서트.
12: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 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당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에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13: 우리 함께했던 그 시절 그때를 노래하는 우리들의 운도 형, 운도 오빠, 그가 LA 우리 곁에 옵니다.
14: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15: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은 간 것이 없네.
16: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7: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6: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7: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16: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7: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네, 부처님 오신 날 우리 김태곤의 송악사 첫 곡입니다. 통계님하고 함께 같이 듣고 싶으시다고요.

네, 오늘 라디오 는 내 친구 2부 첫 곡으로 우리 순철님께서 한국에는 4월 초파일이라고 해서 김태곤의 송악사 오래간만에 통계님과 함께 같이 들었는데 아, 모든 분들이 이렇게 좀 앞에 목탁 소리하고 새 소리가 김태곤 씨 참 이렇게 삭가 쓰고 TV에 나오던 그 모습이 굉장히 우리 기억에 많이 가슴에 남는 그런 가수였습니다. 자, 로라님 퇴근하셨네요. 운전 중이신 것 같네요. 아이고, 이 노래 기운 좀 내시죠. 자, 갑니다. 강남 스타일.

0: 오빤 강남 스타일.
1: 네, 뛰는 놈, 그 위에 나는 놈, 오빤 강남 스타일. 우리 로라님, 이 노래 다 듣고 좀 흔들고 운전하신다고. 아이고, 신나시는 분들. 아마 지금 그 운전하시는 분들은 좀 신나는 그런 분위기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자, 신청곡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제 전하는 말씀 듣고 이 자리에는 여러분, 아주 또 이렇게 날씨가 좀 덥고 조금 지치고 이럴 때는 이 영양식, 보양식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알토란 농수산 직판점에 우리 대표님 모시고 또 만나는 얘기 좀 한번 한껏 나눠보겠습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란트관리, 케이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도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에서 함께하시며 우리 SK 사장님 반갑습니다.

0: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4: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5: 너무너무 좋습니다.
6: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4: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4: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9: 방금 청구서들 납부했는데 또 다 올랐어.
10: 갈수록 감당하기 힘들어지네. 요즘은 사업 운영하기가 점점 더 부담이야.
9: 우린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자꾸 뒤처지는 기분이 들어. 정말 답답해.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10: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변화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해. 나는 주지사 후보로 톰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톰스타이어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자리에서 물러나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서민을 상대로 이익을 챙기는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싸워왔어. 이제는 주거비와 공과금, 생활비 등 각종 물가를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어. 톰스타이어라면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
9: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인물이네.
10: 그래서 우리는 주지사 후보 톰스타이어에게 투표해야 해.
11: 베틀이 전 가조회계 감사관을 비롯해 존경하고 신뢰하는 지도자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는 스타이어 2026 주지사 선거 캠프에서 지불했습니다.
12: 우리 엄마 마더스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1: 지금이 바로 기회.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12: 고베주얼 그룹 K블링블링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에리드 광장에서 명품 남양진주와 아코야 진주 목걸이 초대형 보석쇼를 엽니다.
11: 두 줄, 세 줄 등 다양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사 나이트까지 무려 2천여 점 특별 전시.
12: 전 품목 최대 80% 파격 세일.
11: 고베주얼 그룹이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광장에서 5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라디오 서울과 함께 공개 방송을 합니다. 마지막 찬스를 만나보세요.
13: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랏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 불의 드림팩

0: 네, 비비안님 맞습니다. 분수 때 있던 자리, 그 자리 맞습니다. 자,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알토란 농수산 직판점의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지난번에 뵙고 꽤 오랜만에 뵀는데.
1: 네네.
0: 어디 바쁘게 지내셨습니까?
1: 네, 바쁘긴 뭐 그냥 요새 그냥 그런 대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0: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로 저희 방송국 건너편이죠. 아로마 센터 2층에 206호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 알토란 농수산 직판장. 제 기억으로 지난번에 아주 뭐 다양하게 있는데 그래도 얼핏 기억나는 게 미루과에도 있었고 뭐 미숫가루도 있었고 장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1: 네.
0: 자, 소개 좀 해주시죠.
1: 네, 우리 집 그 대표적인 그 메인 그 상품은 네. 사실 송이버섯이에요.
0: 아, 송이버섯. 네,
1: 송이버섯이 네네. 이제 시즌 9월 달부터 나오면은.
0: 네.
1: 9월, 10월, 11월, 12월 초까지도 나올 수도 있는데 대충 한 3개월
0: 네.
1: 송이버섯 시즌이라 그거를 네, 네. 제가 판매하다 보니까
0: 네.
1: 그 송이버섯은 진짜 건강식품이거든요. 그게 혈액순환에도 좋고 소나무 밑에서만 나와요. 그게 송이버섯이.
0: 아, 소나무 밑에서만.
1: 네, 그렇기 네, 네. 때문에 송, 소나무 송자 써가지고 송이버섯이에요. 그게.
0: 아, 예.
1: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얼린 거하고 말린 거밖에 없어요.
0: 네네.
1: 그게 이제 9월달 돼야 그게 나오는데
0: 네.
1: 그걸 판매하다 보니까 아, 건강식품에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네. 제가 이제 다른 것도 지금 팔고 있는데
0: 네.
1: 아, 장어,
0: 아.
1: 민물장어인데 진짜 내 팔뚝보다 더 큰 거예요.
0: 오.
1: 그런 그 장어를 제가 모로코에서 들어오는 거를 구입해가지고 지금 제가 판매하고 있고 아, 한국에서 그 보리굴비
0: 네네.
1: 특대 지금 마켓에서 파는 거는 틀려요. 이거는 굉장히 커요.
0: 네.
1: 그 보리굴비 있고 거기 이제 더불어서 이제 그 저 미루과이
0: 아 미루과이
1: 미루과이는 예, 예. 이제 후로준 된 거
0: 예예
1: 다 다듬어가지고 깐 거 아주 기가 저 그냥 먹 풀어서 물에 녹여서 먹기만 하면 되는데
0: 네네.
1: 아주 아주 야들야들하고 좋아요.
0: 네.
1: 뭐 제가 백날 얘기해봐야 드셔보야 드셔보셔야
0: 아, 먹어봐야 맛을
1: 하니까
0: 알지. 예, 예.
1: 와서 한번 구입해서 드려보세요. 내가 지금 진공 포장을 해서 이거 샘플로 갖고 왔는데
0: 네네.
1: 이게 지금 한 10뿌리가 돼요. 10뿌리인데
0: 네.
1: 굉장히 커요. 이게 도라지가 하얀 건데 이게 까맣게 돼 있잖아요.
0: 글쎄 색깔이 검정이네요.
1: 이게 지금 네. 저 내가 저 흑도라지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 한국서 아주 유명한 그 박사가 이걸 만든 거예요. 그 내가 그걸 지금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0: 네.
1: 한국에 유명하신 분이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저 뭐냐면은 그 바이러스 차단하는 것까지 이게 돼가지고
0: 네.
1: 기침 감기 또 그 저 저 뭐야 그 아주 우리 한참 그 저 많이들 죽었잖아요.
0: 네네,
1: 바이러스 그 저 독감도 아니고 그 왜 저 이거 왜 그런 게 자꾸 생각이 안 나지. 그것까지 차단하는 거 이게
0: 아, 예.
1: 그 정도로 아주 보약의 보약.
0: 아, 네,
1: 이게
0: 그렇군요.
1: 저 사프린도 많고
0: 네네.
1: 그 웬만한 그 홍삼이나 뭐 산삼보다 이게 더 좋다고들 그래요.
0: 아,
1: 그게 지금
0: 그렇구나.
1: 이거 지금 판매하고 이게 지금 50불입니다. 10불이 넘는 건데.
0: 아, 10불이 넘는 예, 거예요.
1: 네. 요 50불에 판매하고 있고.
0: 네.
1: 그 이제 또 다른 거 우리 집에 이제 대추도 있고 뭐 미역 무슨 뭐 저 도라지 그냥 무쳐 먹는 도라지 그리고 시애틀 고사리가 있어요, 제가.
0: 아, 고사리.
1: 예, 시애틀 예, 고사리는 예. 지금 내가 알기로 딴 데 별로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0: 네, 네, 네.
1: 그 지금 그거를 내가 몇백 파운드를 작년에 사가지고 지금 그거를 이렇게 다듬어서 이렇게 이제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파는데
0: 네네.
1: 하여튼 지금 다른 데는 없는 거 팔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구나.
1: 아,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면은 그 저기 한국에서 온 취나물도 있고 뭐 하여튼 뭐 건강식품 많이 팔고 있어요.
0: 아, 그렇구나.
1: 네, 그리고 저 이 도라지도 도라지 청도 있어요. 청.
0: 아, 도라지 청.
1: 예,
0: 네,
1: 이게
0: 아.
1: 저기 뭐 그 도라지 이거를 넣어 가지고 이제 그 청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런 거 싸요. 20불밖에 안 해요. 그
0: 아.
1: 하나에. 그러니까 도라지 감기나 목 감기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와서 사서 드시면 좋을 거로 내가 알고 있어요.
0: 아, 그렇구나.
1: 네. 야. 이게 미루과이도 그 저

0: 그 일본 집 가면은 미루가 제일 비싸더라고요.
1: 아마 그 스시 뭐 이렇게 한 세트에도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0: 8불인가 그때 받더라고. 내가 한번 가서 그러니까 지금 이거 얼린 건데도 굉장히 싱싱해요.
1: 아.
0: 이렇게 저 그냥 물에다 녹여가지고 썰어서 드셔도 되고 미역국 끓일 때 또 왔다요 이게.
1: 아 미역국에 넣으면 네.
0: 이게 조개예요 조개.
1: 그렇죠.
0: 조개 종류인데 하여튼 손님들이 많이 좋아해요. 그리고 장어도 사실 그 방송에서 얘기하면 뭐 절 말하고 활력, 정력 아주 최고예요.
1: 아니 방송에 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아, 왜냐하면 정력이라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고. 어떤 남성의 상징, 남성이 기운 나게 하는 거니까.
0: 내가 이
1: 좋은 겁니다.
0: 장어는 뱀 종류잖아요.
1: 네, 예,
0: 그렇죠. 나도 옛날에 한 50살 때 내가 그 뭐 지금은 나이가 지금 많이 모지. 그 뭐 한국 가서 내가 뱀을 먹어봤는데,
1: 네, 네.
0: 진짜 효과 있더라고.
1: 어.
0: 그 이 장어도 진짜 좋아요.
1: 어.
0: 그 저는 그런 양념 안 하고 그냥. 프레시한 건데 바로 얼려가 진공 보장했기 때문에 그냥 녹여서 구우면은 구워서 참기름이나 아니면은 소금 같은 거 찍어서 드시면 돼요. 뭐 양념
1: 아 양념이 안 돼 있는
0: 네, 안 돼.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양념해서 팔더라고요 마켓에.
1: 네, 그럼요.
0: 근데 그거 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이거는.
1: 아.
0: 그리고 양념 또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지만 달짝지근한 게
1: 그렇죠.
0: 좀 그렇더라고. 나도 사서 먹어봤는데 네. 그 양념한 거는 근데 이거는 그냥 저 양념 안 한 거기 때문에 아주 그 좋아요. 그리고 구우면은 이게 좀 이렇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두꺼워지더라고.
1: 오,
0: 이 장어가.
1: 예.
0: 그러니까 하여튼 장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우리 몇몇 분들 여기 지금 LA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그 저 파티할 때 동창들 파티할 때 그걸 사다가 그냥 해가지고 사람들이 뭐 엄청 좋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1: 아 그렇구나.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애청자분 중에 비비아님이 미루가이 넣고 찌개나 국 끓이면 달짝지근하고 맛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네.
0: 네, 진짜 예. 좋아요.
1: 예.
0: 그리고 이거 새끼 이렇게 다듬어 다 그 알 빼고 껍데기 빼고 해서 이렇게 아주 네, 다듬어 네. 놓은 거기 때문에
1: 예.
0: 주부님들이 저 갖다 드시기가 좋아요. 아주 그 저
1: 아.
0: 프레시하고.
1: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 기억에 오래전에 마켓을 가면 이렇게 좀 조개인데 뭐가 좀 낀쭈강이 나와 있는 게 있으면 뭐냐고 했더니 그게 미루가리라고 그러는데 예. 그걸 이제 마켓에 다듬어서 주더라고요.
0: 예, 예, 예.
1: 근데 저는 굉장히 맛있게 그걸 먹었어요. 제 기억에.
0: 네, 맛있게 먹을 수가밖에 없는 게
1: 왜?
0: 맛이 있다고.
1: 왜?
0: 근데 맛있으니까 맛있게 먹어야지.
1: 점점 갈수록 별로 그렇게 마켓에 보이지도 않고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회를 먹잖아요. 사시미 먹는다고 그랬는데 그 회 별로 안 따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웬일인가 이렇게 궁금해한 적도 많았었어요. 네.
0: 구덕이라고 그러면 미국 말로 난 구덕이라고 그러더라고.
1: 네네네.
0: 일본 말이 미루아이고
1: 아.
0: 우리나라 말로 나는 뭐 사실 우리나라에 그게 없으니까 그냥 킹 클램? 클램이라고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하든.
1: 그러면 지금 이렇게 냉동이 잘 포장돼 있는데 사서 드시려면은 그냥 녹여서 드시면
0: 예,
1: 되는 거예요.
0: 예, 그러면 돼요.
1: 아.
0: 예. 그리고 저 연어도 알래스카에서 온 연어.
1: 네.
0: 연어가 내가 알기로 그 오메가3가 제일 많은 게
1: 그렇죠.
0: 연어예요.
1: 네, 네.
0: 근데
1: 네.
0: 내가 연어를 나도 그 저 고소 먹는 건 좀 뻑뻑하더라고. 근데
1: 네, 네.
0: 이거 사시미로 이것도 먹으면은 고소하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연어가.
1: 아 연어가.
0: 네, 그리고 아주 연어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1: 네, 네.
0: 지금 우리 집에 있는 게 아주 퀄리티가 좋은 거예요. 색깔도 좋고
1: 예.
0: 하여튼 뭐 별로 크게 비싸지 않으니까 건강 신경 쓰시는 분들은 와서 드시면은 진짜 좋아요 몸에.
1: 아 그러시구나.
0: 괜히 뭐 이것저것 그런 것보다 우리 집에 그 장어, 연어, 그리고 보리굴비 그 좋고.
1: 네.
0: 하여튼 그 지금 이 귀리 미숫가루도 이게 섬유질이 많아가지고 먹으면 변비도 예방하고 여기 지금 내가 써 있는데 타임즈가 선정한 10대 슈퍼 푸드에게 타임즈가 선정을 했어
1: 예,
0: 10대.
1: 예, 예, 예.
0: 그래서 이제 귀리인데 이게 사실 미국 애들은 이걸 뭐냐 오토밀. 오토밀이에요
1: 예,
0: 이게.
1: 그렇죠. 그렇죠.
0: 이제 한국에서 이제 귀리인데 이거 한국 거예요. 아주 그 몸에 좋은 거니까 아침에 이거 그냥 한 잔 먹으면은 밥 한 끼 먹는 거고 똑같아요.
1: 보통 이제 식사 걸러시고 가시는 분들이
0: 예.
1: 이렇게 미숫가루에 뭐 꿀이랑 같이 해서 한 잔 껄쭉하게 드시면 한 끼 식사 드신다고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0: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먹는 거 먹고 있는 건데
1: 네.
0: 꿀. 꿀이 지금 지가 석촌 꿀이라고 그래가지고 타운에서는 저 웨스턴 백화점 거기 저 미스터 최가 팔고 있고 저도 팔고 있고 저 두 군데서 파는데 네. 다른 데는 없어요. 근데 그 석촌 꿀이 지금 굉장히 그 좋은 꿀이에요. 타운에서는 꿀이 잘 손님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꿀은 골라서 먹어야 돼요. 마켓에서 그냥 막 파는 꿀 막 사 먹으면 가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 꿀에다가 뭐 설탕을 비겨가지고 뭐 그러는데 예. 나는 그거 솔직히 좀 그렇고 어떻게 됐든 간에 아주 꿀은 지가 좋은 거 팔아요. 그리고 식초도 한국서 온 거 있는데 발효시키는 식초 있죠. 네. 아주 고급 식초예요. 이거는 음료수로 먹는 식초예요. 이런 우리가 옛날에는 양념할 때 쓰는 게 식초잖아요. 지금은 네. 한국에서도 음료로 먹어요. 그런 티스푼 하나에다가 꿀 티스푼 하나에다가 해서 아침 미지근하면 꿀을 절대로 뜨거운 물에 넣으면 안 돼요. 그 손님들이 모르시는 분들은 뜨거운 물에 넣는데 그건 완전 설탕물 먹는 거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40도 그러니까 뜨뜻한 물 그런 뜨뜻한 물에다 꿀 그 티스푼 하나 넣고 식초 하나 넣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공복에 드시면은 신장 콩팥을 깨끗하게 해줘요 그게. 그런데 지금 네네.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은 네. 아주 큰일 나는 게 콩팥이에요.
1: 그렇죠.
0: 재생도 네네. 안 돼. 근데 그 내가 그 보니까 꿀 그거 티스푼 하나에 네. 그 식초 하나 드시면은 여러 가지로 저 위장에도 좋고 위장 뭐 이거 저 간 또 그 키드니 그러니까 신장 특히 신장이 좋대요. 그러니까 그 신장은 한번 망가 지금 벌써 60 넘어가면 신장이
1: 그렇죠.
0: 다 조금씩 망가져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더 안 망가지게 하게 하려고 이렇게 같은 거 아침에 뭐 별거 아니니까 네네. 아침에 드시면은 여러 가지로 몸에 좋으니까 그래서 좀 드시면은 하여튼 교포 여러분 저 내가 지금 좋은 그 팁을 드린 거예요. 그게 진짜 좋아요.
1: 그렇구나.
0: 그러니까 그렇게들 아시고 우리가 꿀하고 식초도 제일 좋은 거 한국서 온 거예요. 이거 다. 그러니까 있으니까 오시면은 아마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1: 그 우리 그 제 아는 분이 어느 그 노래교실 모임에서 취나물 밥을 해 오셨어요.
0: 네,
1: 그러니까 취나물. 밥에다가 취나물을 듬뿍 넣어가지고 그런데. 반찬도 없이 양념장 하나하고 비벼 먹었는데 어이 맛있더라고요.
0: 네, 맞아요. 그렇게 네. 요새는 옛날에는 우리가 밥 와가지고 밥 반찬 따로따로 이렇게 먹지만 요새는 그렇게 우리 지금 송이버섯 같은 거 밥에다 넣어가지고 송이버섯 송이밥에 먹으면 기가 막혀요.
1: 전 송이밥 못 먹어보고 송이는 제가 몰랐는데 그 바로 나온 송이 뭐 꽤 비싸대요. 그거를 그냥 찢어가지고 참기름에 이렇게 해가지고 소금이랑 먹어봤는데 야 엄청나게 맛있더라고요.
0: 근데 지금 내가 그래서 내가 얼려놓은 송이버섯이 지금 몇십 파운드 있어요. 근데 그 지금 송이버섯이 안 나오니까 네. 이거 지금 얼려놓은 거 갖다가 뭐 차로 끓여 먹어도 되고 밥에 넣어서 송이밥에 먹어도 되고 찌개 넣어서 라면 끓일 때 라면에다 넣어 먹어도 되고
1: 송이를 라면에다가
0: 아유 라면에다 넣어 먹으면 기가 막히게 또
1: 그래요? 네. 이야
0: 그러니까 얼린 거 싸요 지금 파운드에 내가 25불 파니까 네. 그 얼린 거 고 먹어도 돼요 얼린 거는 말린 거는 고서 못 먹어요
1: 말린
0: 거는 티로 먹고 예, 예. 뭐 이렇게 불렸다가 나물 같은 데 묻혀 먹어도 되고 밥 밥할 때 밥에 넣어서 먹으면 되는데 그 송이가 아주 그렇게 좋아요
1: 그렇군요.
0: 그러니까 뭐 이거 하다 보니까 또 그냥 내 자랑만 했는데
1: 아니 자랑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그 시애틀 고사리도 사실은 취나물 그렇듯이 고사리도 이렇게 밥해서 먹으면 양념장이랑 비벼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0: 고기 같아요 고기. 그 시애틀 고사리가 특히 내가 한국서 온 고사리도 있어요.
1: 예예.
0: 한국서 온 것도 있는데 그 나물이 그렇게 몸에도 좋고 하여튼 건강을 신경 쓰시는 분들은 한번 오세요.
1: 네, 그러니까
0: 한번 오시면 이제 예. 여러 가지로 내가 이제 그 송이버섯 차를 항상 끓여놔요.
1: 그러세요.
0: 네, 그럼 오시면 네네. 내가 차도 한 잔씩 드리고 또 뭐 선물도 좀 드려요. 선물. 선물도 드리니까 와 보시면 깜짝 놀랄 거야. 야, 이 사람 뭐 이거 팔아가지고 이렇게 선물 주나 그럴 거야.
1: 그러시구나.
0: 진짜 내가 많이 줘요.
1: 네, 그러시구나. 자, 우리 H님께서 위치 말해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비비아님이 친절하게 아로마 빌딩 안에 2층이요. 예, 그렇습니다. 알토란 농수산물 아로마 빌딩 2층에 206호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방문하셔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이 시애틀 고사리, 취나물, 발효된 식초, 또 석청꿀, 보리굴비, 거기다가 민물장어, 그 다음에 미루가이, 진짜 이 뭐 나한테는 몸에 좋은 그런 것들만 각종 다 지금 즐비해 있으니까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미루가이는 한 번쯤 사서 꼭 드셔보시는 네. 게
0: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파킹 때문에 네. 그 아로마가 좀 파킹이 좀 복잡해요. 근데 오시면은 제가 티켓 이렇게 찍어드리면은 공짜야 공짜.
1: 아 공짜구나. 네. 그러니까 편안하게 차 대시면 네, 되네.
0: 차 편안하게 대시고 들어오시면 돼요. 그리고 저 오픈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라고 거기 써 있는데 요새는 내가 좀 피곤해서 그냥 5시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화번호 323-855-3181이니까 전화 주시고 조금 늦게 오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면 제가 기다렸다가라도 장사할 거니까 저 오실 분들은 전화하시고 오세요.
1: 예, 323-855-3181 위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아로마 빌딩 안에 2층이고 206호고 파킹은 우리 사장님께서 발레 티켓을 주시니까 아무 염려 안 하시고 편안하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우리가 보통 뭐 몸을 보신한다 생각한다는데 사실 주변에 있는 여기 지금 알토란 농수산물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한해설까지 뭐 꿀이 됐건 여러분 잘 아시는 뭐 늘 우리가 사실 접해왔던 장어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간이 안 돼 있는 장어니까 살짝 구우셔가지고 거기다가 뭐 소금 뿌려 드셔도 되고 뭐 간장을 발라 드셔도 되고 여러분 입맛대로. 근데 장어는 또 보니까 깻잎하고 먹어야 또 맛있더라고요.
0: 깻잎.
1: 그 깻잎 향이 딱 나는 게 장어는 그게 또 별미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0: 하여튼 장어는 몸에 좋아요.
1: 네.
0: 우리 남자분들 특히.
1: 네.
0: 먹으면 진짜 아주 그냥 불끈 아주 그
1: 네네네.
0: 그런 그 어떤 기분에도 좋아. 기분에도.
1: 그럼요. 너무 좋은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미루가이를 여러분께 이제 추천해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그 미루가이 저는 그냥 초장에 발라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보니까.
0: 와사비 찍어 먹으면 되고 초장에는 네. 자기 취향대로 먹는 거죠.
1: 그렇죠. 뭐. 그런가 하면 말씀하신 또 아까 보여주신 그 구중구포 9번 증포시킨 흑도라지도 있고. 그다음에 발효된
0: 흑도라지는 그 보약이에요, 보약.
1: 아, 흑도라지는
0: 보약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1: 네네네.
0: 그게 지금 구중구포라는 게
1: 네.
0: 그 지금 우리 그 홍삼 같은 것도 그게 다 쪄서 말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홍삼도.
1: 네,
0: 근데 그 세 번
1: 그렇죠.
0: 한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건 9번을 해가지고 하니까 하여튼 그 옛날 그 조상들이
1: 네.
0: 다 이게 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좋은 거로 이렇게
1: 그렇죠.
0: 해서. 도라지를 구중구포 해가지고 흑도라지로 만들었을 때는
1: 네네.
0: 다 그게 이유가 있는 거라고.
1: 그렇죠.
0: 몸에 좋은 거니까
1: 네.
0: 한번 드셔보시고 지금 저 옥스퍼드의 그 저 정비공장하는 강사장하고
1: 네.
0: 또 여기 저 몇 분이 그렇게 먹어요 줄창.
1: 그러시군요. 자 오늘은 알토란 농수산물에서 우리 대표님 나오셔서 여러분 잘 아시는. 조금 아까 말씀드리는 9번 증포한 도라지, 또 정력의 최고인 민물 장어, 또 별미인 미루가이, 또 한 끼 식사로 대용할 수 있는 귀리 미숫가루, 또 시애틀 고사리 취나물, 거기다가 발효된 식초, 또 진짜 꿀 석청, 보리굴비까지 아마 한 바퀴 휙 도시면은 굉장히 여러분에게 건강에 도움되는 그런 것들인 것
0: 우리
1: 같아요.
0: 우리 가게가 근데 네. 비슷비슷하게 조그매요. 사람들이 이게 내가 텔레비 광고도 나가거든요. 그런데 MBN에 나가고 그러는데 이 라디오 서울 광고 듣고 오신 분들이 가게 와서 보면 조그마니까 뭐 광고 나갈 때는 큰 줄 알고 와가지고 조그마니까 사람들이 좀 어떤 때는 뭐 이렇게 가게가 적어 그런 사람이 근데 적으면 뭐 있을 거 있는데
1: 아니 뭐 무슨, 가게가 크고 작고 소용없어요.
0: 글쎄 요새 그 가게세도 비싼데 크게 얻어가지고 저는 못해요.
1: 사장님 가게 크기여서 렌트비 비싸면 물건이 비싸야 돼요.
0: 글쎄 그러니까
1: 렌트비 내려면 그렇잖아요.
0: 네, 하여튼간에 그러니까. 저 오세요. 오시면은 제가 네. 한번 와서 보셔야 되니까 네. 백날 얘기하면 뭐합니까. 와서 봐야지.
1: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 알토란 농수산물 대표님과 나눴습니다. 지역번호 323-855-3181 323-855-3181. 자 지금 바로 위셔 아로마 센터 2층입니다. 206호 주차는 아로마에 하시고 오시면 사장님께서 발레스를 드린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알토란 농수산물 대표님과 함께 좋은 음식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주시면.
0: 네, 저는 그 장사에 대한 어떤 그 오픈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네네. 사실 막 그렇게 수단 있게 할 수도 할지도 몰라요. 근데 네네. 그냥 물건 내가 지금 좋은 거 갖다 놓고 네. 그저 양심껏 하니까 네. 오셔서 왜냐면 어떤 때 안타까워요. 사실 저 흑도라지 같은 건 다른 집이 없어요.
1: 네네네.
0: 이 한국서 내가 직수입해서 갖고 네. 온 거고 뭐 귀리 미숫가루 같은 것도 지금 키로에 20불이면 굉장히 싼 거예요.
1: 그렇죠.
0: 이게.
1: 네네.
0: 그러니까 이런 거 좋은 물건이 있는데 모르셔서 못 오시니까 네. 이번 기회에 이 방송 듣고 오시면은 제가 저 송이버섯 차도 한 잔 서비스하고 네. 또 다른 거 뭐 내가 서비스할 게 좀 있어요.
1: 알겠습니다.
0: 20%치 사면 내가 20%치를 드려요.
1: 알겠습니다.
0: 진짜.
1: 네.
0: 와보시면 아마 이거 뭐야 20%치 산데 뭐 이렇게 많이 줘 이럴 수도 있어요.
1: 알겠습니다.
0: 네, 한번 오시면은. 예.
1: 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알토란 농수산물 대표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바로 윌셔 아로마 2층 206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3: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4: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3: 센터 메디컬 그룹
5: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6: Korean Air. 원만한 영양 섭취를 하는데도 기력이 떨어진다면 그 중심에는 알부민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영양을 운반하는 기초 단백질로 부족하면 빠른 피로, 몸이 붓는 부종, 근육 저하, 재생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NHS 메가 알부민, 순도 높은 알부민과 고밀도 녹용, 노스캐롤라이나, 3증포 산삼을 주성분으로 뛰어난 흡수로 충분한 알부민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의 진심, 메가 알부민. 직접 한번 경험해보세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 213-277-8866 213-277-8866 OTC 환영.
7: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8: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9: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8: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9: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8: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0: 뉴스가 강한 라디오 서울 송봉우, 유지승, 오수연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아침 뉴스는 라디오 서울과 함께
11: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2: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1: 유지승의 모닝 뉴스
1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11: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14: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11: 여러분의 새 하루를 열어드리는 빠르고 정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 전미주 한국일보 네트워크를 연결해 전해드리는 와이드 뉴스.
10: 매일 아침 6시 오수연 앵커가 진행하는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시사, 뉴스, 교양을 깊고 따뜻하게 전하는 뉴스와 함께 시니어를 위한 건강정보와 생활정보까지 뉴스 전문 앵커 오수연 앵커가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전해드립니다.
11: 유지승의 모닝뉴스.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라디오 서울 뉴스룸과 한국일보 전 미주지사와 함께 제작, 방송하는 힘있는 뉴스. 파워뉴스를 에너지 넘치는 유지승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10: 송봉우의 스토리뉴스. LA 레전드 뉴스 앵커 송봉우가 진행하는 스토리뉴스. 스토리가 있는 뉴스를 쉽게 스토리로 풀어드리는 뉴스. 깊이 있는 스토리뉴스.
11: 라디오 서울은 미주 한국일보 뉴스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미주 한인사회의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진정한 뉴스 전문 라디오 채널입니다.
10: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을 켜세요.
11: AM 1650 라디오 서울 1650.com
1: 네, 비비안님, 아름다운 강산 신중현과 함께합니다.

네, 아이고 신청곡 신중의 아름다운 강산. 이 노래는 워낙 대곡이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중현 씨가 부르지 않고 이선희가 불렀던 노래를 기억을 하고, 조금 가창력이 있다는 가수들은 앞다투어서 이 노래를 멋지게 불러줬는데, 원곡이 6분 30초나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줄였습니다. 아, 이해하시고. 예, 이렇게 그 미인이라든가 신중현 씨가 작은 거인이라고 불릴 만큼 이렇게 멋진 노래들을, 뭐 커피 한 잔, 우리가 아는, 너무 아는 노래들이 많죠. 참 훌륭한 작곡가 덕분에 우리가 귀호강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H님 오셨습니다. 젊어 좋겠다.

0: 네, 아이고 무명전설에서 탑세븐에 들었던 우리 이룬의 이제는 훌륭한 가수죠, 순철님. 그렇습니다. 신중현의 이때 장현의 미련이 있었고 김추자의 무인도, 원래 무인도가 정훈이 씨가 부르기 전에 원곡은 김추자 씨가 불렀었어요. 패티김의 이별, 윤한기의 별이 빛난 밤, 이런 것들이 빵빵 터졌던 그때. 아, 참 추억의 노래들을 소개해 주시네요. 그랬습니다. 우리도 참 좋았던 시절, 장현 씨는 LA에서 미련이란 카페를 했었죠. 많이 뵀었다고. H님, 이룬의 씨 딱 좋아하는 스타일,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이 쉰소리 목소리가 매력에다가 최연과 태진아 얼굴이 같이 멋있어 보여. 키가 1m83이래요. 그리고 목소리가 원래 그렇지 않은데 노래 연습을 너무 많이 해서 목이 이렇게 쉬었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노래 젊어 좋겠다는, 여러분 잘 아시는 진성의 못난 놈 아시죠? 못난 놈. 그걸 작곡한 김도일이란 작곡가. 보릿고개 아시죠? 그 노래를 작곡한 작곡가가 이번에 무명전설에서 히트곡 미션에서 줬던 노래인데 아마 조심스럽게 대박의 조짐이 보이는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아, 권 교수님 행복한 시간 보내신다고요. 감사합니다. 애청해 주셔서.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케이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모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랐다.
2: 아니, 갑자기 웬 청산별국이야?
3: 청산까지 갈 필요 있나? 여기 다래가 있는데.
2: 어머나, 이게 그 화제의 새로 다래야? 디자인 진짜 예쁘다.
3: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맛도 엄청 화사해.
2: 우와, 진짜 소주 특유의 알코올 향이 거의 안 느껴지는데?
3: 제로 슈거니까 깔끔하게 상큼한 딱 12도의 마법이지.
2: 이거 한 잔이면 여기가 바로 청산이네.
3: 지금껏 보지 못한 달콤함의 진수, 국산 다래와 제로 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4: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5: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4: 품격 있는 가정에 대한 선물,
5: 우메캔.
6: 우메캔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 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4: 감사한다면,
5: 사랑한다면,
4: 역시 우메캔.
5: 저도 우메캔을 받고 응? 싶어요.
6: 888-941-3311 우메캔.

0: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1: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0: 1338-4000.
2: 울엄마 마더스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3: 지금이 바로 기회.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2: 구베주얼그룹 K블링블링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에리드 광장에서 명품 남양진주와 아쿠아 진주 목걸이 초대형 보석쇼를 엽니다.
3: 두 줄, 세 줄 등 다양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사 나이트까지 무려 2천여 점 특별 전시.
2: 전 품목 최대 80% 파격 세일.
3: 구베주얼그룹이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광장에서 5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라디오 서울과 함께 공개 방송을 합니다. 마지막 찬스를 만나보세요.
4: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 망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5: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4: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6: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7: 코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우리 친구 해요.
8: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이부입니다. 우리 비비안님 말씀처럼 내일은 3시부터 제 시간에 공개방송을 하게 돼서 얼굴은 못 뵙고 목소리로 우리 탱자의 차차차 우리 탱자씨와 함께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견 교수님 신청해 주신 한 곡 한 곡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느끼니 모두가 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네,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신 이곳의 유일한 방송인 것 같아요. 예, 최희준의 월급 봉투는 제가 월요일날 들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꼭 했다가 자 미리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못 뵙고 연휴 잘 보내시고 월요일인 메모리얼 데이도 변함없이 저는 여러분들을 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야 로라님 야 왜 네가 거기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내일 불금 잘 보내시고 황금년이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

0: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1: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2: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1: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2: 제린 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1: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2: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1: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2: 올림픽 골프니까.
1: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3: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4: 안녕하세요. 지역 사활을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3: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5: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3: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5: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6: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7: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8: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9: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10: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9: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10: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9: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10: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1: Paid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12: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3: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1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5: 라디오 서울 5시 이브닝 뉴스.
16: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로어 센터 닥터 알렉스 김,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도국 연결하겠습니다.
17: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든 공화당 현역 의원이 또 한 명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토머스 메시 연방 하원의원은 20일 켄터키주 제4선거구 공화당 경선에서 45.1%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한 에드 겔레인 후보가 54.9%를 얻으며 승리했습니다. 메시 의원은 공화당 내 소장파로 분류되며 이란 전쟁 등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대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최악의 하원 의원이자 게으름뱅이라고 비난하며 퇴출을 종용해왔습니다. 이번 경선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내 영향력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루이지애나주 연방상원의원 후보 경선에 이어 자신의 당내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여부가 당선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밀착을 과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떠난 지 닷새 만에 열린 회담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미국을 겨냥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시 주석은 일방적 패권주의가 횡행하고 있다고 언급했고 양국은 미국의 골든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국제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정상은 무역과 통신기술 등 20개 분야 협정에 서명했으며 특히 러시아 야말반도에서 몽골을 거쳐 중국으로 가는 가스관 시베리아의 힘 2호 건설에 최종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유럽의 탈러시아 가스 선언 이후 중국을 새로운 수요처로 확보하려는 전략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중국의 석유와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중동전쟁의 완전한 종식이 시급하다며 외교적 해결을 강조했고 이르면 다음 주 북한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는 외신 보도 나왔습니다. 중국 경호팀과 의전팀이 최근 평양을 다녀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중러 결속 강화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인공지능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케빈 뉴섬 주지사는 기존 직원을 인공지능으로 대체하지 않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마케팅 영업 담당자를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확대됩니다. 주정부는 주민들에게 주식이나 채권 국부펀드 지분 같은 보편적 기본자산을 배분하는 방안도 연구합니다.